축이 1월이라는 걸 알아야 이걸 그대로 읽을 수 있겠죠? 우린 찾았으니까 그냥 읽은 거예요. C는 B보다 연강수령이 많다라고 했는데요. 우리 여기 C는요, 그쵸? 네, 대표적인 소우지입니다. 그래서 C가 B보다 더 적을 거예요. D는 A보다 해발 고도가 높다라고 했는데요. D하고 A죠. 여러분들 이 중강지는요, 이 남림산맥의 여기 끝자락, 여기서 이제 만주벌판이 시작되는 쪽이기 때문에 이것 자체가 뭐 높은 건 아니에요. 여기 산맥 위에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개마고원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D가 A보다 해발고도 높은 게 맞습니다. 정답은 4번이네요. 그러니까 이게 좀 어려운 문항이 맞아요. B는 관북지방. 여기는 어디죠? 그렇죠. 관서죠. C는 관서가 아니라 여기가 관북이죠. 거꾸로 됐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그래서 1번이랑 2번 선지 해결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데이터에서 X축, Y축 똑바로 잡아야 되고요. 그것의 또 의미를 이해하는 거, 그것을 또 알아야지만 이것을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꼼꼼하게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고요. 2024학년도 6월 모평입니다. 앞에 문제보다는 좀 수월해 보이죠? 지도에 표시된 네 지역의 기후 자료이고요. 가에서 라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묻고 있는데, 일단 우리 여기 중강진하고 거의 같은 위도 이런 식으로 찾아주면 된다고 했죠. 청진. 그럼 청진은 정말 자주 나오거든요. 근데 약간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좀잘 챙겨 가셔야 되는 그런 지역이에요. 자, 그다음에 여기는 신의주. 근처 신의주.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남포, 대동강 하류 근처. 뭐 이런 식으로 정리해도 됩니다. 우리 기후 지역이기 때문에. 자, 그다음에 이렇게 쏙 들어간 여기가 이제 원산. 다우지 중에 하나라고 했죠. 그래서 그 특징들이 아주 뚜렷하게 그 구별되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왔는데요. 우리 강수량 제일 많은 거, 이거 가지고 원산부터 해결하면 좋을 것 같아요. 강수량 제일 많은 거. 북한 전체적으로 강수량이 적은 편이기 때문에 네, 제일 많은 거, 그리고 제일 적은 거, 뭐 이런 거좀 구별하면 좋은데, 연교차, 네, 뭐 상대적으로 낮은 거 보이고요. 그 다음 연교차가 낮으면서 강수량은 매우 적어요. 바다의 영향을 받는 것 같은데, 비가 내리지 못하는 바다의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청진, 한류의 영향 계속 이야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하고 나가 남았을 때는, 네, 지금 가가 나보다 연교차가 크죠? 우리 연교차는요, 위도의 영향을 받아요. 위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대륙에 가까울수록. 그래서 이게 가의 데이터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이게 나의 데이터가 되는 겁니다. 이 신의주하고 남포는요, 네, 웬만하면 여러분 연교차로 구별해 주시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자, 물론 이제 대동강 하류의 소우지의 특징이 반영되긴 하지만, 네, 온도로 구별하는 게더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교차. 그럼 가나다라 다 찾았으니까요, 선지 보면서 또 추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다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다라고 했는데요. 가하고 다. 연평균은 어디가 높을까요? 여기는 1년 내내 서늘해요. 1년 내내 약간 냉장고 같은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여름이 확실히 더워. 여긴 여름이 확실히 더워요. 대륙성 기후의 영향을 더 탁월하게 받겠죠. 겨울에 춥긴 한데, 여름에 덥기 때문에 평균은 가가 더 높을 거예요. 자, 정답이 1번이네요. 자, 그다음 2번. 가는 라보다 겨울 강수 집중률이 높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 원산이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를 보시면 일단 여기가 되게 중요한 1차 산맥들이 지나가고 있죠. 일단 함경산맥, 그 다음에 이제 태백산맥 이렇게 백두대간 이어질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잘 보세요. 청진도 바다의 영향을 받고요. 원산도 바다의 영향을 받아요. 근데 바다의 영향을 받아서 여기 소우지고요. 여기 바다의 영향을 받아서 다우지예요. 무슨 소리예요, 선생님? 자, 여기 청진은요, 원산보다 위도가 훨씬 높죠. 그러니까 이 정도 위도대까지는요, 한류의 영향이 연중 발생을 해요. 근데 원산이 위치하고 있는 위도대가 되면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의 위도대입니다. 우리 동해안에 왜 눈이 많이 온다고 배웠어요? 네. 동해안이 겨울철에 따뜻한 바다이기 때문에 눈이 많이 온다고 배웠잖아요. 그래서 원산 이남쪽으로는 바로 이게 적용이 돼요. 그럼 이제 차가운 북동기류가 내려와요. 뭐 북서풍이 제일 유명한 겨울 계절풍이지만 겨울철에 북동기류 내려올 때 있잖아요. 북동기류, 공기. 공기가 북동기류가 내려올 때가 있는데 이것 자체는 한량 건조하겠죠. 그쵸?

청량한 편이에요. 근데 얘가 지금 바짝 말라있는 스펀지 같은 그런 겨울 바람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바짝 말라있던 스펀지가 여기 위를 지나가요. 여기 위를 지나가면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이기 때문에 수증기가 상승을 해요. 그리고 그 바짝 마른 스펀지가 이거를 흡수하겠죠. 그러면서 뭐가 돼요? 이 수증기가 응결을 하고 심지어 겨울철에 뭐 눈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무거워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떨어져요. 이거를 뭐 바다 효과가 일어났다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하는데요. 뭐 그거는 이제 수능에서 쓰는 표현은 아니니까. 어쨌든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를 지난 북동기류가 비구름이 되고 눈구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서는, 이 정도 위도대에서는 겨울철에도 강수량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강수량 대비 겨울강수량. 예, 백분율이 겨울 강수 집중률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계절에 비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연강 수량에서 겨울 강수량이 차지하는 비중이 라가 높을 수 있는 거죠. 거꾸로 이야기했죠. 나는 라보다 최하나 평균 기온이 높다라고 했는데요. 나하고 라를 비교했습니다. 네, 여기 최하나 평균 기온은 상대적으로 따뜻한 바다 적어놨잖아요. 이거에 영향을 받는 지역. 기 상대적으로 따뜻하겠죠. 요것도 거꾸로 되는데요. 남포 신이주 같은 경우는 이제 북서 계절풍 직접적으로 영향받으면서 춥겠죠. 자, 그 다음, 다는 가보다, 다하고 가를 보시면, 여름 강수량이 많다라고 했는데, 다는, 네, 여기 한류, 1년 내내 비가 내리기 힘듭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네, 여기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가에서 라중 라는 가장 동쪽에 위치한다. 우리 가나다를 다 찾았잖아요. 가장 동쪽은 이제 경선을 봐야지, 경선. 경선을 그어보시면, 네, 여기가 가장 오른쪽에 있죠. 네, 경선, 세로선 그어보면 됩니다. 그래서 가장 오른쪽에 위치한 지역은 다라고 적어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5번 볼게요. 2023학년도 3월 학평 문제고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세 지역의 기후 특성을 나타낸 것이고, 가에서 다 지역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자, 지금 이 기간 동안, 30년 동안의 평년값, X축의 최난월 평균 기온, 그리고 Y축의 기온의 연교차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지역이 나와 있냐? 일단 정확히는 몰라도 백두산 근처, 그죠? 백두산 근처. 그리고 여기는 알겠죠? 신유주. 그리고 여기 원산. 그럼 여러분, 최난월 평균이 쉬워요? 기온의 연교차가 쉬워요? 선생님, 기온의 연교차가 훨씬 쉽거든요? 기온의 연교차가 훨씬 더 지금 뚜렷하게 가나다를 구별하고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기온의 연교차가 가장 작은 달을 먼저 구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위도도 제일 낮고요. 그리고 따뜻한 바다의 영향을 받는, 그쵸? 이 다가 원산이다라는 거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하고 나가 나와 있는데, 이 가하고 나 중에 최난월 평균 기온이 여기가 유독 낮아요, 여러분. 네, 최난월 평균 기온이 유독 낮습니다. 이거는 이 백두산 스님이 일부러 그린 거예요. 이 개마고원 일대 해발고도 높을 거 아니야. 이 일대가 해발고도 2000m 넘는 지역들이 많이 분포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뭐 삼지연인지 어딘지를 모르겠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 네, 유독 최난월 평균 기온이 서늘한 이 가해 데이터, 바로 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가나다 찾을 수 있는 거예요. 1번, 가는 동해안의 항구 도시다. 이건 지금 다 원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나는 관서. 관서는, 네, 여기 맞죠? 정답 2번이네요. 3번, 가는 다보다 저위도. 자, 고위도 있고요. 나는 다보다 겨울 강수량 여기가 많고요. 다는 나보다 연평균 황사일수. 자, 갑자기 황사? 우리 황사는요, 잘알 거예요, 여러분. 뭐 중국 내륙이라든지 몽골 내륙 뭐 사막에서 불어온다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근데 왜 거기서 오죠? 우리 중위도 지역의 타골풍이 뭐다? 탄서풍이에요. 서풍이에요, 서풍. 서풍이라는 거는 이 공기의 흐름이 서에서 동으로 이동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걸 왜 물어봤냐면, 가나다가 특히 나다를 비교했으니까 나가 서쪽에 있어? 다가 서쪽에 있어? 이거 물어본 거예요. 좀더 서쪽에 있는 지역이 높은 황사의 농도에 영향을 받을 거예요. 그리고 동쪽으로 가면서 황사의 농도가 옅어질 거거든요. 그래서 나하고 다 중에 나가 연평균 황사일수가 상대적으로 더 많고 황사 농도에

물의 농도도 진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아까 2번에서 네, 명확하게 나왔고요. 네, 이것도 잘 복습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6번 문제고요. 2022학년도 10월 학평인데요. 뭐이 자연지리 파트는 연도가 오래돼도 자연이 뭐 어디 가고 크게 변하지 않으니까 네, 그냥 좋은 기출 문제들 많이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었던 산맥들은 일단 A 아래쪽에 마찰령, 그다음 B가 속한 낭림, 그다음에 함경산맥 이렇게 1차 산맥들이 있고요. 나머지 산맥들도 2차 산맥들도 잘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A가 산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산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뭐 다른 소리 하진 않겠죠, 여러분? 네, 우리나라 최고봉 백두산입니다. 백두산. 한반도 최고봉입니다. 자, 그다음에 B는 선생님이 낭림산맥이라고 했습니다. 한국 방향의 1차 산맥이고요. 자, C는 여기서 이야기할 거고요. 그다음에 D도 네, D는 하천, 중요한 하천이니까 적을게요. 대동강입니다. 대동강. 자, 그다음에 E. 이도 요거도 산맥이었네. 그쵸? 요거는 이제 남한까지 이렇게 쭉 연결이 되겠죠, 여러분? 자, 이거는 태백산맥. 태백산맥. 그리고 군사분계선 근처에 있는 북한의 중요한 산. 그리고 아주 경사스러운 소식이 들려온 금강산입니다. 2025년에요. 금강산이 유네스코 세계 복합유산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이 복합유산이라는 건 세계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의 특징을 둘다 가지고 있을 때, 그러니까 인문적인 역사적인 가치, 자연 지질학적인 가치를 모두 포함할 때 복합유산으로 지정이 되거든요. 우리 남한에는 세계 복합유산이 없어요. 근데 금강산이 2025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강산입니다. 자, 일단 볼게요. 갑. A의 정상부에는 천지라는 칼데라 호가 있죠. 아주 아주 수심이 깊은 칼데라 호가 백두산 정상부에 있습니다. 자, B는 1차 산맥에 해당해요. 선생님이 앞에서 슬쩍 설명을 했는데요. 1차 산맥은 신생대 제3기 경동성 요국운동 때 직접적으로 융기한 산맥들, 그래서 높고 험준한 특징을 가지는 산맥들을 1차 산맥이라고 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게 낭과 함경, 마찰령이 있었고, 그리고 방향성으로는 한국 방향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래저래 다 정리를 해보세요. 자, 이는 흑산? 야, 우리 금강산은 뭐 설악산, 뭐 이런 산들과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돌산이라고 배웠잖아요. 우리 금강산 1만 2천봉이 다 이제 화강암 덩어리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네, 기반암이 화강암이면서 이거는 돌산입니다. 돌산. 자, 그렇기 때문에 좀 험준한 그러한 악산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설악산은 말 그대로 그 설악산이죠. 흑산의 대표적인 산은 우리 지리산이잖아요. 지리산, 덕유산, 오대산 이런 산들이거든요. 이게 기반암이 편마암이면서 정상부까지 흙으로, 두툼한 흙으로 덮여 있어서 식생 밀도가 높은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국립공원 제1호가 어디죠? 지리산이거든요. 그 1호로 정해진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네, 그런 생태학적인 다양성. 그게 다 흑산에서 기반이 된 거고, 그런 것들이 다 인정을 받아서, 네, 제1호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것도 있습니다. 어쨌든 금강산은 돌산이에요. 자, 그다음 정을 보시면, D는 C보다 하상의 평균 경사가 급해요. 하상이라는 건 강바닥이에요, 강바닥. 지금 C하고 D가 정확하게 무슨 하천인지 몰라도, 유로의 길이를 보세요. 유로의 길이를 보시면, D가 훨씬 길죠. C는 지금 갓 함경산맥에서 태어난 겁니다. 유로가 짧아요. 그리고 함경산맥이라는 1차 산맥 특징을 기억을 해 주시면, 옆에서 보시면 이 C는 이런 경사로 흐를 거고요. D는 이런 경사로 흐르겠죠. 하상, 강바닥의 경사. 평균 경사가 뭐가 더 높고 급할까요? 그렇죠. 이게 더 급하겠죠. 그래서 지금 거꾸로 이야기했고요. 정답은 갑하고 을에서 나옵니다. 정답 1번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뒤에 문제를 풀기 전에 북한의 자원, 에너지 소비 구조 간단하게 볼 텐데요. 북한은 남한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자원이 풍부한 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동그라미 2번, 에너지 자원의 소비 구조인데요. 우리 남한하고 달라요. 예, 확연하게 다른 그런 데이터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이 에너지 공급량에서도 엄청 차이가 나죠. 요런 것도 잘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공급량, 발전량. 네. 그리고 1차 에너지 소비 구조. 우리 잘 알고 있죠. 우리나라 1차 에너지 소비

구조, 석유,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신재생, 수력 순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같은 경우는 석탄이 제일 앞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력. 그다음 발전 분야에서도 우리는 화력, 원자력, 그다음에 신재생, 수력이잖아요. 여기는 수력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네요. 우리는 화력, 여기는 수력. 좀 많이 다르죠. 그리고 화력. 네. 원자력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이제 7번 문제가 바로 이것과 관련된 건데요. 방금 언급한 내용들을 바로 여러분들 빨리 기억을 해보세요. 남북한의 1차 에너지 원별 공급 비율입니다. 이 공급하고 소비는 어느 정도 거의 비례하겠죠. 네. 공급을 한 거는 수요가 있는 거고 그만큼 소비를 했을 거니까. 그래서 남한 같은 경우에 제일 많이 공급한 거는 우리 남한이 더 익숙하잖아요. 석유. 그 다음에 석탄. 천연가스, 원자력, 그쵸? 기름탄, 네, 기름탄 1,000원짜리 신제품물이에요. 신제품물. 자, 그래서 이게 해결이 되면요, 사실 여기 석탄인 거, 그다음에 이게 사실 이게 수력부터, 그쵸? 수력이 두 번째니까, 그다음에 석유. 다시 한번 더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북한은 아직 석탄의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요. 기억, 북한에서 가를 이용한, 자, 가는 석탄인데요. 가를 이용한 발전소는 주로 평양 주변에 위치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석탄 화력 발전소 이야기 하는 거죠. 근데 이거 석탄 화력의 기본적인 성격을 기억하면 이게 맞는지 틀린지 바로 알수 있는데요. 석탄 화력 같은 경우는 지형의 영향을 많이 안 받아요. 지형적 제약이 작다. 이게 장점이잖아요. 그럼 보통 어디 입지하냐? 산업시설이 많거나, 인구가 많거나, 수요가 많은, 대도시 근처에도 입지할 수 있어요. 수요가 많은 곳이 그런 쪽이니까. 자, 그러면 북한에서 제일 큰 도시가 평양이죠. 네, 그래서 이 말이 맞아요. 총 전력 생산에서, 우리 전력이에요, 전력. 발전량. 달을 이용한, 수력을 이용한 발전량 비율은 북한이 남한보다 네, 높죠. 비율이니까 더 쉬운 거예요. 북한이 훨씬 더 높습니다. 양 자체는 이렇게 전체적으로 다 작지만 비율은 높다는 게 특징이에요. 북한에서 가는 나보다 해외 의존도가 높다라고 하는데 북한에서 가는요 석탄인데요. 석탄은 자체 내에서 많이 생산을 합니다. 네, 매장량도 남한보다 많고요. 그래서 해외 의존도는 북한도 마찬가지로 석유가 훨씬 더 높겠죠. 네, 둘다 석유가 없는 건 똑같으니까. 그래서 이거 거꾸로 됐고요. 단은 나보다 발전 시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이 많다고 했는데 단은 수력인데, 그쵸? 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화석 연료가 훨씬 더 대기오염 물질을 많이 배출합니다. 정답은 기억하고 니은이에요. 자, 그 다음 8번입니다. 2023학년도 9월 모평이고요.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가에서 다는 신의주, 청진, 평양 중에 하나이다라고 네, 나와 있고요. 이 지도는 여러분들의 설명을 돕기 위해서 선생님이 넣어본 지도입니다. 일단 가에서 다 도시의 인구와 위치 정보인데요. 우리 가가 인구가 거의 300만 명, 제일 인구가 많은 도시라는 걸알 수가 있죠. 여기가 평양이에요, 평양. 자, 가는 평양입니다. 기억하세요. 그다음에 이제 나하고 다가 있는데 이거 가지고 구별하는 거예요. 즉 경도값이요. 클수록 어떤 거죠, 여러분? 자, 우리 영국의 그린위치 천문대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동쪽으로 가면 갈수록 네, 숫자가 커지겠죠. 그래서 동경 180까지 있을 텐데 우리 독도가 동경 132도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생각을 해보면 지금 평양은 해결이 됐고 신의주하고 청진 중에 어디가 더 동쪽에 있나 이거 물어본 거잖아요. 청진이 더 동쪽에 있죠. 그래서 나가 청진이고요. 다가 신의주입니다. 예, 우리 한국 지나는 친구들 이 정도는 지도 속에 그려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가, 나, 다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그쵸? 가나다. 자, 이거를 적용시키면 되겠습니다. 가는 중국과의 접경 지역이 아니라 네, 여기 위치하고 있는 평양이기 때문에 접경 지역 아닙니다. 이거는 신유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고요. 나는 북한 정치, 경제, 사회 최대 중심지다? 요거도 가에 대한 설명이겠죠? 다는 관서. 그쵸? 신의주는 관서가 맞습니다. 나는 다보다 나선 경제특구와의 직선거리가 가깝다. 나선 경제특구의 위치가 어딨죠? 네, 여기 있죠. 네, 이 일대죠. 자, 그러니까 나가
더 가까운 거 맞죠? 자, 정답은?

D급과 리을이네요. 그래서 가나다의 위치만 정확하게 찾고 지도에서 연결성을 가지면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9번하고 10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이 내용을 좀 정리를 할 텐데, 이 북한의 주요 개방 지역이요. 이거는 시험 문제 정말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지역인데, 크게 네 지역인데, 포인트만 쫙쫙 살려서. 자, 지금 신의주 특별행정구라고 불리는 지역입니다. 특별행정구. 용어들이 달라요. 개성 공업지구, 나선 경제특구, 금강산 관광지구. 이렇게 다르거든요. 자, 신의주 특별행정구는요. 특별행정구는 홍콩을 이제 거울 삼아서 외자 유치 교역 확대를 위해서 경제특구로 지정되었어요. 홍콩. 근데 중국과의 마찰을 입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서 사업이 중단됐다가 자, 2011년부터 신의주와 인접한 압록강하구에서 황금평 위화도를 중심으로 중국과 함께 개발하기로 지금 했습니다. 이게 바로 신의주 특별행정구예요. 자, 그다음 개성공업지구. 개성은 우리 남한과 아주 지리적으로 가깝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남한의 기업을 유치할 목적으로 조성이 됐습니다. 네, 아주 거대하게 조성을 했었는데, 개성공업지구는 남한 기업이 부지의 개발 이용을 맡았고요. 북한이 노동력을 제공하는 형태로 합작을 이루었으나 2016년부터 중단되었습니다. 마찰이 심해졌었죠, 이때. 자, 그다음에 나선경제특구입니다. 나선경제특구는요, 나진선봉 지역의 그 앞글자를 따서 나선이라고 부르는데, 네, 우리 선봉에 섰다. 앞장섰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선봉 지역이 나섰죠. 자,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는 유엔 개발 계획의 지원을 받아서 1991년 북한 최초의 경제 특구. 그래서 선생님이 갑자기 선봉 이야기를 한 거예요. 선봉에 섰다, 최초이다, 연결시키세요. 자, 나선 거죠, 그죠? 선봉에 쓴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 기억하기 어려울 것 같진 않고요. 일단 중국과 러시아와의 이제 접경 지역. 네,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 3세 지역이 합작을 해서 개발을 하고자 했어요. 하지만 제도적 미비와 사회 기반 시설의 부족으로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자, 금강산 관광지구입니다. 요것도 우리한테 익숙한데 선생님 학교도 예전에는 여기에 수학여행 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남북회담 이상가족 삼봉의 장소로 활용되기도 했고요. 하지만 2008년에 네, 관광객 피격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남만의 금강산 관광이 중단되었습니다. 2008년 이후입니다, 이거는. 자, 이제 이 내용인데요. 이거를 우리가 9번하고 10번에 한번 적용을 바로 시켜볼게요. 자, 먼저 9번 문제. 2022학년도 9월 모평이고요. 자, 방금 언급했으니까 다 알겠죠? 자, 유엔 개발 계획 1991년에 북한 최초의 개방 지역으로 경제특구로 지정된 나선. 네, 나진선봉 경제특구입니다. 자, 2002년에 두 개가 있는데요. 남한 정부와 민간 기업의 노력으로 관광특구가 된 곳은 금강산이죠. 이네 가지가 서로 성격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공부하기가 쉬워요. 남한의 기술 자본, 북한의 노동력, 개성 공업지구입니다. 개성공단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고 2011년에 제도약을 하려고 하는 신의주, 특별행정구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갑을 볼게요. 가는 나선 지역인데요. 중국, 러시아 인접한 지역인 걸 활용하려고 하는 거죠. 그쵸? 큰 성과는 없었지만, 네, 그걸 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나는 금강산을 관광전으로 활용하는 거죠. 말 그대로. 자, 다는 개성공단인데요. 북한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는 평양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당하는 건 아니에요. 물론 주요 도시긴 합니다. 라는 가와 경의선 철도로 직접 연결되었을 겁니다. 자, 라하고 가. 우리 경의선은요, 이 경자가 서울 경자라고 했고요, 의는 의주, 그쵸, 신의주인데요. 지금 끊겨 있죠. 분단 때문에. 이 둘을 연결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갑가을, 정답 1번이에요. 자, 마찬가지로 우리 북한의 주요 도시들, 그리고 뭐 개방지역 이야기가 나올 텐데요. 개방지역. 자, 2025학년도 10월 학평 문제입니다. 최근 문제고요. 생성형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검색한 내용의 일부를 지금 지문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우리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그 다음에 가하고 나는요, 남포와 신의주 일대를 가지고 우리가 유출을 하는 건데요. 평양은 말 그대로 인구 규모 300만 명 정도 되는 북한 최대 도시라는 거. 남포는 관문 도시라는 거.

0: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기역부터 미은, 가나를 다 아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도에서도 해당 위치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 남포 같은 경우에는 여기 평양의 관문도시, 여기를 남포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고요. 그쵸, 남포. 그 다음에 여기 개성. 이렇게 적어보면 되겠죠? 자, 1번 갈게요. 리을에는 경의선 철도의 종착역, 경의선입니다. 이거는 신의주에 대한 설명이죠. 미음. 자, 미음에는 북한 최초의 경제특구, 그거는 여기 나진선 봉 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해당 사항 없고요. 리을은 미음보다 체온화 평균 기온이 높다라고 했는데, 네, 원산하고 남포, 원산이 겨울철에 따뜻한 바다의 영향 때문에, 네, 훨씬 더, 상대적으로 따뜻합니다. 정답 3번이고요. 기역하고 디귿은 모두 관서. 평양과 개성은, 자, 개성은 여기 해서 지방인데, 그쵸? 네, 관서는 여기. 자, 그래서 아니고요. 자, 그리고 5번. 가해는 우리 답을 알고 있죠? 대동강. 그리고 나는 압록강이라고 지문 해석하면서 여러분들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정답은 3번인데요. 우리 압록강은 백두산을 기준으로 앞쪽으로 흐르는 강, 압록강, 두만강이랑 헷갈리지 말라고 했고요. 평양과 남포의 중요한 강줄기, 우리 서울, 인천을 잇는 중요한 강줄기가 한강이라면 이게 바로 대동강입니다. 대동강 하류, 네, 소신고도 다시 한번더 복습을 해주세요. 여기까지 오늘 우리 10문제 풀어봤거든요. 아직 남아있는 북한 지역 문제들이 있으니까요. 미리 풀어오시고 다음 시간에 우리 수도권 내용까지 쭉 이어서 정리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 고생하셨고요. 우리는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1: 군산 원도심의 골목끝. 100년 된 적상 가옥을 개조한 책방이 있습니다. 적의 재산을 뜻하는 말, 적상. 이 땅을 수탈한 이들이 남기고 간 상흔이지요. 1930년대 나라 잃은 슬픔 속에서도 치열하게 고뇌하던 지식인의 서재로 재해석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에서 책을 펼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살아 숨쉬는 역사와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에서 독서는 시대를 건너온 이들과 나누는 가장 뜨거운 대화입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7 수능 기출의 미래 사회문화의 권유복입니다. 자, 이번 시간 39번째 시간이죠. 저출산 고령화와 관련된 인구부양비 문항, 우리 수능 기출에서 평가원 문항에서 항상 20번 문항으로 등장하는 그 파트를 이번 시간 3시간에 걸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이 파트는요, 최근 수능 기출에서 항상 꼬박꼬박 출제되어 오고 있는 네 파트가 되겠습니다. 변별력 있게 출제가 되어지고 있고요. 사회복지 파트와 더불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부담을 줄 수 있는 파트이긴 하지만은 차근차근 꼼꼼하게 기출 유형을 분석해 나간다고 한다면은 여러분 재미있게 또 해결할 수 있는 파트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또 본격적으로 문제를 풀기에 앞서서 기출앤플러스에서 간단하게 핵심 개념 잡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184쪽입니다. 기출앤플러스 24번 보겠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면은 생산 가능 인구의 감소로 국민 경제의 성장이 네, 저하될 수 있다. 네, 맞는 설명이죠? 네, 옳은 설명이고요. 25번에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는 다른 나라의 이익보다 우리나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추구해야 된다. 세계 시민으로서 우리나라의 이익만 최우선으로 추구하는 거 적절하지 않은 설명이죠? 자,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최근에 요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 세계 시민 관련된 문항들도 최근에 기출해서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

우리 교재에 수록된 문항으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73번이죠. 26학년도 수능 20번 문항부터 차근차근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자료는 갑국과 을국의 인구 변화 양상에 대한 예측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요약을 보면은요,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 전체 인구는 갑국의 경우 0.5배, 그다음에 을국의 경우 2배가 되어서 T 플러스 50년에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는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은 T 플러스 50년에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를요, 얼마? 자, 100으로 갔다라고 가정하면은요, T년 같은 경우에, T년은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의 전체 인구가 갑국의 경우 절반으로 줄었다 그랬으니까, T년 같은 경우는 갑국의 200명으로 놓을 수가 있는 거고요. 을국의 경우는 두 배가 돼서 100이 됐다 이 말인 거잖아요. 을국 같은 경우는 T년에 50으로 인구를 잡고 문제를 풀 수가 있겠네요. 요 내용도 이따가 적용을 해보도록 하고요. 표는 갑국과 을국의 T년 총 부양비와 노령화 지수,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의 인구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나와 있고요. 이렇게 T년 관련된 총 부양비와 노령화 지수에 대한 정보, 그 다음에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의 전체 인구 대비 유소년 인구, 전체 인구 대비 부양 인구의 변화 양상에 대한 정보도 나와 있습니다. 총부양비 노령화 지수와 같은 공식들은요, 여기 친절하게 잘 나와 있죠. 그래서 노령화 지수, 유소년, 노년부양비, 총부양비의 산출식은 이렇게 이와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총부양비 같은 경우는 유소년 부양비 더하기 노년 부양비라고 나오는데, 총부양비는 부양 인구분의 부양 인구를 분모로 한 다음에 유소년 인구 더하기 노년 인구 곱하기 백한 값을 의미한다라는 것도 참고로 알고 계시죠? 그래서 이 내용도 우리 개념 강의와 특강에서 많이 적용되어지는 내용으로서 반드시 공식들 문제에서 주어지고 있긴 하지만은 암기하고 문제에 접근하시면 훨씬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조건을 기준으로 사회 문제의 가능성을 판단하는데요.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의 비율과 경제 성장 동력은 정의 관계다. 부양 인구의 비율이 늘어날수록 경제 성장 동력도 커진다. 이 내용이고요. 노령화 지수와 세대 간 갈등 정도는 정의 관계다. 노령화 지수가 커질수록 세대 간 갈등 정도도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령화 지수, 유소년 인구분의 노인 인구 곱하기 100의 값을 의미한다. 되죠? 자, 그러면은 조금 쉬운 다음에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한번 이 내용을 참고해서 좀 적어 보도록 할게요. 자, 유소년 인구, 그 다음에 부양 인구, 그 다음에 노인 인구. 우리 지금 제가 비율로 먼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100%를 기준으로 해서요. 자, 갑국, 그 다음에 을국. 자, 요게 이제 T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정리할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오른쪽에 갑국, 그 다음에 을국으로 잡고요. 얘는 T 플러스 50년,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대한 정보가 주어졌으니까 T 플러스 50년으로 놓고 먼저 비율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갑국 같은 경우에 총 부양비가 150이래요. 부양 인구가 100이라 그랬을 때 유소년 더하기 노인 인구가 150이라는 거죠. 분수로 말하면은 2분의 3을 말하는 거고요. 노령화 지수, 유소년 인구가 100명이라 그랬을 때 노인 인구가 200명. 자, 1분의 2를 의미하는 거죠. 자, 얘를 100에 맞춰서 놓으면 어떻게 놓을 수가 있냐? 요렇게 20, 40, 40으로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해볼까요? 40분의 60, 2분의 3, 총부양비에 충족하고요. 20분의 40, 1분의 2, 200 곱하기 100 하는 거니까 어쨌든 200에 충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을국도요. 총부양비가 25예요. 그러면은 부양인구를 100명이라 그랬을 때 유소년과 노인인구를 더한 게 2, 더한 게 25명이란 뜻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약분하면은 4분의 1인 걸알 수가 있고요. 얘는 유소년인구와 노인인구가 1분의 1로 같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얘를 100으로 표현해 보면은요. 10, 80, 10, 요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총부양비 80분의 20, 4분의 1인 거고요. 10분의 10 해서 1분의 1, 100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변화 양상을 한번 파악해 봐야 되는데요. 각국 같은 경우는 전체 인구분의 부양 인구가 변화가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요100% 비율로 접근하는 거니까 여기도 똑같이 40%가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전체 인구 중에 유소년 인구는 감소한대요. 그러면은 20보다 적어지겠네요. 여기 20이었으니까. 그리고 얘가 적어지면 반대로 여기는 40보다 늘어나게 될 것을 예측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외국 같은 경우는요, 전체 인구 중에 유소년 인구, 여기가 변화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똑같이 10%라고 하는 걸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체 인구 중에 부양 인구가 감소했대요. 그러면은 80보다 적어질 것이고, 반대로 노인 인구의 비율은 10보다 커질 거다라고 하는 걸 추론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전에 우리가 구해놨던 게 뭐예요? 여기 T 플러스 50년의 각국과 얼국의 전체 인구가 100명이다. 자, 여기도 100명, 여기도 100명이라 그랬을 때, 각국 같은 경우는 200명에서 0.5배 줄어서 100명이 된 거니까는 여기 200명으로 놓을 수 있고요. 얼국은 50에서 2배가 돼서 100명이 되는 거니까 여기를 50명으로 놓고 판단해 볼 수가 있겠네요. 자, 이제 분석해 보도록 할게요. 선택지를요. 자, 1번 선택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국의 유소년 부양비는 노년 부양비보다 크다. T년을 비교하고 있죠. T년의 각국의 유소년 부양비는 40분의 20입니다. 40분의 20 곱하기 100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 노년 부양비 같은 경우는 40분의 40인 거죠. 40분의 40이니까 당연히 노년 부양비가 유소년 부양비보다 더큰 것을 알수 있죠. 그래서 요거 오답이 되겠고요. 작다라고 해야 됩니다. 그다음 2번에 T년의 각국의 노년 인구, T년의 각국의 노년 인구는 지금 200명이라 그랬을 때 40%니까는 80명 이렇게 잡을 수가 있죠. 그 다음에 T년의 을국의 노년 인구, T년의 을국의 노년 인구는 50명일 때 10%니까는요. 5명으로 놓을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8배 틀린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이에요. T년의 각국의 부양 인구는 T년의 각국의 부양 인구, 그러면 200명 중에 40%니까는 80으로 놓을 수 있겠고요. T 플러스 50년 이쪽이죠? 여기에 을국의 유소년 인구 100명 중에 10%니까는요, 10명이 되겠죠? 10명이 8배, 80명인 거 확인할 수 있죠? 정답 몇 번이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4번에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경제 성장 동력은 뭐라 그랬어요? 부양 인구 비율과 정의 관계에 있다라고 하고 있죠? 그럼 각국 같은 경우는 40에서 40%.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200명에 40이었으니까는 이렇게 80.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00에 40이었으니까는 40명이죠? 그쵸? 어쨌든 간에 여기 물어보는 거는 부양인구의 비율과 경제성장 동력의 정의 관계를 물어보는 거니까는요. 이렇게 40, 40. 이렇게 변화가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각국 같은 경우는 약화된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지. 200명 중에 80명이나 100명 중에 40명이나 40%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그래서 각국이 약화된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고요. 을국과 같은 경우는 어때요? 80%에서 80%보다 작아지는 거죠? 을국은 약화되겠네요. 즉 각국 때문에 4번이 오답인 걸알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5번 볼게요.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세대 간 갈등 정도? 세대 간 갈등 정도는 노령화 지수와 정의 관계가 있다라고 하고 있죠? 노령화 지수 같은 경우에는 각국 같은 경우에 20분의 40에서 지금 20분의 40인데 분모가 더 작아지고 분자는 더 커지죠? 그쵸? 그러면은 어때요? 각국이 더 커지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쵸? 구체적으로 적지 않아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1국 같은 경우는 어떠냐? 10분의 10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10분의 어때요? 분모는 똑같은데 분자가 더 커졌어요. 이쪽이 더 커지는 거죠? 이때보다요? 그렇기 때문에 을국은 변함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을국도 변화할 것이고 을국도 커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만만치 않은 문제죠. 하지만 한번더 9월 모의평가 문항으로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74번 가겠습니다. 비슷한 유형이에요. 26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 및 추론으로 옳은 것은 물어보고 있고요. 자, 표는 갑국과 을국의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의 인구 구조 변화 양상을 예측하여 나타낸 겁니다. T년의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 즉 15세에서 64세 인구의 비율은 을국이 45%로 T년에 갑국의 0.75배이고 4분의 3이라는 거죠. 을국의 노령화 지수와 노년 부양비는 같으며 유소년 부양비는 갑국이 을국의 0.25배, 4분의 1이다. 단 갑국과 을국 모두 전체 인구는 변함없다고 가정한다. 조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육에 대한 사회적 비용과 노인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정도는 아래의 조건으로만 판단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음 슬라이드에서 이러한 정보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얘도 마찬가지로 한번 비율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유소년 인구, 그다음에 부양 인구, 노인 인구. 적고요. 마찬가지로 비율로 한번 접근해 볼 거고요. 갑국, 을국. 자, 얘는 이제 T년에 대한 정보를 적을 거고요. 똑같이 갑국, 을국이고요. 이건 T 플러스 30년. T 플러스 30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갑국과 을국의 전체 인구는 변함이 없다라고 해서 100%로 한번 잡아가지고 한번 접근해 보면은요, 여기 T년의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의 비율이 을국이 45%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100 중에 45가 여기에 온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죠? 근데 그 45라고 하는 거는 갑국의 0.75배래요. 갑국의 어떤 값에 0.75배, 갑국의 어떤 값에 4분의 3만 값이 45가 나온다. 이 말인 거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올까요? 60이 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60에 0.75 하면은 45가 나오거든요. 그 다음에 을국의 노령화 지수와 노년 부양비는 같대요. 그러면은 지금 노년 부양비는 45분의 요거를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는 이거분의 이거라는 거죠. 근데 두 개가 같대요. 같으려면은 여기랑 여기랑 같아야 돼요. 같아야 돼. 그래서 45분의 얼마? 45분의 얼마. 근데 100을 기준으로 할 거니까 여기는 얼마가 옵니까? 10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45분의 10, 45분의 10으로 어떻다? 이 조건에 충족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소년 부양비라고 하는 거. 유소년 부양비는 갑국이 을국의 0.25배이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을국 같은 경우는 유소년 부양비가 45분의 45. 얼마예요? 곱하기 100 하면은 100인 거잖아요. 근데 그거의 0.25배는 25죠, 25. 25는 지금 유소년 부양비 부양인구 100명이라 그랬을 때 유소년 인구가 25명, 4분의 1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100을 맞춰준다 그랬을 때 남아있는 유소년과 그다음에 부양인구, 노인인구를 고려했을 때 4분의 1로 유소년 부양비를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60분의 얼마 해야지 4분의 1이 나올 수 있습니까? 얼마 해야 돼요? 10. 5가 돼야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60분의 15 해야지 4분의 1, 25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75고 얼마가 더 있어야 100을 맞출 수가 있어? 여기 25가 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되죠, 여러분들? 자, 여기까지 한번 채워봤고요. 그 다음에 이 정보를 좀 활용해 줘야 될것 같아. 자, 유소년 부양비 갑국은 증가. 전체 인구 중 부양 인구 비율은 불변한다. 요 내용 나와 있죠? 그러면은 갑국 같은 경우는 똑같이 여기도 얼마가 온다? 60이 온다. 불변한다라고 했으니까는요. 그쵸? 똑같이 100으로 맞춰준다 했었을 때. 근데 유소년 부양비는 증가한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 15였는데 15보다 더 값이 커지겠죠? 그쵸? 반면에 노년 인구, 요거의 비율은 25보다 반대로 작아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요, 을국 같은 경우는요, 전체 인구 중 부양인구 비율은 감소한대요. 부양인구 비율이 감소해요. 그러면은 45보다 더 낮아지게 되겠죠. 그런데 유소년 부양비는 불변이래요. 유소년 부양비는 부양인구분의 유소년 인구.

곱하기 100인 거잖아요. 그러면은 여기 같은 경우도 45보다 낮아지는데 결국에 예분의 예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의 감소 정도와 예의 감소 정도가 동일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쵸? 그럼 반대로 노인 인구의 비율, 요것이 증가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요렇게 한번 채워봤습니다. 그리고 선택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티년의 노령화 지수는 갑국보다 을국이 크다. 티년의 노령화 지수라고 하면은요, 갑국은 15분의 25죠? 15분의 25. 그 다음에 을국은요, 45분의 10이죠? 45분의 10이기 때문에요, 구체적으로 곱하기 100을 하지 않아도 갑국보다 을국이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T 플러스 30년에 갑국의 노년부양비는 50보다 클 것이다. T 플러스 30년에 갑국의 노년부양비, 그럼 60분의 25. 그쵸? 근데 50이라고 하면 60분의 30이어야 되겠지? 그쵸? 곱하기 100 한다 그랬을 때. 근데 분자가 30보다 작은 25인데, 그것보다도 지금 작대요. 화살표가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있잖아요. 그럼 50보다 당연히 작겠죠? 그쵸? 작을 겁니다. 3번에 T 플러스 30년에 을국의 총부양비는 T 플러스 30년 을국의 총부양비 지금 45 분모로 한다면 분자는 45 더하기 10, 55가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런데 지금 요 45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려간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 이렇게 접근하지 맙시다. 우리 이렇게 접근합시다. 총부양비 같은 경우는 이 정보를 좀 활용해 볼게. 유소년부양비와 노년부양비 두 개를 더한 거다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아까 전에 유소년부양비는 불변한다 그랬어요. 그럼 전에가 45분의 45, 100이었는데, 불변하니까 똑같이 100이네. 그쵸? 얘가 100이야. 그쵸? 근데 노년부양비 같은 경우는 어때? 노년부양비 같은 경우는 45분의 10. 분모는 작아지는데 분자는 커져요. 그쵸? 기존에 45분의 10이었는데 얘가 분모는 작아지는데 분자가 커지면 이전보다 더 값이 커지겠죠? 그쵸? 그러니까는 20보다 클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더하면은 120보다 크다라고 하는 3번이 정답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요거를 그냥 요 공식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접근해서 문제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 총부양비 공식이 부양인구를 분모로 한 다음에 유소년 더하기 노인인구 곱하기 100. 이렇게도 물론 공식이 성립하잖아요. 그렇게 접근하는 것보다 유소년 부양비와 노년 부양비를 따로따로 생각해가지고 총부양비를 구해내는 거. 아마 그게 출제 의도가 왜 그게 맞냐면은 여기에서 유소년 부양비가 불변한다라고 줬잖아. 그쵸? 그러니까는 얘는 그대로 가고 얘의 변화 양상만 판단해서 총부양비를 판단할 수 있겠니? 이걸 물어보고 싶었을 겁니다. 정답은 3번이에요. 4번에 티년 대비 T 플러스 30년에 양육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라고 하는 것은 유소년 인구와 정해 관계, 유소년 인구가 많을수록 양육에 대한 사회적 비용이 늘어난다. 이 말인 거잖아요. 갑국에서는 늘어날 것이고, 지금 갑국 같은 경우는 15%보다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니까 갑국에서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맞는 것이죠. 근데 을국에서는 변함없을 것이다. 을국 같은 경우는 40인데 45%였는데 45%보다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을국에서는 변함없을 것이다가 아니라 오히려 을국에서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야지 옳은 내용입니다. 5번 갈게요.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에 노인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정도라고 말하면은요, 노년 인구와 정해 관계, 노년 인구가 많을수록 일자리 창출의 필요성 정도도 커진다. 이것을 의미하는 거죠. 갑국에서는 낮아진다. 갑국에서는 25%, 100명 중에 25명이었는데 100명 중에 10명이 되었으니까는요, 필요성 정도가 낮아질 거다라고 하는 거, 갑국은 맞고요. 을국에서는 변함없을 것이다. 아, 지금 이렇게 바꿔내야 되는 거예요. 100명 중에 25였는데, 100명 중에 25보다 작아지는 거. 이렇게 비교하셔야 됩니다. 얘랑 얘를 비교하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낮아질 거다. 그런데 을국은요, 100명 중에 10명이었는데, 100명 중에 10명보다 더 많아진 거죠? 그러니까는 변함없을 것이다가 아니라, 오히려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가야지,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되죠? 따라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75번으로 갈게요.

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2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옳은 것은? 자, 인구 구조의 변화는 경제 성장과 세대 간 갈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부양 인구가 감소할수록 경제 성장 동력은 약화되며 노년 부양비가 커질수록 세대 간의 갈등은 심해진다라고 서술되어져 있습니다. 두 번째, 각국의 T 플러스 100년의 전체 인구와 을국의 T년 전체 인구는 동일하다라는 정보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을국의 T 플러스 100년의 전체 인구는 T년의 두 배다라는 정보가 나와 있고요. 각국에서 T년의 유소년 인구는 T 플러스 100년의 네 배이다라는 정보도 나와 있습니다. 이 조건을 잘 활용해 줄수 있어야 할것 같아요.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또 표를 활용해 줄 수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친구도요, 한번 적어 볼게요.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노인 인구, 유부농, 그 다음에 합계. 얘는 인구로 한번 접근해 볼게요. 인구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주어졌으니까 인구로 한번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각국, 을국, 얘는 T년, 그 다음에 각국, 을국이고요. 얘는 T 플러스 100년으로 놓고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까 앞에서 조건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죠? 각국의 T 플러스 100년의 전체 인구와 을국의 T년 전체 인구는 동일하다. 그럼 을국의 T년 전체 인구를 100명으로 가정한다라는 거죠. 100명으로 가정한다. 그러면은 각국의 T 플러스 100년의 전체 인구와 여기랑 똑같다 그랬으니까는 여기도 100명으로 놓을 수가 있겠네요. 그쵸? 그 다음에 을국에서 T 플러스 100년의 전체 인구는 T년의 두 배다라고 했으니까 얘의 두 배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는 200으로 놓을 수가 있겠네요. 자, 그 다음에 각국에서 T년의 유소년 인구는 T 플러스 100년의 4배다. 요거 이따가 좀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표에서 T년의 을국, 노령화 지수는 유소년 인구 100명이라고 그랬을 때 노인 인구 50명이니까는 2분의 1로 접근할 수 있고, 유소년 부양비는 부양 인구 100명이라고 그랬을 때 유소년 인구 100명이어서 1분의 1이 되겠네요. 이 조건에 충족하는 거 어떻게 놓을 수가 있냐? 네, 요렇게 맞춰서 100에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40분의 20, 2분의 1이고, 그 다음에 유소년 부양비 40분의 40, 100이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T 플러스 100년에 갑곡 해보시면은요, 노령화 지수가 150이래요. 그러면은 유소년 인구를 100명이라 그랬을 때 노인 인구가 150명이기 때문에 2분의 3으로 놓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 유소년 부양비 같은 경우는요, 얘는 부양 인구 100명이라 그랬을 때 유소년 인구 40명이어서 100분의 40, 5분의 2로 맞출 수가 있겠네요. 그러면 얘는 20, 50, 30으로 해서 100에 맞춰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러면은 노령화 지수 20분의 30, 2분의 3이고요. 유소년 부양비 50분의 20, 5분의 2에 충족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T 플러스 100년에 을국 한번 해보시면은요, 25라고 하는 것은 자, 4분의 1로, 80은요, 이거 10분의 8, 그 다음에 5분의 4로 맞춰줄 수 있겠죠? 10분의 8, 5분의 분수로 접근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합니다. 자, 그러면은 200에 맞춰준다라고 그랬을 때 어떻게 맞춰줄 수 있냐? 80, 120, 이렇게 해서 200에 맞춰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80분의 20 해서 4분의 1 충족하고요. 그 다음에 100분의 80 해서 10분의 8, 즉 100분에서 5분의 4로 유소년 부양비 80으로 맞춰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아까 앞에서 갑곡에서 T년의 유소년 인구는 T 플러스 100년의 4배다. T 플러스 100년이 20이라고 했었죠? 그러면 여기 4배니까는 여기 얼마가 온다? 80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때 써먹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 50이래요. 그러면은 2분의 1, 얘는 1분의 1로 접근하면은요, 얘가 2고 여기가 1이 와야 돼요. 이게 얼마가 오는 거야? 40이 오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와, 그러니까 유소년 인구가 여기분의 여기잖아요. 그쵸? 근데 그 100이래요. 그럼 여기 얼마가 와야 돼? 80분의 80 곱하기 100 해야지 100 나오는 거잖아요. 그쵸? 요렇게 해서 여기 다 더해주시면은요, 200이 나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를 100으로 잡고 난 다음에 이러한 표를 채울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럼 기역 선택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기역의 T년 대비 T 플러스 100년에 을국의 유소년

인구 증가율은 40%이다. 40에서 80이 됐죠? 증가율은 자기 자신을 기준으로 얼마만큼 증가했는지. 40을 기준으로 40만큼 증가했으니까 자기 자신만큼 증가한 거잖아요. 40%가 아니라 100%가 되겠습니다. 니은의 티년의 노년 인구는 갑국이 을국의 두 배이고, 티년의 노년 인구는 갑국은 40이고, 을국은 20이죠? 요거의 두 배가 40이니까 요거 옳은 내용이야. T 플러스 100년의 노년 인구라고 하면은요, 갑국은 30이고, 을국은 20이니까, 어때요? 얘의 1.5배가 30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뒤에 내용도 맞습니다. 니은 선택지, 옳은 내용이고. 디귿의 기역에 따르면, 기역이 뭐였냐면은 앞에서 연구 결과다라고 말하면서, 경제성장 동력, 즉, 부양인구가 감소할수록 경제성장 동력이 약화되고, 노년부양비가 커질수록 세대 간 갈등이 심해진다. 이거를 적용하는 선택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디귿의 기역에 따르면, 갑국은 티년에 비해 티 플러스 100년에 세대 간 갈등이 심해진다. 여러분, 세대 간 갈등은 노년부양비가 커질수록 심해진다. 라고 했었죠? 그러면 갑국의 티년의 노년부양비라고 하면은 80분의 40. 곱하기 100이고요. T 플러스 100년 같은 경우는 50분의 30이죠. 50분의 30. 50분의 30 곱하기 100인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 80분의 40보다 50분의 30이 어때요? 더큰 것을 알수 있죠? 따라서 세대 간 갈등이 더 심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디귿도 옳은 선지야. 리을의 기역에 따르면, 을국은 티년에 비해 티 플러스 100년에 경제성장 동력은 지금 부양인구가 감소할수록 경제성장 동력이 약화된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부양인구가 감소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100명이라 그랬을 때 을국은 부양인구가 40명이었는데 40명에서 지금 어때요? 100명으로 지금 부양인구가 늘어났습니다. 그러면은 경제성장 동력이 약화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력이 오히려 강화되겠네요. 그쵸? 이 반대로 표현해야지 옳은 서술이 되겠습니다. 왜? 부양인구가 늘어났으니까요. 이해되시죠? 정답은 니은 디귿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76번으로 가겠습니다. 자, 어려운 숫자 나오는 문제 풀다가 살짝 쉬어갈 수 있는 문항이에요. 26학년도 6월 모의평가 11번 문항입니다. 가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료 1에서 자료 3은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중요한 거 공통적으로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자, 자료 1에서 정치적 사회적 불안정으로 인하여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테러의 위협을 후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어야 하는 비극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 전쟁과 테러의 위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자료 2는 무한할 것 같았던 에너지 자원은 미래에도 우리 사회가 현재의 경제 성장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스러울 정도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하는 에너지 자원과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료 3은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로 인해 발생한 환경 문제와 기후 위기. 환경 문제와 기후 위기는 다음 세대도 살아가야 할 터전의 소실을 걱정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태다. 환경 문제, 기후 위기 관련된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통적으로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하다라고 공통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요? 1번에 개별 국가의 자율성 강화? 아니죠. 오히려 국제사회가 협력해야 되겠죠? 1번은 오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번 신기술 개발을 위한 초국가적 대응. 요 선택지와, 그 다음에 4번의 문화 다양성을 바탕으로 하는 공존의 문화 구축. 그 다음에 5번의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는 인식의 강화. 요 내용은 모두 다 자료 1, 2, 3번의 공통점으로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거리가 멀다고 볼 수가 있고요. 오히려 3번이죠. 미래 세대의 삶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왜냐하면 후손에게 고스란히 넘겨주어야 된대. 그 다음에 현재의 경제 성장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지 걱정이야. 앞으로 살아갈 후손에게 잘 물려줘야 되는데. 자료 3과 같은 경우도 지금 어때요? 다음 세대도 살아가야 할 터전의 소실을 걱정해야 돼. 다 지금 미래 세대를 걱정하고 있는 워딩으로 서술되어져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 세대의 삶에 대한 관심과 배려 정답이 3번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자, 다음 문제 가도록 할게요. 7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학년도 10월 학력 평가 20번 문항입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고요. 표는 갑국에
연령대별 인구를 30년 전 조사 결과 대비 변화율로 나타낸 거예요. 티년의 유소년 부양비는 100으로 티년 노령화 지수의 2배이다. 자, 모든 조사 연도의 전체 인구는 동일하다라고 하는 정보가 주어졌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좀 정확히 풀기 위해서 적어볼게요. 유, 부, 노, 그 다음에 전체. 총 적어보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연도가 변화일이니까는요. 지금 30년 전. 그럼 T년 적어줘야 되겠죠. T년. 그 다음에 표에 나오는 T 플러스 30년. 그 다음에 T 플러스 60년. 그 다음에 T 플러스 90년. 요렇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유소년 부양비가 100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문제를 좀 쉽게 이 표를 채우기 위해서는요. 자, 부양인구를 100으로 놓으면은 좀 더 수월합니다. 왜요? 얘를 100으로 놓으면은 유소년 부양비가 100이라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얼마가 오는 거야. 여기 100이 오면은 심플하게 계산이 되잖아. 그쵸? 그리고요, 100 이렇게 왔고요. 자, T년 노령화 지수의, T년 노령화 지수의 두 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요거 유소년 부양비는 100분의 100 해서 100인데 T년 노령화 지수의 두 배다. 노령화 지수가 얼마였다는 뜻이야? 50인 거잖아. 50에 두 배 해야지 100이니까. 그럼 50이 나오려면은 100분의 얼마 해? 100분의 얼마 곱하기 100 해야 50이 나옵니까? 여기 얼마가 와야 돼요? 50이 와야 되죠. 100분의 50 곱하기 100 해야 50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250으로 채울 수가 있고요. 모든 조사 연도의 전체 인구가 동일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도 250. 여기도 250. 그다음에 여기도 250으로 놓고 이 표를 한번 채워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T 플러스 30년의 유소년 인구 변화율이 25%, 4분의 1이 빠졌대요. 그러면은 여기 75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75 중에 다시 마이너스 20%, 5분의 1이 빠졌대요. 그럼 얼마가? 75의 5분의 1은 15죠? 15가 빠진 거니까 60이 되겠습니다. 60. 그 다음에 60에서 마이너스 75, 4분의 3만큼 빠졌대요. 그러면은 60의 4분의 3은 얼마냐면은 45입니다. 45. 그러면은 60에서 45 뺀 15가 여기에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노년 인구의 변화율은요. 50에서 50% 증가했대요. 50의 절반 25만큼 증가했으니까 여기 75가 되고요. 75에서 20% 증가했대. 5분의 1만큼 15가 더 증가한 거니까는요. 90이 되겠네요. 90에서 50%, 90의 절반이 더 증가했대요. 그러면은 45가 증가한 거니까는요. 135가 여기에 오는 것을 알 수 있죠. 전체를 아니까는 나머지 부양인구도 채워줄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 얼마가 오냐면은 여기 100이 오고 여기도 얼마? 100이 오고 여기도 얼마? 100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채워주시면 돼요. 자, 1번 선택지 보도록 할게요. T 플러스 30년에 유소년 인구보다 노년 인구가 많다. T 플러스 30년 유소년 인구 75고요. 노년 인구 75. 동일하죠? 따라서 오답이고요. 2번에 T 플러스 90년의 노령화 지수. T 플러스 90년. 지금 15분의 135가 되는 거죠? 15분의 135. 그러면은 얘는 90이 아니라 얼마가 되는 거예요? 90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따라서 오답입니다. 15분의 135 곱하기 100을 해줘야 되니까. 자, 그 다음에 3번이에요. 부양인구는 T 플러스 30년이 T 플러스 60년보다 많다. 부양인구는 다 100, 100, 100, 100. 오케이? 따라서 오답인 걸 알 수가 있고요. 4번의 유소년 인구는 T 플러스 30년이 지금 75죠. 그 다음에 T년 100이죠. 4분의 1이 아니라 T년 100의 4분의 3만큼이 75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오답이 되겠습니다. 5번입니다. 유소년 부양비는 T 플러스 60년이 T 플러스 60년 100분의 60 곱하기 100인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60이고요. T 플러스 90년은요. 100분의 15 곱하기 100이니까 15죠. 그거의 4배가 60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자, 78번으로 갈게요. 25학년도 3월학력 평가 20번 문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T년 각국의 총 인구 중 유소년 인구의 비율은 25%, 노년 인구의 비율은 20%이다 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얘도 유, 부, 노, 그 다음에 전체, 개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T년이라고

하고요. 자, 전체를 100이라고 가정했었을 때, 유소년 인구가 25%라고 하죠? 여기 25 오면은 되고요. 노년 인구는 20%, 여기 20 오면 됩니다. 100을 채워줘야 되니까는요, 부양 인구는 55, 이렇게 올수 있는 것을 알수 있죠? 100명으로 가정했을 때. 근데 T 플러스 20년, 이렇게 비교해서 봐야 되잖아요? T 플러스 20년 같은 경우는 각국의 총 인구가 20% 증가했대. 100에서 20%, 얼마야? 100. 20이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유소년 인구는 20% 감소했대요. 즉, 5분의 1 감소했대. 25의 5분의 1은 5죠? 5만큼 빼주는 거야. 20이 되겠네요. 노년 인구는 50% 증가했대요. 그러면은 20의 절반인 거잖아. 그러면은 10 더해서 30이 오는 걸알수 있죠? 그럼 50이야. 근데 120이야. 부양 인구는 70이 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되죠? 자, 1번 선택지. 유소년 부양비는 T년이 T 플러스 20년보다 낮은가? 55분의 25와 70분의 20이야. 그럼 어디가 더 크니? 55분의 25가 더 크잖아요. 그쵸? 따라서 T년이 T 플러스 20년보다 낮다가 틀린 겁니다. 자, 이번에 총 인구 중 노년 인구의 비율은 T년이 T 플러스 20년보다 높은가 물어보고 있는데, 자, 100분의 20이랑 120분의 30 중에 어디가 더 크냐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어때요? 120분의 30이 더큰 것을 알수 있죠? 따라서 T년이 T 플러스 20년보다 높은 게 아니라 낮다라고 해야 됩니다. 자, 3번이에요. T년 대비 T 플러스 20년에 15세에서 64세 인구, 부양 인구를 물어보는데 55에서 70이 됐잖아? 그럼 15% 증가한 거야? 아니지. 55를 기준으로 해서 15만큼 증가해서 곱하기 100한 거. 요렇게 계산해 줘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은 15% 증가한 것이 아니라 계산해 보시면 약27% 증가한 걸알 수가 있어요. 4번에 노년 부양비는 T년에 비해 T 플러스 20년에 증가하였다. 55분의 20, 그다음에 55분의 20이랑 그다음에 70분의 30, 요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어때요? 이쪽이 더 값이 큰 것을 알수 있죠? 왜냐하면은, 분자 같은 경우는 자기의 절반만큼 증가했는데, 분모는 자기의 절반만큼 증가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이 더큰 겁니다. 따라서 정답은 4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의 노령화 지수는요, T년에 비해 T 플러스 20년에 감소하였다. 노령화 지수 25분의 20. 25분의 20이고요. 여기는 20분의 30인 거죠? 20분의 30이니까 당연히 이쪽이 더큰 것을 알수 있죠? 감소한 것이 아니라 증가하였다. 이렇게 해야지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79번으로 갈게요. 25학년도 수능 2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갑국의 T년 부양 인구는 노년 인구의 7배이며 노령화 지수는 50이다. 표는 기간별 인구 변화 양상을 나타낸 것으로 A 기간은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으로, B 기간은 T 플러스 30년 대비 T 플러스 50년으로 분석하였습니다. 단 A 기간과 B 기간 동안 전체 인구의 변화는 없다라는 단서도 있고요. 자, 여기 지금 나오는 노령화 지수 증가율 60, 50 기간별로 나와 있고요. 노년 인구 증가율도 나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요, 한번 적어 볼게요. 자, 유소년 인구. 부양 인구, 그다음에 노인 인구, 그다음에 전체 총. 자, 그다음에 T년. 그다음에 A 기간은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이죠? T 플러스 30년. 요게 지금 A 기간. 이렇게 표시해 볼게요. 자, 그다음 B 기간은요. 30년에서 50년. 요렇게. 요렇게고요. 여기가 이제 비기간이다. 이렇게 한번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갑국의 T년 부양인구는 노년인구의 7배다라고 말하면은, 노년인구를 만약에 10이라고 놓으면은, 부양인구는 지금, 네, 70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AB 기간 동안에 전체 인구가 변화가 없다라고 말해가지고, 뭐, 100으로 놓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11대 7배여서 70이고요. 또한, 노령화 지수는 50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노령화 지수는 50. 즉, 유소년 인구가 100명일 때 노인 인구가 50명. 2분의 1을 말하는 거야. 말하는 거잖아요. 여기가 10이니까는 유소년 인구는 20. 이렇게 봐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100으로 이렇게 놓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쵸? 자, 그 다음에 A 기간에 노년 인구 증가율은요, 100%

10% 증가해. 자기 자신만큼 증가했다고. 그럼 10만큼 더해서 20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 증가율 같은 경우는요. 지금 60이야, 60. 원래 노령화 지수가 20분의 10이어서 50이었지, 50. 원래 50이었는데 60이 증가했대. 그러면 50의 0.6만큼. 그럼 30만큼 더 증가해서 80이 됐다라는 거잖아. 80은 유소년 인구 100명이라고 그랬을 때 노인 인구 80명, 5분의 4를 말하는 거잖아요. 5분의 4에 맞춰주려면은 뭐분의 20 해야지 5분의 4가 됩니까? 약분해서 25가 되는 거죠. 25분의 20 하면은 약분하면은 5분의 4가 되는 것이죠. 그쵸? 그럼 인구가 변화가 없다 그랬으니까 똑같이 100일 테니까는 여기 얼마가 오냐? 55가 들어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비기간 같은 경우를 보시면은요. 노년 인구 증가율이 또50% 증가했대. 10에서 자기 절반만큼 증가했으니까 20에서 그럼 10을 더해서 여기 30이 오는 것을 알수 있고요. 변화 없다고 했으니까 똑같이 100이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 증가율. 노령화 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원래는 여기서 50에서 60% 증가해서 80이 됐지, 80. 80이 된 상태야. 80에서 0.5. 그럼 얼마? 80의 절반만큼 더 커졌다라는 거지. 그럼 80에서 절반인 40만큼 더해지면은 120이 되는 거잖아, 120. 120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걸까? 120. 120은 100이라 그랬을 때, 유소년 인구 100이라 그랬을 때, 노인 인구가 120. 5분의 6으로 표현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럼 얘가 6이야. 그럼 5가 얼마가 와야 돼? 25가 오면 되지. 25분의 30, 5분의 6. 이렇게 맞춰주면 되는 거야. 그럼 100이란 말이야. 55니까 여기 얼마가 온다? 여기 45가 옵니다. 선택지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조건부터 먼저 확인할게요. 조건에 여기 노동력 부족 정도는 부양인구와 부의 관계에 있다. 세대 간 갈등 정도는 노년 부양비와 정의 관계에 있다.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 정도는 유소년 부양비와 정의 관계에 있다. 이걸 적용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1번에 A 기간에 유소년 인구는 감소하고, 어때요? 증가했죠? 오답인 것을 알수 있고, 노년 인구는 증가했다. 뒤 내용은 맞습니다. 앞에 부분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2번에 B 기간에 부양인구와 노년 인구는 모두 증가했다. 부양인구는 감소했고요. 노년 인구는 증가했네요. 따라서 부양인구는 증가하지 않았습니다. 2번 오답이고요. 3번에 A 기간과 B 기간에 증가한 노년 인구는 동일하다. 10명 증가했죠, 그쵸? 10명 증가했죠, 그쵸? 정답은 3번이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 4번에 양육에 대한 사회적 부담 정도는 유소년 부양비와 정의 관계에 있다고 했었지. T 플러스 50년. T 플러스 50년은 45분의 25. 45분의 25고요. 그 다음에 T 플러스 30년은요, 55분의 25. 55분의 25야. 어디가 더 크니? 이쪽이 더 크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T 플러스 50년보다 T 플러스 30년이 큰게 아니라 T 플러스 30년보다 T 플러스 50년이 큰 거야. 그쵸? 따라서 오답이 되겠습니다. 5번에 노동력 부족 정도는 T 플러스 50년보다 T 플러스 30년이 얘부터 먼저 확인해 볼게요. 노동력 부족 정도는 부양인구와 부의 관계에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T 플러스 50년 같은 경우는 45. 그 다음에 T 플러스 30년은 55. 오히려 줄었습니다. 줄었죠? 오히려 줄었어요. 그러면 노동력 부족 정도는 부양인구와 부의 관계. 부양인구가 줄수록 노동력 부족 정도가 더 심하다. 이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디가 더 심하니? 여기가 줄었으니까. 여기가 더 심하잖아. 그러니까 T 플러스 50년보다 30년이 아니라 30년보다 50년이 크다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잘못된 설명입니다. 바뀌어야 돼요. 세대 간 갈등 정도라고 하는 거 노년 부양비와 정의 관계가 있다라고 물어보는데 T 플러스 30년 노년 부양비 55분의 20. 그 다음에 T 플러스 50년은 45분의 30. 어때요? 이쪽이 더 크죠? 그러니까는 T 플러스 30년보다 T 플러스 50년이 크다라고 하는 뒤에 내용은 맞습니다. 하지만 앞에 내용이 틀려서 오답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80번 볼게요. 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20번 문항이고요. 조건 보시면은 갑곡 T년의 유소년 인구는 부양 인구의 50% 절반이고 노년 인구의 3배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A 시기는 T년 대비 T 플러스 30년으로 B 시기는 T 플러스 30년 대비 50년으로 인구 변화 양상을 예측하여 나타낸 겁니다. 이 시기 동안에 전체 인구의 변화는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세대 간 갈등의 정도는 노년부양비에 비례하고 경제성장 동력은 부양인구에 비례한다라고 나와 있어요. 표가 나와 있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유소년인구, 부양인구, 노인인구 전체, 그다음에 T년, 그다음에 T 플러스 30년. 요게 여러분 A식이죠? 그다음에 T 플러스 50년. 요게 B 시기가 되겠습니다. 앞에서 지금 여기 이 조건을 활용해 줘야 돼요. 이 조건에 부합하려면은요, 여러분 여기를 100으로 가정한다 그랬을 때 30, 60, 10으로 맞춰주면 됩니다. 유소년인구는 부양인구의 50% 절반, 절반이고 또 얘의 3배가 30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해되시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표에서 A식이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의 비율은 감소한다. T년 대비. T년 대비 감소하는 거죠? 근데 부양인구 비율은 변화가 없대요. 똑같이 60이래요. 근데 전체 인구는 변화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죠? 그러면 반대로 얘는 전보다, 이전보다 값이 커지겠네요. 이렇게 한번 표시하도록 할게요. 이 화살표는 30년은 T년 대비 기준입니다. 그쵸? 유소년 부양비는 감소하고요. 60분의 얘가 감소하니까는 분자가. B시기는요. B시기는 전체 인구 중 유소년 인구 비율이 감소해요. T 플러스 30년 대비 여기도 감소한다. 그 다음에 부양인구도 감소해. 그럼 얘는 증가하겠지. 전체는 일정할 거고요. 그런데 여기도 감소하고 여기도 감소해. 여러분, 유소년 부양비는 부양인구분의 유소년 인구잖아요. 얘도 감소하고 얘도 감소하는데 유소년 부양비가 커진다? 이 말은 결국에 뭐예요? 유소년 인구가 줄어드는 것보다 분모인 부양인구가 더 많이 줄어들어. 더 작아져가지고 값이 커지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쵸? 얘보다 얘가 더 많이 증가하는 것을, 더 많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야지 얘가 성립할 수 있거든요. 되죠? 자, 그럼 가볼게요. 1번에 자, A시기에는 피부양 인구의 증가로 경제성장 동력이 저하될 거다 물어보는데요. 어때요? 부양 인구가 지금 동일하잖아요. 그리고 전체 인구로 동일하기 때문에 피부양 인구는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이 부분 틀린 것을 알 수가 있고요. 이번에 B시기에는 유소년 인구보다 부양 인구가 더 많이 감소할 것이다. 이거예요. 얘도 감소하고 얘도 감소했는데 유소년 부양비는 커졌다. 그 말은 유소년 인구가 감소한 정도보다 부양 인구가 감소한 정도가 더 크다. 얘가 더 많이 감소했다. 그래서 얘가 증가하는 것이죠. 정답은 2번입니다. 3번에 세대 간 갈등은 노년 부양비에 비례한다라고 했었죠? B시기보다 A시기에 더 심각할 거다. 그런데 A의 30년에서 50년 넘어가는 부분을 보시면은요. 부양 인구는 감소해요. 분모는 작아져요. 그렇죠? 그런데 분자는 커져요. 그럼 이때보다 이때 어때요? 노년 부양비가 더 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 B 시기가 아니라 A 시기보다 B 시기에 더 심각하다. 뭐가? 노년 부양비에 비례하는 세대 간 갈등이에요. 4번에 T년의 총 부양비는 100보다 작고 60분의 40. 60분의 40 곱하기 100 하면 100보다 작은 거죠. T 플러스 30년은 총 부양비가 100이다. 아니죠. 얘도 똑같이 지금 부양인구 변화 없고 전체 인구 변화 없으니까 60분의 얼마? 40으로서 얘도 100보다 작을 겁니다. 5번에 T 플러스 50년의 노년 인구는 T년보다 많고 T 플러스 30년보다 적을 것이다. 노년 인구가 어때요? 점점 이렇게 커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오답인 걸알 수가 있어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1번 갈게요. 자, 25학년도 6월 모의평가 20번 문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옳은 분석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T년 각국과 얼국의 전체 인구는 같다. 각국의 T 플러스 50년의 인구는 T년의 2배이고 얼국에서 T 플러스 50년의 인구는 T년의 3배이다. 단, 복지 지출의 필요성은 복지 정책의 적용이 대상이 되는 인구에 비례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쟤도 마찬가지로 유, 부, 노, 그 다음에 전체 적고요. 그 다음에 물어보는,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조금 많지만, T년, T 플러스 50년. 여기가 이제, 갑국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갑이라고만 쓸게요. 여기도 T년, T 플러스 50년에서, 여기도 을국이지만, 을이라고만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식별 가능하시죠? 자, 그 다음에
저기 앞에서 T년 갑국과 얼국의 전체 인구는 같다. 여기를 100으로 가정하면은 여기도 똑같이 100으로 놓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쵸? 그 상태에서 여기에서 갑국의 T년의 전체 인구 대비 노년 인구 비율이 10이래요. 그러면 여기가 네, 10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다음 노령화 지수는요, 20이래. 즉, 100분의 즉, 유소년 인구를 100이라고 그랬을 때 노인 인구를 20, 즉 5분의 1로 놓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5분의 1. 그러면은 여기 50이 오는 걸알수 있죠. 전체가 100이니까는 여기 40이 온다. 이렇게 채울 수가 있겠네요. 그 다음에 앞에서 또 갑국에서 T 플러스 50년의 인구는 T년의 2배래요. 여기 2배가 되니까 200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겠네요. 그 상태에서 아이고, 그 상태에서 전체 인구 대비 노년 인구의 비율 35%래. 200에 35%니까는요, 얼마예요? 70이 오는 것을 알수 있고, 노령화 지수는요, 140이래요. 140. 그러면은 100일 때 140인 거잖아요. 100일 때 140이니까는요, 여기 50이 옵니다. 50분의 70 곱하기 100 하면은 140이 나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럼 120이고요. 얼마가 더 필요하냐? 80이 더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을국에서 T 플러스 50년의 인구는 T년의 3배래요. 여기 얼마 온다? 300이 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10%래요. 10이 오죠? 그다음에 총부양비가 100이래요. 그럼 부양인구와 유소년 더하기 노년 인구 이게 같다라는 거예요. 부양 인구와 유소년과 노년 인구를 더한 게 같다라는 거야. 그럼 100이라 그랬을 때 여기 얼마가 와야 돼? 50이고 여기 50과 두개 더한 50이 같은 여기 50과 두개 더한 게 같아야 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럼 여기 얼마가 와야 돼? 40이 와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다음에 여기 300이라 그랬었죠? 근데 총부양비가 100이래요. 마찬가지로 여기에 오는 수치와 여기 두 개를 더한 게 같아야 된다. 그럼 여기 얼마가 와야 돼? 150이 와야 되겠네요. 그쵸? 150이 오면서 노령화 지수가 100이래요. 여기랑 여기랑 똑같아야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얼마? 75, 75. 요렇게 오면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채울 수 있겠죠, 여러분들? 선택지 보도록 할게요. 기역에 기역과 니은은 같고, 리을은 디귿보다 크다. 자, 요 디귿의 총부양비. 40에서 40분의 60인 거죠? 예, 40분의 60 곱하기 예, 100이 오는 거죠. 요거 얼마가 오냐면은 디귿에는 150이 들어갈 수가 있고요. 리을 같은 경우는 80분의 두개 더한 거 120인 거죠. 그쵸? 여기는 80분의 120 곱하기 100이 돼서 값이 얼마가 오냐면은 150이 옵니다. 똑같네요. 그 다음에 노령화 지수 요 니은은요. 40분의 10 40분의 10 곱하기 100이어서 얼마가 오냐? 25가 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여기 전체 인구 대비 노년 인구 비율. 300 중에 75가 차지하는 게 얼마냐라고 하면은요. 25가 되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어때요? 여기 두 개가 똑같고, 여기 두 개가 똑같은 거를 알 수가 있죠. 따라서 기역과 니은은 같고, 얼마로? 25로 같고, 리을은 디귿보다 크다? 리을과 디귿도 마찬가지로 150으로 같다. 이렇게 해야지 되겠습니다. 기역, 오답이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의 을국의 T 플러스 50년 부양인구 을국의 T 플러스 50년 부양인구 150이죠. 갑국의 T년 유소년 인구 갑국의 T년 유소년 인구 50이죠. 그것에 곱하기 3한 값이 150 나오는 거 확인할 수가 있죠. 정답은 옳은 내용입니다. 니은 맞고요. 그 다음에 정답은 옳은 내용이다. 무슨 말이죠? 니은은 옳은 내용이다. 네. 디귿에 T년 노년 부양비의 경우 갑국이 을국보다 크고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자, T년 노년 부양비 지금 갑국은요 40분의 10. 그다음에 을국은요 50분의 10 이긴 거죠? 어디가 더 커요? 이쪽이 더 크죠? 갑국이 을국보다 크고 앞에 내용은 맞습니다. 뒤에 T 플러스 50년 유소년 부양비의 경우 지금 을국이 갑국보다 크다. 을국은요 150분의 75 150분의 75 그다음에 갑국은요 80분의 그다음에 50 맞죠? 80분의 50 80분의 50인 것을 알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지금 을국이 갑국보다 큽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쪽이 더큰

갑구군요? 10명. 100명이라 그랬을 때 10명. 그쵸? 그 다음 200명 중에 70명. 어때요? 커졌습니다. 그쵸? 그 다음에요? 100명에서 10명. 100명 중에 10명이죠. 그쵸? 300명에 70명. 어쨌든 간에 얘도요? 복지 정책에 적용이 될수 있는 노인 인구가 갑국도 커졌고, 을국도 커졌습니다. 그쵸? 그걸 통해서 갑국과 을국 모두 T년 대비 T 플러스 50년에 노년 인구를 대상으로 한 복지 지출의 필요성이 어떻다? 커졌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해놓은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정답은요, 니은과 리을 선택지가 돼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저출산, 고령화, 인구 부양비 관련된 문항, 그다음에 중간에 또 있었던 세계 시민 전 지구적 수준의 문제 관련된 문항 같이 다뤄봤습니다. 특히 인구 부양비 문제가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웠습니다. 충분히 연습을 해 주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강의 끝난 이후에 넉넉히 복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문화는 럭키 복키.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념완성 사회와 문화의 권유복입니다. 한 권의 교재와 강의로 완성하는 사회와 문화 베이직원 이번 시간 드디어 3단원으로 넘어왔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까지는 2단원 또 중간고사 대비하는 시간으로 모의고사까지 중간고사 대비 문항들 꼼꼼하게 풀어보면서 정리했고요. 중간고사 잘 보셨죠? 모두 다 만점 또 1등급 나왔기를 진심으로 응원했고요. 아마 분명히 그랬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 이제는 기말고사 시험법이 들어가는데요. 3단원 바로 일상문화와 문화변동이라는 주제를 가지고요. 이번 시간에 대중문화의 이해라고 하는 부분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대중문화 이해 별로 안 어렵겠네요. 대중문화 하는데 생각보다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대중문화를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이라고 하는 부분이 네 가지가 등장하는데 아마 그 부분이 여러분에게 좀 생소할 수도 있고 또 학교 시험에서 또 출제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담고 있어서요. 단순히 뭐 대중매체, 대중문화 이렇게 조금 가벼운 내용만 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우리 교재가 정말 정리가 잘 되어져 있고 또 자료탐구의 읽기 자료도 또 복습용으로 또 그 읽기 자료가 또 학교 시험의 제시문으로 활용될 수 있을 정도로 너무 잘 구성이 잘 되어져 있어서 우리 교재만으로도 충분히 학교 시험 대비할 수 있습니다. 반복해서 들으면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중문화 이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교재 90쪽입니다. 대중문화의 기본적인 의미, 그 다음에 발달 배경 특징을 간단하게 잡아보도록 할게요. 자,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자, 불특정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것을 말하는 거죠. 자,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 즉 대중이 함께 향유하는 문화, 파퓰러 컬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어떤 특권계층이라든가 아니면 특정한 어떤 사람들만 누리는 문화가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즉 대중이 함께 누리는 문화다. 그런데 이 대중문화를

상업적이고 저속한 문화로 바라볼 경우에는 대중매체에 의해서, 대중매체라고 하는 거 우리 인쇄매체, 뭐 신문 잡지 같은 거, 또 라디오 같은 음성매체, 또 영상매체, 오늘날 또 SNS 같은 인터넷 같은 뉴미디어, 이런 뭐 지식과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대량으로 전달할 수 있는 매개체, 이런 것들을 대중매체라고 하잖아요. 그 대중매체에 의해서 대량으로 생산돼서 대량으로 소비되는 문화, 매스컬처라고 정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퓰러컬처, 매스컬처라고 하는 개념으로 대중문화를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대중문화가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었나, 배경을 보니까는요.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배경에서 산업화로 인해서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가 형성이 된 것이죠. 이 체제에서 또 문화라고 하는 콘텐츠들도 많이 생산이 돼서 많은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고요. 또 대중매체의 발달로 인해서 많이 생산되어진 문화적 콘텐츠를 많은 사람이 누릴 수 있도록 보급할 수 있는, 그쵸? 상황이 형성된 거죠. 두 번째로는 신분제의 폐지, 그다음에 보통선거제도. 보통선거제도가 뭐예요? 바로 어떠한 조건, 뭐 신분이나 성별이나, 그쵸? 아니면 사회적 지위,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일정한 연령이 되어주면은 누구나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누구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가 보통선거제도라고 하죠. 이러한 제도, 그다음에 의무교육제도 도입. 또 경제 성장, 이러한 맥락으로 인해서 대중의 사회적인 지위가 향상되어서, 대중의 사회적 지위가 향상되다 보니까는 대중들이 이제 매일 일만 하고 노동만 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의 관심사, 취미, 여가 등을 반영해서 문화 활동을 하려고 하는 욕구가 증가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대중문화의 전형적이고 일반적인 특징을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은요. 첫 번째, 1번에 신분제가 존재했던 사회의 계급 문화와 달리, 신분제가 존재했었던 사회의 계급 문화에는 신분제 사회의 뭐 귀족 문화니, 평민 문화니, 이런 것들이 존재했었잖아요. 그런 것들과 달리 성별, 직업, 계층, 연령, 학력, 지역 등 집단을 초월하여 공유된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과거에는 일방향 매체가 생산을 주도하고, 주로 대표적으로 이제 인쇄 매체 같은 경우, 신문 잡지 인쇄 매체, 라디오와 같은 음성 매체, 그 다음에 TV와 같은 영상 매체, 그쵸? 이런 매체들 중심으로 하는 일방향 매체가 생산을 주도하고, 대중은 수동적으로 소비하는 경향이 강했다. 그 말은 결국에 대중매체의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명확하게 구분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항상 생산하는 사람이 정해져 있었다. 소비하는 사람도 정해져 있어서 생산하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거를 소비자가 수동적으로 받아들이는 형태여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명확했다. 하지만 최근에는 쌍방향, 양방향 매체, 인터넷이나 SNS, 와 같은 뉴미디어죠, 뉴미디어. 뉴미디어라고 하는 새로운 형태의 대중매체가 발달하게 되면서 대중문화의 생산 과정에 대한 대중의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산자이면서 소비자, 소비자이면서 생산자, 이 기능들을 서로 왕성하게 할수 있게 되어졌다라는 거죠. 즉, 생산자와 소비자의 경계가 이제 모호해졌다라는 거죠. 생산자가 동시에 소비자 역할을 하고, 소비자가 동시에 생산자 역할을 하고, 소비자도 더 이상 과거처럼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능동적인 소비자의 양상이 나타나게 되어졌다. 자, 이 정도까지가 일반적인 대중문화의 의미, 발달 배경 특징이었고요. 이제부터는 대중문화를 바라보는 관점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바로 90쪽에서 리비스주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비스주의가 뭘까? 아, 너무 용어가 어려워 보여서 여러분들 갑자기 책을 덮으면 안 됩니다. 리비스주의. 자, 리비스주의라고 하는 것은요, 기본 입장 첫 번째를 보시면은 소수의 교양 있는 엘리트가 여러분, 엘리트라고 하는 것은 수준 높은 지식이나 교양,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소수를 의미합니다. 엘리트.

그 엘리트가 향유하는 고급 문화와 달리라고 보고 있는 거죠. 이 고급 문화라고 하는 것도 산업혁명 이전에 교육받은 소수가 향유했었던 문화다라는 개념이에요. 산업혁명 이전에 교육받았던 소수, 특권계층이 향유했었던 그런 문화, 그것과 달리 대중문화는 교양이 없는 다수의 사람들이 향유하는 문화로서 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저급 문화에 해당한다라고 바라보고 있는 게첫 번째 리비스주의의 기본 입장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중문화가 교양이 없는 다수라고 말하고 있죠? 교양이 없는 다수에서 더 나아가서 이 다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계층적 권위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면서 또 교육받지 않는 다수의 사람들이, 그러한 사람들이 누리는 문화가 대중문화라고 봤기 때문에 고급 문화를 누리는 사람의 입장에서 대중문화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저급한 문화야라고 부정적으로 의미를 부여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산업화 이후 상업적인 이익을 위해 대량 생산되는 대중문화는,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체제가 형성이 되고, 대중매체가 발달해서 그 많이 생산되는 문화 컨텐츠를 공통으로 향유할 수 있는 배경이 만들어졌다. 그 맥락에서 이러한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기존 사회의 권위와 전통을 약화시켜서 문화적인 무질서와 쇠퇴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평가하면서 저급 문화의 구체적인 양상으로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대중문화가 좋지 않다라고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이죠. 더 구체적으로 대중문화는 현실 도피나 현실 부정을 유도함으로써 대중의 현실 적응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타락을 초래한다라고 설명했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대중소설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한테 환상이라는 걸 심어줘가지고 오히려 실생활에 적응하는 능력을 떨어뜨려 라고 평가했고요. 그 다음에 영화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현실을 도피하는데 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안 좋은 거야 라고 말했고요. 또 광고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언어적인 능력을 퇴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라고 주장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서 이 대중문화라고 하는 게 현실 도피, 현실 부정, 그다음에 대중의 현실 감각이나 적응력을 떨어뜨리고 정신적으로 타락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렇게 대중문화를 누리면서 이러한 문제점에 노출된 대중을 뭐 하기 위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대중을 구제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적절한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떤 교육과 어떤 훈련이 필요하냐? 좋은 문화와 나쁜 문화 구분하기. 이때 좋은 문화는 뭘까? 바로 고급 문화. 나쁜 문화는 뭐고? 대중문화. 이 좋은 문화인 고급 문화와 나쁜 문화인 대중문화를 구별할 수 있는 눈을 길러야 된다고 교육하고 훈련했다. 즉, 좋은 문화와 나쁜 문화를 구분할 수 있는 바로 비판적인 눈을 길러야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서 교육과 훈련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또 리비스주의의 기본 입장에 포함되는 내용이에요. 하지만 이런 리비스주의는 어떠한 한계점이 따라오냐면, 첫 번째로 엘리트주의에 기초한 관점으로, 엘리트 중심의 고급 문화 중심의 입장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엘리트주의에 기초한 관점으로 이 대중이라고 하는 존재를 수동적이고 저속한 존재로 간주하고 있다라고 하는 한계점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라고 하는 건 우리 교재에 참고로 안 나오는데요. 선생님이 수업 준비하면서 교과서에서 찾아와서 참고해서 추가한 내용입니다. 의의는 대중문화를 학문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형성하는 데 기여하였고, 또 우리가 흔히 고급 문화라고 하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이미 리비스주의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한다라는 측면에서 리비스주의가 마냥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에요. 이런 긍정적인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료 탐구를 통해서 한번더
읽고 정리하면은요, 조금 더 개념이 잡힐 겁니다. 읽어볼게요. 영국의 문화평론가인 리비스는 문화란 인간의 생각과 표현의 정수이며, 정수라고 하는 게 우리 수학에서 말하는 그 정수를 말하는 게 아니라요, 사물의 중심이 되는 골자, 사물의 중심이 되는 요점, 핵심이란 뜻인 거예요. 그래서 생각과 표현의 정수이며, 교양 있는 소수의 사람들이 창조하고, 교양 있는 소수의 사람들, 즉 엘리트들이 창조하고 발달시켜 온 고상한 가치를 지닌 생활 양식이라고 믿었다. 문화라고 하는 게. 그에게 있어 진정한 문화는 셰익스피어의 문학 작품과 바흐의 교향곡을 감상하는 활동에 존재하는 것이었다. 이런 것들이 이들이 말했던 문화, 즉 고급 문화였던 거죠. 이러한 그의 입장에서 산업혁명으로 인해 대량으로 생산되고 대량으로 소비되는 우리가 지금 정리하고 있는 이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문화의 타락과 파괴 그 자체였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는 대량으로 찍어낸 신문이나 잡지, 책 등을 통해 보급되는 대중소설, 아까 봤었죠? 이 대중소설은 사람들로 하여금 환상에 빠지게 해서 현실에 대한 적응력을 낮추는 부적응을 초래한다라고 봤고, 영화라고 하는 대중 컨텐츠는 사람들을 싸구려 감성에 젖어들게 해서 마치 최면에 걸린 상태로 만든다고 비난하였다. 현실 도피적인 어떤 것에도 영향을 주고요. 그래서 대중문화에 대한 이러한 입장을 바탕으로 그는 대중문화가 확산하고 있는 20세기에는 문화가 쇠퇴할 것이다. 문화가 하향평준화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시대로 불렀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으면서 다시 한번 소수 엘리트 중심의 문화만을 인정하고 대중문화를 아주 부정적이고 타락하고 저급한 문화라고 보고 있는 리비스주의를 정리할 수 있었어요. 이따 개념 체크로 다시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화산업론 보도록 할게요. 자, 문화산업론의 기본 입장은요, 대중문화는 이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배경에서, 자본주의 맥락에서. 자, 여러분, 자본주의라고 하는 거, 이 자본이라고 하는 거를 사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배경이고, 개인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경제 활동의 자유가 보장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시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면은 시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구조를 담고 있는 게이 자본주의 사회인 거잖아요. 이러한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 집단이 대중을 통제하고 또 지배 집단 중심의 그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상업적으로 만들어진 문화에 불과하다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대중문화에 대해서. 결국에 이 대중문화라고 하는 것은 문화 산업의 결과물이다라고 부르고 있는 거죠. 문화 산업의 결과물이다. 그리고 문화 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드라마, 또 영화, 또 공연 예술, 대중가요, 이런 것들처럼 문화 상품을 생산하고 공급하는 형태의 산업을 우리가 문화 산업이라고 하는데, 이 문화 산업에는 어떠한 의미가 담겨져 있냐면은요, 이 문화를 누리고 있는 그 대중을 능동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로 전제하지 않습니다. 그거 하나 적어두세요. 이 문화 산업의 결과물에서 이야기하는 대중이 이 대중문화를 능동적으로 향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오케이? 문화산업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것 안에서 들어있는 중요한 내용이 대중이 대중문화를 능동적이고 주체적으로 향유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디까지나 다 상업적인 어떤 목적, 또 지배 집단이 대중을 통제하고자 하는 그런 수단적인 측면으로서 드라마, 영화, 공연 같은 것들이 문화 상품으로서 생산되고 공급됐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좀더 세부적으로 볼게요. 세부적으로 봤을 때, 자, 이윤을 추구하는 문화 산업은 상업적으로 만들어졌다라고 했으니까, 이윤을 추구하는 문화 산업은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사람들의 이목을 딱 이끌어야 되겠지. 막 흥미진진하고, 요즘으로 말하면 막 도파민 막 터져야 돼요. 그쵸? 그러니까는 쾌락적이고, 또 자극적인, 막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그쵸? 그런 어떤 문화 상품을 대량으로 많이 생산해서
이것들을 대중을 누리게 하게 됩니다.

면은 대중의 무비판적 소비를 조장하고 뭔가 합리적이고 이성적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판단하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지. 무비판적 소비를 조장하고 문화를 획일화, 표준화한다라고 하는 특징을 또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그럼 이렇게 상업적이고 지배 집단의 체제 유지를 위해서 만들어진 결과물로서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쾌락적이고 자극적이고 또 선정적이고 그러한 컨텐츠들로 문화가 막 공유가 되어지고 그러한 문화들을 사람들이 막 누리게 되어지면은 그러한 문화를 누리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형성이 되냐? 바로 이 마음이죠. 대중문화는 대중에게 허위의식을 심겨준다. 허위의식. 허위의식이라고 하는 것도 어떤 내용이냐면요. 개인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형성한 사고와 의식을 말하는 게 아니야. 허위의식도 개인이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형성한 사고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마치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나에게 주입된 것인데 마치 내가 스스로 형성한 것처럼 생각하는 걸 말하는 거야. 굉장히 현실적인 감각이 떨어진 형태의 사고방식과 의식 상태를 허위의식이라고 하는 거죠. 현실 감각이 떨어져 있는 거. 오케이? 그런 허위의식을 심어주고 현실에 대한 비판의식을 약화시킴으로써 비판의식을 약화시킨다. 왜? 무비판적 소비를 가져온다면서요. 그래서 대중이라고 하는 존재를 수동적이고 체제에 순응하는 존재. 체제에 순응한다? 누구 중심의 체제야? 지배 집단이 대중을 통제하고 체제를 유지한다며. 그쵸? 그러면 지배 집단 체제에 흡수되거나 순응하게끔 하는 그런 기능을 또한 가진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한계점은요. 대중이 무조건 이렇게 능동적이지 못하고, 비판적이지 못하고, 무조건 순응하고, 허위의식만을 가지는 존재인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대중의 자율성과 능동성을 경시한다. 그리고 사회의 모순에 저항하는 대중문화가 만들어지는 현상을 설명하기 곤란하다. 굉장히 능동적으로 대중이 저항하고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면서, 그쵸? 이런 부분들에 의해서 형성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설명하기 곤란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교과서에서 참고로 가지고 온 내용인데요. 오늘날 민주사회가 형성된 것을 볼 때, 대중을 권력과 자본에 따라서 흔들리기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 지배 집단에 의해서 흔들리기만 하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는 능동적이지 않은 존재, 즉 수동적인 존재로만 보는 문화산업론의 주장은 너무 비약이다. 그러면서 오히려 이 대중이라고 하는 노동자를 낮게 평가하는 엘리트 중심적인 사고다라고 하는 비판도 있다라고 하는 내용까지도 함께 추가적으로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읽기 자료로 문화산업론 복습해 볼게요. 읽어 보겠습니다. 독일의 사회학자 아도르노는 자본주의가 발달하면서 문화 역시 철저하게 누구의 논리? 자본주의의 논리, 상업성, 이윤 추구의 논리에 따라 생산되고 소비된다고 보았습니다. 아도르노에 따르면 상품의 대량 생산과 대량 소비를 통한 이윤의 창출이 가장 중시되는 자본주의 사회에 에서 문화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하나의 상품으로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소비하는지에 따라서 그 가치, 그 밸류가 결정된다라는 것이죠. 이에 따라 문화는 획일화되고 표준화되고 사회 비판적인 내용보다는 단순하고 말초적인 흥미, 자극하고 쾌락적이고, 그쵸? 선정적이고 폭력적이고, 그쵸? 사람들의 이목을 이끌 수 있는 그런 것을 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대중에게 플러깅이 되는데, 야, 플러깅이 뭐냐면은요, 플러그를 끼우는 것처럼 동일한 유형의 음악이나 영화, 이런 것들을 반복적으로 주입하는 거야. 뭔가 사람들의 이목을 이끌 수 있는 단순하고 말초적인 흥미를 자극하는 것들을 계속 끼우는 형태를 말하는 거지. 사람들에게 주입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허위의식이라든가 현실 감각이 허위의식이 생기고 현실감각이 떨어지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를 통해 확산하는 것이 바로 대중문화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아도르노는 이러한 대중문화

이중 문화가 문화 산업에 의해 생산되고 유통된다고 보았는데, 이러한 문화 산업은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에 대한 대중의 비판적인 사고를 마비시키고 허위 의식을 심어줌으로써 자본주의 사회를 공고하게 하는 사회적 시멘트와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문화 산업론도 한번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복습해 보자. 이걸 통해서 리비스주의와 문화 산업론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리비스주의는 대중문화가 지닌 고유한 가치를 중시합니까? 아니죠. 고유한 가치를 중시하지 않죠. 저급한 문화라고, 타락한 문화라고 이야기하잖아요. 2번에 리비스주의는 문화 간의 질적 수준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봤죠. 왜? 소수 엘리트 중심으로 형성되고 창조되고 누리는 고급 문화. 그리고 그에 반대로 대중들. 교육받지 못하고, 그쵸? 또 저급한 문화라고 일컫는 대중문화가 존재한다라고 봤기 때문에 수준 차이가 있다. 3번에 리비스주의는 대중문화가 대중의 현실 인식과 현실에 대한 적응을 돕는 기능이 아니라 오히려 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다라고 했었죠? 따라서 X이고요. 4번에 문화산업론은 대중이 문화 창조의 능동적인 주체임을 강조한다? 선생님이 적어뒀지. 문화산업의 결과다라고 하는 부분에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대중이 대중문화를 능동적으로 향유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게 전제되어져 있다고요. 능동적인 주체라고 하는 거 틀린 내용이고요. 5번에 문화산업론은 대중문화가 자본주의 사회를 유지하고 재생산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내용 맞습니다. 5번 동그라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적절한 말 골라봅시다. 6번에 리비스주의는 대중문화가 어디에 해당한다? 고급 문화가 아니라 저급 문화에 해당한다라고 봤고요. 7번에 리비스주의는 산업혁명 이후 대중문화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발달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다음 8번에 문화산업론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문화산업에 의해 대중문화가 막 개인의 개성, 창의성 같은 걸 존중하는 다양화. 이게 아니죠. 표준화되고 획일화된다라고 했습니다. 9번에 문화산업론은 대중문화가 사회체제에 대한 대중의 저항 또는 순응하는 태도를 강화시킨다. 지배계급 중심의 사회체제에 대해서 대중이 순응하는 태도, 순응하게 된다라고 정리했었죠. 그 다음에 10번에요. 리비스주의와 문화산업론 두 가지의 공통점 물어보고 있어요. 모두 대중문화가 지닌 긍정적인 부분이 아니라 부정적인 부분을 강조한다라는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11번에 빈칸 한번 채워봅시다. 리비스주의는 대중문화를 타락한 문화라고 본다라는 점에서 무엇에 기초한 것이냐? 바로 엘리트주의에 기초한 것이다. 여기 여러분, 엘리트주의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12번에 리비스주의는 대중문화가 대중으로 하여금 현실로부터 도피하게 하고 환상에 빠지게 함으로써 대중의 현실, 무엇을 초래한다? 현실 부적응이 되겠죠. 현실 부적응을 초래한다. 아까 대중소설, 영화, 광고 이런 것들로 소개해드렸죠. 13번에 문화산업론은 지배집단이 자신들의 가치관이나 사고방식을 피지배집단에게 심어줌으로써 피지배집단이 현실에 대한 무엇을 갖고 살아가게 만든다? 바로 현실에 대해서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사고해서 의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지배집단이 만들어놓은 체제에 의해서 나에게 주입된 것을 마치 내가 사고한 것처럼 생각하고 하는 현실과의 괴리감이 떨어져 있는, 현실감각이 떨어져 있는 의식, 뭐예요? 허위의식이에요, 허위의식. 허위의식을 갖고 살아가게 만든다. 14번에 문화산업론은 대중문화가 피지배 집단의 비판적인 사고를 약화시킴으로써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은폐하는 거죠.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을 은폐하는 수단이라고 본다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리비스주의와 문화산업론 정리해 볼 수가 있었고요. 이제 세 번째. 문화주의로 가보도록 할게요. 문화주의. 자, 문화주의에서는 대중문화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조금 시각이 이제 달라지게 됩니다. 자, 문화주의에서는요. 첫 번째 기본 입장. 문화는 각 집단이 삶을 표현하는 방식이자 고유한 가치와 정체성을 담은 삶의 양식이다라고 먼저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 문화라고 하는 게각 집단마다 뭐 상류층이든 중류층이든 아니면은 서민 계층이든 아니면 노동자 계층이든 각 집단이

삶을 표현하는 방식이고 고유한 가치와 정체성을 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대중문화는 피지배 집단인 대중이 자신들의 삶과 경험 속에서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만들어 향유하는 살아있는 문화다. 아, 이 문화주의에서는 이 피지배 집단인 대중을 어떻게 보고 있어요? 수동적인 존재, 무비판적인 존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능동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있는 문화다라고 평가하고 있다라는 거죠. 즉, 자기의 삶의 주체라고 하는 가치관을 가지면서 문화를 형성하고 문화를 누린다라고 하는 내용이 살아있는 문화에 담겨 있는 뜻입니다. 그 정도로 자발성과 능동성, 주체성이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대중은 사회 구조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자발성, 능동성을 강조하니까 사회 구조와 현실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또 저항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앞서 봤었던 리비스주의나 문화 상업론과는 좀 결이 많이 다른 양상으로 대중문화를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세 번째 기본 입장에서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추가적으로까지 메모해 드릴 건데, 대중은 사회구조에 종속된 존재가 아니라 사회구조와 현실을 비판적으로 해석하고 저항할 수 있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존재다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문화주의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구조보다는 인간을 중점으로 보고 이데올로기라고 하는 이념보다는 인간의 경험을 보다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지배 집단의 전략보다도 피지배 집단의 전술이라고 하는 것을 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에 인간의 경험, 또 피지배 집단 대중의 무엇을 강조했는 거야? 주체적이고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가치관을 통해 형성이 되어져 있는 살아있는 문화로서의 대중문화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문화주의의 기본 입장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문화주의의 한계점은요. 이렇게 개인의 능동성, 대중의 능동성, 자율성, 주체성 이런 부분을 강조한다고 해도 그 대중은 사회 구조와 제도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사회 구조나 제도가 대중의 사고방식과 생활 양식에 미치는 영향력을 다소 경시한다라고 하는 한계점이 따라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의의도 마찬가지로 교재에는 없지만은 교과서 내용을 참고해서 간단하게 추가해 주세요. 바로 사회 변혁의 주체인 노동계급. 여기서 말 노동계급이라고 하는 것은 피지배 집단이죠. 피지배 집단. 피지배 집단, 다시 말해서 앞에 슬라이드에서 피지배 집단인 대중을 말하는 거지, 대중. 피지배 집단인 이 대중이 누리는 대중문화의 가치를 인정하고 대중을 문화 창조자로서 자율성과 능동성을 가지고 있는 창조자로서 능동적인 존재로 본다라는 점에서는 앞서 봤었던 내용들과는 다른 양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기 자료로 한번 다시 한번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영국의 문화 연구자인 호가트, 윌리엄스 등은 소위 교양 있고 부유한 사람들이 고상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찻집에서 차를 마시며 교향곡을 감상하는 것이 진정한 문화라고 주장하는 관점, 이것을 정면으로 거부하였습니다. 즉, 리비스주의를 정면으로 거부한 거죠. 즉, 그들은 리비스주의의 대중문화에 대한 입장을 어떻게 비판하면서 대중과 문화가 갖는 특성을 새롭게 정의했어요. 어떻게? 호가트 윌리엄스 등은 문화주의의 입장에서 대중은 문화의 수동적인 소비자가 아니라 어떤 능동적인 생산자이며 또 문화는 일부 소수의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교양이 아니라, 즉, 엘리트만 가지고 있는 교양이 아니라, 특권 계층만 누리고 있는 교양이 아니라, 즉, 고급 문화 아니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라, 민중의 삶 속에 나타나는 살아있는 경험이다라고 말하면서, 대중문화를 창조하는 능동적인 생산자로서의

이 대중, 피지배 집단, 그다음에 주체성, 자율성,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대중문화는 자신의 삶에 대한 대중의 능동적인 인식과 경험의 표현이다. 나아가 대중문화는 지배집단이 만든 불평등한 사회구조에 대하여 노동자, 여성, 흑인 등과 같은 누가 피지배 집단이 자신들의 방식대로 저항의식을 표출하는 삶의 양식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구조보다 인간, 또 이념보다 인간의 경험, 지배집단의 전략보다 피지배집단의 전술을 보다 더 강조하는 내용으로서 정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문화주의와 대중문화도 살펴봤습니다. 이제는 네 번째예요. 네 번째. 바로 취향문화론입니다. 취향문화론. 자, 취향문화론에서는 대중문화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냐라고 하면요. 결국 첫 번째 기본 입장. 사회에는 취향에 따라 동일한 문화를 선택해서 향유하는 다양한 취향 공중이 존재한다. 여러분, 취향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요, 동일한 취향을 바탕으로 동일한 생활 양식을 향유하는 집합체입니다. 다시 한번, 동일한 취향을 바탕으로 동일한 생활 양식을 향유하는 집합체예요. 예를 들어서 뭐 비슷한 음악 취향, 비슷한 드라마 취향, 비슷한 영화 취향, 비슷한 스포츠 취향, 이런 것들이 다 취향 공증에 해당되는 것이죠. 나는 뭐 힙합을 많이 들어. 나는 R&B가 좋더라. 나는 재즈가 좋아. 나는 요즘에 굉장히 로맨스 드라마가 좋아. 나는 요즘에 공포 영화가 좋아. 나는 요즘에 야구가 그렇게 재밌더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동일한 취향을 바탕으로 동일한 생활 양식을 공유하는 집합체, 향유하는 집합체를 취향 공중이라고 하고요. 아마 이 취향 공중을 형성한, 이것이 형성되는 데는 개인의 어떤 소득이나 또 성별이나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요인들, 뭐 직업이라든가 인종이라든가 정말 다양한 요인들이 아마 반영이 되어져서 취향 공증이 형성될 겁니다. 이러한 취향 공증이 존재하고 대중문화는 대중이 선택하여 향유하는 하나의 취향 문화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 그런 거야. 여기서 말하는 거는 이 취향 문화론에서는 결국에 대중문화와 고급 문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예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냥 취향의 차이다 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 전제를 바탕으로 해서 왜 사회에는 취향에 따라 동일한 문화를 선택해서 향유하는 다양한 취향 공중이 존재하기 때문에 고급 문화적인 거, 좀 우아하고 세련되고 그쵸? 그러한 문화들을 취향 공중으로 누리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은 좀 보다 더 약간 대중적인 스포츠 활동 아니면은 영화, 드라마, 가요 이런 것들을 누리는 그런 집단의 취향 공중도 존재하고 결국에 취향 차이를 고급 문화와 대중문화를 전제로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뭔가 취향의 차이를 존중해 줄 것 같으니까 뭔가 이 취향 문화론에서는 고급 문화와 대중문화를 동일한 레벨로 보는 건가? 뭔가 더 우월하고 뭔가 더 우월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다 다른 취향이라고 그랬으니까는 비슷한 레벨로 보는 건가? 같은 고유한 속성을 존중해 주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근데 그건 또 아니에요. 두 번째를 보시면은 상층의 취향 문화가 대중문화보다 상대적으로 수준 높은 고급 문화이지만 뭐예요? 문화의 위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문화의 위계를 인정한다. 문화가 가지는 심미적인 가치, 심미적인 기준에 따라서 문화는 위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취향을 다 존중해 줄 것 같긴 한데 취향을 존중해 주기 때문에 뭔가 다 같이 존중해 두고 동일한 레벨로 고유한 가치가 있다라고 같은 위계가 있을 걸 생각했었는데 두 번째를 보니까는 위계가 있구나. 그래서 고급 문화가 대중문화보다 더 수준 높다라고 하는 걸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상층의 취향 문화가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기 때문에 대중문화의 가치를 존중해야 된다. 대중문화 가치를 존중하긴 해. 하지만 대중문화가 고급 문화랑 똑같은 레벨은 아니야 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형성되는 건데 그 취향도 뭐다? 결국에 위계에 따라서 나누어진다. 고급 문화가 대중문화보다 더 높은 수준의 문화다. 하지만 낮은 수준에 있다고 해서 대중문화가 낮은 수준에 있는 대중문화가 그 자체로서 존중받지 못하는 건또 아니라는 거지. 존중을 또 해줘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대중이 고급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수준을 갖추도록 교육과 지원이 또한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수준이 더 높은 문화, 위계를 인정하기 때문에요. 예, 이 대중문화 존중해야 되긴 하는데 더 대중들이 더 높은 수준의 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교육해주고 지원해주는 것도 필요해라고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한계점은요. 문화가 위계가 없을 줄 알았어요. 뭐 취향의 차이라고 말하니까 그렇지만 취향 문화론에서 문화가 위계가 있음을 전제로 한다라고 하는 거, 요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잘 챙겨두시고요. 그래서 상층의 문화, 상층의 고급 문화가 대중문화보다 수준이 더 높은 문화라고 하는 어떤 관점, 엘리트주의적 관점을 벗어나지 못했다라고 하는 한계점, 요것도 아주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의는요, 마찬가지로 교재에 안 나오지만 교과서 내용을 또 참고해서 여러분 추가적으로 전달해 드립니다. 잘 챙겨두세요. 문화의 수용자 집단과 문화 취향이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체계화하였다라는 점에서는 의의가 있는 것이 취향 문화론이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앞에서 하나만 더 정리해 주면은요. 여기 지금 요두 번째 기본 입장에서 하나, 필기 하나만 더 추가해 주세요. 뭐냐면은, 여기 어떤 내용 적어주시냐면은, 결국에 대중문화가 갖는 가치를 존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도 나오잖아요. 요 부분 때문에, 취향문화론이라고 하는 것은 각 집단이 갖는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는 문화 다원주의 입장이다. 문화 다원주의 입장이다. 라고 하는 거 하나만 더 메모해 두세요. 각 집단이 갖는 다양한 문화를 인정하는 문화 다원주의. 그래서 인정하긴 해. 다원주의 입장으로서. 인정하긴 하지만은 인정하는 것과 위계가 있는 것. 수준 높은 문화랑 수준 낮은 문화가 있다라고 하는 거는 또 따로따로 생각을 해줘야 될것 같아. 알겠죠? 인정한다고 하니까 모든 집단이 누리는 각각의 문화에 다양한 문화성을 인정하니까는 다 같은 레벨로 볼 것이다. 다 문화의 수준이 똑같을 것이다. 그렇게 시험 문제에서 많이 물어본다고요. 근데 아니라고요. 문화 다원주의 입장이지만은 수준 높은 고급 문화라고 하는 위계가 있다라고 하는 꼭 기억해 주세요. 위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교육과 지원 관련된 내용들도 기본 입장으로 따라 나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읽기 자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해 볼게요. 취향 문화론과 대중문화. 자, 미국의 대중문화 연구자인 겐스는요, 문화가 기호 또는 취향을 나타내는 생활 양식이라고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취향에 따라 문화를 선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선택의 결과로 사회에는 동일한 취향을 공유하는 사람들, 즉, 취향 공중이 생겨난다. 취향 공중. 사회 문화, 특히 계층 문화는 서로 다른 취향 공중의 등장을 촉진하고, 대중문화는 여러 취향 공중 중에서 소위 엘리트 계층에 속하지 않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취향 공중이 선택하고 향유하는 문화인 거죠. 겐스는 한편 서로 다른 취향 문화가 모두 존중받아야 한다고 보지만, 문화 다원주의. 그쵸. 문화 다원주의적인 맥락이긴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취향 문화 간에는 심미적 가치 측면에서 더 수준이 높은 문화, 수준이 낮은 문화. 이와 같은 뭐가 존재한다? 정말 중요해요. 위계가 존재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겐스는요, 상층의 취향 문화가 문화의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문화 다원주의에 따라서 아니지만, 적어도 다른 취향 문화보다 상대적으로 고급 문화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반대로 대중문화가 고급 문화보다 수준이 낮다라고 하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중이 상층의 취향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위계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나눴냐면요. 찾아보니까는 상급, 또 중상급, 중하급, 하급, 그다음에 준민속하급 이런 식으로 쭉쭉쭉쭉 구분해 놨어요.
이렇게 구분하는 데에는 사회 계층적인 질서가 또 반영이 되어져서 그렇게

상급, 중상급, 중하급, 하급 이런 식으로 쭉쭉쭉 위계를 구분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내용을 또 복습을 해봐야 되겠죠? 방금 했었던 우리 취향 문화론과 그 다음에 문화주의 관점을 아우르는 내용으로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입니다. 자, 문화주의는요, 대중이 문화의 수동적인 소비자 아니죠. 능동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X고요. 이번에 문화주의는 대중문화가 지배 집단이 만든 사회 구조에 대한 저항의식을 담을 수 없다고 했습니까? 저항의식을 담을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살아있는 문화라고 했었죠, 그쵸? 그다음 3번의 취향 문화는 고급 문화와 대중 문화의 차이가 사람들의 취향에 따른 차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고급 문화를 누리는 사람의 취향 공중, 대중 문화를 누리는 사람의 취향 공중, 취향의 차이다. 네, 맞습니다. 4번의 취향 문화로는 상층 문화가 대중 문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급 문화라는 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정하죠? 위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잖아요? X이고요. 5번의 취향 문화로는 대중문화가 하나의 취향 문화로서 고유한 가치를 지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고 본다. 이거 맞죠? 문화 다원주의적 입장에서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의 문화주의는요, 엘리트주의에 기초한 무슨 입장을 비판하면서 대중이 문화의 능동적인 생산자임을 강조한다. 엘리트주의에 기초했었던 거 어떤 내용이었죠? 리비스주의. 자, 리비스주의의 입장을 비판했다라는 것이죠. 7번의 문화주의는요, 대중문화가 대중이 주체적인 삶의 경험을 통해 능동적으로 구성해 나가는 뭐예요? 어떤 문화예요? 살아있는 문화. 우리 교재에 표현된 내용이죠. 살아있는 문화임을 강조한다. 그다음에 8번의 취향 문화로는 동일한 취향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무엇에 따라 뭐 소득이나 재산이나 성별이나 거주지나 개인의 어떤 기호나 취미 이런 것들이 반영돼서 형성이 되어지는 취향 공증. 취향 공중에 따라서 다양한 문화가 나타난다라고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에 취향 문화로는 서로 다른 취향 문화 간에는 심미적 가치 측면에서 무엇이 존재한다? 위계가 존재한다. 수준 높은 문화와 수준 낮은 문화. 이런 식으로 위계가 존재한다. 10번에 취향 문화로는 상층 문화가 대중 문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떠하다라는 점에서 엘리트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는 비판을 받는다라고 했는데요. 여기 뭐가 들어갈까요? 상대적으로 상층 문화가 대중 문화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급 문화라는 점에서. 수준 높은 고급 문화라는 점에서 엘리트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라고 취향 문화론이 비판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기에서 한번 골라서 보도록 할게요. 이제는 문화주의와 취향 문화론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전에 봤었던 전체적인 내용, 리비스주의와 문화산업론까지 한꺼번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11번에 대중문화가 자본주의 사회의 유지 및 재생산 수단임을 강조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지배 집단 중심으로 피지배 집단인 대중을 유지하고 또 통제하고 또 지배 계급 중심의 중요한 기득권을 또 재생산하는 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을 어디서 강조했었죠? 바로 문화 산업론에서 강조했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문화 산업론에서 문화 산업의 결과물이라고 하는 부분이 거기 어떤 부분이 전제됐다고 했었죠? 대중이 대중문화를 능동적으로 향유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게 전제됐었다라고 했잖아요. 그 내용을 담고 있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12번에 대중문화가 동일한 기호를 가진 사람들, 동일한 기호, 뭐, 취미, 여가, 그쵸? 관심사, 이런 것들을 가진 사람들이 공유하는 문화이물, 즉, 동일한 취향 공중. 취향 공중이 반영되는 것은 취향 문화론과 연결시킬 수 있는 리을에 해당하는 부분인 거죠. 취향 공중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단답형도 물어볼 수 있습니다. 13번에 대중이 문화의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생산자임을 강조한다. 어디서 강조했어요? 네, 살아있는 문화다. 어디서? 문화주의. 디귿에서 강조했었던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14번에 대중문화가 저급하고 타락한 문화임을 강조한다. 문화라고 하는 것은 소수의 엘리트 중심에 의해서 형성되고 누리는 그 문화, 즉그 고급 문화만 문화이다라고 보면서 대중문화는 저급하고 타락한 문화이다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했던 거. 어디서 봤습니까? 바로 리비스주의 기역에서 봤었던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 3단원 첫 번째 주제, 대중문화의 의미, 대중문화의 등장 배경, 대중문화의 일반적 특징 정리했고요. 꽤 생소했죠? 리비스주의, 문화산업론, 또 문화주의, 그 다음에 취향 문화론, 이런 것들 굉장히 여러분들 생소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교재가 잘 정리되어져 있고, 또 교재에 요약된 것뿐만 아니라 자료 탐구에도 잘 정리되어져 있어요. 또 자료 탐구에 더 나아가서 개념 체크로 또세 번에 걸쳐서 복습했기 때문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내용이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됐다면은 한 번, 두번더 내용을 들어주시고요. 또 반복해서 내용 숙지해 주시면은요. 충분히 여러분들 소화시킬 수가 있고요. 오늘 정리한 내용 복습 잘 해주시면은요. 다음 시간 저랑 같이 문제를 풀면서 다시 한번 복습할게요. 단순히 문제를 풀고 맞추고 틀리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식으로 개념을 적용할 수 있는지 다음 시간 적용할 테니까는 복습 꼼꼼하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복습 열심히 해주실 것을 기대하면서요. 사회문화는 럭키 버키.

안녕하세요. 나 오늘도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오늘 사진은 나의 일상 사진? 어떤 사진이냐면, 내가 지금 학교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학생부에 있거든? 그래서 학생회 애들이 우리 부서 소속이란 말이야. 그래서 학생회 애들은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체험을 하러 가잖아, 현장 체험을. 그래서 리더십 캠프를 갔는데, 내가 최대한 열심히 전시회 쪽으로 이렇게 몰아보려고 했는데, 애들이 대차게 거절하고 요트를 타겠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요트를 예약해가지고 요트를 타러 갔는데, 이런 야외 활동이 부담되는 이유는 일단 애들하고 안전하게 잘 다녀와야 되지. 그리고 또 야외니까 이날 비 오면 어떡해. 그런 게 걱정돼서 매일매일 그날까지 일기예보를 보게 된단 말이야. 근데 다행히도 이날 하늘 보면 알겠지만 날씨는 엄청 좋았다? 근데 전날보다 아침 기온이 10도 낮아졌어. 그래서 오들오들 떨면서 핫팩 하나씩 배부해서 요트를 탔어. 다음 사진 보면. 사실 이제 타기 전까지만 해도, 아이고, 얘네들 이 날씨에 어떻게 요트 타나 하고 막 걱정했는데, 막상 타니까 애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야. 그리고 귀여운 게, 맞은편에서 배가 오지? 그럼 막 같이 손 흔들어. 그리고 저 멀리 육지에 있는 사람들 보면서 막 환호하면서 손 흔들고 그래. 그래서 그거 보는데, 고등학생들인데도 너무 애기 같고 귀여운 거야. 그렇게 노을 보면서 자기들끼리 도란도란 얘기하는데, 아유, 그래, 잘 왔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 다음 사진 보면 더 바쁘기도 좋고 더 열심히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즐겁게가 빠져서는 안 돼. 사실 요즘에 이렇게 하루하루 되게 바쁘게 정신없이 보내고 있다가 요트 탈 생각을 하니 막상 이렇게 좋은 면도 있지만 아이고 그럼 나 갔다 와서 일 언제 하지? 이런 마음이 더 컸었거든. 내가 막상 가서 이렇게 바람도 쐬고 애들이랑 맛있는 거 먹으면서 이야기하고 시간 보내니까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 그래서 너희들도 바쁘겠지만 꼭 틈틈이 시간 내서 너희들만의 여유를 만들 수 있었으면 해서 준비한 사진이었어. 그리고 우리 오늘은 지난 시간에 지수함수를 가지고 활용까지 한번 시켜봤지. 조금 더 어려운 문제들로 연습 한번 좀 해보자. 자, 두 개의 부등식이 등장을 했어. 근데 저두 개의 부등식을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정수의 개수를 구해달래. 그래서 하나씩 가지고 올게. 첫 번째로 4분의 1의 x제곱이었고 크거나 같았어.

8분의 1의 제곱. 나 우리 뭐부터 맞춰야 돼? 그치, 기준부터, 밑부터 맞춰야 되지. 4분의 1하고 8분의 1이야. 우리 밑에 뭘로 맞추면 좋을까? 그치, 2분의 1로 우리 밑 한번 맞춰보자. 그럼 4분의 1이라는 건 2분의 1의 제곱인데, 그거의 x제곱인 거고, 우리 8분의 1이라는 건 2분의 1의 세제곱인데, 그거의 제곱인 거지? 그럼 안에 거 밖에 거 곱하니까 2분의 1의 2x, 크거나 같았고, 2분의 1의 3이 6이었어. 이제 밑을 예쁘게 맞췄는데, 이 다음부터가 중요하지. 지금 밑의 사이즈가 2분의 1이야. 증가야, 감소야? 그치, 감소하는 지수함수야. 우리 감소하는 지수함수는 x값이 클수록 오히려 y값은 작아진단 말이지. 그래서 부등호 방향이 어떻게 해야 돼? 뚝 떨어지면서 뒤집혀야 돼. 그래서 우리 지수 떨어질 건데 2x, 지수 떨어질 건데 6, 그런데 부등호 방향이 뒤집혀야 되는 거야. 따라서 첫 번째 부등식은 해에 대한 범위가 x가 3보다 작거나 같다였어. 우리 같은 방법으로 두 번째 부등식도 정리해보자. 9의 x제곱이 3분의 1의 2-x보다 더 크다 그랬어. 최대한 좀 밑의 사이즈를 맞춰볼게. 우리 9였으니까 3의 제곱에 그거의 x인 거고, 오른쪽은 우리 3분의 1은 누구의 얼마? 3의 마이너스 1제곱. 그거의 2-x인 거지. 그래서 우리 왼쪽 계산해보면 3의 2x, 그 값이 지금 3의 마이너스 곱하면서 나 x 앞으로 보낼게.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x, 마이너스를 곱했으니까 마이너스 2인 거지. 이제서야 밑이 맞춰졌어. 근데 지금은 밑이 똑같으니까 지수만 뚝 떨어졌거든? 부등호 방향은 어떻게? 부등호? 그치? 밑의 사이즈가 지금 3이니까 1보다 커. 나 우리 밑이 1보다 크니까 증가하는 지수함수. x값 커질 때 y값 같이 커지는 그런 함수인 거지.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유지되면 되겠다. 나 이제 식 넘어갔더니 x고 넘어갔더니 마이너스였어. 얘가 두 번째 나오는 해의 범위야. 그럼 우리 문제에서는 동시에 만족시켜야 되는데 둘다 만족시켜주는 공통범위 찾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2보다는 크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지. 근데 만약에 나 요값하고 지금 요값하고의 공통범위를 찾은 건데, 쌤, 저 공통범위가 바로 잘안 보여요 하는 친구들은 어떻게 해주면 돼? 수직선에다가 그림 그려주면 돼. 바로 찾을 수 있으면 좋고, 잘안 되는 친구들은 수직선에다가 그림 그리자. 나 마이너스 2보다는 크다 그랬어. 그리고 3보다는 작거나 같다 그랬어. 까맣게 색칠해줘야 되지? 따라서 둘다 만족하는 공통범위는 요 부분. 그리고 우리 이거 지난번에 정리 한번 해봤다. 나이 안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야. 우리 한쪽에는 등호 있고, 한쪽엔 등호 없어. 정수의 개수 구할 때에는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버리면 되니까 정답은 5인 거지. 그래서 정수의 개수를 구하는 문제였어. 정답 5였겠다. 그래서 이 문제는 가장 기본형 문제야. 너 지수 형태로 표현되어 있는 두 개의 부등식을 정리할 수 있니? 그리고 둘다 만족시켜주는 공통 범위를 구해줄 수 있니? 물어보는 문제가 유제 5번이었던 거지. 그리고 이번에는 유형 5번 문제 한번 해보자. 아, 요 문제 중요한데. 요 문제는 첫 시작이 중요하다. 첫 시작. 나 8의 4제곱근 중 양의 실수인 걸 A라고 부를 거래. 여기까지. 이거 오랜만에 나왔지. 저거 우리 어디서의 내용이야? 그치, 거듭제곱근. 나 8의 4제곱근이래. 나 우리 근이라는 거 방정식에서 등장. 4제곱근이라니까 몇차 방정식? 그치, 4차 방정식인 거지. 나 8의 4제곱근 중에서 양의 실수인 걸 A라고 부를 거고, 그 A를 활용한 방정식의 형태가 나왔어. 그러니까 A부터 모양을 잡아야지 문제를 풀겠지? 우리 4제곱근은 4차 방정식의 근이야. 나 누굴 가지고 4번 곱해야 8이 될수 있니? 지금 이걸 물어보는 거지. 까지. 근데 우리 이런 것 중에 실수인 건몇개 나와? 나 여기가 짝수고 여기는 양수야. 실수인 거는 두개 나오지. 근데 그 중에서 누구? 양수인 거. 따라서 A라는 애는 어떻게 생겼어? 4제곱근 8이었겠다. 이게 A였네. 그럼 이제 A값에 대한 형태는 구했고 그거 대입해서 방정식 만들 건데 나 밑이 2분의 1인 게 싫어서 2분의 1을 2의 마이너스 1제곱으로 고쳐서 갖고 올게. 2의 마이너스 1제곱에 1-x야. 그게 지금 A가 돼야 되지. 근데 우리 A도 좀 예쁘게 써보자. 나 우리 루트는 뭘로 고칠 수 있어? 분수지수로 기억나는지 볼까? 나 a의 n분의 1제곱, 나 요거 n제곱근 a였었고, a의 n분의 n이 껍데기가 n제곱근 되는 건 똑같고, 안에 m 넣어줄 수 있었지. 우리 이렇게 루트하고 지수하고 왔다 갔다 돼야 돼. 그럼 이제 고쳐볼게. 나 일단 4제곱근이니까 8의 4분의 1제곱인 거고, 우리 2의

연골해가지고 식으로 고쳐서 A값이 나와야지만 그 다음에 방정식을 풀수 있어. 혹시 거듭제곱근 까먹었으면 꼭 다시 한번 복습하고 넘어와야 돼. 이 문제가 15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16번 한번 보자. 방정식이 나오는데 9의 x제곱 마이너스 7 곱하기 3의 x제곱 플러스 10은 0이었어. 나저 방정식이 두 개의 실근을 갖는데 그걸 알파 베타라고 부를 거고 그 실근을 구해서 머리 위에다가 대입해 줄 거야. 나 얘를 보자마자 눈에 좀 보였으면 좋겠다. 9의 x제곱 3의 x제곱 우리 뭐가 반복되고 있을까? 그치, 3의 x제곱. 나 9의 x제곱이라는 건 결국 3의 제곱의 x제곱이니까 이거 3의 x제곱의 제곱이라고 쓸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3의 x제곱이 반복되고 있어서 나 그걸 잠깐 t라고 부를 거고 치환할 때는 항상 범위 조심. 나 3을 가지고 아무리 곱해도 계속 양수지. 나 이거 범위가 양수인 거다. 그럼 이제 저 문장 고치면 9의 x제곱은 3의 x제곱의 제곱이니까 결국 t제곱인 거고 마이너스 7 t인 거고 플러스 10이 0인 거지. 저 복잡했던 식이 요렇게 생긴 2차 방정식으로 바뀐 거야. t에 대한. 그럼 2차 방정식 풀 거니까 뭐 해야 되냐면 그치 인수분해. 그래서 10이었으니까 5하고 1둘다 마이너스라서 t 마이너스 5 하나, t 마이너스 2 하나로 바꿨어. 결국 t라는 값은 2이거나 아니면 t라는 값은 5였던 거지. 근데 저 t라는 애는 내 마음대로 만들었어. 원래는 t가 누구였냐면 3의 x제곱. 이제 원래 모습으로 돌리자. 즉 3의 x제곱이 지금 2인 거고 또는 3의 x제곱이 5였던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나 이제 요 뒤에 나오는 풀이가 좀 다양하게 존재할 텐데 나 처음에는 최대한 지수를 활용해서 한번 풀어볼게. 지금 내가 구해야 되는 값이 9의 알파 더하기 베타지. 알파 더하기 베타. 근데 그 알파 베타라는 게 뭐였냐면 저 방정식의 근이었다. 즉 x 대신에 대입했을 때 식을 성립하게 해주는 게 근이지. 그럼 내가 요렇게 두 개의 관계식을 찾았잖아. 물론 누가 알파고 누가 베타인지는 모르겠지만 편의상 3의 알파 제곱이 2였던 거고 3의 베타 제곱이 5였던 걸로 우리 한번 해보자. 그럼 내가 알파 베타가 누군지 모르지만 3의 알파 제곱, 3의 베타 제곱은 알고 있어. 그리고 이 값을 구하는 게 목표야. 그럼 우리 9라는 건 3의 제곱이고 그거에 알파 더하기 베타지. 둘이 자리 바꿀 수 있지. 3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전체 제곱이잖아. 그럼 여기서는 3의 알파 더하기 베타만 구해주면 되는데, 나 3의 알파 제곱, 3의 베타 제곱은 알고 있어. 저 둘을 따닥 어떻게 해야지 지수끼리 더하는 거야? 곱하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갖고 오냐면, 3의 알파 제곱 곱하기 3의 베타 제곱. 나 미시 같은 애들끼리 곱했어. 그러니까 지수끼리 더해주는 거잖아. 그럼 내가 그두개 값을 알고 있거든? 얘가 2고, 얘가 5야. 둘 곱하니까 얼마냐면, 10. 즉, 요 알맹이가 지금 10이었던 거야. 그럼 10을 가지고 제곱하니까 뭐 나오는 거야? 100인 거지. 그 우리 문제에서는 저 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 정답은 100인 거야. 그럼 마무리 한번 다시 보자. 나 일단 식을 봤더니 복잡해 보여. 근데 다행히도 3의 x제곱이 반복되고 있다? 그래서 3의 x제곱을 문자 t로 치환해서 방정식 만들었더니 2차야. 제일 만만한 애지? 그래서 인수분해에서 t값을 구해서 값의 형태까지 찾았는데, xy를 정확하게 구한 건 아니지만, 3의 x제곱의 형태로 만들었단 말이지.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건 3의 알파제곱, 3의 베타제곱이야. 그래서 그 값을 통째로 활용해서 문제를 풀었어. 근데 나 이거 한 번만 더 풀자. 뒷부분 쉽게 산. 나 내가 어디까지 계산을 했냐면 3의 알파 제곱이 2였고 또는 3의 베타 제곱이 누구였냐면 5였어. 그리고 우리 문제는 뭘 구해달라 그랬냐면 9의 알파 더하기 베타를 좀 구해달라 그랬지? 이제 같이 한번 볼게. 나 우리 3의 알파 제곱이 2고 3의 베타 제곱이 5라 그랬어. 근데 우리 여기서 알파 베타 직접 구해버릴 수 있잖아. 뭐 해버리면? 우리 머리에 있는 거 떼굴떼굴 떨어뜨리는 방법. 그게 바로 로그였었지? 즉, 알파는 한번 밑은 영원한 밑, 로그 3의 2인 거고. 나이식 그대로라면, 베타는 로그 3의 5인 거지. 그럼 내가 원하는 건 뭐였냐면, 예쁘게 좀더 위에 쓰자. 9의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을 구하는 거였었잖아. 그러니까 알파하고 베타를 더해버리는 거야. 나 알파하고 베타를 더했어. 두 로그를 가지고 결국 더하겠다는 얘기인 거지? 근데 두 로그가 지금 무슨 관계냐면 밑이 같아. 나 우리 밑이 같은 두 로그를 더하게 되면 진수끼리는 뭐 하기로 했어? 따닥 곱해버리는 거지. 즉 얘는 로그 3의 10이었던 거야. 이게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도 하기 베타야. 그럼 이번에는 안에다가 넣어볼까 한번? 나 뭐가 남았냐면 지금 9였고 거기다가 로그 3에 10인 거지. 이제 여기서 또 생각나는 게 있어야 되는데 나 우리 A에다가 로그 B에 C였어. 우리 지수에 저렇게 로그가 들어가 있을 때에는 밑하고 진수하고 자리 바꿀 수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쓸수 있냐면 C 로그 B에 A라고 쓰는 게 가능했지. 나 여기서 9하고 10하고 자리 바꿀 거야. 그러면 10에다가 로그 3에 9가 되는 거고 우리 9는 3의 제곱이지? 따라서 10의 제곱이 되고 그러니까 뭐 나오는 거냐면 100이었겠다. 이렇게 로그를 이용해서 끝마무리를 해줄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게 이제 거듭제곱근도 있고 지수도 있고 로그도 있잖아. 그래서 문제마다 풀이법이 엄청 다양해진다. 그래서 알파베타를 직접 로그에 대한 표현으로 계산을 해서 그 다음에 대입해서 풀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첫 번째 풀었던 것처럼 내가 알파베타까지 직접 구하지 않고 3의 알파제곱 3의 베타 제곱, 그 덩어리 형태로 구해서 대입할 수도 있어. 그래서 이 문제가 유형 5번에서의 16번 문제였고, 이번에는 17번 한번 풀어보자. 이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값의 합을 좀 구해달래. 나 부등식을 풀려고 봤더니 식이 어때? 정리가 덜 되어 있지. 우리가 부등식을 풀거나 방정식을 풀 때는 기준이 맞아야 돼. 그러니까 밑이 맞아야지 뭔가 지수끼리만 비교할 거 아니야. 근데 왼쪽, 오른쪽 다 정리가 덜 되어 보이지? 하나씩 한번 쪼개보자. 나 우리 왼쪽에 있는 부등식 먼저 갖고 와보면 0.25. 4x 플러스 12 분의 1이었어. 한 단계씩 고쳐도 돼. 한 번에 못 고쳐도 괜찮아. 나 지금 분수 형태인데 전부 다 분모에 들어가 있다. 뭐가 기억나면 좋을까? a 마이너스 1제곱을 어떻게 쓸수 있어? 그치, a분의 1. 나 우리 음수지수는 역수였지? 나 얘가 이렇게 분모에 있는 거 싫어서 나 잡아 올릴 거야. 잡아 올리겠다는 얘기는 지수가 뭘로 바뀌어야 된다는 얘기야? 음수로. 즉,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가 되겠지. 나 역수였으니까 지수만 마이너스로 만든 거야. 근데 이렇게 쓰고 났더니 0.25. 0.25는 몇 분의 몇이야? 100분의 25잖아. 약분시켜주면 4분의 1인 거지. 4분의 1에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다? 조금 더 정리해볼까? 나 우리 4분의 1은 더 간단한 숫자 2에 얼마? 그치, 2에 마이너스 2제곱. 그거의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 안에 거 밖에 거 곱해줄 수 있지? 둘 곱하니까 8x, 곱하니까 24. 얘가 최대한으로 좌변에 지금 내가 정리해본 거야. 이제 같은 방법으로 우변에 정리할 건데, 우변은 누구였냐면 4의 x제곱이었어. 우리 4라는 애는 2의 제곱이고, 그거의 x제곱. 즉, 얘는 2의 2x제곱인 거지. 나 좌변하고 우변 다 밑이 2가 될수 있도록 정리했으니까, 이제서야 한번 합체를 해보자. 우리 좌변을 어디까지 정리했냐면, 2에다가 8x 플러스 24까지 정리했고, 그리고 부등호 방향 왼쪽이 더 컸고, 오른쪽은 2의 2x제곱이었어. 나 왼쪽하고 오른쪽 비교해봤더니 밑이 이제는 같아. 그러면 지수만 뚝 떨어지면 되는데, 나 지수 떨어뜨리기 전에 뭐 체크? 밑에 사이즈 체크. 나 2였으니까 증가. 부등호 방향 그대로 유지되면서 떨어져야겠다. 나는 요 부등식 풀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 부등식 한번 오른쪽에 넘어와서 풀어보자. 한쪽으로 다 넘길게. 나 2x 제곱이었고, 마이너스 8x였고, 마이너스 24였는데, 그때 x 제곱 쪽으로 부등호 오므라져 있었어. 나 양변 2로 나누니까,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2가 지금 0보다 작은 거고, 2차 부등식이니까 인수분해에 6이었고 마이너스 플러스 즉 x 마이너스 6 x 플러스 2가 0보다 작은 상태야. 이런 부분에서 머뭇거리면 안 돼. 나 x 쪽으로 부등호 오므라져 있다. 우리 이럴 때 문제 어떻게 풀어? 그림도 닫혀지게 오므라지게. 즉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2부터 어디까지? 6까지. 그래서 해외 범위는 마이너스 2부터 6까지가 되지. 요 단계는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2차 부등식이야. 만약에 여기서 이게 바로 안 되는 사람들은 그림 그려야 돼. 얘0 되는 지점 마이너스 2, 등호 없으니까 구멍 뻥. 얘0 되는 지점 6, 등호 없으니까 구멍 뻥. X 쪽으로 오므라져 있을 때는 그림도 닫혀지게. X 쪽으로 벌어질 때는 그림도 벌어지게. 그래서 해외 범위가 마이너스 2부터 6까지였던 거야. 그럼 이제 그걸 만족시켜주는 X값을 가지고 다 더해달라 그랬어. 우리 요 안에 들어가는 정수들 한번 골라볼까? 나 마이너스 2 다음부터니까 마이너스 1, 0, 그리고 1, 2, 3, 4,
5까지 더해야겠네. 나 마이너스 1, 0, 1. 얘는 셋은 없어져도 되고. 더하니까 5, 더하니까 10. 거기다 4까지 더하니까 14였겠다. 그래서 문제에서는 합을 물어보고 있으니까 요 문제 정답은 14인 거지. 다시 한번 볼게. 나요 문제는 부등식은 부등식이야. 근데 정리가 덜 되어 있지. 그래서 단순히 부등식을 푸는 것보다 이 문제는 식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실수가 생겼을 수 있을 것 같아. 한 번에 이렇게 못 고쳐도 돼. 나 여기에서 여기로 바로 나오는 거 쉬운 일 아니야. 눈에 보이는 것부터 정리해 나가면 돼. 나는 이렇게 분모에 있는 게 싫어서 잡아 올릴 거야. 즉, 지수를 음수 만들겠다는 얘기인 거고. 0.25니까 4분의 1이었고, 봤더니 2라는 숫자에 대한 거듭제곱 표현이니까 4분의 1을 2에 마이너스 2제곱으로 고쳐서 미스 2로 통일시켜 준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17번 문제였고, 우리 이번에는 18번 한번 해보자. 또 부등식이 등장을 했는데, 저식을 만족시켜주는 정수 X의 개수를 구해달래. 부등식 모양 먼저. 일단 얘가 눈에 잘안 보일 수 있어. 특히 앞에 거 볼까? 얘 어떻게 생겼어? 그치, 쟤좀 쪼개보자. 나 우리 어떨 때 저렇게 지수끼리 더하기였냐면, 원래 곱하기일 때. 그래서 얘를 쪼개게 되면, 2의 2x제곱에다가 2의 1제곱이지. 그러니까 둘이 지수끼리 더해서 2x 더하기 1인 거잖아. 거기다가 마이너스 17에 2의 x제곱 더하기 8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랬어. 근데 이렇게 쓰고 났더니, 2의 2x를 뭐라고 쓸수 있냐면, 이거 2의 x제곱의 제곱이네. 요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지. 그럼 나 2의 x제곱, 2의 x제곱이 반복돼. 우리 이렇게 뭔가가 반복될 때는 치환하기로 했어. 그래서 2의 x제곱을 나 잠깐 t라고 부를 거고, 2의 x제곱이니까 당연히 음수될 수 없어서 양수였겠다. 그래서 저렇게 복잡해 보였던 식을 t에 관한 식으로 한번 바꿔보자. 나 2의 x제곱을 t로 바꿨으니까 앞부분은 t의 제곱인데 뒤에 2 있어. 즉 2t제곱. 거기다가 마이너스 17t, 거기다가 플러스 8.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나 지금 몇차 부등식이야? 2차 부등식이야. 우리 방금 전에 연습해봤어. 나 2차 부등식 풀려면 뭐 해줘야 돼? 인수분해부터 해줘야 돼. 그래서 2하고 1이었고, 8하고 1 한번 해볼까? 16, 1. 나두개 가지고 마이너스 17이니까 둘다 마이너스였겠다.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et 마이너스 1 하나, 그리고 t 마이너스 8 하나. 그게 지금 0보다 작거나 같았던 거야. 나 여기서 범위 잘 만들어야 돼. t 쪽으로 부등호 오므라져 있어. 답도 닫혀지게, 오므라지게 나와야 되지. 얘 0되는 값 2분의 1이고, 얘 0되는 값은 8이야. 그러니까 해당되는 영역은 2분의 1부터 어디까지냐면 8까지. 근데 이제 여기서 원래 모습으로 돌리자. 우리 애초에 t라는 애는 내 마음대로 만든 거잖아. 나 누구를 t라고 불렀냐면 2의 x제곱을 t라고 부르기로 했어. 그래서 원래 모습으로 돌려주면 2의 x제곱. 나 이제 식을 가지고 비교할 거니까 왼쪽, 오른쪽도 예쁘게 쓰자. 우리 2분의 1은 2의 얼마? 그치, 역수니까 마이너스 1제곱. 나 우리 8은 2의 얼마? 2의 3제곱. 난 이제서야 밑이 똑같아진 거야. 밑이 똑같은데 그 밑이 전부 다 2다? 1보다 커. 그럴 때 부등호 방향 그대로 떨어지지. 마이너스 1, x, 오른쪽 3만 떨어지면 되겠다. 그래서 범위 구했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건요 안에 들어가는 정수의 개수야. 나 우리 정수의 개수 구할 때에는 양쪽에 다 등호 있을 때 어떻게 하는 거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서. 그 다음에 하나 더 더해줘야 되지? 총 5개였겠네. 그래서 문제에서는 정수의 개수를 물어보니까 이 문제는 정답이 5였겠다. 그래서 이 문제도 뭐부터? 정리 먼저. 나 얘를 가지고 정리하고 났더니 2의 x제곱이 반복돼. 그래서 그 반복되는 거 치환했고, 치환했을 때는 반드시 범위 따라와 줘야 되고, 그렇게 범위 바꾸고 나서 식 정리한 다음에 원래 모습으로 꼭 돌려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유형 5번에서의 18번 문제였고, 요번에는 19번 한번 해보자. 요 문제는 좀 체크를 해놓자. 근데 이 문제 내신 시험에서 아주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문구가 중요해. 나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요 부등식이 성립한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저 부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지? 나 이거 x값에 상관없이 무조건 항상 성립해야 되는 부등식인 거야. 그리고 나서 식정리를 하려고 봤더니 정리가 덜 되어 있다는 게 느껴지지. 나 9의 x제곱, 3의 x 더하기 로그 3의 6이야. 우리 복잡해 보이니까 애들부터 좀 쪼개보자. 3이라는 숫자 나왔으니까 9의 x제곱은 3x의 제곱으로 써줄 수 있고 거기다 마이너스, 나 3의 x

세고 3회 로그 3회 6으로 쪼개줄 수 있지. 나 미시 같은 애들을 곱했으니까 지수끼리 더했을 거야. 그러니까 봤을 때 지수가 복잡해 보이잖아? 그거 쪼개버려. 그러니까 쪼개고 나면 위에 써져 있던 거보다 덜 무서워. 그리고 뒤에 뭐가 있냐면 플러스 n이 하나 더 있었어.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 나 우리 요 부분만 좀 볼까? 요 부분만 먼저. 3에다가 로그 3에 6인데, 나 아까 전에 정리해줬는데, 이렇게 지수에 로그 들어가 있을 때에는 빛하고 진수하고 자리 바꿀 수 있다 그랬지. 그러니까 둘 따닥 자리 바꿔서 뭐가 되냐면, 6에다가 로그 3에 3. 근데 우리 로그 값은 빛하고 진수 같으면 1. 그러니까 뭐인 거야? 6인 거야. 나요 네모 부분만 지금 먼저 계산을 했어. 그리고 났더니 이제 뭐가 되냐면 3x의 전체 제곱에 마이너스 6 앞에다 쓸게 숫자니까 3의 x제곱 플러스 n이 됐어. 그리고 오른쪽 뭐였냐면 0보다 크다였네. 같이 괜찮아? 이제서야 좀 정돈이 됐지? 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치환해보자. 3의 x제곱 반복되니까 나 이거 t라고 부를 거고, t라는 값은 당연히 양수였겠다. 그럼 이제 앞에서부터 t제곱에 마이너스 6t에 플러스 n이 0보다 커야 돼. 나 아까 같았으면 요 부분이 n이 아니라 인수분해가 예쁘게 되는 숫자였을 거야. 그래서 인수분해하고, 이 부등호의 모양에 따라서 오므라지던지 벌어지던지. 근데 지금 여기서 멈췄어. 나요 부등식을 풀어야 되는데, 저 부등식이 언제 성립한다 그랬냐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즉, 요 2차 부등식은 항상 성립하는 부등식인 거야. 항상. 그럼 지금 왼쪽에 있는 식이 누구야? 그치, 2차야. 나 오른쪽에 있는 값은 누구냐면 0이야. 나 우리 방정식도 그렇고 부등식도 풀었고 형태가 복잡해서 어려울 때는 함수식으로 바꿔서 풀었지. 나 왼쪽도 함수고 오른쪽도 함수라고 생각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자. 즉, 왼쪽에 있는 2차 함수가 오른쪽에 있는 y는 0보다 커야 돼. y는 0 누구? x축이지. 이제 오른쪽으로 한번 와볼게. 나 지금 누가 있었냐면, y는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n이라는 2차랑 y는 0이라는 x축이 있었거든? 근데 내가 바라는 건 뭐냐면, 저 2차 함수가 x축보다 항상 컸으면 좋겠대. 근데 이 2차 함수는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니까 웃는 모양이지. 나 우리 2차 함수하고 x축에 가는 그림의 종류 기억나? 총몇 가지가 있었는지? 우리 좀더 똑똑하게는 위치 관계라는 표현을 쓰지. 2차 함수가 동동 떠 있을 수도 있고, 2차 함수가 축하고 잠깐 만날 수도 있고, 접할 수도 있고, 아니면 2차 함수가 x축을 뚫어버릴 수도 있지.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뭐냐면 저 2차 함수가 어땠으면 좋겠어? 축보다 컸으면 좋겠어. 나 이거 축보다 항상 큰 거? 맞지. 동동 떠 있잖아. 나 항상 축보다 컸으면 좋겠는데 얘는 축에 닿는 순간이 있네. 0이 되는 순간이 있어. 조건 만족 안 하는 거고. 나 얘는 축보다 항상 컸으면 좋겠는데 얘는 심지어 작아지는 부분까지 있어. 조건 만족 안 하는 거지. 즉, 내가 원하는 그림이 지금 이런 상태야. 내가 원하는 요 그림은 x축하고 이차 함수가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그 얘기는 두 개를 가지고 연립했을 때 근이 있단 얘기 없단 얘기야? 실근이? 없단 얘기지. 나 우리 실근을 알려주는 거 누구? 판별식이었지. 그래서 실근의 개수, 근에 대한 조건을 알려주는 게 판별식이었어. 그럼 나 근이 없단 얘기잖아. 지금 실근이 존재하지 않아. 그러니까 판별식은 0보다 작아야지. 그래서 요 과정이 너무너무 중요해. 그래서 갑자기 2단계에서 뭐 하냐면 판별식을 쓴다? 판별식은 혹시라도 공식 까먹었으면 지금 봐야 돼. 나 여기다 한번 적어줄게, 판별식. 우리 판별식 언제 쓰지? 그지? 2차 방정식에서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었어. 이때 판별식 d라는 애는 공식이 b제곱 마이너스 4ac였지. 두 번째로 나 판별식 하나 더쓸 거야. 4분의 d. 나 우리 4분의 d라는 건 절반의 제곱 마이너스 ac였어. 그래서 우리 저기에서의 b'이라는 게 뭐였었냐면 저 가운데 있는 즉 1차 함계수의 절반이었지. 그래서 아래에 있는 건 짝수 공식이었어. b라는 애가 짝수일 때쓸수 있는 공식이야. 그래서 문제마다 공식을 골라 쓰게 되면 훨씬 더 계산식이 간단해져. 판별식은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거야. 공식 까먹었으면 꼭 적어놔. 나 판별식 쓸 거야. 근데 판별식 쓰기 전에 식부터 좀 갖고 오자. 나 지금 어떤 부등식을 보고 있었냐면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n은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만족하는 부등식을 푸는 중이야. 축보다 2차 함수가 항상 커야 돼. 축보다 2차 함수가 항상 커야 돼. 그래서 판별식이 지금 0보다 작은 거였어. 근데 판별식을 쓰려고 봤더니 t 앞에 있는 개수가 누구?

그치, 짝수 형태니까 나는 짝수 판별식 써보자. 가운데 거의 절반, 마이너스 3, 제곱하니까 9, 마이너스 AC 하니까 N. 그게 뭐가 돼야 되는 거야, 지금? 0보다 작아야 되는 거야. 따라서 N에 대한 범위는 넘어가주면 되니까 N이 누구보다 크냐면 9보다 컸겠다. 마지막 마무리. 나 문제에서는 조건을 만족시켜주는 자연수 N의 최소값을 구해달래. 나 9보다 큰 자연수에서 제일 작은 거니까 누구? 10인 거지.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10이었어. 이 문제를 풀때 제일 중요한 단계는 여기야. 두 번째, 이 부분 해석하는 거. 갑자기 우리가 지수에 대한 형태의 문제를 풀다가 뭘로 바뀌어버린 거야? 이참수 문제로 바뀌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 부분 꼭잘 봐야 돼. 다시 한번 보자. 나 19번에서는 조건을 만족하는 범위를 구하는 게 아니라 반대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저 부등식이 성립할 수 있도록 반대로 조건을 구해달래. 근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한다는 얘기는 항상 성립한다는 얘기지? 나 예를 가지고 함수라고 봤을 때저 이참수가 항상 x축보다 떠 있어야 돼. x축하고 절대 안 만나. 그러니까 실근이 없어서 판별식이 0보다 작은 거야. 그래서 공식들도 잘 정리해놓고 이게 유형 5번에 19번 문제였어. 그리고 우리 이번에는 로그함수도 한번 활용을 좀 시켜보자.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지수함수에서의 활용은 두 가지 뭘 봤어? 첫 번째로는 방정식, 두 번째로는 부등식. 여기도 똑같아. 나 로그함수 형태를 가지고 활용을 해볼 건데 첫 번째 나오는 게 방정식이야. 그럼 예를 들어서 어떤 형태가 있냐면 로그 2의 x가 13이었대. 나 이런 문제가 나와. 나 로그 2의 x가 13이라는데 나요 방정식 풀고 싶어. 즉 x값 구하고 싶어. x 누구였을까? x는 한 번에 잘안 떠오르면 뭐부터 만들어? 1부터. 나 얘가 1이 되는 순간은 언제야? 밑하고 진수 같을 때. 그러니까 x는 2까지만 만들어주면 1. 근데 13이 됐단 얘기는 머리 위에 13이 있어서 떼굴떼굴 떨어졌단 얘기지. 그래서 이 식을 만족시켜주는 x값은 2의 13제곱이야. 이런 형태의 로그 값을 계산하게 될 거야. 그래서 식으로 바꿔보면 로그 a의 fx가 b였어. 나그 얘기는 결국 우리한테 만만한 좀더 편안한 표현으로 바꾸자면 한번 밑은 영원한 밑이었지? 그러니까 fx를 뭐라고 쓸수 있어? a의 b제곱이라고 쓸수 있는 거야. 방금 전에 내가 예제 들어준 거랑 완전 같은 형태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 왼쪽도 로그고 오른쪽도 로그일 수도 있겠지. 로그 a의 fx하고 로그 a의 gx가 같았대. 나 왼쪽에 있는 로그하고 오른쪽에 있는 로그식을 좀 봤더니 둘다 밑이 누구였냐면 a였어. 나 우리 이렇게 둘다 밑이 a로 같았다. 근데 왼쪽 로그, 오른쪽 로그가 같대. 그럼 밑이 같으니까 당연히 진수도 같아버리면 좌우가 같겠지. 이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마지막 형태. 나 우리 지수에서의 활용할 때 내가 방정식 쓰면서 마지막에 뭐 써줬었는지 기억나? 어떤 모양이었더라? 그치, 이상하게 생긴 애가 반복될 때. 로그 a의 fx라는 애가 식에서 자꾸 반복될 때가 있어. 어떤 로그가. 우리 수학에선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애가 반복되면 뭐 하기로 했냐면, 그치, 간단한 문자로 치환하기로 했지. 그래서 그 반복되는 애를 가지고 내가 t라는 애로 치환해 버릴 거야. 근데 우리가 앞에서 지수에서 치환할 때는 뭐가 따라왔어? 범위가 따라왔지. 우리 지수함수 같은 경우는 기본형에 대해서 증가할 때도 그리고 감소할 때도 축 아래로 못 내려와. 그래서 a의 x제곱이라는 어떤 값을 치환하게 되면 그 값은 반드시 양수였었다. 근데 지금은 주인공이 뭐야? 로그함수야. 우리 로그함수 그래프 떠올려봐야 돼. 나 로그함수의 그래프도 두 가지 종류다. 점점점 커지거나 점점점 작아지거나. 근데 이두 개의 값에 대해서는 끝없이 올라가고 끝없이 내려가지. 그러니까 우리 지수함수 때처럼 이런 범위가 있어 없어? 이런 범위가 생기는 게 아닌 거야. 그래서 우리 실제로 치역도 실수 전체였잖아. 그러니까 로그를 가지고 치환하더라도 특별하게 t에 대해서는 범위가 안 생겨. 근데 이제 문제에서 주어져 있다면 그때는 문제의 모양에 맞춰서 따라와줘야지. 이게 방정식에 대한 내용이었고 이번에는 부등식 한번 해보자. 나 우리 로그에서의 부등식은 한번 해봤으니까 좀 바로 써볼까? 나 로그 a에 fx가 있었고, 로그 a에 gx가 있었어. 나 얘를 가지고 부등식을 풀어달래. 나 왼쪽하고 오른쪽하고 밑이 똑같아. 이미 로그 a야. 그렇다 그래서 무조건 fx, gx가 뚝 떨어지면 안 된다 그랬지. 그래서 뭘로 구분했어? 밑의 사이즈로. 그래서 a라는 애가 1보다 컸어. 그 얘기는 어떻게 생긴 로그함수? 증가하는 로그함수.

X값 커질 때 Y값 같이 커져. 진수가 커질 때 전체 값이 같이 커져. 그러니까 부등호가 어떻게 되냐면 유지되는 거지. 나 조금만 더 오른쪽에 쓸게. 요 값이 그대로 부등호가 유지되면서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 이번에는 미지 사이즈가 0보다는 크고 1보단 작았어. 2분의 1, 3분의 1 이런 애들. 즉 무슨 형태? 감소하는 상태야. 나 감소하는 로감소에서는 x값이 커질수록 y값 작아지잖아. 진수가 클수록 오히려 전체값은 작아져. 그러니까 부등호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지금? 뒤집혀야 되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내가 왜 잠깐 오른쪽에 쓰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여기서의 fx하고 gx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 지금 누구 자리에 앉아 있어? 그치, 진수지. 우리 로그에서는 자나깨나 뭐 항상 생각해야 돼? 진수 조건, 밑 조건. 문제에서 아무런 말이 쓰여져 있지 않더라도 나는 반드시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을 체크해야 돼. 그러니까 여기 있는 fx하고 gx라는 애가 그냥 fx가 gx보다 작거나 같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fx도 진수고 gx도 진수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 이런 값이 될 수는 없지. 우리 진수는 반드시 모여야 돼? 양수. 그러니까 저 조건을 내가 스스로 만들어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야. 나 fx라는 애가 gx보다 크거나 같다로 끝나는 게 아니야. fx도 진수야. gx도 진수고. 진수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양수. 그래서 밑 조건과 진수 조건을 늘 생각해야 돼. 다시 한번 앞으로 가보자. 방정식도 마찬가지야. 우리 아까 전에 방정식 풀때 왼쪽, 오른쪽 같다. 그 같기를 만족시켜주는 fx, gx만 찾아서 되는 게 아니라 이 전체 값에서도 항상 뭘 떠올려야 되냐면 진수 조건과 밑 조건이야. 근데 이 진수 조건하고 밑 조건을 처음부터 식으로 굳이 만들지 말고 방정식 같은 경우는 다 풀어. 다 풀어서 뭔가 x 값들이 나올 거 아니야? 그럼 그 x 값들이 이두 가지 조건에 만족하는지 대입해서 확인해 보면 돼. 근데 부등식 같은 경우는 먼저 계산하는 게 나을 때도 있어. 그래서 문제마다 그때그때 다르지만 방정식은 구한 x 값을 가지고 대입하는 게 낫다. 그래서 요 부분은 우리 밑 조건하고 진수 조건 다시 한번 저 둘만 복습하고 뒤에 문제로 연습 한번 해보자. 나 로그 AAB가 있었어. 나이 로그가 있잖아. 정의됐으면 좋겠대. 우리 로그라는 게 항상 정의될 수 있는 게 아니었지? 두 가지 조건 만족했어야 돼. 첫 번째는 무슨 조건이냐면 밑 조건. 두 번째는 무슨 조건이냐면 진수 조건. 두 개를 전부 다 만족했어야 돼. 나 밑이라는 건 A인데 밑은 뭐였었냐면 1이 아닌 양수였었고 진수라는 거 B인데 B 뭐였었냐면 진수 조건도 양수였어. 그래서 로그가 정의가 되어야지만 일단 뭐를 할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로그는 항상 자나깨나 밑 조건, 진수 조건이야. 문제로 한번 같이 연습을 해보자. 유형 6번. 지금 부등식이 하나가 나왔고, 저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정수 x의 개수를 좀 구해달래. 나 왼쪽은 로그, 근데 오른쪽에 로그가 없어. 모양 맞춰야지. 이따 오른쪽에 로그 좀 한번 만들어 내볼까? 처음이니까 하나씩 해보자. 나 2라는 애를 로그 형태로 바꾸고 싶어. 특히 밑이 누구인 로그? 그치, 3인 로그로 좀 바꿔버렸으면 좋겠어. 내가 이 2라는 애를 로그 3에 대한 모양으로 바꿀 거야. 한 번에 잘안 돼도 돼. 잘안될 때는 뭐부터 만들기? 항상 1부터 만들기. 그럼 1을 만들려면 밑하고 진수 같아야 되지. 그거 누구? 3. 여기까지는 1이야. 그럼 나 이제 1 만들었어. 나는 2가 되고 싶어. 머리 위에다가 내가 원하는 그 값을 그대로 올려주면 돼. 이렇게 올리니까 머리 위에 있던 게 떨어지는 거고, 밑하고 진수 같으니까 1 되는 거야. 즉, 2라는 애를 가지고 뭐라고 쓸수 있냐면, 로그 3에 9라고 쓸수 있는 거지. 3의 제곱이니까. 그럼 이제 모양 한번 다시 맞춰서 써볼게. 좌변은 로그 3에 2x-7이었고, 우변은 2였었는데, 그 2라는 건 결국 로그 3에 9였다? 이제는 왼쪽, 오른쪽 모양이 똑같아. 로그 앞에 뭔가 곱해진 것도 없고, 미세 사이즈도 3으로 똑같고, 그럼 이제 뭐만 해주면 돼? 진수만 떨어지면 돼. EX-7. 진수만 떨어지면 되니까 9. 대신에 이때는 뭐 조심해야 되냐면, 미세 사이즈로 증가 감소를 판단해야 되지. 나 미세 3이니까 지금 증가하는 로그 함수, 부등호 방향 어떻게 돼야 돼? 그대로 유지돼야 되는 거야. 그래서 넘어가주면 EX가. 16보다 작은 거고, 즉 x가 뭐보다 작으면 되냐면 8보다 작은 거고. 근데 항상 요렇게 그냥 끝내면 안 돼. 나뭐 체크해야 돼? 그치, 밑 조건, 진수 조건. 지금 우리 로그 있잖아. 나 밑은 2니 3이니까 의미 없지만 진수는 체크를 해봐야지. 지금 진수가 누구냐면 2x-7인데 진수는 반드시
양수. 그러니까 2x는 누구보다 커야 돼? 7보다. 나 양변을 2로 나누니까 x는 2분의 7보다 커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8보다 작다 그래서 전부 다 조건이 성립하는 게 아니야. 예를 들면 마이너스 5 같은 애들 있잖아. 그거 대입하면 아예 로그 자체가 정의가 안 돼. 그래서 여기서 보통 애들이 특히 학교에서 내신 시험 볼 때, 단답형 볼때 엄청 틀려. 여기서 끝나면 안 되고 밑 조건, 진수 조건 항상 같이 생각. 그러니까 내가 고려해야 될 조건은 두 가지야. 얘도 만족해야 되고 얘도 만족해야 돼. 즉, 이 둘에 대한 공통범위지. 그래서 공통범위 구해보면 2분의 7보다는 커야 되고 8보다는 작아야 되겠다. 그럼 문제에서는 정수의 개수 물어보네. 우리 2.7은 얼마냐면 2, 3은 6이니까 3점 얼마 얼마지? 그럼 정수에 대한 표현으로 써보자면 성립하는 거 누구부터냐면 4부터. 나 4부터 8까지의 정수들만 좀 골라내주면 되겠다. 그리고 문제에서는 개수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등호가 한쪽만 들어갔어.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버리면 되니까 4인 거지. 그래서 정수의 개수는 4개가 돼주면 되네. 다시 한번 보자. 나 부등식이 등장을 했는데 왼쪽은 로그, 오른쪽은 어때? 로그가 없었어. 그러니까 나는 뭐부터? 로그부터 만들어야지. 그래서 2를 가지고 잘안 되면 1부터 만들어야 돼. 로그 3은 3이었어. 그리고 머리 위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값, 내가 원하는 그값 그대로 올려주는 거야. 그리고 났더니 왼쪽도 로그, 오른쪽에도 로그. 미시 같은 로그니까 진수만 뚝 떨어져서 계산해주면 돼. 여기서 끝내면 안 돼. 항상 밑 조건, 진수 조건. 나 진수가 2x-7이었거든. 그 값이 양수가 되는 범위까지를 꼭 고려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문제가 유형 6에서의 로그 함수의 활용 문제였고, 이번에는 유제 6번 한번 풀어보자.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의 값을 구해달래.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에 왜 방정식 풀 때는 미리 진수 조건 쓰지 말라 그랬냐면,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얘 진수, 얘 진수, x 당연히 0보다 커야 되고 얘 진수니까 4-x가 0보다 커야 되고, 그러니까 넘어가서 x는 4보다 작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고서 시작하면 정확하긴 하지만 이만큼의 계산 과정이 들어가.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다 풀고 나서 넣는 거야. 내가 x 값이 여러 개가 나온다면 그 x 값들이 여기다 넣어도 괜찮은지, 여기다 넣었을 때도 로그가 정이 되는지를 마지막에 체크해 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 한번 진짜 문제 풀듯이 한번 해보자. 나 왼쪽 식하고 오른쪽 식이 같다 그랬어. 식 정리부터 좀 해야겠다. 아직 정리가 덜 되어 있네. 나 왼쪽도 로그 하나, 오른쪽도 로그 하나 나와야지 없애버리면서 진수만 뚝 떨어질 거지? 나 이렇게 숫자 앞에 뭐 있으면 안 되는데, 로그 앞에. 저 이게 어떡할까? 원래 있던 대로 올려버리자. 나 2였으니까 머리 위로 올려버려서 제곱될 수 있지? 요게 지금 좌변. 나 우변도 정리하고 싶어. 나 1을부터 정리해야 되는데, 로그 값 2였으니까 미시 1은 2에 2가 될 거고, 거기다가 로그 2에 4-x가 있는 거지. 그럼 이제 우변 봐야 돼. 나 오른쪽을 로그 한 덩어리로 만들고 싶어. 근데 다행히도 지금 뭐가 똑같아? 그지? 미시 같아? 나 미시 같은 두 로그를 가지고 더했어. 진수끼리는 뭐 해야 되냐면, 그치, 곱해야 되지. 그래서 2에 4-x가 된 거야. 이제 왼쪽, 오른쪽 비교. 나 왼쪽에 있는 거 로그 2, 오른쪽에 있는 거 로그 2. 나 왼쪽, 오른쪽 모양 똑같아. 그러니까 이제 누구끼리 같아지면 되냐면, 진수끼리 같아지면 되겠다. 그래서 이번엔 진수 갖고 올게. 나 왼쪽에서의 진수는 x제곱, 오른쪽에서의 진수는 전개하면서 따라오면 8-x. 이제 다 왼쪽으로.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은 0이라는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됐네. 그래서 인수분해 해봤더니 x 플러스 4, x 마이너스 2는 0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x 값이 그래서 두 개가 나오거든? 하나는 2이고, 다른 하나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4야. 여기서 끝내면 절대 안 돼. 나 이거 둘다 체크 한번 해보자. 나 우리 x가 2였어. 이런 x를 넣어도 괜찮은지를 확인해 보는 거야. 나 x가 2였는데 로그 2에 2, 진수 조건 만족하지? x가 2였는데 4 빼기 2, 2니까 진수 조건 만족하지? 얘는 괜찮네. 나 이번에는 마이너스 4 한번 넣어볼게. 나 마이너스 4를 넣으려고 봤더니 벌써 문제야. 진수인데 뭐가 돼야 돼? 양수. 근데 음수일 수는 없는 거지. 따라서 문제에서는 x값을 구해달라고 했으니까 이 문제 정답은 2였던 거야. 그래서 굳이 부등식 만들고 막 겹치는 범위 찾지 말고 다푼 다음에 마지막에 체크. 우리 그렇게 공부하자. 얘가 유제 6번이었고, 이번에는 유형 6번 한번 같이 풀어볼게. 방정식을 만족시켜주는 모든 실수 x값에 뭘 구해달라고 했냐면 이번에는 곱이야, 곱.

근데 얘는 비교적 식이 좀 예쁘게 써 있다. 나 왼쪽도 로그, 오른쪽에도 로그가 하나 있는데 그 로그가 지금 뭐가 똑같아? 미시 똑같아. 나 우리 미시 같은 두 로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뭐 해줘야 되는 거야? 진수끼리? 곱해버리지? 나 진수끼리 곱했으니까 3-x, 그리고 3+x. 그리고 오른쪽에 뭐가 나오냐면 2가 나왔어. 나 우리 로그 2에다가 이만큼이 2가 된대. 바로 보이면 좋고, 잘안 보이면 얘도 바꿔버려야 돼. 나 우리 2라는 애는 로그 뭐라고 쓸수 있어? 기준은 항상 1이니까. 2의 2. 거기에 제곱인 거지. 그러니까 얘는 누구였던 거냐면, 로그 2의 4였던 거지. 나 이제 왼쪽도 로그 하나 만들었고, 오른쪽도 로그 하나 만들었어. 왼쪽, 오른쪽식은 같은 식이니까, 진수끼리만 같아지면 되는데, 그냥 갖고 오지 말고. 3-x, 3+x. 뭐 생각나는 거 있어? 똑같이 생겼는데 지금 뭐만 달라? 그치, 가운데 부호만 다르다? 우리 이런 거 이름이 합창공식이었지?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나 앞에 거 제곱하니까 9, 뒤에 거 제곱하니까 마이너스 x제곱. 그 진수가 지금 누구랑 똑같아야 되냐면 4하고. 따라서 x제곱이 뭐가 되냐면 5가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서도 나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건데 x제곱이 5야. 제곱해서 5가 되는 건 누구 있어? 그치, 두개 있어. 풀마, 루트, 5. 이렇게 두 가지지. 근데 여기서 그냥 끝나지 말고, 항상 체크. 나 루트 5 넣었더니, 루트 5, 루트 5. 진수 조건 만족하고. 마이너스 루트 5를 넣어도 어때? 응, 진수 조건 만족해. 그럼 그걸 만족시켜주는 실수 x 값으로 뭐 해달래? 곱해달래. 그러니까 식은 루트 5 곱하기 마이너스 루트 5. 그래서 두 개를 가지고 곱해달라 그랬으니까 정답은 마이너스 5인 거지. 이렇게 풀어도 되는데 나였으면 아마 여기서 밥을 바로 냈을 거야. 나한 번만 저 끝부분만 보자. 지금 우리가 뭐가 나왔냐면 x제곱이 5였거든? x제곱은 5. 그리고 뭘 물어보냐면 나 근의 곱을 물어봐. 곱. 나 우리 그 굳이 근을 구하지 않고도 합하고 곱을 구하는 방법이 있었어. 그거 누구였냐면 근계수였지. 나 ax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이었고 거기서 알파 베타를 근이라고 했을 때두 근의 합이랑 두 근의 곱을 계수만을 이용해서 구해줄 수 있었어. 합은 공식이 마이너스 a분의 b였고 곱은 공식이 a분의 c였지. 얘 이용해주면 결국 저 값도 바로 구해줄 수 있는 거다. 나 여기에서 식만 좀 넘겨봤더니 x제곱 마이너스 5는 0이야. 근데 저거 결국 무슨 방정식이야? 2차 방정식이잖아. 우리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곱은 a분의 c였어. 최고차항의 계수분의 상수항. 최고차항의 계수니까 1. 거기다 상수항이니까 마이너스 5. 그러니까 몇인 거냐면 마이너스 5. 그래서 최고차항의 계수가 1일 때에는 보통 그냥 읽어버리지. 상수항의 곱이 되고 1차항의 계수에서 보호만 바꿔주면 되고. 그러니까 1차항의 계수가 지금 0이잖아. 그래서 두 개를 가지고 합하게 돼도 그대로 0인 거야.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바로 마이너스 5 읽어냈어도 괜찮다. 굳이 이렇게 x값을 정확하게. x를 제곱하면 5였으니까 x는 풀마 루트 5고. 그래서 그두 개를 곱해서 마이너스 5야. 이렇게 체크해줄 수도 있지만, 이렇게 바로 나왔어도 괜찮아. 대신에 뭐는 조심? 항상 밑 조건, 진수 조건은 반드시 체크해야 돼. 그래서 요 6번의 20번 문제가 오늘의 마지막 문제였고, 우리 오늘 뭐 했는지 같이 체크 한번 좀 해보자. 첫 번째로는 방정식. 나 우리 방정식을 두 가지 형태로 봤어. 지수함수를 이용한 거에서도 봤고, 로그함수를 이용한 거에서도 봤지?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모양을 맞추는 거야. 밑을 맞추는 게 중요했어. 그래서 지수에서도 밑을 맞췄고, 로그에서도 밑을 맞췄고, 대신에 로그에서는 뭐 조심하기? 그지? 밑 조건, 진수 조건. 그리고 우리 지수에서는 방정식일 때 치환했잖아, 복잡한 애를. 그랬을 때는 양수 조건이 따라오지만 로그 같은 경우는 치하기, 실수 전체이기 때문에 굳이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가 아니라면 특별하게 치환해서 생기는 범위는 따로 없었어. 그래서 복잡하면 치환하고 범위 있을 때는 따라가야 되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부등식 너무 중요해. 애들이 더 많이 실수해. 아무래도 방정식은 그냥 왼쪽 오른쪽 모양만 맞춰서 진수 뚝 떨어지면 되지만 부등식일 때는 뭘 조심했어야 돼? 그치, 밑의 사이즈. 나 밑의 사이즈에 따라서 부등호의 방향이 달라졌어. 나 밑이라는 애가 만약에 1보다 큰 양수였다면 증가하는 로그함수 나오잖아. 그러니까 식의값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부등호 방향이 그대로 나오지만 만약에 밑의 범위가 0하고 1 사이야. 그때는 감소지. 그러니까 부등호 방향이 뒤집혀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번 시간 내용은 여기까지였고 오늘도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 우리 다음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100번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세상에 빛이 될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개헌 끝판왕 정중영입니다. 첫 번째 대단원, 함수의 극한과 연속, 우리 대단원 종합 문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대단원 종합 문제 그 세 번째 마지막 시간이고요. 레벨 3에 해당하는 문항들을 함께 풀어볼 겁니다. 근데 올림포스 교회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레벨 3지만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기출들을 가지고 충분히 모든 문항들을 해결해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마지막 레벨 3 하면서 또 심화 개념들 같이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 보시죠. 자, 레벨 3의 첫 번째 문항 16번입니다.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극한값들을 읽는 거예요. 선생님, 이건 레벨 1에 해당하는 문제 아닙니까? 가장 기본 형태들은 그러하고요.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식이 조금 변형된 것이 있죠. 첫 번째, limit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fx예요. 이건 아무 문제될 게 없어요. 이건 정말 레벨 1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냥 불연속인 순간에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구분해서 읽어줄 수 있느냐고요. x가 어디에 가까워져요? 마이너스 2에 가까워져요. 근데 마이너스 2보다 커자가 작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를 경계로 왼쪽 오른쪽, 왼쪽에서 따라오죠. 좌극한입니다. 얼마? 마이너스 1 되겠죠. 자, 두 번째, limit x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올 때 f의 마이너스 x입니다. 얘는 뭘 해야 돼요? 우선 f 마이너스 x잖아요. 우리한테 주어진 건 y는 fx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대칭 이동해서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로 바꿔낼 수 있어요. 근데 x의 부호가 바뀌었다는 건 좌우가 바뀌었다는 거죠. 누구에 대하여 대칭? y축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면 돼. 그러면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하는 순간 y는 f-x의 그래프가 그려진다는 거고요. 그럼 대칭 이동하고 난 후에 마이너스 1에서의 무슨 극한? 우극한을 읽어주면 됩니다. 근데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그대로 사용하는 게 쉬워? 아니면 대칭 이동해서 새로 그리는 게 쉬워? 당연히 그대로 사용하는 게 훨씬 쉽죠. 그래서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를 그대로 사용하고 싶다는 거지. 어떻게? 치환을 해서 여기 안에 들어있는 애, 얘가 그냥 x였으면 좋겠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x를 x로 바꾸고 싶어요. 근데 문자가 헷갈릴 거거든. 그래서 마이너스 x를 새로운 문자 t라고 하자. 그럼 얘가 ft가 되는 거죠. 그러면 x의 변화를 이제 t의 변화 범위로 바꿔가면 돼요. x가 마이너스 1보다 약간 큽니다. 그럼 t는 어때요? 그냥 부호를 반대로 바꾸라는 거니까 1보다 약간 작죠. 와우, limit t가 1

T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질 때 FT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TT, 얘를 XX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갈 때, 1에서의 좌극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1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은 그냥 극한을 읽어주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치환해서 읽어주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세 번째 뭐야? Limit.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갈때 절대값 fx입니다. 얘도 생각할 수 있는 방법은 두 가지 있겠죠.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려서 정말 y는 절대값 fx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게 아니면, 얘는 f의 2 마이너스. 얘가 2에서의 좌극한이잖아요. 그러니까 2에서의 좌극한이 존재한다면, 수렴하기만 한다면, 그럼 여기에다가 절대값을 씌워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x축 아랫부분을 꺾어 올려서 그 후에 극한을 읽어주는 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2에서의 좌극한, 얼마? 마이너스 1의 절대값을 취하는 일을 하거나, 그래도 결과는 똑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찾아야 된건 누구야? 마이너스 1 더하기 1 더하기 1에서 정답 얼마? 1 되겠습니다. 자, 처음 시작은 굉장히 기본적인 형태예요. 주어진 함수의 그래프에서 그대로 읽어주면 되고요. 그 다음은 어떻게 했어? 치환했고, 그 다음은 또 절대값을 취했을 때 상황까지. 그야말로 함수의 극한에 있어서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할수 있는데, 여기에 추가 개념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합시다. 합성 함수의 극한이에요. 합성함수에서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극한값들을 읽어줄 수 있으면 당연히 연속성을 판단하는 것도 할수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수능에서는 출제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학교 시험에서는 아직까지도 이 주제를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많아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 자주 나오는 소재입니다. 그래프를 한번 그려놓고 생각을 해볼까요? 여기에 마이너스 1, 플러스 1, 플러스 2, 플러스 3. 까지 이제 열린 구간 마이너스 1,3에서의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 함수값 1에서부터 쭉 내려올까요? 마이너스 1, 여기 1입니다. 그리고 여기 빈칸 채워주고 또쭉 내려와서 이렇게 여기 빈칸 가져갈게요. 자, 이번에는 여기 1에서 이렇게 내려와 보겠습니다. 3까지. 뭐, 이 정도 가져갈까요? 뭐, 여기에도 이렇게 채워주셔도 되고요. 자, 지금 함수의 그래프가 x는 1에서 불연속, x는 2에서 불연속,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limit.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그때 f의 fx. 얘를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리고 리미트 이번에는 x가 2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f의 fx 얘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져요. 얘부터 해볼까요? 마이너스 1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지면 x가 변할 때 누가 영향을 받아서? fx가 영향을 받아서 변하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f의 fx 이렇게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x가 변하면 fx가 변해, fx가 변하면 합성 fx가 변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fx가 우리는 함수 f에 의해서 얘를 과정을 한 번, 두번 살필 건데요. 근데 두번 살피는데 이 중간 단계, 얘가 중요한 거죠. 중간 단계, 얘를 t라고 하면 그럼 x가 변하면 t가 변해, t가 변하면 ft가 변해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뭐냐? 이 중간 단계 있죠? 이 중간 단계에서 크기가 한없이 작은 상태를 우리는 무한소라고 해볼게요. 이건 뭐 수학적으로 우리가 정의해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1보다 약간 커, 1보다 약간 작아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이 무한소의 개념을 이 중간 단계에서는 꼭 얘를 고려해줘야 된다는 거죠. 가봅니다. x가 마이너스 1보다 약간 작아요. 그랬어.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1보다 조금 커요. 마이너스 1보다 크면 마이너스 1에서 우극한이잖아. 얼마야? 1이죠. 근데 얘는 딱 1이야 라고 하면, 아니, 중간 단계에서는 얘가 1보다 약간 큰지 작은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수값은요, 여기 직선보다 아래에 있으면 얘보다 작은 거야. 얘보다 위에 있으면 얘보다 큰 거죠. 그러니까 밑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면, 아, 조금 작네? 위에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조금 더 크네? 라고 생각을 해야 돼.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 갑니다. 1을 향해서 가죠. 근데 1보다 어때? 조금 작아. 왜? 밑에서 오고 있으니까. 아, 그럼 여기에서 얘가 1보다 약간 작아.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번에는 이 중간 단계가 뭐가 돼요? 얘가 정의역이죠. t가 1보다 작을 때 ft를 구하는 거니까 1에서의 무슨 극한? 좌극한을 읽어달라는 거죠. 얘가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합성함수의 연속 극한이에요. 근데 어떤 점에서의 그럼 연속성을 판단해라라고 하면 나는 합성함수의 식을 그래프를 구하지 않아도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 정의대로 따져보면 얘가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찾을 수 있잖아요. 그치? 한번더 가봅니다. 이번에는 리미트 x가 2보다 큰 쪽에서 갈때 f 합성 fx예요. 생각. 얘도 x가 변하면 누가? fx가 변해요. fx가 변하면 누가? f 합성 fx가 변하죠. 자, x가 2보다 약간 큽니다. 2에서의 우극한 읽어주세요. 2에서의 우극한 얼마? 1이지. 근데 1보다 어때? 약간 작아. 아, 1보다 약간 작아. 그럼 이제는 얘가 정의역이라고 했죠. 1보다 약간 작아라고 했으니까 1에서의 무슨 극한? 좌극한을 읽어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끝에서는 그냥 확정값으로 끝.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합성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생각을 할 수가 있고요. 얘가 표현이 조금 바뀌어서 예를 들어, limit. t가 한없이 커질 때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할까요? 얘가 t분의 2t 마이너스 1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럼 결국에 t가 한없이 커지면 다시 f에 이렇게 ft분의 2t 마이너스 1. 그럼 t가 한없이 커지면 안에 들어있는 얘가 극한값이 2로 가잖아요. 근데 사실 이것도 지금 합성함수의 형태예요. 그러니까 t가 변하면 누가 변해? t분의 2t 빼기 1이 변해. 그러면 f에 t분의 2t 빼기 1, 얘가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얘를 x라고 생각해 보면 t가 변하면 x가 변해, x가 변하면 fx가 변해. 이렇게 되는 거야. t가 한없이 커집니다. 오? 그럼 x는 어떻게 돼요? 이해 한없이 가까워지겠지. 근데 얘는 2보다 약간 큰지 2보다 약간 작은지 그 무한소의 개념을 살리고 가야 된다고요? 2보다 어때요? 조금 커 작아. 작아요. 왜? 여기 있는 얘를 고쳐봐. t분의 2t 마이너스 1은 찢으면 얘는 뭐야? 2 빼기 t분의 1이잖아요. 그러니까 2보다 약간 작습니다. 가 되죠. 그럼 뭘 읽어달라는 거예요? 2에서의 좌극한을 읽어달라는 거야. 마이너스 1 되겠습니다. 될까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합성함수의 극한도 함께 내용을 정리를 해 보았고요. 그러면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는 유형은 클리어. 끝났습니다. 자, 17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림과 같이 길이가 4인 선분 AB. 얘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에서 중요한 건 항상 중심과 반지름이잖아요. 여기에 중심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 그럼 지름이 4니까 반지름은 얼마예요? 반지름은 2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반지름이 2인 원에서 반을 딱 잘라서 반원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반원의 내접하는 뭐가 있어? 직사각형이 있어. 그러니까 직사각형에서 중요한 건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건 뭐야? 가로 길이. 세로 길이 이렇게 두 개죠. 그래서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를 구하면 뭘 구할 수 있을 거야? 얘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거야. 넓이 st. 이건 무슨 말이에요? 가로 길이도 세로 길이도 전부 다 t에 관한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넓이가 st, t에 관한 식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구조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가로 길이도 세로 길이도 모두 다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하면 그 둘을 곱하면 넓이 st가 나올 거야. 그때 극한 계산하라고 했어요. 리미트 t가 0이 한없이 가까워질 때 0분의 0꼴의 극한이 될 거라는 생각 가봅시다. 스텝 1. 가로 길이는 쉽네요. 가로 길이는 선분 PQ의 길이고요. 문제 처음부터 얘를 T라고 준 겁니다. 그럼 나는 세로 길이만 구하면 되는데 도형 문제에서 중요한 것, 원에서 중요한 건 항상 보조선을 긋는 거죠. 보조선을 그어라. 보조선을 긋는 대원칙. 원의 중심에서부터 선을 쭉 이어나가면서 뭘 찾는 거야? 직각 삼각형을 만들어주는 거야. 원의 중심에서부터 원 위의 점을 쫙 이으면 얘 역시 뭐야? 반지름이 2야. 그럼 나 높이, 세로 얘만 알면 되잖아요. 됐네. 2분의 t 될 거고요. 그러면 세로 길이는? 오케이. 세로 길이는 뭘 이야기하는 거야? 3분 RQ. 얘를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이걸 제곱했을 때를 알잖아요. RQ의 제곱은 빗변의 제곱 4에서 2분의 t의 제곱 4분의 t제곱. 얘를 빼는 겁니다. 그러니 루트 4 빼기 4분의 t제곱이 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t에 관한 조건은 t가 0보다는 크고 누구보다는 작아? 2보다는 작겠지. 아니죠. t가 4보다 작겠네요. 4보다는 작겠죠. 지름보다는 작으니까. 자, 이렇게 왔습니다. 근데 여기 있는 이 4분의 1이 좀 보기 싫어. 그럼 4분의 1이 2분의 1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얘를 뽑아내 볼까? 그럼 2분의 1을 쭉 뽑아내는 순간 얘는 16-t제곱 이런 모양까지 됐어요. 자, 우선 가로 길이를 t라고 했을 때 세로 길이를 t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느냐? 얘가 스텝 1이고요. 이제 스텝 2. A, ST 구하는 건 이건 반개도 아니죠. ST는 2를 곱해 2분의 t 곱하기 루트 16-t제곱입니다. 근데 이런 한 문제가 시험에 나왔다라고 하면 이게 학교 서술형 문항에서는 식을 찾을 때 식만큼이나 중요한 게 범위예요. 그러니까 범위를 빠뜨리지 않고 찾아주셔야 감점 없이 문제를 서술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 리미트 t가 0보다 큰 쪽에서 가까워질 때 t분의 2분의 t 곱하기 루트 16-t제곱입니다. 역시나 0분의 0꼴 누구를 약분해? t를 약분해. 그리고 나면 이제 그냥 대입하면 되죠. t 자리에 0을 쏙 넣으면 2분의 4 되고요. 정답 2가 되겠습니다. 우선 도형의 활용 문제 제가 앞에서 기출 플러스 문제들 풀면서 어떤 형태 가져왔냐면 그래프에서 좌표 설정해서 부정연극한 계산하는 문제들 많이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건 철저하게 도형에 대한 문제입니다. 도형에서 보조선 그어서 직각삼각형을 발견할 수 있느냐? 레벨 3의 16번이었습니다. 17번이었네요. 17번이었고요. 예, 다음 18번으로 갑니다. 이건 굉장히 쉬운 형태예요. 함수 f(x)가 x가 2보다 작을 때,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따로 나뉘어져 있는데 얘는 2에서 연속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x가 2를 경계로, x는 2를 경계로 왼쪽 y는 x-2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이고요. 오른쪽 y는 2배의 f-x입니다. 근데 얘가 x는 2에서 연속이야 라고 했으니 아, 리미트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올때 fx와 fe 그리고 리미트 x가 2보다 큰 쪽에서 올때 fx 얘가 서로 같군요. 이게 바로 정의. 그러니까 좌극한 우극한 함수값이 모두 같습니다. 우선 한줄 썼어요. 그럼 왼쪽에 있는 이 fx는 누구야? 얘죠, 분수식. 근데 오른쪽에 있는 f들은 오른쪽에 있는 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식을 써보면 리미트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할때 x-2분의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가

들어갑니다. 근데 극한값이 존재해요. 극한값이 존재해. 그럼 수렴한다는 거죠. 누구도 분자도 0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분자의 x자리 1을 넣으면 4 더하기 2a 더하기 b는 0 이러한 식이 나오겠지만 우리 이렇게 쓰지 않아도 되잖아. 그러니까 리미트 어떻게 쓸 거야?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가까워질 때 x-2분의 분자에도 누가 있다는 거예요? x-2가 있고 x 플러스 k라는 거예요. 얘가 두 배의 f-입니다. 이렇게 된 거야. 아, 여기 있는 이 식을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네요. 그러면 fx가 다시 써보자. x가 2보다 작을 때 누구야? 결국에 약분하고 나면 그냥 x 더하기 k예요.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누구야? 그럼 얘는 두 배의 f 마이너스 이렇게 되잖아. 마이너스 x. 그럼 이제 다시 갈까요? 다시 스텝 3 마지막 결론. 리밋 x가 2보다 작은 쪽에서 갈때 x 더하기 k는 얘는 두 배의 f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1을 뿅 넣으면 왼쪽은 2 더하기 k이고요. 오른쪽은 두 배의 마이너스 2 더하기 k가 되는 거지요. 자, 넘어갑니다. k는 얼마야? k는 6이에요. 아, 여기 k가 6이야. 따라서 f4는 F4? 4. 두 배의 F-4는 같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4를 넣었을 때 얘가 2잖아. 그러니까 2 곱하기 2 해서 정답이 4가 되지요. 자, 굉장히 천천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우선 주어진 함수 fx가 x는 2에서 연속이야 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밖에도 f가 있고 안에도 f가 있으니까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결국에 정의 그대로 써가면서 이첫 번째 스텝 1, 얘가 중요하겠죠. 그다음 0분의 0꼴의 극한에서 우리 인수 공통으로 만들어 놓고 찾는 테크닉 이 정도는 많이 했잖아요. 그럼 이제 fx가 간단해집니다. 물론 여기에서 식 자체를 그냥 그대로 찾으셔도 돼요. 여기 마이너스 x를 딱 넣으면 결국에는 마이너스 x 더하기 k의 두배 이런 꼴이겠죠. 자, 18번 끝이 났습니다. 19번으로 가시죠. fx가 있어요. 지금 얘도 x는 1을 경계로 왼쪽 오른쪽이 다르잖아요. 근데 fx가 연속이다라는 표현이 아니라 이번에는 fx 빼기 a, fx 더하기 a. 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야. 근데 생각해봐. 스텝 1. fx를 놓고 보면요. x가 1보다 작을 때, 그리고 x가 1보다 클때 연속입니다. 그러니까 x는 1을 경계로 왼쪽 다항함수, 오른쪽 다항함수 각각은 연속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만 모르는 거예요? x는 1에서의 연속성만 모르는 거예요. x는 1에서는 어때? x는 1에서는 연속인지 불연속인지 지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a의 값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지. 연속이 될 수도 있고 불연속이 될 수도 있고 얘네 a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제는 fx에서 a를 빼봐. 여전히 다항함수지. fx 더하기 a. 얘도 여전히 다항함수죠. 그러니까 왼쪽도 각각의 범위에서는 얘 둘을 곱해봤자 x가 1보다 작은 데에서 x가 1보다 큰 데에서 연속이에요. x가 1보다 작을 때 이거 이해돼요? x가 1보다 작을 때 fx가 연속입니다. 그럼 누구도 연속이야? fx 빼기 a도 연속이고요. fx 더하기 a도 각각이 연속이에요. 그러니 누구도 fx 빼기 a와 fx 더하기 a도 얘도 연속입니다. 이게 바로 연속함수의 성질. 연속인 애들끼리 더해도 빼도 곱해도 연속. fx가 연속이야? a를 빼도 연속, a를 더해도 연속. 연속인 애들끼리 곱해도 연속. 이건 자연스럽죠? 1보다

클때 마찬가지 안 해도 되겠지. 결국에 실수 전체 집에서 연속이다 라고 했는데, 내가 찾아야 되는 건 x는, 얘를 gx라고 할까요? 얘를 gx라고 하면 함수 gx는 x는 1에서 연속이면 어디에서?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도 연속입니다. 이건 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x는 1에서 연속성만 찾아주세요 하는 거죠. 이제 스텝 2. 리밋. 정의 그대로 x가 1보다 작은 쪽에서 갈때 gx. 그리고 1에서의 함수값 1보다 큰 쪽에서 갈때 gx까지. 자극한 우극한 함수값 같아. 근데 좌극한들이 결국에는 수렴하잖아요. 각각의 좌극한 우극한들은 존재하는 거잖아. 아까 우리가 여기 살핀 것처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여기에다가 1을 넣어버리는 거야. 아, 1에서의 좌극한? 그럼 넣어봐. 뭔데? 마이너스 1더 빼기 A랑 마이너스 1 더하기 A. 얘가 1에서의 좌극한이죠? 1에서의 함수값 갑니다. 그럼 얘는 뭐야? 1 플러스 A에서 A를 빼. 그리고 1 플러스 A에서 A를 더해. 이렇게 되겠죠. 자, 왼쪽부터 계산. 얘는 1 빼기 A 제곱이고요. 자, 오른쪽은 2A 더하기 1이네요. A에 대한 2차 방정식입니다. 넘겨 정리해 보세요. A 제곱. 플러스 2a는 0이야. 인수분해 시작. a 묶어내고 a 플러스 2 되니까 a는 얼마? a는 0 또는 a는 마이너스입니다. 자, 이 둘의 합을 구하세요. 정답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지금 우리가 gx라는 함수를 직접 뭔가 식을 구하지는 않았고요. 우선 gx는 누구인지 구조적으로 살피는 거예요. fx에서 a를 빼고 fx에서 a를 더해 둘을 곱해서 만든 함수야. 근데 fx 자체가 x는 1번 적을 때 연속이야. 그러면 a를 빼내도 연속, a를 더해도 연속, 곱했을 때도 연속 되니까 아, gx가 x 1번 적을 때 연속이구나, x 1보다 클 때도 연속이구나. 결국에 1에서의 연속성, 얘만 확인하면 1에서 연속이면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야 확인하시고요. 그럼 정의 그대로 1에서의 좌극한 함수값 우극한 일치합니다. 이걸 만족하는 A의 값을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은 간단하지요. 자, 20번으로 가시죠. 모든 정수 K에 대하여, 정수예요. 정수 체크. 두 곡선이 있습니다. 나 아직 3차 함수의 그래프 그리지 못하거든요. 근데 어쨌든 곡선 Y는 X의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K와 그리고 Y는 X제곱 마이너스 EX가 한점 P에서만 만난다. 교점이 우선 하나밖에 없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교점의 개수는 결국 방정식에서 선란 실근의 개수랑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스텝 1. 함수의 그래프에서 교점의 개수를 보고 이런 식을 만드는 거죠. X의 세제곱 더하기 X 더하기 K는 X제곱 마이너스 EX. 얘가 실근이 오직 한 개라는 거죠. 근데 물론 거기에서 삼중근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는 있죠. 그러니까 중복이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쨌든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를 셌을 때는 얘가 한 개다. 근데 이 상태로 상황이 조금 귀찮아지니 얘를 넘겨요. 그래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k는 0. 이런 3차 방정식을 만들더라도 실근은 오직 한 개다. 이렇게 되겠지. 아, 이제 알았다. 여기 왼쪽에 있는 3차 함수 얘를 새로운 함수 fx라고 해야지 이런 거야. 우선 방정식에서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로 왔고요. 그 열린 구간에서 실근이 존재해야 돼라고 한 거야. 존재해야 돼. 그러니까 이거 실근을 여러분한테 직접 구해봐 이게 아니라 저 구간 안에 있다는 걸 보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뭘 하라는 거야? 사이값 정리를 쓰라는 거야. 아, 그러면 이제 사이값 정리를 써봅시다. fx는 x의 세제곱 마이너스 x의 제곱 플러스 3x 더하기 k예요. 이제 스텝 2. 함수 fx가 다항함수니까 어디에서? 닫힌 구간에서 몇 코마 몇? 마이너스

플러스 2,1 연속입니다. 닫힌 구간에서 연속입니다. 체크했어요. 그리고 나면 마이너스 2 넣었을 때 함수값과 1을 넣었을 때 함수값 구해줍니다. 마이너스 1 넣어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더하기 K 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K 빼기 18이네요. K 빼기 18. 자, 이번에 1을 넣었어요. 1 빼기 1 더하기 3 더하기 K 하니까 얘는 K 더하기 3 이렇게 했어요. 근데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야?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잖아. 근데 실근이 오직 하나 있다며. 그럼 뭘 확인하는 거예요? F-2와 F1 얘를 곱했을 때 곱이 음수이면 그럼 열린 구간 마이너스 2,1에서 실근이 존재하는 것이 누구에 의해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자, 이제 스텝 3입니다. 2차 부등식이에요. 얘는 K-18 곱하기 K 플러스 3. 얘를 곱해서 0보다 작아요. 0이 되는 범위 K의 값, 사이범위죠. 마이너스 3보다는 커, 그리고 18보다는 작아. 근데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정수 K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땡땡땡, 17까지. 이런 거잖아. 그러니까 음수가 두 개, 0이 있고요. 양수가 17개 있는 거예요. 총 몇 개야? 그럼 얘는 20개야. 그럼 얘들을 어떻게 더합니까? 뭐 등차수열의 합으로 생각을 하든 혹은 시그마 가지고 이제 계산을 하든 상관없겠죠. 등차수열의 합 17에 마이너스 2를 더해요. 그럼 합이 얼마야? 15지. 이게가 몇 개 있어요? 10쌍 있어요. 그러니까 정답 150 되겠습니다. 자,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 fx. 경계양 끝에서의 함수값 땅땅 구해서 둘의 곱이 음수면, 그러니까 함수값의 부호가 반대면, 그럼 열린 구간에서 반드시 실근을 갖는다. 사이값 정리의 활용 문항이었습니다. 자, 이제 21번으로 갈까요? 함수 fx가 있어요. 함수 fx는 지금 무리함수거든요. 근데 무리함수의 역함수를 gx라고 한 거예요. 선생님, 이거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안 와요. 물론 우리가 뒤에서 배우는 뭐 미적분뿐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미적분 2에서의 이야기들도 알면 뭐 무리함수를 미분할 수 있어요? 역함수의 미분법을 알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끝나겠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니까 진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의 그대로 그냥 0분의 0꼴에 극한 계산하라는 거예요. 그럼 역함수가 뭔지를 먼저 알아야지. 역함수 먼저 좀 정리를 하고 갑니다. 함수 fx가 있어요. 근데 모든 함수가 다 역함수를 갖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 함수 fx가 무슨 대응일 때? 1대1 대응일 때, 이때 fx의 역함수 f inverse x가 존재합니다. 얘는 둘이 필요 충분 조건 왔다 갔다 왔다 갔다가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어떤 함수의 역함수가 존재합니다 라고 하면 아 fx가 1대1 대응이구나. fx가 1대1 대응입니다 라고 하면 역함수가 존재하는구나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정의역 x에서 y로 가는 함수 f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 a가 있고요. 여기 a에서 b로 화살표를 싹 쐈어. 그럼 이걸 보고 어떻게 표현하냐면 fa는 b입니다. 이런 거야. 근데 역함수라는 건 얘가 방향을 반대로 화살표를 받았던 애가 화살표를 거꾸로 보내주라는 거죠. 이게 f 인버스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a가 b에게 화살표를 주고 있었지만 역함수는 화살표를 받았던 애가 원래 화살표를 쏜 애한테 거꾸로 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는 b에서 a로 날아가는 겁니다. f 인버스 b는 a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역함수 문제의 상당수는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않고 풀어요. 원래 함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 선생님 f inverse 3이 1이래요 이런 표현이 있으면 역함수를 진짜 구해서 3을 대입해봐 이런 표현이 아니라 뭘 찾으라는 거야? f 1은 3이야 이걸 찾으라는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는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조건, f(x)의 역함수 1대1 대응이어야 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함수값 사이의 관계입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는 이 대응 관계들이 좌표 평면에서 그래프에서는 하나의 점으로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y는 f(x)라는 함수의 그래프에는 누가 있냐면 점 a, b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y는 f inverse x 역함수의 그래프는 어떻다는 거야? 누구를? 점 b, a를 지난다는 거예요. 선생님, x좌표랑 y좌표가 서로 바뀌는 거네요. 그렇지? 그러니까 fa는 b라는 표현은 아, y는 fx가 점 a, b를 지나는구나. f inverse b는 a라는 표현을 보고 아, 역함수의 그래프는 b, a라는 점을 지나는구나. 근데 x좌표랑 y좌표가 크로스, 서로 맞바뀌는 걸 보고 그래프 사이의 관계, 두 그래프는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구나.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대표적인 역함수가 보통 지수함수 y는 ax제곱과 그리고 로그함수 y는 로그 a를 밑으로 한 x. 이게 이제 대표적인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얘들 이제 역함수의 예잖아요. 근데 무리함수에서도요, 역함수들을 다룹니다. 근데 무리함수의 역함수는 누구니? 그러면 2차 함수에서 반쪽이에요, 반쪽. 원래 이 2차 함수의 그래프를 생각하면 얘는 아래로 볼록 생각해봐. 1대1 대응이 아니야? 아니지. 그러니까 2차 함수는 1대1 대응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없어? 역함수가 없어요. 근데 얘를 꼭지점을 지나게 빵! 자르면 한쪽만 놓고 봤을 때 그때 얘네들의 역함수가 바로 무리함수라는 거죠.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상황 2의 스텝 1. 무리함수의 그래프. 그려보세요. 마이너스 2, 0에서 출발해서 오른쪽 위로 쭉 얘가 fx입니다. 그럼 역함수는 누구야? 여기 직선 y는 x가 있어요. 직선 y는 x가 있어. 대칭이동을 하는 거죠. 마이너스 2, 0이었던 점은 0,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쭉 그려주면 얘가 바로 역함수 y는 gx야. 노란색과 주황색은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입니다. 근데 이 주황색의 정체가 뭐야? 그럼 얘는 2차 함수의 일부예요. 무슨 말이야? 정의역을 제한해야 된다는 거지. 반쪽. 오케이, 가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식을 한번 구해봐요. 얘가 y는 루트 x 더하기 2가 있었잖아요. 그럼 얘 역함수라고 하면 x랑 y를 자리를 바꾸는 거죠. x는 루트 y 더하기 2야. 여기 괜찮죠? 근데 y는 하고 표현을 해야 되잖아요. y는 제곱해줍니다. 그러면 x 제곱 2 y 더하기 2랑 같고요. 따라서 y는 정리를 하면 누구야? x 제곱 마이너스 2야. 얘가 바로 gx의 정체라는 거지요. 아, 이젠 gx가 뭔지 알았다. 근데 이상하잖아. 무리함수의 역함수가 2차 함수라고? 2차 함수는 역함수로 갖지 않는다며. 1대1 대응이 아니니까. 뭘 놓친 거예요? 범위를 놓친 거예요. 함수에서는 함수식만큼이나 누가 중요해? 범위가 중요해. 그러면 무리함수에서 생각. x의 범위는 어때요? 루트 안이 0 이상이어야 되니까 x가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아. 근데 무리함수의 그래프 그려보면 알죠? 치역 y는 0 이상입니다. 이렇게 했지. 근데 x랑 y랑 자리를 바꿨잖아. 문자만 바뀌나? 식만 바뀌나? 아니. 누구도 바뀌어요. 범위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무리함수에서 누가? y의 범위, 치역이. 이제는 역함수에서 정의역이 된다는 거죠. 아,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무슨 말? y축을 경계로 오른쪽에서만 그래프가 나타난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래로 볼록한 꼭지점이 0, 마이너스 2인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

함수의 그래프 중에서 꼭지점 지나면서 x축의 수직으로 땅 자르면 한쪽만 나타나? 얘가 바로 무리함수의 역함수야. 우선 역함수에 대한 이야기, 사실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지금 와서 여러분들이 이 개념 때문에 다시 또 돌아가서 복습하기는 어려우니 천천히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는 극한 계산 해 봅니다. 스텝 2. 역함수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직접 얘를 구할 수 있어야 시작이 가능해요. 그 다음은 우리가 배운 연구 내용꼴 부정형 극한 계산입니다. 자, 리미트. X가 2보다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 X가 2에 가까워져? 아, 여기 교점. 얘가 2,2네. 무리함수랑 직선이 언제 만나는지 살펴보시면 되겠죠. 양변 제곱하고 나서 인수분해보면 되니까. 저희가 2,2네. 그러니까 얘가 X가 2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이 극한들을 계산을 하는 건데 fx는 누구야? fx는 루트 x 더하기 여기에서 2를 뺀 것. 분해. gx는 누구야? x제곱 마이너스 2에서 2를 뺀 것.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 x가 2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분모 0, 분자 0, 0분의 0꼴 보이죠? 아, 그럼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좀 센스가 있으면, 리미트 x가 2 한없이 가까워질 때, 분모에 루트 x 더하기 빼기 2 있잖아요. 분자에 누구야? 얘는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가 있잖아. 근데 x가 2 한없이 가까워집니다. 0분의 누가 0이야? 뒤에 있는 얘가 0이야. 그러니까 처음부터 위에 있는 1차식을 루트가 있는 두 식의 곱으로 합차 찢어버리면 바로 끝납니다. 그래도 아직 이런 부분들이 잘안 되면 그냥 차근차근 써보세요. 리미트 x가 2에 가까워질 때 분모는 뭘 곱할 거예요? 가운데 부호 바꿔서 곱하면 앞제곱 빼기 뒤제곱 합차. 루트 날아가고요. x 플러스 2 빼기 2의 제곱 됐어요. 자, 분자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2 있었죠? 여기에 루트 x 더하기 2 플러스 2를 곱해줍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2 얘가 약분이 되면 이제 x 자리 2 대표 되겠지. 4 곱하기 루트 4 더하기입니다. 정답 얼마? 16 되네요. 역함수 문제의 상당수는 역함수를 직접 구하지 않아요. 역함수를 구하지 않고 원래 함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풉니다. 함수값도 원래 함수의 함수값으로, 그리고 둘이 대칭성을 가지고 있는 함수의 그래프를 가지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GX를 직접 구하는 문제가 나왔어요. 역함수 구할 수 있니? 이런 거야. 구할 수 있지. 근데 이게 답만 찾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논리적으로 이 상황들을 설명할 수 있으려고 하면 이러한 범위들 놓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범위가 제한된 2차 함수야. 그래서 GX 가지고 오면 0분의 0꼴. 뭐이 부정형 극한계산은 전혀 어렵지 않죠. 자, 21번이었습니다. 이번 시간 함께할 마지막 문제고요. 첫 번째 대단원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대단원 종합문제 레벨 3의 마지막 22번으로 갑니다. 자, 이러한 유형들이 이 단원 학교 시험에서 꽤 자주 나와요. 그리고 많은 문제집에서도 이러한 형태들의 문제가 꼭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이값 정리를 활용해서 만들 수 있는 문항 자체가 극히 한정적이기 때문이죠. 근데 사이값 정리를 활용한 기본 예제들은 너무 단순하거든요. 근데 그중에서 식을 조금 바꾼 구조가 이런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세 실수가 있어요. A, B, C 이랬어. 뭐야? 상황이 좀 이상한데? 여기 X 좌표가 A일 때, X 좌표가 B일 때, X 좌표가 C일 때. A가 제일 작고,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C, 이런 거야. 근데 누가 있어요? R으로 블록한 2차 함수예요. R으로 블록한 2차 함수. R으로 블록한 2차 함수. R으로 블록한 2차 함수. 뭐야? 하나, 1번 2차 함수. 둘, 2번 2차 함수. 셋, 3번 2차 함수. 얘들을 더해서 fx 만들라는 거지. 근데 나는 얘들을 식을 막다 전개하면 1차항과 상수항은 몰라도 2차항은 알잖아요. 2차항은 누구야? x제곱 나오고 x제곱 나오고 x제곱 나오고. 아, 좋아. 스텝 1. 이렇게 세팅을 가야 되는 거네. 스텝 1. fx는

x-ax-b 더하기 x-bx-c 더하기 x-cx-a라고 하자. 하자. 그러면 얘는 3x의 제곱 뒤에 1차 항 몰라요? 상수 항 몰라요? px 더하기 q? 얘들은 몰라. 근데 어쨌든 최고차 항 계수가 3인 2차 함수인 건 알아요. 최고차 항의 계수가 3인 2차 함수라는 건 알아. r을 볼록하겠지. 근데 x축으로 몇 번만 나니? 이런 거야. 내가 하고 싶은 건 이 방정식에 설론한 시그널 계수니까 y는 fx라는 2차 함수의 그래프와 x축이 몇 번 만나니? 얘들의 교점의 개수를 한번 세어보세요. 이런 거야. 근데 fx가 몇 차 함수니까? 2차 함수니까? 교점이 없을 수도 있고 한 개 있을 수도 있고 두 개 있을 수도 있겠지. 스텝 2. 근데 머리 용하라는 거야. 실근의 존재성. 사이값 정리를 쓰라는 거야. 아, fx는 닫힌 구간 a, c, a가 제일 작고 c가 제일 크니까요. 에서 연속입니다. fa, fb, fc, a부터 넣어보세요. a를 넣으면 0, a를 넣으면 0, 아, 가운데만 남네. a-b, a-c예요. b 넣어봐. x-b가 있는 애들. 아, 그러네. 얘는 x-a. x-a 보이죠? a 넣었을 때 얘가 0 될 거고요. x-b, x-b, b 넣으면 얘가 0 될 거고요. x-c, x-c, c 넣으면 얘가 0 되겠지. 그러니까 b 넣으면 누구만 남아? 제일 뒤에서 b-c, b-a. 이렇게 되고요. c를 넣으면 이제는 c-a, c-b 이렇게 됐어요. 얼마인지 몰라요. 나는 부호만 필요합니다. a가 제일 작고요. 그 다음에 b, c가 제일 커요. a에서 b를 뺐어. 마이너스. a에서 c를 뺐어. 마이너스. 둘을 곱했어. 양수. b에서 c를 빼. 마이너스. b에서 a를 빼. 플러스. 곱하면 음수. 얘는 플러스 플러스를 곱하면 양수. 이렇게 된 거지. 아, 그러니까 a랑 b 사이에서 뭐가 바뀌네. fx는 r으로 볼록한 2차 함수인데 a일 때, b일 때, c일 때 생각해보니까 a일 때는 함수값이 양수였어요. b일 때는 음수가 되고요. c일 때는 양수가 되니까 이렇게 y인 fx가 그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는 거지. 그럼 이걸 써보세요. 이제 상황을 해석을 하는 거죠. fa 곱하기 fb가 얘가 음수니까 얘는 열린 구간 a, b에서 실근이 생기고요. 마찬가지로 fb와 fc의 부호도 음수인 거죠. 그러니 열린 구간 a, b에서도 실근이 있어요. b, c에서도 실근이 존재합니다. 이게 몇 차 함수인지를 모르면 그냥 열린 구간 안에서 실근이 적어도 하나 적어도 하나 생긴다는 사실만 알고요. 밖은 몰라요. 그리고 이 사이에서도 한 개 이상, 한 개 이상 있다는 표현이잖아. 다만 fx가 몇 차 함수니까? 2차 함수니까. 실근이 많아봤자 최대 몇 개? 두 개인데 와우! 얘가 전부네. 따라서 2차 함수 fx는 얘가 fx는 0 이라는 방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우선은 fx를 누구로 잡을 건가가 먼저 첫 번째 단계입니다. fx가 최고차 함수, 2차 함수가 3인 2차 함수,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라는 사실 발견. 그리고 나면 이제 연속성을 이야기하고 부호가 반대로 바뀌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사이값 정리에 의해 열린 구간 a, b, 열린 구간 b, c에 각각 실근이 존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끝! 자, 이렇게 우리 대단한 조합 문제 레벨 3 전문항이 끝이 났습니다. 자, 다음 시간 마지막 뒤에 있는 우리 수행평가 서술형 문항 대비 있어요. 다음 시간 또 그 문제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전항사 여러분을 응원하겠습니다. 개연 끝판왕 정중영이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학이 왈랑왈랑해지는 시간. 전 여러분과 함께 홍보하고 있는 정유빈입니다. 그 대단원이 진짜 좀 긴데, 그러니까 이 큰 다, 이 전체가 생각보다 이제 끝이 다가오고 있어요. 경우의 수가 길어. 경우의 수가 근데 중간에 끊기가 좀 그래. 그치. 약간 그렇지. 근데 뭐 통계도 크잖아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 확률, 통계 중에서 실제로 가장 좀 적은 범위라고 하면 확률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양이. 근데 체감하는 건 또 비슷해? 앞에가 좀 쉽고 뒤에 몇 가지 좀 있고. 통계가 확실한 건 제가 확실히 말할 수 있어요. 통계를 가장 부담스러워합니다. 모두가. 모두가 부담스러워해요. 근데 어떤 느낌이냐면 사실 경우의 수가 어려워지려고 하면 어쨌든 간에 낼수 있는, 좀 바꿀 수 있는, 꼴수 있는 파트가 되게 많은 거고요. 이제 통계 쪽으로 넘어가면 약간 용어가 러시아어 같은 느낌이야. 아니, 실제 러시아어라는 말이 아니고 뭔지 알겠어? 그냥, 부르기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할줄 모르는 언어로 갑자기 얘기하는 기분인 건데 실제로 알아서 보면 안녕, 내 이름은 뭐야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런 파트가 통계라면 경우의 수는 우리가 생각할 때좀 만만하게 느껴요. 아, 이제 이해했어. 근데 실제로 문제가 나오는 유형은 되게 다양해질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 수학이 다 비슷한데요. 여러분들이 처음에 접근할 때 어렵다고 느끼는 파트, 뭐 이를테면은 삼각함수 같은 것도 그래. 대수에서도 되게 어렵다고 느끼지만 실질적으로 삼각함수 그래프와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실제 뭐 수능이나 이런 데에서 4점으로 출제가 되기보다는 3점짜리로 더 많이 나와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배울 때 되게 어렵게 느끼지만 그래서 이렇게 막 대단하게 꼬을 수 있는, 대단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유형이 오히려 많지 않고요. 우리가 알 때는 별거 없었던 것 같은 뭐 지수함수 별거 아니야. 그래프 막. 근데 그런 걸로 낼수 있는 더 무궁무진한 그런 느낌 있잖아.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경우의 수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보고 가면은 뒤에 좀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됐을 때, 오, 이걸 어떻게 푸는가에 대한 생각을 좀 잘해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 문제 한 문제가 그냥, 아, 이거 정답, 이게 아니고, 얘를 어떻게 내가 접근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석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들. 알겠죠? 9번도 마찬가지거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9번 한번 읽어보세요. 근데 잠깐만. 레벨 2로 언제 올라오는 게 있었나? 그렇구나. 레벨 2로 은근슬쩍 올라왔었는데 나도 모르게 7번부터가 레벨 2였어? 어머 세상에. 이런 거를 잘안 봐요. 이건 잘안 봐. 레벨 3가 어디서부터인지 이런 거잘안 봐. 사실은. 왜냐면 나는 저들의 레벨을 믿지 않아. 뭔지 알아요, 여러분? 이런 거막 보면은 레벨 2부터는 되게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 우리 7번, 제가 7번 풀때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너무 쉬워서 당황스럽다고. 레벨 1에 있더니 1, 2번과 뭐가 달라? 이렇게 얘기했거든. 절대 그 문제가 나타내는 난이도에 속지 마세요. 수학을 잘하는 비법 중에 하나는 약간의 그 삐딱함이 필요한 것 같아. 어렵다고? 난 아니네? 이러면 좀 재밌어 하게 되는 것 같아. 아니, 그, 나의 근황을 하나 알려드리면. 제가 사랑니를 뽑은 이후로 나의 여기 볼살이 아직까지 사랑니 언제 뽑았더라? 10월 언제, 내가 한 달, 아닌데, 아무튼 꽤 됐어요. 근데 그 후로 이제

빈자리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가 볼이 좀 씹혔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 그래서 나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낫질 않아요. 볼 씹힌 상태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그 나흘쯤 또 씹고 나흘쯤 또 씹고 나흘쯤 또 씹어가지고 지금 볼 요쪽이 계속 씹히고 있는 상태예요. 한 3주 이상 된것 같아. 적어도. 아, 너무 속상해요. 여기 약간 그 알아? 약간 그 뭔가 그피맛 같이 느껴지는 그 알죠, 요 밑에 씹히면. 저는 근데 원래 볼살을 또잘 씹기도 하. 인체 구조상 좀잘 씹는 것도 같기는 한데 어쨌든 근데 이러고 있을 수도 없고 되게 말하면서 씹으니까 말을 안할 수도 없고 중간중간 계속 아파요. 그렇다고 뭐가 맛이 없는 건잘 먹긴 잘 먹으면서 그냥 그런 볼 씹는 거 되게 근데 짜증이 살짝 난단다 여러분. 계속 그래 계속 아무튼 이렇게 하게 될 때가 있는 게 뭐냐면 밀렸으면 좋겠는 거야. 내 볼이 절로 좀 가줬으면 입이 움직이고 뭐가 움직이고 발음할 때더 나을 거 아니야? 근데 볼이 계속 약간 이 말하고자 하는 구강 구조를 치고 들어오는 것 같은 볼살이 없는 여러분들은 공감할 수 없겠지만 볼살이 있는 친구들은 아마 격하게 공감할 거예요. 그거 안 빠진다. 볼살 그거 어른 되면 빠진다고 어른들이 얘기하죠. 안 빠지더라고. 자, 가보겠습니다. 자, 세 개의 문자 ABC가 있습니다. 중궁을 허락하여 네 개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선택을 하고 나열도 한대요. 선택을 하고 나열도 한대요. 자, 그러면 A는 두번 이상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A가 두번 또는 A가 세번 또는 A가 네 번까지도 선택이 가능한 것 같아. 그치? A는 2, 3, 4번. 자, B는 한번 선택하거나 아니면 나오질 않아요. 오케이. 이렇게 해놓으면 굉장히 간단하게 지금 규칙을, 그러니까 케이스를 누구를 기준으로 나눌 것 같아요? A를 기준으로 나눠야지. 그치? 많은 것부터 하자. 쉬우니까. A가 4번이면 AAAA 순서로 배열을 해야 되죠. 이 문제의 제가 풀이하는 포인트는 뭐야? 구성하고 배열하겠습니다. 구성을 하고 배열하다 보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가는 거야. 네 개를 배열하는 방법은 어때요? 한 가지. 쉬우니까 바로 갈게요. A가 세 번이면 어때? A, B가 오거나 한 번만 오니까 또는 선택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그땐 어때요? C가 올 수도 있겠네. 요렇게 가능합니다. 얘몇 가지? 가디순이야. 4팩을 3팩으로 나누는 또는 B를 어디에 넣을까요? 하시면 되겠죠. 구성하고 나열을 하기 때문에 그래. 구성만 하는 문제가 아니니까. 그치? 자, 그럼 이거 몇 가지? 네 가지. 이거 몇 가지? 네 가지. 그래서 총몇 가지? 여덟 가지. 그럼 여기다가 네모를 칠게요. 네모 친 아이들끼리 나중에 더하려고. 자, A가 두 번이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는 넓은 데로 와서 할게요. A가 두 번. 밖에 없잖아. A가 한 번일 수는 없어. 끝났어. 마지막 케이스야. A가 두 번이 되면 일단 A는 두 개. B는 안 되죠. B는 한 번만 와야 되니까. B가 한번 오거나 B가 안 오거나 뭐지? 굉장히 쉬운데 저기다 쓸걸 그랬군. 자, 얘는 몇 가지야? 4팩을 2팩으로 나누는 가디순이 적용됐습니다. 12가지. 여기는요.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누는 가디순이 적용됩니다. 6가지. 둘이 더하니까 몇 가지? 18가지. 끝! 그래서 이들을 싹다 더해줍니다. 정답은 얼마? 27. 답은 몇 번? 2번이 되어주는 거예요. 별거 없죠? 그죠? 자. 요 풀이에서 제가 살짝 바꿔볼 거예요. 저는 지금 무슨, 뭐를 이용한 풀이었냐면, 구성을 하고 배열을 하는 문제였어. 자, 어차피 그 규칙, 아니, 케이스를 나누는 원칙은 변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누가 봐도 A 두 번도 여기다 줬어야지. 칸이 충분하니까. A의 개수를 기준으로 케이스를 나누는 것에 대한 변함은 없을 거야. 너무 명확하게 케이스에 대한 선택이 있으니까. 다만 B는 한번 택하거나 아니면 택하지 않는다. 요 정도만 기억을 해놓고 갈 거예요. 그럼 A가 4번이면. 이거는 뭐, 난 지금 이제 2번 풀이는 어떻게 하느냐. 솔루션 2는. 이게 솔 1이었으면. 솔 2는. 집어넣을 거야. 집어넣고.
중복이잖아. 그럼 뭐로 가고 싶어? 중복 순회하고 싶어. 가능해? 예스. 방금 풀이는 완벽하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의 풀이었어요. 구성하고 배열하는 유형으로 가는 게 이제 가디순의 대표적인 형태라면 이번에는 중복 순열로 가겠대. 아니, 똑같은 문제를 어떻게 다른 시선으로 보냐고? 이렇게 풀면 영락없는 또 중복 순열이야. 봐봐. 네 번이니까 이 자리에 다 A가 들어오는 거잖아? 이거는 한 가지죠. 볼 것도 없어요. 얘는 그냥 한 가지. 이래 보나 저래 보나 그렇게 보나 얘는 그냥 한 가지인 거고, 여기는 A가 세번 들어간 다음에 A가 들어갈 자리를 고를까요? A가 들어갈 자리를 고르신 다음에는 여기는 B 또는 C죠? 중복이잖아. 그렇죠? B 또는 C죠? 두 가지. 이렇게 해서 4, 3, 아니 4, 2는 8 이렇게 갈게요. 세 번째는 하나, 둘, 셋, 넷. A가 들어갈 두 자리를 고르겠습니다. 4C. 그 다음에는 여기는 BC가 올수 있고요. 여기도 BC가 올수 있어요. 그러니까 2의 제곱인데 다만 어때? B가 온 경우 한 가지만 제외를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도 돼. 그러면 6, 3, 18. 하시면 어때요? 이건 중복 순열 문제인 거야.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두 가지씩 중복이 가능하다는 의미에서. 그쵸. 근데 이걸 중복 순열이라고 하기보다는 그냥 곱의 법칙을 이용하는 풀이? 조합과 곱의 법칙을 이용하는 느낌이 더 강하기는 한것 같은데, 이렇게 풀면은 완벽하게 이 문제죠. 아까처럼 풀면 완벽하게 구성 후 배열 느낌이고. 그래서 풀이가 항상 다양하게 등장을 한다는 거야. 재밌죠? 그죠? 특히 확률과 통계에서는, 통계 쪽은 좀 덜하고요. 경우의 수에서는 이렇게 풀이가 좀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왜 공부하느냐? 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잖아. 이 중에 내가 베스트 풀이가 무엇일까? 여러분, 첫 번째 풀이가 좋아요? 두 번째 풀이가 좋아요? 이 문제라면 두 번째 풀이를 난더 좋아할 것 같아. 더 간단하잖아. 첫 번째 풀이는 어찌됐건 간에 구성하는 것들을 쓰고 배열을 생각하는 거고. 얘가 조금 획순이 적지 않을까? 근데 그게 그거 같기는 하다. 그렇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느냐에 따라 A를 기준으로 한다라고 하면 A가 들어갈 자리를 먼저 고르고 간다라고 하시면 두 번째 것처럼 갈 거고요. A를 기준으로 A 말고 나머지까지 구성하고 배열한다라고 하면 첫 번째 풀이로 갈것 같고요. 둘다 좋아요. 알겠죠? 응. 그렇습니다. 이제 10번을 한번 가볼게요. 이렇게 카드를 이렇게 슉 주는 이런 문제가 많이 나와, 항상. 그렇더라고. 자, 숫자 111223448 8장이나 있어요. 8장이나 이런 데에다 동그라미예요. 왜냐면 이거 몇 개인지 잘못 세는 경우가 내가 은근 많아요. 오! 인분필을 많이 썼기 때문에 더 써볼게요. 자, 어쨌든. 자, 아, 또 씹었어. 자, 8장의 카드를 모두 한 번씩 사용하여 일렬로 나열을 할 겁니다. 이오타는 두 장의 카드에 적혀 있는 두 수의 곱이 모두 짝수. 다 되도록 합니다. 같은 숫자가 적혀 있는 카드끼리는 서로 같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자. 두 수의 곱이 모두 짝수라는 말이 뭘까요? 생각해봐. 짝수 옆에는 짝수도 되고, 홀수도 되고, 다 상관없어. 짝수는 상관없어. 대신에 문제는 뭐야? 홀수 옆에는 무조건 양쪽으로 다 짝수가 와야 돼. 오. 그러면 여러분, 이 문제의 유형은 어떤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겠어? 그쵸. 홀수끼리 이웃하지 않는다. 홀수끼리 이웃하지 않게 하는 방법의 수는 하면은 너무 노골적이잖아. 이 표현을 저렇게 바꾼 거예요. 양쪽에 어떻게 봐도 이웃하는 두 장끼리는 옆에 곱이 짝수가 된다라는 말은 짝수들 옆에는 짝수가 와도 되고 홀수가 와도 되고 다 가능하지만 홀수 옆에는 홀수가 오면 안 돼. 홀수는 무조건 하고 어때? 짝수를 옆에 끼고 있어야 돼. 이런 표현이 되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홀수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라는 말로 빨리 바꿔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 전체 경우의 수에서 홀수끼리 이웃하는 경우를 빼? 홀수가 몇 갠데? 1, 1, 1, 3까지 총 4개예요, 여러분. 총 4갠데 얘네끼리 봐봐. 두 개끼리만 이웃해도 안 되고 세개 이웃하는 것도 안 되고 얘네 둘이 이웃하는 것도 안 되고 이걸 다 빼내는 거야? 아니죠. 이건 여지법 아니에요.

무조건 어떻게 해야 돼? 홀수를 끼워넣기 하세요. 그죠? 오케이. 자, 그럼 갑니다. 2244 먼저 배열해. 얘는 풀이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기는 해. 그죠? 2244 이렇게 놔. 그 다음 어떻게 해요? 얘네를 배열해. 얘네 배열하는 방법에 가디순이 적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는 봐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리 중에서 네 자리를 뽑습니다. 다섯 자리 중에서 네 자리를 뽑아요. 그래서 누구누구누구를 배열하면 돼? 1113을 배열하시면 됩니다. 얘네를 배열하는 방법은 몇 가지? 4팩을 3팩으로 나눕니다. 또는 그냥 3아 너 어디 들어갈래? 해서 네 가지라고 하셔도 되겠죠. 계산하시면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되어서 엄청 간단하게 120까지. 라고 정답을 구할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괜찮아. 그죠? 아, 요렇게 들어가는 건데, 자, 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된걸 보니까 되게 단순하게 느껴지잖아. 그죠? 좋아. 왜6 곱하기 5 곱하기 4가 됐느냐? 나는 훨씬 더 복잡하게 푼 거고요. 이쪽으로 바로 올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일단, 2, 2, 4, 4는 2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중에서 3이 들어갈 자리를 고르세요. 3, 2 들어갈 자리를 골라. 여기 집어넣었어? 그러면 하나, 둘, 셋, 네개 중에서 한 개만 없애. 네 가지. 왜? 그 자리 제외하고 전부 다1 집어넣을 거거든. 뭐 4C3이라고 봐도 되는데 그 자리 제외하고 1 집어넣을 거거든. 그래서 이렇게 가시면 얘보다는 조금 더 빠르게 계산을 할 수는 있겠죠. 그죠? 요런 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선생님, 이거 보고 바로, 홀수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를 어떻게 체크해요? 라고 생각한다면, 분석을 해야 되는 거야. 맨 앞에 예를 들어 1이 왔어. 그럼 여기 뭐가 와야 돼, 무조건? 짝수가 와야 되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어. 그럼 이 다음에는 누가 올수 있어? 짝수도 올수 있지. 만약에 짝수가 연달아서 오게 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 생각해봐요. 여기 이제 홀수가 오게 되어 있죠. 그럼 무조건 하고 이 옆에 홀이 온단 말이야. 얘네끼리 이웃할 수 없는데, 아! 홀수끼리 이웃할 수가 없구나. 야! 예시를 들고 써보시면 이런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딱 보고 내가 뭐, 대단하게 여러분들한테. 도수의 곱이 모두 짝수라는 워딩은요, 여러분들, 이웃하는 도수의 곱이 모두 짝수라는 말은 결국은 홀수끼리는 이웃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렇게 해석을 해내는 게 아니고 생각을 하는 거야. 곱이 짝수야? 짝수 옆에는 짝수가 와도 되네. 뭐, 홀수가 와도 돼. 오케이, 오케이. 홀수 옆에는 아, 무조건 짝수가 와야 되네? 이렇게 가는 거야. 홀수 옆에는 무조건 짝수가 와야 되네. 그죠? 그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게다가 그 워딩을 딱 생각하고 나면 봐봐. 홀수가 몇개 있어? 짝수가 몇개 있어? 짝수의 개수가 대단히 많으면, 괜찮은데. 짝수와 홀수의 개수가 같으면, 여러분들. 무조건 홀수들을 짝수들 사이사이 그 자리마다 막 끼워 넣어야 될거 아니야. 그러니까, 일단, 짝수들을 배열해볼까? 이 생각이 들 거예요. 문제를 자꾸 풀어보고 써보셔야 된다는 말의 이유가 보통 여러분들이 문제를 봤어. 생각을 하지 않아? 저의 풀이를 봐요. 그냥. 그러면, 선생님 그냥 이렇게 이렇게 풀어요. 이렇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렇구나. 와, 이러면 여러분한테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 여러분들이 보고 고민을 해. 이 문제가 무슨 뜻이지?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해. 근데 제가 그 다음에 딱 나타나는 거 저를 틀어요. 그러면 막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당연하잖아 라고 하면 이제 내가 밉겠지. 당연하게 뭐가 당연해. 생각도 못했는데. 근데 봐요. 그렇게 화가 났다는 건 여러분이 지금 그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고 그것을 제가 알려줬기 때문에 약간 화가 나는 거거든. 자존심의 스크래치가. 근데 그게 기억에 남는 거예요. 아, 저렇게 생각을 해서 홀수끼리 이웃하지 않는다는 말을 뽑아내는 거구나.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는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해석을 해낼 수가 있는 거죠. 문제를 자꾸 풀어보고, 고민을 해보고, 화도 내보고 해야 되는 이유예요. 그래야 빨리 들어. 세상 쉬운 11번 한번 또 해볼까요? 뭐예요?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습니다. A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갈 건데 최단 거리래. 이거 너무 또 쉽지? 그죠? 자, 누가 봐도 이 문제의 베스트 풀이는 뭐예요? 없어진 길을 만들어낸 다음에 너무 내가 연하게 그렸나? 아, 잘 보이잖아, 그지? 없어진 길을 좀 만들어요.

그래서 A에서 B까지 가는 전체 경우에서 없어진 길로 가는 경우를 제외시키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오른쪽으로 네 번, 위, 위, 위. 오른쪽으로 네 번, 위로. 세 번을 배열하는 거니까 어때? 그냥 그 화살을 배열한다고 하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죠? 이렇게. 얘가 35가지거든. 그 중에서 뭘 제외하면 될까? 이 점을 지나서 가는 거. 여기 없는 점이잖아. 두둥밖에 없어요. 요 점을 지나서 가는 경우도 두둥밖에 없어요. 즉, 두 가지만 제외시키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가지? 33가지. 얘는 있잖아. 비교할 것도 없이 이게 베스트 프리. 비교 대상이 없어. 무조건 베스트 프리. 그죠? 다만, 간만에 나온 김에 또 해볼까? 뭐할것 같아요? 아, 네, 그거요. 11, 11, 2, 3, 3, 둘이 더해 4. 자,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아래에서 못 옵니다. 이쪽으로 와야 되겠죠? 네 가지. 자, 6, 10, 14. 여기로 오는 방법은 왼쪽에서 오는 길이 없으니까 3을 그대로 끌고 갑니다. 세 가지. 9, 19, 33. 이렇게 하셔도 당연히 됩니다. 당연히, 당연히. 당연히 되고요. 자, 라스트 프리는? 무조건 한번 문제를 잡으면 어떻게든 여러 가지로 풀고 넘어가겠다는 결연한 의지, 그지? 자, 꼭 지나는 점을 또 찾아서 가봐야죠, 그쵸? 꼭 지나서, 그러니까 B까지 가는 길들. 케이스를 나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를테면 이제 이런 점들.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죠. A, B 사이에 이렇게 두고, 대각선, 반대 방향 대각선을 이렇게 생각하면 꼭 지나서 가야 하는 길들이 보여, 요 점. 여기, 여기. 이렇게 찍어볼까요? 이렇게 찍어볼게요. 오케이. 자, 그러면 A에서 P를 지나, A에서 Q를 지나, A에서 R을 지나 가는 방법으로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아? 자, A에서 P를 지나서 가는 방법은 A에서 P까지 오는 방법이 어떻게 돼요? P를 지나 B로 갈 거야. P까지 오는 방법은 5, 5, 5 위가 되니까 4팩을 3팩으로 나눌게요. 네 가지. 그지? 자, P에서 B로 가는 건 5, 위, 위니까 오른쪽으로 갈때이길 택할래, 요기 택할래, 요기 택할래 세 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12가지예요. 킵. 두 번째. A에서 Q를 지나서 B로 갈수 있지. A에서 Q까지 갈땐 어때? 5, 5, 위, 위.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눕니다. 이렇게 우리는 조합 계산과 또 친해지죠. 6가지. 자, Q에서 B로 가는 방법은 위로 가는 길을 얘로 탈까? 얘를 탈까? 얘를 탈까? 이렇게 하니까 어때요? 세 가지. 아, 저는 그렇게 하죠. 그죠? 3팩을 2팩으로 나누어도 되지만, 3, 6, 18. 이렇게. 마지막으로, R을 지나서 가려면 사실상 여러분 이 점까지 온 다음에 다이렉트로 가야 돼요.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어때? 이거 탈까? 이거 탈까? 이거 탈까만 고르면 되죠. 오른쪽으로 한번 갈 때. 세 가지. 거기에다가 세 가지 곱하기. R로 오면 다이렉트로 가게 됐죠? 한 가지. 그래서 몇 가지야? 세 가지가 됩니다. 이쪽으로 쓸게. 여기다 쓸게. A에서 R을 지나 B로 가는 거세 가지. 끝. 그래서 더해주시면 12, 18, 3 더하니까 33. 이렇게 갈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이렇게 풀면 조금 억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귀엽고 다양한 뿌리로 풀기 위해 알려드리는 거고, 최단 거리를 우리가 만날 일이 많지 않으니까 볼 때마다 이제 복습을 하려고 이렇게 푼 거고, 이 문제는 100% 첫 번째 풀이가 무조건 좋습니다. 비교가 되질 않아요. 알았죠? 적당히 비슷할 때는 두세 가지 풀이를 분석하고 비교하고 할 텐데, 적당히 그래야지. 얘는 너무 첫 번째 풀이가 베스트예요. 자, 12번도 볼게요. 같은 종류한 중요한 말이지. 그치? 야구공이 5개가 있고, 테니스 공이 4개가 있어. 그 다음에. 상자는 서로 다르니까 ABC라고 할게요. ABC에다가 야구공, 테니스공을 나누어 담는 거야. 야구공은 한개 이상씩이에요. 그지? 상자 A랑 B랑 C에 야구공부터 하겠습니다. 야구는 좋은 종목이에요. 아주. 좋은 해거든요. 제가 응원하던 팀이 우승을 한 해라서 기분이가 좋은데, 여러분들. 야구공 마음껏 나누어 주도록 합시다. 한 개씩 나누어 주고 갈까요? 왜냐하면 한 개씩이니까, 그치? 한개 이상씩이니까 한 개, 한 개, 한개 미리 주자고 상자들한테. 얼마나 신나, 그치? 그럼 남은 야구공은 몇 개예요? 두 개밖에 안 돼.
이 남은 두 개는 어떻게 ABC한테 주면 되죠? 어차피 각각 몇 개가 들어가는지만 궁금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칸막이 설치하시고 그 야구공 두개 A한테 줘버려. 그럼 어때?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6가지. 야구공을 나누어주는 방법은 6가지예요. 돼요? 자, 그러면 한번 더. 요 밑에다 이따가 새로운 거 하고 ABC한테 똑같이 이번에는 누구? 테니스 공 나누어주면 돼요. 테니스 공은 총몇 개가 있냐면 4개가 있고요. 상자에 넣지 않아도 상관이 없대요. 그러니까 넣지 않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상자 있어도 된다는 거야. 테니스 공이. 오케이. 그럼 테니스 공은 그냥 각각 몇개 넣을지만 생각하면 되고 공 4개입니다. 공, 넷, 칸, 둘이 되겠죠? 6팩을 2팩, 4팩으로 나누어주면 됩니다. 몇 가지? 15가지. 그러면 이렇게 둘을 어떻게 곱하면 되겠죠? 정답은 얼마? 90. 이렇게. 끝. 왜 곱해? 야구공은 야구공대로, 테니스공은 테니스공대로 나누어 주어야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기다 왜 빈칸을 놔뒀냐면, 야구공의 경우는 딸랑 5개밖에 되지 않는 데에다가, 심지어 다들 한 개씩은 달라잖아. 그러면 이렇게 할 수는 있어요. 두 번째 풀이는 이런 거에서도 구성 후 배열이 된다니까? 세 개, 한 개, 한 개를 주거나 두 개, 두 개, 한 개를 주는 구성 외에는 없어요. 그러면 세 개를 가져갈 상자를 고르는 방법 세 가지, 한 개를 가져갈 상자를 고르는 방법 세 가지 해서 여섯 가지라고 하셔도 상관없어. 이렇게 가면 구성 후 배열이 되는 거고요. 요렇게 가면 공과 칸막이가 되어주는 거지. 다만, 이렇게 가기에는 얘는 어때요? 가짓수가 좀씩 더 많아지겠지. 그러다 보니까 좀더 쉽게 풀려면, 숫자가 커질수록 좀더 쉽게 풀려면, 중복 조합으로 가는 게더 베스트기는 합니다. 근데 그냥 바로 몇 개씩 가져가는지가 궁금해서 몇 개씩인지를 구성을 먼저 하게 됐어. 좋아요. 충분히 이렇게도 풀어줄 수가 있다는 거. 오케이. 자, 13번 할 거고요. 잠깐 쉬었다가 13번부터 또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볼살이라는 게, 씹으면 씹을수록 그 안쪽에 상처가 커져서 더 씹는 것 같아. 이건 어떻게 해야 되죠? 아무튼, 자, 오늘도 잔소리 타임을 가져보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잔소리 타임을 가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늘의 잔소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메뉴판. 아, 이거는 사실, 요렇게 워딩을 들으면 이게 굉장히 좀 화가 나는 잔소리겠지만, 사실 잠이라는 것을 계속 조는 것은 습관이기는 하거든요. 또 자니? 이렇게 하는 얘기를 들으면 그냥 왠지 모르게 서럽고 화가 나고 그러해요. 그렇죠? 근데 어찌됐건 그 솔직하게 얘기해서 열심히 공부를 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너또 자니보다는 너또 졸고 있니라는 표현이 더 적합한 것 같아.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조는 게좀 습관이에요. 사람이 그냥 이 조는 느낌을 좋아한대. 근데 동물원 가면 비슷한 느낌 있잖아? 보통 볕쬐고 있는 그 동물들 보면 다 이렇게 이러고 있어요.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동물도 마찬가지 아닐까? 다 약간 그, 이 느낌을 좋아하는 거 아닐까? 약간 이 느낌? 엎드려서 자고 싶으면서도 그러면은 왠지 내가 하는,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내가 너무 나쁘니까? 그냥 이러는 거야. 근데 이게 있잖아, 여러분. 차라리 엎드려서 팍! 아니면 누워서 팍 자는 게더 시간적으로 절약하는 길인 거는 혹시 알고 있나요? 학교에서 다 졸고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지라고 하는데 학교에서 의 시간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어요. 학교에서 다 졸고 집에 가서 열심히 공부해야지라고 할 거면 집에 가서 누워서 앉아야 돼요. 아예 잠을 아예. 학교에 있는 시간만 여러분 조는 걸로 끝내고. 근데 그러지 않잖아. 우리 사람은 누워서 자야 될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사람을 딱한명본 적은 있어요. 내 고등학교 때 우리 반에 어떤 친구 하나 학교에서 항상 자. 근데 이과에서 거의 탑권에 있었어요. 누워서 안 잔다더라. 누워서 안 잔대. 야, 대단하다. 그걸 부러워한 적은 전혀 없어요. 저는 잠이 되게 중요한 사람이라서.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 딱한명 봤어요. 제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옳다고 생각은 하지 않아요. 절대 절대. 근데 잠이 부족하면 계속 졸리고 계속 피곤하고 계속 머리 아프고 계속 또 졸고 그러니까 또 실패감을 맛보고 자신이 또 스스로 한심스럽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래서 조는 느낌 피로가 쌓여 있는 것은 빨리 딱 깨지 않으면 여러분 이거 되게 악순환으로 갈수 있어요. 시험 딱 내신 기간 뭐한 달을 딱 짧게 이렇게는 잠을 좀덜 자도 여러분들은 젊고 건강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인 거잖아. 그치? 휴대폰 하는 시간 줄여가지고 잠에 보충을 하세요. 사람이 자야 화가 안 나요. 저는 그래요. 자야 화가 안 나니까 계속 졸리면 어떤 것에도 의욕이 생기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좀 처리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이런 잔소리를 자꾸 듣게 된다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극복을 해야 되는 파트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어떻게든 빨리 정리를 하고 일어나야 되는 거. 어떻게 깨야 날지는 고민을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 졸릴 때는 절대 이렇게서는 깨지 않아요. 아시잖아요. 그죠? 절대 그렇게는 깨지 않아요. 일어나서 씻으러 가세요. 알았죠? 그래야지 잠이 깹니다. 그리고서는 서서 있어도 서서 자는 친구도 봤어요, 여러분들. 안 돼, 안 돼. 자신의 의지가 없으면 이건 못 깨요. 오케이? 또 자니? 이렇게는 듣지 않읍시다. 우리 이건 진짜로. 너무 뭔가 무기력한 잔소리 같아. 무기력한 친구가 듣게 되는 잔소리 같아. 너또 줘라? 또야? 약간 이러면 좀 속상한 것 같아. 이건 좀 듣지 않을 수 있는 잔소리로 여러분이 바꿔야지. 그치? 가봅시다. 즐겁게, 또 의욕적으로. 그죠? 재밌는 문제들이 이제 쓱쓱쓱 돌아오고 있고요. 13번 같은 경우에는 뭐 편안합니다. 딱 봤어. 누가 봐도 의미 아닌 정수, 해를 구하는 형태. 누가 봐도 뭐예요? 중복조합이에요. 제가 얘기했잖아. 이 문제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모를 때가 어려운 거지. 이런 거는 쉬워요. 자, 중복조합이네. 근데 얘, 내 눈에 거슬리는 거 누구야? 얘요. 얘부터 처리할까요? 자연수 아니야. 의미 아닌 정수야. 근데 이럴 때 D가 자연수인 문제가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D도 자연수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야. D는 0일 수 있고요. D가 1일 수 있고요. D가 2일 수 있어요. D가 3은 안 되겠습니다. 그죠? D가 0인 것부터 갈게요. 그러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가 돼? 10. D가 1이 되면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얼마가 돼? 똑같이 가려고 이렇게 그냥 줄을 맞춰서 D가 1이 되어주면 4 넘어가니까 6이 될 거고요. D가 2가 되어주면 8이 넘어가니까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2가 되고 이런 식이에요. 8 넘어가고 됐어? 오케이. 자, 그럼 봐요. 의미 아닌 정수기 때문에 10개를 어떻게 그냥 ABC한테 나눠주면 됩니다. H가 익숙해지시면 3H 10이라는 게 눈에 들어오죠. 나 그렇게 좋아하지 않잖아. 그지? 어떻게 한 방에 바로 설치해요. 공이 몇 개야? 10개구나.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저는 요거 또는 바로 갈게요. 공과 칸막이니까 총 12개인데 10팩을 2팩으로 나누는 거구나. 그리고 공과 칸막이 이용할 것 같아. 그럼 여긴 바로 공과 칸막이로 갈게요. 얘는 바로 어떻게 되겠어? 공 6개, 칸막이 2개입니다. 총 8개를 배열하는데 공 6개, 칸막이 2개. 여기는 두 개, 두 개. 4팩을 2팩, 2팩으로 나눠. 이렇게 가겠죠. H로도 써주세요 하신다면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 허락하여 6개.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 허락하여 2개. 하신 다음에 C로 바꿔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C로 바꾸는 과정이 이런 과정 다 들어가는 거죠. 얘부터 할까요? 6개. 8, 7, 2로 나누니까 28가지. 여기는 12, 11, 2로 나누니까 66. 계산 되게 복잡할 것 같아도요. 그렇지 않아. 그치? 자, 싹 더합니다. 얼마예요? 둘이 더하면 34가 되어주니까 5. 100까지야, 딱. 정답이 100 이렇게 나오면 당황스러운데, 올포에 정답이 꽤나 겹쳐서 나오는 게꽤 있는 것 같지 않아? 100까지 앞에도 있었거든요. 몇 번이냐면 7번인가? 100까지. 100이라는 숫자로 그 경우에서 나오는 게 그렇게 흔치는 않은데. 아무튼. 제일 쉽게 등장한 거 아니야? 그나마 케이스로 나뉘어진다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죠? 근데 이게 오히려 의미 아닌 정수여서 전 헷갈렸어요. 솔직하게. 쉬운 문제로 자연수로 더 많이 등장을 했던 것 같아. 근데 의미 아닌 정수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자연수로 풀던 그 습관이 나와가지고, 습관이 진짜 위험해, 여러분. 그죠? 그랬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실수를 진짜 많이 했던 사람으로서, 문제를 잘안 읽던 사람으로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문제를 약간 왜곡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눈에 안 들어와. 왜냐하면 이것만 보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나 혼자 얘가 자연수라고 생각해. 이렇게 틀리잖아요? 그러면 더 심하게 그어버리세요. 내가 그 솔루션을 주고 있는 거야. 내가 해왔기 때문에 여러분. 으악! 이렇게 그어버리지 않는 한, 여러분 그 실수 못 바꿔요.
어머, 잘못 봤네.

절대 안 돼요. 그렇죠. 어머, 잘못 봤네. 이러면 이렇게 실수 2년 동안 해요. 진짜야. 그냥 수능 때까지 여러분 계속 한다니까. 큰일 나. 내 얘기야. 자, 넘어갈게요. 14번. 3 이상의 자연수 n에 대하여 다항식이 이렇게 나오는데 정계식에서 x제곱의 개수가 84래요. 자, 이제 더 이상 일반항 안 쓸게요. 이제는 굳이 필요 없을 때에는 봐봐. x제곱이면 ex라는 동그라미 공이 몇 개, 두개 뽑히면 됩니다. 그러면 x제곱항을 찾기 위한 도전은 n개 중에서 두 개. 주머니가 n개 있으니까 n개 중에 두 개가 ex를 뽑겠죠. 나머지는 1일 테니까 쓰지 않을게요. 그러면 그 개수는 한번더 개수만 써봐. NCE 곱하기 4. 84래. 여기 21인 거잖아. N 마이너스 1, 2로 나눠서 21인데, 이거 설마 방정식으로 풀었나요? 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니, 연속하는 도수에 곱이 40이야. 9분한 6, 7, 42잖아. 그치? 얘가 7, 얘가 6이어서 42겠지. 그래서 n은 얼마야? 7. n은 7부터 킵하고 가는 거예요. 선생님, 이거는 찍은 거 아닙니까? 찍더니 수를 잘 조절해서 풀어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어차피 2차 방정식으로 풀어도 인수분해 할때 42를 7과 6으로 쪼개시잖아요. 그거 한 거야. 왜 나빠? 그치? 자, 한번더 가요. X 세제곱이면 이번엔 얘를 몇개 뽑아? 세개 뽑아. 근데 나는 N이 7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 그러면 가봅시다. 7개 중에서 3개 골라. EX를. 그러면 난 개수만 구하면 되잖아요. 그죠? 7팩을 4팩, 3팩으로 나눈 35에다가 2의 세제곱, 즉 8만 곱하면 되겠죠? 35 곱하기 8 해주면 280. 끝. 정답은 얘네 둘을 어떻게 하래? 더하라고 했죠? 답이 287이야. 이항 정리를 애써서 레벨 2까지 끌어올리면 딱요 정도예요. 이항 정리를 애써서 쥐어짜서 어렵게 만들었더니 딱요 정도. 이 이상은 어려워질 방법이 없다 이 말이지. 실제로 우리 지금 레벨 3에 해당하는 문제들 중에 이항 정리가 없죠. 있을 수가 없거든. 그죠? 이항 정리입니다. 자, 15번도 보세요. 이항 계수의 성질 파트 또한 레벨 2 이상 나올 수가 없어요. 자, 근데 지금 내가 스포를 해버렸네. 이항 계수의 성질이라는 것이 어떻게 알죠? 모르죠, 여기 말하는. 이 멘트 안에는 이항 계수의 성질이라는 표현 전혀 없어요. 그냥 읽어봐봐. 9개가 있어. 1, 2, 3, 4, 5, 6, 7, 8, 9의 부분 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홀수인 부분 집합의 개수가 A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원소의 개수가 홀수라는 거 원소의 개수가 몇 개? 한 개거나 세 개거나 다섯 개거나 일곱 개거나 아홉 개입니다.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이려면 어떻게 되면 되죠? 아홉 개 중에 한 개를 뽑으면 됩니다. 아, 원소의 개수가 세 개이려면? 9개 중에 3개를 뽑으면 되겠죠. 5개이려면 9개 중에 5개를 뽑으시면 되고, 9개 중에 9개를. 자, 그냥 계산을 해도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쵸? 절대 큰일 나지 않아. 다만, 이항계수의 성질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또 할게요. NC0부터 NC1, NC2 주르륵 NCN까지를 싹 더하면 얼마라 그랬지? 이에 N제곱이에요. 그러면, NC 홀수들의 합, 즉 1부터 시작해서 9까지 홀수가 빠짐없이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원래 전체가 2의 9제곱일 텐데 그 절반인 2의 8제곱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유도를 자꾸 하시고요. 생각을 하시고요. 그죠? 그래야 돼. NC 홀수들의 합은 그 절반인 2의 n-1제곱이고 NC 0 또는 짝수들의 합도 2의 n-1제곱입니다. 자꾸 써요. 얘를 만날 기회가 잘 없기 때문에 나왔을 때 모르면 당황을 할 수가 있거든. 그러니까 지금 자꾸 볼 때마다 자꾸 표현을 해보셔야 돼. 자, 그러면 갑니다. 다시 이제. 그 A가 얼마야? 2의 8제곱이잖아. 짠! 뭐 하라는 거야. 여기다가 살짝 중복순열을 조미료를 살짝 얹었어. 그죠? 4의 n제곱이
위에 팔제곱이래. 아니, 이렇게 쉬울 수가. 밑을 4로 바꿀까요? 그러면 2주니까 4의 4제곱이죠? n은 얼마야? 4야. 의외로 이럴 때 약간 헷갈리지 않아? 나 그랬던 것 같아. 만약에 그러시면 얘를 바꾸셔도 돼요. 2의 2n제곱으로 보시고 2n과 8이 같다라고 보셔도 좋고요. 그죠? 지수 법칙을 활용하거나 이런 거는 너무 쉽다 보니까 오히려 있잖아. 약간 당황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침착해지면 돼. 침착해지면 돼. 지금 보시면 원소의 개수, 뭐 부분집합 이런 걸로 이항계수의 성질 잘좀 뽑아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C가 쭉 연결돼서 계산하게 하면 너무 대놓고 이항계수의 성질인 거 아니까, 그치? 안 나왔어서 여기서 마지막 마무리로 한 번만 연습. 파스칼. 다른 건 몰라도 된댔어요. 하나만 파나요? QC2 더하기 QC3 하면 얼마야? 같은 줄에 있고 연속된 도수면 아래 줄로 내려와서 큰 수를 쓰세요라고 얘기했어요. 한글로라도 설명 한 번씩 해놔요. 얘가 문제로 진짜 많이 안 나와. 그래서 그래. 문제로 안 나오면 안 하면 되지 않나요? 근데 나올 수 있잖아. 내신에. 무조건. 그러면 모르면 틀려요. C를 일일이 다 계산하고 있을 거야? 아니잖아. 그치? 이것만 알아두셔도 여러분들 문제 풀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만약이라도 제가 얘기했어요. 이렇게. 이런 거 있었다고. 얘네 싹 더하면 이쪽으로 오는 건데 처음 시작부터 해야 됩니다. 이쪽으로도 마찬가지. 처음 시작점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오게 되면 이렇게 올수 있는 이런 거 있었어. 제가 이거 별로 강조 안 했죠. 하키스틱 법칙, 그치? 왜? 얘로 다풀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출제 빈도가 높지도 않은데 굳이 다 외웠다가 다 헷갈릴 필요가 절대로 없거든. 얘만 제대로 알아두세요. 얘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유도가 가능해지니까. 되어요. 저희는 레벨 3에 있는 16번까지 풀어보고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X가 1, 2, 3, 4, 5예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X, F인데 X에서 X로 쏜다고 했습니다. 자, 가를 읽어봐봐. 여러분이 해석해요, 이제. F2랑 F4는 곱해서 홀수야. 곱하면 홀수가 되는 수는 뭐랑 뭐여야지만 되죠? 둘다 홀수여야만 가능해요. 그치, 맞네. 그러니까 이거는요, F2, F4는 홀수이다라고 적으면 되는 것을 굳이 복잡하게 둘이 곱해 놓은 거예요. 별것도 아니고. 자, 나는 어때요? 곱이 짝수야. 그러면요. 짝수가 3개여도 되고, 2개여도 되고, 1개여도 돼요. 케이스를 이렇게 나누어서 푸실 수 있죠, 물론. 근데 객관식 보기를 좀 볼래? 일단 864에서 시작해요. 숫자가 꽤 크다는 것이, 그치? 갑자기 불현듯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곱해서 짝수라는 말은요, F1, F3, F5 중에 적어도 한 개는 짝수이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모두 홀수인 것을 제외시켜야지. 너무 대놓고 있잖아. 여집합 형태로 가라고 알려주고 있는 거일 때는 여러분 눈치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가보겠습니다. 어차피 여기는 2와 4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고, 여기 1, 3, 5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으니까 저는 아예 따로 생각할게요. 2, 4부터 하자, 2, 4부터. 2, 4는 1, 2, 3, 4, 5 중에서 1, 3, 5만 쏘겠대. 내가 지금 뽑아온, 약간 이렇게 뽑아온 거예요. X에서 X로 쏘는데 말하자면 얘네 둘만 뽑아왔고 1, 3, 5만 쏠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뽑아온 거야. 자, 그럼 2가 쏘는 경우에서는 몇 가지? 3가지. 4가 쏘는 경우에서도 몇 가지? 3가지. 즉, 얘네들이 쏘는 경우는 3의 제곱입니다. 됐어. 끝. 얘는 끝났어. 얘네는 끝났고요. 이제는 누구로 갈까요? 1, 3, 5. 1, 3, 5가 쏘는 방법의 수는요, 원래 몇 가지냐면, 1아 너 누구 쏠래? 5가지.

사마 너 누구 쏠래? 다섯 가지. 오야 너 누구 쏠래? 다섯 가지. 하시면 어때요? 5의 세제곱입니다. 근데 그 중에 뭘 제외한다고? 모두가 홀수를 쏜 경우는 제외를 하겠다고요. 그럼 어떻게 돼? 1아 너 누구 쏠래? 세 가지. 2아 너 누구 쏠래? 세 가지. 3아 너 누구 쏠래? 세 가지 한 경우를 제외시키면 되겠죠. 즉, 1, 3, 5가 화살을 쏘는 방법의 수가 그러니까 몇 가지인 거냐? 125에서 27만 빼주시면 됩니다. 98가지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여기다가 98을 곱하면 돼요. 이렇게. 그래서 9 곱하기 98이 되어서요, 정답은 882가 되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고? 자, 이렇게 간단한 한 줄밖에 안 되는 거여야 되는데, 봐요. 그 생각을 못하면. 아까 얘기했잖아. 이걸 분석해내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 모두가 짝수를 쏘는 경우 케이스를 나눠야 돼. 모두가 짝수를 쏘는 경우 할 때만 해도 여러분들, 괜찮아. 모두가 짝수를 쏘면 돼. 1, 3, 5 말이야. 2, 4는 2, 4대로, 4, 1, 3, 5는 1, 3, 5대로 화살을 쏴야 돼. 2가 예를 들어서 1 쏘고, 4가 예를 들어서 3 쏘고, 그 다음에 얘네가 다 짝수를 쏜다면 예를 들어 얘는 얘 이거 짝수 쏘고, 뭐 얘는 얘 이거 쏘고, 얘는 뭐 이렇게 쏘고, 이러면은 다이 가와 나를 모두 만족시키는 거거든요. 즉, 2, 4는 2, 4대로 쏘고, 1, 3, 5는 1, 3, 5대로 쏴야 한 경우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각각 구한 다음에 곱한 겁니다. 여기까지면 되죠. 이거는 1, 3, 5가 쏘는 것에 케이스를 나눈 거야. 짝수가 세 개인 경우. 이거는 쉽지. 둘다 2. 얘도 둘 중에 하나, 얘도 둘 중에 하나, 2의 세제곱. 8가지예요. 자, 킵. 두 번째. 여기서부터 이제 대혼돈으로 옵니다. 짝수가 두 개야. 홀수가 한 개야. 쏜게 말이야. 쏜 함수 값이. 그러면. 짝수도 있고, 아이고, 홀수도 있다 보니까 이제는 막 고민이 되기 시작합니다. 봐요. 이건 제가 추천을 하지 않아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풀 수는 있으나 아까 풀이 한 줄과 너무나 차이가 나기 때문에. 봐봐. 홀수를 누가 쏠지 셋 중에 하나를 결정해야 됩니다. 31. 네가 홀수를 쏘기로 했어요. 그럼 얘는 홀수 누구를 쏠지를 골라야 되겠죠? 세 가지. 얘가 홀수를 쐈다고 칩시다. 그러면 얘네들은 무조건 짝수를 쏴야만 합니다. 2 또는 4 중에서만 쏴야겠죠? 너 누구 쏠래? 두 가지. 너 누구 쏠래? 두 가지. 여기 네 가지. 이렇게 가는 거야. 아직도 안 끝났잖아. 그치? 9, 4, 36이 됩니다.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짝수가 하나고 홀수가 두 개인 경우 이렇게 나누는 거야. 그러면 짝수 한 개가 될 것이 누구인지를 고르고 그 다음에 1, 3, 5 중에서 1, 2, 3, 4, 5인데 1이 짝수를 쏘기로 결정했다면 2, 4 중에 하나를 쏴야 되겠죠? 두 가지. 남은 얘네들은 짝수 중에서 써야 되겠죠? 세 가지, 세 가지를 또 곱합니다. 그러면 27에다가 곱하니까 54. 이렇게 열심히 해서 아까 구한 형태로 계산해봐요. 8, 36, 54. 더 하면서 가는 거죠. 그럼 얼마야? 얘네가 90, 98. 제가 무려 하나, 둘, 세 가지 케이스로 풀어서 구한 98을 아까는 어떻게 했어요? 한줄 요약으로 98로 구했잖아요.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가 중요합니다. 적어도 한 개는 짝수여서 짝수가 한 개인 경우, 두 개인 경우, 세 개인 경우로 갈 것인가? 아니면, 그래? 전체에서? 모두 홀수인 경우만 제외하자로 갈 것인가? 이게 이제 여지팝에 해당하는 것을 발견하는 눈이에요. 알겠죠? 요런 것들을 한번 풀어봤고요. 17번 또한 해석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6번까지 복습 좀 잘하고 오시면 저랑 다음 시간에 또 즐겁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알았죠? 자,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즐겁게 만나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컴팩트하고 임팩트 있는 2027 수능기념 생명과학원의 박소연입니다. 자, 우리 오늘 10강에 진입을 했습니다. 우리가 전체 30개의 강의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를 마치고 나면 3분의 1 지점을 돌파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단은 좀 축하를 해보고, 그런데 그 3분의 1 지점을 돌파하고 있는 건 너무 좋은데 이게 좀 쉽지만은 않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자신감이 좀 꺾일까봐 선생님이 좀 걱정이 되고요. 하지만 여러분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를 좀 믿어주시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여러분들 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공부하는 내용도 차근차근 선생님이랑 준비하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믿고 오늘도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흥분의 전도 과정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서도 평소의 분극 상태가 어떤가에 대한 내용을 주로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이 공부할 핵심 내용, 그래서 완벽을 위한 필수 개념 정리를 좀 하자면, 일단은 지난 시간에 공부하고 있는, 지난 시간부터 공부해오고 있는 흥분의 전도를 좀 마무리를 해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그런 막전이 변화 그래프 다시 한번 보면서 각 과정에서 일어나는 단계를 같이 한번 볼 거고, 그 다음에 오늘은 거기에 더해서 전도 문항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을 해서 어떻게 접근해서 문제를 풀어낼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 같이 팁을 좀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하고도 여러분들 사실 우리 오늘 공부 열심히 했지만 문제는 못 풀 겁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데 이제 문제로 접근하기 위한 중간 다리를 좀 연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흥분의 전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흥분의 전도는 한 뉴런 안에서 일어나는 이동이었고, 흥분의 전달은 다른 뉴런으로 넘어가는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비교해서 알아두는 것이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러면 오늘 이런 내용들 머릿속에 가지고 시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뉴런에서의 흥분 전도 과정에 대해서 이 그림이 하나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전도라는 거는 하나의 뉴런 안에서 일어나는 흐름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내용의 주요 부분이 뭐였냐면, 그냥 요 자리에 자극이 왔다. 요 지점에 왔을 때 이 지점이 원래는 분극이었는데 탈분극 됐다가 재분극 됐다가 다시 분극으로 돌아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공부를 했던 거거든요. 그러면 이 한 뉴런 안에서 옆으로 이동해 나가는 전도라는 거를 배운다고 했는데, 사실 지난 시간은 요 자극받은 그 지점에 관한 내용이었다. 그럼 전도라는 거는 실제로 어떻게 옆으로 이동을 하게 되는 건지 그 내용을 표현한 그림이 바로 요겁니다. 사실 선생님은 돌림노래라고 보통 표현을 하는데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지금 요 지점이 있었다고 쳐요. 그래서 요 지점은 현재 분극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극을 받기 전까지 안쪽은 마이너스, 바깥쪽은 플러스인 그런 분극 상태였다. 자, 그런데 이 지점에 자극이 주어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분극 상태에서 벗어나게 된다고 했죠. 그래서 분극 상태에서 벗어난 탈분극에 도달하게 됩니다. 탈분극은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는 그 흐름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었고, 플러스 전하를 가진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게 되기 때문에 안쪽이 플러스, 바깥쪽이 마이너스로 이 막전이가 바뀐다 그랬어요. 오히려 더 뒤집힌다. 자,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자극을 받은 지점에서는 지금 내가 흥분이 들어왔다는 걸 충분히 표현을 했기 때문에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재분극 과정을 거쳐서 다시 분극으로 돌아간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고요. 그래서 요 지점만 봤을 때는 분극에서 탈분극으로, 탈분극에서 재분극으로, 그 다음에 다시 분극으로 가는 흐름이었다. 자, 그런데 옆으로는 어떻게 이동을 하는 것인가. 여기 보면은 지금 이 나트륨 이온이 이 안으로 굉장히 많은 양이 확산이 돼서 들어오게 되죠. 그런데 이 안쪽에 이 내부 공간은 옆으로 뚫려 있는, 그러니까 이 내부도 뭐 물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물질들로 꽉 차 있긴 하지만, 가득 차 있는 상태지만 그래도 옆에랑 이동할 수 있는, 그렇게 열려있는 공간이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안으로 들어온 나트륨 이온이 옆으로 확산이 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나트륨 이온이 이 안으로

들어와서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옆으로 확산이 되게 되면 이 옆에도 나트륨 이온에 대한 통로들이 옆에 이 막에 촘촘히 이제 박혀 있을 텐데 거기에 있는 나트륨 이온 통로 중에 이 안쪽으로 들어온 나트륨 이온의 양이 이 통로를 여는 신호가 되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애들이 옆에 있다가 나트륨 이온이 옆으로 확산됨에 따라서 그런 나트륨 이온 통로가 추가적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 옆에 있는 그런 통로들이. 그러면 또 뭐가 일어나요?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리는 거니까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이 또 확산돼서 들어오게 되는 거죠. 한 박자 늦게. 자, 그렇지만 여기 들어온 것들이 또 옆으로 새어나갈 수 있게 되는 거고 그러면 옆으로 새어나간 나트륨 이온, 그러니까 확산되어 나간 거죠. 옆으로 확산되어 나가는 나트륨 이온이 또 옆에 있는 통로를 열게 됩니다. 그럼 또 옆에 있는 곳에서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리니까 또 확산되어 들어오는 일이 생기고, 그럼 여기 또 탈분극 되고, 또 옆으로 이제 이동하다 보면은 또 거기에서 옆에서 또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만약에 이 뉴런의 가운데 부위에 자극이 왔다고 하면 옆으로 조금씩 계속 이동하는 그런 전도라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막을 경계로 계속해서 그런 통로가 옆으로 조금씩 더 열리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옆으로 전도되는 현상이 일어난다라는 거를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뉴런 안에서는 이동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 자, 우리는 이 흥분의 전도 과정을 전체적으로 복습하고 오늘 그 실전 문제풀이 팁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금 전에도 잠깐 언급을 다시 했지만, 분극, 탈분극, 재분극, 분극 상황에서 무엇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다시 한번 좀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평소에 휴지 전위를 유지하고 있는 상태, 바로 분극 상태죠. 자극이 오기 전의 상태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한 마이너스 70mV 정도로 휴지 전위 마이너스 값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평소의 상태, 우리가 1번의 상태는 분극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데, 분극 상태는 막을 기준으로 바깥에 비해 안쪽이 대략 한 마이너스 70mV로 더 마이너스 값을 띄고 있는 그런 상태로 유지가 된다고 했죠. 자, 그럼 분극 상황에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어떤 애들은 계속해서 금면성실하게 작동하고 있다고 했지? 바로 나트륨 이온은 밖으로 내보내고 칼륨 이온은 데리고 들어오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작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트륨 이온 같은 경우에는 안에서 어떻게든 찾아내가지고, 야, 너 나가! 하고, 밖으로 나가! 나트륨이니까 나가! 이렇게 해서 밖으로 내보내는 흐름을 일으킨다고 했고요. 칼륨 이온 같은 경우에는 밖에서 어떻게든 찾아가지고 데리고 들어오면서 안으로 이동을 시킨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이동을 시키게 되면 오히려 나트륨 이온은 바깥에 많아지고 칼륨 이온은 안쪽에 많아지기 때문에 더 적은 데서 더 많은 데로 데리고 들어오는 흐름을 이끌어낼 수밖에 없고 그런 과정으로 이동하는 거 우리는 능동수성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는 ATP가 필요하다. ATP를 소모해 가면서 에너지를 써가면서 일어나는 그런 이동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때 나트륨 이온 통로는 닫혀 있는 것으로 통로라고 써야 되겠죠? 나트륨 이온 통로는 닫혀 있는 것으로 그냥 생각하면 된다고 했고, 그 다음에 칼륨 이온 통로는 일부 열려 있는 애들이 있다. 그럼 일부 항상 열려 있는 애들만 빼고 나머지는 다 닫혀 있는 것으로 간주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나트륨도 양이온이니까 밖으로 내보내고, 칼륨 이온 양이온인 거 밖으로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는 게 안쪽을 더 마이너스로 만드는 거에는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수 없는데, 일부 칼륨 이온 통로가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열려있는 걸 통해서 양이온이 바깥쪽으로. 왜? 칼륨 이온은 안에 많이 쌓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통로가 열리면 바깥쪽으로 새어나가는 흐름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비교적 안에 비해서 바깥쪽에 새어나간 양이온의 만큼 더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다. 반대로 얘기하면 그 막을 기준으로 밖이 더 플러스니까 안쪽이 더 마이너스가 된다. 이렇게 막이 있을 때 양이온인 칼륨 이온이 밖으로 새어나가니까 바깥쪽이 상대적으로 플러스를 더 많이 갖고 있는 상태가 되는 거고요. 안쪽은 플러스를 띤 양이온을 좀 뺏긴 느낌이니까 안쪽이 상대적으로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게 바로 평소에 안쪽이 조금 더 마이너스를 띠고 있는 분극 상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가 만약 그 부위에 자극이 주어졌는데 자극이 만약에 세기가 충분하지 않으면요. 자극이 주어졌을 때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리는 건 맞습니다.

열거든요. 열리긴 열려요. 그런데 그 열리는 개수가 자극의 세기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극의 세기가 충분하지 않다면 조금 열리고 이렇게 다시 돌아오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게 되는데, 만약에 충분한 세기, 어떤 기준점을 넘어서게 된다면 조금 열린 애들을 통해서 나트륨 이온이 쏟아져 들어오다가 옆에 있는 통로를 더 추가적으로 열게 돼요. 그래서 촥 이렇게 많은 통로가 열리면서 활동 전이가 발생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분극 다음에는 탈분극이죠. 그런 충분한 세기의 자극, 우리가 앞으로는 역치 이상의 자극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 역치 이상의 자극이 왔을 때는 탈분극이 일어납니다. 그럼 그때 나트륨 칼륨 펌프는 계속해서 작동하고 있어요. 분극이든 탈분극이든 재분극이든 다시 분극이 오든 얘는 항상 작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적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탈분극에서는 어떤 사건이 일어났느냐? 나트륨 이온의 통로가 이제 열리죠. 자극에 의해서. 그리고 일부 칼륨 이온 통로 열려있던 건 그대로 열리는데 어차피 변화가 없으니까 그대로 그냥 둘게요. 안 쓰고. 자, 그럼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렸다. 그럼 통로기 때문에 얘는 그냥 길만 열어준다고 했고, 여기에서의 어떤 이동 방향은 농도가 결정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럼 농도는 얘는 나트륨 이온이니까 계속 쫓겨났죠? 나가 너, 나가 너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쫓겨났기 때문에 밖에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통로가 열린다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것이다. 그런데 지금 이 나트륨 이온은 플러스를 띠고 있는 양이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을 기준으로 밖에 나트륨 이온이 많았는데 걔가 만약에 안으로 쏟아져 들어온다면 안쪽에 플러스가 더 세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점점 안쪽을 더 플러스 쪽으로 향해서 달려가게 만들고, 그러다가 안쪽과 바깥쪽의 전위 차이가 안 나는 지점까지 갔다가 오히려 안쪽을 더 플러스가 되게 하는 데까지 나트륨 이온이 쏟아져서 들어오게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탈분극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렇게 활동 전위가 발생을 했어요. 활동 전위가 발생했을 때 최대의 막 전위 값은 플러스 35가 되는 경우도 있고, 플러스 30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문항에서는 30 정도로 이제 문제가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런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지금 얘가 자극이 왔다는 걸 표현을 했다. 충분히. 그러면 지금 들어온 나트륨 이온은 옆으로 확산되어서 이 뉴런 내에서 퍼져나가면서 옆에 있는 통로를 추가로 열게 되고, 그럼 돌림노래처럼 옆에 있는 지점이 또그 다음에는 탈분극이 될 거고 점점 퍼져나갈 거예요. 그러면 이 자극을 받은 지점은 옆으로 지금 그런 신호를 전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소임은 다 했다. 그러면 다시 나의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면 되겠다. 그래서 재분극 상황을 맞이합니다. 지금 제일 좋은 건 쏟아져서 들어온 나트륨을 밖으로 빼내면 제일 좋겠지만, 그렇게 할수 있는 방법은 나트륨 칼륨 펌프가 그냥 퍼내주는 걸 기다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얘가 나중에는 다시 원상복귀 될걸 알긴 아는데 지금 좀 마음이 급한 거죠. 그래서 지금 일단 임시 방편으로 빠르게 요 막전위를 떨어뜨릴 수 있는 그런 차선책을 선택을 하게 된다. 그래서 재분극 상황에서는 빨리 막전위를 떨어뜨릴 수 있는 방법. 일단은 더 이상 나트륨 이온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나트륨 이온 통로를 일단 닫아주긴 합니다. 일단 닫아야 덜 들어올 거 아니에요. 이제 그만 들어와 이렇게 닫아주고, 그 다음에 칼륨 이온 통로를 열어준다고 했습니다. 열림. 그럼 칼륨 이온은 어디에 많았죠? 나트륨 칼륨 펌프에 의해서 안쪽에 계속해서 쌓여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안쪽이 더 고농도고요. 그래서 통로가 열린다면 안에서 밖으로 이동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막을 경계로 안에 있던 양이온, 칼륨 이온이 밖으로 새어나가는, 안에서 밖으로 새어나가게 되는 거고요. 이 통로를 통해서. 그러면 양이온이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그러면 안은 상대적으로 점점 마이너스로 계속 떨어지게 될 거고, 양이온이 나간 만큼 바깥쪽은 계속해서 또 플러스로 바뀌게 되겠죠. 그러면서 안쪽이 마이너스로 이렇게 떨어지게 된다. 자, 그런데 너무 열심히 많이 나가다 보면은 오히려 원래 마이너스 70mV보다 더 안쪽이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해요.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과분극이라고 부르고, 과하게 분극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가장 떨어졌을 때 우리는 보통 한 마이너스 80mV 정도라고 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가 되는 그런 값이 마이너스 80mV입니다.
그런 값을 한번 찍었다가 다시 이제 적정선에서 회복을 해서 붕극 4번에 다시 붕극 상태로 돌아오게 된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사실상 별게 없어요. 여러분 여기 어렵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는 게 일단 평소에 나트륨 칼륨 펌프가 에너지를 써가면서까지 굉장히 정성스럽게 차별을 한다. 나트륨 나가 꼴도 보기 싫다 나가 하고 계속 쫓아내. 그래서 밖에 많아요. 그 다음에 칼륨은 아유, 추운데 들어오세요 하고 계속해서 에너지 써가면서 데리고 들어와서 안쪽에 많이 쌓아놓는 그런 상태예요. 자 그런 상태에서 자극이 오면 먼저 뭐가 열린다? 나트륨 이온 통로가 열린다. 그럼 나트륨 이온은 바깥에 이 막을 기준으로 바깥쪽에서 굉장히 막 많이 존재하면서 안으로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이제 기회만 노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해줄 수 있는 통로가 열렸다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안쪽으로 이렇게 쏟아서 들어가면서 안쪽을 플러스로 쫙 만들게 됩니다. 그게 바로 탈붕극이고 그런 다음에 그 지점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위해서 일단은 막전이만 먼저 돌아가는 방법을 선택하고 그때는 빠르게 칼륨이온 통로를 열어준다면 안에 있는 양전하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서 이 안쪽에 있는 거를 다시 빠르게 마이너스로 바꿔줄 수가 있다. 그런 다음에는 이렇게 나트륨 이온은 평소보다 많이 들어와 있고 칼륨 이온은 평소보다 많이 나가 있으니까 그 다음에는 나트륨 칼륨 펌프가 계속 작동하면서 에너지를 또 바꿔주면 되는 거죠. 에너지를 써가면서 그래서 다시 원래로 붕극 상태로 돌아오게 된다. 이런 흐름을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전도문항 실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우리가 앞으로 문제를 실제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들을 좀 주의해서 해석해서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다. 그러면 자극을 준 지점이 문항에서 존재할 겁니다. 그 자극을 어디다 줬는지 그걸 꼭 체크를 하시고 그 다음에 자극을 주고 막전이 값을 보통 측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럼 막전이 측정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이거죠. 어떤 뉴런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요 지점에 자극을 주고 뭐 예를 들면 요 지점에서 3ms가 지난 다음에 막전이 값을 측정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제를 준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디다 줬는지 뭐 어디서 측정했는지 그 다음에 자극 주고 측정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인지 그거를 잘 기억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밑줄 쳐놓은 부분 막전이를 측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꼭 잘 체크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이 문제풀이의 핵심 팁이 핵심 어떤 처음에 그 스텝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잘 짚어내야 합니다. 그런데 문항에 따라서는 자극을 준 지점이 어딘지를 묻거나 이런 상황인데 내가 자극 주고 측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이 얼마게 하고 요 두 가지 값을 그냥 우리가 알아내도록 하는 그런 문제들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기본 유형을 먼저 배우고 그 다음에는 그런 응용 유형까지 우리가 나중에 풀 수 있도록 연습을 좀 해 나가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랑 관련된 두 번째 내용이 조금 더 길기 때문에 그 밑에 교재에서는 세 번째로 돼 있는 내용 먼저 간단하게 좀 짚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플러스 30이나 마이너스 80 등 측정 시점에서만 나타나는 값을 단소로 일단 접근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조금 전에 봤던 이 막전이 변화 그래프 있잖아요. 여기에서 예를 들어서 마이너스 70mV라는 값이 제시가 되는 거는 딱히 도움이 크게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이너스 70mV라는 거는 자극을 아직 받기 전이라서 붕극 상태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한번 올라갔다가 과붕극으로 가는 이 사이에 마이너스 70 값도 있고요. 그러니까 재붕극 중이라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과정까지 다 거치고 다시 돌아온 붕극일 수도 있어요. 마이너스 70이라는 값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태는 여러 상태가 존재한다라는 내용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60 값도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어서 그런 값만 봤을 때는 이게 탈붕극인지 재붕극인지 값만 보고는 정확히 알기 어렵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최대 값이 플러스 30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플러스 35일 수도 있지만 30으로 이제 값을 줬다라고 했을 때 자, 플러스 30이라는 값을 주면 이거는 딱 여기 한 지점만 있는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탈붕극의 꼭대기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저 값만 보고도. 그 다음에 마이너스 80이라는 값이 있으면 딱 한 지점밖에 없어요. 어디? 과붕극으로 가장 떨어져 있는 요 지점.
그러니까 이거는 전체 그래프에서 딱 한 번만 나올 수 있는 과분극 상황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런 값이기 때문에 그 값만 봐도 아 이거는 벌써 탈분극을 겪고 재분극을 거쳐서 과분극에 들어간 그런 상황이구나라고 해석을 해서 어떤 시기인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그런 딱한 지점에서만 있는 한 시점에서만 존재하는 그런 값을 가지고 먼저 출발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에는 이 밑줄 친 막전이 측정까지 걸린 시간에 관련된 해석 방법을 한번 볼게요. 자, 자극을 줬어요. 그리고 막전이를 측정하기까지 걸린 시간을 두 개로 쪼개서 우리는 앞으로 문제를 풀 겁니다. 뭘로 쪼개냐면 전도에 걸린 시간이랑 막전이 변화에 걸린 시간으로 쪼개서 표시를 한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보통 선생님은 이게 무슨 소리냐? 뉴런이 있다고 해요. 뉴런. 그러면 요 지점에 자극을 줬습니다. 그리고 막전이 측정은 여기서 할 거예요. 근데 언제 할 거냐면 여기다가 자극을 주고 5ms가 지난 다음에 요 지점에서 아, 지금 어떤 상태인지 막전이 값을 측정을 해보자 이렇게 측정을 할 예정이에요. 일단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자, 지금 자극 줬어. 자, 5ms 딱 지나서 지금 어떤 상태인지 측정할 거야. 이렇게 해서 측정된 값이 있을 텐데 그 값은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일단 요 5ms라는 요 시간은 여기다 자극 줬죠? 그럼 여기에서 탈분극, 재분극 일어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탈분극 일어나면서 옆으로 확산된 나트륨 이온이 옆으로 이제 퍼져나가게 되니까 점점 옆으로 그 흥분이 전도가 됩니다. 전도가 되다가 여기에 도달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옆으로 가는데 시간이 걸리겠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그 신호가 도달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전도에 걸린 시간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여기까지 2ms가 걸렸다. 얘 어떤 속도가 있어가지고 거기까지 가는데 2ms가 걸렸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면 도착해서 얼마의 시간이 남는 거야? 가는데 2ms 걸렸고 도착해서는 3ms가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남는 3ms 동안 이 지점에서 막전이 변화라는 것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얘가 도달하기 전까지는 막전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지? 계속 그냥 평온한 분극 상태였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해보자면 2ms가 되기 전까지는 그냥 이 지점은 요 지점만 그냥 주인공으로 봤을 때 아무 일이 없었어. 그러다가 여기다 자극 주고 2ms가 지나면 드디어 이 지점까지 흥분이 도달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아, 나 지금 신호를 받았구나. 나 그러면 탈분극 할래. 해서 이렇게 반응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2ms가 됐을 때까지는 그냥 평온하게 그냥 분극 상태였고 2ms 때부터는 아, 나 지금부터 탈분극 하면 되는구나. 그래서 쫙 막전이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갔다가 이렇게 변화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도착해서 3ms 지나서 측정하면 대략 뭐한요 정도? 요 정도 돼서 5ms가 최종적으로 됐을 때 측정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때의 값이 우리가 여기서 읽어낼 수 있는 그런 값이 될 거고, 뭐, 요 값을 바탕으로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면, 그때는 이 지점이 마이너스 80mV였다. 이렇게 읽어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측정 지점에서 좀 떨어진 어떤 지점이 있고, 여기서 자극을 주고 거기까지 도달하는 시간, 예를 들면 2ms, 좀더먼 지점이면 3ms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도착해서 막전이 변화에 시간을 써서 얘가 막전이가 변화하게 된다. 최종적으로 5ms라는 총 시간이 흘렀을 때는 어느 지점에 도달해 있는 그 막전이 상태의 값이 측정이 되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됩니다. 어떤 데이터로서.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우리가 데이터가 가공되어 있는 문제를 받게 될 거고요. 그래서 얘가 어떤 상태다를 해석해야 되는 그런 문제를 우리가 풀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챌린지는 어디에 자극을 줬는지 찾을 수 있느냐. 이런 챌린지부터 좀 시작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먼저 도달한 쪽이 어떤 속성을 갖는지 그거를 좀 이해를 해 나가는 과정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 그림이 우리 교재에 있는 그림인데, 요거 가지고 우리가 한번 좀 설명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뉴런이 있고요. X라는 지점에 자극을 줄 겁니다. 요 지점에 X라는 자극을 줄 거예요. 그리고 그 자극점으로부터
조금씩 떨어져 있는 내

지점이 있다. 그러면 D1은 자극점에서 제일 가까운 점이고, 그로부터 D2, D3, D4, 요 순서대로 나열이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D4는 제일 멀겠죠? 그럼 D1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극이 와서 여기서 탈분극이 일어나고 옆으로 전도가 될 텐데, 여기까지 전도가 되는데 시간이 좀 필요할 거예요. 하지만 그 시간이 다른 지점들에 비해서는 더 짧겠죠. 그죠? 그래서 전도에 걸리는 시간이 더 짧고, 대신에 똑같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측정을 한다면 여기서는 뒤에 막전이 변화에 쓸수 있는 시간이 훨씬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여기다가 자극을 주고 5ms가 지난 다음에 동시에 D1, D2, D3, D4에서 측정을 한다고 가정이 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그러면 D1은 더 가까운 지점이기 때문에 가는데 걸린 시간이 적어요. 예를 들어서 1ms라고 할게요. 지금 여기서는 이 거리에 비례한 값으로 말고 그냥 우리가 임의로 정해서 그냥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여기는 가깝기 때문에 가는데 1ms밖에 안 걸렸어. 근데 D2는 조금 더 머니까 조금 더 시간이 더 걸려서 2ms가 걸렸어. 그럼 D3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보단 조금 더 머니까 시간 더 걸려야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3ms가 걸렸다. 그 다음에 D4는 제일 머니까 제일 많은 시간이 걸려서 4ms가 걸렸다.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총합 5ms가 지난 다음에 측정되는 값들은 거기에 도착해서 막전이 변화를 그 남은 시간 동안 해가지고 그 시기에 측정이 된 그런 값이잖아요. 그러면 D1은 1ms 만에 갔고 남은 4ms를 막전이 변화에 쓴 거고, D2는 2ms 동안 가는데 썼고 도착해서 3ms의 막전이 변화가 일어난 후에 측정이 될 거고, D3는 3ms 동안 열심히 갔고 도착해서 2ms 지난 후에, D4는 3ms 동안 갔고 도착해서 1ms밖에 안 지났는데 시간 다 됐습니다 하고 측정이 돼버린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간이 짧게 걸리는, 가는데 시간이 짧게 걸린 것과 많이 걸리는 건 어떻게 달라지는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이게 D1에서의 그래프라고 가정해봅시다. 그러면 자극을 줬어. 그러면 자극점에서 거기까지 도달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겠죠? 요 정도의 시간차를 두고, 그 다음에 도달을 만약에 하게 되면 그때부터 막전이 변화가 슉 일어납니다. 태분극, 제분극, 해서 과분까지 해서 요 정도 값이 됐을 때 측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2는 조금 더 멀잖아요? 그러니까 거기까지 가는 시간이 조금 더 늘어나게 된다. 그러면 도착해서 막전이 변화 쭉 일어나는데, 얘는 가는데 시간을 더 써서 막전이 변화에 쓸수 있는 시간은 이거보다 더 짧게 남잖아요? 그러니까 막전이 변화가 여기까지는 일어나지 못하고, 그거보다 조금 덜 진행이 됐을 때, 시간 다 됐습니다 하고, 요 시간은 같을 거니까, 예를 들면 지금 5ms로, 그러니까 다 됐습니다 하고 측정이 돼버리는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D3 같은 경우에는 자극을 주고 그 지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더 많이 걸리겠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막전이 변화를 하긴 할 건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시간 다 됐습니다 하고 더 빨리 측정이 돼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D4는 가는데 시간을 거의 다 썼어. 너무 멀어가지고. 그래서 3ms 동안 열심히 달려갔는데 1ms 동안 이제 좀 변화를 해보려고 하니까 시간 다 됐습니다 하고 이렇게 측정이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우리가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는데 시간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도착해서 요 막전이 변화에 쓸수 있는 시간이 줄어든다라는 거를 잘 이해하시면 문제를 우리가 충분히 잘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지금 우리가 가는데에 걸리는 시간도 다 포함해서 가는데 걸리는 시간 동안은 자극점에서 이제 가는데 시간이 걸리니까 그거가 변화가 없는 것으로 해서 그래프가 그려져 있는 것까지 지금 표현을 한 거잖아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되는 그런 그래프에서는 가는데 걸리는 요런 시간은 그냥 빼고 그래프에다 표현을 하게 된다. 그래서 그냥 도착해서 막전이 변화에 얼만큼 시간을 썼느냐로 그냥 요 그래프에다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게 1ms 지났을 때, 요게 2ms 지났을 때, 요게 3ms, 요게 4ms 지났을 때의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그런 그래프라면 요게 시간이고, 밀리세크 단위로. 그 다음에 요게 막전이 밀리볼트 단위로. 요렇게 돼 있다고 하면, 지금 얘는 도착해서 3ms의 시간을 막전이 변화에 온전히 쓴 다음에 측정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도착해서 하나, 둘, 셋, 넷. 4ms 지난 다음에, 예를 들면 마이너스 80 값으로 D1이 측정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D2는
도착해서 막전이 변화에 3ms 쓰는 거죠. 그래서 도착해서 1, 2, 3ms 써서 요 정도 지점이 됐을 때 D2 지점은 요런 값이 된다. 그 다음에 D3 지점은 도착해서 2ms 지났을 때 예를 들면 요런 값으로 측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D4 지점은 도착해서 1ms 지났을 때 이제 막 도착해서 변화하려고 하는데 시간 다 끝나가지고 요렇게 측정이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실제 이 그래프랑은 조금 이제 달라진 값으로 선생님이 그냥 대략 올려봤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경향성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자, 자극점에서 가까워서 가는 데 시간을 짧게 쓴 것일수록 뒤에서 막전이 변화에 쓸수 있는 시간은 많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일수록 이 그래프에서는 막전이 변화를 많이 겪고 점이 찍힐 거기 때문에 여기, 요런 식으로 더 오른쪽에 위치하게 될 겁니다. 이 그래프상에서 값이 더 오른쪽에 위치하게 될 거예요. 어떤 지점이냐면 더 가까운 지점이. 근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는 데 시간을 거의 많이 써버리고 도착해서 이 막전이 변화에 쓸수 있는 시간은 적게 남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요 D4 지점처럼 먼 지점은 요 그래프상의 점을 찍어보면 더 왼쪽에 이제 막 막전이 변화 좀 하려고 하는 요런 어떤 그 그래프에서 값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그냥 값만 찍어봐도, 얘는 거의 끝에 있는 값이 나오는데, 얘는 이제 시작하는 값이 나오네. 그럼 이제 시작하는 값이 나오는 게 자극점에서 거리가 먼 지점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여기 많이 겪게 된 요런 지점은 자극점에서 가까워서 막전이 변화를 많이 거친 그런 지점이구나. 이렇게 해석해서 뭐가 더 자극점에서 가깝고 먼지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팁들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하면 될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은 앞으로 우리가 어떤 점을 찍었을 때 같은 유런에서의 서로 다른 지점에 어떤 값들이 나타나 있다. 근데 예를 들면 어떤 지점은 여기 있는 어떤 값이래. 막전이를 측정했더니 요 값이 나왔대. 근데 어떤 지점은 똑같은 시간 지난 다음에 막전을 측정했더니 여기 있는 어떤 값이 나왔대. 그러면 둘 중에 뭐가 더 자극점에서 가깝냐면 더이 그래프상에서 값이 오른쪽에 더 많이 시간이 흐른 쪽에 찍혀 있는 것이 더 가까운 지점이고, 더요 0에 가까운 숫자 쪽에 찍혀 있는 것이 자극점으로부터 더먼 지점이다라는 거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한요 정도 찍혔다. 그럼 어때요? 그두 지점보다는 좀 중간에, 그두 지점 사이에 존재하기 때문에 얘보다는 더 멀고 얘보다는 더 가까운 어떤 지점이다. 이렇게 그냥 그 찍힌 위치만 봐도 우리가 그런 일들을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다른 유런에서의 서로 같은 지점일 때 속도가 다른 것도 우리가 알아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 어떤 지점에서 여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기냐 짧으냐로 우리가 지금 비교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서로 다른 유런인데 속도가 달라요. 근데 속도가 다르다는 거는 같은 거리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를 수 있다는 거잖아요. 만약에 얘는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2ms가 걸렸어. 근데 얘는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4ms가 걸렸다. 라고 하면 누가 더 빠른 거야? 더 짧은 시간 동안 가는 게 속도가 빠른 거죠. 얘가 더 빠른 거야. 얘는 똑같은 시간 동안 더 빨리 도착해서 막전이 변화에 쓸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남는 겁니다. 요렇게. 그러면 도착해서 막전이 변화를 더 많이 겪는다는 얘기는 여기에서 더 오른쪽에 있는 어떤 값을 갖게 된다는 얘기겠죠. 뭐가요? 더 빠른 유런일수록 그 지점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이 적기 때문에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적어. 그러면 막전이 변화에 쓸수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좀 느린 유런은 가는데 시간이 더 많이 걸려. 그래서 막전이 변화에 쓸수 있는 시간은 적게 남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에 왼쪽 편에 점이 찍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빠르고 느린 것, 그런 속도까지도 우리가 여기서 찾아내 볼수 있다라고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된 OX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도 여기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자, 마리집은 뉴런의 세포막이 연장되어 생성이 되는가? 어때요? 마리집이란 뉴런과는 별개의 슈반세포라는 별도의 세포가 감겨 있는 것이다. 요런 얘기를 했으니까 요거는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분극 상태일 때 나트륨 이온과 칼륨 이온

이동이 일어난다. 어때요? 붕극 상태일 때도 펌프는 항상 작동하고 있다고 했고, 지금 여기서는 뭐 안에서 밖에서 밖으로, 밖에서 안으로 이런 얘기 없이 그냥 이동이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그런 펌프에 의한 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니까 맞는 내용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탈붕극 시기에 막전이가 상승하는 것은 나트륨 이온이 세포 밖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나트륨 이온은 요 탈붕극 시기에 이동하는 건 맞죠? 요런 막전이의 상승이 여기 있던 것이 이렇게 올라가는 게 나트륨 이온의 이동 때문인 건 맞는데, 어디서 어디로? 밖에 바글바글 하던 애들이 통로가 열리면서, 드디어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해서 밀고 들어가니까 안쪽이 플러스가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세포 밖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세포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지금 정리하는 게 지금은 제일 중요한 단계입니다. 나중에 가면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이런 것들은 이제 다저 기저에 깔려있는 내용들이어서 구체적으로 묻진 않는데 지금은 요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에 재분극 과정에서 통로를 통한 칼륨 이온의 이동에 ATP가 소모된다. 지금 뭐를 통한? 통로를 통한 이동이라고 했어요. 그럼 통로를 통해서 이동할 때는 그냥 확산되는 거라서 ATP가 소모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펌프를 통한 이동이라면 소모가 될 텐데 통로기 때문에 아니다 하는 거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 자, 이제 흥분의 전달을 간단하게 좀 살펴보겠습니다. 전달은 크게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용어들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일단 보면은 지금 두 개의 뉴런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두 개의 뉴런이 연결이 되어 있을 때 아예 이렇게 딱다 있는 게 아니고요. 살짝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뉴런 하나가 이렇게 쭉 있는 게막뭐 예를 들어서 이제 전선처럼 전화선이나 전선처럼 쭉 연결되어 있어서 연결되어 있는 동안은 전기 신호로 아까 봤던 이온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전기 신호로 옆으로 갈수 있지만 여기서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전기 신호가 전달되지 않는다. 그래서 뉴런과 뉴런 사이에 정보가 이동할 때는 방법을 좀 바꿔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집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주요 용어 중에 뉴런과 뉴런이 연결되는 부위를 우리는 시냅스라고 불러요. 시냅스라고 한다. 그리고 시냅스에서는 아주 좁은 틈을 두고 두 뉴런이 살짝 떨어져, 아주 좁은 틈. 굉장히 거의 붙어 있다시피 하지만 실제로 붙어 있는 건 아니고 틈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은 전기적인 신호가 갈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요거를 화학 신호로 바꿔서 전달을 합니다. 화학 신호로 바꿔준다. 어떻게 하는지 한번 과정을 보겠습니다. 원래 이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 이 시냅스를 이루고 있는 이 부위에 닿아 있는 축삭돌기 말단에는 이런 작은 막 구조들이 이렇게 안에 만들어져 있어요. 막으로 된 포장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부르냐면 시냅스 부위에 있는 작은 포장들이다 해서 시냅스 소포라고 불러요. 그래서 작은 포장들에 안에 물질을 담고 있는 상태로 많이 만들어 놓는데 거기에 담겨 있는 물질의 종류가 뭐냐면 이게 바로 명칭입니다. 지금 이거를 조금 더 확대한 게이 그림이잖아요. 그래서 작은 포장들이 원래 많이 존재하는데 그 안에 담겨 있는 이 물질의 이름이 뭐냐면 바로 여기 이제 이렇게 다 있다고 하고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 이름을 풀어봤을 때 신경에서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물질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전달이 일어날 때그 물질이 이동하면서 신호를 만들어낸다. 그게 바로 이제 화학 신호로서 그 다음 뉴런으로 전달이 된다.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시냅스 소포가 원래는 요막 안에 잘 보관이 돼 있었는데 우리가 그전 뉴런에서 만약에 전도가 일어나가지고 전기적인 신호가 발생을 했다. 그러면 그 전기적인 신호에 의해서 시냅스 소포가 점점 이 세포막 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세포막이나 시냅스 소포의 막이나 성분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얘가 이렇게 합쳐지는 상황이 발생하고요. 그러면 얘가 합쳐졌을 때 안에 있는 물질이 바깥 공간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나왔어요. 그럼 열심히 이 틈에서 확산합니다. 확산하다 보면 이게 다음 뉴런의 세포막이에요. 이게 이전 뉴런의 세포막이고 이게 다음 뉴런의 세포막인데 그 세포막에 여러 요런 수용체들이 존재합니다. 거기에 가서 구조가 맞는 경우에 탁 가서 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확산되는 신경 전달 물질의 수용체가 다음 뉴런의 막

그래서 그 다음 뉴런에서도 또 이렇게 전도가 될수 있는 상황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와 전달을 간단하게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뉴런이 이렇게 이어져서 연달아 있다. 그러면 세 개의 뉴런이 두 개의 시냅스를 통해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가운데 있는 뉴런의 중간 지점 정도에 자극을 줬다고 칩시다. 충분한 세기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줬다. 그러면 전도는 이 뉴런의 양쪽 방향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전도는 양방향으로 일어나는 게 가능하다. 그런데 다음 뉴런으로 넘어가는 전달은 요 촉삭돌기 말단 쪽에만 신경 전달 물질이라는 신호를 줄수 있는 물질이고요. 그 다음에 요 다음 뉴런의 가지돌기나 신경세포체 막에만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수용체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쪽 방향으로는 그 신호를 주는 게 가능해. 그래서 전달도 일어날 수 있어요. 전달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런데 요쪽 방향으로는 그 신호를 일단 줄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요 부위에는 시냅스 소포가 없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호를 줄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전달은 시냅스 이전 뉴런에서 이후 뉴런으로만 줄수 있고, 시냅스 이후 뉴런에서 이전 뉴런으로 줄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그 전달은 한쪽 방향으로만 이동할 수 있다는 거를 반드시 꼭그 속성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 전으로는 전달이 안 된다. 그리고 중요한 점은 전도와 전달이 있을 때 속도 비교를 해볼게요. 속도는 전도가 훨씬 빠릅니다. 속도로 보면. 그냥 이 뉴런 안에서 전기적으로 쫙 이동하는 게 훨씬 빠르거든요. 전달은 중간에 거쳐야 될 과정이 많기 때문에 훨씬 좀 느려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때 전달의 원리라던가 이런 거를 묻기보다는 전달을 거치면서 속도가 느려진다. 시간을 좀더 소모한다라는 속성을 알고 있는지를 통해서 시냅스가 어디 있는지 찾도록 하는 문제. 그다음에 이전 뉴런으로는 전달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는지 그두 가지 정도에 초점을 맞춰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배운 내용을 문제에 적용해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예제 1번은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을 전체적으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금 빠르게 풀어볼게요. 그림칸은 신경 축삭돌기의 세포막을 경계로 휴지 전위가 유지될 때의 이온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에 나는 활동 전위가 발생했을 때의 막전위 변화. 우리가 일반적으로 봤던 분극, 탈분극, 재분극, 다시 분극. 그런 그래프를 나타내주고 있고. 지금 가에서, 휴지 전위가 유지될 때라고 했으니까 이건 분극 상황이죠. 그리고 동그라미 기역과 니은이라고 돼 있는 게 나트륨 이온 통로 또는 칼륨 이온 통로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이 나트륨 칼륨 펌프를 이렇게 표현을 했잖아요. 세포 밖으로 나트륨은 내보내고 칼륨은 데리고 들어오는 그런 그림 보여주고 있고요. 동그라미 기역은 나트륨 이온 통로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니은은 칼륨 이온 통로로 표현해서 문제에서 물어보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서 보기를 한번 살펴볼 거고, 옳은 것을 찾아볼게요. 동그라미 1번입니다. 구간 1, 분극이죠. 분극에서 칼륨 이온의 농도는 세포 밖이 세포 안보다 높은지 물어봤습니다. 어때요? 칼륨 이온은 아유 들어오세요 하고 계속 안에다 쌓아놓으니까 지금 이 문장에서는 이렇게 돼 있지만 사실은 안의 농도가 높습니다. 계속 데리고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1번 틀렸고 그다음에 2번 구간 2에서 재분극이 일어나는지 물어봤습니다. 2는 탈분극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틀렸네요. 그다음에 3번 T2일 때 T2는 여기죠. 지금 재분극 중에 한 시점이 T2인데 나트륨 이온의 유입에 ATP가 사용이 되느냐. 나트륨 이온의 유입은 통로를 통해서 들어올 때 일어나거든요. 왜냐하면 평소에는 밖으로 쫓겨나는 일이니까 유입이면 들어오는 통로를 통한 이동이어야 되는데 통로를 통한 이동에는 ATP가 사용되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 틀렸고. 그다음에 4번 T2일 때, T1일 때는 탈분극 상황이었네요. 동그라미 3번에서. 그래서 탈분극 상황일 때 나트륨 이온이 유입되는 건 맞는데 ATP가 사용되지는 않는다 해서 틀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T2일 때
동그라미 기억을 통해서 나트륨

이온이 유출되느냐. 지금 재분극 상황인데 나트륨 이온 통로를 통해서 나트륨 이온이 유출되는 일은 안 일어나요. 나트륨 이온이 밖으로 나갈 때는 꼭 펌프를 통해서 나가는 이동입니다. 그거는 여기선 말이 되지 않죠. 그래서 동그라미 기역을 통해서 통로를 통해서 이동하는 것은 유출이 아니고 만약에 열렸다고 하더라도 들어오게 되는데 지금 E3의 요 상황에서는 이 나트륨 이온 통로를 좀 닫아주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4번은 잘못된 보기로 볼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구간 3에서 칼륨 이온이 동그라미 니은 칼륨 이온 통로를 통해 세포 안에서 세포 밖으로 확산이 되느냐. 그럼 지금 여기는 재분극 상황인데 재분극일 때는 칼륨 이온 통로가 열리는 게 맞죠. 그리고 칼륨 이온이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서 세포 밖으로 확산된다가 맞는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5번이 맞는 보기다 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는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에서 그린간은 어떤 뉴런에 역치 이상의 자극을 주었을 때 이 뉴런의 축삭돌기 한 지점에서 측정한 막전이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에 나는 T1일 때이 지점에서 나트륨 이온 통로를 통한 나트륨 이온의 확산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지금 나트륨 이온이 통로를 통해서 요로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럼 통로를 통한 이동에서는 나트륨 이온이 항상 밖에 많기 때문에 밖에서 안으로 요 흐름으로 이동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동그라미 기역과 니은이 아닌지 바뀐지는 이렇게 찾아주시면 됩니다. 그럼 보기 내용 보겠습니다. 보기 기역에 나트륨 이온의 막 투과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냐? 막 투과도는 통로가 열렸는지 닫혔는지를 보고 판단하시면 돼요. 그럼 통로가 열리면 막을 통해서 이동할 수 있는 정도인 막 투과도는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그럼 T1이 나트륨 이온의 통로가 열려 있는 탈분극 상황이고 T2가 나트륨 이온 통로를 닫아주는 재분극 상황이기 때문에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크겠죠. 통로가 열려 있으니까. 그래서 기억 맞고. 그다음에 니은 T2일 때 칼륨 이온은 칼륨 이온을 통 이온 통로를 통해서 기역에서 니은으로 확산이 되느냐? 칼륨 이온 통로가 만약에 있다고 치고 걔가 열리면 칼륨 이온 안에 많으니까 안에서 밖으로 이동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기역에서 니은 쪽으로 확산된다가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에 디귿 T2일 때 이온의 기역에서 기역이 안이고 니은이 밖인데 안에서의 농도분의 밖에서의 농도는 칼륨 이온이 나트륨 이온보다 큰지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이게 어디가 더 많은지를 보면 되잖아요. 그런데 나트륨 이온은 항상 안보다 밖이 많기 때문에 나트륨 이온에서의 요 분수값이 훨씬 더클 수밖에 없어요. 칼륨 이온보다는. 그러니까 디귿은 잘못된 내용이고 리을 분극 상태일 때 세포막을 통한 나트륨 이온의 이동이 없는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고 왜? 펌프를 통해서 이동하는 것도 이동이니까. 그래서 기역 니은만 맞는 내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 예제 3번은 다음 시간에 같이 풀어보기로 하고요. 오늘 여러분들 배운 내용들 잘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으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파트이기 때문에 자신감 잃지 마시고 선생님이랑 뒤에서 또 연습 문제도 풀어볼 거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씩 실력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과학, 지구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10강이고요. 고체지구 단원 마무리입니다. 여러분들 교재에 단원 마무리 내용이 요약적으로 쫙 들어있거든요. 그거 꼭 확인하시고요. 선생님은 이번 시간에 우리가 그동안 고체지구 공부하면서 중요하게 봤던 퀴즈 있죠? 지구력 업. 퀴즈 같이 확인해드리고 이렇게 공부하면 조금 더 좋겠는데 여러분들의 실력을 조금 더 상승시킬 수 있겠는데 라고 하는 문제 가지고 왔거든요. 여러분들 자료실에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같이 풀어보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구력 업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선생님이 과제로 제시를 해드렸고 여러분들 열심히 지금 과제를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제 답도 알려드리면서 약간의 코멘트까지 자 보도록 할게요. 자, 멘틀 대류설은 해양지 확장설보다 먼저 나온 이론이다. 우리가 판구조론의 정립에서 이 이론 혹은 가설의 순서까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대륙이동설, 멘틀 대류설, 해양지 확장설 모두 다 합쳐서 판구조론. 그죠? 멘틀 대류설은 해양지 확장설보다 먼저 나온 이론이다. 맞고요. 자, 해령에 가까울수록 해양지각의 연령은 많아진다. 해령으로부터 멀어지면서 나타나는 특징들 해양지 확장설에서 정리했었죠. 지각의 연령이 많아져요. 퇴적물의 두께가 두꺼워져요. 일반적으로 수심이 깊어져요. 고지자기 줄무늬의 대칭성. 오래된 해양지각은 어딘가에서 소멸해요. 그래서 진원분포를 보면 서부 이불을 당하는 쪽으로 갈수록 진원의 깊이가 깊어져요. 이런 것까지도 했었습니다. 자, 해령에서 가까울수록 해양지각의 연령은 적어진다.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지각의 연령이 많아진다. 했었죠. 하부 멘틀은 부분 용융 상태이다. 부분 용융 상태인 것을 우리가 연약권이라고 했었고, 연약권은 상부 멘틀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틀린 거고, 해량이 발달한 곳의 하부에는 멘틀 물질의 상승률, 해령이라고 하는 것은 판이 발산을 한다. 판이 발산을 하는 이유는 멘틀 물질이 올라와서 벌어지기 때문에 판이 발산한다. 멘틀의 상승률, 멘틀 물질의 상승률과 존재한다. 맞고요. 면적이 큰 판일수록 판의 평균 이동 속도가 빠르다. 판의 이동 속도는 면적과는 무관. 아셨죠? 섭입대를 가지고 있는 판이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조금 빨리 이동할 수가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죠. 그렇죠? 면적과 반드시 판의 평균 이동 속도가 어떤 뚜렷한 상관관계가 있는 게 아니다. 자, 열점의 마그마는 외핵을 이루는 물질, 외핵을 이루는 물질이 아니죠. 열점은 뜨거운 플룸과 관련 있어요. 플룸이라고 하는 건 멘틀 물질이지. 멘틀 물질. 그러니까 외핵 아니죠. 됐죠? 정리되셨죠? 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그다음 보면 자, 지구에는 복각의 크기가 클수록 적도에 가깝게 위치한다. 복각이 크다? 그러면 고위도. 그쵸? 그러니까 적도에 가깝게가 아니라 멀리. 자, 고생대 말에 형성된 초대륙의 이름은 로디니아이다. 이제 이런 것들 약간 지역적인 요소가 있지만 출제가 되니까. 아셨죠? 고생대 말에 형성된 건 판게아. 로디니아가 아니다. 틀렸죠? 그 다음에 해령 하부에서는 주로 압력 감소에 의한 마그마가 생성된다. 해령 하부 잘 생각해보면 판에 발산이 있고요. 멘틀 물질이 상승하죠. 여기 밑에 있었던 멘틀 물질. 굉장히 압력을 많이 받고 있었던 요 녀석이 상승하면 압력 감소에 의해서 어떤 마그마?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그러니까 맞는 얘기. 현무암은 화강암보다 밀도가 크다. 현무암은 화강암보다 SiO 함량이 적어요. SiO 함량은 가벼운 성분이라고 얘기했었고, SiO 함량이 적다? 그럼 반대로 봤을 땐 철과 마그네슘. 조금 더 무거운 우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거니까 밀도가 크다. 그쵸? 맞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감을 이루는 주요 퇴적 입자의 크기는 0.1mm보다 작다. 자, 우리가 선생님이 요 질문을 던진 포인트는 이거였어요. 우리가 1mm를 좀 기억을 했으면 좋겠다. 1mm라고 하는 건 모래 입자의 평균 크기. 그죠? 그래서 1mm보다 조금 더 크다. 이를테면 뭐 10mm. 그러니까 1cm죠. 1cm보다 더 크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모래보다 더큰 입자니까 자갈로 가는 거고. 1mm보다 좀 작다. 그래서 0.1mm 또는 뭐 0.01mm로 간다.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점토나 진흙이 되는 거지.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이 쌓여서 암석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이암이나 셰일이 되는 거지. 선생님이 이 포인트, 이 문제를 낸 포인트는 여감이라고 하는 건 주로 자갈과 모래니까. 그러니까 입자의 크기가 이거보다 작다가 틀린 거지. 그쵸?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사층리를 통해 퇴적물이 공급된 방향을 알수 있다. 사층리,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기울기가 급한 곳이 위, 기울기가 완만한 곳이 아래, 상, 하, 상, 하. 이렇게 구조의 판단을 하는 거고, 이런 상태에서 퇴적물의 공급 방향은 여기다 우리 공을 굴려보자고요. 공이 그럼 이렇게 굴러가겠지. 이쪽으로 퇴적물이 공급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사층리를 통해서 공급 방향을 알수 있다. 맞는 얘기.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12번까지 얘기했고, 자, 계속 갑니다. 자, 화산암 지형에서는 주상 전리가 잘 나타난다.
화산암 지형이라고 하는 건 화산암이 잘 나타나는 곳. 화산암이라고 하는 건 마그마가 지표 부근에서, 그럼 지표 부근에서 용암 같은 거 분출해서 지표 부근에서 식을 때 급격히 냉각 수축하면 수상절리 만들어지니까 잘 나타난다. 관입암은 관입당한 암석보다 나이가 많다. 관입암은 기존의 암석을 관입한 거니까 얘가 나중 거지, 최근 거지. 그러니까 관입암은 관입당한 암석보다 나이가 적어야 되겠지. 더 최근 거니까. 그 다음에 시간에 따른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량은 일정하다. 이거 함정이 들어있었는데 붕괴량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붕괴율이라고 했으면 방사성 동위원소의 아주 큰 특징이죠.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비율로 붕괴한다라고 하는 거. 근데 물어보고자 한 것은 붕괴량입니다. 붕괴량은 갈수록 줄어든다. 100에서 50, 50에서 25, 25에서 12.5. 요 시간 간격이 일정한 거기 때문에 붕괴량은 줄어든다. 아셨죠? 붕괴 비율이 같은 거. 너는 틀렸어. 자, 반감기가 두 번 지나면 방사성 동위원소의 양은 처음 양의 2분의 1 배가 아니라 한 번 지날 때마다 2분의 1이니까 두 번 지나면 4분의 1이 돼야 되겠지. 자,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성캄브리아 시대의 표준화석이다. 이것도 함정이 있는 겁니다. 성캄브리아 시대에 스트로마톨라이트가 만들어진다라고 하면 맞는 얘기지만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남세균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퇴적 구조예요. 근데 그 남세균이 시생누대, 그러니까 성캄브리아 시대에 번성한 건 맞지만 지금 없느냐? 지금도 있거든. 고생대도 있었고 중생대도 있었고 지금도 있거든. 그러니까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지금도 만들어질 수 있거든. 그래서 표준화석이 아닌 거예요. 자, 최초의 포유류는 속시 식물보다 먼저 출현하였다. 원시 포유류가 출현한 시기가 언제냐는 거예요. 원시 포유류. 트라이아스기. 그죠? 속시 식물은 언제 출현했냐는 거예요. 속시 식물은 백악기. 그러니까 포유류가 먼저 출현했다는 거예요. 아셨죠? 포유류는 속시 식물보다 먼저 출현했다. 맞는 거. 됐죠? 이렇게 쭉 가면 이제 우리 지구력 업 되는 겁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구력 업 퀴즈 확인해 봤고요. 자, 선생님이 준비한 여러분들의 실력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스텝 바이 스텝, 지금 딱 좋아요. 한 단계 딱 향상시켜 줄 수 있는 문제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레벨업 퀴즈, 이렇게 레벨업 문제 이렇게 정해봤고요. 기출문제 중에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아주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교재를 개념 교재 공부하고 수업 시간에 다룬 내용보다 한 단계만 더 나아간 문제. 아셨죠? 여러분들 학습 자료실에 있는 거 꼭 다운받아서 풀어보시고 오셔야 돼요. 풀어보시고 오셔야 돼요. 아셨죠? 바로 강의 들으시면 안 됩니다. 꼭 약속. 오케이. 자, 볼게요. 1번부터. 자, 다음은 음향측심 자료를 이용하여 해저 지형을 알아보기 위한 탐구활동이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탐구 과정을 쭉 보면 지금 여기 보면 음향측심 자료를 이용하여 해저 지형을 알아본다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머릿속에 생각해야 될 것은 아, 음향측심법의 원리가 기본적으로 있다는 거지. 음파를 쏴서 왕복 시간 측정한 다음에 음파의 속도를 곱하면 이제 이 이동 거리가 나오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수심을 알아보는 거. 우리가 이제 해양지 확장설을 얘기할 때 해저 지형에 대한 어떤 이해를 음향측심법으로 높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랑 관련된 거지. 자, 하나의 해구가 나타나는 어느 해역의 음향측심 자료를 조사한다. 해구라고 하는 것은 머릿속에서 우리가 딱 떠올려야 되는 건 수심이 기본적으로 6km 이상이다. 라고 하는 거. 자, 가의 해역에서 해구를 가로지는 직선 구간을 따라 일정 거리 간격으로 쭉 지점을 선정한다. 각 지점별로 해수면에서 연직 방향으로 뿅 발사한 초음파가 해저면에 반사되어 되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을 표에 기록한다. 기억 보니까 수심에 비례한다. 요 왕복 시간이 길면 길수록 수심이 큰 거지. 수심이 깊은 거지. 그러면 왕복 시간이 길겠지. 아, 너 일단 맞네. 이렇게. 자, 초음파의 속력이 1500m/s로 일정하다고 가정한 후 각 지점의 수심을 계산하여 표에 기록한다. 라에서 계산된 수심으로부터 해구가 나타난 지점을 찾는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 보면 탐구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쭉 지점이 있고요. 왕복 시간이 P4에서 가장 기네요. 10초로 왕복 시간. 자, 수심 D라고 하는 건 2분의 1 곱하기 초음파 속도 속력 곱하기 왕복 시간 T. 맞죠? 근데 여기서 2분의 1을 곱하기 초음파의 속도 또는 속력을 아까 1500이라고 줬고 왕복 시간 T가 10초. 그러면 요 시점에서의 수심이라고 하는 것은 5 곱하기
1500이니까 7500m가 나오겠네요. 7500m.

7,500m. 그럼 6km 이상이야. 여기엔 해구가 있을 수가 있겠네. 만약에 이 지점 중에 어느 한 지점에 해구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겠지. 그쵸. 그렇게 봐야 되겠지. 그 다음에 깊은 곳이 이쪽이긴 한데, 이쪽이라고 했을 때 8초를 넘는 녀석이 없잖아요. 적어도 왕복 시간이 8초를 넘어야지 수심이 6km가 넘는 거니까 여기밖에 없네. 이렇게 보겠습니다. 니은은 15,000m가 아니라 계산하면 7,500이 나오는 거고요. 자, P2는 해구가 위치한 지점이다. 이 중에서 해구가 한 곳에 위치한다라고 하면 6km 이상인 곳을 찾아야 되는데 여기밖에 없죠. P4. 그쵸? 그러니까 얘는 아닌 거야. 그러면 기억만 맞다.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간단하죠? 자, 우리 1번 문제 봤고요. 자, 이렇게 풀면 레벨 업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문제. 자, 2번 보겠습니다. 그림은 어느 지역의 판경계 분포와 지진파 단층 촬영 영상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우리가 이제 문제를 볼때 중요한 포인트를 체크해 가면서 문두를 읽어보면 나중엔 그 부분이 쏙 들어와서 문제를 더 효과적으로 풀수 있다. 자, 밑줄 긋겠습니다. 기역과 니은에는 각각 발산형 경계와 수렴형 경계 중 하나가 위치한다. 여기 밑줄. 다시. 기역과 니은에는 각각 발산형 경계와 수렴형 경계 중 하나가 위치한다. 여기 꼭 밑줄 그으시기 바랍니다. 기역과 니은이 있는데 둘 중에 하나가 수렴형, 둘 중에 하나가 발산형 경계래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하나의 판의 경계를 구분하면 나머지 하나도 바로 구분되는 그런 상태 됐죠? 그런 상태에서 주어진 자료를 보면 지진파 속도 편차가 여기 나와 있죠. 우리 지진파 속도 편차 어디서 얘기했냐면 플룸 구조론 할때 얘기했어요. 같은 깊이에서 비교할 때 주위보다 속도 편차가 커요. 그 지진파가 빠르게 통과한데 어떤 상황에서? 단단한 물질이 있어요. 밀도가 큰 물질이 있어요. 온도가 낮은 물질이 있어요. 그럼 빨리 통과한다. 자, 지진파 속도 편차가 플러스인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같은 깊이를 비교할 때 주위보다 단단해요. 주위보다 밀도가 큰 물질이 있어요. 주위보다 온도가 낮은 물질이 있다라고 하면 빨리 통과한다. 자, 여기서 보면요. 판의 경계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남아메리카 대륙이 있고 여기 태평양. 아, 여기 지금 해양판이 있는데 기역은 해양판과 대륙판의 경계인데 그 밑을 봤더니 주위와 비교해 봤을 때 지진파 속도 편차가 플러스. 비교해 봤을 때 플러스. 비교해 봤을 때 플러스. 비교해 봤을 때 플러스. 아, 주위보다 단단한 녀석이 지금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거야. 주위보다 밀도가 큰 녀석이 이렇게 분포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건 해양판과 대륙판의 경계에서 아, 오래된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이렇게 들어가기 때문에 밀도가 큰 녀석이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여기서 지진파 속도 편차가 플러스가 이렇게 나타나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물론 어떤 친구들은 공부를 많이 해서 선생님 남아메리카 대륙과 그 옆에 있는 나스카판을 고려해보면 얘가 얘 밑으로 들어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자료를 최대한 이용을 해서 해석을 해보자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판의 경계에서 아, 해양판이 오래된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면서 이런 식으로 섭입대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을 생각해 볼수 있다. 그러면 얘가 명백한 수렴형 경계가 되는 거고요. 그럼 나머지 하나가 이제 발산형 경계가 되겠지. 됐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보는 겁니다. 볼게요. 자, 기역의 판 경계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지진이 발생하는 깊이는 대체로 깊어진다. 요 판의 경계에서 북, 남, 서, 동. 오래된 해양판이 들어갑니다. 지진 꽝, 지진 꽝, 지진 꽝, 지진 꽝, 지진 꽝. 섭입대가 발달하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수록 이쪽이 어디예요? 동쪽으로 갈수록 지진이 발생 깊이, 진원 깊이가 깊어진다. 그러니까 깊이는 동쪽으로 갈수록 깊어진다. 맞는 얘기고요. 판 경계 부근의 평균 수심은 기역이 니은보다 깊다. 지금 기역은 해구가 있을 거 아닙니까? 얘가 얘 밑으로 들어가면. 그럼 여기는 적어도 수심이 6km보다 클 거고, 6km 이상일 거고, 얘는 지금 해령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발산형 경계니까. 해령은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냥 수심을 따질 때 2에서 3km 보자고요. 그러면 얘가 훨씬 더 깊겠지. 그러니까 판 경계 부근의 평균 수심은 기역이 니은보다 깊다. 맞고요. 온도는 A 지점이 B 지점보다 높다. 둘을 비교합니다. 항상 같은 깊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같은 깊이를 비교해봤더니 여기가 지진파 속도 편차가 커. 지진파가 빨리 통과해. 그러면 차고 단단하고 밀도 크고. 그러니까 얘가 상대적으로 더 온도가 높아요. 얘가 상대적으로 온도가 더 낮아요. 그러니까 A 지점이 B 지점보다 높다. 맞네. 됐죠? 기역, 니은, 티귿 다 맞는 거. 이렇게 해서 우리 2번 문제 봤고요.
다음에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문제, 세 번째 문제.

이제는 이렇게 플룸 구조론 얘기했고요. 판의 경계가 지금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자, 가는 지구의 플룸 구조 모식도. 이거 많이 나온다고 했었죠. 이거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이대로 나오니까. 나는 판의 경계와 열자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자, 여기서 밑줄. 가의 기역 리을은 플룸이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곳이고. 플룸이 상승하거나 하강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계속 밑줄이에요. 이들의 대략적 위치는 나의 A, D 중 하나이다. 라고 되어 있죠. A, D 중 하나이다. 그러니까 기역 리을까지가 지금 A, D와 매칭이 된다. 요런 포인트. 자, 여기서 우리가 볼 것은 적어도 확실한 것은 기역 밑에는 차가운 플룸이 하강을 하고 있어요. 차가운 플룸이. 그쵸? 우리가 암기를 하면 좋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이제 유라시아 대륙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이 태평양이 될 거고 이쪽이 아프리카가 될 거고 이쪽이 대서양 중앙해령 쪽이 될 텐데 차가운 플룸, 거대한 차가운 플룸이 하강하는 곳이 유라시아 대륙 밑에라고 하는 것 정도는 다시요. 아시아 대륙 밑에라고 하는 것 정도는 조금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다라고 한 상황에서 A, B, C, D가 있습니다. 됐죠? A, B, C, D가 있는데 보면 여기는 오, 해령 부근이네요. 오, 지금 태평양이 어디? 오, 여기 지금 아프리카 대륙에서 뭐가 벌어지는 그런 곳. 오, 여긴 아시아 대륙. 아시아 대륙이야? 아시아 대륙? 아시아 대륙 밑에는 거대한 차가운 플룸이 하강이 있어야 되는데 이제 이런 감각이 있어야 된다고요. 됐죠?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 보기 하나씩 볼게요. 자, A는 기역에 해당한다. 지금요. A는 지금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 기역이라고 하는 건 차가운 플룸의 하강이 있어야 되는데 차가운 플룸의 하강, 가장 큰 규모의 차가운 플룸의 하강이 있는 거 어디? 아시아 대륙 밑에서. 그러니까 얘가 아니라는 거지. 얘는 절대, 얘는 B여야 된다, B. 다른 위치는 우리가 정확히 모른다고 하더라도 차가운 플룸, 거대한 차가운 플룸은 아시아 대륙 밑에서. 아셨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열점은 판과 같은 방향, 열점은 판과 같은 방향과 속력으로 움직인다. 열점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고정점이라고 했었죠. 고정점. 열점이라고 하는 고정점. 이동하지 않는다. 뜨거운 플룸이 상승하다 보면 마그마의 생성 장소, 마그마의 생성 장소 판보다 깊은 곳에 만들어지는데 그런 곳을 우리가 열점이라고 얘기한다고 했지. 그래서 열점은 고정점. 움직이지 않는다. 자, 대규모의 뜨거운 플룸은 멘틀과 외핵의 경계에서부터 멘틀과 외핵의 경계, 멘틀과 외핵의 경계에서부터 멘틀과 외핵의 경계에서부터 상승을 하기 때문에 플룸은 멘틀 물질. 저, 그러니까 얘는 맞는 얘기. 그래서 우리 디귿만 맞아요. 요렇게 골라주시면 됩니다. 됐죠? 자, 요렇게 우리 세 번째 문제까지 봤고요. 이제 그럼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번째. 네 번째 문제는 고지자기와 대륙의 이동. 자, 보겠습니다. 그림 가는 어느 지구의 한 지점에서 서로 다른 세 시기에 생성된 화성암 ABC의 고지자기 복각을 나는 500만 년 동안의 고지자기 연대표를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을 밑줄 읽으셔야 돼요. 그 다음을 밑줄. 자, A, B, C의 절대 연령은 각각 10만 년, 150만 년, 400만 년중 하나이며 지구에는 계속 북쪽으로 이동하였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하나가 자, 10만 년된 거고 하나가 150만 년된 거고 하나가 400만 년된 거고 이런 상태이고 지구에는 계속 북쪽으로 이동하였다. 자, 이런 겁니다. 여기다 해볼까요? 쭉 적도를 그려놓고요. 적도를 그려놓고 지구에는 계속 북쪽으로 이동하였다라고 하는 것은 만약에 이 지구가 북반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북쪽으로 계속 이동하니까 시기별 고지자기 복각이 커질 거예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얘가 남반구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동을 하니까 시기별 고지자기 복각이 작아지겠지, 복각의 크기가. 얘는 고위도로 가는 방향이니까 복각의 크기가 커지는 방향인 거고, 얘는 저위도로 가는 방향이니까 복각의 크기가 작아지는 방향이 되겠죠. 맞죠? 자,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자, 그럼 여기. 얘는 복각의 크기가 50이고요. 얘는 복각의 크기가 45도고요. 얘는 플러스 48도. 일단 방향 고려하지 말고 크기만 따져보자고요. 그럼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한다라고 하면 여기가 400만 년 전일 것이고, 여기가 150만 년 전일 것이고, 이 적도로부터 이 거리는 일단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방향만 따져볼게요. 그 다음에 뭐 얘가 이제 10만 년 전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가는 거니까. 만약에 이렇게 간다라고 하면,

여기가 400만 년 전일 것이고, 여기가 150만 년 전일 것이고, 그리고 여기가 10만 년 전이 되겠죠. 그럼 이런 상태에서 복각의 크기만 가지고 따져보면 얘가 제일 저위도니까 얘는 B가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얘는 C가 되어야 되는 거고, A. 이렇게 되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복각의 크기는 점점점 커지는 방향이니까 45도, 48도, 50도.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 복각의 크기가 커졌다가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는 거니까 얘는 50, 다시요. 얘가 A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C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가 B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중에 얘가 맞을까, 얘가 맞을까를 따져보라는 거지. 여기 연대표를 가지고. 자, 따져보겠습니다. 지금 보면 400만 년 전이라면서요. 400만 년된 녀석이라고 한다면 400만 년 전에 만들어진 거니까. 400만 년 전에 만들어질 때 역자극기였네. 그죠? 역자극기. 그 다음에 150만 년된 녀석이니까 그 150만 년 전에 암석이 만들어질 당시에 역자극기였네. 그쵸? 10만 년 전? 만들어질 당시에 정자극기였네. 그쵸? 그럼 그거 가지고 볼게요. 지금 B를 보면 B가 어떻게 됐냐면 고지작의 방향이 바깥으로 나오는 방향이잖아요. 나오는 방향인데 400만 년 전에 얘가 만약에 만들어진 거라고 한다면 역자극기잖아요. 그러면 얘를 다시 돌려줘야 되겠지? 지금 여기서는 나오는 방향으로 나와 있는데 실제 역자극기니까 들어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겠지? 플러스로. 북반구니까 플러스. 해석돼요? 맞아요. 근데 C를 볼게요. C는 지금 들어가는 방향이죠? 들어가는 방향. 들어가는 방향. 근데 얘가 만들어질 당시가 지금 뭐예요? 역자극기라며. 그럼 얘를 다시 반대로 바꿔줘야 되겠지? 마이너스. 북반구인데 마이너스? 틀렸네. 너 이거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일로 가겠습니다. 다시. 자, A가 만들어집니다. A. A가 만들어질 때 지금 재죠? 얘는 지금 땅으로 들어가고 있죠? 땅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정자극기일 때는 북반구지만 역자극기일 때는 남반구인 거예요. 자, 들어가고 있는데 역자극기잖아. 역자극기. 그럼 돌려줘야 되겠지? 반대로. 마이너스. 남반구니까 마이너스. 맞네. 그죠? 자, C 갑니다. C. C가 만들어질 때 지금 들어가고 있죠?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역자극기라며. 그럼 다시 반대로 빼줘야 되겠지? 마이너스. 남반구인데 마이너스. 맞네. 자, B 볼게요. B. B는 지금 나오고 있잖아. 나오고 있는데 정자극기래. 그럼 나오고 있는 게 맞으니까 그대로 마이너스. 남반구니까 다 마이너스. 아, 너가 맞네.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러니까 이 지게는 지금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올라오면서 암석을 만들어낸 거지. 됐죠?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A, C, B 순서가 되는 거고요. 해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 지게는 북반구에 위치한다. 북반구가 아니라 남반구. 정자극기에 생성된 암석은 B이다. 정자극기는요? 예. 누구죠? 예, B. 맞네요. 화성암의 생성 순서는 A, C, B. 맞네요. 그러면 니은, 디귿 이렇게 골라주시죠. 됐죠? 그래서 얘는 정자극기, 역자극기를 계속 복각을 바꿔주는 연습이 필요한 문제. 레벨업 할수 있는 문제입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4번 문제 봤어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자, 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문제. 고지작이 극의 이동 문제고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 건데 조금 더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교재에 있는 것보다 한 단계 업. 아셨죠? 자, 고지작이 극의 이동 문제에서 우리가 머릿속에 꼭 가지고 가야 되는 포인트는 거리 보존이다. 거리 보존. 꼭 갖고 가셔야 됩니다. 자, 어떻게 푸느냐? 연습해 볼게요. 자, 그림은 어느 지게의 현재 위치와 시기별 고지작이 극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쭉 문장은 이제 우리에게는 일반 조건이 되는 겁니다. 고지작이 극은 고지작이 방향으로 추정한 지리상 북극이고, 지리상 북극은 변하지 않았다. 현재 지작이 북극과 지리상 북극은 일치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볼게요. 현재 지게에 여기에 있는데 이 지게에는 볼게요. 60MA 당시에 만들어진 녀석의 암석도 있고, 40MA 당시에 만들어진 암석도 있고, 20MA 당시에 만들어진 암석도 있고, 10MA 당시에 만들어진 암석도 있다. 이 안에. 근데 그 암석들을 가지고 고지작이 방향을 찾아봤더니 여기에 수렴하더라. 60MA에 만들어진 녀석의 고지작이 방향이 여기에 수렴한대. 사실은 이 지게의 움직임이 없다라고 한다면 어느 시대든지 간에 무조건 고지작이 방향은 지리상 북극으로 수렴을 해야 돼요. 얘가 이동을 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근데 60 MA 걸 가지고 찾아봤더니 여기에 수렴을 한대.

이상한 거지. 그러면 여기에 수렴한데, 아, 얘가 이동을 한 거지. 이렇게 해석한다고요. 그래서 방법은 이렇습니다. 거리 보존. 어떻게 적용하냐면, 자, 딱 하나만 해볼게요. 지금 여기에 60mA 게 있는데, 60mA의 고지자기 방향을 쭉 찾아갔더니, 이렇게 된다는 거야. 여기에 있는 60mA의 암석을 가지고 고지자기 방향을 쭉 그렸더니, 그 지점이 여기에 수렴한대. 근데 사실 60mA에도 그 당시에 지자기 극은 여기였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럼 이렇게 수렴한 상태에서 이 수렴한 요 지점이 그 당시에 여기에 위치하려면 이 아이를 그대로 내려줘야 한다는 거지. 즉, 한 칸, 두 칸입니다. 요 위도선. 한 칸, 두 칸만큼 얘를 한 칸, 두칸 내려줘서 지게를 여기다 놓는다고 하면 60mA 당시에 쭉요 방향으로 찾은 당시의 지자기 극이 지리산 극과 일치한다는 거야. 요걸 가지고 그대로 일치, 이동. 그대로 얘를 여기까지 이동시키면 그 당시의 지게 위치가 나온다고요. 요런 논리. 됐죠? 그래서,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 여기다가. 지금 얘를 여기다 일치시키는 거죠? 얘를 여기다 일치시키면 한 칸, 두칸 내려가는 거니까. 얘 여기서 한 칸, 두칸 이동시켰을 때. 이동시켰을 때, 이렇게 그려볼까요? 여기가 뭐가 되냐면, 60mA의 지게 위치가 되는 거고. 얘를요, 여기다 일치시킬게요. 지금 한 칸이 좀못 내려갔네요. 그런 상태에서 여기다 일치시키면, 그만큼 지게를 이동시키면 여기. 얘가 40mA의 지게 위치. 얘를 일치시킵니다. 조금 내려갔네요. 여기가 20mA의 위치. 얘는 올려줘야 되겠네요. 올려주면 한반칸 정도 올려준 거죠? 그럼 여기가 10mA의 위치. 얘는 현재. 얘는 현재. 그럼 지게는 어떻게 된 거야? 60mA부터 40, 20, 10까지는 북쪽으로, 그러다가 다시 남쪽으로. 요런 상태. 요런 해석. 그렇게 놓고 문제를 보는 거예요. 볼게요. 자, 지게는 60mA에서 40mA가 40mA에서 20mA보다 빠르게 이동하였다. 60mA에서 40mA 동안 이만큼 이동한 거고, 40에서 20까지는 요만큼 이동한 거니까, 더 빠르게 이동하였다. 맞는 거.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기본적인 풀이. 근데 이제 공부를 많이 한 친구들은 이렇게 가는 겁니다. 지게의 이동은 사실 고지자기 극의 이동과 같은 거야. 거리 보존으로 같이 움직여주는 거니까. 그러면 60mA에서 40mA까지 지게가 요만큼 이동했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지. 고지자기 극이 이렇게 이동을 했다? 그러면 지게는 이렇게 이동한 건데, 변화량만 봤을 때는, 위도 변화량만 봤을 때는 요만큼. 그렇죠? 그러면 40에서 20까지는 위도 변화량이 요만큼. 그럼 이때가 위도 변화량이 더큰 거지. 이동을 많이 한 거지. 됐죠? 이렇게. 자, 60mA의 생성된 암석에 기록된 고지자기 복각은 플러스다. 지금 남반구까지 내려갔잖아. 마이너스여야 되겠지. 자, 10mA부터 현재까지 지게 이동 방향 북쪽이다. 10mA부터 현재까지 지게 이동 방향은 남쪽이니까 북쪽이 아니라 남쪽. 이렇게. 그래서 기억만 맞는 거. 됐죠? 이제 이런 연습 우리가 꼭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제 봤고요. 그 다음에 6번 보도록 할게요. 자, 6번. 자, 6번은 이제 마그마의 생성과 관련된 거고요. 자, 읽어볼게요. 그림은 마그마가 분출되는 지역 A와 B를, 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선 분출 지역이야. 요런 거 체크 잘 하셔야 돼요. 분출 지역. 분출되는 지역 A와 B. 밑줄. 아셨죠? 그 다음에, 표는 이 지역 하부에서 생성된 주요 마그마의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밑줄 긋겠습니다. 가와 나는 A와 B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가와 나는 A와 B를 순서 없이 매칭이 된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기역과 니은은 유무남질 마그마와 현무암질 마그마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유무남질 마그마와 현무암질 마그마 중 하나다라는 거.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수 있는 게, 여기는 지금 판의 경계가 아니라는 거지. 판의 경계가 아닌데 지금 화산 활동이 있어요. 분출된다고요. 그럼 뭐야? 열점으로 가는 거고, 열점에서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한다고요. 아셨죠? 얘는 지금 해안과 대륙의 경계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곳인데, 그럼 보자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데,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 이유가 뭐죠? 열점 밑에서? 멘틀 물질이 올라오면서 압력 감소해서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잖아. 근데 지금 여기 압력 감소가 없잖아.
그러니까, 아,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압력 감소가 되는 거고, 그죠? 아, 너 나라고 하는 것은 A 지역에 대한 얘기구나. 이렇게 가는 거예요, A죠. 그러면 가는 B 지역에 대한 얘기인데, B 지역을 보면 물의 공급에 의해서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온도 증가에서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아, 그거네. 여긴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갑니다. 자, 해양판이 지금 대학 대륙 밑으로 들어가요. 해양판이 대륙판 밑으로 들어가면 여기서 얘가 압력이 증가하면서 물이 빠져나온다고. 물이. 지금 해양판에서 퇴적물과 지각에서 물이 빠져나와요. 그럼 물이 영하권에 들어가서 여기에 멘틀 물질의 용융점을 낮춰준다는 거죠. 그래서 용융점이 낮아지면서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거고,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면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져서 올라간다. 그러다 보면 대륙지가 하부를 가열한다. 그러면 화강암이 녹아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진다. 그리고 나서 그두 마그마가 혼합해서 새로운 종류의 주로 안산암질 마그마가 분출. 맞죠? 여기서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여기서는 현무암질 마그마가 대륙지각을 녹이면서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져요. 혼합이 되면 실제 주로 분출되는 건 안산암질 마그마예요. 이렇게 됐죠? 그러면 자, 기억은 어떤 마그마가 되는 거예요? 물의 공급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멘틀 물질이 녹아서 만들어지는 현무암질 마그마구나. 현무암질 마그마구나. 그다음에 너는 유문암질 마그마구나 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죠. 자, SiO2 함량은 기억이 니은보다 높다. 현무암질 마그마가 유문암질 마그마보다 SiO2 함량이 낮다. 철과 마그네슘 함량이 높죠. 압력 감소는 디귿에 해당합니다. B의 하부에서는 화강암이 생성될 수 있다. B의 하부 여기. 여기 하부에서 쭉 현무암질 마그마가 유문암질 마그마를 만들었죠. 이 유문암질 마그마 중에 일부가 여기서 그대로 식으면 유문암질 암석인 심성암이 만들어지겠지. 그게 누구? 화강암. 그러니까 생성될 수 있다. 됐죠? 니은 디귿이 맞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6번 문제까지 봤고요. 자, 이제 이어서 7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문제. 7번 문제는 퇴적 구조 나오고 있습니다. 볼게요. 그림은 건열. 사층이 연은이 나타나는 지층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우리가 퇴적구조 문제 나오면 무조건 자, 어디서 만들어지는데 어떻게 만들어지는데 어떤 퇴적물로 이루어져 있는데 퇴적 입자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제 이런 관점으로 자 얘는요 위로 뾰족이니까 연흔이에요 연흔 주로 얕은 물 밑에서 주로 사암 됐죠 얘는요 지금 기울어져 있네 그럼 너 사층이지 사층 얘는 물이나 바람 공기의 흐름이 있는 곳, 하천이나 강 이런 데, 또는 뭐 사막. 얘는 지금 아래로 뾰족이에요, 아래로 뾰족. 넌 건열이지. 건열이라고 하는 건 점토질 물질. 뭐 이를테면 진흙 같은 것도 좋아요. 그런 녀석들이 수분을 많이 가지고 있다가 수분이 빠져나오는 과정에서 건조해져서 쪼그라들어서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다고. 됐죠? 이제 이런 거. 이렇게 정리해놓고 문제를 보면 A에서는 건열이 관측이 되어 A는 연흔이지. B의 퇴적 구조를 통해 지층의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우리가 배우는 점이층리, 연은, 건열, 사층리 모두 다 역전 여부를 판단할 수 있죠. 그렇죠? 정상 상태에서는 얘가 이런 상태이지만 만약에 뒤집혀져 있다 그럼 이렇게 가겠지 이렇게 됐죠? 이렇게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C가 형성되는 동안 건조한 환경에 노출된 C가 있다. 건열은 수분을 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던 점토질 토양이 저 수분을 잃게 되면 잃게 되는 과정에서 건조해지면서 이렇게 바짝 마르면서 이런 구조가 된다. 맞는 거. 그러니까 니은 디귿 간단하죠?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7번 봤고요. 그다음 이제 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은 이제 지층의 연령과 관련된 이제 상대 연령, 그다음에 또 지질 구조와 관련된 문제. 자,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일단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제 지사학의 법칙을 좀 생각을 해서 밑에 있는 녀석이 먼저 쌓였다. 아셨죠? 그다음에 여기서 볼수 있는 몇 가지 구조. 지금 아래로 뾰족, 아래로 뾰족, 건열이 있네. 건열이 나오면 아, 여기 지금 수면 위로 노출돼서 건조한 상황에 그런 상황이 된 시기가 있었겠구나. 그다음 여기는 이 암석층은 점토질의 어떠한 그런 입자에 크게 작은 그런 암석층이 있구나. 이런 느낌 가지셔야 되고. 그다음 보면 여기 꾸불꾸불꾸불꾸불 있잖아요.
습곡이 있네, 습곡. 습곡. 그 다음에 이 습곡을 무엇인가가 지금 자르고 있네. 아, 그럼 이 F 프라임은 단층인데. 단층인데. 이 단층을 보면 다른 지층들을 다 자르고 있으니까 단층이 굉장히 최근에 만들어진 거구나. 이제 이런 생각하시는 거고. 단층을 기준으로 이쪽이 상반. 이쪽이 하반인데요. 하반인데, 볼게요. 지금 여기서 요 녀석과 요 녀석이 지금 같은 지층이거든? 얘랑 얘가 같은 지층이에요. 근데 상반에 있는 지층이 하반의 지층에 비해서 얘와 얘가 지금 같은 건데 위로 올라가 있잖아, 이렇게. 얘와 얘가 같은 거라고요. 올라가 있다고, 이렇게. 상반이 올라가 있어? 그럼 양 옆에서 밀어야 되는데? 양 옆에서 밀어야 되는데? 미는 힘? 횡압력. 그렇죠? 횡압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단층은 역단층. 됐나요? 그 다음에 또볼수 있는 거. 이것도 있네요? 지금 여기 보니까 뭔가 불연속적으로 지금 깎여 있는 곳이 있고, 그 위에 지금 암석 조각들이 남아있네? 이것들을 우리가 이제 기저여감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기저여감이 보인다? 아, 너는 지금 뭐야? 부정압면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됐나요? 그럼 정리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지역은 쌓이고 쌓이고 쌓이고 쌓였어. 지층들이 쭉 쌓였었어요. 쭉 쌓이고 그 지층 중에는 건열을 가지고 있는 점토를 지층도 있었다. 이런 상태에서 횡압력을 받아서 습곡이 만들어졌어. 습곡이 만들어진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죠? 융기한 후 침식을 받았어. 그래서 부정압면이 만들어졌어. 그리고 나서 다시 가라앉았어. 그리고 나서 그 위에 있는 지층이 다시 쌓였어. 됐죠? 그리고 나서 단층이 만들어졌어. 됐나요? 현재는 어떤 상태? 현재는 융기한 상태. 왜냐하면 지금 여기 나무가 있으니까. 나무가 있으니까 여기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걸어 다닐 수 있는 상태. 그럼 현재는 융기한 상태. 이런 식으로 전체적인 어떤 지질 구조의 순서까지 우리가 해석해 낼수 있다. 그럼 요거 가지고 문제 보겠습니다. 단층 FF 프라임은 장력에 의해 형성되었다. FF 프라임은 횡압력에 의해서 형성된 거 틀렸다. 습곡과 단층의 형성 시기 사이에 부정압면이 형성되었다. 습곡 후 부정압면 만들어지고 나서 얘 쌓이고 나서 잘린 단층이 만들어진 거니까 습곡과 단층 사이의 부정압면 맞는 거예요. 그 다음에 XY를 따라 각 지층의 경계를 통과할 때 지층의 연령 증감은 이제 상대 연령 파악해 보라는 거죠. 지금 어디냐면 X가 여기 있습니다. 얘와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얘 위에 얘가 나오는데요. 사실 얘는 원래 밑에 있던 녀석이에요. 그러니까 올라가면 이 경계에서는 나이가 많아지는 거. 그랬다가 다시 원래로 나오니까 감소. 증가, 감소. 위에 있었던 녀석이니까 그대로 감소. 그런데 이 녀석은 지금 여기 있었던 녀석이 올라간 거거든요. 밑에 있던 녀석이 올라간 거니까 다시 증가. 정리. 여기로 가면 증가, 감소, 감소, 다시 증가. 그러면 증가, 감소, 감소, 증가. 맞는 거. 됐죠? 이렇게 하면 니은, 니금 맞는다.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8번 문제까지 봤어요. 자, 이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우리 고체지구 문제에서 최근에 가장 이제 어렵게 나오는 요 경향을 봤을 때, 이 절대연령과 관련된 문제 부분이 가장 어렵게 나오는 부분인데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은 어느 지역의 지질 단면을, 표는 화성암 P와 Q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 X의 자원소인 Y의 함량을 시기별로 나타낸 것이다. 그러니까 얘는 자원소라는 거야. 자원소. X는 Y로 바뀐다. 얘가 자원소 함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 다음 Y는 모두 X가 붕괴하여 생성되었고, 밑줄이요. X의 반감기는 1.5억 년이다. 아, TX. X의 반감기가 1.5억 년이구나. 됐죠? 보면, 지금 요 그림을 잘 보면요. 지금 얘가 쌓였고, 얘가 그 이후에 만들어졌죠. 그 이후에 만들어지고, 여기 부정한 면이 있는 상태인 거고, 그 다음에 A가 쌓였고, 그죠? 그리고 나서 얘가 Q가 만들어졌고, 요런 상태. 지금 이 위에 있는 건 일단 고려하지 말고요. 지금 순서를 따지면 얘, 그 다음에 P,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Q. 물론, 여기 잘 보면
P와 A를 FF 프라임이 자르고 있네요. 그럼, 아, 이렇게 해야 됐구나. 여기에 PA, 그 다음에 FF 프라임 단층, 그리고 나서 Q. 이렇게 하면 좀더 정확하겠다. 왜냐면 Q가 이 단층을 지금 다 여기서 관입을 해버린 상태. 이렇게 단층명까지 지금 얘가 지금 덮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Q가 더 최근. 요게 지금 요 자료에서 우리가 볼수 있는 거고,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자원소의 함량이 나와 있는데, 암석 생성 후 1.5억 년이 경과된 시점의 A와 A이래요. 그럼 얘 뭐야? 1.5억 년이라고 하는 건 반감기인데, 아, 반감기가 지났을 때 지금 자원소의 함량은 50%지. 반감기가 지났을 때 무온소가 절반이 되는 거니까, 무온소도 절반, 자원소도 절반. 그쵸? 근데 현재 함량을 주어주고 있는데, 현재 함량이 1.8 곱하기 A래. 1.8에다가 50을 곱하면 얼마가 되는 거죠? 5840에 5105. 90%가 되는 거야. 90%. 1.6 곱하기 A 하면 얘는 80%가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 아, 자원소가 90%고 80%야? 그럼 무온소의 함량이 얼마라는 거야? 10%고 20%라는 거야. 그럼 무온소의 함량을 따지면 P가 훨씬 더 적지. 얘가 더 많지. 무온소의 함량이 적어? 붕괴를 오랫동안 한 거야? 오랫동안 한 거야? 나이를 많이 먹은 거야? 과거의 거야. P가 과거의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석을 할수 있다. 이제 이런 상태. 자, 이제 문제 볼게요. P에는 암석 A가 포획암으로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P와 A의 관계를 따지면 P 다음에 A야. 만약에 A가 있었고, A를 P가 관입을 합니다. A를 P가 관입하면 P에는 A가 포획암으로 존재할 수가 있지. 근데 지금 이 순서는 P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에 A가 만들어졌는데 어떻게 P에 A가 있겠어요? 그쵸? 틀린 거. 자, 단층 FF 프라임은 고생대에 형성되었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얘의 생성 시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야.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건 P와 Q의 나이를 가지고 F와 F 프라임을 판단해야 된다는 거지. 가겠습니다. 이렇게 가볼게요. 자, 이게 조금 이제 어려울 수가 있는 부분인데, 방사성 동연소가 처음 100%였고요. 그 다음에 50%, 그 다음에 25%, 그 다음에 12.5%까지 간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반감기입니다. 1.5억 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시간도 마찬가지 반감기, 1.5억 년. 맞죠? 좀더 가야겠다. 예, 6.6까지 가겠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반감기인데, 지금 P 같은 경우는 X의 함량이 얼마냐면 10%예요, 10%. 그럼 위치로 따지면 여긴데? 여기? 여기가 10%가 되겠지. 10%가. 아니죠, 아니죠. 여기죠. 여기가 10%가 되겠지. 맞죠? 12.5에서 6.5. 이쪽에 가까운 위치에 어딘가에 10이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20%예요. 그럼 여기에 어딘가에 20%가 있겠지. 그러니까, 아, 이런 거죠. 지금, P의 나이라고 하는 것은 요 언저리가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요만큼이 P의 나이가 되는 거고, Q의 나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Q의 나이가 되겠지. 그럼 여기서 얘기해 볼게요. 자, P라고 하는 것의 나이는 어떻게 되냐면, 적어도 반감기를 한 번, 두 번, 세 번은 거쳤어. 일단. 반감기를 세 번은 거쳤어. 근데 반감기를 네 번을 걸치진 않았어. 더군다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데 얘가 10%잖아요. 그럼 얘와 얘의 중간보다도 못 갔어. 그러니까, 아, 얘는 세번더 갔는데, 나머지 반만큼 못 갔어. 이렇게. 세번간 이후부터 절반도 못 갔어. 이렇게. 그럼 P의 나이가 나옵니다. 얘를 따져보면, 4.5억보다는 많고, 따져보면, 자, 2분의 1 TX는 얼마가 되냐면, 0.75억 년이 되겠네요. 절반이니까. 그러면 여기다가 0.75억 년을 더하면 5.25억. 요게 P의 범위야. 됐죠? Q의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Q의 범위는 여기니까 똑같은 방식. ETX보다는 크고, ETX 플러스 2분의 1 TX보다는 작아요. 즉, 따지면 3억 년보다는 크고, 3 플러스 7.5억 년보다는 작다고. 이게 Q의 범위예요. 그쵸? 근데 F와 F 프라임은 어디야? 요 사이니까 여기서부터 다시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범위가 되겠지. 여기서부터. 요거보다는 크고, 요거보다는 무조건 작다고.

0: 그럼 5.25억보다 작고 3억 년보다 큰요 시기가 언제? 고생대. 됐죠? 이렇게. 자, 그다음에 현재로부터 1.5억 년 후까지 P의 X함량의 감소량은 Q의 Y함량의 증가량보다 적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1.5억 년 지나면 얘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절반. 5%. 절반. 10%. 그럼 얘가 더 10% 감소량이 더 크지. X함량의 감소량은 Y함량의 증가량보다 적다. 맞는 거. 됐죠? 이렇게 해서 니은디귿 골라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우리 9번 봤고요. 이제 마지막 문제 10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멸종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 보면 가장 큰 규모의 대멸종은 여기 있었다고. 페름기발. 맞죠? 고생대 한 번, 두 번, 세 번. 중생대 한 번, 두 번. 됐죠? 여기는 백악기발. 됐나요? 자, 이렇게 놓고 페름기발. 중요한 거니까. 문제 보면 A의 방추층이 멸종하였다. 방추층은요, 고생대 말에 멸종을 한다. 고생대 후기에 등장 번성. 그 다음에 삼엽충이랑 같이 고생대 말에 멸종한다. 틀린 거. 됐죠? 그 다음에 B와 C 사이에 판기아가 분리된 시기가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B와 C 사이에. 판기아의 분리는 언제라고 했었죠? 중생대 초. 중생대 초. 여기는 고생대 말, 여기는 중생대 말. 그러면 B와 C 사이가 중생대가 되겠네요? 중생대 분리되기 시작하였다. 맞는 거. 자, C는 팔레오기와 네오기의 지질시대 경계이다. C라고 하는 것은 백악기 말이 되는 거야. 중생대 말. 그럼 얘는 언제야? 백악기와 팔레오기의 경계가 되겠지. 백악기와 팔레오기의 경계. 또는 중생대와 신생대의 경계가 되겠지. 그러니까 너도 틀린 거. 됐죠? 그럼 우리 니은만 맞는 거. 이렇게 해서 답을 고를 수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고체지구에서 조금 더 중요한 문제들 다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요 정도까지 공부를 하면 정말 레벨업 되는 겁니다. 아셨죠? 혹시라도 공부하다가 좀 어려운 부분 있으면 반드시 질문해 주시고요. 선생님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고체지구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대기와 해양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구가 다음 시간에 11강에서 만나요.
1: MBC 국민행동요령 파괴 띄엄띄엄 포지 탈출 넘버원 이렇게 대처하세요. 방심하는 순간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굴 땡기냐 불을 발견했다면 바로 즉시 불이야 라고 외치고 비상벨을 눌러 주변에 알려주세요. 작은 불은 소화기로 끄고 소화기로 진압이 어렵다면 먼저 대피한 다음 119에 신고합니다. 화재 탈출 넘버 2. 소화기 사용법. 뽑는다. 쏜다. 화재 진압 완료. 소화기는 잘 보이는 곳,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비치해주세요. 10년 이상 지난 소화기는 군말이 굳기 때문에 폭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소화기도 제조 년도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거 기억해. 화기 탈출 넘버 3. 이렇게 대피하세요. 불길이 커서 대피할 경우 물에 적신 손수건으로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재빠르게 대피해 주세요. 출입문 손잡이에 손등을 대보고 뜨거우면 문 반대쪽에 불이 난 겁니다. 절대 열지 마세요. 엘리베이터는 불이 났을 때 갑자기 멈출 수 있고 유독 가스가 들어올 수 있어서 위험합니다. 계단을 통해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대피가 어려울 경우엔 창문으로 구조 요청하세요. 자야 깨냐 불 조심, 침착하게 대응하자. 팽팽!

안녕하세요. 생명과학의 리얼 멘토 현상입니다. 2027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 생명과학원의 8강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4회 실전 모의고사 두 번째 시간을 함께 해보도록 할 건데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14번 문제부터 함께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 풀 문제들 중에 고난도 문제들이 많이 분포해져 있거든요. 여러분들 어렵게 푼 문제들 쌤이랑 어떻게 풀었는지 함께 해보도록 하세요. 자, 14번 문제 함께 보게 된다면 이 문제는 이제 세포를 매칭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사람의 유전 영지에 가는 대립 유전자 라지 A와 스몰 A, 낮은 대립 유전자 라지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2분열이 끝나도 핵상은 변하지 않으니까 요 4번 세포의 핵상도 N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표에는요, 여기 이렇게 대립 유전자의 합을 이렇게 표시를 해줬고, 스몰 A의 유무를 이렇게 가려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가와 나가 있음과 없음 중에 하나라고 되어져 있고요. 요 A라는 값은 1과 2 중에 하나이다. 이러한 힌트를 줬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이때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쓸수 있는 아이디어. 이게 무엇이냐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여기 2번하고 3번 세포, 얘네들은요, 홀수의 값은 가질 수가 없다. 이거를 쌤은 1이라는 값은 가질 수가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홀수의 값은 가질 수가 없다. 그러면 얘네들은 왜 홀수의 값을 가질 수가 없느냐? 1분열과 2분열이 끝나기 전에는요, 얘네들 모두 염색 분체를 이렇게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복제된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아, 홀수의 값은 나올 수가 없구나. 그러고 나서 표를 딱 한번 살펴보세요. 여기 1이라는 값이 딱 눈에 띌 겁니다. 그러면 1이라는 값을 가지는 기역과 니은 세포는 절대 2번하고 3번의 세포는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홀수의 값을 가질 수 없다라는 건 더해서도 이렇게 홀수가 나올 수 없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지? 자, 그러면 이제 이 디귿과 리을이 어떠한 세포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2번하고 3번 세포 중에 하나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제 나머지 기역과 니은이 1번하고 4번 세포 중에 하나가 되겠네라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렇다면 이제 A의 값을 우리가 결정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요, 쌤? 보면 A가 1 아니면 2다라고 이렇게 힌트를 아주 아름답게 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1을 넣는 순간 어떻게 되지? 여기 1이라는 값을 가지는 애들이 3개가 돼버리고, 그 다음에 리을은 아까 1이라는 값을 가질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아, A는 1이 될수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A는 자연스럽게 2가 됩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고요. 이렇게 2를 쓰는 순간 여기 A 더하기 B는 1, 그 다음에 스몰 A 더하기 B는 2라는 값이 나와요. 그러면 아까 기역과 니은이 1과 4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1이요, 지원기의 세포잖아요. 지원기의 세포는 분열 중에 나오는 유전자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이 4번은 생식 세포다. 그러면은 2분열까지 끝났다. 그러면 DNA의 합이, DNA 그 대립 유전자의 합이 누가 더클 수밖에 없어요? 1이 클 수밖에 없지. 아, 그래서 니은이 1번이겠거니. 그 다음에 기역은 4번입니다. 이렇게 바로 확정할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라지 A하고 스몰 B를 더한 값이 1이고, 스몰 A하고 라지 B를 더한 값이 2래요. 아까 힌트에서 가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다라고 힌트를 줬습니다. 그러면 나의 유전자는 상염색체에 있는지 성염색체에 있는지를 안 알려준 상황인데, 여기에서 대립 유전자의 합을 보니까 지금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의 합으로 우리가 얘를 알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이 만약에 요 나가 상염색체에 존재하게 된다면, 여기 이 라지비하고 스몰비를 얼마를 가지고 있든지 간에 얘네의 합도 얘네의 합과 같아야 됩니다. 즉, 라지와 스몰A의 합이 2, 라지비와 스몰비의 합이 2가 나오면서 얘네들이 4가 나와야지 얘네들도 상염색체에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지금 보니까 라지A, 스몰A, 라지비, 스몰비의 합이 3밖에 안 돼요. 아, 4가 아니네. 그 말인즉슨 얘는 상염색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염색체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지금 정자 형성 과정이니까 X염색체 있을 수도 있고 Y염색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쌤은 그냥 X염색체 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 풀도록 할게요. 알겠죠? 자, 그러면 나의 유전자는 X염색체에 존재하네라는 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라지 A하고 스몰 B의 합이 1이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에서 어떠한 유전자가 없어야 되냐면, 있고 없어야 되냐면, 상염색체에 있는 유전자는 모두 가져야겠죠. 그래서 라지 A하고 스몰 A 합은 2가 나와야 된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여기에서 라지 A가 하나 있고 스몰 B가 없었던 거야. 여기는 스몰 A가 하나 있고 라지 B가 있었던 거야. 즉, 얘의 유전자형은 라지 A, 스몰 A의 X염색체 위에 라지 B가 있고 Y염색체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이 대립 유전자가 딱 맞는 것이고, 이때 스몰 A의 유무를 보니까 스몰 A는 있음이죠. 그럼 나가 있음이니까 가는 없음이네라고 이렇게 찾는 겁니다. 됐어? 자, 그럼 이제 디귿하고 리을을 한번 가려보도록 할 건데, 자, 이제 이 디귿하고 리을에서 이 2번 세포는요, 얘네들의 두 배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네가 라지 A, 스몰 A 하나씩, 라지 B 하나씩인데 복제가 되니까 둘둘둘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라지 A하고 스몰 B의 합이 얼마가 될 거냐면 2가 되고, 스몰 A하고 라지 B의 합이 4가 돼야 돼요. 즉, 2, 4가 되는 값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디귿은 되지 않고 리을이 2, 4가 될수 있다. 그래서 리을이 2번 되는 것이고 디귿이 3번 됩니다. 이렇게 매칭을 하는 거죠.
그치? 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디귿에는 스몰 A하고 라지 B의 합이 2래요. 그쵸? 자, 그러면 이쪽으로 어떠한 것이 갔을까라는 거를 여기랑 같이 봐야 됩니다. 4번을 보니까 스몰 A랑 라지 B의 합이 1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 스몰 A가 없다라는 말은 이쪽에 라지 A가 가고 이쪽으로 스몰 A가 갔다라는 거지. 그리고 여기에 라지 B가 있다라는 말은 여기에 스몰 A와 라지 B의 합이 1이라는 말은 스몰 A 없고 라지 B가 하나 있다라는 소리니까 이렇게 라지 B가 X 염색체 위에 존재한다. 아, 이쪽으로 X 염색체가 갔고 이쪽으로 Y 염색체가 갔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러면 이쪽으로는 이제 그 디귿 같은 경우에는 라지 A도 없고요. 그 다음에 스몰 B도 없으니까 제로가 될 것이고 여기 기역 같은 경우에는 라지 A가 하나 있고 스몰 B가 없으니까 여기가 1이 되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가려낼 수 있겠네요. 자, 그럼 이제 보기 가볼게요. 자, 지금 여기에서 나의 유전자는 상염색체 있다. 아니다. 나의 유전자는 성염색체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 틀린 것이고, 니은 A는 2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A는 2가 맞네요. 그 다음에 4에 라지 A가 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4번에는 지금 라지 B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라지 A 그대로 내려와서 라지 A 있어야겠죠. 그치? 자, 그래서 라지 A가 있다. 맞다라고 골라주시면 니은 디귿 정답이 되면서 답은 4번이 된다. 이렇게 골라낼 수 있겠습니다. 되겠죠? 좋아요. 자, 그러면 이제 1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자, 15번은 골격근의 수축 과정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요 문제 같은 경우에도요, 여러분들 간단해 보이지만 주어진 조건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당황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주어진 조건들을 10분 잘 활용해가지고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무슨 값을 구해내야 되는 거냐면 x의 길이값, 그 다음에 기역, 니은, 디귿의 길이를 구해내야 되는 겁니다. 문자로 나타내든 숫자로 나타내든.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기역, 니은, 디귿이 무엇을 나타내는지부터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역은 i대의 반이다. 2분의 i대다라고 쓰고요. 니은은 액틴과 마이오신이 겹쳐있는 부분이니까 쌤이 겹쳐있는 부분 중에서 양쪽에 좌우 대칭이니까 2분의 겹쳐있는 부분이다. 2분의 겹이라고 쓰고 디귿은 마이오신만 있는 부위 h대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이때 어떠한 조건이 주어져 있냐면 x의 길이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길대요. 아, t2로 가면서 짧아졌구나. 수축이 일어났어. 라는 힌트를 이렇게 줬어요. 그리고 T2일 때 기역의 길이와 디귿의 길이가 같다. 라고 주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T2일 때 기역의 길이를 X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디귿의 길이하고 같으니까 X다.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이제 1번하고 2번이 기역, 니은, 디귿 중에 하나라고 했으니까 얘네들을 결정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문제죠.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라는 건데, 첫 번째로요. 이런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수축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아이디어 중에 하나가 수축을 하든 이완을 하든 변하지 않는 값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줘야 돼요. 자, 이때 여기에서는 기역하고 니은을 더한 값은 액틴의 길이 그 자체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값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1번과 2번이 기역과 니은이라면, 그러면 분모가 기역과 니은으로 수축을 해도 변하지 않죠. 그치? 근데 x의 길이는 수축을 할때 짧아져야 돼요. 그러면 분모는 그대로인데 x의 값이 짧아지면서 그 값이 2에서 3으로 늘어날 수 있나요? 안 되잖아요. 아, 모순이 생긴다. 그래서 1, 2는 기역과 니은은 될 수가 없소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 1, 2가 이제 니은과 디귿 중에 하나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니은과 디귿 또는 가능성이 기역과 디귿 이렇게 있겠죠. 기역과 니은은 아니다라는 걸 봤고, 자, 니은과 디귿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된다면 1, 2가 니은과 디귿 중에 하나야. 그러면은 얘네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 지금 니은하고 디귿의 값분에 이거 1을 니은이라고 하고 2를 디귿이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렇게 x가 t1일 때 2래요. 그쵸? 자, 그러면 t2일 때 니은의 변화는 어떻게 되죠? 니은의 변화는 얘네들이 수축한다라고 했으니까 x의 길이는 마이너스 2d만큼 감소한다면 h대의 길이도 2d만큼 감소하고요. i대는 반만큼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2분의 겹쳐 있는 부분의 길이는 디귿만큼, 아, d만큼 증가를 하게 됩니다. 얘만 반대 경향성이에요. 자, 그렇다면 니은의 길이는 d만큼 늘어난다라고 했었고, 니은 플러스 디귿. 그 다음에 디귿의 길이는 2d만큼 감소한다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x의 길이는 2d만큼 감소를 하게 되죠. 자, 그러면 얘를

정리를 해보면, 니은 플러스 디귿에 얘는 마이너스 d, 그 다음에 x에 마이너스 2d예요. 자, 그러면 아까 t1하고의 달라진 점은 분모는 d만큼 빼주고 분자는 2d만큼 빼준다. 요 차이가 생긴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얘가 2에서 절대 3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똑같이 2가 계속 나와요. 선생님 왜 그럽니까? 라고 한다면, 자, 얘가요, 지금 t1일 때 1분의 2잖아요. 사실. 그렇죠. 그럼 얘를 어쨌든 우리가 D로 나타낸다라고 하면, 우리가 변화량을 D로 잡았으니까 D로 나타낸다라고 하면, 얘가 만약에 2D분의 4D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2D에서 D만큼 감소했어. D. 4D에서 2D만큼 감소했어. 그럼 약분하면 2. 똑같이 나와버리죠. 3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야. 쌤, 이거 2D, 4D여서 그런 거 아니에요? 쌤이 6D로 바꿔볼게요. 6D, 12D로 해볼게요. 그럼 6에서 D만큼 빼면 5D. 12D에서 2D만큼 빼면 10D. 똑같이 2가 나와버립니다. 그렇지. 3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 그러면 니은 디귿으로 할 때도 모순이 생기네. 이 주어진 조건에. 아, 그래서 얘는 1과 2는 기역과 디귿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1과 2가 기역과 디귿 중에 하나라는 말은, 나머지 니은은 여기가 1과 2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니까 나머지 하나는 3이 된다. 그래서 니은이 3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치? 자, 그래서 1, 2를 이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얘네들을 하나의 문자로 이제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 아까 우리가 쓴 것처럼, 변화량을 본 것처럼, 기역은 T1에서 T2로 갈수록 D만큼 감소하고요. 니은은 플러스 D만큼 증가하고, 디귿은 2D만큼 감소를 해요. 자, 그럼 얘를 x값으로 표현을 해주게 된다면, x를 넣어서 문자로 표현해주게 되면 t1일 때 기역은 x 플러스 d죠. 그래서 마이너스 d에서 x가 나오는 것이고, d귿은 x 플러스 2d.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x의 값을 만족시킬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t1일 때 x의 길이를 l이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l은 1과 2를 더한 값, 2x 더하기 3d 분의 여기 x의 길이를 l이라고 해야죠. L. L은 이 값을 넣은 거니까 이게 2라는 값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치? 자, 그러면 4x 플러스 6d가 l이 된다. 이렇게 할 수 있고, 요 l을 이제 4x 플러스 6d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그러면 x의 길이도 t2로 갈 때 2d만큼 감소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는 4x 플러스 4d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값을 넣어볼게요. 1 플러스 2, 2x 분의 x, 4x 플러스 4d가 3이 나와야 된다라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d로 표현할 수 있겠네요. 어떻게 하냐? 4x 플러스 4d는 6x가 되고, 2x는 4d니까 x의 값이 d로 표현했을 때 2d다. 그러면 여기에서 얘를 2d로 바꿔주는 거야. 2d. 됐지? 자, 그러면 x 플러스 d니까 여기는 3d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2d였으니까 여기는 t1일 때 디귿의 길이는 4d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x의 길이도 구할 수 있지 않아요? 여기가 2d니까 8d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4d 더하면 12d다. 그리고 여기는 14d가 되겠죠. 14d, 12d 이렇게 계산을 했습니다. 됐지? 자, 그럼 이제 니은의 값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지 않겠어요? 어떻게 구할 거냐면, x의 길이 자체를 기역 니은 디귿으로 한번 표시를 해본다면, x의 길이는 2 기역 2 니은 더하기 디귿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t1일 때를 기준으로 14d는 2 기역이면 6d죠. 디귿은 4d 그대로 들어가니까 2 니은의 값이 얼마가 되냐면 4d가 된다라고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니은의 길이는 바로 2d다. 이거의 반이니까 2d 해주고, 플러스 d 되면 3d. 이렇게 해가지고 t1과 t2일 때 얘네들의 값을 다 구해줬으니까 다 끝난 거죠. 이제 보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3은 니은이다 라고 보기 기억에서 나와져 있으니까 3은 니은이다. 맞는 거고, 그 다음에 니은. t1일 때 디귿의 길이는 니은의 길이의 2배이다. t1일 때 디귿의 길이 4d고요. 그 다음에 니은의 길이 2d입니다. 그러니까 2배가 맞네요. 그 다음에 디귿. t2일 때 g1으로부터 g2 방향으로 거리가 3분의 t2일 때 x의 길이인 지점. 자, t2일 때 x의 길이는 12d예요. 그럼 약분하면 4d. 즉 4d인 지점을 한번 보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t2일 때 기역의 길이가

2D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니은의 길이가 3D예요. 그러면 여기 4D인 지점은 2D를 넘었지만 여기 합친 5D까지는 넘어서지 못하죠. 한 대략적으로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니은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고 디귿은 맞는 복이다라고 고르면 기역, 니은, 디귿 다 맞으면서 답은 5번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것이죠. 되겠죠? 자, 좋습니다. 그러면 16번 문제로 가보도록 할게요. 자, 16번은 병원체 X에 대한 백신을 개발하기 위한 실험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제 글자가 많지만 여러분들 차근차근 보시면 충분히 다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험 과정 및 결과를 보면요. X로부터 백신 후보 물질 ABC 세 가지의 후보 물질을 얻었어요. 그 다음에 ABC에 노출된 적이 없고 유전적으로 동일한 생쥐 4마리를 1, 2, 3, 4 준비를 했습니다. 1에게 A를, 2에게 B를, 3에게 C를 주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생쥐의 생존 여부를 확인하였을 때 1과 2는 살았지만 3은 죽었대요. 3에게 아까 뭐 넣었죠? C를 넣었어요. 아, C는 독성이 너무 강하구나. 그럼 얘는 백신으로 적합해요? 아니죠. 우리 몸에다가 넣었는데 독성이 강하면 안 되잖아. 아, C는 백신으로 적합하지 않네 라는 걸 여기에서 판단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1에서 A에 대한 비림프구가 분화한 기억세포를 분리하고 4에게 주사를 했대요. 아, 그러면 이 4에게는 기억세포가 들어있다. A에 대한 기억세포가 들어있다 라는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의 2와 라의 4에게 X를 주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다의 2 같은 경우에는 누구였냐면 여기에서 그 B를 넣었었던 애예요. 그에다가 X를 주사를 다시를 했는데 다시 주사를 했더니 이 생존 여부에서 2는 죽었습니다. 아, 그러면 이 B를 이전에 넣어줬던 거는 크게 효과가 없었다라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고 4는 살았대요. 4가 어떤 애였죠? 바로 A에 대한 기억세포를 주사했던 애들이에요. 아, 그러면 A가 백신으로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가장 적합한 물질이구나 라는 걸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보기 기억에서 A를 주사한 1에서 체액성 면역 반응이 일어났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1에서는요, 무엇이 만들어졌냐면 기억세포가 만들어졌어요. 기억세포가 만들어졌으니까 얘를 분리해서 4에게 넣을 수 있었겠죠? 기억세포는 언제 만들어져요? 비림프구가 보조티림프구에 의해서 얘네들이 분화가 일어나죠. 그러면 형질세포와 기억세포가 되는 것입니다. 그치? 그리고 형질세포에서 항체를 만들고 이 항체가 바로 체체, 체액성 면역의 증거가 되는 것이죠. 그치? 자, 그러면 여기에서 기억세포를 만들었다라는 건 여기에서 형질세포가 항체를 만들었다고 되는 것이고 항체를 만들었기 때문에 얘네들이 면역반응이 일어나서 살아났겠죠. 죽지 않았겠죠. 그치? 살았겠죠. 그러니까 면역반응이 일어났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유추할 수 있겠고 보기 니은에서 X를 주사한 4에서 형질세포로부터 기억세포로의 분화가 일어났대요. 자, 근데 형질세포로부터 기억세포가 분화될 수 있어요? 안 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뭐 4든지 뭐 누구든지 상관없어요. 형질세포로부터 기억세포로의 분화는 일어날 수 없다라는 개념을 확실히 알면 바로 우리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거는 쌤이 아까 확인해 줬는데 ABC 중 백신으로 가장 적합한 물질은 그렇지 A이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답은 3번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것이죠. 네, 다음 가계도와 관련된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 함께 보도록 하죠. 자, 다음은 어떤 집안의 유전영질 가와나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가계도를 분석할 때는 어떤 염색체에 존재하는지 그리고 얘네들이 우성영질인지 열성영질인지 이것들을 이제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 먼저 간은요 라지 H와 스몰 H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라지 H가 완전 우성이고 나 같은 경우에는 라지 T하고 스몰 T에서 결정되는데 대문자인 라지 T가 완전 우성이다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그 주어진 가계도가 있으니까 얘네들이 어떠한 형질을 나타내고 있는지는 써주는 게 편해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우열을 따질 때 편하거든요. 그래서 1은 나가 발현됐죠. 나가 발현됐고 2는 가, 그 다음에 3은 가, 4는 나, 6번 가, 7번, 8번 모두 나만 발현되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A의 성별은 알 수 있죠. 지금 7번이 여자니까 A는 남자일 거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체세포 한 개당 스몰 H하고 스몰 T의 DNA 상대량을 나타냈는데 기역, 니은, 디귿이 3, 7, 8 구성원 중에 각각 한 명으로 매칭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정을 해줘야 됩니다. 자, 그럼 먼저 가계도에서 파악할 수 있는 것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우열을 내가 파악할 수 있을까라고 봤더니 1, 2번은 가나가 모두 다르고요. 3, 4번도 가나가 다릅니다. 이 부모가 다를 때는 우리가 우열을 쉽게 판단할 수는 없다. 아, 그럼 우열에 대한 정보는 안 알려주겠다라는 것이니까 다른 걸 이제 한번 봐야 되는 것인데, 이럴 때는 이제 아빠하고 딸의 관계, 엄마하고 아들의 관계를 보면서 X염색체 유전일 때 위배되는 애가 있는지를 한번 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고 보니까 2번하고 5번이 눈에 띄어요. 가에 대해서는요, 엄마가 가가 발현되는데 아들이 정상이야. 그러면은 얘는 무슨 유전은 아니다라는 거죠. 쌤이 알려준 공식에 의해서 아정, 딸정, 언병, 아병. 그래서 언병, 아병에 위배되는 것이다. X염색체 열성 유전은 아니라는 거예요. 2번, 5번을 보고서는 X염색체 열성 유전은 아닙니다라는 거를 먼저 체크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나서 또 옆에를 보니까 이번에는 아빠하고 딸의 관계가 가에 대해서 달라요. 아병, 딸정이죠. 즉, 아빠는 가가 발현됐는데 딸은 정상이에요. 그럼 이거는 X염색체 우성 유전도 아니라는 거예요. 3번, 7번을 보고 X염색체 우성 유전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찾아내는 거죠. 그럼 X염색체 열성 유전, 우성 유전도 아니면 뭐일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상염색체 유전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가는 상염색체 유전이다 라는 게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 우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쉽게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우열을 무엇으로 따져봐야 되는 거냐면, 여기에 있는 스몰 H와 스몰 T의 합, 이거에 만족하는 걸로 우리가 따져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가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3번, 7번, 8번에 스몰 H하고 스몰 T의 DNA 상대량을 구해서 얘네의 합에 매칭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가가 우성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가가 우성일 때 어떻게 될 것이냐. 3번, 7번의 관계를 보게 되면 되는 거니까 가가 우성일 때는 라지 H가 가 발현 유전자, 스몰 H가 정상 유전자가 되겠죠. 그치? 그러면 가라고 써있지 않은 애들, 가가 우성이니까 써있지 않은 애들은 모두 스몰 H, 스몰 H가 될 겁니다. 그리고 얘 스몰 H를 하나 주고 가가 발현되려면 라지 H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3번은 스몰 H가 하나 있고 7번, 8번은 두 개씩 있는 상황, 가가 우성일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스몰 T의 값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 얘네들 만족시킬 수 있으니까 아직은 확정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 다음에 가가 열성인 상황도 있을 겁니다. 자, 가가 열성이라면 이번에는 어떻게 돼요? 이번에는 여기 스몰 H가 가 발현 유전자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가 정상 유전자가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니까 가라고 써져 있는 사람들은 모두 스몰 H, 스몰 H가 되겠죠. 남자든 여자든. 자, 스몰 H, 스몰 H야. 그러면 상염색체 유전이니까 딸이든 아들이든 3번으로부터 스몰 H를 받는다. 근데 가라고 안 써져 있고 정상이니까 정상 유전자 라지 H를 갖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3번은 스몰 H를 두 개 갖고 있고 7번, 8번은 스몰 H를 하나씩 갖고 있다.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치? 자, 그러면 내가 이제 스몰 T의 값을 어떻게 구해냈느냐에 따라서 얘를 만족하는 거를 보고 우성인지 열성인지를 이렇게 가려내야 된다. 라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그럼 이제 나의 그 상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나 같은 경우에는요, 우선 상염색체일 수도 있고 성염색체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치? 자, 그래서 먼저 상염색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는 조금 다른 색깔로 써서 얘를 이제 상염색체 유전이고 우성 유전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나발은 유전자가 라지 T, 스몰 T는 정상 유전자. 그러면 스몰 3, 7, 8 중에 나라고 안 써있는 애들은 모두 스몰 TT가 될 겁니다. 스몰 TT. 그 다음에 얘네들은 라지 T, 스몰 T, 라지 T, 스몰 T. 그러면 나가 상염색체 우성 유전일 때는 3번은 무엇이 나오냐면 그 스몰 T가 두 개 나오고요. 7번하고 8번이 모두 하나하나 나와요. 그러면 얘네 스몰 H하고 스몰 T의 합이 모두 333 나오거든요. 그럼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333? 매칭 안 되잖아. 아, 틀렸다. 그래서 상염색체 우성 유전이 아니다라는 게 되는 거고, 그럼 상염색체 열성 유전이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까요? 그러면은 스몰 T가 나발현 유전자, 라지 T가 정상 유전자. 그러면 나라고 써져 있는 애들은 모두 스몰 TT야. 그 다음에 3번은 라지 T, 스몰 T야. 그러면 3번은 그 라지 T, 스몰 T를 했을 때 여기에서 그 스몰 T가 하나, 7번, 8번, 둘, 둘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네들 마찬가지로 1, 4, 4 나와버려. 안 돼. 1, 2, 2 해도 3, 3, 3 해서 열성일 때, 우성일 때 다 안 돼. 아까 그 나 상염색체 우성 유전일 때도 마찬가지로 여기 숫자를 넣었을 때도
성립이 안 된단 말이에요. 211이었으니까 211로면

4, 2 돼서 4라는 값이 나와버리니까 여기에 만족이 안 되잖아. 아, 나를 상염색체라고 뒀더니 우성이든 열성이든 다안 된다. 아, 그래서 나는 상염색체 유전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상염색체 유전이 아니면 뭐겠어요? X염색체 유전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아, 이렇게 힘들게 X염색체 유전인 걸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여러분들 바로 쓰지 말고 아빠, 딸, 엄마, 아들 관계를 한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다른 애가 있나? 라고 봤더니 여기 3번하고 7번이 나에 대해서 달라요. 아빠하고 딸이에요. 그러면은 아빠가 나에 대해서 정상일 때 딸인 7번이 발현이 됐으니까 나가 발현됐으니까 이거는 X염색체 열성 유전이 아니라는 거죠. 3번, 7번을 보고 X염색체 열성 유전이 아님을 알아냈다. 그러니까 X염색체인 건 알았으니까 얘는 우성 유전일 수밖에 없다. 나발현 유전자가 라디티, 스몰T가 정상 유전자다. 이렇게 하고 이제 확정짓고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남자 같은 경우에는 스몰T든 라디티든 하나만 가져야 되는데 정상이니까 스몰T의 Y다. 이렇게 쓸 수 있고 8번도 나가 발현됐으니까 라지T의 Y다. 7번은 아빠로부터 X염색체 스몰T 하나 받아야 되고 나가 발현됐으니까 라지티 스몰T다. 그러면 3번은 스몰T가 하나, 7번도 스몰T가 하나, 그 다음에 8번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얘네 둘을 계산해보면, 더해보면 2, 3, 2가 나오죠. 1, 2, 3이 안 나오네. 아, 가는 우성형질이 아니다. 그리고 1, 1, 0 넣어보니까 3, 2, 1 딱 나오네. 아, 그래서 가는 열성형질이 맞다.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아까 썼었던 열성형질 그대로 놔두면 됩니다. 그치? 자, 그리고 나서 기억리엔 디귿을 결정해보면 1이라는 값을 가진 애들이 8번, 3이라는 값을 가진 애들이 3번, 2라는 값을 가진 애가 7번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결정할 수 있죠. 됐어. 자, 그러면 이제 A만 우리가 확정 지어주면 이제 보기 디귿까지 풀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자, 2번 한번 볼게요. 가가 발현됐대. 가는 열성 유전이고 상염색체 유전이니까 스몰 H, 스몰 H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는 나가 그 발현되지 않은 정상 여자죠. 그러면은 스몰 TT가 돼야겠네요. 스몰 TT. 그러면은 여기 A는 스몰 T의 Y 이렇게 돼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얘는 2번으로부터 스몰 H를 하나 받았어. 그 다음에 여기 스몰 H하고 스몰 T의 합이 2라는 말은 아까 스몰 T가 2라고 그랬잖아요. 그치? 아, 여기에서 A에서, sorry. A에서 스몰 t가 1이라고 했으니까 스몰 h를 하나 가진다는 거야. 스몰 h 하나 가지려면 라지 h 스몰 h다.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유전자형 다 결정할 수 있다는 거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 가볼게요. 가와 나는 모두 우성형질이다. 아니었어요. 지금 가는 열성형질이었습니다. 틀렸고. 기억과 디귿은 성이 다르다. 기억은 8번 남자고요. 디귿은 3번. 마찬가지로 남자입니다. 성이 같네요. 그러니까 니은도 틀린 것이고. 그럼 이제 디귿은 당연히 맞을 텐데 A와 7 사이에서 아이가 태어날 때 이 아이에게서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 물어봤어요. 어차피 다른 염색체 있으니까 따로따로 해주면 되겠죠? 상염색체 한 번부터 보게 된다면 얘는 이러한 유전자형이 나오고 가는 열성 유전이니까 얘만 가가 발현되죠. 4분의 1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A는 스몰 T의 Y고 7은 라지 T 스몰 T니까 라지 T 스몰 T, 그 다음에 스몰 T T, 라지 T의 Y, 스몰 T의 Y 네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 나가 발현된다라는 것은 가와 나가 모두 발현될 확률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라지 T를 가진 애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둘이네요. 넷 중에 둘이니까 2분의 1이다. 곱하면 8분의 1이다 라고 해가지고 맞다 골라주시면 디귿만 정답으로 3번이 답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7번도 해결해 봤고요. 자, 이번 시간에 풀 문제 중에 덩치가 큰 게 이제 18번이죠. 18번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8번에서 다음은 사람의 유전형질 가와나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얘는 이제 조금 빠르게 풀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정석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 두 가지가 있는데 쌤이 이제 빠르게 푸는 방법으로 하면서 정석적으로 풀 때는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방법까지도 같이 소개해 주도록 할게요. 다음은 사람의 유전형질 가와나에 대한 자료이고 가는 서로 다른 상염색체 두 쌍에 있는 A, B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그럼 이건 다인자 유전이죠. 그래서 대문자의 수가 표현형을 결정한다.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는 것이고 나 같은 경우에는 EFG에 의해서 결정이 된대요. 자, 근데 얘는요 E가 G에 대해서 우성이래요. 그 말인즉슨 E2와 EG는 같은 표현형이라는 뜻이고 F가 G에 대해서 완전 우성이다라는 뜻은

FF와 FG가 같은 표현형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제 GG는 이 유전장은 다른 표현형을 당연히 가질 수밖에 없겠죠. 유전장이 다르니까. 그리고 표현형이 네 가지다 라고 되어져 있으니까 이제 나머지 하나의 유전자형이 EF잖아요. 아, 그래서 EF가 다른 표현형을 가지는 유전자형이야. 그래서 표현형이 이렇게 네 가지가 나오게 된다 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지금 여기에 사람 1, 2, 3, 4의 유전자형을 나타내 줬는데 니에는 E와 F 중에 하나고요. 기역은 라지 B와 스몰 B 중에 하나래요. 그리고 1, 2, 3, 4 중에 P하고 Q가 있는데 남자 P와 여자 Q 사이에서 자손 A가 태어날 때 자손 A의 가와나의 표현형이 P와 같을 확률은 4분의 1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4분의 1이 나온다라는 건 어떻게 나와야겠어? 확률이 1 곱하기 4분의 1 이런 건 나오지 않겠죠. 그러면 뭐밖에 없겠어?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럼 우리가 곱의 확률로 이 확률을 구할 수 있다는 건 가와 나를 각각 따로따로 생각해줘도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가와 나는 서로 다른 염색체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독립이니까 좀 쉬워 보일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가려진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 기역이 라지 B와 스몰 B 중에 하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기역을 라지 B일 때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기역이 라지 B일 때. 자, 그러면 우선 1번 같은 경우에는 라지 B라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렇게 된다라는 소리고 자, 2번은 결정돼 있죠. 지금 가에 대해서는 얘는 대문자의 수가 몇 개예요? 대문자의 수가 3개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에는 대문자의 수가 한 개인 표현형을 가질 것이고 4번은 대문자의 수가 두 개인 표현형을 가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치? 자, 그러면 1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일 때가 기역이 라지 B일 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1번하고 2번 그 다음에 1번하고 3번 그 다음에 1번하고 4번 이렇게 각각을 했을 때 얘네들이 이제 나올 수 있는지 2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올 수 있는지 물론 2번하고 3번 뭐 이런 애들도 해봐야겠지만 얘네들 먼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1번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렇게 된다면 우선 정석적으로 하게 된다면 1, 2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의 그 생식세포에서 나올 수 있는 대문자의 수를 보는 거예요. 라지 A 라지 B라면 대문자 2개 나오죠. 그 다음에 라지 A 스몰 B라면 대문자 1개 나오고요. 스몰 A, 스몰 B라면 대문자 0개 이렇게 나오는데 얘네들이 1대 2대 1의 비율도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2는요.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가 라지 A, 라지 B와 스몰 A, 라지 B니까 대문자 몇 개인 거밖에 대문자 몇 개인 애가 나오게 되냐면 라지 A, 라지 B일 때와 스몰 A, 라지 B일 때 대문자 2개이거나 하나이거나 이렇게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얘네들 만나는 애들이 대문자 4개, 3개, 2개, 3개, 2개, 1개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면 이때 P와 같을 확률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여기 1, 2, 둘 중에 P가 있는 거예요. 근데 누가 P일지 모르니까 여기 아까 1은 대문자 몇 개인 애들이에요? 두 개. 대문자 두 개일 확률과 그 다음에 지금 2도 2는 대문자 세 개니까 대문자 세 개일 확률을 각각 구해서 2분의 1이 나오는지를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고 보니까 여기에서 정석적으로 푼다면 어떻게 할까? 예, 대문자 두 개가 나올 확률. 넷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여기 둘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 곱하기 2분의 1 해서 8분의 1 더하기 여기도 있잖아. 그럼 얘는 넷 중에 둘이니까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4분의 1 더하면 얼마? 8분의 3 이렇게 나옵니다. 맞죠? 대문자 세 개일 확률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하면 8분의 3이 나오면서 얘네들 2분의 1이 안 나온다. 아, 그러면은 1과 2일 때는 안 된다 라는 걸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죠. 그치? 자, 2분의 1이 안 나오니까. 쌤, 그러면 얘를 조금 더 빠르게 한다면 어떻게 하나요? 라고 한다면 이런 거죠. 1은요,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였고, 2는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였잖아. 그치? 그러면 이 사이에서 나오는 자손은 네 자리로 결정이 될 텐데, 자, 여기에서, 우선 대문자가 들어갈 자릿수가 라지 A, 스몰 A에서 하나 줄 수 있고, 여기에서 하나 줄 수 있어. 여기에서 하나 줄 수 있지만, 여기는 라지 B로 막혀. 자, 그러면 이때 자손의 그 표현형이 나올 확률은 어떻게 구해주냐면 우리가 그 분모는 정자의 수와 난자의 수 즉 생식세포의 곱 분모에서 그 다음에 여기에서 NCR 이렇게 계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지금
1번에서 나올 수 있는 생식세포의 종류는 2 곱하기 2에서 4. 그 다음에 여기는 2 곱하기 1. 여기는 라지비밖에 못 주니까 1이고, 대문자가 들어갈 자릿수가 3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실제 구하려는 대문자의 수를 구해야 되는데, 이미 라지비가 있으니까 대문자가 두 개일 확률은 2 중에 하나만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3C1이야.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여기에서 2가 라지 스몰A에 하고 라지 B 하나에다가 라지 스몰A에서 올 수 있는 거 둘이죠. 그러면 8분의 3 똑같이 나와요. 그치? 그 다음에 대문자 3개일 확률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세 자리 중에서 두 개가 들어가면 합쳐서 세 개가 되는 거니까 3C2잖아. 3C2도 3C1이랑 똑같이 3이잖아. 그러니까 8분의 3 똑같이 나온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어쨌든 둘 다 8분의 3이니까 얘네들은 2분의 1이 각각 안 나오게 되는 것이고 될 수가 없다. 1번, 2번이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게 되면 마찬가지로 1번, 3번, 이 1번하고 4번 다 했을 때 모두 2분의 1이 안 나오게 되면서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기억이 라지 B일 때는 되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에서 기억을 라지 B라고 안 두고 스몰 B라고 했으면 조금 더 시간이 단축이 되겠죠. 자, 그러면 스몰 B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조금씩 문제를 풀어 나가다 보면 첫 번째 거 해봤을 때 두 번째 거, 세 번째 것도 아, 8분의 얼마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2분의 1이 안 나올 것이다 라는 게 딱딱 감이 오면서 빠르게 스몰 B로 넘어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몰 B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스몰 B로 넘어왔을 때 자, 이제 1번하고 2번, 그 다음에 1번하고 3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2번 쌤이 예로 한번 들어보주고 1번, 3번 할게요. 자, 1번은 라지 스몰 A 스몰 B 스몰 B가 되겠죠. 이번에는 그 다음에 2번은 똑같이 라지 A 스몰 A 라지 B 라지 B입니다. 그러면 쌤이 생식세포의 고비를 했잖아요. 여기 2, 여기 2, 4분의 그 다음에 NCR인데 N은요. 자, 들어올 수 있는 자리, 대문자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이 자손의 네 자리 중에서 여기서 하나, 여기서 둘, 여기서는 스몰 B로 막히고 여기는 라지 B로 막힌다. 그러면은 두 자리 중에서 지금 대문자가 얘는 하나죠. 대문자가 하나에 나올 확률은 이 중에서 아무것도 없어야 되니까 0. 그러면은 얘는 4분의 1이 나오니까 안 되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대문자 3개가 나올 확률도 여기에서 2C2가 나와야 대문자 4가 나오는 거잖아. 똑같잖아. 그러니까 4분의 1로 안 된다. 그래서 1, 2는 PQ가 아니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이고, 1번하고 3번을 이제 보게 된다면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대문자 하나고, 3번 같은 경우에는 스몰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해가지고 대문자 마찬가지로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나오는 자손은 생식세포 2개, 여기서도 생식세포 2개, 4분의 그리고 자릿수가 이 중에서 4자리가 있을 텐데 라지 A 스몰 A에서 한 자리, 그 다음에 여기는 스몰 A로 막히고 스몰 B로 막히고 여기에서 2자리. 그러면은 NCR에서 2자리 중에서 대문자 하나가 들어갈 자리만 구하면 되죠. 이렇게 구하면 4분의 2 나오면서 2분의 1이 나오게 된다. 이렇게 결정할 수가 있는 거죠. 아, 그러면 우리가 2분의 1 나오는 거 찾았네. 그러면 PQ가 1번과 3번 중에 각각 하나일 것이다. 이렇게 결정하는 거예요. 나머지 것들은 이제 아무리 다 해봤자 2분의 1이 나오는 건 요 한 가지 경우밖에 없다라는 거죠. 기억이 스몰 B이고 1번, 3번일 때.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뒤에 거 나에 대해서 2분의 1이 어떻게 나올 것이냐, 이것만 우리가 결정을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1번하고 3번에 나에 대해서 한번 보게 된다면 EF와 EG예요. 자, 그러면 EF와 EG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자손의 유전자형은 EU와 EG와 EF와 FG입니다. 자, 그럼 쌤이 아까 이렇게 네 가지의 표현형이 나올 수 있다고 했죠? 얘네 둘이 같잖아. 그치? 그리고 EF, FG는 각각 하나씩이야. 그러면 여기에서 2분의 1이 나오려면 누구하고 똑같아야 돼요? EF하고 같을 확률은 4분의 1일 것이고 EG하고 같을 확률은 넷 중에 둘이니까 2분의 1일 것이야. 아, 그래서 P는 바로 3이다. 그 다음에 P와 같을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1은 Q이다. 이렇게 결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결국에 4번의 이 니은은 우리가 구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해되겠어요?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P는 3이다 라고 했으니까 P는 3이 맞죠. 그 다음 A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가와 나의 표현형은 최대 9가지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자, 이 나의 표현형은 우선 여기에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다.
세 가지다라는 거 구했어요. 가에서 이제 얘를 쉽게 구하는 방법은 무엇이냐면 부모가 무엇이었죠? 라지에 있

스몰 A 스몰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스몰 A 스몰 A 라지 B 스몰 B 이때 이럴 때는 자손의 그 표현형은 몇 가지가 나오냐면 1 플러스 N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요 N이라는 숫자는 부모에 들어있는 2형 접합의 수로 결정이 돼요. 그러면 2형 접합 수가 둘이니까 1 플러스 2 해가지고 3 곱하기 3 9가지입니다. 쌤 저는 이게 잘 안 되는데요. 이런 친구들은 이렇게 바로 써봐도 돼요. 자 얘는 그 대문자 한 개를 주거나 0개를 주거나 이거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대문자 한 개를 주거나 마찬가지로 0개를 주거나 그러면은 대문자 두 개 있는 게 자손에 나오거나 한 개, 0개, 0, 1, 2니까 세 가지 이렇게 나온다. 해가지고 세 가지 구하셔도 그건 상관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1 플러스 N을 이용하면 좀 더 빠르게 풀 수 있다는 거. 자, 그 다음에 A의 가와 나의 표현형이 2와 같을 확률은 16분의 1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2는 뭐예요? 대문자 3에 F지란 말이에요. 근데 대문자 3개를 가지는 애들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자, 지금 봤지만 여기다가 잘 썼네. 1번, 3번에서 나올 수 있는 애들 봤더니 2 아니면 1 아니면 0 나왔단 말이에요. 대문자 3개를 가진 애들이 있어요? 없잖아. 그러니까 가에서 우선 2와 같을 확률이 제로예요. 그러니까 뭘 곱하든 제로가 나올 테니까 얘는 16분의 1이 아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답은 3번이다.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거죠. 되겠나요? 좋습니다. 자, 그럼 넘어가서 19번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19번. 자, 19번은 이제 그 돌연변이와 관련된 문제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어떤 가족의 유전양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처음부터 좀 친절하게 시작해요. 가 같은 경우에는 X염색체에 존재한대요. 그리고 라지 A 스몰 A가 결정되는데 라지 A가 완전 우성이다. 그리고 나 같은 경우에는 상염색체에 존재한다. 라는 걸 친절하게 줬어. 그리고 나의 유전자형이 다르면 나의 표현형이 다르고 표현형이 ABC가 있다. 그러면 그 말인즉슨 라지 B 라지 B, 라지 B 스몰 B, 스몰 B 스몰 B 이렇게 유전자의 유전자형의 조합이 세 가지 나올 텐데 ABC가 어떤 건지는 모르지만 이 셋 중에 하나니까 매칭을 하라. 그런 내용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구성원의 성별 그리고 기역과 니은은 남자와 여자 중에 하나니까 자녀의 성별은 가려놨어요. 그리고 A하고 B 같은 경우에는 ABC가 얘네들 중에 하나니까 이걸 가지고서는 어디에서 돌연변이가 일어났는지 어떤 생식세포가 만들어질 때 돌연변이가 일어났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돌연변이는 비분리가 일어났다라는 거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에다가 가계도로 선생님이 한번 표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자녀 넷, 1, 2, 3, 4인데 아직 성별을 모르니까 숫자로만 써놓도록 할게요. 그리고 가에 대해서 이제 보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니, 그리고 자녀 1, 2는 모두 가가 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나에 대해서는 아버지는 A, 그 다음에 어머니는 B, 그 다음에 자녀 1은 안 알려줬고 자녀 2가 B, 자녀 C가 C, 그 다음에 자녀 4가 B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그치? 자, 그러면 먼저 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부모가 모두 가가 발현되었는데 이렇게 자녀 3, 4에서 가가 발현되지 않은 자녀가 나왔다라는 거 이것만 보고서도 우리는 무엇인 걸 알 수 있냐면 가는 우성 유전이다 라는 거를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가가 열성 유전이라면 여기 있는 애들은 열성 유전자밖에 안 갔겠죠? 근데 열성 비분리가 일어나서 3, 4가 이제 태어났다라고 했는데 아무리 비분리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없던 유전자가 생길 수는 없단 말이에요. 열성 유전자만 갖고 있었는데 우성 유전자를 가진 애들이 나올 수 있다? 그건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열성 유전이 아니고 우성 유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는 우성 유전이니까 라지 A가 가 발현 유전자, 스몰 A가 정상 유전자 이렇게 먼저 써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나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한번 살펴봐야 되는 것인데 나에 대해서는 이 라지비 라지비 라지비 라지비 라지비 스몰비 스몰비 스몰비가 ABC 중에 누구인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이 둘 중에 A하고 B가 둘 다 동형 접합인 거야. 한 명이 라지비 라지비 한 명이 스몰비 스몰비인 거야. 뭐 이게 바뀌어도 상관없어요. 둘 다 동형 접합성이라면 자손에서는 정상적인 애들은 모두 라지비 라지비 라지 B 스몰 B, 라지 B 스몰 B 요만 나올 것이고 아무리 비분리가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요 자녀 3번 같은 애가 나올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에서 비분리가 일어나서 하나를 덜 주거나 뭐 이렇게 더 준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얘가 지금 라지 B 라지 B 스몰 B 스몰 B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에서 다른 애를 가진 애들이 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지. 여기에서 지금 보면

얘가 라즈비, 라즈비, 스물비, 스물비니까 스물비로 2번 라즈비, 스물비로 이렇게 나올 수도 없잖아요. 그치? 그래서 이렇게 동형접합성일 때는 나올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은 라즈비, 스물비로 가져야 된다. 라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둘 중에 한 명이 라즈비, 스물비인데 그냥 여기에다가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라즈비, 스물비고 한 명은 이제 라즈비, 라즈비일 수도 있고 스물비, 스물비일 수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여기에서 마찬가지로 이 중에 A하고 B가 존재를 하잖아요. 이 중에서 C라는 애들이 나올 수 있느냐라는 걸 이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라즈비, 스몰비, 라즈비, 라즈비다 라고 한다면 자손에서는 라즈비, 라즈비와 라즈비, 스몰비만 나오게 됩니다. 그치? 자,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C라는 애들은 이 둘 중에 있는 AB에서만 나오기 때문에 C라는 애들은 비분리에서만 나오죠. 마찬가지로 한 명이 라즈비, 스몰비인 건 확정이 됐으니까 스몰 비비라고 한다고 하면 나올 수 있는 자손은 라즈비, 스몰비와 스몰비, 스몰비이니까 A, B 중에 하나로만 나와야 된단 말이에요. 얘네가 지금 A와 B 중에 하나씩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C라는 애가 나오려면 어쨌든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비분리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 라는 게 되는 거죠. 아, 그래서 3번은 비분리가 일어나야 됩니다. 라는 거를 이렇게 체크할 수 있고, 아까 나는 상염색체 비분리라고 했으니까 상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난 생식세포의 수정으로 태어난 게 3번입니다. 먼저 이렇게 결정을 해놓는 거죠.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무엇이냐? 라는 것인데 1번이 물음표로 돼 있단 말이에요. A가 될 수도 있고 B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를 한번 B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요. 즉 엄마하고 그 표현형이 똑같다. 그러면 지금 엄마를 이제 이 A하고 B 둘 중에 하나가 라즈비, 스몰비고 하나는 라즈비, 라즈비와 스몰비, 스몰비 중에 하나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치? 그러면 만약에 이 B가 여기 A가 라즈비, 스몰비라고 가정을 하고 B가 요 둘 중에 하나가 된다면 이런 애가 나올 수 있을까? 라는 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보면 지금 여기에서 라즈비, 스몰비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라즈비, 라즈비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얘는 이 B가 나오게 되려면 라즈비, 라즈비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치? 그 다음에 여기도 B라고 했으니까 라즈비, 라즈비 이렇게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C는 무엇이 나와야 되냐면 여기에서 다 스몰비, 스몰비가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뭐 비분리에 의해서 여기서 스몰비, 스몰비 주면 줄 수가 있죠. 근데 여기까지만 쓰더라도 어떤 조건에 무슨이 되냐면 여기에서 아주 강력한 조건을 하나 만들어놨어요. 스몰비를 갖는 사람이 4명이 있어야 된다. 이 6명 중에 4명이 있어야 된다. 라는 것인데 벌써 스몰비를 가진 사람이 여기가 벌써 라즈비, 라즈비 되어버리니까 4명이 될 수 없다라는 게 나오죠. 아, 그러면 얘는 될 수가 없다. 그러면 라즈비, A가 라즈비, 스몰비일 때 라즈비, 라즈비는 안 된다. 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마찬가지로 스몰비, 스몰비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 지금 A, B가 이렇게 결정됐으니까 C는 라즈비, 라즈비가 돼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B가 스몰비, 스몰비고 B가 스몰비, 스몰비고 여기도 B도 스몰비, 스몰비니까 여기에 지금 한 명, 두 명, 세 명 하나, 둘, 셋, 넷에 스몰비 가진 사람 여기 아빠까지 해가지고 5명이 돼버려요. 4명이 된다라는 거에 모순이 생기죠. 아, 그러면 이 A를 라즈비, 스몰비로 뒀더니 다 안 된다. 이 조건에 만족을 못 한다라는 것이고 그러면은 B가 라즈비, 스몰비구나라는 거를 확정 지을 수 있어요. 이 둘 중에 한 명은 무조건 라즈비, 스몰비여야 되니까. 그치?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라즈비, 라즈비일지 스몰비, 스몰비일지를 생각해 봐야죠. 그러면 이제 스몰비가 4명이 돼야 되는 거니까 얘를 라즈비, 라즈비로 갈게요. 그러면 라즈비, 라즈비가 된다면 여기 1번은 B로 났을 때 될 수가 없었으니까 A가 될 수밖에 없겠죠. 아빠랑 똑같이 라즈비, 라즈비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얘는 아빠로부터 라즈비 받고 엄마로부터 스몰비 받아서 이렇게 라즈비, 스몰비가 될 수 있을 것이고 C는요. 이제 얘네가 다 나왔으니까 스몰비, 스몰비가 돼야 되는 것이죠. 어떻게 나옵니까? 여기에서 스몰비가 2분열 비분리로 엄마 쪽에서 상염색체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나게 되고 아빠 쪽에서 아무것도 안 주게 된다면 이렇게 스몰비, 스몰비가 나올 수 있겠죠. 여기서 스몰비, 스몰비를 줘가지고 됐고 그 다음에 여기 4번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비분리가 안 일어나고 나올 수 있죠. 라즈비, 스몰비가 이렇게 나올 수 있다.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됐어?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성별을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게 된다면 우선 X 염색체에 존재할 때

여기 가가 발현했다라는 것은 얘는 라제이의 Y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 1번하고 2번 같은 경우에는 아직 남잔지 여잔지 안 알려줬죠? 그 다음에 여기서 가가 발현이 됐다라는 것은 라지 A를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서 가가 발현되지 않은 사람이 있다라는 것은 스몰 A가 있다라는 거잖아. 그럼 여기에 엄마한테 스몰 A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지금 여기에서는 비블리가 한번 일어났어요. 그쵸? 그러면 여기 비블리가 일어난 사람이 1회씩 일어났다라고 했으니까 4번에서 이제 비블리가 일어나서 만들어질 텐데 어떻게 될 것이냐라고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 지금 X염색체 유전이잖아. 그러면 아빠로부터 무조건 뭘 받을 거야? X염색체를 하나 받을 거야. 그치? X염색체를 하나 받게 되는 순간 얘는 옆에 엄마가 무엇을 주든지 간에 정상적으로 받았다면 무엇이 돼야 되죠? 가가 발현이 돼야 됩니다. 근데 4번은 가가 발현이 안 됐대요. 아, 그러면 비블리가 일어났구나. 비블리가 일어나서 핵형이 정상이라고 했으니까 이 스몰 A를 둘다 받은 거구나. 둘다 엄마로부터 받았고 아빠로부터 A와 관련된 유전자는 받지 못했어. 그럼 얘는 딸이어야 되니까 4번이 딸이고 동그라미로 표시해야 되죠. 여자가 된다. 그러면 4번의 성별이 여자니까 니은이 여자가 되고 기역이 남자가 됩니다. 그래서 3번은 기역이니까 남자. 2번은 니은이니까 여자, 1번은 남자. 이렇게 결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게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럼 이제 보기 기억에서 자녀 1의 나의 유전자형은 라지비 라지비이다라고 했어요. 라지비 라지비 맞네요. 그다음에 기억은 여자이다라고 했는데 기억이 남자였어요. 남자. 그래서 틀렸고 Q와 S가 형성될 때 모두 감수 2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다라고 돼 있어요. 자, 지금 보면 자녀 3은요 정자 P하고 난자 Q라고 했어요. 난자 Q가 형성될 때 2분열 비분리 됐죠. 그다음에 4번 같은 경우에는 정자 R과 난자 S가 수정됐다고 그랬어요. S가 이제 만들어질 때도 스몰 A가 두 개, 그러니까 2분열 비분리가 일어났죠. 그러니까 Q하고 S 형성될 때 모두 2분열에서 염색체 비분리가 일어났다. 맞다. 이렇게 골라줄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기역 디귿 정답이니까 답은 4번이다. 이렇게 고를 수 있는 거예요. 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 아이디어는 어떤 거였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X염색체랑 상염색체라는 것을 줬지만 여기에서 얘네들의 표현형이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ABC를 가려내는 게 핵심이었다. 그쵸? 그래서 얘네들이 가정해가지고 ABC를 가려내고, 그 다음에 비분리가 3번이 상염색체 비분리 일어났다라는 걸 찾아냈고, 그 다음에 이제 성염색체 비분리는 어떻게 일어났느냐라는 걸 봤을 때, 얘가 X염색체 유전이라는 걸 알아냈으니까, 아빠하고 딸은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우성 유전일 때 똑같은 형질을 가졌어야 되는데, 얘는 다른 형질을 가졌으니까, 아, 여기에서 비분리가 일어났다라는 걸로 남자, 여자를 찾아낼 수 있었다라는 거. 아시겠죠? 네. 쌤이 우수문항으로 뽑은 것 중에 하나니까, 이게 잘안 풀린 친구들은 꼭 한번 다시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럼 넘어가서 20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가는 어떤 생태계에서 탄소순환 과정의 일부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이 생태계에서 각 영양 단계의 에너지양을 상대값으로 나타낸 생태 피라미드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져 있어요. 1, 2는 각각 1차 소비자, 2차, 3차 소비자, 생산자 중에 하나래요. 그러면 1, 2, 3이, 1, 2, 3 중에 누가 생산자냐라는 거 먼저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가장 아래 영양 단계에 있는 1번이 생산자가 될 것이고, 2차 소비자 아래에 있는 2번이 1차 소비자 될 것이고, 2차 소비자 위가 3차 소비자다. 이렇게 먼저 쉽게 골라낼 수 있겠죠? 그리고 3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이 1차 소비자의 두 배이다라는 걸로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숫자가 그 에너지 양을 나타낸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에너지 효율 어떻게 구했어요? 에너지 효율은 전 영양 단계의 에너지 양 분의 현 영양 단계의 에너지량 곱하기 100 이렇게 해가지고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럼 이제 제대로 나와 있는 숫자가 2차 소비자하고 3차 소비자 나와 있는 거잖아요. 2차 소비자를 계산해 보면 전 단계가 100이고 현 단계가 15니까 100분의 15 곱하기 100 하면은 에너지 효율 15% 이렇게 나올 것이고, 3차 소비자 같은 경우에는 전 단계가 15, 현 단계가 3, 15분의 3 곱하기 100이니까 5분의 1 곱하기 100이죠? 20% 나옵니다.
자, 그러면 3차 소비자 에너지율이 1차 소비자의 두 배라고 했습니다.

0: 나와야 된다라는 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생산자의 에너지 양이 결정이 되겠죠. 요 10%가 나오게 되려면 여기 현 단계의 에너지량, 1차 소비자 에너지량이 100이고 전 단계가 얼마가 돼야 돼요? 그렇지. 이게 10%가 나오게 되려면 1000이 돼야겠다. 그렇지. 1의 에너지량은 1000이다. 이렇게 구해낼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게 된다면, 가는요, 탄소순환이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대기 중에 CO2. 이 대기 중에 CO2를 가져다가 바로 유기물로 합성할 수 있는 애들이 있죠. 걔네들이 누구였어요? 생산자였고요. 그 생산자는 무엇을 통해서 CO2를 가져오는 것이다? 광합성. 그러면 이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로 만들어낸 것이 이제 얘네들이 이동을 하게 되는 것이죠. 분해자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소비자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근데 A와 B 중 하나가 무엇에 속한다라고 했냐면 1에 속하고 나머지 하나는 2에 속한다. 그러니까 생산자와 1차 소비자의 관계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이 B가 생산자였으니까 1번 되는 것이고 나머지 A가 2번 되면서 여기서는 소비자로 이동하는 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그치? 그리고 생산자, 1차 소비자, 모든 생물들은 무엇을 한다? 호흡을 한다. 호흡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대기 중에 CO2로 다시 돌려보내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보기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기 기억에서 3은 1차 소비자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기 3은 3차 소비자네. 틀렸고, A는 2에 속한다 라고 얘기를 했어. A가 로마 숫자 2에 속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1차 소비자입니다. 그리고 보기 디귿, 1의 에너지량, 생산자 에너지량, 우리가 아까 에너지 효율을 이용해 가지고 구했죠? 1000이다 라는 거 이렇게 구해냈으니까 니은 디귿 정답으로 해가지고 답은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쌤이랑 이번 시간에 조금 난도가 높은 문제들 위주로 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봤는데 여기에 우수문항들이 많이 포진되어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쌤이 OT에서 말했지만 오답 체크 꼭 하시고 오답 노트까지 만들어서 자신의 약점을 강점으로 바꾸는 시간을 10분 활용하셔야 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쌤이랑 다음 강의에서 또 만나뵙도록 할게요. 안녕.
1: 이거 진짜야?
2: 에이, 설마. AI겠지?
1: 오, AI로 만든 거네.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감만족 지구과학의 이윤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실전 모의고사 4회의 12번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았고요. 우리 이번 시간에 뒤에 있는 13번부터 20번 문제까지 풀이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아마 원래 우리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도 뒤쪽으로 갈수록 어려운 문제들이 되게 많아지잖아요. 진짜 마지막 장에 있는 그 네 문제가 정말 공포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 실전 모의고사도요, 뒤로 갈수록 좀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이번 시간에 좀 더 난도 높은 문제들, 그리고 우리가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어렵게 나오는 내용들 좀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먼저 13번 문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3번 문제부터 가요. 사실 여러분들이 꽤나 어려워하는 파트입니다. 앞에 이제 직권의 변동 부분에서 사실 이렇게 어려워요 라고 할 파트가 별로 없는데, 이 고지자기 극의 겉보기 이동 경로로 지게의 과거의 위치를 유추하는 문제, 요게 상당히 난도 높은 문제로 출제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어려움을 겪는 부분인데, 요거요, 여러분들이 문제 풀이법만 좀 정확히 아시면은 크게

자, 그러면 우리가 요 지금 나의 자료를 통해서 A, B, C 현재에서의 복각을 한번 구해 보면은 A는 지금 남반구 20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적도니까 남이 20도이면 여기에 해당하는 거겠지. 그럼 그때의 대략적인 A의 복각은 마이너스 40보다는 조금 더 0에 가까운. 그래서 여기가 A구나라는 거 체크해 줄수 있겠고. 자, 그다음 B죠. B는 북위 20도에 위치하니까요. 북위 20도 쭉 와서 이어주시면 대략적으로 플러스 40도의 복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C는 플러스 60입니다. 위도가 60도이니까 거기에서의 복각값 대략 요 정도 값을 갖겠구나라는 거 체크해 줄수 있고, 그 다음에 현재를 봐주시면 북위 40도에 위치해 있어요. 북위 40도 쭉 그어서 현재의 복각을 구해주시면 대략 플러스 60도 정도 되는구나라는 것까지 체크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기억 볼게요. 이 기간 동안 A의 고지자기 복각이 플러스 40도인 시기. 자, 플러스 40도인 시기, 이때를 이야기하는 거지. 이런 시기가 2회 이상 존재한다라고 했는데요. 자, 지금 보시면 A에서 BC로 갔다가 현재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A에서 시작해서 복각의 변화는 BC로 갔다가 그 다음에 현재로 돌아온 거거든. 그럼 봐봐요. 복각이 플러스 40도일 때를 지금 몇 번밖에 안 지났어. 갈때한번 지나고 돌아올 때는 아직 플러스 40도까지 도달하지 못했잖아. 그러니까 아, 이때 딱한 번만 존재했구나. 따라서 기억은 틀렸구나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예입니다. 고지자기 복각의 변화폭 A에서 B 기간은 이만큼이나 고지자기 복각이 변했거든. 그런데 B에서 C 기간은 요만큼밖에 변하지 않았죠. 따라서 A, B 기간이 더 크다라는 이유는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게 디귿이 어려워요. 디귿을 잘 봐주세요. 디귿을 잘 봐주셔야 되는데, 현재 A에서 구한 B의 고지자기 극의 위도. 현재 B의 고지자기 극의 위치를 물어보고 있고, 그 다음에 C 시기의 고지자기 극의 위치를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 디귿 문제 이런 거 어떻게 푸느냐. 자, 우리 지계와 고지자기 극을 항상 평행이동 시켜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그 지계가 만들어질 당시, 과거의 지계의 위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과거의 고지자기 극의 위치도 존재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 고지자기 극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고지자기 복각은 그 암석이 생성될 당시에 고지자기 복각이 딱 만들어지면 이 암석, 이 지계가 이동하더라도 고지자기 복각의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과거의 지계가 만들어질 때 고지자기 극의 위치가 딱 정해졌잖아. 그러면 지계와 고지자기 극 사이의 거리는 이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대로 고정이 되어 있는 거야. 고정이 되어 있는 채로 이 지계가 이동을 한 거야. 그래서 현재 위치로 이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 이때 지계만 이동하면 되는 게 아니라 평행 이동해야 되니까 고지자기 극도 같이 이동해 버릴 거란 말이야. 됐죠? 그래서 과거의 지계와 고지자기 극의 위치가 있는 거고, 현재 지계와 현재 관측된 겉보기 고지자기 극의 위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또 기억해 주셔야 될 게, 우리 고지자기 극은 말 그대로 극이잖아. 위도 90도잖아. 그러니까 과거에도 이 고지자기 극은요, 항상 과거의 극은 90도야. 극에 위치했을 거야. 위도 90도에. 그런데 지계가 이동하면서 현재는 위도 90도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한 상태이다 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되셨죠? 자, 요거를 기억하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면은 A에서 구한 B 시기의 고지자기 극의 위도를 구해봐라 라고 했어요. 자, 그럼 봐볼게요. 요거 좀 지우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B 시기에요. 원래 지계가 위도 몇 도에 있었냐면, 위도 20도에 있었어. 북위 20도. 그죠? 자, 그런데 현재 지계의 위치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계의 위치는 위도 40도야. 그럼 봐봐요. 원래 위도 20도에 있었던 게 위도 40도로 갔거든. 그러면 몇도 플러스 됐어? 오, 20도 플러스 된 거야. 그런데 여러분들 봐봐요. 지계가 지금 이렇게 20도 위로 올라갔다니까요? 그럼 우리가 지계만 올라가면 되는 게 아니라 지계랑 고지자기 극은 평행이동하는 관계이니까 지계가 플러스 20도 갔으면은 고지자기 극도 플러스 20도 가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우리 과거 고지작이 극의 위치는 항상 90도래매. 그럼 90도에서 플러스

20도 해주면 요거 110도잖아, 110도. 근데 여러분들, 위도 110도라는 게 있어요? 없지. 그러니까, 북쪽으로 20도 올라갔으면, 여기에 있었던, 위도 90도에 있었던 이 극은, 반대편으로 20도 아래로 내려간 게 되는 거야. 그치? 왜냐면 우리 90도보다 이상은 없으니까, 이때는 20도를 빼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반대편 뒤로 넘어가서, 90에서 20도를 빼준가. 위도 70도에 위치하는 게 되는 거예요. 이해됐죠? 20도 올라갔으니까 얘는 뒤로 넘어가서 20도 이동한 거야. 그러니까 비시기의 고지자기 극의 위도는 70도가 되는 거예요. 되셨죠? 쉽죠? 그냥 평행이동 시켜주면 돼요. 자, 그러면 B는 구했으니까 이번에는 C를 구해볼게요. C. 자, C는 과거의 위치가 위도 60도였어. 근데 우리 아까 현재 지계는 위도 20도였지. 그러니까 이번에는요, 위도 20도가 아니라 현재 지금 위도 40도에 위치하죠? 위도 40도. 자, 그럼 이번에는 마이너스 20도. 그러니까 남쪽으로 20도 이렇게 이동한 거거든. 그러면 극도 똑같이 남쪽으로 20도 이동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20도를 해줘야 되는 거지. 그러면 이때도 몇 도가 나오냐? 70도가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시시기의 고지자기 극의 위도도 70도인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의 위도가 어때? 같은 거야, 같은 거. 따라서 누가 더 낫다라는 디귿은 틀린 거예요. 근데 같다고 해서 위도의 위치가 똑같았어요, 지금 극의 위치가? 아니지. C는 20도 내려온 거기 때문에 여기에 고지자기 극이 위치할 거고요. B는 20도 반대편으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요 너머에 고지자기 극이 위치할 거다라는 차이점은 있지만 어쨌든 고지자기 극의 위도는 똑같다라는 거. 그래서 요 방법을 이용을 해주시면 쉽게 풀 수가 있습니다.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따라서 답은 니은맛 맞아요. 2번 체크해주시면 되겠고 닮은꼴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닮은꼴 문제 보시면요. 지금 오른쪽 자료를 보시면 기역시기, 니은시기, 디귿시기의 지계의 위치 그리고 현재 위치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에서 봤던 문제랑 상당히 일치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 디귿선지가 앞에 있는 디귿선지랑 되게 유사합니다. 디귿선지가요, 150mA일 때와 그리고 50mA일 때의 고지자기 극의 위도를 비교해봐라.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나 지계와 고지자기 극의 평행 이동을 이용을 해서 현재 겉보기 고지자기 극의 위치는 어디인지를 맞춰줘야 되는 거겠지. 그래서 방금 풀어줬던 그 문제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이 닮은꼴 문제의 디귿선지도 여러분들이 풀이를 해줄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이 문항 코드 들어가셔서 여러분들 직접 풀어보시고 내가 진짜로 이해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되겠어요. 자, 그럼 다음 문제 14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14번 문제입니다. 자, 어느 시기에 대기대순환에 의해 지표에서 보는 동서방향의 평균 풍속을 위도에 따라 나타낸 것이더라. 기역과 니은이 동풍 또는 서풍이다 라고 했는데, 자, 지금 보니까 저위도에서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의 풍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저위도에서는 북동무역풍, 남동무역풍, 동풍이 부는 곳이잖아. 무역풍이 부는 곳이잖아요. 따라서 이 마이너스 값이 동풍이구나. 무역풍이 불고 있구나라는 거 체크해 줄수 있고, 중위도에서는 풍속이 플러스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위도에서는 편서풍이 부니까 서풍이 플러스 값을 가지고 있구나라는 것까지도 체크를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랬을 때 우리 기역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A에서는 헤들리 순환의 하강 기류가 나타난다. 여러분들 이것도요, 간단히 푸는 방법, 요거 외워주셔야 되는데, 대기대순환 있잖아요. 여러분들 뭘 기억해 주시면 되느냐? 상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특징적인 위도. 위도 0도, 30도, 60도, 90도가 있잖아. 거기에서 공기의 흐름, 대기의 흐름은요, 상승기류, 하강기류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게 돼요. 적도에서는 상승기류, 30도에서 하강기류, 60도에서 상승기류, 90도에서 하강기류, 상하. 북반구도 마찬가지겠지. 상, 하, 또 상, 하를 만족하더라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대기의 순환은 화살표가 이어지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되니까요. 위로 올라간 공기 양옆으로 퍼지더라. 위로 올라간 공기 양옆으로 퍼지더라. 아래로 내려간 공기도 양옆으로 퍼지더라.
아래로 하강한 공기도 양옆으로 퍼지더라. 이렇게 해주시면 대기대순환 뚝딱 완성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고. 자,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A는요, 지금 위도 30도 구역이고요. 하강기류 발달해 있습니다. 헤들리 순환의 하강기류 발생하는 곳 맞는 얘기가 되겠고. 니은입니다. 북 태평양 해류는 비해역에서 형성된다라고 했는데, 북태평양 해류는 일단 북반구인 건 맞아요. 그런데 북태평양, 북대서양 요런 명칭이 들어가면 요거 편서풍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중위도에서 발견이 돼야 되겠죠. 따라서 비해역에서는요, 적도 해류가 흐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틀렸다. 근데 사실 비해역은 적도 해류도 아니고, 여기 지금 북동무역풍과 그리고 남동무역풍의 중심 부분, 무풍대이니까 여기는 아마 적도 발류가 형성될 수도 있겠습니다. 어쨌든 북태평양 해류는 중위도에서 형성되어야 되기 때문에 비는 아니다라고 해주시면 되겠고, 디귿입니다. 기역은 동풍, 니은은 서풍이다라고 했는데 틀렸죠. 기역, 지금 플러스 값이 서풍이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값이 동풍인 거 체크할 수 있어요. 따라서 디귿 틀렸다. 답은 기역만 맞아요. 그래서 1번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15번 문제 천체 문제이고요. 여러분들이 천체 문제 또 어려워하기 때문에 쌤이 역시나 별표를 쳐서 우리 닮은꼴 유형 문제까지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기출 문제가 사실 상당히 중요합니다. 결국에 우리 연계 교재에 있는 문제들도 기출 문제를 토대로 하는 문제들이 많고요. 실전 모의고사에서도 사실 기출 문제를 토대로 하는 문제들이 많아요. 사실 지금 이 가의 그래프도 기출에서 나왔던 자료이고, 나의 이 그림도 기출에서 나왔던 그림입니다. 그래서 뒤에서 보는 닮은꼴 그림에서 이 나의 그림이 똑같이 등장하게 될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모의고사나 수능에서 만나게 될 문제도 물론 신유형이 존재하겠지만 기본적인 틀은 기출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출 문제 항상 내가 다른 교재를 풀더라도 내 옆에 꼭 끼고 열심히 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기출 문제를 열심히 공부했으면 이런 자료를 봐도 이게 뭐야? 라는 게 아니라 나 이거 기출에서 봤던 건데. 이 그래프 있던 이런 걸 의미하는 거지. 라는 게좀 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15번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그림 가는 태양이랑 질량이 비슷하다라고 했어요. 태양이랑 질량이 비슷하고 이때 광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 나는 ABC 중한 어느 시기에 내부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사실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HR도에서 태양이 어떠한 경로로 진화하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별의 진화 단원 별의 내부 구조 단원을 잘 하려면요. HR도를 아주 자유자재로 그려줄 수가 있어야 돼요. 우리 HR도에서 주계열성은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에 존재하잖아요. 이때 왼쪽 위로 갈수록 별의 질량은 커지는 거야. 별의 질량도 켜져, 표면 온도도 높아져, 반지름도 커져, 광도도 커져, 수명은 짧아지는 거야. 그쵸? 자, 이때 우리 태양은 상대적으로 그렇게 질량이 크지 않은 별이기 때문에 대략 요 정도의 태양이 위치하겠지. 그죠? 지금 태양이랑 질량이 비슷한 별이라고 했으니까.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이요, 지금 이 고3의 5월 이후잖아요. 자, 요런 상황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요 태양의 진화 경로를 HR도에 나타낼 수 있어야 돼요. 선생님처럼. 어떻게 나타내면 되느냐? 주계열성 이후에 오른쪽 위로 이렇게 진화를 하더라. 그런데 바로 진화해서 끝이 아니라 얘가 한번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리고 다시 위로 올라가서 행성상 성운 단계를 지나서 백색 외성으로 생을 마감하게 될 거야. 이런 그림, 되게 낯익지 않아요? 근데 이것을 그냥 문제 자료에서 보고, 아, 나 풀었어요. 이게 아니라요. 선생님처럼 여러분들도 직접 그릴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걸 그릴 줄 알아야지 가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거든. 자, 봐봐요. 지금 A 시기에는요, 광도가 크게 변하지 않습니다. 요 시기는 지금, 광도 확장해지는 시기는 원시별에서 태양이 되는, 원시별에서 주계열성이 되는 모습일 거고, 그 다음에 주계열 단계에서는 광도가 서서히 상승하긴 하지만 크게 변하지는 않아요. 따라서 지금 이 A가 주계열 단계에 해당하는 요때의 모습이구나라는 거 체크해 줄수 있어야 돼요. 그런 다음에 거성으로 진화를 하면서 광도가 막 올라가지. 그러다가 광도의 피크점을 찍는 부분이 있죠. 그런 다음 광도가 다시 낮아지거든요. 그게 지금 어디겠어요? 쭉 광도가 높아지다가 광도의 피크점을 찍어. 그리고 다시 광도가 낮아지거든. 광도가 작아지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저 피크점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B는요, 이 P끝점을 찍기 전에 어느 구간이 B에 해당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는요, P끝점을 찍고 광도가 낮아졌잖아. 그런 다음에 광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구간이 있죠. 그러니까 C가 요 지점에 해당하겠구나라는 걸 이렇게 체크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되셨죠? 이거 직접 그려줄 수 있어야 돼요. 이 과정까지 와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끝이 아니라 또 중요한 거. 이 피크점이 사실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 이 피크점을 기준으로요. 여기에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전에는 헬륨 핵융합 반응 안 일어나는 거예요. 헬륨핵이 수축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피크점에서 중심부의 온도가 1억 켈빈에 도달하면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가도 표시해 보면 여기에서 이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더라. 자, 그럼 봐봐요. 나의 자료를 보면 외곽부에서 중심을 둘러싸고 있는 껍질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고요. 중심부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고 있대. 그러니까 요거는 이미 피크점을 지난 이후라는 거야. 그러니까 요게 C의 내부 상태구나라는 걸알 수가 있는 거예요. 피크점. 헬륨 핵융합 반응이 시작된 이후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겁니다. 따라서 기억이 틀린 거예요. B 시기에는요, 헬륨 핵융합 반응이 아직 일어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억이 틀린 거고. 자, 그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A 시기의 별은 정력학 평형 상태이다. 그렇지. 지금 별은 주계열성 단계이니까요. 정력학 평형 상태 맞는 거지. 자, 그다음에 디귿입니다. 중심부에서 헬륨이 차지하는 비율. 요런 거요, 여러분들. 지금 기출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중심부에서 헬륨이 차지하는 비율, 뭐 수소가 차지하는 비율, 탄소가 차지하는 비율 이런 거 많이 물어봅니다. 자, 그러면 B랑 C 시기 사이에 일어났던 사건이 무엇이냐?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는 거지. 근데 우리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 헬륨이 탄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헬륨의 양은 줄어들고 탄소의 양은 증가하게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B는 아직 헬륨이 탄소로 안 바뀌었을 때인 거고, C는 이미 헬륨이 탄소로 바뀌고 있는 시점이잖아. 그러니까 중심부에서 헬륨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직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서 중심부가 헬륨 핵으로 이루어진 B 시기가 더 높게 나타나게 되겠죠. 따라서 디귿은 맞는 보기가 되는 거고요. 니은 디귿 답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것과 비슷한 문제 한번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요. 잘 봐주세요. 선생님이 그린 그림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 요거 추가 문제를 봐보시면 똑같죠. 일단 나의 자료끼리 똑같잖아. 겉에 수소 핵융합 반응, 헬륨 핵융합 반응 똑같고. 요 자료 선생님이 그린 요 자료죠. 그러니까 지금 A1에서 헬륨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했겠구나. 그러니까 지금 요 모습은 A1의 내부 구조에 해당하는 거구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자료를 알고 있어야지 우리가 실전 모의고사 문제를 잘풀 수가 있는 거였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문제 보도록 할게요. 16번 문제이고요. 16번 문제도 별표가 있습니다. 요거 여러분들이 많이 어려워하는 우주의 구성 요소와 관련된 문제예요. 자, 구성 요소와 관련된 문제인데 문제 한번 차근차근히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표준 우주 모형, 그러니까 표준 우주 모형이라는 건 가속 팽창하면서 평탄한 우주를 이야기를 해요. 표준 우주 모형에서 그것에 따라 팽창하는 우주에서 어느 두 시기에 우주의 크기와 밀도를 나타낸 것이더라. 그런데 T1은 T2보다 과거 시기래요. 그러니까 T1은 T2보다 과거 시기이니까 T1 다음에 이제 T2가 있었던 거야. 자, 그리고 T2에서 우주의 구성 요소의 총밀도가 1이래요. 그러니까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가 1이에요 라는 뜻이 되는 거야. 그쵸? 요거 더하기 요거 더하기 요거가 1이에요 하면 얘를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C가 몇이 나오느냐? 0.12가 나옵니다. 100에서 요두개 더한 거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이 ABC는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판별해 주셔야 돼요 라는 문제가 되겠고. 자, 그럼 여기서요, 선생님은요, 밑에 한 칸을 더 만들어 볼게요. 현재를 기준으로 한 칸을 더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주의 크기를 우리가 1로 뒀거든.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팽창하는 우주라고 했어요. 표준 우주 모형에 따라서 팽창하는 우주다라고 했으니까 우주의 크기는 계속 커지기만 해야 되거든. 근데 지금 T2 시기가 현재의 절반의 크기밖에 안 되거든. 그러니까 T2 이후에 우주가 팽창을 해서 현재의 크기가 되었구나. 그러니까 지금 시간 순서는 T1이 제일 먼저, 그 다음에 T2, 그 다음에 T3가 아니라 현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일단 요 상황.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해야 되느냐. 지금 T1이랑 T2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ABC가 있는데.

건데 ABC가 각각 누구인지를 판별해줘야 된단 말이야. 그럼 이때 여러분들이 기억해주셔야 되는 게 있어요. 뭘 기억해주시면 되느냐? ABC의 값이 지금 T2N 다 나와 있잖아. 이 중에서 둘의 관계가 5.5배 정도 차이 나는 애들을 찾아주시면 돼요. 한 쌍의 커플을 찾아주시면 됩니다. 5.5배 정도 차이 나는 거. 여기서 5.5를 곱하면은 이거는 1이 넘어가. 근데 여기다 5.5를 곱하면, 어머나, 대략 0.67 정도가 되네. 그러니까 요 둘이 지금 5.5 차이가 나거든요. C에서 A로 되려면 5.5를 곱해줘야 돼. 이 5.5가 무엇이냐?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의 비율 차이입니다.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은요, 항상 5.5배 정도의 값을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통해서, 아, A랑 C가 물질이구나. 암흑 물질과 보통 물질이구나. 그럼 둘 중에 5.5배 많은 게 당연히 누구겠어? 그치. 우리 암흑 물질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아, A가 암흑 물질이구나. 암흑 물질이구나. 그리고 C가 보통 물질이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B가 자연스럽게 암흑 에너지구나. 이렇게 나머지 하나구나. 라고 해줄 수가 있는 거지. 자, 그런 다음에 보니까, 밀도는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점 감소할 거 아니야. 그러고 나서 보니까 T1일 때 암흑 물질의 밀도가 되게 큰데 T2일 때훅 줄었거든요. 근데 이게 몇 배인지를 보았더니 T2에서 T1이 되려면 8이나 곱해줘야지 T1이 되더래. 8배더래. 그러면 암흑 물질이 8배가 됐으면 항상 보통 물질과 암흑 물질의 비율은 똑같은 거니까 보통 물질도 8배가 되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도 8을 곱해줘야 돼. 그럼 몇이 나오느냐? 0.96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암흑 에너지의 밀도도 구하고 싶어. 여러분들, 암흑 에너지의 밀도 구하려면 여기도 0, 8 곱해줘야 돼요? 아니야. 암흑 에너지는 시간이 지나도 밀도가 일정하지. 왜냐? 우주의 빈 공간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밀도는 항상 일정하더라. 따라서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요, T1에도 0.21, T2에도 0.21, 심지어 현재에도 0.21이어야 돼. 얘네는 항상 똑같아야 돼. 됐죠? 여기까지 따라오셨죠? 자, 그럼 우리가요, 이 T1의 우주의 크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거 기출에 작년에 나왔었던 문제고 많은 친구들이 틀렸었던 문제예요. 잘 보세요. 자, 우리 밀도라는 개념을 생각을 해보면 밀도는 부피분의 질량이잖아. 근데 지금 우리가 암흑 에너지는 생각해 줄 필요가 없는 게 암흑 에너지의 밀도는 어차피 일정이에요. 그럼 우리가 물질만 볼 건데 물질은 부피분의 질량이야. 근데 우리 물질의 질량 자체는 새롭게 물질이 생성되지 않기 때문에 질량은 항상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비례하는데 질량은 항상 똑같으니까 질량은 1. 그런데 부피는요, 3차원이잖아. 그치? 거리의 세제곱이잖아. 근데 여기에서의 지금 우주의 크기라는 건 은하 간의 거리를 나타낸 속도거든. 그러니까 1차원이거든. 그러니까 요것은 부피는 크기의 세제곱에 비례할 거야. 따라서 밀도는요, 크기의 세제곱에 반비례하는 겁니다. 자, 그럼 봐봐요. 우리 아까 T2에서 T1이 되려면 8을 곱해줘야 됐었어. 그러니까 밀도가 8배야. 밀도가 8배라는 건 크기는 뭐의 세제곱의 분의 1을 해줘야지 8이 되겠어. 2분의 1이겠지. 크기가 2분의 1이 넣어줘야지 2분의 1의 세제곱의 역수를 취해주면 8이 되겠죠. 따라서 T2에서 T1의 크기를 구해주려면 T2의 크기에다가 2분의 1을 곱해주면 돼. 그러니까 T1일 때 우주의 크기는 0.25인 거야. 됐어요. 자, 그럼 우리가 현재일 때도 똑같이 구할 수가 있어요. 어떻게 구해주면 되느냐? T2에서 현재가 되려면 크기가 두 배가 돼야 되거든. 그치? 0.5에서 2를 곱해줘야지 1이 되잖아. 그러면 크기가 두 배가 됐어? 그럼 밀도는 8분의 1이 돼야겠지. 2의 세제곱 분의 1이니까. 그러니까 밀도는 8분의 1을 곱해줘야 돼. 0.67에서 8분의 1을 곱해주면요. 대략 0.084가 나옵니다. 대략적으로. 반올림 해줘서. 그리고 암흑에너지는 항상 밀도 일정하셨으니까 그냥 요 값이고. 역시나 보통 물질도 8분의 1을 곱해줘야겠죠. 해주시면 0.015가 나옵니다. 0.015.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암흑물질, 보통물질, 암흑에너지의 밀도까지도 구한 거예요. 그래서 표를 다 채워준 거고, 그럼 기억 보겠습니다. T1의 우주의 크기 변화율은 양의 값이다. 자, 여러분들. T1, T2, T3에 계속 우리 우주

뭐하기만 했느냐? 팽창하기만 한 거야. 다만 T1에서 T2일 때는 물질의 비율이 암흑에너지의 비율보다 크기 때문에 감속 팽창했을 거고요. 현재는 암흑에너지의 비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가속 팽창하는 차이는 있겠으나 어쨌든 이 시기 동안 계속 전부 다 팽창했거든. 그러니까 크기 변화율은 당연히 양이지 계속 커지기만 했으니까. 그래서 기억은 맞는 얘기. 니은입니다. A와 B가 헤일로에 분포하는 주요 구성 요소. 암흑 물질은 헤일로에 많이 분포하는 거 맞아요. 근데 암흑 에너지는 은하 사이의 빈 공간에 존재하기 때문에 헤일로의 주요 구성 요소 아닙니다. 자, 디귿입니다. 현재 우주의 구성 요소 중 C, 보통 물질이지? 보통 물질이 차지하는 비율, 요거는 사실 이미 알고 있기도 해요. 아, 보통 물질은 한 4.9%를 차지하더라. 그래서 10%보다 낮아. 요렇게 풀어서 1번이다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우리가 이미 요걸 구했잖아요. 현재의 밀도를 다 구했잖아.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할 수도 있어요. 디귿 한번 볼게요. 디귿. 자, C가 차지하는 비율. 이거 세 개를 다 더하고, 그때 C가 차지하는 비율을 구해주면 0.084 더하기 0.21 더하기 0.015 중에서 C가 차지하는 비율은 0.015겠지. 이게 10%, 0.1보다, 10분의 1보다 클까? 아니지. 요게 지금 차지하는 비율 굉장히 작기 때문에요. 요것보다 작을 겁니다. 이걸 계산해주면은 한 4.9%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따라서 10%보다 높다라는 건 틀렸더라. 그래서 1번만 답이다 해서 1번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기억만 답이다 해서 1번 풀어주시면 되겠어요. 자, 그럼 요것과 비슷한 문제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25학년도 9월 모의평가 문제였고요. 역시나 여러분들 번호 타고 들어가셔서 반드시 닮은 꼴 문제 풀어봐 주시면 되는데, 자, 지금 보시면 A, B, C의 밀도가 각각 나와 있고, 문제 조건에서 현재의 세 개의 합이 1이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B의 밀도를 구할 수가 있어요. 이때 B의 밀도가 0.68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수 있는 거, 두 개가 똑같네. 두 개가 똑같으니까 B는 암흑 에너지구나. 밀도가 변하지 않는구나라는 거알수 있고, C에 비해서 A가 5.5배 더 큽니다. 5.5배 더 크니까, 아, A가 암흑 물질, C가 보통 물질이구나, 라는 거 체크할 수 있는 거고요. 크기가 지금 2분의 1이지. 크기가 2분의 1이면 크기의 세제곱분의 1에 비례해서 밀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밀도는 8배구나, 라는 거 이용해서 T 시기의 A와 C의 밀도도 비교할 수 있겠더라. 이런 식으로 문제 풀어주시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어렵게 나올 수 있는 부분, 특히나 이 우주의 크기와 밀도를 같이 비교하는 부분, 우리 시험에서 나올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17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 17번 문제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외계 행성계 탐사 문제, 식현상과 관련된 문제, 이고요. 여기에 선생님이 되게 설명할 게 많아요.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푸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17번은요. 기존에 풀어왔던 문제랑 좀 다른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이 있느냐? 가장 마지막 줄에 보세요. 그러니까 위에는 그냥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이렇게 읽을 수 있는데 가장 마지막에 보면 T2 시기에 시선 방향에서 볼때 행성의 중심은 중심별을 통과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라고 해서 잘 생각을 해보면, 자, 중심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죠? 중심별이 좀 찌그러지긴 했지만 중심별이 있어요. 이 중심별에 또 중심이 있을 거야. 그럼 우리가 지금까지 풀어오는 대부분의 문제들은요, 이 행성이, 식현상이 일어날 때, 행성의 중심이 중심별의 중심을 이렇게 관통을 합니다. 요런 그림을 많이 봤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지금 잘 읽어보니까 행성의 중심이 중심별 자체를 통과를 하지를 않는데. 근데 그런데도 식현상이 일어난대. 그럼 이건 어떤 상황인 거냐면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행성의 중심이 중심별을 통과를 하지 않으니까 행성의 중심이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그러면 여기 지금 행성의 중심이 중심별을 통과 안 했지? 그렇지만 행성의 면적이 있기 때문에 이 행성에 의해서 중심별의 일부가 가려지는 식현상 자체는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요런 상황인 거예요, 이 문제는. 아, 우리가 항상 보통, 물론 100%는 아니고,

하지만 보통 중심별의 중심을 행성이 이렇게 지나가는 이런 형태 많이 봤었는데, 이번에는 행성의 중심이 중심별을 통과하지 않는구나. 이건 도대체 무슨, 어떤 걸 의미를 하는 걸까? 행성이 중심별 위쪽을 이렇게 공전하고 있네? 그럼 이렇게 천사 링처럼 내 머리 위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 걸까? 아니야. 행성이 공전할 때는요, 항상 공통질량 중심을 기준으로 공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천사 링처럼 위에를 이렇게 돌순 없어. 그런데 도대체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느냐? 이런 겁니다. 자, 여러분들. 내가 시선 방향에서요, 식현상을 바라볼 거야. 여기 이렇게 중심별이 있어요. 됐죠? 그럼 우리가 사실 항상 우리 이런 식현상 문제를 보면 조건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 시선 방향과 행성의 공전궤도면은 나란하다 라는 조건이 항상 밑에 많이 달려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었던 거냐면 이런 상황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행성이 딱내 앞에 있을 때 중심별의 중심을 딱 관통하면서 이렇게 쓱 지나갔었던 거야. 앞으로 이렇게 쑥 지나갔었던 거예요. 이해되셨죠? 근데요, 사실 이런 경우가 얼마나 많겠냐고. 실제로는 공전궤도면이 시선 방향에 대해서 기울어져 있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럼 봐봐요. 행성이 여기에 있지. 그러면 내 관측자 시선에서 보았을 때는 행성이 중심별의 중심을 관통을 안 하고요, 중심별의 위쪽을 이렇게 지나갈 거란 말이야. 이해됐죠? 따라서 이렇게 중심별의 위쪽을 지나가면서 마치 이렇게 지나가는 걸로 관측이 될 거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중심부를 통과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었던 거냐? 시선 방향과 공전궤도면이 나란했던 상황이었던 거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문제를 풀땐이 나란한 상황을 많이 가정을 했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문제에서 보니까 행성의 중심이 중심별을 관통하지 않았다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지금 이렇게 위쪽을 지나간 거고요. 시선 방향과 공전궤도면이 나란하지 않은 상황을 가정한 거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어요. 이해되셨죠? 이런 상황이구나라는 걸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그러면 이때는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중심별을 이렇게 중심을 관통할 때, 이때는요, 행성의 면적만큼이 중심별을 가렸었거든. 그래서 이 가려진 면적이랑 행성의 면적이 똑같았거든. 근데 이번에는 행성의 일부 면적만 중심별을 가렸어요. 그리고 이 중심이 지금 중심별을 관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 일부 면적이 전체 행성의 단면적의 2분의 1도 안 됩니다. 그쵸? 2분의 1보다 적은 면적이 지금 중심부를 가리고 있어.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봐봐요. 우리가 원래 이런 문제 풀때 밝기 변화량을 따져줬었잖아. 지금 밝기 변화량이 만 분의 1이거든. 그쵸? 그래서 우리가 항상 원래 이런 문제 어떻게 했었냐면, 기억 우리가 풀때 지금 만 분의 1은 중심별의 면적 분의 행성의 면적이에요. 그래서 이 행성이 가려진 면적만큼 어둡게 보인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근데 이 행성의 면적 전체가 지금 가려진 면적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이걸 사실 좀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중심별의 면적 분의 행성에 의해서 가려진 면적이에요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차이점 이해되시죠? 행성의 면적 전체가 가리지 않았기 때문에 행성에 의해서 가려진 면적만큼만 밝기가 감소했어요라고 할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런데 이 행성에 의해서 가려진 면적은요, 너무나 당연하게도 행성의 면적보다는 작습니다. 이거 너무 당연하잖아. 왜냐? 행성의 면적 중에서 일부분만 중심별을 가린 거니까 이 중심별의 면적은 행성의 면적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고요. 됐죠? 자, 그럼 봐봐요. 이것을 다시 우리가 바꿔서 써보면 중심별의 면적. 근데 우리 사실 면적이라는 거는 2차원이니까 1차원인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러니까 그냥 반지름의 제곱이라고 하겠습니다. 중심별의 반지름의 제곱에다가 행성의 반지름을 써볼게요. 행성의 반지름의 제곱은요, 지금 요 값이 가려진 면적보다 크니까 요 값이 만분의 1보다 클 거예요 라고 할수 있겠지. 만분의 1. 근데 사실 만분의 1은 100분의 1의 제곱이죠. 100분의 1보다 클 거예요.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이해됐죠? 왜냐면 가려진 면적보다 행성의 면적이 더 크니까.

그냥 가려진 면적 대신에 행성의 면적을 넣은 거고 부등호를 써준 겁니다. 됐죠? 자, 그럼 제곱을 다 빼. 제곱 다 빼. 제곱 다 빼. 그러면 중심별의 반지름 분해, 행성의 반지름은 100분의 1보다 커요라는 값이 나와요. 자, 근데 기억해서 봐봐요. 이거의 역수지. 행성의 반지름 분해, 중심별의 반지름이잖아. 그럼 그거의 역수는 100분의 1의 역수를 취해주고 부등호도 반대로 바뀌어야 되지. 부등호도 반대로 바뀌어야 되니까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렇죠. 역수를 취해줬으니까 부등호도 반대로 바뀐 거예요. 따라서 행성의 반지름 분의 중심별의 반지름은 100보다 작다라는 기억이 맞는 보기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기억이 맞는 거고. 자, 그다음 니은 보겠습니다. 지구와 외계 행성 사이의 거리는 T2 시기가 T1 시기가 T2 시기보다 멀다.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들 그림을 그려서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시선 방향에서. 시선 방향에서 쭈쭈쭈쭈쭈쭈쭈쭈 봐서 중심별이 공전을 하고 있고 이거보다 바깥 궤도를 행성이 공전을 하고 있더라. 그럼 이때 식현상은 언제 일어나느냐? 중심별과 행성이 일직선에 위치할 때. 근데 그때가 언제냐? 요렇게 될 때거든. 그럼 봐봐요. 중심별은 관측자로부터 최대로 후퇴한 시점. 최대로 멀어진 시점에서 식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행성은 관측자에게 최대로 접근한 시점. 관측자한테 최대로 가까워졌을 때 식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야. 그럼 봐봐요. 지금 T2는요. 식현상이 최대로 일어난 요 시점과 지금 가까운 시기거든. 그러면 지금 T2일 때는 식현상이 최대로 일어난 시점이니까 행성이 최대로 접근한 시점이야. T2일 때는 행성이 최대로 접근한 시점이야. 그러니까 지구와 외계 행성 사이의 거리는 T2 시기가 가장 짧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최대로 접근한 시기니까. 그러니까 T1이 T2보다 멀다라는 니은이 맞는 보기가 되는 거야. 됐죠? 근데 이게 또 디귿보기랑 관련이 있는데, 자, 여러분들. 식현상이 일어날 때 중심별이 최대로 후퇴했다.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 보면 우리 시선속도 그래프를 많이 이용을 하잖아요. 시선속도 그래프. 시선속도 그래프 이렇게 생기지. 자, 이때 시선속도가 플러스라는 건 나로부터 후퇴하고 있는 거고, 관측자로부터 후퇴, 여기 마이너스라는 건 관측자에게 접근. 자, 그럼 봐봐요. 최대로 후퇴한 지점은요. 후퇴했어요, 후퇴했어요, 후퇴, 후퇴, 후퇴, 계속 후퇴했어요. 그래서 후퇴하고 이제 접근하기 직전. 여기가 지금 중심별이 최대로 후퇴한 지점이에요. 최대 후퇴 지점. 요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시선속도 그래프에서. 시선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가 되는 그 0지점. 이때가 중심별이 최대로 후퇴한 지점이고, 이때에 지금 식현상이 일어나는 곳이다. 식현상이 최대로 일어나는 곳이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식현상이 최대로 일어나는 곳이 T2였잖아. 그러니까 T2 시기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시선속도가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변하고 있는 시기인 거야. 그래서 시선속도가 0이 되는 시기. 그래서 별이 최대로 후퇴한 시기가 T2인 거예요. 됐죠? 자, 요 그림 이해되셨죠? 자, 근데 그게 디귿이랑 연결이 돼. 디귿에서 뭐라고 하고 있냐면, 관측 파장 어떻게 되고 있냐?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 시선속도는 고유 파장 분의 파장의 변화량에다가 빛의 속도 곱해준 거거든. 고유 파장이랑 빛의 속도는 전부 다 상수값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파장의 변화량에 비례합니다. 자, 그럼 봐봐요. 파장의 변화량에 비례하니까 지금 이것을 사실 이 그래프를 시선속도 그래프로도 쓸수 있지만 파장의 변화량 그래프로도 쓸 수가 있는 거야. 여기가 파장의 변화량. 여기 지금 플러스면 적색 편이, 마이너스면 청색 편이, 요거 적색 편이, 청색 편이. 그러니까 그래프가 위로 올라가면 파장이 점점 길어지는 거예요. 적색 편이 커지는 거고. 아래로 내려가면 파장이 점점 짧아지는 거야. 그럼 봐봐요. T1에서 T2 동안 요렇게 바뀌고 있잖아. 그러면 파장의 변화량이 지금 적색 편이가 컸다가 점점 작아지고 0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니까 파장이 점점 길어지는 게 아니라 아래로 내려온다는 건 파장이 짧아진다는 거다. 요거랑 같이 연결해서 생각을 해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이 식현상 그래프에다가 시선속도 변화 그래프 그려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시선속도 변화 그래프를 파장의 변화 그래프랑 연결시켜줄 수 있는 거, 요거를 잘 해주셔야지 외계 행성계 탐사 문제를 잘풀 수가 있더라. 따라서 디귿 틀렸습니다. 기역 니은만 맞아서요. 4번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18번 문제 넘어가 볼게요.

보도록 할게요. 18번 문제는 급팽창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우리가 평소에 보던 급팽창을 설명하던 그런 자료랑은 조금 달라요. 자, 이 자료를 보시면 지금 여기에 점선으로 세모 동그라미 네모가 묶여져 있습니다. 지금 이 세모 동그라미 네모, 이 점선으로 묶여져 있는 부분은 에너지가 균일한 부분이에요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 과거에 에너지가 충분히 교환되지 않으면서 지구에 불균일이 있었던 거야. 그런데 급팽창이 없이 기존의 빅뱅 우주론 모형으로 우주가 팽창을 하게 되면요. 현재 관측 가능한 우주에서도 세모로 관측되는 부분, 네모로 관측되는 부분, 동그라미로 관측되는 부분, 그대로 불균일이 관측이 돼야 되더라라는 그림이에요. 근데 급팽창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과거에 급팽창이 일어나기 전에 우주에 이런 불균일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세모 네모 동그라미 서로 다른 에너지를 가진 부분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우주의 크기가 급팽창에서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관측 가능한 우주는 지금 보면은 세모밖에 없어요. 요 작았던 세모가 이렇게 커져버린 거야. 그래서 사실 내가 관측 가능한 우주는 똑같이 세모의 에너지만 관측되기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똑같은 우주 배경 복사가 나타난다라는 게 바로 급팽창이 있을 경우에 해당하겠습니다. 자, 그럼 기억 볼게요. 현재 우주의 지평선 부근에서 가는 빅뱅 우주론, 기존 빅뱅 우주론 문제예요. 우주 배경 복사가 동일한 세기로 관측되는 현상 해결했어요? 해결 못했지. 우주의 지평선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문제점이 된 거고요. 니은 보겠습니다. 나는 급팽창 이론이에요. 급팽창 이론은 평탄한 상태로 관측되는 현상. 우주의 평탄성 문제 해결했습니다. 설명할 수 있고요. 디귿입니다. 가나 모두 우주의 밀도가 감소하는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그렇지. 가나 모두 빅뱅 우주론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주가 팽창하더라도 우주에 새로운 물질이 생기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질량은 그대로인데 우주 공간이 늘어나니까 밀도가 감소하는 현상 설명할 수 있는 거지. 니은 디귿 답 4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19번 문제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어려워하는 문제이고요. 역시나 닮은 꼴 문제도 같이 살펴볼 거예요. 우리 절대 연령과 관련된 문제, 방사성 동위 원소와 관련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림 가는 지질 단면과 화성암 AB의 방사성 동위 원소와 자원소의 양을 나타낸 것이더라. 그래서 지금 모원소 대 자원소, 모원소 대 자원소 비율이 나와 있는데 요거 퍼센트로 나타내면요. 모원소가 지금 A 같은 경우에는 Y를 72% 가지고 있고, X와 X 다시는 4.2대 1.8이어서, 이거를 계산해 보면요. X를 B는 70% 가지고 있구나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는요, 지금 자원소의 함량을 나타낸 것인데, 우리 자원소의 함량이 50%가 됐다는 건, 모원소의 함량도 50%가 됐다는 거고, 요게 바로 반감기가 될 거예요. 자, 그럼 반감기를 구해줘 보면은, X의 반감기는 1.4가 되겠고, Y의 반감기는 2.8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런 문제들 딱 보면, 아, 이거 좀 복잡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면은 어떻게 하면 되느냐. 옆에다가 좀 간단히 정리를 해주면 돼요. 자, 지금 X랑 Y가 있어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는 거야. 자, X랑 Y의 반감기를 내가 구했어요. 반감기는 억년의 단위이고요. 이렇게 내가 언제든 문제 필요할 때볼수 있게. 자, 이렇게 해주시면 X는 지금 반감기가 1.46년이고요. Y는 2.86년이에요. 아, 반감기가 두배 차이나요? 라는 걸 이렇게 딱 해주는 거예요. 됐죠? 자, 그 다음에 기억 보겠습니다. T는 2.1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T가 뭔고 하고 봤더니 T는요. X 다시의 함량이 기억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T더라. 근데 보니까 y 다시의 함량이 기억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있어. 요게 4.2더라. 4.20이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선생님이 엄청 중요한 얘기 할 겁니다. 자, 지금 봐봐요. x랑 y의 반감기가 몇 배야? 두 배지. 자, 여러분들 반감기의 뜻이 뭐예요? 모원소의 양이 처음 양의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즉 50%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반감기야. 근데 지금 반감기가 두배 차이 나요? 근데 여러분들, 반감기가 두배 차이 나잖아요? 그러면 전체 비율이 30%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두배 차이. 70%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두배 차이. 23.7%가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두배 차이. 즉,
같은 함량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전부 다두배 차이가 나는 거예요. 반감기가 두 배면 같은 함량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항상 두배 차이더라. 자, 그럼 봐봐요. 지금 자원소의 함량이 기억으로 같아지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잖아. 반감기가 두 배면 요 시간도 무조건 두배 차이라고요. 그럼 봐봐요. 지금 y가 4.2억 년이 걸렸거든. 그러면 x는 그거의 절반이 걸려야겠지. 두배 차이니까. 그러니까 2.1억 년 걸리는 게 맞구나.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반감기가 두배 차이면 같은 함량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전부 다두배 차이더라. 라는 거잘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볼 텐데, 여러분들, 요걸 또 보기 위해서, 쌤이 요것도 그냥 암기해라 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자, 우리가 그래프를, 이 방사성 동위원소의 함량 그래프를 좀 그려보면, 반감기 한 번, 반감기 두 번, 반감기 세번 지났을 때, 이렇게 해보면, 처음에 0번 지났을 때 100%죠. 그리고 한번 지났을 때 50%지. 그리고 두번 지났을 때 25%지. 그럼 그래프로 그려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이때 문제에서 항상 뭘 많이 물어보느냐? 0.5회 지났을 때는요? 또는 1.5회 지났을 때는요? 이런 걸 이제 물어봐요. 이거를요, 여러분들 그냥 외우세요. 외워두면 문제 풀때 되게 수월해집니다. 자, 알려줄게요. 반감기 0.5회 지났을 때는, 그때는 방사성 동위원소 몇 퍼센트냐? 70%입니다. 외우세요. 그냥 외워요? 왜 외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봐봐요. 반감기가 0.5회 지났을 때 70%잖아. 근데 70%는 0.7이 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0.5회 더 지나야지 1. 반감기 한번 되는 거잖아. 그럼 0.5회 더 지나면, 0.5회 지날 때마다 70%로 줄어드는 거니까 이게 한번더 지나면 0.7에 또 0.7을 곱해줘야 돼. 이게 몇이야? 0.49야. 그러니까 거의 50%죠. 그죠? 50% 거의 되니까, 아, 반감기가 0.5회일 때는 모원소의 양이 70%가 남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그런 다음에 반감기가 그럼 1.5회일 때는 0.5에서 1회 더 지난 거잖아. 그럼 70에서 이게 1회, 반감기 1회 지나니까 요 양의 절반이 되겠지. 그러니까 35%가 될 거야. 요때는 35%. 여러분들 요거를요, 암기해 두시면 정신 건강에 이롭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봐봐요. 여기서 바로 우리가 알수 있는 거. 우리 아까 B에서 X의 함량 70% 남아 있다고 했거든. 우리 아까 70%가 뭐라고 했냐면 0.5회 지난 거라고 했어. 그죠? X의 함량이 B에서 0.5회 지난 거야. 근데 우리 X는 반감기가 1.4억 년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B의 절대연령 T라고 하겠습니다. B의 절대연령은 0.7억 년이구나. 왜냐? 1.4억 년의 반감기를 가진 X가 지금 반감기를 한번 지난 거니까. 이해되셨죠? 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자, 그런 다음에 이제 니은을 우리가 보고 있었잖아요. 기역은 62.5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지금 기역은요. 지금 44.2거든요. 연령이 4.2. 근데 이 4.2가 어떻게 나온 거냐? 2.8억 년에다가 1.5회를 곱해주면 4.2입니다. 그러니까 반감기가 1.5회 지났을 때인 거야. 근데 우리 아까 반감기가 1.5회 지나면 모원소의 양이 35%가 된다며. 그럼 봐봐요. 모원소의 양이 35%가 됐으니까 자원소는 100에서 35를 뺀 값이겠지. 그러니까 자원소 기역의 퍼센트는 65%여야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62.5보다 큰게 맞는 게 되는 거야. 되셨죠? 자, 그다음 D급 보겠습니다. 가에서 단층이 형성될 당시에 지구에는 삼요층이 번성했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보면은 A가 생기고, 그 다음에 단층 생겼죠? 그 다음에 B가 생겼어. 그죠? 자, 근데 지금 보니까 B는요, 절대연령이 0.7억 년이야. 그러니까 B는 중생대야. 그죠? 자, 그럼 우리가 A가 몇 살인지를 알아야 돼. 근데 A에는 지금 72%가 들어있거든. 근데 우리 아까 70%일 때가 0.5회라고 했으니까 72%는 0.5회보다 짧은 시간이 지난 겁니다. 자, 그럼 봐봐요. Y의 반감기가 2.8억 년인데,
여기에서

A는 반감기가 0.5회 이하로 지났어. 그러니까 A의 절대 연령을 구하면 2.8에다가 0.5회보다 작은 값을 곱해줘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 값은 1.4억 년보다 짧겠지. 자, 그러면 A가 1.4억 년보다 더 짧은 시기니까 요것도 역시나 중생대인 거야. 그러면 A랑 B, 중생대랑 중생대 사이에 껴있는 단층은 당연히 중생대에 형성된 단층이겠고요. 따라서 삼엽충이 번성할 수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역과 니은이 맞고 디귿은 틀려요. 그래서 답은 기역니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조금 어렵지만 할수 있겠죠? 자, 요거랑 지금 우리 다문골 요약 문제를 보시면요. 자, 이 문제에서도 지금 자원소의 함량이 나와 있습니다. 이 자원소의 함량을 통해서요, 우리가 X와 Y의 반감기를 구해줄 수가 있고요. 이때 이 기역 보기가 되게 어려워요. 기역 보기가 어려운데 이것도 역시나 반감기가 두 배면 같은 함량이 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도 무조건 두 배다라는 걸 이용해서 풀어줄 수 있는 문제이니까 반드시 문항코드 검색하셔서 문제 풀어주시고요. 자, 우리 이번 시간 마지막 20번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나 기출 문제를 토대로 문제를 좀 변형한 것인데 우리 은하와 ABC가 모두 같은 평면상에 있고요. 요런 데서 시키는 대로 그림을 그려주시면 돼요. 우리 은하에서 A와 B는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고 일직선상에 위치한대. 그러니까 여기가 우리 은하일 때 A랑 B는 같은 선상만큼 떨어져 있고,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고, 평면, 같은 일직선상에 위치하더라. 자, 그런 다음에 우리 은하에서 A까지의 거리가 120메가파색이래요. 그럼 당연히 B까지의 거리도 120메가파색이겠지.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있다라고 했으니까. 자, 그런 다음에 A에서 관측한 B의 후퇴 속도가 16,800km/s래요. 그러면 허블 법칙에 의해서 16,800km/s는 허블 상수에다가 은하까지의 거리, A에서 B까지의 거리는 240메가파색이거든. 240메가파색 해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허블 상수 구해줄 때 이때 이거 계산하는 것보다요. 기역에서 70이에요 물어봤잖아요. 70 대입해 주는 게 훨씬 빠릅니다. 70 대입해 주면 요 공식이 맞거든. 요 식이 성립하기 때문에 기역은 맞는 보기. 그래서 우리가 허블 상수 구했고요. 자, 그다음 줄에 보시면 B에서 관측한 C의 적색 편의량을 나타내 줬어요. 자, 그럼 우리 적색 편의량은 후퇴 속도 v는 적색 편의량 0.014에다가 빛의 속도를 곱한 값이 더라. 근데 이것은 허블 상수에도 대입할 수 있지. 허블 상수에서 허블 상수 70에다가 은하꺼지의 거리 r을 곱한 값이더라. 자, 선생님이 단위는 간단하게 생략해서 표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해주시면요. 거리가 몇이 나오냐면요. 거리가 60메가파색이 나와요. 그러니까 B와 C 사이의 거리가 60메가파색인 거야. 자, 그럼 봅시다. B에서 C 사이의 거리가 60메가파색이면은 이 60메가파색을 반지름으로 한요 원, 요 어딘가에 C가 존재하는 거구나. 라는 걸 체크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럼 이때 니은 보겠습니다. A에서 우리 은하와 C의 시선 방향이 이루는 각의 크기. 자, 그럼 봐봐요. 이 각의 크기가 30도보다 작다라고 했어. 그럼 봐봐요. 뭐뭐보다 작은지를 찾아주려면 제일 클 때가 몇일까? 그래서 그 제일 클 때가 30도보다 작으면 이 니은은 만족하는 거겠지. 그럼 제일 클 때가 언젠가 하고 봤더니 접선을 이룰 때가 이 각이 제일 크겠지. 그죠? C가 여기에 위치할 때. 접선을 이룰 때가 요 사이 각이 제일 클 거야. 그럼 요 사이 각을 세타라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요. 우리가 이 접선, 이렇게 직각삼각형을 만들어 놓고 봤더니 세타의 사인 값을 구해줄 수 있어요. 사인 세타. 사인 값을 구해주니까 빗면이 240, 그리고 요 길이가 60이잖아. 높이가 60이잖아. 그러니까 240분의 60, 즉 4분의 1이 됩니다. 근데요, 우리 30도, 사인 30도는 2분의 1이거든. 그럼 요 값이 지금 2분의 1보다 작지. 그러니까 요 세타 값이 30도보다 작구나라는 거알 수가 있고요. 따라서 니은이 맞는 보기구나라는 거 체크해 줄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 디귿입니다. 우리 은하에서 C를 관측했을 때 기준 파장이 500나노미터일 때 관측 파장이 이거보다 기냐라고 했어. 그럼 이것도 똑같아요. 이거보다 기냐라고 했으니까 가장 짧을 때를 구해준 다음에 가장 짧을 때가 506나노미터보다 길면 디귿은 성립하는 거야. 그럼 가장 짧을

때를 생각을 해보니까 요거 다 지우고 가장 짧을 때를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은하랑 시의 거리가 가장 가까우려면 여기에 시가 위치하면 우리은하랑 시의 거리가 가장 가깝더라. 근데 이 거리가 지금 60메가파색이거든. 자, 그럼 그때의 관측 파장 구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디귿 구해볼게요. 디귿. 자, 허블 상수 70이고 거리 60입니다. 요거 두개 곱해주시면 후퇴 속도 구할 수 있는 거고. 이것은 고유 파장이 500나노미터일 때 파장의 변화량 몰라요. 그리고 빛의 속도. 이렇게 해주시면 C가 여기에 위치할 때의 파장의 변화량 구해줄 수 있습니다. 자, 이 값을 구해주면요. 파장의 변화량이 7나노미터가 나오게 되고요. 파장의 변화량이 7나노미터이니까 관측 파장은 507나노미터가 되겠어. 그럼 가장 가까울 때도 관측 파장이 507나노미터이니까 이거보다 멀어지면 당연히 507나노미터보다 길어질 거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506보다는 당연히 긴 거야. 그래서 기역, 니은, 디귿 전부 다 맞아서 답 5번 이렇게 체크해 주시면 되겠고, 이거랑 상당히 비슷한 유형의 문제가 우리 25학년도 10월 학력평가 문제입니다. 보시면 굉장히 비슷하죠? 아마 이 문제를 토대로 우리가 파이널 문제를 만드신 것 같은데, 보면요. 거리 나와 있고, 후퇴 속도 나와 있고, 적재편이랑 나타나 있고, 시선 방향 각도 나타나 있고, 역시나 우리 삼각비 이용해서 풀어주는 문제이거든요. 상당히 비슷하니까 같이 풀어보시면서, 아, 내가 이 내용 정확히 이해했는지 반드시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번 시간에 좀 어려운 문제들 있었어요. 그래도 여러분들, 반드시 문제 잘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닮은꼴 유형 문제 반드시 풀어보셔서, 내가 내용 정확히 확인한 거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5회차 풀어 볼 거고요. 5회차 문제 미리 풀어 보시고, 내가 잘 모르겠는 선지 체크를 하셔서,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강의해서 만나도록 할게요. 오늘 너무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할게요.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생명과학의 한 남자 여한정입니다. 자, 드디어 이제 40강 마지막 강좌입니다. 아, 여러분들 생태계의 구성과 기능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생물 다양성까지 연결되는 문제들을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4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이제 많이 출제되는 문제죠. 뭐 어렵다기보다는 출제 빈도가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어떤 안정된 생태계에서의 에너지 흐름이다 그랬어요.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생산자. 네, 생산자겠죠? 생산자,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됐고, 자, 이제 9,900을 빼면 되겠죠? 만에서? 여기 이제 100이 들어갔어요. 100이 들어갔는데, 열로 50, 자, 44채나 배설물로 갔으니까 넘어가는 게 10이겠죠? 자, 또 마찬가지로 4.5, 3.5, 8 빼면 넘어가는 게 2겠죠? 그쵸? 여기서 1.5, 0.5 다 빠지는 거. 숫자로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기억번. 곰팡이는 A에 속한다. 곰팡이, 세균, 곰팡이, 버섯, 새곰버. 뭐죠? 분해자입니다, 여러분. 분해자. 그 다음에 B에서 C로 유기물이 이동합니다. 그렇죠. 유기물의 형태로 이제 이동한다. 라는 거 봐주시면 되겠고. A에서 B로 이동한 에너지 양 10이죠, 10. B에서 C로 이동한 에너지 양 2죠. 자, 에너지 양은 점점 A에서 B로 이동한 에너지 양은 B에서 C로 이동한 에너지 양보다 적다? 많은 거죠. 틀렸죠? 자, 그래서 맞는 설명은 니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65번. 자, 영양 단계 나와 있고요. 에너지 나와 있습니다. 뭐, 에너지 효율

점점점점 에너지율이 증가한다라는 거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기역번과 디귿번 됐고, 그 다음 66번 갑니다. 어떤 식물 군집의 시간에 따른 총 생산량, 순 생산량이라고 했어요. 자, 여러분들, 순 생산량이라고 하는 것은 뭐에서 뭐를 빼는 거죠? 우리 이제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값이죠. 요 정도의 식은 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디귿번에 보시면 순 생산량은 생산자가 광합성을 해서 유기물의 총량에 달했는데, 요거는 뭐에 대한 설명이에요? 총 생산량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런 거 좀 참고해 주시고, 어떤 식물 군집이 시간에 따른 이라고 했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기역과 니은은 각각 양수림과 음수림이라고 그랬는데, 우리가 군집의 천이 순서 배웠죠. 자, 먼저 양수림, 시간 지나면 음수림 쪽으로 이렇게 이제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역과 니은은 확인했고요. 니은번에 구간 1에서 호흡량은, 자, 호흡량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차피 여기서 요걸 빼면, 네, 넘어가면은 호흡량과 순생산량을 합치면 총생산량이 있는 거고, 그죠? 총생산량에서 순생산량 빼면 그게 호흡량인 거고. 간단하게 여러분이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1이 요만큼이었다가 이만큼으로 지금 늘어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호흡량은 시간에 따라 증가한다. 네, 맞는 설명이죠? 정답은, 네, 2번, 니은번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식 하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여기 요게 많이 나오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식을 써놓고 여러분이 응용하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67번 갑니다. 자, 이것도 이제 뭐 그냥 그림 자료만 잘 보시면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그림은 평균 기온이 서로 다른 계절 1과 2에 측정한 식물 A의 온도에 따른 식물의 순 생산량을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온도에 따른 순 생산량의 변화다. 비생물적 환경 요인에 따른 식물이 영향을 받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디귿번의 계절에 따라 A의 순 생산량이 최대가 되는 온도가 달라지는 것은 비생물적 요인이 생물적 요인에 미치는 예에 해당한다. 네, 맞다라는 걸 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억번, 순생산량은 총생산량에서 호흡량을 뺀 값이다. 아까 제가 식으로 하나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A의 순생산량이 최대가 되는 온도는 1에서는 뭐 이 정도인가요? 이 정도인가요? 2에서는 이 정도인가요? 그래서 1일 때가 2일 때보다 어때요? 낮죠.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번과 디귿번 해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거의 이제 문제에 답들이 거의 나와 있는 상태니까 확인해 줄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 68번 갑니다. 네, 68번은 세 가지 그림이나 줬어요. 세 가지. 생체량 피라미드, 에너지 피라미드,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값이 작아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같은 경우는 생산자의 총 생산량, 순생산량. 그럼 이건 뭘까요? 호흡량이겠죠. 됐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나와 있지 않지만 B는 뭘까요? 뭐 피식량도 있겠고요. 고사, 낙엽량. 고사량, 낙엽량. 그죠? 이런 거 있을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기억법부터 보시면 1차 소비자의 생체량은 A에 포함된다. 이거는 이제 사용하는 거죠. A 같은 경우는 사용해버리는 겁니다. 우리 생산자가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니은번,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이라고 그랬어요. 2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은 이게 생산자, 이게 1차, 이게 2차, 이게 3차죠? 아,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는 2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이니까 식을 세울 때 이렇게 세우시면 되겠다. 네, 그러면 여러분들 15%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 20%라고 했으니까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상위 영향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량이 감소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에너지 피라미드 보시면 에너지량이 점점 감소한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답은 2번 우리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69번 가볼게요. 이제 내용이 좀 바뀌죠. 우리 탄소순환, 질소순환과 관련된 문제, 에너지의 흐름과 물질순환, 예, 그런 내용들을 배웠는데, 일단 지금부터는 물질순환 파트에 대한 문제가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표 가는 왼쪽 표 보세요.

순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두 가지 특징이라 그랬어요. 나는 가의 특징 중 A와 B, 탈질산화 작용이 갖는 특징의 개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A와 B는 질산화 작용, 질소 고정 작용 이라고 되어 있어요. 세균이 관여합니다. 이거는 뭐 질소 고정도 되고요. 질고라고 할까요? 질소 고정도 여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질산화도 들어가고, 질산화에도 세균이 관여하고, 질소 고정에도 관여하고, 그 다음에 탈질소, 우리, 탈질산화 작용, 그죠? 뭐 탈이라고 했을게요. 짧게. 세 가지 다 하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으로 전환된다. 이게 뭡니까? 이건 외우셔야 돼.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으로 가는 것을 우리가 질산화 작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게 뭐예요? 이거 질산화죠. 질산화. 그 다음에 탈질산화도 하나. 남는 거 하나 뭐예요? 질소 고정.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번. A는 질소 고정입니다. A는 질산화. 니은번. B는 특징 A를 갖습니다. 자, B는 특징 A를 갖는다. 질소 고정 세균, 그지?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디귿번. 기억은 하나. 탈질산화도 세균이 관여하니까. 우리 여기도 1이라고 확인하실 수 있겠죠. 이건 사실 이제 질소순환 과정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잘 머릿속에 기억을 하셔야 이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제 문제 풀이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질소 고정 과정을 다 그려드릴 수는 없는 거니까 여러분이 그 그림에 대한 이해와 암기가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그 다음에 또 나왔죠? 사실 뭐 기출 문제를 보면서 개념을 한번 떠올려 보는 것도 좋지만 한번 정도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 뭐 수능특강 교재나 교재를 좀 펴서 확인 한번 하는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외운 지가 또 오래됐으니까, 그죠? 수능 공부한 친구들은. 표가는 질소순환 과정에서 나타난 두 가지 특징입니다. 나는 가의 특징 중 A와 B가 갖는 특징의 개수입니다. 거의 뭐 69번 문제와 비슷한 유형의 문제입니다. A와 B는 질소 고정과 탈질산화 작용입니다. 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균이 관여한다 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질소 고정도 되고, 지금 문제 제시하고 있는 탈질산화도 되고, 그죠? 됐고, 대기 중에 질소 기체가 암모늄 이온으로 전환됩니다. 이게 질소 고정입니다. 됐어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게 질소 고정 두 가지죠. 질소 고정, 질소 고정. 그다음 B가 탈질산화. 네,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B는 탈질산화 됐고요. 뿌리옥 박테리아, 예, 뿌리옥 박테리아가 뭐에 관여합니까? 질소 고정 단계에 관여하는 거죠. 네, 질소 고정 세균. 뿌리옥 박테리아, 아조토박터 이런 거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배우셨을 거예요. 질산화 세균은 기억이 질산이온으로, 기억 암모늄이온이 질산이온으로. 이거 앞서 문제에서 봤잖아, 그지? 네, 됐죠? 정답은 기억, 니은, 디귿 다 맞는 보기가 되겠습니다. 자, 71번으로 갑니다. 자, 71번. 그림은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질소 고정 순환 과정이다. 질소 순환 과정, 질소 순환 과정의 일부다. 1과에는 질산화 작용과 질소 고정 작용을 순서 없이 나타냈습니다. 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1은 질소 기체 나와 있으니까 여기가 이제 질소 고정이겠죠? 여기는 들어갈 게 뭡니까? 암모늄이죠. 암모늄이요. NH4+.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어요. 뭐 문제에서도 좋습니다. 기억과 니은이 암모늄이온과 질산이온이다라고 했으니까 좀더 쉽게 답으로 갈수 있겠죠. 질산이온. 네, 질산이온은 이제 우리가 보통 NO3 마이너스. 뭐 어쨌든 뭐 이렇게 줬으니까 우리가 뭐 이런 화학식까지 확인하실 필요는 없지만 일단 한번 써봤어요. 질소 고정이고 이거는 질산화 작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기억번. 뿌리옥 박테리아 질소 고정 세균입니다. 그 다음에 2는 질산화 작용입니다. 틀렸고. 니은이 암모늄이 아니라 기억이 암모늄이니까 틀렸고.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만 맞는 설명을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계속 비슷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어요. 대부분이 이제 질소 순환과 관련된 문제가 나오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특징 중에 하나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표는 생태계의 물질 순환 과정

가정 가와나에서 특징의 유무를 나타낸 것입니다. 가와나는 질소순환과 탄소순환, 여기는 이제 탄소순환까지 나왔습니다. 여기는 탄소순환까지 물어보고 있다.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유기물로 합성됩니다. 네, 요거와 관련된 얘기니까 요거는 이제 탄소순환이겠죠? 탄소순환. 그럼 남는 요게 이제 질소순환. 요게 일어나는 거니까 토양 속의 암모늄이 질산이온으로 전환됩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네, 됐고. 그러면 바로 보기 가볼까요? 기억. 나는 탄소순환입니다. 틀렸고. 니은 번. 질산화세균이라고 했어요. 질산화세균. 자, 암모늄이온이 질산이온으로, 토양 속의 암모늄이 질산이온으로, 이게 이제 질산화작용이죠, 여러분? 네, 질산화작용이고요. 여기에 관여하는 세균이 질산화세균입니다. 네, 맞고. 네, 그 다음에, 물질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먹이사슬을 따라 이동한다는 것은, 네, 물질이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먹이사슬을 따라 이동한다. 이거는 뭐, 탄소순환에도, 질소순환에도 다 해당한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네, 정답은 니은 디귿 번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나는 질소순환, 가가 탄소순환. 자, 됐고, 그 다음 73번 가겠습니다. 자, 이 문제도 질소순환 과정 문제입니다. 물질의 전환 과정을 나타낸 것입니다. 1과 2는 탈질산화작용, 질소고정작용. 지금까지는 질산화작용과 질소고정작용이 많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이제 탈질산화작용이 하나 나왔어요. 기억과 니은은 질산이온과 암모늄이온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도 뭐 질산화작용이 나와 있네요. 질산화작용이 나와 있으니까 기억했을 게 NH4 플러스 문제에서 주고 있습니다. 암모늄이온과 질산이온이라고 주고 있죠.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 대기 중에 질소를 암모늄이온으로 질소 고정이죠. 질소 고정. 그 다음에 NO3 마이너스를 질산이온을 대기 중에 질소로. 이게 이제 탈, 네. 여러분들 교재에 나와 있는 그대로 써주시면 좋겠죠. 탈질산화라고 쓰시면 되겠어요. 탈질산화 작용. 네, 이렇게 1과 2를 정확히 한번 적어봤습니다. 질소고정작용, 탈질산화작용. 자, 기억번. 기억은 질산이온이다 그랬어요. 자, 기억은 암모늄이온 틀렸고, 1은 질소고정작용 맞고요. 탈질산화에도 세균이 관여합니다, 여러분. 자, 우리 앞서 문제에서도 풀어봤었죠? 네, 세균은 탈질산화 세균은 이에 관여합니다. 질산화 세균은 여기에 관여하는 것이고, 질소고정 세균은 여기 관여하는 것이고, 탈질산화 세균은 여기 관여하는 것이고, 거의 이제 우리 교육과정에서는 우리 고등학생들에게 이름을 쉽게 그냥 편하게, 예, 일반적으로 쓰는 용어보다는 조금 더 풀어서 제공해주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마 작용과 세균의 이름을 매치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맞는 설명은 니은 번과 디귿 번, 그죠? 니은 번과 디귿 번 4번 골라주시면 되겠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74번입니다. 다음은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탄소순환 과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기억과 니은은 생산자와 소비자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입니다. 자, 탄소는 먹이사슬을 따라 기억에서 니은으로 이동한다고 그랬으니까, 당연히 기억이 생산자겠죠? 먹이사슬을 따라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이동하니까, 요건 뭐 쉽게 봤을 거고요. 식물은 광합성을 통해 대기 중에 무엇으로부터 무엇을 합성한다? 이것도 이제 줬어요. 네, A와 B는 이산화탄소와 유기물이라고 했으니까 대기 중에 있는 CO2를 가지고 광합성을 통해서 유기물을 합성하는 것이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보기를 가겠습니다. 기억번. 식물은 기억에 해당합니다. 네, 생산자, 식물. 맞죠? 됐고. 그 다음에 니은. 대기에서 탄소는 주로 대기에서. 그죠? 대기에서 탄소는 주로 이산화탄소 형태로 존재합니다. 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 다음에 디귿 번. 분해자는 사체나 배설물에 포함된 유기물을 분해합니다. 우리 분해자의 종류는 많이 나오니까 한번 다시 한번 써볼게요. 앞 글자만. 세균, 곰팡이, 버섯. 세 가지. 분해자입니다. 됐죠? 네, 이것만 정리를 잘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 맞죠?
기억니은 되고.

네, 다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다. 자, 75번 갑니다. 네. 75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실게요. 표가는 질소순환 과정의 작용 A와 B입니다. 기억과 니은의 유무를 나타낸 것입니다. 나는 기억과 니은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 A와 B는 질산화 작용과 질소 고정 작용입니다. 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암모늄 이온이 질산 이온으로 전환됩니다. 이거 우리가 많이 했었죠. 질산화 작용이죠. 네, 두 가지가 뭐라 그러냐면, 질산화 작용과 질소 고정 작용이라고 하는데, 세균이 관여하는 건 질산화 작용도 되고요. 질소 고정 작용도 되는 거죠. 네, 두개다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특징이 요게 세균 관여가 여기 들어가겠네요. 세균 관여한다. 그래서 동그라미 동그라미인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질산화 작용에 대한 설명이니까 여기가 동그라미 돼야 되겠죠? 요게 이제 질산화 작용이다. 이게 질소 고정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자, 기억. B는 질산화 작용입니다. 해결했고요. 그다음 니은 번. 니은은 니은이고죠? 위에 문장. 암모늄 이온이 질산이온으로 전환된다. 요게 이제 니은 문장이니까 이건 틀렸고. 그다음에 디귿. 탈질산화 세균은 A가 질소 기체로 전환되는 과정이 되고, 이것도 이제 암기형 문제죠. 자, A가 뭔데요? 질산이온. 그렇죠. 예, 탈질산화 과정, 탈질산화 작용도 탈질산화 세균이 질산을 대기 중에 질소 기체로 전환해주는 그러한 과정이죠. 자, 그래서 정답은 기역번과 디귿번. 네, 여러분들이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76번 가겠습니다. 76번. 자, 그린 간은 어떤 생태계에서 탄소순환 과정이라고 그랬습니다. 탄소순환 과정이라고 되어 있고요. 나는 이 생태계에서 각 영양 단계의 에너지량을 상대값으로 나타냈습니다. 1115, 3. 이렇게 나왔죠. 생산자, 1은 생산자예요. 자, 2는 1차 소비자. 3은, 그렇죠. 3차 소비자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 그림을 해결해 보시면은 이게 이제 광합성, 이게 호흡, 세포 아니겠어요? 그럼 B 같은 경우에는 이게 생산자겠죠? 얘가 생산자고요. 얘가 소비자고요.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번. 3은 B에 해당합니다. 3은 소비자입니다. 틀렸고. 1에서 2로 갈 때, 1에서 2로 갈 때, 생산자에서 1차 소비로 갈 때, 유기물의 형태로 탄소가 이동합니다. 그렇죠? 됐고. 이거 나에서 1차 소비자 에너지율은, 자, 1차 소비자 에너지율은 요거분의 전 단계 에너지량분의 현 단계 에너지량. 이렇게 여러분들이 식을 세워서 계산해 주시면 됩니다. 10%, 10% 맞죠? 정답은 그래서 니은번과 디귿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페이지 넘기셔서 77번으로 가볼게요. 77번. 자, 질소순환 문제죠? 다음은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질소순환 과정에 대한 자료입니다. 기억과 니은은 질소고정 세균, 질소고정 과정이죠, 그죠? 탈질산화 세균. 탈질산화 작용에 관여하는 것이죠. 자, 토양 속 질산이온의 일부는 기억에 의해 질소 기체로 전환되어 대기 중으로 돌아간다. 그럼 이게 탈질산화 세균이겠죠? 얘가 탈질산화 세균. 됐고. 하나 잡았고. 그 다음에 니은에 의해, 니은에 의해 대기 중에 질소 기체가 암모늄이온으로 전환된다. 이건 질소 고정 세균이겠죠. 질소 고정 세균. 문제만 좀 보셔도 우리가 좀 배웠던 개념들을 복습하는 차원의 어떤 암기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문장들을 읽어보면 우리가 개념 정리할 때 썼던 것들이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 복습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이제 풀어보시면서 잘 기억이 안 나는 부분만 좀 찾아보셔도 시간을 좀 줄일 수가 있겠죠. 기억번. 간은 질소 고정이라고 그랬는데 이건 탈질산화니까 틀렸고. 질산화 세균이라고 그랬어요. 질산화 작용을 하는 질산화 세균.

B가 A로 뭐가 뭐로 바뀐다 그랬죠? NH4 플러스가 NO3 마이너스로 바뀌는 거라 그랬죠? 암모늄이온이죠, 그죠? 암모늄이온. 질산이온. 이라 그랬으니까 B가 A로, 그렇죠? B가 A로 맞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기역과 니은은 모두 생태계 구성 요소 중에 비생물적 요인이다. 기역, 자 뭡니까? 세균이에요. 세균, 세균 분해자 생물입니다. 비생물적 요인이 아니죠. 생물적 요인이죠. 정답은 니은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78번 갑니다. 자, 세 사람의 이제 이야기 중에서 물질 순환에 대한 발표를 듣고 여러분들이 옳은 학생의 설명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생태계에서 질소는 순환하지 않습니다. 자, 질소 순환, 탄소 순환, 탄소 순환. 우리는 이 앞에 타이틀로 뭘 달았죠? 물질 순환이죠. 물질 순환. 네, 생산자가 이제 무기물을 유기물로. 분해자가 다시 유기물을 무기물로 이렇게 물질을 순환해주고요. 하지만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죠. 에너지는 흐른다. 일정한 방향으로 흐른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그 다음에 탈질산화 작용에 세균이 관여합니다. 탈질산화, 질소고정, 질산화 모두 세균이 관여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식물의 광합성에 이산화탄소가 이용됩니다. 자, 식물의 광합성. 우리가 지금 뭐 광합성을 배우지는 않았지만, 네, 구체적으로 광합성을 생명과학 원에서 배우지는 않았지만 이산화탄소가 광합성에 필요하다. 이건 탄소순환 과정을 공부하시면서 여러분이 아마 다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쵸? 그래서 학생 B와 학생 C의 설명이 맞는 설명이다라는 걸 우리가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됐고, 그 다음에 79번 가보겠습니다. 요건 좀 특이하게 그림자를 줬어요. 우리가 이제 그림자료를 많이 주지 않고 대부분 텍스트화 해가지고 표라든지 뭐 빈칸 넣기라든지 그런 형태를 줬는데 그림이 나오면 조금 더 여러분들 편하게 풀어내실 수가 있겠죠. 그림은 식물 X의 뿌리옥에 서식하는 세균 Y라고 했습니다. 이거 뭘까요? 네, 뿌리에 서식하는 뿌리옥 박테리아겠구나. 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뿌리옥이라고 하는 것도 그림상에 제시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예, 확인할 수 있겠죠. 콩과 식물과 뿌리옥 박테리아. 우리가 뭐 연결해 보시면 상리 공생 관계라고도 보실 수가 있겠죠. 뿌리옥 박테리아는 콩과 식물의 질소를 고정해 주고요. 그 다음에 콩과 식물은 뿌리옥 박테리아에게 유기물을 전달해 주는 그러한 상리 공생 관계. 됐고. 자, 그럼 기억본부터 보겠습니다. X는, 식물 X는 단백질 합성에 NH4 플러스를 이용한다. 암모늄을 이용합니다. 질소 고정 세균인 우리 콩과 식물이 얘가 직접 질소를 고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러한 질소 고정 세균의 도움을 통해서 뿌리터를 통하여 NH4 플러스 암모늄 이온이 흡수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 있는 이 질소 성분 가지고 단백질 합성에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백질이라든지 핵산 같은 경우, 그죠? 이러한 물질들은 질소가 필요하죠. 그죠? 네, 그래서 이러한 암모늄 이온 같은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단백질 합성 같은 것들에 이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니은, Y에서 질소 고정이 일어납니다. 질소 고정 세균, 뿌리옥 박테리아 됐고, X와 Y 사이의 상호작용. 이제 이 그림을 냈다는 얘기는 거의 이제 이 보기가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상호작용, 상리공생. 그죠? 예, 상리공생의 가장 대표적인 예로서 우리 교재 교과서에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디귿 보기가 항상 자주 소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죠. 발문에도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Y는 질소를 N2를 이용해 합성한 NH4 플러스 암모늄을 X에게 제공해 준다라고 또 친절하게 소개해 줬어요. 그리고 이 X는 양분을 Y 세균에게 공급해 준다. 이런 이제 문장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제 서로 상리공생 관계다라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더라도 콩과 식물과 뿌리옥 박테리아, 요 내용은 우리가 개체 군간 상호작용, 이종 간 상호작용 했을 때 상리공생의 예다라고 여러 차례 소개를 했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 80번 가겠습니다. 자, 이건 이제 탄소순환 문제가 되겠습니다. 탄소순환 문제.

네. 자, 여기 생산자죠, 생산자. 사체나 배설물을 처리해주는 분해자. 대기 중에는 탄소가 대부분 이산화탄소 형태로 존재한다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광합성. 요거는 뭐 호흡이라고 보통 우리가 얘기하죠. 이제 분해자의 호흡, 소비자의 호흡을 통해서 다시 탄소가 순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유기물의 형태로 전환, 유기물의 형태로 탄소가 이동하는 것이죠. 탄소가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네, 또 여기에도 유기물이죠. 그죠? 유기물의 형태로 탄소가 이동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그림에서 보여주고 싶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자, 기억번. A는 생산자입니다. 자, 여기가 이제 생산자, 이쪽은 이제 분해자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틀렸고. 니은번. B는 호흡을 통해 CO2를 방출합니다. 자, B가 호흡을 통해, 뭐 소비자도, 분해자도 다 이제 호흡을 통해 CO2를 방출한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됐고. 디귿번. 과정 기억에서 유기물이 이동합니다. 네, 유기물이 이동한다. 이것도 자주 나오는 우리 보기 중에 하나니까 기억을 잘 해주셔야 되겠어요. 과정 기억에서 유기물이 이동한다. 라는 거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니은, 디귿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어서 이제 생물 다양성과 보존 문제를 좀 보겠습니다. 여기가 이제 단원 자체는 굉장히 짧기도 하고, 뭐 문제가 나올 것들이 딱 정해져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서 조금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서도 우리 한 문제 정도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흘려버리시면 안 됩니다. 가장 마지막 단원이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한번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어요. 81번. 다음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생물 다양성은 뭐 유전적 다양성, 예, 그 다음에 종 다양성, 그 다음에 생태계 다양성, 이러한 다양성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죠. 수업을 통해서 이게 이제 생물 다양성을 나타내는 세 가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포괄하는 개념이 이제 생물 다양성인 거죠. 개체마다 이제 다르다. 유전자가 다양하기 때문이다라고 볼수 있겠고, 군집 이루는 종의 다양함, 그죠? 다양한 종의 어떠한 다양성. 그다음에 생태계 다양성은 생물적 다양성과 비생물적 다양성을 합치는, 포괄하는, 그 환경과 생물, 생물적 요인과 비생물적 요인을 포괄하는 가장 큰 개념의 이세 가지 중에서는 그러한 다양성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어요. 자, 문제는 다음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자료인데, 기억과 니은은 유전적 다양성과 종 다양성. 그러니까 요거랑 요것만 지금 이 문제에서는 물어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기억과 니은 중에 하나는 유전적 다양성, 하나는 종 다양성이다라고 보시고 한번 제시문을 보시면 불법 포획과 남획 이런 것들이 이제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이죠. 그죠? 너무 많이 잡거나 아니면 불법으로 잡거나 이런 거죠. 남획으로 검은 코뿔소 개체군의 크기가 급격히 줄어 검은 코뿔소에 무엇이 감소하였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개체군의 크기가 급격히 줄었어요.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검은 코뿔소에 무엇이 감소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개체군입니다. 개체군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일정 지역에 하나의 종을 말해요. 여러 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종을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힌트죠. 이 정도 이제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아마 알아채셨을 거고요. 급격한 기후변화로 맹그로브 숲이 제공하는 다양한 생물의 서식지가 파괴되었다. 그러니까 A나 B 같은 경우는 이제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시면 되겠고, 이 숲에 서식하는 많은 종,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 종입니다. 여러 종. 그죠? 이건 하나의 개체군이 아니죠. 여러 개체군. 군집이라고 볼수 있겠죠. 많은 종이 사라져서 무엇이 감소했다라고 했으니까, 자, 얘는 이제 하나의 개체군.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얘기고요. 아래 것은, 그렇죠. 종 다양성에 대한 얘기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유전적 다양성, 종 다양성, 생태계 다양성의 개념을 좀 알고 있어야 기억과 니은이 좀 쉽게 해결될 수가 있다는 걸이 문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가장 최근의 문제.

얘기도 하니까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되겠죠. 기억번. 기억이 높은 종은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종.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죠? 환경이 급격히 변했을 때 멸종될 확률이 뭐 우리가 낮다. 이렇게 얘기하죠. 다양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특수한 환경에 불리한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종은 사라지지만 그렇지 않은 종은 살아남을 수 있다. 이게 바로 유전적 다양성의 어떤 장점이죠. 다양할수록, 높을수록, 그죠? 유전적 다양성이 높을수록 환경이 급격히 변했을 때 멸종될 확률이 낮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산림, 삼림, 초원, 사막, 습지, 생태계라고 붙일 수도 있겠죠. 삼림 생태계, 초원 생태계, 사막 생태계. 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니은에 해당한다라고 했어요. 이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생태계 다양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삼림 생태계만의 또 이제 다양한 생물들, 초원 생태계만의 또 다양한 생물들, 사막 생태계만의 다양한 생물들, 그죠? 습지 마찬가지. 자, 그다음 디귿번. A와 B는 모두 생물 다양성을 감소시키는 원인이다.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에 뭐 이제 이런 것들과 이런 것들 말고도 몇 가지가 있겠죠. 뭐 외래종의 도입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서식지 파괴나 불법 포획과 남획 이런 것들도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답은 여러분들 3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3번 디귿만 맞고요. 우리 기역번과 니은번은 얘는 이제 생태계 다양성입니다. 얘는 생태계 다양성 이렇게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82번. 자, 얘는 이제 다음은 생물 다양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A와 B는 역시 네, 81번과 똑같이 유전적 다양성과 종 다양성을 중심으로 문제가 제공이 되고 있어요. A는 항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생물종의 다양한 종들라고 그랬으니까 A가 종 다양성 되겠습니다. 자, A가 종 다양성. 네, 됐고. 그 다음에 같은 종의 개체들이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 네,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 같은 종, 하나의 개체군, 그죠? 서로 다른 대립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형질이 다양한 것은 유전적 다양성입니다. 뭐, 더 새로운 자료까지 갖고 올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거의 기출문제에서 나오는 이러한 문장들만 좀 읽어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올해 수능에서도 해당되는 문제를 쉽게 읽어낼 수 있을 겁니다. 기억, A는 종다양성입니다. 됐고, A가 감소하는 원인 중에 서식지 파괴 있습니다. 네, 서식지 파괴 있죠. 네, 해당되죠. 그 다음에, 디귿, B가 높은 종은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종. 아까 우리 보기에서도 봤었잖아. 환경이 급격히 변했을 때 멸종된 확률이 똑같습니다. 보기가 똑같네. 네, 높다가 아니라 낮다라고 여러분이 해결해 주셔야 되겠어요. 기억과 니은번. 아까 이제 81번, 82번은 거의 비슷한 문제입니다. 됐고, 이제 83번 가겠습니다. 자, 83번 문제는 세 학생의 대화를 듣고, 이 중에 이제 설명을 여러분들이 맞는 설명인지 틀린 설명인지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해 봐라. 이런 유형의 문제가 되겠어요. 자, 먼저 같은 종의 무당벌레에서 여기 같은 종 나와 있죠. 동일한 종, 개체군, 하나의 개체군, 무당벌레에서 색과 무늬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유전적 다양성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맞는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한 생태계 내에 존재하는 생물종의 다양한 정도라고 했어요. 자, 생물종의 다양한 정도.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생물종의 다양한 정도니까 이건 종 다양성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종수가 같을 때 이거 이제 여기 문제도 있겠지만 우리가 종 다양성을 따질 때종 다양성이 어디가 크냐 뭐두 지역 중에 어느 지역의 종 다양성이 크냐 그런 크기를 비교할 때두 가지를 보죠. 종수 종수가 클수록 많을수록 그죠? 종이 많을수록 그 다음에 분포 비율 분포 비율이 고를수록 종수가 많을수록 똑같이 한번 같이 따라가 보면 네, 분포 비율이 고를수록 여러 개의 종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비교적 A 지역과 B 지역 중에서 만약에 종수가 같아.

근데 B 지역이 A 지역보다 종들의 어떠한 분포 비율이 균등해. 그러면 우리는 B 지역을 A 지역보다 종 다양성이 크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종 다양성의 크기를 비교하는 기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종수가 같아. 이런 경우에 뭘 봐야 돼? 종의 분포 비율을 봐야 되는 거야. 전체 개체수에서 각 종이 차지하는 비율. 이게 균등할수록 종 다양성이 낮아져가 아니라 높아진다라고 설명하셔야 됩니다. 요거 이제 굉장히 잘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확실하게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우리가 이제 종수가 이제 같다라고 하는 제안을 많이 해요. 문제를 풀어보시면. A 지역과 B 지역에 뭐 종수가 같다.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개체수 각각의 종들의 분포 비율에서 어느 지역이 더 균등한지를 보시고 종 다양성의 크기가 크다 작다를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됐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질문에서는 이 친구만, 학생 A만 맞는 설명이고, 두 친구는 틀린 설명이다라고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84번은 좀 독특한 유형의 문제였습니다. 자료가 하나 제시되어 있는데, 조금 특이하게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될 문제죠. 물론 굉장히 좀 오래된 수능에서 나왔던 문제긴 하지만, 어쨌든 막 이런 자료가 나오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좀 분석하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겠죠.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쓰시면서 한번 보실 필요가 있겠다. 자, 그림 가는 어떤 숲에 사는 새 다섯 종. 네. 다섯 종. 기역부터 미음이 서식하는 높이 범위를 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쪽이 높이에요, 여러분. 이게 다섯 종이고요. 그죠? 기역니은, 디글니을, 미음. 새들의 이제 종이 나와 있고요. 얘는 이제 거의 지면에서부터 여기까지 산다는 얘기고, 리을은 여기 정도까지, 디귿은 요 정도부터 요 정도까지 범위에서 서식한다. 이런 얘기 같아요. 그죠? 어떤 숲에 사는 새 다섯 종이라고 그랬으니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이 다른 종입니다, 여러분. 같은 종이 아니다. 라는 것도 한번 살펴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는 숲을 이루는 나무 높이의 다양성에 따른 새의 종 다양성이다. 나무 높이의 다양성에 따른 새의 종 다양성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나무 높이가 다양할수록 새의 다양성, 종 다양성이 커지는구나. 라는 것을 요 그래프에서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장이죠. 그세 번째 줄. 나무 높이의 다양성은 숲을 이루는 나무의 높이가 다양할수록, 나무 높이의 다양성은 숲을 이루는 나무의 높이가 다양할수록, 그리고 각 높이에 나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균등할수록. 자, 요거 좀 보시면, 이 나무 높이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요 다양성, 요거는 우리가 아까 봤던 이제 종 다양성, 그거 생각해 보신다면, 나무 높이의 다양함. 나무 높이가 다양할수록. 이건 뭐 너무 당연한 얘기 아니야? 나무 높이의 다양성은 나무 높이가 다양할수록 요건 되는 것이고, 또 하나 나와 있는 것이, 각 높이의 나무가 차지하는 비율. 각 높이의 나무가 차지하는 비율. 균등할수록. 조금 이제 우리가 배웠던 뭐종 다양성의 크기 비교. 그거와 관련된 좀 응용 문제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보기로 한번 가보시면, 자, 기역이 서식하는 높이는 미음이 서식하는 높이보다 낮다. 라고 했는데, 그냥 이거 읽으시면 됩니다. 기역이 서식하는 높이는 낮죠, 그죠? 그죠? 미음이 서식하는 높이는 높죠. 여러분, 이 X축이 높이야. 그지? 네, 이거 보시면 뭐, 기역은 쉽게 여러분들이 해결하실 수 있다라는 걸알수 있고요. 니은 번. 구간 1에서, 여기 구간 1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니은과 디귿은, 자, 니은과 디귿, 여기 있죠. 니은도 서식하고, 디귿 종도 서식을 하고 있어요. 한 개체군을 이루어 서식한다. 이게 다른 종이잖아. 니은과 디귿은 다른 종이니까, 이건 이제 틀린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새의 종 다양성은, 높이가 H3인 나무만 있는 숲에서가, 자, 새의 종 다양성은 나무 높이의 다양성이 높을수록, 새종 다양성이 큰 건데, 이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은 높이가 다양할수록 각 높이의 나무가 차지하는 비율이 균등할수록인 거야. 그거 조건에 이제 맞춰.

써서 디귿보기가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종 다양성은 높이가 H3 나무만 있는 숲에서가 여기에 요 높이인 나무만 있는 숲에서가 높이가 더 다양해. 높이가 더 다양해. 나무가 고르게 분포하는 숲에서보다 높다? 아니죠. 지금 요 조건을 우리가 읽었기 때문에 디귿본 보기를 쉽게 해결하실 수가 있다라는 것도 알수 있습니다. 조금 이제 자료 중심으로 나왔던 문제이기 때문에 좀 낯설긴 한데 어쨌든 기존의 문제보다는 새로운 자료가 나오면 그걸 좀 읽고 분석하는데 시간은 좀 필요하다라는 거니까 요 문제는 좀 하나 확인을 꼭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85번 가보겠습니다. 요거 이제 세 사람 중에서 또 이제 옳은 설명한 거 골라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한 생태계에 있는 생물 종의 다양한 정도를 생태계 다양성이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거 종 다양성이다라고 아까 얘기했었고 불법 포획과 남획은 생물 다양성의 감소 원인 맞죠? 앞서 했었고 국립공원 지정은 생물 다양성을 보존하기 위한 생물 다양성 보존 방안들도 몇 가지 있었지, 그지? 네, 그 중에 하나다라고 봐줄 수 있어요. 그래서 학생 B와 학생 C의 설명이 맞구나라는 거알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종 다양성을 비교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서로 다른 지역 가부터 다에 서식하는 식물종 A부터 C를 나타낸 것입니다. 종 다양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가다의 면적은 모두 같아요. 지금 면적은 같다라고 나와 있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지역의 종 다양성은 종수가 많을수록 나와 있네, 그지? 종수가 많을수록 전체 개체수에서 각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균등할수록 높아집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기억번 보기 보시면 식물의 종 다양성은 가에서가 나에서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종수는 여기서 세 가지예요. 여기 요런 종 보이고요. 요런 종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요런 종도 보이죠? 어떻게 할까요? 뭐 동그라미 할까요? 이렇게 세 가지 종이 보입니다. 그 다음에 나도 요런 종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요런 종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요런 종도 보여요. 자, 그럴 때는 뭘 봐야 됩니까? 누가 더 균등하냐라고 봤을 때딱 그림만 봐도 얘는 얘네들만 좀 많죠, 그죠? 예. 그래서 가가 나보다 더 높다라고 설명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됐고. 그 다음에 니은번. 니은번 보시면 A의 개체군 밀도는 가에서가 다에서보다 낮다 그랬어요. 자, 밀도를 보셔야 되는데, 가와 나라고 했어요. A. 요거 보시면은 몇 개인지 한번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됐죠? 다도 보시면은 하나, 둘, 셋, 네 개입니다. 이게 면적이 같다라고 했단 말이야. 그렇지? 예, 그래서 밀도가 낮다라고 하는 설명은 틀렸죠. 같다라고 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디귿번. 다에서 A는 B와 한 개체군을 이룬다 그랬어요. 자, A와 B는 서로 다른 종입니다. 그죠? 다른 개체군을 이루는 거겠죠? 한 개체군이라고 하는 건 종이 같은 거니까 틀렸습니다. 정답은 1번. 자, 그 다음에 87번 갑니다. 생물 다양성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골라보자 그랬어요. 유전적 다양성이 높은 종은 환경이 그렇게 변하거나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멸종 확률이 낮다라고 했었고, 종 다양성은 종의 수가 많을수록, 그렇죠? 자, 전체 개체수에서 각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균등할수록 높다라고 했습니다. 강, 습지, 사막, 삼림, 초원, 생태계,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생태계 다양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골라주시면 되겠어요. 됐고. 네, 이제 88번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림은 영양 염류가 유입되는 호수의 식물성 플랑크톤 군집에서 전체 개체수, 종수, 종다양성과 영양 염류 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입니다. 표는 종다양성에 대한 자료입니다. 이쪽부터 한번 볼까요? 뭐 복잡해 보이는데, 종다양성은 종수 많을수록, 종다양성은 균등 분포할수록 우리가 이미 한번 정도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자, 그럼 기억부터 보시면, 구간 1에서 개체수가 증가하는 종이 있습니다. 네, 구간 1에서 개체수가 증가하는 종이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네, 종수는 지금 똑같은데, 보시는 것처럼 여기 전체 개체수가 지금 늘어나고 있죠? 개체수가 증가한 종이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보기가 굉장히 중요한 보기인데, 각종이 차지하는 비율이죠. 요거 여러분들 적용하셔야 되는 거야.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균등하다? 자, 종수는 같아요. 근데

0: 종 다양성이 여기가 크죠. 여기보다. 그 얘기는 뭐야? 여기가 더 균등하게 분포하고 있다는 거알수 있겠죠? 그럼 다시 보세요. 자, 비율은 구간 1에서가 구간 2에서보다 균등하다? 아니지. 구간 2에서가 더 균등하다라고 설명해야 되겠지. 될까요? 자, 니 1번 틀렸고. 디귿 번. 종 다양성은 동일한 생물종이라도 형질이 각 개체 간에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요거는 유전적 다양성에 대한 설명이죠. 틀렸죠? 자, 그래서 맞는 설명은 여러분들 1번. 네, 기억만 맞는 설명이라고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과 이제 마지막 문제까지 다 풀어봤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이러한 기출 문제를 가지고 실력을 갈고 닦아서 여러분들 수능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선생님 마음으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1: AI 시대 인공지능 안전하게 이용하기.
2: 회장님, 기획 아닙니다.
3: 이거 교차 검증했나?
2: 네?
1: AI가 생성한 내용은 공신력 있는 출처의 정보와 교차 검증하여 사용합니다.
3: 이거 기밀 아닌가?
2: 맞습니다.
1: AI의 기업 기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습니다.
4: 이거 자네가 썼나?
2: AI가 썼습니다.
3: 그럼 출처를 써야지.
1: AI로 생성한 내용에는 도구, 생성일자 등 출처를 표기합니다.
3: 아, 이게 뭐야?
1: AI가 잘못된 내용을 생성할 경우 반드시 정확한 답변을 입력하여 학습시킵니다.
3: 점심 뭐 먹을까?
1: 무분별한 AI 사용을 자제합니다.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AI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합니다.
3: 아, 안 돼!
1: AI 서비스 이용 중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온라인 피해 365 센터로 신고합니다.
3: 자네인가?
5: 아니에요!

반갑습니다. 2027 수능 특강 정치와법의 저는 박민아고요. 이제 우리 문제풀이 강의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남은 거딱 4개 그리고 지방자치 문제 쭉 풀어서 대단원, 이단원의 문제풀이 모두 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국가기관 결국에 지금까지 풀었던 내용들을 모두 다 종합하면 종합문제였다. 물론 헌법재판소의 경우에는 우리가 좀 이따가 문제 풀어보겠지만 단독으로 나온다. 하지만 나머지는 거의 종합 문제이기 때문에 종합 문제를 푸는 연습 계속 해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어디부터 풀 거냐면요. 여러분의 교재 53쪽입니다. 기출 플러스 네 문제 한번 풀어볼 거예요. 자, 우리 기출 플러스 문제 1번이랑 나랑 먼저 한번 싹 보자. 2번, 그리고, 1번, 2번을 보니까 ABCDE라고 나와 있어. 그럼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주셔야 되는 작업은요. 앞으로 시험을 풀 때에도 ABCDE를 써놔. 근데 이거 ABCDE 안 쓰고, 그냥 여기다가 쓰고, 뭐 여기다가 쓰고 이러면 안 돼요? 라고 하는데, 뭐 되지. 되지만, 여기 약간 위험 요소가 있어. 읽다 보면은 이게 잘못 쓸 수도 있고, 만약에 뭐 예를 들면 어디 볼래? 이게 지금은 선생님이 빔에다가 이렇게 앉혀놓은 거여가지고 잘 보이긴 하지만, 여러분 시험 문제에서는 조금 이게 따닥따닥 붙어 있잖아. 뭐 예를 들면은 C와 D가 막 붙어 있어. 그럼 우리 수능 특강 이번에 풀때 주술 관계 때문에 완전 달라지는 거 많았지. 그런 경우라면은, 혹시나 헷갈려서 쓸 수도 있잖아. 그 선생님이 추천하는 거. 이거 쓰는데 몇초안 걸려. 그리고 계속 연습하잖아. 진짜 빨리 써. ABCDE를 따로 써놔. 이 연습해. 알겠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법은 A의 신중한 권한 행사를 위해 다양한 견제 장치를 규정하고 있다. A 선생님 바로 안 나와요. 그리고 요거 또 하나 명심하자. 순차대로 안 나올 수 있다. 당황하지 말자. 그 말은 A 나오고 B 나오고 C 나오고 D 나오고 E 나오면 얼마나 좋아. 그럴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다. 오히려 뒤에서부터 껴 맞춘 다음에 앞에 내용이 나올 수도 있다. 명심하세요. 여러분 당황하지 않는 연습, 그리고 ABCD 먼저 쓰는 연습, 우리 기출 플러스를 통해서 하는 겁니다. 자, 일단 헌법이 정한 조약을 A가 체결 비준하기 위해서는 주술 관계 잘 봐야 돼. 오케이. 조약의 체결 비준은 누구의 권한이야? A. 대통령의 권한이야. B의 심의를 거쳐 C의 동의를 얻어야 된대. 자, 여기서 문제 틀렸던 친구들이 B에다가 국회라고 적은 거야. 심의랑 동의는 다르죠. 자, 우리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은 누가 행사하는 거야? 국회가 행사하는 거였지. 이거 보자마자 B에다가 국회 적은 친구들이 있었어.

자, 선생님이 당시에 뭐라고 설명했었냐면은 우리나라 정부의 어지간한 중요한 내용은 다 여기에 심의를 거친다라고 얘기했어. 이거 약간 헷갈려? 그럼 나머지 읽어봐. 또한 A는 국정의 기본 계획이나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 등 내가 이거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 어지간한 거다라고 표현했어. 89조에 나열된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B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이를 위반한 것이 중대한 위헌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한 경우에는 라고 나머지 내용 나와. 그럼 B는 어디가 되는 거야? 국무회의가 되는 거야. 얘들아, 우리 솔직하게 얘기하자. 앞에 문장만 읽고 국무회의가 안 나올 수도 있어. 가능해. 그러면 뒤에 문장까지 읽는 거야.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여기에 심의를 거쳐야 돼? 국무회의. 행정부 최고 심의기관. 이렇게 나오는 거야. 자, 근데 만약에 위헌 위법한 행위라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탄핵 소추를 의결하는 국가기관은 어디야? 탄핵 소추의 의결. 그렇지. C는 바로 국회가 되는 거겠지. 이제 맞네. D에 탄핵 심판을 청구한대. 그건 탄핵 심판을 담당하는 D는 어디야? 헌재가 되겠네. 한편 대통령의 국무위원 임명에 대한 이의 제청권은 이거 말이 헷갈려. 그럼 결국에 말을 바꿔보는 거야. 이는 뭘 하는 거야? 국무위원 임명에 대한 제청권을 갖고 있는 거야. 됐어? 국무위원 임명해주세요라고 제청할 수 있는 권한은 누가 갖고 있어? 국무총리가 갖고 있는 거지. 이렇게 A, B, C, D, E를 나눌 수 있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럼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의 최고 감사기관이다. 국무회의는? 아니죠. 국무회의는 행정부 최고 심의기관이었죠? 그래서 1번 잘못된 설명.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정을 감시 통제하는 국정조사권. 얘들아, 이래서 권한을 기억해야 돼. 국정조사권은 누구의 권한이야? 국회의 권한이야. B는 어디였어? 국무회의였죠? 잘못된 설명입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회는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었죠? 3번 정답입니다. 국회가 할수 있었던 거 뭐였어? 국무위원.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었죠? 내가 이거를 굳이 적는 이유는 뭐냐면은 선생님 이거 해임 건의할 수 있는 거 국무총리가 뭐가 있었는데 라고 생각해. 요거 국무총리는 국무위원에 대해서 제시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임명을 제청할 수 있고 해임을 건의할 수 있었죠. 그래서 국무위원에 대한 해임 건의권은 국회와 국무총리 모두에 해당하는 설명. 이 내용까지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D는 어디였어요? 헌재였어요. 대통령 선거의 효력을 다투는 선거소송 사건은 대법원이 관할하는 거였잖아. D는 헌재였지? 따라서 한번 잘못된 설명.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탄핵 심판의 대상, 내가 이래서 외우자라고 한 거야. 이 국무총리, 이제 국무총리까지 나왔어. 헌재가 담당하는 탄핵 심판의 대상 여기까지 맞아. 국무총리 맞아. 시의장 누구야? 국회의장이야. 국회의장은 탄핵 심판의 대상에 안 들어가. 요거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정답 몇 번? 1번에 오른 것은 3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2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 역시 우리나라 헌법기관 ABCDE야. 그러면 ABCDE 옆에다가 적은 다음에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B가 제일 요구한 법률안을 재의결하고, 이거 서술관계 잘 봐야 돼. 제일 요구하는 건 누가 하는 거야? B가 하는 거야. 그러면은 재의결하는 건 누구야? A야. 그러면은 법률안의 의결 누가 해? 재의결. 그렇지. A는 국회가 되는 거지. 법률안을 재의 요구, 다시 해오세요라고 돌려보낼 수 있는 건 누가 하는 거야? 대통령이 하는 거야. 주술관계 잘 봐야 돼. 국회는 C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의결했대. C가 아직 모르겠어? 그럼 이제 나머지 읽어보는 거야. 대통령은 C가 제청한 국무위원, 오케이. 국무위원의 임명을 제청할 수 있네. A에서 임명 동의안이 의결된 D의 장을 임명했대. 여기까지 됐어. 한편 상고심을 담당하는 D래. 우리 바로바로 못 채우겠으면 일단 D부터 채워봐. 항소 상고를 담당하는 D는 대법원이야. 됐지? 대법원의 장은 이에 재판관 3명을 지명했대.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에 3명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명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헌법재판소 재판관. 그럼 C는 누가 되는 거야? 국무위원에 대해서 임명 제청할 수 있는 권리, 바로 국무총리가 되는 거겠죠? 게다가 위로 올라가 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 대통령이

국무총리 임명하려고 할때 국회에서 동의를 해줘야 되는 거겠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국무총리가 제청한 국무위원과 국회에서 임명 동의안이 의결된 대법원의 장을, 오케이, 국감 대대연 모든 조건에 담았네. 따라서 우리가 A, B, C, D, E 이렇게 쭉 나눌 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당의 목적 활동이 민주적 기본 질서에 위배될 때 정당 해산 심판 가능하죠. A의 제소 아니죠. 정부의 제소에 따라 헌재가 정당의 해산 여부를 결정하는 거였죠. 2번.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를 통하라는 국무총리는 여기까지 맞아. 국무회의의 부의장이다. 틀렸어. 3번. 국회는 대통령에게 국무총리의 해임을 건의할 수 있다. 그렇죠. 3번 옳은 설명. 3번 정답.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통령은 대법원장의 동의를 얻어 헌법재판소장은 국감 대대헌의 마지막이지 국회 동의를 얻어. 잘못된 설명. 마지막 5번. A와 B 간의 상호 간의 권한의 유무. 국가기관과 국가기관이네. 국가기관 간의 권한의 유무 범위에 관한 단한 다툼. 권한쟁의 심판. 누가 담당해? 헌재가 담당해. 따라서 정답은 2번에 3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얘들아, 우리 2번 문제가 26년 9월 모평이고 1번 문제가 26년 6월 모평이야. 지금 겹치는 거 보여? 요거. 요거. 해임 건의권. 요거. 해임 건의권. 그러니까 요 내용 여러분들이 해임건이랑 관련된 거, 국무위원,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권 국회, 국무위원에 대한 임명제청 및 해임건의 국무총리. 요거 여러분들이 꼭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되셨죠? 자, 이제 3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3번은 앞에서 봤던 스타일과는 다른 내용입니다. 왜?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관련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디테일하게 보는 문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 해석과 관련된 분쟁의 해결을 위한 사법기관으로 다양한 심판을 담당한대. 이 중에 A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었을 때, 그치, 이거 무슨 말인지 알아, 우리? 소송 당사자의 재청, 신청, 요것도 알아. 법원의 직권에 따른 재청으로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를 결정하는 심판, 위헌, 법률, 심판. 비는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A 재청 신청을, 얘들아, 말을 이제 넣어봐봐. 위헌 법률 심판 재청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아 소송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청구하는 심판. 어느 케이스야? 위헌 법률 심판의 재청 신청을 했다가 기각된 경우 소송 당사자가 해당 법률의 위헌 여부 확인을 구하는 심판. 헌법소원 심판이야. 근데 위헌 심사형이겠지? 씨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한 기본권의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심판, 헌법소원 심판이야. 그런데 권리구제형이야. 요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되셨어요? 자, 이제 1번부터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위헌법률 심판이다. 2번. 국회에서 제정한 법률의 근거를 둔, 잘 봐. 명령이나 규칙의 위헌성 및 위법성은 어디에서 심사해? 법원에서 심사하고, 최종 심사는 대법원이 하는 거였지. A의 대상,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이 아니다. 정답 2번 끝. 위헌법률 심판의 대상은 뭐야? 이래서 법의 위계를 기억했어야 돼.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야. 명령이나 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될 수 있지. 그건 이건 누가 판단해? 법원에서 심사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2번이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야. 되셨죠? 2번이 옳은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A의 대상, 위헌 법률 심판이 아니다. 대상이 아니다. 2번이 옳은 설명이 돼서 정답이 되는 거겠죠.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B에 대한 위헌 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니까 오케이. 재항고해야지 안 됩니다. 그 어느 경우도 불복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서는.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거는 청구권자 기억해봐. 헌법소원 심판이야. 국민, 돼, 법원은 안 되는 거지.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거 선생님이랑 같이 했던 당시의 수험생들이 그대로 나왔어. 우리 기출선지 연습했던 게 그대로 나왔던 거잖아. 이거 나도 깜짝 놀랐어. 그때 문제 풀면서. 국회의 입법권에 대한 견제수단이 된다. 비.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 돼, 안 돼? 돼. 왜요?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은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 신청을 했다가 기각된 경우에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어서 위헌법률 심판 좀 해주세요라고 제청해 신청을 했는데 법원에 의해서 기각된 경우에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법률의 위헌 여부를 따져볼 수 있는 거겠지? 가능해. C는 공권력에, 우리 이거 그대로 했었어. 공권력의 범위에 행사뿐만 아니라 불행사도 들어가는데 국회의 입법권 들어가 안 들어가?

굉장히 많기 때문이에요. 가보자. 행정법원은 갑이 제기한 수사경력 자료 삭제 거부 처분의 취소 소송 진행 중에. 아, 수사,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요? 모르더라도 풀수 있어. 수사경력 자료 삭제 거부 처분을 취소 소송, 이걸 하고 있을 때. 진행 중이래. 얘들아, 중요한 거는 소송이 진행 중이야. 소년부 법원에서 불처분 결정된 사건의 수사 경력 자료에 삭제 및 보존 기간을 규정하지 않았대. 그러니까 삭제 및 보존 기간을 규정을 해놔야 되는데 그걸 안 했네. 그게 바로 동그라미법 조항이래. 이 동그라미법 조항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이제부터 잘 봐. A를 제청했대. 누가? 행정법원이 A를 제청했대. 법원이 똑똑똑 헌재에 이것을 제청할 수 있고, 지금은 재판이 진행 중이고, 이 재판과 관련되어 있는 법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심판해 주세요라고 똑똑 법원이 문을 두들긴 거야. 그럼 A는 뭐가 되는 거야? 위헌 법률 심판이 되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야. 헌법재판소는 해당 조항으로 인해 수사경력 자료가 일률적으로 당사자가 사망할 때까지 보존되는 것은 피해의 최소성, 침해의 최소성이 위배되며 달성되는 공익에 비해서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이 더 크다라고 보아. 얘들아, 마지막 봐야 되지. 선생님, 그래서 기본권을 제안해서 결국에 기본권 과잉금지의 원칙 지켰는데 안 지켰는데 이거 끝까지 보라 그랬지.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라고 결정을 했대. 자, 이제 우리 두 번째 상황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인 을은 주술 관계 잘 봐야 돼. 우리 계속 연습하는 거야. 가정폭력 피해자인, 아니, 가해자인 전 배우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그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한 세모법 조항이 자신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면 헌법재판소에 비를 청구했대. 자, 헌법재판소에 비를 청구한 주체는 누구야? 을이야. 근데 어떤 상황이야? 개인이 할수 있는 거 위헌심사형 했었고 권리구제형 했었지. 지금 이건 어떤 상황이야? 아니, 그냥 가정폭력 가해자인 전 배우자가 아무런 제한 없이 그 자녀의 가족관계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조항이 있다고? 이 법조항 때문에 나의 기본권을 침해하는데? 라고 한 거지. 공권력으로 인해서 기본권이 침해당했다라고 주장하는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청구할 수 있는 비. 헌법소원 심판이야. 그런데 권리구제형이겠죠. 아니, 선생님, 위헌심사형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위헌심사형이 되려면 딱그 상황이어야 돼. 재판의 전제가 되고 있는 법률에 대해서 법원에 위헌법률 심판의 제청에 신청을 했다가 기각된 경우여야 되는데 그 상황과 전혀 관계가 없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 사로 인해서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이 하고 있는 거잖아.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 헌법재판소는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적합한 수단이지만 필요한 범위를 넘어섰고 이로 인해 침해되는 을의 기본권이 공익을 보다,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중하다고 보아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데. 마지막 결론 기억하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원이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하기 위해서는 방법은 두 가지였어. 어떤 방법이었어? 갑의 신청이 있거나, 또는 갑의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도 가능했지. 갑이 행정법원에 필수적으로 위헌법률 심판 제청 신청을 하여야 한다? 애매하게 틀렸지. 필수적으로 아니야. 왜? 두 번째 상황도 있으니까. 1번 잘못된 설명. 2번. 행정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 심판은 수사경력 자료 삭제 거부 처분을 목표로 한게 아니라 이거랑 관련되어서 규정하지 않은 네모 동그라미법 조항을 기준으로 한 거지. 이거 잘 봐야 돼. 이런 거꼭 손재에 나와. 수사경력 자료 삭제 거부 처분 소송과 관련해서 해당되는 법 조항, 보존 기간이나 삭제 규정을 안한이 조항. 요 동그라미법 조항을 기준으로 하는 거겠지. 2번 잘못된 설명.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이 청구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은 세모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위헌심사 권리구제. 을이 청구한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심판과 달리 네모법원이 제청하는 위헌법률 심판은 구체적 사건의 재판에 적용되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될 것을 요구하죠. 아니, 만약에 막 제시문이 달라. B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심판이었다면은 둘다 재판의 전제성 깔고 있어야 돼. 왜? 어쨌거나 둘다 위헌법률 심판과 관련된 상황이니까. 하지만 B와 달리 A만 해당이 되는 거겠죠. 따라서 을이 청구한 B와 달리 A는 정답 몇 번?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셨죠?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거꼭 나온다니까.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헌법에 위배. 얘도 헌법에 위배. 그 말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라고 판단했다. 동그라미법 조건과 세무법 조항 모두. 따라서 4번의 정답 4번이라고 풀수 있었던 거였습니다. 얘들아, 이렇게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관련된 거 굉장히 질심은 길어. 그래도 패턴은 비슷한 선지 패턴이 나와. 어떻게? 그래서 과잉금지 원칙 지켰는데 안 지켰는데, 합치된 건데 안된 건데, 그 대상으로 하는 법 조항이 도대체 뭔데라고 하는 거. 그리고 헌재에 가서 문을 두들길 수 있는 주체는 누군데라는 것까지 나온다라는 거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이랑 약 20여 분의 시간 동안 국가기관의 구성과 기능, 나머지 기출 플러스 네 문제 풀었습니다. 요거 요렇게 기출이 된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면서 이제부터는 선생님이랑 지방자치 문제들 싹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지방자치 문제들은 결국에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나와. 근데 이거 공부할 때 결국 포인트는 뭐야? 지방자치단체장은 집행기관, 행정부. 지방의회는 의결기관, 의회, 국회. 요거 떠올리면 굉장히 수월합니다. 또한 선지에서 최근에 반복되는 내용이 이번 수능특강 기본문제와 실전문제도 선지로 나와. 그게 뭔지 알려드릴 테니까 그것도 중심적으로 같이 봐주시길 바랍니다. 그럼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는 지방자치단체 기관. A, B, 지자체장 아니면 지방의회래. 갑과 을이 옳다고 생각한 것에 동그라미 표시를 한 거래. 여기가 중요하지. 갑은 두 개의 진술에 대해서만 옳게 표시했대. 일단 A랑 B가 뭔지도 몰라. 그럼 여러분들이 이 진술이 무엇인지 적어보는 거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건 어디야? 지방의회야. 아직 A랑 B가 뭔지 몰라? 그냥 각각에 해당하는 게 어디인지만 적는 거야.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한 여기가 중요하지. 규칙 제정 어디야? 규칙. 지방자치단체의장. 지자체장이야. 자, 중요한 조건은 A가 두 개를 맞아야 되는 거야. 자, 만약에 A가 지자체장이고 B가 지방의회라면, A가 지자체장이라면 지방의회여야 되는데, 아이고, 지자체장에다 체크했네. 이거 틀렸네. 이거 지금 가정이야. 만약에 B가 지자체 지방의회라면 지자체장에다 체크해야 되는데 지방의회에다 체크했다고? 이것도 틀렸네. 갑은 그러면 두개 틀린 거잖아. 두 개의 진술에 대해서 옳게 표시해야 되는데 두 개를 틀렸다라고 하는 거는 조건에 안 맞는 거지. 그이두개 순서 바꿔주면 되겠네. 결국 A가 지방의회, B는 지자체장이 되겠죠? 그래서 A 지방의회입니다라고 체크한 갑, 두 번째 진술에 대해서 잘 설명했어. 지자체장입니다. 갑, 세 번째 진술에 대해서도 옳게 말했어. 근데 두 개의 진술에 대해서 옳게 표시했대. 그럼 첫 번째 진술은 잘못 말한 거야. 그 을도 A라고 표시했으면은 이것도 어쨌거나 틀렸겠네. 그치? 같은 진술에 대해서 둘다 A에다 체크했으면은. 자, 그러면은 A에 체크해야지 맞은 건데 B에 체크했으니까 틀렸네. B에 체크해야지 맞은 건데 B에 체크했으니까 맞았네. 요렇게 채점 먼저 해줄 수 있겠죠? 자, 이제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의회는 지역구 의원으로만 아니다.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이 된다. 1번, 잘못된 서명.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자체장은 주민소환의 대상이 된다. 옳은 설명이 됩니다. 주민소환의 대상 임기 중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지역구 의원만 임기 중에 해임할 수 있는 제도. 따라서 2번, 옳은 설명이 됩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한 제정, 개정, 폐지는 어디가 가는 거예요? 지방의회가 가는 거였죠? A와 달리 B가 아니라 둘의 순서 바꿔주셔야지 옳은 설명이 됩니다.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은 두 개의 진술에 대해서만, 하나의 진술에 대해서만.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가에 들어갈 거는 차근차근 생각해야 돼. A에 해당하는 설명을 썼어. 그러면은 아닌 거겠지. 그럼 결국에 가에 들어갈 수 있는 거는 지방의회에 해당하는 설명이 들어가면 안 돼. 지방의회의 설명이 아닌 게 들어가야지 틀린 거겠지. 됐어요? 그럼 여기 봐봐.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는 거는 지자체장이니까 지방의회에 해당하는 설명 아니야. 지자체장에 해당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해당되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1번의 정답은 2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주민참여제도 A, B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결정사항을 주민의 투표로서 결정하는 제도, 주민투표제도입니다.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해서 사업 제안 등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제도는 주민참여 예산제도죠.

자, 그럼 기억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를 통해서 주민은 본인이 거주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부담을 주는 끝까지 읽어봐래. 이게 최근에 자주 나오는 선지야. 법률을 개정할 수 있다. 얘들아, 법률 개정은 누구의 권한이야? 우리나라에서 국회의 권한이야. 법률. 이해됐어요? 따라서 주민이 법률을 개정할 수 있다고 잘못된 설명이죠. 이거 최근에 계속 나오고 우리 이번 수능 특강 선지에도 계속 나옵니다.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책임성 및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죠. 왜?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목소리를 낼수 있는 거니까. 따라서 니은 옳은 설명이 됩니다. 자, 이제 D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 B 모두 주민이 조례를 제정 및 개정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아니, 조례의 제정 및 개정은 누구의 권한이야? 지방 의회의 권한이지. 이걸 주민이 할수 있는 건 아니잖아. 따라서 D가 잘못된 서명. 마지막 리을 A, B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결정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거죠? 주민 투표. 당연히 주민의 투표로서 결정할 수 있는 거고, 예산 과정에 주민이 직접 목소리를 낼수 있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거니까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수단. 따라서 정답은 몇 번? 니은 리을에 해당하는 4번이라고 2번 문제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기역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의 주소를 가진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된대요. 그치?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선거에 참여 권리를 가진대요. 그치? 또한 주민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회에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폐지할 것을 청구할 수 있대. 그치? 그치? 자,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은 조례의 재개폐, 선거를 통해 지방의회 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장도 선출한다. 옳은 설명이 되죠? 요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나 헷갈린다 하더라도 선거 결과 분석을 공부하고 나면 우리가 수능 특강 7단원에 해당이 되는 우리나라의 선거제도에서 지방선거를 공부하면 굉장히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의회 의원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장도, 주민의 선거로서 선출하는 거였죠? 1번 옳은 설명, 정답군.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의 조례 재개폐 청구제도는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의 요구권을 가진다? 얘들아, 요거 기억하자. 조례안에 대한 제의 요구권, 이거 조금 길다. 줄여보자. 조례안. 거부권이지. 얘들아, 조례안 거부권 뭐랑 비슷하다? 법률안 거부권이랑 비슷하다. 법률안 거부권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하는 거다. 그럼 조례안 거부권은 누가 하는 거야? 그렇지. 지방자치단체 장이 지방의회를 견제할 수 있는 거였죠. 그러니까 2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은 지역 주민의 자치행정 참여를 축소하는 측면이 강하다고요? 아니, 지금 조례 재개폐 청구 제도는 오히려 주민이 스스로 지역 주민의 일을 처리하고자 하는 자치행정 참여를 확대하려는 경향이 더 강한 거죠? 그러니까 3번 잘못된 설명이 됩니다.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과 달리 기역은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에 해당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조례의 재개폐 청구 제도가 주민의 직접적인 참여에 해당이 될수 있는 거였죠? 따라서 4번 잘못된 설명.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 니은 모두 정책 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하는 제도와는 거리가 멀죠. 예를 들면은요, 의회의 조례의 재개폐 청구제도, 지방의회의 조례의 재개폐를 청구할 수 있는 그 순서를 둔다라는 거는 오히려 신속성과는 거리가 멀수 있어요. 주민들의 자치행정이나 주민들의 목소리를 낼수 있는 방법은 맞지만, 신속성을 확보하는 것과는, 신속성이 뭔데? 빠르게 결정할 수 있는 건데, 그것과는 거리가 먼 거죠. 따라서 3번의 정답 1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4번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선생님 저 이거 몰라요. 모르더라도 풀수 있어요. 어쨌거나, 밑줄 친 기역, 니은, 디귿, 리을에 대해서 푸는 거니까요. 자, 우리 밑줄 친 내용 위주로 선지랑 바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지방의회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이 되죠. 옳은 설명입니다. 혹시나 이거 헷갈린다면은 어차피 우리가 선거와 선거제도 공부하고 우리나라의 선거제도 공부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연결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지방의회는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된다. 기억? 옳은 설명이 됩니다.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된다. 옳은 설명입니다. 얘들아, 주민 소환의 대상이 이번 수특에서 너무 많이 나와. 이거 우리 나온 김에 4번 문제에서 좀 디테일하게 기억하자. 주민 소환의 대상은요. 지방자치단체의 장, 광역이건 의회건 가능합니다. 지방의회 의원, 광역이건 기초건, 광역이건 의회건이 아니라, 광역이건 기초건 가능하고, 지방의회 의원, 광역이건

기초건 가능합니다. 중요한 거 이제 디테일 들어간다. 지방의회 의원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으로 구성이 되죠. 그중에서 주민수원의 대상이 될수 있는 거는 지역구 의원만입니다. 비례대표 의원은 주민수원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요 디테일까지 꼭 기억하자. 되셨죠? 자, 이제 D급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민투표는 직접민주주의 요소에 해당이 되는 거죠. 왜? 주민의 중대한 상황을, 지역의 중대한 상황을 주민의 투표로서 결정할 수 있는 거니까. 따라서 D급 옳은 설명이 되는 거고요. 얘들아, 마지막 리을 잘 봐봐. 요것도 선지로 많이 나와. 수능에서도 나왔는데 이번 수능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 눈 크게 뜨고 잘 봐야 돼. 지방의회에는 주민투표법이야, 얘들아. 주민투표법, 법, 법, 뭐야, 법률. 주민투표 법률의 개정 및 폐지 권한? 아니, 법률의 개정 및 폐지는 누가 담당하는 거야? 법률, 법률의 개정은? 그렇지, 법률의 재개정은 국회였잖아. 지방의회가 아니라. 그러니까 눈을 크게 뜨고 잘 봤어야 돼. 법률의 재정 및 개정은 국회의 권한. 그래서 리을 잘못된 설명이 되기 때문에 정답은 기역,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4번이라고 우리가 기본 문제 4번까지 모두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실전 문제 1번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또이 내용 보고 나서 막 어려운 내용이 나온다라고 막 당황해.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 조례안 입법 예고. 선생님, 저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릅니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풀어낼 수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뭔지 이제부터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1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과감하게 밑줄 친 내용부터 같이 보세요. 혹시 앞뒤의 내용도 참고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주로 기관들이나 해야 될 역할들의 밑줄이 쳐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해당되는 내용에 집중해서 보시면 됩니다. 다시 들어가 보자. 기업은 동그라미 동그라미 시인은 지방자치단체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와 중앙정부는 수 직접 권력 분립의 관계인 거죠. 1번 잘못된 설명.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미리 보고하자. 동그라미 시의 사무에 대한 규칙 제정은 누가 하는 거야? 지자체 장이 하는 거야. 그럼 밑줄 친 리을이 누군지 볼까? 지자체 장이네. 정답 몇 번이야? 2번 끝. 이렇게 되네. 이렇게 찾는 것도 방법.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이 디귿하기 위해서는 무슨 뜻일까? 니은이. 아, 니은을 디귿하기 위해서는 조례를 디귿. 일부 개정하기 위해서는. 아니, 이걸 이렇게 했네. 조례를 일부 개정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주민투표를 거쳐야만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3번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겠죠. 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권한. 조례의 개정은 누가 갖는 거야? 지방의회가 갖는 거야. 리을은 누구야? 시장이잖아.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죠. 마지막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의견을 이렇게 제출해. 의견을 제출해서 주민은 리을과 함께, 동그라미 시장과 함께 조례의 개정. 얘들아, 잘 봐. 조례의 개정 및 폐지권의 행사는 누가 하는 거야? 조례의 재개폐는 지방의회가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주민이 지방자치단체장이랑 같이 할수 있는 거라고? 일단 말이 안 되죠. 결국에 얘들아, 지방의회에서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요, 여러분들이 누가 하는 권한인지 이 권한 행사를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따라서 1번의 정답은 2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2번 문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과 학생의 멘트에서 마지막 멘트 먼저 보셔야 돼요. 옳은 내용을 발표한 학생도 있지만 옳지 않은 내용을 발표한 학생도 있네요. 몇 명인지 아직 몰라. 그러면은 일단은 요 문제에서는 대답을 한 학생들의 것을 먼저 봐주시면 되는 거겠죠. 우리 갑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과 기초가 있습니다. 요거는 옳은 설명이야. 을, 광역과 광역자치단체 의결기관으로. 광역자치단체 이제 요 2번 문제에서는 광역과 기초를 구분하는 문제를 냈어. 광역자치단체는 어디야? 시, 광역시, 특별시, 도, 특별자치도에 해당이 되는 거지. 시군구 의회는 어디였어? 기초의회였잖아. 됐어. 광역의 의결기관이 아니야. 이제부터는 광역과 기초를 나눌 수 있는지도 묻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을은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야. 옳지 않은 내용을 발표한 학생은 을 일단 해당이 돼. 기초자치단체의 집행기관으로는 시, 군, 구의 장이 되는 거지. 근데 도지사가 있다고? 도지사는 광역에서의 대표적으로 경기도지사처럼.

광역의 집행 기관이잖아. 그러니까 잘못된 설명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에 정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몰라. 왜냐면은 차라리 틀린 내용 두 명, 옳은 내용 두 명이에요. 그러면 아, 간은 옳은 설명이네라고 할 거야. 옳은 설명 내용을 발표한 학생도 있지만 아닌 사람도 있어요라는 설명을 통해서는 정이 어디에 들어갈지는 아직은 모르는 거야. 그럼 고민하지 말고 바로 기억부터 들어가는 거야. 가해. 일단 요 설명이 맞는지 틀린지 보자. 기초자치단체의 집행기관과 달리 광역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은 주민의 선거로 선출됩니다. 틀렸어. 주민의 선거로 모두 둘다 선출되는 거였지. 간에 가에 이 내용이 들어간다면 옳지 않은 내용을 설명한 거는 을병정, 옳은 설명을 한 거는 갑분이다. 기역 옳은 설명. 이렇게 되는 거야. 되셨죠? 자, 이제 니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해보는 거야. 가가 일단 옳은지 틀린지 먼저 한번 살펴봐.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여기까지 맞아.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여기까지 맞아. 사무를 총괄하는 권한 가지고 있습니다. 다 맞네. 자, 가에 이 내용이 들어간다면 옳은 내용을 한 학생은 갑, 정, 틀린 사람은 을병, 을병. 됐네. 니은 잘못된 설명. 자, 이제 디귿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기역이 두 명이라면, 오케이. 옳은 설명한 사람이 두 명이라면 누구랑 누가 되는 거야? 갑이랑 정이 제대로 말해야 돼. 그럼 가에는 옳은 설명이 들어가야 돼. 지방자치단체 의결기관인 지방의회, 여기까지 맞아. 예산안 심의 확정권을 갖고 있죠. 여기까지 맞아. 옳은 설명이네. 들어갈 수 있네. 디귿, 옳은 설명. 이렇게 찾는 거예요. 마지막, 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은이 두 명이라면은, 자,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을과 병이 틀려야 돼. 그럼 갑과 정은 옳은 설명을 해야 돼. 그럼 가에는 옳은 설명이 들어가야 돼. 지방자치단체 의결기관인 지방의회는 여기까지 맞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규칙 재개정 폐지권. 얘들아, 규칙 재개정 폐지권은 지자체장이 갖는 거였잖아. 따라서 이 내용은 잘못된 설명이야. 해당되는 내용은 들어갈 수 없어. 옳은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옳지 않은 설명이야. 들어갈 수 없어. 따라서 정답은 몇 번? 니은, 기역, 디귿에 해당하는 2번. 이라고 문제 풀수 있는 거였습니다. 자, 우리 이 문제의 특징은 뭐냐면요. 옳은 설명을 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안 나와요. 틀린 설명을 한 사람이 몇 명인지 안 나와요.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가에 해당되는 내용이 들어갈 수 있다, 없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나눠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실전 문제의 다음 문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카드 게임 형식이 나와 있는데 이런 거 당황하지 마. 어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좋아. 왜? 오히려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어요. 어려워하지 말고 모르는 게임이 나오면 어떡해요? 그럴 리가 없어. 다 설명해 줘, 규칙을. 갑을은 A, B 중 하나에 관한 권한이 섞여 있는 카드 1, 2, 3, 4, 5를 각각 한 장씩, 모두 다섯 장이 들어있는 카드꾸러미를 각각 배분하는데, 갑과 을은 자신의 카드꾸러미에서 카드를 두 장씩 뽑는데, 획득한 총점이 큰 사람이 승리한대. 각각의 점수는 A에 해당하는 권한이면 1점, B에 해당하는 권한이면 2점을 획득한대. 근데 아직 A랑 B는 뭔진 몰라. 지자체장, 지방의회 중 하나라고만 나와 있어. 그 우리가 알수 있는 거는 카드 1, 2, 3, 4, 심지어 5는 안 나와 있어. 카드 1, 2, 3, 4에 해당하는 게 지방의회인지 지자체장인지만 일단 구분해 놓는 거야. 조례의 재개폐는 지방의회야.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대한 심의 확정권. 이거 뭐랑 연결시켜? 국회에서 하는 예산안 심의 확정권이랑 연결시켜. 그러니까 지방의회야. 의결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지방자치단체 사무의 전반에 대한 감사권, 국정감사 국회에서의. 그러면 이 감사권 역시 지방의회에서의라고 연결시키자라고 했어. 규칙 재개편은 지자체장이야. 아직 5번은 몰라. 자, 이제 마지막 결론 보는 거야. 갑은 카드 1과 카드 3을 뽑았대. 그러면은 카드 1과 카드 3을 뽑았다라는 거는 만약에 우리가 가정해 보는 거야. 어떻게 가정해 보는 거야? A가 지자체장이고, B가 지방의회다라고 먼저 가정해 보는 거야. 어쨌거나 경우의 수는 두 개밖에 없는 거니까. 얘들아, 이 가정 하에서는 갑이 카드 1과 3을 뽑았다라는 거는 몇 점이 되는 거야? 갑은 4점이 되는 거야. 을은 카드 2와 2점짜리랑 이것을 뽑아서, 아직 이거는 뭔지 몰라. 을이 승리했대. 근데 얘들아, 이거는 일단 말이 안 돼. 왜? 을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총점이 갑보다 높아야 돼. 근데 카드를 한장한장 뽑았잖아. 그럼 적어도 여기에 2점이 들어가게 된다 하더라도 조건과 맞지 않아. 당연히 1점이 들어가면 안 맞고 2점이 들어가도 조건과 맞지 않아. 그럼 애초에 이 조건.

거는 맞지 않는 거야. 그럼 결국에 결론은 뭐가 되는 거야? 둘의 순서 바꿔야 되지. A가 지방의회고, B가 지자체장이구나라고 하는 결론이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야. 드셨죠? 그럼 이제 다시 가보자. 갑이 카드 1과 3을 뽑았대. 지방의회랑 관련된 건 뽑았대. 오케이. 그러면 갑은 몇 점이야? 2점이야, 총. 을은 카드 2몇 점짜리야? 지방의회랑 관련된 거니까 1점짜리야. 그리고 이것을 뽑아서 승리했대. 자, 승리하기 위해서는 을의 점수가 더 높아야 돼. 어차피 카드 가진 건두 장이야. 근데 한 장은 1점짜리야. 그럼 여기에 몇 장이 몇 점짜리가 와야지 무조건 이겨? 그렇지, 무조건 2점짜리가 와야 돼. 그럼 여기에 들어갈 거는 무조건 뭐야? 그렇지, 지자체장의 권한에 해당하는 게 와야지 이기는 거야. 들렸죠? 기억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은 카드 4는 될수 있죠. 들어오게 된다면은 지자체장 2점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습니다. 기억 잘못된 설명.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A는 의결기관, B는 집행기관이니다. 그대로 옳은 설명이 됩니다. 디귿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이 들어간다면은 요거는 지자체장의 권한이야. 2점짜리네. 2점짜리가 들어가게 된다면은 을이 이길 수 있으니까 기억에는 카드 5 들어갈 수 있는 거겠죠. 따라서 정답은 니은, 디귿에 해당하는 3번이라고 볼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실전 문제 마지막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문 나오더라도 길더라도 여러분 당황하지 말고 풀어주시면 됩니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부여하고 있는 심판 대상 조항은 지방자치법, 이것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일반적인 권한의 구체화로서 지방자치단체, 그래. 여기까지 알겠어. 특히 심판 대상 조항에 따른 지방의회 의장의 추천권이 적극적이고 실질적으로 발휘된다면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곧바로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의 상호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침해할 우려로 확대된다거나 또는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은 이거 맨 마지막에 보라 그랬죠?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헌법 잘 지키고 있는 거래. 1번부터 봅시다. 기억에 지방자치단체장의 임기 중에는 주민이 투표를 통해 그 직을 상실할 수 있죠. 왜?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되니까. 2번 봅시다. 지방의회 의원과 달리 기억은 주민 소환의 대상이 될수 없다. 틀렸죠. 주민 소환의 대상 기억하자. 누구다? 지자체장.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 대신에 누구만? 지역구 의원만. 비례대표 의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 다음,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심의 확정하는 거는 누구의 권한이었어? 지방의회의 권한이었죠? 이거 국회의 권한과 연결시키면 수월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따라서 니은은 기억이 편성한 정답 몇 번? 3번. 4번의 정답 3번. 4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억, 니은 모두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자치단체야. 중앙정부와는 수, 직접 권력 분립에 있는 거죠. 누구와 어떤 관계인지 잘 봐야 돼. 마지막 5번. 헌법재판소는 권력분립의 원리에 반해서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다. 따라서 4번의 정답 3번이라고 찾을 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나머지 지방자치랑 관련되어 있는 기출 플러스 문제 두 문제 풀고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주민참여제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억과 니은도 있고요. A랑 B도 나와 있습니다. 이 중에 기억은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결정사항을 주민의 투표로서 결정하는 제도 주민투표입니다. 집행기관인 A는 어디야? 지자체장. 지체 없이 의결기관인 B,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된대요. 또한 니은은 임기 중에 있는 선출직 지방 공직자를 주민의 투표로서 그 직을 상실시키는 제도, 주민 소환 제도네요. 자, 우리 기역, 니은, A, B 다 찾았다. 그럼 바로 1번부터 내려갑시다. A는 지자체장은 주민 소환의 대상 될수 있다. 얘들아, 또 외우자. 주민 소환의 대상은 누구라고? 지자체장.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
대신에 지역구 의원만 된다. 비례대표 의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1번 어쨌거나 잘못된 사명.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요거는 보고 나서 해보자. 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 이거 못 떠올려? 국정감사권, 국회 권한,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 지방의회의 권한. 지방의회에서 지자체장을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겠죠. 따라서 B는 지방의회는 감사권 갔네. 정답 2번 끝. 이렇게 찾는 겁니다.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 예산안의 심의 확정. 이것도 예산안 심의 확정이 국회. 그렇다면 이 권한은 지방의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A는 B가 편성한 둘의 순서 바꿔야지 옳은 설명이겠죠. 3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제정한 조례의 범위 애초에 틀렸지.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를 아니지 규칙을 제정하는 거였죠. 4번 잘못된 설명. 자,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역은 주민투표, 니은은 주민소환. 따라서 정답은 1번에 2번이라고 풀수 있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기출 플러스 마지막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지금 요 기출 플러스 2번이랑 1번이랑 굉장히 닮아 있는 거 눈치챘어? 지금 봐봐. 지금 기출 플러스 2번이 이육 수능이고 1번이 이육 9월이야. 완전 닮아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여기 봐봐. 주민투표, 주민소환이 가 나중에 하나에 들어가. A랑 B는 뭐 지방의회 지자체장 중에 하나겠지? 1번 봐봐. 기역, 니은이 주민투표, 주민소환 중에 하나였고, A랑 B가 지방의회 지방자치단체장이야. 결국 우리가 여기서 A, B, 기역, 니은 찾았지. 2번에서는 A, B, 가나 찾는 거야. 그 차이밖에 없어. 완전 닮은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수특뿐만이 아니라 6월, 9월 평가원이 우리에게 주는 시그널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렇게 비슷한 문제가 바로 세 달이 뭐야? 두달 뒤에 출제가 된 거예요. 9월 다음 바로 11월 본 수능에 되셨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 주민단체는 동그라미시 행정사무를 총괄하고 있는 기관으로, 행정사무를 총괄하는 기관인 A는 어디야? 지자체장이 되겠죠. 주민이 임기 중에 해임 여부를 묻는, 오케이, 그럼 어디야? 주민 소환이야. 다른 주민단체는 B가 의결한 조례안이래. 조례안을 의결할 수 있는 주체? 지방의회네.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거에 대해서 주민의 투표로서 결정할 수 있는 제도, 주민투표제도. 다 찾았네. 자, 이제 기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차근차근 보는 거야. 가를 통해 주민은 조례의 폐지를 A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주민 소환을 통해? 아니죠. 자, 우리 조례의 재개폐 청구제도는 주민이 지방의회에 할수 있는 거였죠? 가는 주민 소환이었으니까 주체와 내용 모두 다 맞지 않습니다. 기억 잘못된 사명. 니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랑 나 모두 지방자치의 민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거였죠. 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에 지역 주민이 직접 참여해서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통해서 해결하고자 하는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모두 지방자치의 민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니은 옳은 설명이 됩니다. 자, 이제 디귿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가 의결한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는, 지방의회가 의결한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한다? 얘들아, 이거 우리 실전 문제 1번에 나와 있는 것과 매우 흡사하지 않니? 실전 문제 1번에 3번 선지에 해당이 됐던 게 주민투표를 원칙적으로 거쳐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어. 아니, 근데 지금 조례의 시행을 위해서는 주민투표를 거쳐야 돼? 아니죠.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쳐야 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디귿 잘못된 설명이 되는 겁니다. 마지막 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들아 이거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지. 이제 요 권한 말고 다른 권한 나올 수도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지방행정사무에 대한 감사권, 특정한 지방행정 일에 대한 조사권 이런 것처럼. 이거 어떻게 기억하자고? 다시 지방자치단체 예산안에 대한 심의 확정권. 예산안 심의 확정권이 누구의 권한이야? 국회의 권한이야? 의회의 권한이야? 그러니까 지방의회에서 담당하는 권한이야라고 연결시키자 그랬어. 그러니까 B는 A가 편성한, 국회는 정부가 편성한, 이렇게 비유해도 맞는 표현이잖아. 그래서 정답은 리을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정답 몇 번? 니은, 리을에 해당하는 4번이 되는 거였고요. 요게 시사하는 바는 뭐냐면은요, 지금 2번이랑 1번 선지는 완전 비슷해요. 선지 말고 제시문은 완전 비슷해요. 근데 선지의 내용이 이제부터는 다른 내용이 들어가더라도
맞추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제시문은 같지만 선지의 내용이 계속 변형이 올수 있는 거.

0: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연습 끝까지 해주셔야 된다라는 것. 또한 틀린 선지, 잘못된 선지, 여러분들이 헷갈렸던 선지를 꼭 여러분만의 개념의 빈틈으로 기억해 주셔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길 바랍니다. 자, 선생님은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의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랑 관련된 문제 모두 다 풀었습니다. 이제 바로 다음번 문제풀이에서 여러분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정치화법의 박민아였습니다. 안녕.
1: 이거 실화야?
2: AI, AI 같은데.
1: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3: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화학의 유니버스 정유니입니다. 드디어 3년기 중화 반응 마지막 시간입니다. 또한 산화는 반응의 시작이니까요. 같이 마무리 잘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저번 시간에 중화 적정에 대한 설명을 제가 드렸었어요. 이 중화 적정에 대한 원리는 중화 반응의 양적 관계이기 때문에 수소이온과 수소나이온이 같은 시점을 찾아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했었어요. 하지만 사실 그 안에 희석도 있고 취함도 있기 때문에 여러 번 연습해봐야 돼요 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그걸 잘 활용해서요. 오늘은 문제를 풀어보기도 할 거고 그 다음에 산화는 반응에 대한 시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크 프리뷰입니다. 앞에서 강조했던 거 바로 중화적정에 사용되는 실험기구가 종종 출제됩니다. 뷰렛과 피펫이 출제됐는데요. 피펫은 우리가 어떤 것을 옮길 때, 근데 정확한 부피를 우리가 취하여서 옮길 때, 그리고 뷰렛이라는 것은 이 표준 용액을 넣어둠으로써요. 가해지는 이 표준 용액이 얼만큼 지금 줄어드는가 이 부피를 읽을 때 뷰렛에 넣습니다. 자, 그 다음 중화적정을 이용해서 우리가 무엇을 보통 알아보냐면 식초 속에 아세트산이 있어요. 얼만큼 있는가가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중화적정 실험을 하게 되기 때문에 아세트산의 함량 구하기. 일단은 우리가 농도를 결정 지을 때는 결과적으로 희석하고 그리고 취하고 한 이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과 같이 반응시키는데 원래 용액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할 때는 희석과 취함에 대해서 고려를 해줘야 된다. 두 가지 크게 질문이 있는데요. 저번 시간 제 유니크 프리뷰에서 하나의 수용액을 물어볼 때도 있지만 두 가지를 비교할 때도 있다라고 해서 강조를 했었는데요. 많이 물어보는 문구를 제가 두 가지 가지고 왔어요. 식초 A 1g이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이다. 그럼 식초의 질량 분해요. 아세트산의 질량 이 B를 구해라 라는 뜻인 거고요. 만약 A, B에 대해서 두 가지를 비교할 때 1g이 들어있는 아세트산 질량이다. 그럼 중복되는 거는 소거해 주시고 여기서 새로운 부분만 곱해주면 된다. 비교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문제 한번 더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선 첫 번째 우리 어떤 문제를 풀 건지 이야기해 볼 건데요. 첫 번째로는 바로 실험 기구, 실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하지만 두 번째가 중화적정 실질적으로 많이 출제된 유형 중 하나인데 이 내용들을 많이 물어봐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정리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식초 속 아세트산의 몰 농도다라고 하는 건요. 식초 속 아세트산의 몰 농도? 그럼 우리한테 이 안에 있는 수소이온이다라고 하는 게 수산화이온에 대한 양과 같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표준 용액으로 사용하는 수산화 나트륨의 부피와 그리고 이 몰 농도를 곱해준 것이 바로 뭐다? 이 아세트산의 몰 농도인데요. 중요한 건 이게 만약에 희석된 거라면 원래대로 돌려줘야 된다. 라는 거 이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이제 식초 A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이에요. 그러면 식초 전체에 대한 질량 그리고 아세트산에 대한 질량을 구해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위에서요. 이제 수산화 나트륨과 이 부피 몰 농도를 이용해서 여기 아세트산의 몰 농도 구했어요. 아세트산의 부피와 몰 농도를 곱해준 값을 바로 우리는 질량을 구할 수 있는데 다만 우리가 보통은 밀리리터로 많이 사용해요. 그래서 리터로 바꿔주기 그리고 우리는 몰로 구했다. 그럼 여기다가 분자량을 곱해줌으로써 질량으로 바꿔주는 것까지 실수하지 않도록 무엇을 물어보는 건지 잘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럼 세 번째는요. 이제 반대로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아세트산에 대한 질량을 먼저 구한 다음에 그래서 아세트산 1g이 들어있는 식초의 질량을 구해주면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건 다 수용액이라서 부피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해요. 밀도가 주어진다. 그 밀도가 주어졌을 때 우리한테 1g per ml다 라고 하면은 부피를 곱해주면 질량으로 바꿀 수 있다. 라는 것까지 실수하지 않도록 같이 활용해 주시면 됩니다. 우선은 중화적정 실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중화적정 실험입니다. 여기 보시면 학생들이 열심히 대화하면서 우리 실험에서 어때야 돼 저때야 돼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맞는 친구 찾아보도록 한번 해볼까요? 다음은 중화적정 실험 과정과 실험 오차를 줄이기 위한 학생들의 대화입니다. 제시한 내용이 옳은 학생 골라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실험 과정 25도에서 아세트산 20ml를 비커로 측정하여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페노프탈 용액을 두세 방울 떨어뜨립니다. 비커로 측정한다? 비커? 우리가 여기 지금 아세트산 수용액을 넣어줄 건데요. 저번 시간에 제가 뭐라고 설명했냐면
정확한 용량을 취하여 옮길 때 사용하는 실험 기구는 피펫이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비커의 눈금이지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한 부피를 취할 때 우리는 피펫을 활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학생 A가 가에서 아세트산 수용액 20ml를 측정할 때 비커 대신 올바른 건 바로 피펫을 이용해야 돼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생 A 정말 잘했죠.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가볼게요. 나 뷰레 꼭지를 잠그고 0.1 볼륨도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넣은 후 뷰레 수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맨 위 눈금을 읽어줘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 그림과 같이 장치하고 뷰렛의 꼭지를 열어 수산화 나트륨 수용액에 떨어뜨리다가 혼합 수용액에 붉은색이 나타나자마자 꼭지를 잠그고 뷰렛 수 수용액에 맨 위 눈금을 읽어줍니다. 자, 그래서 학생 B는요, 나에서 꼭지를 잠시 열었다 닫아 꼭지 아랫부분을 수산화 나트륨 채우는 눈금 읽어야 돼. 자, 저번 시에 뭐라고 했냐면 이 뷰렛에 공기방울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쭉 내려줘야 된다. 그리고 또한 이 밑에까지 채워줘야지 오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학생 B는 올바르고요. 학생 C, 다에서 혼합 수용액을 잘 섞어주면서 혼합 수용액 전체가 붉은색이 되는 순간에 꼭지를 잠가야 돼. 중요한 건 전체가 지금 붉은색이 되었기 때문에 빠르게 잠가줘야겠죠. 그래서 이때가 바로 중화점이다. 학생 A, B, C가 맞기 때문에요. 5번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바로 실험 방법과 그리고 오차를 줄일 수 있는 각각의 이 방법들에 대한 거를 넣어놨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중화적정 실험에서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를 활용하는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식초 속 아세트산의 함량을 알아보기 위한 중화적정 실험인데요. 자료가 식초 A, B 밀도 각각에 대해서 주어졌고 아세트산 분재량 주어졌고요. 그리고 과정은요, 식초 A, B를 준비합니다. 자, 일단 A에 대해서 10ml, 근데 여기다 물을 넣어서 100ml로 만들어줄 겁니다. 물 넣었어요. 그래서 이거 원이 바로 100ml 만들어줬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끝내지 않았죠. 어떻게 했대요? 50ml, 여기서 또 50ml를 취해줬대요. 그럼 여기서 50ml 취해졌는데 제가 그냥 옆에다가 쓰도록 할게요. 50ml 취해졌다. 자, 50ml 취해졌는데 몰농도 변화 있을까 없을까요? 없겠죠. 자,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갑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수용 전체가 붉게 변한 순간까지 넣어준 수산화 나트륨에 대한 몰농도 X 몰농도고요. 두 번째에서는 B가 있는데요. 이것도 지금 10ml. 자, 여기에서 물을 넣어서 중요한 거는 부피가 달라졌어요. 자, 여기서 두 번째가 200ml가 되었고요. 자, 취해준 양은 몇인가 봤더니 50ml래요. 자, 똑같이 수산화 나트륨에 대한 몰농도는 몇이다? X몰농도다 라고 되어 있고요. 자, 실험 결과를 봤더니 수산화 나트륨 부피가 30ml, 20ml로 나왔더라. 기억갑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의 몰농도를 물어봤습니다. 식초 속 아세트산의 몰농도인데 중요한 건 물을 넣음으로써 여기가 지금 희석됐죠? 희석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 과정을 통해서 얻은 애가 있는데 그 얻은 애가 사실은 원래로 가기 위해서는 얘네가 100분의 10이 됐기 때문에 원래대로 갈 거야 10배를 해주셔야 되고요. 여기는 원래대로 갈 거야 원래는 지금 100분의 20배가 됐기 때문에 반대로 여기는 20배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한테 수산화 나트륨 부피비가 지금 3대2다 라고 주어졌어요. 그럼 3대2로 지금 얘네가 수소이온과 그리고 여기 수소

수소이온이 있어 라고 알려준 건데, 이때 내가 수소이온이 있는데 양을 알려준 거예요. 아, 그럼 양을 알려준 거예요? 그럼 여기서 다시 이거 양을 알려준 거면 실질적으로 얘네가 얼만큼 원래 있었는데, 그럼 얼만큼 있었는데, 얘네가 지금 취해준 거죠? 얼만큼 취해준 거예요? 여기서 100ml, 50ml니까 2분의 1배만큼. 그러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얘네는 2배를 곱해줘야 되고, 여기에선 얘네가 지금 4분의 1배니까 원래대로 돌아가려면 4배를 곱해줘야 돼요. 자, 그럼 두 가지가 있어요. 제가 첫 번째로는요, 여기 농도 변화를 얘기했고, 여긴 취한 걸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어느 걸로 할지 여러분들 이제 결정하시면 되는데, 수소나 나트륨 부피가 3대 2다라고 했을 때, 사실 여기 수소나 이온의 양만큼 수소 이온이 반응을 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번 가볼까? 그럼 얘네들 사실은 몰 농도가 여기에선 가지고 왔기 때문에 똑같아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변화량 봐주시면, 아, 얘네 지금 여기서 10배, 여기서 지금 20배로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네들은 3대 4다라는 것이 나오겠죠. 그래서 3대 4야? 그럼 다시 이리로 가볼까요? 3대 4야? 그러면은 이 A라는 게 3, B라는 게 4. 그래서 3분의 4배가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기서는 희석된 거, 여기선 취해서 용질의 변화를 보여드렸는데, 여기서 우리한테 농도에 대한 관점을 가볼 거니까, 얘네가 지금 희석이 되었다? 그럼 얘네들이 지금 이 부피에 해당하는 만큼 원래 있었을 텐데, 아, 얘네 희석시켰기 때문에 원래대로 제가 되돌려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니은. A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에 대한 질량을 가보도록 할게요. 그냥 단 하나에 수용액을 물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럼 A다라고 하는 건 바로 10. 밀리리터인데 지금 그램으로 가야 되니까 10dA로 가줘야겠죠? 10dA분의 1. 그리고 나서 아세트산에 대한 질량이에요. 그러면 아세트산의 질량이다? 그럼 얘가 지금 반응한 애가 바로 30ml죠? 그럼 30ml인데 얘에 대한 농도는 X예요. 중요한 건 여기에서 얘네가 밀리몰이에요. 그래서 10에 만약 3제곱 해서 몰로 바꿔줬고, 질량이 궁금해. 그래서 분자량 60까지 해줘야 됩니다. 그럼 이제 이거 여기다가 약분해 볼까요? 우리 옆에 지우고 써내 볼게요. 자, 약분해 준다. 그럼 얘네 몇 나온다? 여기서 0, 0 사라졌고, 밑에 DA. 3 곱하기 6 곱하기.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실제로 이 수소이온과 수소나이온 반응할 때요, 딱 얼만큼 지금 됐어요? 2분의 1만큼 용질의 양이 감소했기 때문에 다시 두 배를 해주면 2 곱하기 3 곱하기 6이니까 여기에서 36이 나오게 됩니다. 6 곱하기 6이니까 36. 그런데 X도 빼먹지 말자. 자, 약분해 볼까요? 그럼 25DA분의요. 얘네들 9X가 됩니다. 그럼 얘네들 맞아야 틀려요? 맞습니다.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수소이온과 수소나이온에 대한 양 같아. 하지만 같은데 우리가 취했기 때문에 2분의 1배 됐다. 그래서 원래대로 돌아갈 때두 배를 해줘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럼 D급 갑니다. 이번에는 아세트산 1g이 들어있는 식초의 질량이기 때문에요. 사실 니은에 구해놓은 걸 역수치해주면 되는데 A와 B를 비교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처음부터 A와 B 한번 관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A와 B에 대한 관계를 살펴볼 건데, 중요한 거는 아세트산 1g에 들어있는으로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밑에는 나중에 우리 구해보고, 식초의 질량부터. 왜 쉽잖아요. 10에다가 얘네들 밀도 DA. 여기 10에다가 밀도 dB. 그리고 아세트산 1g이 들어있는 건 3대 2다. 근데 여기에서 얘네들이 취해줬기 때문에 다시 2배 해주고, 여기에서는 다시 4배를 해준다. 그리고 나서 분자량도 해줘야 되고, 10에 마이너스 3제곱도 해서 밀림을 뭘로 바꿔줘야 된다. 아니요. 근데 어차피 우리 이 B를 볼 거예요. 그래서 굳이 쓰지 않고요. 10, 10 사라지고요. 2, 2 사라진다. 그럼 사실 A 대 B는요, 3분의 dA 대 여기에서 4분의 db다라고 찾아냈습니다. 좀더 깔끔하게 쓰자면 4dA 대 여기서 3d다라고 찾아냈어요. 그런데 b가 a에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4dA분의 3dB라고 해줘야지 맞겠네요. 그래서 ㄷ도 맞다. 그럼 기역과 니은 ㄷ 모두 맞으니까요. 답은 5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를 이제 해결하실 때 다양한 방법들이 있어요. 이 안에서 우리가 무엇을 활용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우리는 이 안에서 이걸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걸 활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시면 과정이 보일 텐데, A와 B를 비교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앞에 우리가 니은에서 푼 것처럼 다쓸 필요보단 그냥 얘네들에 대한
비교가 조금 더 바르겠다라는 것을 빠르게 판단해 주셨죠.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여기까지 해서요. 중화 반응 이야기가 다 끝났습니다. 자, 중화 작정 다 끝났으니까 이제 뭘 하면 좋을까요? 그 다음 단원으로 넘어가면 좋겠죠. 그래서 한 번 더 여러분들 배웠던 내용들 다시 정리해 보시고요. 오늘 제가 유니크 프리뷰 그리고 유니크 레시피에서 자주 출제되는 표현들이 있었어요. 여기서도 출제되는 표현들을 제가 정리해 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더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4단원의 끝, 바로 산화환원 반응에 대해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산화환원 반응은요, 이미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데요, 주변의 예시들이 다양하거든요. 그 예시들을 정리하면서 전자 이동에 의한 거, 그리고 산소의 이동에 의한 거 알아보도록 할 건데요. 우리 옛날에 통학과 시간 때 산화환원 반응 이미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그걸 토대로 다시 한번더 얘기한다. 근데 산소의 이동을 설명되지 않는 건 전자 이동, 그리고 산화수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다라는 거를 좀더 추가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유니크 프리뷰 한번 같이 보도록 할 건데요. 우선 그 전에 우리가 순차적으로 뭘 하는지 이야기 먼저 하고 볼게요. 1, 처음에 우리가 1이라고 써 있죠? 이 산화환원 반응 1에서는요, 전자의 이동과 그리고 금속과 금속 이온 반응이고요. 두 번째에선 금속과 금속 이온 반응에다가 산화수 규칙, 세 번째에서는 산화수 규칙에다가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건 화학 반응식에서 반응 계수 맞추는 게 나옵니다. 그것까지 같이 해볼 거고 마지막으로 바로 이 화학 반응에서 출입하는 열, 1강과 같이 연계지어서 나오는 단원이죠. 같이 보도록 할게요. 유니크 프리뷰 갑니다. 자, 전자 이동에 의한 산화하는 반응은요, 산소의 이동으로 설명하지 못한 거를 설명하게 되고요. 그리고 금속과 금속 이온 반응은요, 이 전자 이동이 명확하게 잘 보입니다. 그래서 양이온은요, 전자를 얻고자 환원이 될 거고, 금속이라는 건 전자를 잃으면서 산화가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보이기 때문에 전자 이동에 대한 예시로서 많이 출제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은 산화환원 반응이 무엇인가요? 개념부터 정리해 볼까요? 자, 우선 산소의 이동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의 이동에서는 산소를 얻는다, 바로 산화다. 자, 산소를 잃는다, 이것은 환원이다. 자, 그럼 다시 산소를 얻는다. 구리가 산화구리가 되었다, 산소를 얻었다, 산화되었다. 자, 그럼 여기에서는요, 산화구리가 산소를 잃었다, 환원되었다. 자, 그런데 사실은 산화하는 반응은 막 독립적으로 여기에서 산화 일어나고 다른 데서 환원 안 일어나 아니고요. 한 반응에서 산화가 일어나면 누군가는 산소를 잃을 거예요. 자, 그럼 누가 여기서 환원이 일어나서 누군가는 또 산화가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항상 산화환원 반응은 이 반응 안에서 산화가 일어나고 환원도 일어난다. 그래서 동시성이다라는 거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한 물질이 산소를 얻었어요. 그럼 다른 물질은 그 산소를 잃을 겁니다. 그래서 산화구리가 산소를 잃었어요. 환원되었고요. 수소는 산소를 얻었어요. 산화됩니다. 자, 여기서 산화구리에서 산소를 잃었어요. 환원되고요. 여기 지금 탄소가요. 산소를 얻었네요. 산화돼요. 항상 하나의 반응에서 산화의 환원은 항상 동시에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자 이동에서 동시에 일어나니까 우리가 전자 이동량은 항상 같다라는 걸 활용하게 되고요. 자, 두 가지 크게 한번 예시를 들어보도록 할 건데요. 연소 반응과 철의 제련입니다. 연소 반응이다라고 하면 쉽게 말했을 때 불태우는 거예요. 자, 연소다 산소와 반응하여서 빛과 열을 내는 현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뒤에서 열의 출입도 배우기로 했는데 이렇게 열을 방출하는 반응 뭐라고 했을까요? 발열 반응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추가로 뒤에서 배울 거니까 같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수체 연소다. 탄소가요, 산소랑 반응하여서 산소를 얻었네요. 산화되었습니다. 자, 천연가스다. 메테인이죠. 그래서 메테인이 연소된다. 산소랑 반응한다. 탄소가 산소를 얻었다. 산화된다. 라고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실질적으로 어디에 많이 활용되고 있냐? 바로 철의 제련이에요. 철의 제련이다. 라고 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순수한 철을 얻고 싶어요. 그럼 열심히 막 킥해요. 그럼 순수한 철이 나올까요? 안 나와요. 사실은, 뭐야? 산소랑 결합해 있잖아. 바로 산화철인 주성분인 철광석입니다. 그래서 우린 여기서 철광석, 순산철을 얻고 싶은 거야. 그래서 바로 산화하는 반응을 활용하게 돼요. 그래서 여기 용광로예요. 용광로에다가 철광석과 코크스, 석회석을 넣었어요. 자, 철광석 아까 말했듯이 산화철이 주성분이다. 자,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떻게 철만 얻을 수 있는가? 바로 이 코크스, 탄소가 주성분인 코크스를요, 연소시켜요. 그런데 그냥 연소가 아니라 불완전 연소. 완전 연소라는 건 이산화탄소가 생성되지만 불완전 연소를 하게 되면 일산화탄소가 생성돼요. 탄소가 산소를
만나네요. 바로 탄소가 산화되어서 일산화탄소가 됩니다. 그래서 산소를 얻는 반응이 산화가 일어났고요. 그 일산화탄소를 활용하여서요. 여기 산화철에서 산소를 우리 없애고 싶은 거죠. 그래서 없앤다. 바로 환원이 일어나요. 그래서 산화철은 환원이 일어나서

그래서 순수한 이 철을 얻게 되는 거고, 일산화탄소는 바로 이산수를 얻어서 산화가 됩니다. 자, 그럼 이렇게 우린 순수한 철을 얻게 되고요. 이제 불순물 찌꺼기, 이게 바로 석회석을 통해서 제거가 되는데요. 여기서 산화칼슘이 바로 석회석을 통해 산화칼슘이 형성되면 이 안에 이산화규소가 만나서 슬래그처럼 이렇게 찌꺼기들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자, 여기 지금 밖으로 나가게 지금 여기 모여있네요. 자, 그리고 이 용융된 철은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대로 여기 용융된 철 원하는 대로 나오게 된다. 슬랙은 이쪽으로 나가게 되고요. 자, 그럼 우리는 이제 철을 얻었어요. 이 안에서 우리는 산화론 반응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한번 개념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산소를 얻는 반응이다. 산화 반응이고요. 산소를 잃는 반응이다. 환원 반응입니다. 산화와 환원 반응 항상 동시에 일어나고요. 두 번째 예시. 산화구리가 탄소와 반응하여서 구리와 이산화탄소가 생성되는 반응입니다. 자, 여기서 산화되는 물질을 찾아보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반응 계수 잠깐 맞추고 자, 산화된다라고 하는 건 산소를 얻어야 됩니다. 자, 탄소가 얻었죠? 그래서 탄소가 산화되는 물질이다라는 거고요. 반대로 환원된다라고 하는 건이 산소를 잃었죠? 그래서 산화구리가 무엇을 했다? 환원을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가봅니다. 무엇은 물질이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면서 빛과 열을 내는 현상이다. 산화는 반응에 속해요. 이거 뭐였더라? 산소와 반응한다. 연소 반응이었죠? 연소였다. 그래서 메테는 연소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설명했습니다. 자, 그 다음 전자 이동으로 가보도록 할 건데요. 산소의 이동으로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걸 우리는 전자 이동으로 설명할 겁니다. 전자를 잃었다? 바로 이건 산화인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대부분 이 산화다라고 하는 건 산소와 반응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산소는 전기 음성도가 커요. 그렇기 때문에 옆에 있는 애 전자를 이렇게 뺏어요. 그래서 아닌 플로린도 있긴 하지만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전자를 잃는 반응이다. 아, 산소와 같이 반응했어? 그러면 산소한테 전자 뺏겼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좀 이해 잘될것 같아서 그 예시 한번 들은 거예요. 그래서 전자를 잃는 반응이다. 그래서 우리 여기 보니까 아연은 금속이에요. 전자 두개 잃어서 양이온 됐네요. 그래서 우리 두 개를 잃은 상태 산화. 자, 그럼 여기서 반대로 우리 항상 산화 환원 동시에 일어난다. 누군간 전자 얻었겠죠? 그래서 바로 환원이 전자를 얻는 반응. 그래서 여기 보시면 구리 이온, 이가 양이온은 전자 두개 부족한데 그 전자 두개 얻어서 구리로 석출되는 환원 반응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다시 합쳐볼까요? 산화하는 반응은 동시성, 동시에 일어난다. 한 물질이 전자를 잃었어요. 그래서 전자를 잃었다. 우린 산화라고 했죠? 산화될 때 다른 물질은요, 그 전자를 받아서 다시 환원을 하겠죠. 그래서 환원됨으로 우리는 동시에 일어난다. 다만, 여기 산화는 반응처럼요, 전자를 두개 잃었죠. 전자를 두개 얻었죠. 그래서 우리 알수 있는 건 전자를 잃고, 전자를 얻고 동시에 일어나지, 잃은 전자와 얻은 전자 수는 같아야 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반응 계수를 맞출 수 있어야 돼요. 두개 잃었고 두개 얻었고 얘네 1대1로 반응한다 이렇게요. 자, 다시 한번더 우리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메테인이 연소되는 반응에서 메테인은 무엇이 되는가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는 아까 앞에서 산소의 이동으로 설명을 했었어요. 자, 메테인이 탄소가요, 바로 이산화탄소가 될때 산소를 얻는다라고 해서 제가 뭐라고 할게요? 바로 얘는 산화된다라고 표현을 했고요. 자, 그 다음 어떤 물질이 전자를 잃는 반응이다, 잃었다라고 하는 건 산소와 제가 아까 예시 들었건 산소와 같이 만나게 되면 산소 전기 음성도 커서 전자 뺏어간다라고 했죠. 그래서 전자를 잃는 반응은 산화라고 했고요. 전자를 얻는 반응은요, 환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산화 환원 산소 이동뿐만 아니라 전자 이동으로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봅니다. 자, 우리 가장 큰 예시 첫 번째는 금속과 금속이온 반응이에요. 자, 두 번째로 써 있죠. 제가 사실 전자 이동을 오늘 세 가지로 할 건데 이게 조금 더 많이 중요할 것 같아서 이거 먼저 한번 해볼게요. 자, 반응성이 작은 금속에 양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다가 반응성이 큰 금속을 넣을 겁니다. 다시, 여기 이미 황산구리 수용액이 있는데 이 뜻이 뭐냐면 수용액 상태에다 구리이온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반응성이 작은 구리이온이 있는데 반응성이 큰 금속 아연을 넣어주겠다. 이건 고체 상태, 이건 바로 이온, 수용액 상태다. 자, 그때 반응성이 큰 금속은요. 반응성이 크다라고 하는 건 전자를 잘 잃고 양이온이 되거든요. 다시 말해서 전자를 잃는다? 얘네들은 산화됩니다. 그럼 아연이 산화되고자 할 거예요? 산화되었고. 그럼 반대로 얘네가 양이온 될때 전자를 내놓을 거예요. 자, 두개 지금 내놨어요. 그럼 이 전자를 누가 받겠죠? 바로 반응성이 작은 금속의 양이온, 구리이온이

기억해 주시고요. 황산구리 수용액에서 황산 이온은요, 구경꾼 이온이니까 반응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쓸 때는요, 아연은 전자를 잃고 산화되고, 구리온은 전자를 받아서 구리로 석출된다라고 이렇게 나타내게 되는 거죠. 자, 이해되셨으면 우리 조금 더 나아가 보도록 할까요? 자, 두 번째 예시 갑니다. 자, 구리와 은이 반응할 때. 자,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전자를 잃은 만큼 얻어야 된다. 그걸 통해서 우린 반응 계수를 맞춰준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산화 반응과 환원 반응을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밑에 그림 봤어요. 구리가 원래는 고체 상태였는데, 나중에 보니까, 요 안에 지금 구리 이온 보이시나요? 아, 전자 잃었어요? 얻었어요? 잃었다. 산화의 환원이에요? 이건 산화다. 그래서 구리가요, 전자를 잃어서 바로 양이온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두 개의 전자다라고 해서 제가 두 개의 전자, 그리고 이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누군가 전자를 얻었을 거예요. 봤더니, 여기 지금 은 보이나요? 은이온이. 나중에 구리 여기 선이 있었는데, 주변에 석출된 모습이에요. 그래서, 아, 은이라는 애가 전자를 얻었는데, 얘네가 1가 지금 양이온이니까 전자 몇개 얻으면 돼요? 하나를 얻어서 바로 은으로 석출되었습니다. 근데, 전자를 잃은 만큼 얻어야 되는데, 얘 지금 하나죠. 그래서 우리가 반응 계수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이은 반응이, 은이온이, 은으로 환원된 이 반응이, 전자를 얻어서 은으로 이 환원된 반응 자체가 두번 일어나줘야 돼. 그래야지 여기에서, 두 개의 은이온이, 그럼 각각 하나씩 전자를 받아서 두 개의 은이 석출되기 때문에 전자 두 개를 쓸수 있다. 그래야 반응 계수가 맞다. 그래서 우리는 잃은 전자수와 얻은 전자수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전체 반응식 쓰실 때는요, 구리와 은이 반응하는데, 아, 구리 1몰에 은이온은 2몰이 반응하여서 지금 구리 이온은 1몰 생성되고 석출되는 은은 2몰이더라라고 가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응 계수 다 맞췄나요? 그러면 해석 다시 합니다. 구리 1몰은 구리 1몰이 다시 구리 양이온 1몰로 산화될 때요. 전자 얼만큼 얘네가 잃었어요? 지금 2몰만큼. 얘네가 1몰이다라고 할 때, 이게 지금 1몰이다라고 할 때, 전자가 2몰만큼 지금 잃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은이온은 바로 몇 몰? 2몰에 해당하는 게 바로 은으로 석출이 되었죠. 그래서 환원될 때 2몰의 전자를 얻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잃고 얻는 게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된다. 이것이 바로 산화환원 반응의 동시성이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두 가지 예시, 아연과 구리 수용액, 그리고 여기에서는 구리와 은 수용액이에요. 이두 가지를요, 보지 않고 식을 한번 쭉 산화 반응, 환원 반응, 얘네들의 전자 이온이 같아야 돼라는 거를 따라가 주시면 우리가 개념 체크해서 새로운 예시가 또 나타나겠죠? 그래서 대답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거 연습 충분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반대로 가볼까요? 이번에 만약에 반응성이 큰 금속에 양이온이 들어있어요. 이미 그러면 얘네 반응성 큰 애가 산화가 돼 있는 거예요. 그때 반응성이 작은 금속이 들어갔어요. 그럼 반응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응을 진행시킬 때 어느 누군가는 반응하고 누군가 반응 안 하더라. 그럼 이게 반응성 차이 때문에 할 수도 안할 수도 있기 때문에 실험 결과를 잘 보시고 얘는 반응했구나 안 했구나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 되셨나요? 좋아요. 그럼 우리 바로 예시 하나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수능에서 출제되었던 실험 과정입니다. 이걸 가지고 같이 이야기해 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비커에 0.1몰 농도 A 수용액 V밀리리터를 넣었습니다. 자, 중요한 거 하나가 있는데요. 처음 시작점에 지금 비커에 이미 양이온을 넣어줬어요. 이 양이온을 넣어주었을 때이 양이온에 대한 양, 지금 0.1몰도의 V밀리리터인데 제가 예를 들어 1몰이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1몰에 지금 누가 있냐면 A 양이온이 있어요. 자, 얘가 들어가 있어요. 그럼 이 안에 수용액의 전하량은요. 1 곱하기 몇이에요? A 플러스다라는 거예요. 이게 더 이상 양이온이 들어가지 않으면 그냥 반응 끝날 때까지 전하량은 계속 보존돼야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조심하세요. 자, 나와보니까 가히 비커에 충분한 양의 B 고체를 넣어주었대요. 자, 그럼 얘를 지금 내가 넣어주었는데 주의할 거, 고체예요. 내가 지금 양이온 넣어준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계속 여기까지 뭐예요? 이1 곱하기 A라는 전하량 계속 지금 유지돼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0.2몰 농도 C 양이온 V밀리리터 넣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고 전환에 보존된다라는 걸이 금속과 금속 이온 반응에서 꼭 쓰셔야 되고,

만약에 추가로 양이온 넣어줬다? 그것까지 고려해서 가주셔야 된다. 그럼 우리 이 과정 읽어봤으니까요. 다시 결과 따라가 볼게요. 각 과정 후 수용액에 들어있는 모든 금속 양이온에 대한 자료인데요. 우리가 음이온은 반응에 참여하지 않는다라고 했기 때문에 양이온의 관점에서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 가에서는 처음에 얘만 넣어줬으니까 이 A 양이온이 지금 우리가 아까 예를 들었어요. 그냥 1몰이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랬더니 나중에 A 양이온 다 사라졌어요. 식사 볼까요? A 양이온이 있었는데 모두 다 사라지고 누가 된 거예요? B 양이온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원래 여기 B 고체 쓰고 여기 A가 석출된 A 고체 써줘야 되지만 그냥 쓰지 않고 그냥 양이온만 썼어요. 그랬더니 2몰 되었대요. 다시 얘가 지금 1몰만큼 반응했는데 얘는 지금 2몰 생성됐대요. 우리 전하량이 지금 같아야 된다. 몇으로? 1A로. 그럼 한번 나타내 볼까요? 1 곱하기 A인데 나중에는 2 곱하기 B로 지금 변했네. 둘이 같아야 돼. 그럼 A에서 C가 이 전하 지금 A 그리고 B 그리고 C 있죠? A에서 C가 3 이하의 자연수라면 우리 무조건 얘네 몇대 몇이다라는 거 알아요? 2대 1이다. 아하. 그럼 A가 2가 양이온이었기 때문에 얘네가 지금 하나 나가 있대. 지금 얘네들의 전하량이 보존돼야 되는데 지금 1가 양이온 작은 전하가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들어왔구나. 자, 여기까지 이해 됐으면 그다음 갑니다. 자, 그다음 얘가요. C 양이온이 들어왔는데 우리 아까 0.1 모이닝도 곱하기 V/ml 1몰이라 가정했죠? 얘도 1몰이 들어왔다라고 봐줘야겠다. 똑같은 모이닝도, 똑같은 부피니까. 자, 그럼 얘가 지금 들어왔어요. 자, 들어왔으면 이제 여러분들 착각하는 게 얘가 지금 들어왔는데 얘가 지금 양이 또 달라졌으니까 아, 그러면 얘는 이것보다 더 작은 C 양이온이 온 건가요? 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시 생각해 봐요. 우리가 전하량 보존은 딱 여기까지. 다시 여기서부터 전하량 보존하려면 얘를 더해주고 나서.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우리가 뭘 알아야 돼? 얘네가 1몰 들어왔는데 1몰이 들어왔어요. 정확히 1몰이 지금 증가한 거야. 그러면 이 양이온의 전하가 몇인지 바로 보여야 돼요. 이게 무슨 뜻이냐? B 고체를 충분히 넣어줬어요. 그래서 B 고체와 이 C 양이온이 반응한 거예요. 다시 말해서 B 양이온이 생성된 거예요. C 양이온이 들어왔는데 얘는 지금 환원되어 석출되었고 C로 그럼 B가 고체로 있었던 애가 전자를 잃고 산화되어서 B 양이온이 된 거예요. 그때 얘가 1몰이 들어왔는데 똑같이 여기서 1만큼 증가했으니까 얘도 1몰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얘도 1몰, 얘도 1몰? 그럼 우리 전하량 보존에 의해서 딱 여기까지는 지금 유지. 왜냐면 여기까지는 얘네들 지금 변화가 없잖아. 비양이온을 건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 여기서 지금 추가로 들어온 애들이 지금 전하량 같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지금 1이었다. 1 플러스였죠? 얘도 몇이다? 1 플러스다. 그래서 우리가 전하를 모두 다 찾을 수가 있게 됩니다. 여기 2, 여기 1, 여기가 1.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활용해서 큰 전하를 가지고 있는 양이온이 발생하는지, 아주 작은 전하를 가지고 있는 양이온 발생하는지, 이거를 판단해 주셔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거를 이 연습을 통해서 본 것처럼요. 만약에 큰 애가 나간다? 그럼 기존에 작은 애가 들어온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온수, 이 안의 이온수는요, 증가할 겁니다. 근데 반면에 지금 똑같은 경우니까 이거는 무시하고, 만약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요, B 플러스가 있는데, 얘네가 나가고 C 3 플러스가 새로운 애 그냥 제가 만들어 봤어요.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얘네가 전하량이 같아야 되기 때문에 여긴 3, 여긴 1. 그럼 얘네가 3개가 나갈 때 얘네는 하나가 들어오는 꼴이에요. 그럼 이온수는 줄어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애가 들어오는가, 작은 애가 들어오는가, 이 전하가 큰 애가 들어오는지, 전하가 작은 애가 들어오는지를 빠르게 판단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큰 애가 들어온다, 작아질 거고, 작은 애가 들어온다, 커질 거다. 자, 이거를 제가 다음 시간에 한번더 강조를 할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충분히 연습할 수 있도록 같이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바로 이점 테스트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점 테스트에서는 여러분들과 바로 수용액 속에 이미 X 양이온이 있는데요. 여기다가 우리가 Y 고체를 넣어줬을 때 상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자, 발문 갑니다. 그림에 금속 이온 X 양이온이 들어있는 수용액에 금속 Y 고체를 넣어 주었습니다. 자, 그러하였더니요. 여기에서 반응 후 전체 금속 이온의 양은요. 0.3몰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여기가 지금 0.3몰보다 크다?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 둘을 다 합친 거죠. 전체 금속의 양이기 때문에 이걸 다 합쳐주면 이것보다 크다. 그럼 이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금속을

넣어줬다. 이 안에 지금 전화량이 보존돼야 돼요. 그럼 얘가 왜 지금 증가를 했는가? 우리 아까 했었습니다. 자, 이 안에 수용액이 있는데 우리 들어온 애가 만약에 전화가 작았어요. 기존에 2 플러스가 있었는데 1 플러스가 들어왔어? 그럼 이 안에 양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라고 했고요. 자, 반면에 이번에는요. 1 플러스가 있었고요. 자, 만약에 큰 애가 들어온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 안에 어떻게 된다? 감소한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보니까 얘네가 증가했어. 그럼 우리가 이제 예측하건대 m과 이 1을 비교했을 때이 m이라는 거는 기존에 들어온 이 1보다 이1 플러스보다 더 어떻다? 전화를 더 크낼 거야. 그럼 n이요 1보다 크구나 라는 것을 눈치를 빠르게 채줘야 됩니다. 이해되셨나요? 우리한테 정확한 양은 주지 않았기 때문에 m이 몇인지 모르지만 커졌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연습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럼 여기 이제 갑니다. 자, x 양이온 화단되었니? 라고 묻고 있는데요. 헷갈린 친구 써보시면 돼요. x가 양이온 있었는데요. 결국에 얘가 들어와서 y라는 양이온이 생성되었어요. 비록 이 y라는 애가 부족했는지 아직 x 양이온이 남아있긴 해요. 하지만 일부가 지금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알수 있어요? y가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그 전자를 받아서 석출되었구나. 다시 말해서 이 x 양이온은 전자를 받았다, 환원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속 양이온은 전자를 이미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금속 양이온 환원되지만 금속이라는 건 잃고자 하는 경향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산화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있는 애를 가지고 힌트 얻어서 환원된다라는 거를 봐주시면 더더욱 쉽게 보일 거예요. 그럼 니은, m은 1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m은 1은 절대 아니다. 라는 거는 보일 거예요. 왜냐면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이 안에 0.3몰이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얘가 증가했대요. 그럼 적어도 알수 있는 건, 아, 얘네 이온이 지금 어떤 애가 들어온 거야? 더 작은 애가 들어와서 많이 나갔구나. 아니, 많이 생성됐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됐죠. 그래서 작은 애가 지금 들어왔다? 그럼 지금 작은 애가 1인데 얘는 1보다 커야 되는구나. 그래서 얘는 1은 절대 아니다. 디귿. 전자는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하나요? 라고 할때 헷갈린 친구들은요. 지금 x 양이온 환원된다라고 했죠? 얘가 지금 환원이고요. 그럼 다시 말해서 이 y라는 애는 금속으로 들어와서 양이온이 됐기 때문에 산화가 됐거든요. 그럼 산화라는 건 전자를 잃는 반응이고 환원 전자를 얻는 반응이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돼라고 방향을 설정해주면 전자는 이 x 양이온에서 y가 아니라 y에서 x 양이온으로 이동한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구는 정말 많아요. 그때 헷갈릴 때마다 밑에 환원인가 산화인가 이렇게 써두면 이렇게 화살표로 표기하기가 좀 편리해요. 그래서 답은 기억만 맞으니까요. 1번 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유형을요. 다음 시간에 많이 반복적으로 풀 예정이니까요. 제가 앞에서 나타냈던 우리가 큰 애가 들어와요. 작은 애가 들어와요. 연습했죠. 그걸 한번더 여기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지금까지 금속과 금속 이온 반응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이제 1번, 아까 그게 2번이었어요. 1번. 금속과 비금속의 반응으로요.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과 비금속이다라고 하는 건 쉽게 표현하자면 금속 원소의 원자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 되고자 하는 경향이 크다. 비금속 원소의 원자는 전자를 얻고 음이온 되고자 하는 경향이 크다. 그럼 전자를 잃고 양이온 된다라는 건 산화되고 그럼 전자를 얻고라는 건 당연히 환원되고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단어들은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산화, 환원을요. 그냥 음이온될 때, 양이온될 때 적절한 단어만 넣어주면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금속이라는 건 양이온이 된다라는 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양이온인데요. 그럼 전자를 잃어야 돼요? 아니면 얻어야 돼요? 잃어야 되죠. 그래서 산화되어서 양이온되었고요. 반면에 비금속은요, 얘가 전자 잃었죠. 그럼 그걸 얻어요. 그래서 환원되어서 음이온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식 한번 우리 살펴볼 건데요. 결과적으로 양이온과 음이온이 이온계란 물질을 형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트륨 1가 양이온, 염화윤 1가 음이온이에요. 그래서 나트륨 금속인데 전자를 잃음으로써 양이온 됐죠. 산화. 그럼 여기 염소라는 건 전자를 얻음으로써 환원되었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환원되어서 음이온 되었다. 그럼 각각을 써주면 사실은 나트륨은 전자 하나 잃어서 우리 어떻게 표현해줘야 돼요? 나트륨 전자 하나 잃어서 1가 양이온이 되어 전자 하나 잃었어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염소라는 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이원자 분자가 안정적이네요. 그러면 얘네는 염화이온이 몇개 발생할까요? 두 개요.
그럼 전자증 몇개 받아야 돼요? 각각 하나씩 해서 우리는 두 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환원 반응에서 이미 두번 일어나요. 전자를 두번 얻는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산화와 환원 항상 동시성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반응, 산화 반응이 한번 일어날 때 전자 하나를 지금 내놓기 때문에 그래서 얘네가 두번 일어나줘야 돼. 그래서 반응 계속 맞춰주면 두 개의 나트륨이 두개 지금 양이 생성되는 거고 두 개의 전자를 내놓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식을 써주게 되면 전체 반응식 이렇게 나타난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각각의 산화 환원을 써주시면 이 전자의 이동하는 양이 잘 보여요. 그럼 이거를 통해서 우리는 전자의 이동한 양을 잃고 얻고자 하는 거를 갖도록 맞춰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 같이 금속과 비금속의 반응도 무엇이다? 산화하는 반응이다라고 가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됐으니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앞에서 우리 배웠던 금속 이온 반응 1번, 2번에서는 비금속과 금속에 대한 반응 방금 했었죠. 그래서 이거 2번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구리 이온이 포함된 수용이 헷갈린다. 그러면 그려주세요. 자, 구리 이온이 있었는데요. 여기다가요, 아연판을 이렇게 넣어주었습니다. 아연이에요. 자, 그랬더니 구리가 석출되었다. 석출되었다라는 거, 전자를 얻어서 환원되었다라는 거죠. 자, 전자 몇개 얻었어요? 두개 얻었어요. 자, 그러면 이 아연이라는 게 전자 몇개 내놓을까요? 이가 양이면 되면서 전자를 두개 내놓게 됩니다. 써볼까요? 자, 그럼 여기서 이때 누구는 산화된다? 바로 아연은. 아연은 산화되고요. 누구는 환원된다? 구리 이온은 환원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써놓은 식 하나가 산화 반응이고, 바로 얘가 뭐다? 환원 반응이구나. 그래서 둘다 전자를 얻고 잃은 개수가 어때야 된다? 같아야 된다. 자, 그럼 2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나트륨과 염소가 반응하여 염화나트륨 생성할 때요. 나트륨과 염소 각각 어떻게 내는가? 이거는 여러분들 진짜 식 쓰는 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이런 것처럼요. 그러면 나트륨은요. 나트륨과 염소가 반응해서 염화나트륨 된다 했으니까 여기서 1가 양이온, 그 1가 음이온이 돼줘야 되죠. 그럼 나트륨이다라고 하는 건 당연히 전자를 잃고자 하는 경향이 크다. 그래서 나트륨 양이온이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이거 살짝만 제가 플러스를요. 살짝 떼기만 할게요. 자, 이번에는요. 염소라는 건 사실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이원자 분자 기체로 존재하고 있죠. 자, 그럼 얘가요. 전자를 받아요. 근데 염소가 두 개죠? 그래서 전자 두 개를 받아서 바로 염화이온이 됩니다. 자, 그럼 얘가 지금 두 개가 형성될 거고요. 그럼 다시 말해서 전자를 얻는 반응이 일어났다? 이건 환원 반응이다. 그럼 여기에선 전자를 지금 잃는 반응이 일어났다? 산화 반응입니다. 그럼 산화와 환원이 일어날 때 전자를 잃고 얻으면 같아야 된다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서 환원이 두번 일어날 때 산화는 한번 일어나서 전자 하나를 지금 내놨어요. 다시 말해서 여기 반응 개수가 두 배가 돼줘야겠다. 그래서 나트륨 두 개, 그래서 여기에 나트륨 두 개, 전자 두개 내놓아요. 그래서 정리해보자면 이 나트륨이라는 거는 산화가 되고요. 전자를 잃는 산화 반응이 일어나고요. 염소라는 것은 전자를 지금 얻는 반응이 일어나고 있죠. 그래서 환원된다라고 가주시면 돼요. 그래서 산화 환원은 눈에 잘안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직접 식으로 써주시면 정말 이해가 잘 됩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전자의 이동에서요. 이제 마지막 금속과 산의 반응인데요. 사실 여러분들 그 금속에 대한 반응성을 한번 찾아보시면요. 작은 애와 큰애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게 있어요. 이온화 경향성이 있는데 그 사이에 수소가 하나 껴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금속 사이에서의 반응성을 살펴보기도 하는데요. 반면에 이 염화수소 수용액에다가 이 아연을 넣거나 마그네슘 넣거나 구리를 넣으면서 얘네들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보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다 첫 번째로 제가 해볼 거는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앞에서는 금속에다가 금속을 바로 이 구리 이온이 있는 수용액에 넣어줬는데 여기서는요, 염산에 넣어줬거든요. 그럼 염산 수용액이다라는 뜻이 뭐냐면 이 수용액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자, 여러분들 이거 먼저 이해를 하고 잘 따라가 주셔야겠죠? 수소이온과 염화이온은 존재하는데 여기에서 얘네 금속이 들어가면 이 금속과 수소이온이
반응을 한다. 그래서 금속과 산의 반응이에요. 그래서 모든 금속이 다 반응한다라는 건 아니고요. 이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애들이 들어오면 반응을 하는 거고요. 만약에 수소보다 반응성이 작으면 반응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금속과 금속에 대한 이온 반응에서 반응이 일어나는 경우와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써놨는데, 우리 금속을 금속 이온에 수용이 넣어주죠. 자, 넣어주게 됐을 때, 여기 반응성이 큰 애가 있고, 작은 애가 들어가요? 반응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안 일어난다. 반응성 큰 애가 산화되어서 이온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근데 반면에 큰 애가 작은 애한테 들어가면, 이 금속, 반응성이 큰 금속이 산화가 되고, 반면에 금속 이온은 환원이 된다. 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도 사실은 조건이 뭐냐면, 금속과 수소를 비교했을 때, 수소보다 반응성이 큰 애가 들어왔을 때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마그네슘이 여기 지금 염화수소 수용이, 염산 수용이 들어왔어요. 자, 그러면 들어왔을 때 얘가 이미 지금 전자를 잃은 상태죠. 그럼 얘가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반응성이 큰 마그네슘이 전자를 잃게 됩니다. 자, 근데 마그네슘은 몇가 양용? 이가 양용. 그래서 전자를 두개 잃게 돼요. 자, 그럼 이 수소 이온은 그 전자를 이제 받게 되는데요. 이제 중요한 건 수소 이온이 전자를 받고, 아, 행복해, 이게 아니라 전자를 받을 때 얘네들은 전자 두 개를 받아서 이원자 분자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전자 두 개를 받아서 이원자 분자가 된다. 다시 말해서 수소 이온이 두 개가 각각 전자를 받아서 얘네들이 무엇이 된다? 수소 기체가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미 마그네슘이 전자를 지금 잃었어요. 그럼 이건 산화예요, 환원이에요? 전자를 잃었기 때문에 산화 반응이 일어날 때 수소이온은 그 전자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소이온은 환원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산화 반응이다라고 하는 것은 마그네슘이 전자를 두개 잃어서 바로 양이온이 되었고요. 환원 반응이다라고 하는 건 수소이온 두 개가 그 전자 두 개를 받음으로써 수소기체 하나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반응 개수 한번 잘 살펴볼게요. 자, 1몰에 마그네슘이 반응을 하였어요. 몇 몰의 수소이온과 2몰의 수소이온과. 그래서 1몰에 마그네슘이 형성할 때요. 그때 수소기체는 몇몰 형성된다? 1몰 형성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조심하셔야겠죠? 그래서 반응계수 앞에 1은 생략하는 게 맞지만 이해하기 쉽도록 마그네슘 1몰이 산화하면 1몰의 수소기체가 생성된다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해되셨나요? 자, 그럼 적용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방금 했던 내용이 바로 2번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것은 지우지 않고 같이 이야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질산은 수용액 구리를 넣었습니다. 그럼 한번 옆에다 그림 나타내 볼게요. 질산은 수용액인데, 우리는 질산이라는 음이온은 필요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다가 이온이 있었고요. 여기다 구리를 넣어 주었어요. 자, 그랬더니 구리는 전자를 잃고 구리 이온으로 녹아 들어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산화가 일어났고요. 전자 지금 몇개 잃은 거예요? 두 개를 잃은 상태에. 근데 여기서 이온이 있었는데요. 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으로 석출되었대요. 그럼 전자를 얻었다? 그럼 얘는 환원이에요. 자, 그럼 전자를 얘네가 두 개를 내놨기 때문에 얘네도 두 개를 지금 받아야 되는데 한번 일어날 때한번 얻죠? 그래서 우리 반응계수 맞추자. 이온 두 개에다가 은이 두개 석출된다. 그래서 이 반응에서 구리가 1몰 산화됐대. 얘네가 1몰 산화됐대. 석출되는 은은요, 몇 몰이다? 2몰이다. 이렇게 가주시는 거예요. 반응계수 맞출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갑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마그네슘이 몇 몰을 충분한 양이 염산에 넣으면 전자 몇 몰이 이동하여서 수소기체 몇몰 생성된다라고 했는데, 제가 1몰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1몰을 충분한 양이 염산에 넣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여기 1몰을 넣었어요. 그랬더니 전자 두 개를 내놨고요. 자, 그래서 전자 두개 내놨다. 얘가 1몰 기준 전자 몇 몰이다? 2몰이다. 자, 2몰이 이동하여서요, 수소이온이 그 전자 2몰을 받아서 수소기체 1몰을 형성하게 된다라고 가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금속과 산의 반응, 금속과 금속 이온 반응에 대해서 정리 한번더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우리 오늘 배웠던 내용 정리할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유니크키. 자, 식초 속 아세트산의 함량에 대해서 여러 가지 표현 정리해보시고요. 자, 전자이동 다음 시간에도 활용할 거니까 충분히 복습하고 오셔야 돼요. 그래서 유니크키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마그네슘과 산소가 반응하는 금속과 비금속 산화하는 반응인데요. 산화 마그네슘 됐을 때 마그네슘은 산화될까요? 힌트 갑니다. 산화라는 건 전자를 잃고 양이온 된다. 자, 그렇게 됐나요? 자, OX 올려주시면 답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고생 많으셨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한문의 김재호입니다. 어떻게 여러분 생각대로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이런 말로 시작을 할게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의지대로, 우리의 목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시간 또한 시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7강이고요. 단문 세 번째 시간이네요. 49쪽 힘차게 펴고 시작하겠습니다. 과실지에는 부족히라 라는 문장인데요. 일단 지자가 또 나왔습니다. 참 많이 나오죠. 뒤에 오는 한자가 명사로 풀이되느냐, 동사로 풀이되느냐, 요걸 따지면 주격인지 관용격인지 알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자는 여기서는 길이다라는 동사로 풀면 안될것 같아요. 만약에 동사로 풀면 요거 요것이 길이다. 문장이 끝나버리잖아요. 뒤에 세 글자가 더 따라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칭찬 정도의 명사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있는 지자는 칭찬은 칭찬인데, 어떤 칭찬인지 꾸며주는 역할이 되겠죠. 과자가 또 나왔습니다. 잘못의 뜻도 있고, 지나다, 통과하다 할 때의 과자, 과속하다, 과음하다 할 때는 지나치다의 뜻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이 과자도 시험에 언제든 출제가 될수 있는 한자입니다. 실자는 열매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죠. 열매는 무언가 꽉차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용이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내용, 사실의 뜻까지 확장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을 지나치는 칭찬은, 그러니까 사실에 오버하는, 그러한 칭찬은, 족하지 아니하다라는 얘기죠? 기뻐하기에 족하지 않다. 말이 조금 이상하네요. 기뻐할 수 없다 정도로 풀이하시면 됩니다. 기뻐하면 안 된다 정도로 풀이하면 되겠죠. 맞아요. 만약에, 이렇게 실제를 뛰어넘는 칭찬, 한두 번은 괜찮겠지만, 계속해서 그런 칭찬을 받다 보면 얼마나 부담감이 되고 얼마나 압박감을 느끼겠어요. 기뻐할 만한 일이 절대 아니다라는 얘기죠. 또 실상을 넘는 칭찬, 이런 것에 연연하지 말아라라는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문장을 볼게요. 당정 신심하야 표리 여일하라. 당, 마땅할 당자, 마땅히라는 부사로 풀면 되겠고요. 바르게 하라라는 얘기입니다. 마땅히 뭘 바르게 하라?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마땅히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여 겉표자 안 리자, 속 리자입니다. 표와 리는 당연히 서로 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겉과 속이 한결 같이 하라라는 뜻이 되겠죠. 하나 되게 하나 되는 것 같이 하여라 정도가 됩니다. 여자가 또 나왔습니다. 요약, 요약, 요약, 요약, 요약, 요약, 요약, 요약. 무엇무엇과 같다의 뜻으로도 쓰이고 만약의 뜻으로도 쓰인다. 이제 머릿속에 다 들어와 있죠. 여기서도 무엇무엇과 같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겉과 속이 하나인 것처럼 하라라는 의미가 되겠죠. 쫙 정리하자면 맞다.

사랑이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여 겉과 속이 하나인 것과 같이 하여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성어 시간에 배운 표, 리, 부, 동 하면 안 된다라는 걸 경계하는 그런 문장이 되겠죠. 맞아요. 겉과 속이 한결같은 그런 사람이 되려고 노력을 해야 되겠죠. 약자가 또 나왔네요. 지금 방금 선생님이 요약, 요약, 요약, 요약 했었는데 요약, 요약, 요약, 요약이 또 나왔습니다. 약자는 무엇무엇과 같다의 뜻도 있고 만약의 뜻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여기서는 지금 만약의 의미로 풀어야 좋습니다. 요 글자에 밑줄을 그어놓고 의미상 바꿔 쓸수 있는 한자 골라보세요 하면 엿자를 골라 답하시면 되겠죠. 만약 용은 쓸 용자죠? 쓴다면 이렇게 됩니다. 뭐를 쓰냐 하면 마음과 힘 오네요. 그렇죠? 만약 마음과 힘을 쓴다면 마음만 쓰면 마음 속에 있는 뜻이 희망 사항으로 끝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또 마음이 없이 어떤 뜻이 없이 힘만 쓰면 그건 노동이죠. 얼마나 지치고 힘들겠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아주 간절한 마음과 실천하고자 하는 그런 힘, 그것을 같이 쓴다면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 마음과 마음 속에 있는 뜻, 그쵸? 아주 확고한 뜻을 가지고 있는 힘을 다한다면 이런 얘기가 됩니다. 만약 마음과 힘을 쓴다면 하사 하자는 어찌 하자입니다. 어찌 한문에서 쓰이는 의문사 중에서 가장 흔하게 쓰이는 의문사가 바로 요 어찌라는 뜻의 하자이다라는 것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맨 마지막에 있는 야자, 요 야자는 평서형의 종결형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로 풀자면 뭐뭐입니다. 마침표 빵에 해당되는 한자인데 여기서는 마침표가 아니라 뒤에 있는 물음표 역할 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야자가 꼭 마침표 역할만 하는 건 아니구나. 물음표 역할도 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되겠죠? 앞에 있는 어찌 하자와 호응을 이루고 있는 한자가 요 야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찌 요거 요거 요거일까요? 이렇게 끝나고 있는 그런 한자가 되겠죠. 일사자가 나왔는데 어찌 일 누가 이렇게 표현을 하나요? 어찌 일, 어떤 일이라고 살짝 센스 있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어떤 일이든 할수 없겠는가? 능자, 가능, 득. 뭐뭐 할수 있다의 뜻으로 많이 푼다 얘기를 했었죠? 앞에 부정을 나타내는 불자가 왔으니까 불능은 할수 없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든 할수 없겠는가? 라는 건 무슨 일이든 다할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만약 마음과 힘을 쓰면 어떤 일이든 할수 없겠는가? 모든 일이든 다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마음속에 뜻을 단단히 세우고 하루하루 힘을 발휘해서 실천해 나간다면 불가능해 보이는 그 어떤 일들도 반드시 이룰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학자는 이렇게 가네요. 자, 자자는 뭐뭐 하는 사람, 뭐뭐 하는 것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얘기를 했었죠. 사람으로 풀면 배우는 사람이 되고요. 것으로 풀면 배움이라는 것은 요 정도의 의미가 되겠죠. 수, 모름지기, 반드시라는 의미입니다. 반드시라는 말이 필수라고 쓰잖아요. 그렇죠? 반드시 필자와 숫자가 바로 요 숫자입니다. 반드시 모름지기 요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자가 또 나왔네요. 요약, 요약, 요약, 요약. 무엇무엇과 같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배움이라는 것, 배우는 사람은 뭐와 같냐 하면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다 상자 위에 뜻만 있는 거 아니에요. 아래 하자 나왔을 때 선생님이 이야기했듯이 당연히 윗상자도 위로 올라가다의 뜻도 있고 윗사람의 뜻도 있고 가장 위에 있는 사람은 임금이기 때문에 임금의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올라가다의 뜻으로 보시면 좋겠죠. 배움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으니 나아가지 아니하면 즉자가 또 나왔습니다. 뭐뭐이면 정도로 풀이가 된다고 했었죠. 나아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 퇴! 물러

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맞아요. 물을 거슬러 올라갈 때 가만히 있으면 물살에 의해서 다시 떠내려가겠죠. 물러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학업에 있어서 현상 유지는 곧 퇴보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늘 부단히 열심히 노력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배움이다를 강조하고 있는 그런 문장이 되겠죠.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배움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물을 거슬러 오르는 것과 같으니 나아가지 않으면 물러나게 된다. 집중 탐구 두 번째로 갑니다. 용량 타인이거든 선수 자량이라. 욕은 하고자 할 욕자입니다. 뭘 하고자 한다라는 것, 바란다는 의미가 되겠죠? 바라다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고자 하면, 요거를 바란다면 정도가 됩니다. 량자, 헤아릴 양자가 왔으니까 헤아리고자 한다면, 헤아리기를 바란다면 뭐를? 타인, 다른 사람. 어렵지 않죠? 다른 사람을 헤아리고자 한다면, 다른 사람을 헤아린다라는 건그 사람이 잘났네, 못났네, 비판을 하거나 평가를 하려 한다면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면 먼저 모름지기 반드시 어떻게 하라? 스스로를 헤아려라라는 얘기가 됩니다. 먼저 자기를 돌아보고 자기는 잘하고 있는지 그걸 먼저 따져야지. 무작정 남에 대해서만 이 사람은 이렇네 저렇네 이러쿵저러쿵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남을 비판하고 남을 평가하기 전에 스스로를 돌아보고 스스로 평가하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역시 자기 성찰을 강조한 그런 문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장도 볼까요? 화생어 욕득하고 복생어 자금이라라는 문장이 나오네요. 중간에 자가 보입니다. 김제 호 아우 호 아우 호 아우 에에에 호 아우 호 아우 에에에 호어우요세 글자는 어디 어디 에 어디 어디에서 누구누구에게 그리고 비교를 나타내는 무엇보다의 뜻으로 쓰인다. 자 볼까요? 재앙은 생 난다 생겨난다라는 얘기니까 여기 여기에서 생겨납니다. 이렇게 가야 매끄럽겠죠? 따라서 가운데 있는 어자는 어디 어디에서로 풀이가 됩니다. 아유, 우리 재앙을 멀리 해야 할 텐데, 재앙이 어디서 생기나 볼까요? 욕, 득, 욕자, 바라다, 하고자 하다의 뜻으로 풀이가 된다고 얘기를 했었고요. 득자는 얻을 득자이니까 얻고자 하는 데에서 생긴다라는 겁니다. 얻기를 바라는 데에서 재앙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아, 그러네요. 그쵸? 무언가를 갖기 원하고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경우도 종종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 재앙이 거기에서부터 움트기 시작한다라는 얘기. 우리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렇죠? 복은 어디서 생기냐 하면 자금에서 생긴대요. 스스로 자자에 금할금자니까 스스로 금하는 데에서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결국 이 문장은 내 안에 꿈틀거리는 욕심을 잘 컨트롤하라, 절제하라라는 의미가 담겨 있겠죠. 다음 문장을 볼게요. 범자가 나왔습니다. 지난 시간에 지압이 남편의 뜻으로 주로 많이 쓰이는 부자 이야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요 범자도 선생님이 같이 언급을 했습니다. 이 범자는 평범하다의 뜻으로 쓰이지만 요렇게 문장의 앞에서 자, 이제 한 문장 출발합니다.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건 진리예요를 암시하고 있는 무릇의 뜻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무릇 요거 요거 하는 사람은 이렇게 갑니다. 자자가 또 나왔네요. 뭐뭐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하면 모사. 모자는 김모씨 할 때의 모자입니다. 아무개라는 뜻도 있지만 어느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라고 풀이하면 되겠죠? 뒤에 어려울 난자가 오니까 무릇. 어떤 일이 어렵 다고 말하는 사람은 일 너무 어려워 이일 못하겠어 너무 어려워라고 말하는 사람은 걔 모두가 너무 단정적인데요 모두가 하지 않는 것이다 하지 않는 것이다 위자가 나왔습니다.

있습니다. 하다, 되다, 3번, 3번, 3번, 3번은 삼다, 위하다, 여기다, 만들다, 요 정도, 6가지 정도의 뜻은 알자고 이야기를 했었죠. 아직도 머릿속에서, 아, 이거 무슨 뜻이더라, 하다, 아, 그다음 뭐더라 하는 친구들은 내가 반장을 하는 건 내가 반장이 된 거고, 담임 새끼가 반장을 삼으신 거고, 반장이 된 나는 우리 반을 위하여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야죠. 그러면 한문 선생님께서, 오, 이반 최고인데? 하고 여기실 겁니다. 요 정도 6가지의 뜻을 머릿속에 꼭 넣자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하다의 뜻으로 쓰였습니다. 일 너무 어려워 라고 말하는 사람은 모두가 하지 않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것이 아니다, 가운데 있는 두 글자가 아니다 라고 풀이가 되는 거죠. 불능, 능자, 가능, 득, 뭐뭐 할수 있다 라고 풀이가 된다고 했었죠. 앞에 부정을 나타내는 한자가 붙었으니까 할수 없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수 없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자,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무릇, 어떤 일이 어려워요 라고 말하는 사람은 모두가 하지 않는 것이요, 할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아, 그냥 이를 회피하기 바빠서 그런 것일 뿐인 것 같아요. 굳은 의지를 갖고 자기 주도적으로 일을 하나하나 성취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지요. 다음 문장 갑니다. 등산에, 등산 모르는 친구들은 없겠죠? 산에 올라가는 거죠. 산을 오르매, 기자도 기간이라는 뜻도 있지만, 기약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산을 오르매 기약하는 사람이에요. 약속하는 사람이 되겠죠? 뭘 약속하냐면, 이르는 것을 기약하는 사람. 어디에 이르냐 하면, 산 꼭대기네요. 그쵸? 산 정술령차니까 산의 정상에 이르고자 기약하는 사람은 산에 올라갈 때난 정상에 반드시 깃발을 꽂을 거야 라고 약속하는 사람, 기약하는 그런 사람은 비록 숫자죠. 비록 정상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정상에 이르지 아니하더라도 가 뭐뭐 할 수가 있다, 이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 산에. 허리에 이를 수는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 양궁이나 사격 선수들 보면 늘 당연히 10점을 향해서 쏘죠. 10점을 향해서 정말 정신을 집중하여 쏜단 말이죠. 그러면 10점에 비록 맞지 않을지라도 빵점 맞추는 선수는 거의 없어요. 그렇죠. 10점을 맞추지 못하더라도 9점, 8점은 맞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표를 높게 잡고 최선을 다하면 그 목표에 이르지 못할지라도 어느 정도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맞아요. 결과값은 목표값에 비례해서 나오더라고요. 우리 목표를 높게 잡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파이팅! 열심히 공부하자고요. 자, 다음 문장 갑니다. 집중 탐구 세 번째네요. 초, 풀초자 됐고요. 불거근 즉자가 또 나왔습니다. 아, 일단 문장이 길어서, 아, 이거 어떻게 풀이하지 싶은데, 요런 글자가 보이면 땡큐예요. 아, 요거 하면 요거구나. 이렇게 문장을 나눌 수가 있기 때문에, 즉자는 한문 문장 안에서 조건이나 가정을 나타내는 뭐뭐 이면으로 풀이가 많이 된다라는 겁니다. 풀은 요거면이란 얘기가 되겠죠? 불자가 오네요. 요거 하지 않으면 이렇게 되겠죠? 뭐 않으면이면 거근 거자 가다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갈 거자 거래하다 할 때의 거자인데 버리다 덜어 없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거자가 가다의 뜻으로 쓰이지 않고 없애버리다의 뜻으로 쓰일 때는 밑줄이 그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기가 그렇습니다. 뒤에 뿌리가 나오니까 풀은 뿌리를 없애버리지 않으면, 다시 말해, 거라는 의미니까 거를 집어넣어서 풀은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 자라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 글자, 다시 붓자도 별표입니다. 요것도 굉장히 출제 빈도가 높은 한자 중에 하나입니다. 왜? 다시 불로만 쓰이는 게 아니라 회복할 폭,
돌아올 복으로도 쓰입니다. 복원하다, 복구하다 할 때의 복자가 바로 이 복자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회복한다라는 게 원래 상태로 다시 온다는 거잖아요. 돌아온다는 건 갔다가 다시 온다는 거잖아요. 다만 다시일 때는 음이 부로 바뀐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되겠죠. 여기가 바로 다시의 뜻으로 쓰인 부자가 됩니다. 자, 풀은 그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 자라나고, 그렇죠? 다시 자라납니다. 자라나니 무본 어자가 또 나왔네요. 그렇죠? 무자는 힘쓸 무자, 본자는 근본 본자, 뿌리 본자죠. 뿌리에 힘써야 한다 정도가 되겠죠. 그렇죠? 악을 제거하는 데에는 악을 제거하는 데에 뿌리에 힘써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악을 제거하는 데에 있어서는 그 뿌리, 그 근본에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정리 다시 할게요. 풀은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 자라나. 니 악을 제거하는 데 있어서 그 뿌리에 힘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어 시간에 배운 발본색원이 떠오르셔야 되겠죠. 발본색원해야 한다. 겉모습만 바꿔서는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안 된다라는 얘기죠. 뿌리까지 싹다 도려내어야 그 문제가 해결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지난이는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사지난이는 난이는 어렵고 쉬움입니다. 그쵸? 만약에 어렵고 쉽다 하고 동사로 풀면 문장이 끝나버리죠. 일이 어렵고 쉽다 문장이 끝나버린단 말이죠. 이만큼이나 더 남았는데 따라서 어렵고 쉬움이라는 명사로 풀으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명사로 풀이되는 앞에 한자, 지자가 붙었으니까 요 지자는 난이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관용격의 의미가 되겠죠. 따라서 일의, 의로 풀어야 되겠죠. 일의 어렵고 쉬움은 이렇게 됩니다. 그쵸? 어떤 일은 굉장히 어렵고 어떤 일은 굉장히 쉬운데 있지 아니하다. 그 일에 어렵고 쉬운 건 여기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얘기예요. 그 일이 작은지 큰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얘기죠. 일에 크고 작음에 있지 아니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어디에 힘을 써야 될까요? 힘쓸 무자입니다. 어디에 힘 써야 하냐면 때를 아는 데에 있음을 힘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정리할게요. 처음부터 일에 어렵고 쉬움은 그 일에 작고 큼에 있지 아니하니 그 때를 아는 데 있음에 힘써야 한다. 이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일에 어렵고 쉬움을 결정하는 것은 시기 적절한 때이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맞아요. 성공의 포인트도 이 때를 잘 아는 것 중요하잖아요. 그걸 강조하고 있는 그런 문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음 문장을 볼까? 요 여자가 나왔습니다. 여자도 일단 별표 치고 갈게요. 여자도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여러 가지 뜻이 다잘 쓰여요. 그래서 요 문장 안에서는 이 여자가 어떻게 쓰였니?를 묻는 문제가 종종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보통 많이 쓰이는 뜻은 요겁니다. 더불어 함께라는 뜻으로 많이 씁니다. 와, 과 똑같은 말 아니에요, 선생님? 친구와 더불어, 친구와 함께. 똑같은 뜻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똑같은데, 선생님이 따로 정리한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 EBS와 수험생 할때 와의 뜻으로 쓰인다라는 겁니다. 즉, 대등한 관계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라는 거죠. 볶음밥과 짜장면 할 때의 과의 의미로 쓰인다라는 얘기죠. 이렇게 쓰이려면 A와 B니까 A가 당연히 앞에 와야 되겠죠. 시작하자마자 여자가 왔다면 이런 뜻은 아니다라는 걸 금방 알수 있습니다. 너무나 착해서 이 상장을 수여함 할때 여자 이 상장을 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줄 여자로도 쓰입니다. 기여하다 할때 여자도 바로 요 여자가 되겠죠. 여기서는
더불어의 뜻입니다. 손자, 덜다 손자, 손해 손자입니다. 그러니까 손해인 사람과 더불어서 처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자도

장소를 나타내는 곳의 뜻으로도 쓰이지만 처하다, 처리하다, 대처하다 등등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처하다, 처자로 지금 거처하다, 처하다, 처자로 풀이를 했습니다. 손에 인 사람과 더불어 처하, 면자가 또 나왔네요. 아, 면자가 아니라 면의 뜻을 의미하는 직자가 또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름이 저절로 낮아지고 이렇게 되겠죠. 우리 한문에서 주로 접속사 역할을 하는 한자가 바로 요 이자입니다. 그러나 그리고 그래서 하지만 역접과 순접의 역할을 요 글자가 다 합니다. 지금은 앞에 한 글토가 하고라고 붙어 있네요. 순접 접속사로 보시면 됩니다. 이자, 요 글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아, 접속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볼게요. 손에 인 사람과 더불어서 처하면, 나 자체도 그 이름이 저절로 낮아지고, 내 자신도 저절로 천해진다. 이니까 결국 손에 인 사람과 어울리지 말아라. 아, 라는 의미가 되겠죠. 왜? 왜? 왜? 먹을 가까이 하면 까매지니까. 나쁜 사람과 함께 어울리면 나쁜 버릇에 물들기 쉬우니까. 금묵자 흙을 경계하는 그런 문장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볼게요. 다음 문장도 상줄 상자 상입니다. 상장 할 때의 상이죠. 상이 당 마땅하다라는 얘기죠. 합당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적당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애쓸 노자네요. 힘쓸 노자. 그 애씀에 그 수고로움에 그 공로에 합당하면, 아, 상을 줬는데 그 사람의 공로에 합당한 상을 주었으면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공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저절로 물러난다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상을 공이 있는 사람에게,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확실히 주면 공이 없는 사람은 아, 나 상은 받을 수 없구나 하고 스스로 물러가게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 다음 벌 주는 거예요. 벌하는 거예요. 그 죄의 벌이 그 죄에 합당하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요만한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요만한 벌을 주는 거죠. 이만한 죄를 지었어요. 이만한 벌을 줘요. 이 벌이 지은 죄에 합당하면, 악을 하는 자, 하다 위자로 풀었습니다. 여섯 가지 뜻 정도는 알고 가자고 했었죠. 악을 행하는 자, 악을 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나도 큰 벌을 받을 수가 있겠구나 하고 경계하고 두려워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깔끔하게 정리할게요. 상이 그 공로에 합당하면 공이 없는 사람은 저절로 물러나게 되고 벌이 그 죄에 합당하면 악을 행하는 자는 경계하고 두려워하게 된다. 그러니 어떻게 알아? 상을 확실히 주고 벌을 엄하게 하라. 그 죄에 맞게. 이런 얘기가 되겠죠. 다시 말해, 신상 필벌을 강조한 그런 문장이다. 선생님, 신상 필벌 할때 신자, 왜 믿을 신자가 들어가나요? 라고 물을 수도 있겠죠. 확실히라는 뜻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상을 주고 반드시 벌하라 라고 직역이 되죠. 다시 말해, 상과 벌을 엄중히 하고 공정히 하라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집중 탐구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문인 직화라도, 문, 들을 문자죠. 뭘 들었냐 하면 뒤에 세 글자를 들은 겁니다. 맨 뒤에 과자는 잘못이라는 명사로 푸셔야 하고, 그 앞에 있는 지자는 잘못은 잘못인데 어떤 잘못인지 꾸며주는 그런 역할. 인자는 보통 남의 뜻으로 많이 쓰이죠. 남의 잘못, 뭐뭐의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남의 잘못을 들었더라도 어떻게 알아? 우리는 보통 남의 단점이나 남의 잘못 누구에게 전해드리면 솔직히 막 괜히 신나고 더 관심이 가고 나도 모르게 같이 욕하고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완전 하수예요. 인격이 좀 낮은 사람이 되겠죠. 우린 그런 사람 되지 말아야 돼요. 남의 잘못을 듣더라도 어떻게 알아? 절자. 절치부심 기억나시나요? 너무 억울해서 이를 갈고 속을 썩일 때 쓰는 절치부심에서 배운 절자, 끈타, 절다의
끈다 갈다의 뜻이 있었죠. 그런데 또 어떤 뜻이 있냐면 매우라는 뜻이 있습니다. 매우 말아라. 이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매우 요거하지 말아라. 이건 좀 이상하니까 절대로 하지 말아라 정도로 살짝 의역하시면 되겠죠. 절대로 말아라. 뭘 말아라? 발저구외. 저자 반구저기 배웠던 거 기억나시나요? 문제의 원인을 도리어 나에게서 자기에게서 찾는다. 모두 여러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지어의 축약으로 쓰였다. 우리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입 밖에 그것을 드러내지 말라. 이렇게 되겠죠. 아, 지금 말과 관련이 있는 거니까 입 밖으로 내는 건 말이니까 아, 이건 발설하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정리할까요? 이렇게 되겠죠. 남의 잘못을 더라도 절대로 입 밖에 그것을 발설하지 말라. 이렇게 되겠죠. 남의 약점도 너그럽게 감싸 안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인격이, 품격이 있는 그런 사람 아니겠어요?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의리, 유의 얻은 이렇게 시작을 하네요. 의리, 의리 할 때의 의리입니다. 올바를 의자에, 오를 의자에, 이치, 리자, 올바른 이치. 분명 의리, 올바른 이치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유의, 의심이 생겼어요. 의심이 있게 됐어요. 의리에 의심이 있으면, 이렇게 되겠죠? 있으면, 뭐뭐 하면, 즉자 또 나왔네요. 정말 많이 나오죠? 뭐뭐 하면, 어떻게 해야 된다? 탁거. 탁자는 씻을 탁자입니다. 세탁기 할 때의 탁자입니다. 씻을 탁자. 겉자 앞서 나온 것처럼 가다의 뜻이 아니라 버리다, 덜어 없애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씻어서 제거하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씻어서 없애라라는 얘기입니다. 구견, 옛 견해. 견자도 보다의 뜻으로 쓰이지 않고 지금 견해라는 뜻으로 쓰였죠. 이렇게 보다의 뜻으로만 알고 있을 수험생이 많을 것이다 생각하기 때문에 견해라는 뜻으로 쓰이면 밑줄이 충분히 그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올바른 위치인데 진짜일까라는 의심이 생기면 의심이 있으면 과감히 옛 견해를 씻어서 없애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씻어서 없애고 그것으로써 이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되느냐? 새로운 뜻이 오게 된다라는 얘기겠죠. 새로운 뜻을 맞아들여라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정리할게요. 올바른 이치라도 의심이 있거든. 의심이 있으면 옛 견해. 요옛 견해라는 건 옛날에 주옥 같은 말씀들이란 얘기가 아니겠죠. 고정관념, 고리타분한 그런 생각들을 씻어서 없애고 그것으로써 새로운 뜻을 오게 하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맞아요. 고정관념에 사로잡히지 말고 새로운 것들 받아들일 수 있는 오픈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하겠죠. 다음 문장을 또 보겠습니다. 물지 생장은, 요거는 나는 거고, 요거는 자라는 거네요. 장자도 길다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길다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라다의 뜻도 있습니다. 자라다의 뜻. 뭐, 길게 산 사람이 어른이고, 옛날에 마을에서 어르신이 우두머리 역할을 했고, 우두머리는 백성들 그 안에 마을 사람들 잘 자라게 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아, 길게 산 사람이 어른, 옛날에 어른이 우두머리 역할, 우두머리는 자라게 해주는 거. 이렇게 연결고리를 갖고 외우면 더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는 자라다 장자입니다. 사물이 나고 자라나는 것은, 이렇게 풀었죠. 지금 지자는 뭐뭐, 이라고 주격으로 풀었습니다. 물론 사물의 생장은 이렇게 가도 문맥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죠. 이렇기 때문에 지자를 딱 집어서 시험에 출제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물의 생장은 무 없다. 뭐가 없냐 하면 졸. 졸자도 별표입니다.
우리 장기 둘때맨 앞에 요렇게 생긴 말이 다섯 개가 놓이죠. 병사졸자입니다. 군사졸자입니다. 얘네들은 앞으로 하나, 옆으로 하나밖에 못 가요. 뒤로도 못 가요. 그쵸?

것이 있다라는 거죠. 침자, 잠길 침자, 침수되었다 할 때의 침자인데 어떤 뜻이 있냐면 점점 차츰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물에 잠길 때 차츰, 차츰, 차츰, 차츰, 차츰 이렇게 잠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뒤에 있는 점자는 점점 차츰의 뜻이 있는데 나아가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나아감이 있을 뿐이다. 이 정도의 풀이가 되겠죠? 깔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사물의 생장은 갑자기 이루어지거나 갑자기 시작되는 것은 없고 모두가 조금씩 조금씩 나아감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단계, 두 단계 그냥 바로바로 점프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 둘 차례를 차근차근 밟아가면서 성장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되겠죠. 다음 문장을 볼까요? 자, 의로서, 의자가 오를 의자니까 올바름으로서, 의로서 얻지 아니한 것, 얻긴 얻었는데 올바른 방법으로 얻은 게 아닌가 봐요. 그렇게 얻은 것은 잃기가 쉽다라는 겁니다. 올바른 방법으로 얻지 아니한 것은, 그 얻은 것은 잃기가 쉽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로움이 있을 때 이게 정말 올바른 것인지를 생각해야 한다 얘기를 했었죠. 견리사의와 통할 수가 있습니다. 요 이자 별표 치고 갈게요. 요 이자 쉽다의 뜻으로 쓰이지만 바꾸다의 뜻으로 쓰일 때는 역으로 쓰입니다. 우리 역지사지에서 배웠던 기억 나죠?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요번에는 발음으로서 사귀지 않은 것은 올바른 방법, 올바른 의도를 가지고 사귀지 아니한 것은 그 사귐이 떠나기가 쉽다. 그렇죠. 그 사귐은 멀어지기가 쉽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방법으로 소유하여야 하고 올바른 의도를 가지고 사귀어야 하겠죠. 수능 실전 문제 갑니다. 1번 문제, 뜬금없이 같은 뜻을 지닌 한자끼리 연결한 걸 골라라. 그런데 수능에서 보통 3번, 4번 문제가 이런 유형의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본문과는 조금 동떨어져 있다 생각할지라도 복습 삼아서 보고 가겠습니다. 그늘, 볕, 양이니까 기억은 서로 반대. 니은은 앞에 있는 우자도 뒤에 있는 환자도 근심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은 뜻. 디귿도 앞에 있는 한자, 뒤에 있는 한자 서로의 뜻을 가지고 있으니까 디귿도 정답 안에 들어가야 되겠죠. 리을은 앞에는 일어나다, 뒤에는 엎드리다의 뜻을 가진 한자이므로 의미가 서로 반대입니다. 같은 뜻을 지닌 것은 3번의 니은과 디귿이 되겠죠. 한자의 모양. 뜻을 익히는 건 기본 중에 기본. 2번 가겠습니다. 자, 2번은 풀이 순서를 묻는 문제. 가장 나중에, 마지막에 풀이 되는 한자가 뭐냐를 묻고 있지요. 한 글자, 한 글자 짚어가면서 풀이하는 연습 꾸준히 하시면 됩니다. 재앙은 얻고자 하는 데에서 생겨난다. 이렇게 풀이가 되니까 가장 마지막에 풀이된 한자는 두 번째에 있는 날 생자가 되겠죠. 자, 요 글도 풀이하고 갈게요. 재앙은 얻고자 하는 데에서 생겨나고, 그리고 복은 스스로 금하는 데에서 생겨난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3번입니다. 선생님. 친구를 사귀는데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할까요? 좋지 않은 사람과 어울리면 자신도 그렇게 될수 있으니까 유의하는 게 좋을 것 같네요. 근묵자흑 명심하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번. 시작을 잘하는 사람이 반드시 끝맺음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없죠. 2번. 족하지만 부족하다고 여기는 사람. 항상 부족하다. 이것도 근묵자흑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3번. 마땅히 몸과 마음을 바르게 하여 겉과 속을 하나와 같이 해야 한다. 역시 관련이 없습니다. 4번 볼까요? 손해인 사람과 더불어서 처하면 이름은 저절로 낮아지고
몸은 저절로 천해진다.

누굴까? 금묵자 흙이다. 와, 통할 수가 있겠죠?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산의 정상에 이르고자 기약하는 사람은 비록 정상에 이르지 못할지라도 산의 허리에 이를 수는 있어요. 라고 풀이가 되네요. 그러니 목표를 크게 잡고 열심히 하라라는 메시지인데 대화 내용과는 관계가 없지요. 4번입니다. 그래서 말하고자 하는 것을 골라라. 만일 날로 새로워지고 또 새로워져서 끊임없이 진보하지 못한다면 반드시 학문은 날로 황폐해지고 덕은 날로 손상되어 전날에 얼마간 쌓아놓은 것이 다 실추되고 말 것입니다. 결국은 끊임없이 노력하고 노력하세요라는 메시지이네요. 자, 문제를 풀수 있는 결정적인 부분이 나옵니다. 이는 마치 배를 저어 급류를 거슬러 올라갈 때 앞으로 나가는 힘이 조금만 모자라도 수백 길이나 떠내려가는 것과 같다. 우리 본문에서 배운 내용 기억이 납니다. 1번 볼까요? 풀은 뿌리를 제거하지 않으면 다시 자라난다. 2번, 타인을 헤아리고자 한다면 먼저 모름지기 스스로를 헤아려라.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3번, 남을 원망함이 없고 자기에게서 악을 없게 하라. 정도의 풀이가 되는데 관련이 없습니다. 4번, 남의 잘못을 들으면 절대로 입 밖에 발설하지 마세요. 라고 풀이가 되는데, 역시 밑줄 친 부분과 관계가 없죠? 5번. 배움이라는 것은 모름지기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으니, 나아가지 아니하면 물러나게 된다. 딱 맞아떨어지네요. 5번이 정답입니다. 5번 문제 가겠습니다. 두 문제가 걸려있는 지문이네요.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5번을 보니까 기억의 내용과 관계가 있는 네 글자로 된 성어를 골라라 라는 문제네요. 기억의 내용을 볼까요? 올바름으로서, 의로서, 얻지 아니한 것은 그 얻은 것이 잃어버리기가 쉽다. 올바른 방법으로 얻어야지. 옳지 않은 방법으로 얻은 것은 잃기가 쉽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이로움을 봤을 때그 이로움을 낼름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정말 올바른 것인가를 따져야 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따라서 1번에 이 이익을 보면 의로움을 생각한다라고 풀이가 되는 견리사의가 정답이 되겠죠. 2번은 물과 물고기의 사귐 뗄래야 뗄수 없는 아주 친밀한 사이를 일컬을 때 쓰는 말. 3번은 처지를 바꾸어서 그것을 생각하라 라고 풀이가 되는 역지사지. 5, 4번은 아무리 지혜로운 사람일지라도 1000번 생각에 하나의 실수가 있을 수 있다.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는 것처럼요. 5번은 하나를 들어 둘을 얻는다라고 풀이가 되는 일석이조와도 의미가 통할 수가 있는 일거양득. 그러나 관계는 없죠. 6번입니다. 밑줄 친 한자의 의미, 니은과 다른 것을 골라라. 아, 요거 별표다라고 했었는데, 요렇게 출제가 되는군요. 자, 여기까지는 풀이를 했고, 그 뒷문장도 한번 볼까요? 올바름으로서 사귀지 아니한 것은 그 사귐이 떠나기가 쉽다. 밑줄 쳐져 있는 니은, 쉽다로 풀이해야 되기 때문에, 음은 이가 됩니다. 바꾸다라고 풀이가 되면 역이 되지만, 지금은 쉽다. 이자가 되겠죠. 1번은 편안하고 쉽게 여기는 태도, 안이, 쉬울 이로 읽으셔야 되겠죠. 의미 같죠? 오답입니다. 2번은 나라와 나라 사이에 물건을 사고 팔며 바꾸는 것, 교역이라고 그러죠. 서로 바꾼다라고 풀이가 되니까 2번은 교의라고 읽으시면 안 되고 바꾸다의 뜻이므로 역으로 읽으셔야 되겠죠. 3번은 뭐 까다롭지 않고 쉬웠다. 이번 시험 평이했어라고 이야기하죠. 이자는 쉽다의 뜻입니다. 4번은 편의, 편리하고 쉽다. 이 정도로 풀이가 되겠고요. 어렵고 쉬움을 나타내는 난이 모두가 이로 읽어야 되는데 2번은

번만 바꾸다의 뜻으로 쓰였기 때문에 역으로 읽어야 하겠죠. 따라서 니은과 음이 다름으로 2번이 정답이 됩니다. 7번 보겠습니다. 글의 내용과 관계가 있는 것을 골라라 볼까요? 무릇 어떤 일이 어우 어려워라고 말하는 사람은 모두가 하지 않는 것이요. 할수 없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겠죠. 1번은 악을 제거하는 데에 뿌리를 힘써야 한다라고 풀이가 되죠. 발본색 원이 떠오르는 그런 문장이고요. 2번, 말은 부족함을 귀하게 여긴다. 말 많이 하지 마세요. 말 조심하세요. 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3번, 실상을 지나치는 칭찬은 좋기 좋아하지 않아야 한다. 좋아할 수 없다. 좋아하면 안 된다. 정도의 풀이가 됩니다. 만약 마음과 힘을 쓴다면 어떤 일이든 할수 없겠는가? 심력을 모두 쓰면 모든 일이든 다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할수 없는 게 어디가 있겠습니까? 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니 7번의 글과 통할 수 있는 건 4번이 되겠죠. 5번, 사물의 생장은 갑자기 이루어지고 갑자기 시작되는 것은 없다. 이렇게 풀이가 됩니다. 8번 보겠습니다. 글의 내용으로 보아 기억에 들어갈 것을 골라라 볼까요? 상은 마땅히 상은 그 공로에 마땅하면 상이 그 공로에 합당하면 공이 없는 사람은 저절로 물러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죄에 합당해야 하는 건 뭘까요? 당연히 벌이 되겠죠. 기억에는 벌을 뜻하는 5번이 들어가야 합니다. 벌이 그 죄에 합당하면 악을 행하는 자는 경계하고 두려워하게 된다. 이렇게 풀이가 되겠죠. 1번은 착할 선자. 좋다, 잘하다의 뜻도 있다라는 것 기억을 하셔야 되겠고요. 2번은 용서할 서자가 되겠고요. 3번은 상줄상, 4번은 믿을 신 보이네요. 9번, 10번 두 문제가 걸려 있는 문장이네요. 자, 9번 문제는 역시 아주 아주 기본적인 그런 문제가 되겠죠. 한자의 음을 잘 알고 있는지를 묻는 문제. 이런 문제는 너무나 기본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진짜 보너스 문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오를 의자, 이치, 리자 밑줄 그어져 있네요. 따라서 9번 문제는 고민 없이 의, 리에 답을 하시면 됩니다. 오, 선생님, 수능에 이렇게 쉬운 문제도 나오나요? 한 문제씩 꼬박꼬박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수능 특강의 맨 끝부분 부록의 한자 음뜻 반복적으로 학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0번, 윗글의 내용을 교훈으로 삼아야 할 사람은 누구냐? 올바른 이치에 의심이 생겼다면 옛 견해를 씻어서 없애고 그것에 의심이 있으면서도 바꾸지 않는 사람이 이 글을 교훈으로 삼아야 되겠죠. 오늘 7강은 여기까지였고요. 다음 시간에 8강에도 단문 쭉쭉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능 특강 독일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혜영 쌤과 함께 열심히 독일어 공부해요. 자, 오늘의 레안칠 학습 목표를 한번 같이 살펴볼게요. 어떤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 뭐라고 불러야 될지 그것도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호칭 사용하는 거 배울 거고요. 그 사람 뭐 하는 사람인지 직업을 묻고 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법에서는요, 인칭 대명사와 동사의 현재 인칭 변화 이렇게 배울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 1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미리암, 미리암아, hast du Geschwister? 너 Geschwister 있니? 라는 문장이에요. 자, 네가 형제자매가 있다 그러면 du hast Geschwister 라고 하겠지만요. 지금은 의문문이잖아요. 의문문은요, 독일어에서는 그냥 동사 주어 순서만 바꿔주면 돼요. 영어에서는 I have, you have 이렇게 말할 때 그 의문문으로 만들려면 do you have 이렇게 do you라는 do라는 조동사 사용해야 하지만요. 독일어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영어보다 간편합니다. do라는 그런 빌려준 도와주는 동사 사용할 필요 없고요. 그냥 동사 주어 위치만 바꾸어서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일 때 위치만 바꾸어서 물음표 붙이시면요. 의문문이 되는 거예요. Miriam, hast du Geschwister? 너 Geschwister 있어? 너 형제 자매 있어? 라고 물어보니까요. 야, Ich habe einen Bruder. 나 오빠 한 명 있어. 라는 표현입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요. 이 haben이란 동사의 쓰임이에요. haben이란 동사는요. 여러분 뭐라고 해석하죠? 맞아. 뭐뭐를 가지고 있다. 뭐뭐를 가지고 있다예요. 이 haben이란 동사는요. 사격 목적어. 뭐뭐를에 해당하는 그 사격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한 동사거든요. 뭐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발음하기 때문에. 그래서 원래 이 der Bruder 오빠니까 오빠나 남동생은 der Bruder 남성 명사거든. 근데 이 der가 남성 명사니까 요거 사격으로 반드시 이렇게 einen Bruder 하셔야 합니다. Ich hab einen Bruder. 나 오빠 한 명 있어. Wie alt ist dein Bruder? 너네 오빠 몇 살인데? 자, 영어의 how old에 해당하는 거죠. wie alt라는 표현도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alt하다는 건 뭐 늙은이라고 번역하지만 얼마나 늙었는데 이렇게 번역하면 좀 이상하죠. 나이가 얼마나 됐는데 라고 해서 영어의 how old에 해당하는 wie alt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너네 오빠 몇 살인데? ist 23 Jahre alt. 그는 23살이야. 자, 23이라는 숫자는요. 하나가 아니니까 복수지? 복수니까요. das Jahr의 복수, Jahre, 복수형 어미, 이렇게 Jahre 쓰시고요. 이렇게 얘가 여기 뒤에 있는 alt를 꾸며준다고 보시면 돼요. 그는 23살이야. 23살만큼 그렇게 old해, 그렇게 alt해 라고 보시면 됩니다. was macht er? 그는 뭐 하는데? 이게 바로 오늘의 핵심 문장인데요. 그는 뭐 하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뭐 하는지 묻는 게 아니야. 그래서 그는 뭐 하는데 하면 야 지금 뭐 밤이니까 자겠지 뭐 점심 먹었겠지 이런 대답하는 거 아니고요. Was macht er 하면은 이 문맥에서는 직업이 무엇인지를 묻는 겁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 중에 여러분 태어나기 전일 수도 있는데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이 대사가 유명한 영화가 있었거든요. 아버지 뭐 하시노? 했을 때 아버지 뭐 신문 보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 직업이 뭡니다. 이렇게 말해야 하는 거거든. 그 아버지 뭐 하시노에 해당하는 그거예요. Was macht er? 그는 뭐 하는데 직업이 뭔데? 라는 뜻이죠. 그랬더니요. 그는요. Er studiert jetzt Medizin in Köln. 쾰른에서 메디친을 전공해. 지금 메디친을 전공해. 즉 쾰른에 있는 의대생이야 라는 표현입니다. 이때 중요한 거는 studieren이라는 동사예요. 자, 선생님이 여기 비교하는 문장을 써놨는데 이거 잘 보세요. 여러분 영어의 study는요. 독일어에 있어서는 lernen입니다. 그러니까 나 혼자 그냥 study, self study 하듯이 공부하는 거야. 배우는 거예요. Ich lerne sehr fleißig. 나는 열심히 아주 열심히 공부한다. 이럴 때 study고요. study랑 발음이 비슷해서 studieren을 공부하다라고 번역하면 안 돼요. studieren은 전공하는 거예요. 어디서? 대학에서. 대학에서 전공하고 연구하는 것. 그것이 studieren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 studieren Medizin. 나는 의학을 전공해. 나 의대생이야 라는 표현이에요. 혼자 이렇게 공부하는 거를 studieren 한다고 하면 안 돼요. 혼자 공부하는 건 lernen이고요. 내가 대학에서 전공한다. 내가 의대생이다. 이런 표현 쓸 때는 studieren 동사 사용합니다. 그는 지금 쾰른에서 의대에 다녀. Hast du auch Geschwister? 너도.

Geschwister 있니? 너도 형제자매 있니? 아니, nein, ich habe keine Geschwister. 나는 형제자매 없어. 없다라는 말을 할 때는요, 명사를 부정할 때 이렇게 kein이라는 말 사용하죠. 나는 형제자매는 없어. 나는 외동이야. 자, 외동이란 표현도 알아두면 좋겠죠? 여러분 많이들 외동이니까 이 표현 알아두세요. Einzelkind. Kind는 아이 동자, 아이잖아, 아이. 근데 Einzel이니까 한 명인 아이야. 즉 외동이야 라는 표현입니다. Ich bin Einzelkind. 나는 외동이야 라고 번역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표현 연구 1번부터 볼게요. Miriam, hast du Geschwister? 라는 표현입니다. 자, 이때 중요한 거는요, 바로 haben 동사예요. 아까 선생님이 한번 설명하긴 했었는데, haben 동사는 뭐뭐를 가지고 있는 거라고 해서, 뭐뭐를, 이를에 해당하는 거, haben 동사는 뒤에 반드시 사격, 목적어가 온다라는 걸 기억하고 넘어가야 하고요. haben 동사는 규칙적으로 변하지 않고, 불규칙하게 변하기 때문에, 요 표가 만들어졌어요. 요 표를 한번 잘 볼게요. 자, 하벤 동사를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동사를 봤을 때 어간과 어미를 끊을 수 있어야 돼. 어간은요, 몸통이에요. 변하지 않는 부분. 어미는요, 요 뒤에 꼬리 부분. 언제나 변하는 거예요. 영어로 치면은, 아니, 한국어로 치면은 뭐뭐 하다, 그 다에 해당하는 거지. 가다, 오다, 먹다, 자다. 이런 다 있죠. 다에 해당하는 게 바로 하벤의 이 엔입니다. 엔. 독일어로는 엔둥이라고도 하고 한국어로는 어미라고 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인칭에 따라 이 합은 그대로 있고 몸통은 안 바뀌잖아요. 이건 그대로 있고 뒤에 있는 엔을 변화시켜주는데 이게 조금 불규칙하게 변해서 잘 보셔야 합니다. 자, 단수부터 볼게요. 단수 하나를 가리키는 그런 대명사 먼저 인칭 대명사 먼저 볼게요. 나 이시일 때는요, 하베예요. 어? 요거는 규칙이네. 이시일 때는 원래 에잖아. 그래서 합이라는 말 다음에 에가 붙었으니까 규칙이에요. 불규칙인 거는 선생님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해놓은 두 개가 불규칙이니까 표시해놨겠죠? 너일 때는 원래는 합스트여야 돼. 배 어디 갔어? 발음상 배를 그냥 생략했어. 합스트. 발음이 어렵죠? 그래서 하스트, 두 하스트 이렇게 쓰고요. 그나 그녀 그것일 때는요. 역시나 원래는 이게 태가 붙으니까 하프트 여기 원래 얘도 배가 있어야 했거든. 그런데 배를 어떻게 했어? 없애버렸어. 에아지에스가 하트가 됐어요. 그리고 복수에서는요. 다시 규칙적으로 갑니다. Wir haben 원래 엔이니까 하벤이 됐고요. 원래 태니까 이어일 땐 하프트가 됐고요. 그들 그것들 할 때 원래 엔이니까 하벤이 됐고 당신, 당신들 할 때 존칭 원래의 N이니까 하벤이 됐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두일 때 그리고 에아지 S일 때 알파벳 내가 탈락해버리더라. 발음을 편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 두 개에서만 탈락해버리더라. 그래서 이게 불규칙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예문 한번 볼게요. Hast du Geschwister? 너 형제자매 있니? 야, ich hab zwei Geschwister. 나 형제자매 두 명 있어. 그러면은 나 포함 몇 명이라는 거야? 나 빼고 내가 가지고 있는 형제자매가 두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나 포함 우리는 3남매인 거죠. 그쵸? 3형제자매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Also, 그러니까 sind wir drei Geschwister. 그러니까 우리는 세 형제자매야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하벤 동사 다음에 쓸 때는요. 나 빼고 몇 명인지를 하고 우리 합쳐서 몇 명이야 라는 표현 쓰시면 됩니다. 야, ich hab einen Bruder. 나 형, 오빠, 남동생 한 명 있어 라고 할 때는요. einen Bruder. 여기 중요한 거는 haben 동사 다음이니까 der Bruder이기 때문에 einen 쓰셔야 된다는 거 중요하고요. 또 있으면 야, ich hab eine Schwester. 나 여동생, 누나 한 명 있어 라고 할 때도요. 역시나 요거 사격의 eine예요. Schwester는요, die Schwester잖아. 일격도 D고 사격도 D이기 때문에 일격도 I네고 사격도 I네이기 때문에 여기선 격이 잘 안 보이지만 여러분은 이거 보여야 돼. 이것은 사격의 I네구나 이렇게 알 수 있으셔야 돼.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볼게요. 결정 의문문에 대한 대답. 결정 의문문이라는 말은 뭐냐면 야, 나인으로 대답할 수 있는 거. 영어로 치면은요, yes, no question이에요. 독일어에서는 야, 나인, 프라게라고 보시면 됩니다. Yes, no question, 영어의 yes, no question인데요. 야 또는 나인으로 대답할 수 있는

있는 게 바로 결정 의문문인데요. 독일어에는 영어보다 또 하나 더 나아가서 특별한 게 있죠. 바로 doch입니다. Ja, nein, doch. 세개 중에 하나로 대답해야 되는데요. 어떻게 나눠져 있냐면요. 긍정 질문일 때는 우리가 잘 아는 거 그냥 yes, no로 하면 돼요. 긍정으로 물어볼 때는 야 아니면 nein. 긍정하면 야, 부정하면 nein 하시면 되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부정으로 물어볼 때 부정문. 여기 nicht란 말, 이런 거 부정어 넣어서 부정하는 걸로 물어볼 때는 그거에 긍정을 하고 싶으면 야는 쓰면 안 돼. 야가 아니라 doch를 쓰셔야 되고요. 나인일 땐 그냥 똑같이 나인 하시면 됩니다. 이건 쉽지? 그래서 이 doch를 언제 쓰냐가 이제 핵심인 거죠. 한번 보자. Wohnst du in Berlin? 너 베를린에 살아? 살면? 야! 하시면 돼요. 뒤에 있는 말뭐안 해도 되죠? 근데 하자면, Ich wohne in Berlin. 나 베를린에 살아. 근데 안 살면요. 나인 안 살아. 여기까지만 해도 되고, 더 길게. Ich wohne nicht in Berlin. 나 베를린 안 살아.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이거지. Wohnst du nicht in Berlin? 너 베를린에 안 살아? 했을 때, 에? 살아? 왜안 살아? 이런 느낌으로 가려면, 야! 하는 게 아니라, doch로 대답해야 돼. 무슨 말씀? doch. 산다니까? 이런 느낌. 긍정의 반박인 거지. 왜 산다니까? 왜안 살아? 이런 느낌으로 반박을 할 때는 doch를 쓰셔야 하는 거예요. 살아. Ich wohne in Berlin. 산다고. 이런 느낌이고요. 안 살면 쉬워. 그냥 안 산다고 하면 되죠. Nein, ich wohne nicht in Berlin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긍정 질문과 부정 질문은 어떤 뉘앙스 차이가 있냐면요. 긍정 질문은 그냥 중립적인 질문이야. 베를린에 사는지 안 사는지. Wohnst du nicht in Berlin? 베를린에 살아? 그럼 산다, 안 산다. 이렇게 대답을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되는 거고요. 부정 질문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 야, 내가 분명히 너 베를린 산다고 들었는데, 너안 살아? 너 사는 거 아니었어?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부정 질문은 그러니까 뭔가 확인하는 질문, 어떤 전제가 있는 거지. 내가 알기로 너 베를린 사는데 너안 살아? 라고 하니까 안 살긴 왜 살아? 라고 했을 때 그럴 때는 doch라고 대답을 하셔야 한다라는 거죠. 의미는 야예요. 그쵸? 의미는 야이지만 부정으로 물었기 때문에 긍정하고 싶으면 야라는 말안 쓰고 doch라고 말해야 한다. 전제가 있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 3번 볼게요. 그는 23살이야라는 표현인데요. 나이 표현을 할 때는요. 기수, 기본이 되는 수, 서수 말고 순서가 있는 그 서수 말고 그냥 기본 수를 쓰고 야, 단수이면 야. 복수이면 야가 쓰고 얘가 이렇게 뒤에 꾸며진다고 생각해서 몇살몇살 야가 알트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17살이잖아. 여러분 뭐몇 살인지 뭐 17살이라고 쳐요. 그럼 Ich bin 17 야가 알트. 나는 17살이야. 근데 언제 야가 안 쓰고 복수 단수로 야 쓰냐면요. 1일 때 1은 단수잖아. 그는 한 살이야. Er ist ein Jahr alt. 그는 한 살이야. 이렇게 표현할 때만 야라는 단수 명사, das 야의 단수 명사로 쓰시면 되고, 보통 여러분 두 살, 세 살, 네 살, 30살, 이렇게 나이가 한 개보단 많잖아요? 그럴 때는 야가 alt 하시면 됩니다.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 영어에서는 내가 17이면 그냥 I'm 17 하셔도 돼요. I'm 17 years old 꼭안 붙여도 되잖아요? 독일어는 Ich bin 17, 이렇게 잘안 해요. Ich bin 17 야가 alt 다 말하셔야 됩니다. 자, 다음 넘어갈게요. 4번. 아까 요거 중요한 표현이라고 했어. 직업을 물을 때, was macht er? 요 표현 쓴다 했죠? 아버지 뭐 하시노? 그거예요. 지금 뭐 하는지를 물을 때도 당연히 있겠지. 맥락상. 지금 뭐 해? 라는 표현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 요렇게 어떤 사람의 신상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당연히 직업을 묻는 거겠지. was macht er? 그뭐 해? was ist er? 그는 뭐야? 이때 was는 야, 걔 뭐야? 이런 뭐 이런 느낌이 아니라 직업을 의미하는 was입니다. 그는 직업이 뭐야? 좀잘 모를까 봐 구체적으로 von der Hof 직업상으로 뭐야라는 표현 더 추가해 줬고요. 아니면 was macht er? 그는 뭐 해? beruflich 직업상으로 뭐 해라는 표현입니다. 요거 다 직업을 묻는 표현이고요. 여러분 요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뒤에 가면 우리 취미 묻는 표현 배울 건데 그때는 gern이라는 부사 붙여 줍니다. was machst du? 너뭐 해? 근데 gern 뭐를 즐겨해 뭐를 즐기면서 재밌게 해라는 표현으로 요 gern이란 말 붙으면 취미 묻는 표현이고요. 그런 말 없이 그냥 was machst du 했을 때는 어떤 맥락상에서는 직업을 물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5번.

읽을게요. 이 샵, 카인의 귀신베스터 이 표현인데요. 여기서 카인을 왜 쓰냐라는 거 간단히 배울 거예요. 뒤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 한번 다룬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카인은요, 부정관사가 있는 명사. 부정관사가 뭐야? 뭐, 아인이나, 뭐, 아인의 이런 거 있잖아. 요런 거를 부정할 때 앞에다 칼을 붙여서 카인의 카인. 요렇게 부정하거나, 관사 없는 명사. 관사 없는 명사가 뭐야? 예를 들면 이게 슈베스터 같은 거 있잖아요. 관사가 없단 말이야. 얘 복수 명사인데. 이런 거 부정할 때는 카인, 카인에 이런 걸 붙여서 부정하더라라는 거예요. 영어에는 노에 이제 해당하는 거지. 노 명사를 부정할 때 노를 붙이잖아. 그거에 해당하는 거고요. 리스트는 영어의 낫에 해당하는 거겠지. 동사나 형용사나 부사를 부정할 때는 니스트를 쓴다는 거. 그래서 부정어는 카인이나 니스트를 사용하는데 명사는 카인. 동사, 형용사, 부사는 니스트다. 일단 요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서요. 우리 본문 2번도 볼게요. Guten Morgen. 안녕하세요. 뭔가 공식적인 인사 상황이네요. Guten Morgen 되게 공식적인, 형식적인 인사거든요. Guten Morgen. 안녕하십니까? Wer sind Sie? 당신은 누구십니까? 지금 갑자기 당신은 누구십니까? 우리가 이런 말할 기회가 사실 살면서 잘 이런 말, 이런 대화를 할 상황이 잘 없거든요. 근데 이건 아마도 뭐 인터뷰를 한다던가, 뭐 구직 상황인 그런 인터뷰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공공기관, 행정기관 같은 데서 뭐 이렇게 작성할 때뭐 이름을 묻는다든가, 그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Guten Morgen, wer sind Sie?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니까, Guten Morgen, 안녕하세요. My name is, 제 이름은요, 아놀드 슈미트입니다. Was sind Sie von Beruf? Was sind Sie? 아까 was라는 표현에 대해 이야기를 했어. 너 뭐야? 이게 아니고요. 당신은 뭡니까? 당신은 직업이 뭡니까? 라고 해서 이 was가 그냥 뭐야? 이게 아니고 직업을 나타낸다라고 보시면 돼요. Was sind Sie von Beruf? 직업상으로 당신은 뭡니까? 라고 하니까요. Ich arbeite. 저는 일하고 있습니다. Als, als가 뭐예요? 뭐뭐로서. 뭐로서 일하냐면요. 저는요. Musik Lehrer. 저는 음악 선생님입니다. 라고 했어요. Wann sind Sie geboren? 이 표현도 알아두면 좋죠. 생일이 언제인지 묻는 거죠. 몇 년, 몇 월, 며칠 생이십니까? 라고 하니까요. 이때 wann은 이제 뭐야? 언제라는 의미잖아. 그래서 언제 sind geboren? 태어나지셨습니까? 즉 생일이 언제십니까? 라고 물으니까 생일 나타내는 표현 요건 꼭 조금 알아두세요. 나는 ich bin geboren 언제 태어났냐면요. 요러요러요러한 날짜에 태어났어요. 요거 꼭 아셔야 하는데요. 언제 언제에 몇월 며칠에 라고 해서 이 am 꼭 반드시 쓰셔야 돼요. am은요. 몇월 며칠에라는 표현이고 안 됨이 지금 줄은 거예요. 안됨몇월 며칠에인데 요거 어떻게 읽냐면 31일에 태어난 거야. 31번째 날에. 그래서 여기 점이 있습니다. 어, 점 뭐야? 마침표를 마지막에 찍어야지. 왜 가운데 찍었나요? 마침표 아니고요. 여기서 점은요. 몇 번째라는 순서를 나타내는, 즉, 서수를 나타내는 점입니다. 요 점은 다시 말하지만 서수를 나타내요. It's been, I'm on try 610. 삼격이니까 an을 반드시 쓰셔야 되고, 뒤에서도 계속 배울 거예요. 이거 삼격이라 그래요. 나는 31일 날, 31번째 날에 태어났어요. 몇 월에 31번째 날? 6월, 7월에 31번째 날에 태어났어요. 근데 언제? 2002년에, 2002년에 태어났어요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날짜는요, 날짜는요, 아까 뭐라고 했어? 서수야. 순서가 있는 서수야. 근데 몇 연도? 연도는요, 기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날짜에는 순서가 있다는 거지. 1일, 2일, 3일. 이렇게 한달 안에는 몇 번째 날, 일곱 번째 날, 열 번째 날, 열다섯 번째 날, 이렇게 몇 번째라고 셀수 있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날짜는 반드시 순서가 있는 서수로 쓰지만, 연도는요, 뭐 정해진 연도가 없잖아. 인간이 뭐 언제까지 살지 그렇게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몇 번째 연도라고 하지 않고, 그냥 몇 년, 이렇게 말해서 기수로 씁니다. 순서가 있는 건몇 일에만 순서가 있고 몇 연도에는 순서가 없다. 기수로 쓴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지요. 이거 뒤에서 다시 한번 또 다룰게요. 자, 그러면 기수에 대해 한번 볼게. 기수는요, 그룬트 차리라고 해서 그룬트.

기본이 되는 거야. 기본이 되는 수. 기본이 되는 수. 우리 1, 2, 3, 4, 5, 6, 7, 8, 90. 그런 게 기본이 되는 수죠? 기수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요, 1부터 12까지는 왜 이렇게 그림까지 있냐면요. 1부터 12는요, 고유 자기 이름이 있어.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도 그려지고, 12까지는 여러분 외워라라고 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13부터는 얘랑 얘랑 이렇게 조합을 막 이루면 되거든. 그러니까 1부터 12를 일단 외워라라는 의미로 여기 책을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자, 읽어볼까? Eins, zwei, drei, vier, fünf, sechs, sieben, acht, neun, zehn, elf, zwölf. 이렇게 12개는 고유한 이름이 있어서 이걸 일단 외우시고, 그 다음에 13부터는 그럼 어떻게 하냐? 13부터는 아까 선생님이 조합이란 말을 썼어. 영어도 조합하거든. 영어도 13부터는 teen이라는 말을 써서 13, 14, 15 이렇게 teen을 붙이잖아요. 독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 13은요. 3에다가 10을 조합하면 돼. 13. 그러면은 drei, zehn 하면 13이고요. 14는 어떻게 해야 돼? vier, zehn. 15는 fünfzehn. 16은 잭스첸이면 좋겠지만 여기 예외라서 요거 잘 알아두셔야 돼요. 잭스첸이 아니고 잭스의 S가 탈락해서 S가 없어. 제시첸입니다. 그리고 17은요. 뭐야? 지벤첸이면 좋겠지만 요것도 탈락했어. 그래서 요것도 따로 외우셔야 돼요. 지벤첸이 아니라 집첸이다. 에엔이 탈락했다라는 거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18은요. 악트가 있으니까 악트첸 요거는 규칙 그대로 됐고요. 19는요. 너인첸 규칙 그대로 됐고 20부터는 이제 또 외워야 되지. 20부터는 찌시로 끝난다. 일단 요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20, 30, 40, 50, 60 요렇게 10단위들은 이제부터 찌시로 쓰는구나. 요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 20부터는 찌시로 쓰는구나. 요렇게 일단 정리를 하고 다음을 또 봅시다. 자, 21부터는 그럼 어떻게 하냐? 21부터는 1의 자리를 먼저 읽고 10의 자리를 읽는다. 즉, 무슨 말이냐면 24면은 4와 20 이렇게 읽으래. 좀 이상하지만 독일 사람들은 이렇게 읽어요. 4와 20. Vier und 20. 이렇게 읽으라는 거예요. 요 순서로 뒤에서 이렇게 뒤에서부터. 그럼 21부터 같이 읽어볼까? 21은요, 1이 뭐였지? 1이니까 Eins und 20 하면 좋겠지만 Eins에서 일단 S가 탈락했어. 이것도 예외적이니까 외우세요. S가 없어. Ein und 20. 22는 Zwei und 20. 예외 아니죠? 23은 Drei und 20. 24는 Vier und 20. 이렇게 그냥 쭉 읽으면 되는데 아까 중요한 거 우리가 예상했던 걸로 20, 30, 40, 50 이거는 다 찌시로 끝난다고 했잖아요. 근데 찌시로 안 끝나는 게 하나 있어서 요거는 중요하겠지? 30은요, 드라이 찌시가 아니고요, 드라이 씻입니다. 요거 S챗이야, S챗. 드라이 찌시 아니고 드라이 씻, 씻입니다. 40은 피어 찌시, 50은 퓜프 찌시, 이제 그대로 가면 되는데, 60 어때? 잭스 찌시가 아니라 제시 찌시. S가 어디 갔어? S 날라갔어. 70은 지벤 찌시 아니고, 뭐 날라갔어? 엔 날라갔어요. 그래서 요거는 예외니까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80은 악트 뜻이고요. 요건 안 날라갔어, 얘들아. 뭐 아니면 티, 태 있잖아. 태 그대로 있어요. 근데 발음상 트가 잘안 들려서 악지시. 트가 안 들려서 트가 날라갔다고 생각하는데 트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90은 너인 뜻이고요. 100은요. 훈데아트. 그 영어의 헌드레드처럼 새로운 단어가 100에서 단위가 등장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서술을 한번 볼게요. 뒤에서 더 구체적으로 배울 건데, 이 책에서 2강이지만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자, 1부터 19는요, 순서, 서순 일단 뭔지 아까 했지? 서수, 순서가 있는 거예요. 몇 번째? 서수는 기수와 다르게 반드시 점이 있습니다. 이렇게. 1점, 19점, 첫 번째, 19번째, 이런 뜻이겠지? 첫 번째부터 19번째까지는요, 그냥 기수에다가 태만 붙인대. 자, 악센, 여기 18입니다. 12, 1자가 사라졌네. 18번째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악센트만 하시면 됩니다. 13번째 어떻게 해야 돼? 드라이젠에다가 트 하면 되는 거지? 19번째 하려면 너인젠에다가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1부터 19번째까지는요. 트만 붙이면 된다. 근데 예외가 있다. 뭐냐면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 아인스니까 아인스트가 아니라 에아스트로 쓴다라는 거. 세 번째는 3은 드라이니까 드라이트? 아니, 미안하지만 드리트로 쓴다. 7은 지벤이니까 지벤트? 아니, 엔 탈락하고 집트로 쓰고요. 8은 아흑트트니까 아흑트트? 트 두 번 쓰나요? 아니, 이렇게 안 쓰고 트 한 번만 쓴다라는 거. 그래서 1하고 3하고 7하고 8은 예외이고 그 외에는 1부터 19까지 쭉 했을 때 트만 붙이면 된다는 거. 그쵸? 그리고 20부터는 또 달라져요. 20부터는요. 20번째부터는요. 이 점을 꼭 찍어야 돼. 20번째부터는요. 기수에다가 이번에 스트를 붙인대. 아까는 트만 붙였는데 지금은 스트를 붙입니다. 그래서 집안 직스트. 37은 집은 운츠 드라이 식스트. 100번째는 훈데아트 스트. 이렇게 스트 스트 스트만 붙이면 되는 거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으로 우리 문법으로 들어갈게요. 지금까지 본문 내용 정리는 다 했고 문법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1강에서 발음 배운 거 다음에 우리가 처음으로 지금 문법이라는 걸 사실은 시작하는 거죠. 문법. 뭐 먼저 배울 거냐면 선생님이 한번 이야기했었어요. OT 때 명사부터 배울 거예요. 여러분이 이 태초에 어디서, 여러분이 어디서 태어났어? 이 깜깜한 세상에 태어났다고 쳐요. 그러면 사람도 있고 동물도 있고 뭐 강도 있고 산도 있고 사물들이 있다는 거죠. 사물, 사람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이 어떤 생각을 해? 저거를 말하고 싶어. 저거. 다 저거라고 할 수는 없어. 저 나무, 저 사람, 저 기린 이렇게 말하고 싶어. 그게 바로 뭐예요? 이름을 불러주는 명사지. 여러분이 어떤 독일어를 배울 때 제일 처음 배워야 할 거는 명사예요. 그 김춘수의 꽃 그 시처럼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라고 하잖아. 내가 이름을 부르는 것에서 이게 시작하는 거죠. 모든 물건에 모든 사물에는 이름이 있고 그 이름을 부르는 거 그거 바로 명사고 우리 독일어도 명사부터 시작합니다. 명사에서도 왜 어떤 명사부터 시작하냐면 그 명사를 대신해서 말해주는 대명사 있잖아요. 대명사에서 시작을 하는데 대명사 중에서도 인칭 사람을 칭하는 대명사를 볼 거예요. 여러분도 알겠지만 무슨 대화를 할 때 내 얘기를 또 먼저 해야 되고 너 얘기를 해야 되고 우리 얘기를 해야 되고 이 사람을 칭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대화가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인칭, 나, 너, 우리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해보겠습니다. 자, 독일어 인칭 대명사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인칭 대명사 여기 1이라고 돼 있잖아요. 여러분 책에 1탄입니다. 1탄이고 뒤에 2탄이 또 있어요. 1탄 먼저 하고 2탄도 할 거예요. 1탄에서는 뭐 할 거냐면 일격에 대해 먼저 배울 거예요. 일격. 일격 또는 주격이라고 하는데 일격, 주격에 대해서 먼저 할 거예요. 일격, 주격이라 하면 한국어로 하면 은는 이가가 붙는 그 말들 있잖아. 나는, 네가, 그녀를, 그녀가 이런 거 은는 이가 요거에 해당하는 게 바로 주격인데 그 일격을 먼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크게 단수와 복수로 나눌 거예요. 우리 단수 먼저 보자. 단수. 한 개 있는 게 단수지? 한 개 있는 단수 먼저 볼게요. 이거 그는이 아니고 나는인데, 그치? 나는. 이씨일 때, 1인칭, 내 얘기를 할 때는 이씨를 말하잖아. 나 얘기. 나는. 이란 뜻이야. 여러분, 이씨라는 말에 뭐, 는이라는 조사가 없지만, 요 자체가 일격이어서, 주어 자리에 있는 일격이어서, 나는이라는 한국어로 치면 조사가, 은는이가 해당하는 조사가 붙는 거예요. 은는이가, 이렇게, 은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요거는 일격 인칭 대명사기 때문에, 마치 한국어의 조사, 은는이가 같은 걸로 해석을 해줘야 한다. 얘는 일격의 자리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1인칭 단수는요, 이씨가 있어. 나는. 2인칭은요, 두 개가 있어. 이거 잘 봐야 돼. 단수도 두 개가 있어. 두가 있고요. 여기 아래로 가면 단수 2인칭인 존칭 중에 지가 있습니다. 지금 너도 되고요. 너는. 이거 왜 그는이라 돼 있지? 너는이고요. 너는. 그리고 당신은. 이렇게 해석하는 거지. 그래서 2인칭 친칭과 존칭. 친하면 나는. 아, 너는. 그리고 별로 안 친하면 당신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친밀도로 구분을 하니까 너는 당신은에 해당하는 2인칭 친칭이 있고요. 3인칭은 뭐예요 여러분? 나랑 네가 대화하는데 내 얘기도 아니고 네 얘기도 아니고 다른 사람 제3자를 이야기하면 걔네들은 다 3인칭이죠. 3인칭 단

단수는 뭐가 있냐면 그는, 그녀는, 그것, 은에 해당하는 에야지 에스가 있습니다. 이거 질문 많이 하더라고. 그녀 그것은 알겠는데 왜 에야지를 그 것으로 번역해요? 아, 이거는 독일어가 가진 명사의 특성 때문에 그래요. 어떤 명사가 예를 들면 데어 티쉬. 얘는 남성 명사거든. 책상. 책상이 남성 명사인데 책상을 가지고 번역을 할때 그는이라고 사람처럼 번역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남성 명사의 경우 그게 사물이라면 그것으로 번역을 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에야지 에스도 그것, 그것, 그것은 이렇게 번역을 할수 있습니다. 지금 단수는 다 봤어요. 이번에는 복수를 한번 볼게요. 자, 복수 보자. 복수는요, 1인칭 복수, 나를 포함한 복수니까 우리는이라고 해서 we가 있고요. 2인칭 복수, 너를 포함한 복수니까 너희는이라고 해서 이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또 뭐냐면 2인칭 복수가 하나 더 있지. 복수 2인칭 중에 지가 있어. 형태는 똑같아. 번역만 당신들은이라고 하는 거지. 이렇게 2인칭 복수는 또 있었어요. 그리고 3인칭 복수는 나도 안 포함됐고, 너도 안 포함됐지만, 그것들, 걔네들이 포함된 거, 나랑 너 빼고 얘네들이 포함된 거를 바로 지라고 하는데, 이 지는 그들은 또는 그것들은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인칭 대명사의 전부이고, 얘네들은 지금 일격이에요. 인칭 대명사 2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때 뭐 배울 것 같아? 인칭 대명사 2, 3, 사격도 할 거예요.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우리 일단은 형태는 보았습니다. 자, 형태를 보았고, 우리 그러면 조금 구분을 해보자. 자, 아까 전에 2인칭, 친칭 이야기를 계속했었어. 친칭과 존칭 이야기를 했었어요. 2인칭은요, 친한 경우에는 단수일 때 do, 복수일 때 이어가 있었고요. 존칭하는 사이, 이렇게 친밀도가 낮은 사이에서는 단수일 때도 지, 복수일 때도 지, 똑같이 생겼다 그랬어. 똑같이 생겼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을 한다고 했죠. 자, 가족이나 친구나 친밀도가 높은 사이면 두입니다. 내가 뭐 5살이야. 그리고 우리 할머니가 90살이셔도 나는 우리 할머니한테 두라고 부릅니다. 내가 할머니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두라고 불러요. 자, 그리고 처음 만나는 사람이나 나보다 높은 상사라든지 어른들 사이에서는 또 지라고 부릅니다. 물론 어른들도 친해지면 다시 두로 하지만 어른들은 처음 만날 때는 지라고 호칭을 먼저 해요. 그 다음에 친해지면 두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두와 지는 이렇게 구분하고요. 여러분 헷갈리지 말아야 할 게, 내가 친구랑 되게 친했다가 그래서 항상 두라고 불렀다가 나는 이제 얘 손절이야, 얘랑 안 맞아 라고 해서 싸운 다음 날부터는 지로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냥 두면 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친밀도의 차이다라고 했을 때, 친밀도가 높으면 두, 친밀도가 떨어진다. 이건 안 친하다의 의미가 아니라 공적인 관계다라는 의미예요. 공적인 관계일 때는 지로 부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남성 명사는 에야, 여성 명사는 지. 중성 명사는 S로 지칭한다. 이건 당연한 거지. 왜냐하면 봐봐. 남성 명사는 뭐 남자예요. 그래서 아까 에어로 하는데 꼭그 남자는 이라고 번역하지 않고 그것은 이라고 번역할 수 있어요. 왜? 독일어 명사는 꼭 생물학적 성을 따라가진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남성 명사 하나 해볼게요. Der Hund. 개. 개는요, 남성 명사예요. 그래서 이 훈트를 받을 때 남성 명사니까 에어로 받는 거죠. 훈트는 에어로 받는 거예요. 그렇다고 개를 한 남자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보지만 훈트라는 명사 자체가 데야 훈트니까 에어로 받는 거예요. 자, 여성 명사 중에 하나 해볼까? 니 카츠. 카츠는 이제 고양이죠. 카츠. 고양이는요,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이 고양이를 받을 때는 지로 받아요. 인칭 대명사 지로 받아요. 그녀, 여자로 봐서가 아니에요. 고양이를 여자 사람으로 보는 게 아니라 카체가 디 카체니까 지로 봤습니다. 자, 중성 명사 한번 해볼까? 중성 명사. Das Mädchen. Mädchen. 소녀란 뜻이죠. 헨으로 끝나니까 das거든. 이 Das Mädchen도요, 소녀는 당연히 여자지. 여자잖아.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얘는 das니까 뭘로 받아요? S로 받아요. 내가 그 소녀를 마치 물건 취급해서 S로 받는 게 아니라 소녀라는 Mädchen이라는 명사는 원래 das, 중성 명사니까 S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독일어는요, 명사가 성이 있기 때문에 그 성에 맞는 인칭 대명사로 받아야 된다. 지칭을 해야 된다라고 정리하세요.

자, 다음도 보겠습니다. 동사의 현재 인칭 변화예요. 우리가 아까 인칭 대명사 할때 조금 헷갈렸던 게 있었어. 뭐냐면 막 왔다 갔다 해서 했었는데 뭐가 그렇게 헷갈렸냐면요. 여자, 그녀는 얘도 지고요. 그들은 얘도 지고요. 당신은, 당신들은 얘도 지란 말이야. 뭐 이게 대문자라고 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건 아니잖아요. 실제로 대화할 때는 이것도 지, 이것도 지, 이것도 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 헷갈려. 물론 맥락에 따라, 문맥에 따라 구분해야겠지만, 아, 헷갈리잖아요. 이 헷갈리는 거를 독일어는 또 체계적으로 보완을 합니다. 자, 일단 그걸 한번 볼게요. 자, 동사를 한번 보면, 동사는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어떤 사물이 있으면 걔네가 가만히 있지는 않죠. 걔네가 움직인단 말이야. 그 명사의 움직임을 나타내 주는 게 바로 동사인데, 지금 문제점이 뭐였죠? 맞아. 인칭 대명사가 형태가 이렇게 다 똑같아서 좀 헷갈려요. 좀, 구분이 잘안 돼. 그럼 어떡하지? 아, 이렇게 해야겠다. 동사에서 어미를 다르게 해줘야겠다. is 일 때는 에, do 일 때는 스트, 에아지 에스 일땐 트, 비어 일땐 에엔, 이어 일땐 트, 지일땐 엔, 지일때 엔. 요렇게 형태를 좀 다르게 해줘야겠다. 그러면 인칭이 안 헷갈리잖아? 라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그럼 여러분이 이제 불만을 제기할 거예요. 아니, 독일어는 왜 그렇게 인칭마다 얘를 다르게 해서 헷갈리게 하냐고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또 영어랑 비교하시겠죠. 영어는 3인칭 단수에만 S 붙이면 되는데, 독일어는 뭘 이렇게 다 붙이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요거를 여러분 좀 반대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봐.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걸알수 있냐면, 만약에 인칭 대명사를 안 말해. 내가 말하기 좀 귀찮아. 입을 움직이기 귀찮아서 안 말하고, 동사만 말해도, 인칭 대명사 뭔지 안다는 거지. 만약에, 야, 밥 먹으러 안 오냐? 이랬을 때, 네, 저 가요. 라고 했을 때, Ich komme. 다안 말해요. 그냥 komme 해요. 근데, komme? 얘네? 네가 온다는 거구나. 내가 온다는 거구나. 이렇게 알수 있다는 거죠. 아, 그러면 역으로 생각한 건 뭐냐면, 인칭에 따라 어미가 이렇게 바뀌어서 좀 복잡하지만, 이걸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어미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인칭 대명사가 뭔지 몰라도, 주어가 뭔지 몰라도, 내가 주어를 유추할 수 있네? 정보를 되게 많이 주네?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실 거죠? 자, 그러면은 한번 볼게요. gehen일 때를 보면은, ge라는 어간, n이라는 어미가 있어요. kommen, komm이라는 어간, e라는 어미, n이라는 n이라는 어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 1번부터 봅시다. 동사 원형, 부정형의 형태가 뭔가? 원형은 여러분 뭔지 알지? 원형, 원래의 형태잖아. 그치? 뭐 기본형이라고 보면 되겠죠? 부정이란 말은 뭐냐면, 이 부정은 어유 뭐 부정타 이런 느낌이 아니라 부정, 정해지지 않았다. 정해지지 않은 형태야. 무슨 말이냐면 정해진 거는 이렇게 뭐 이런 게 정해진 거잖아요. 예를 들면 3인칭 뭐 단수다. 2인칭 복수다. 이런 게 정해진 거. 그런 거는 이제 뭐가 정해진 거야? 인칭이라든지 시제라든지 누가 언제 뭘 하는지 이런 게 정해지면은 정해진 형태인데 안 정해진 거, 기본적인 형태다라고 해서 부정형이라고 합니다. 이 부정형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겼냐면 간에다가 어미가 더해진 형태다. 이 어미는 n 아니면 an, n 이렇게 n이나 n으로 끝난다. 요게 기본이에요. 그래서 여기 아까 gehen과 kommen의 부정형, 정해지지 않은 기본 형태를 보면요, 어가는 ge, 어미는 n, kommen은 어가는 com, 어미는 n이라고 해서 이 어미는 아까 한국어에서 다에 해당한다 했잖아. 다 먹다 사다 오다 가다 이런 다에 해당하는 거고요. 걔는요 가에 해당하는 거. 컴은 오에 해당하는 거. 가다 오다 이런 거죠. 그래서 가는 우리가 몸통이라고도 해. 변하지 않는 부분 의미를 가진 부분이고요. 어미는 꼬리라고 해. 꼬리를 자꾸 이렇게 탈바꿈해서 필요한 부분에 맞추는 거죠. 이렇게 생겨서요. 우리 요거 한번 가장 기본적인 동사들이니까 읽어볼게. Ich gehe, du gehst, er geht, wir gehen, ihr geht, sie gehen, sie gehen. 요렇게 요거는 정해진 거. 요렇게 어미 변화하는 거의 규칙이에요. Come도 마찬가지. Ich komme, du kommst, er kommt, wir kommen, ihr kommt, sie kommen, sie kommen. 요렇게 씁니다. 요것도 요렇게 형태가 정해졌어. 이 얘기 지금 왜 하게요? 뒤에 불규칙이 나오거든. 요건 규칙적인 동사 이야기고.

시험에는 규칙이 달라질 때가 있어. 그 규칙이 당연히 시험에 많이 나오겠죠? 넘어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동사 어간에 주어 인칭에 따라 변화 어미가 붙는다. 이건 계속 했던 이야기예요. 이렇게 인칭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여러분이 화내는 게 그거라고. 영어는 3인칭 단수에 play, place 이렇게만 되는데 독일어 왜 이렇게 다 달라요 하는 게 요거예요. 독일어는 인칭에 따라 어미가 다 다르다. 좋게 생각하면 어미만 보고도 주어를 알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 볼게요. 여기서부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원래 규칙은 방금까지 한 내용인데 규칙이 또 달라졌거든요. 한번 볼게요. 자, 하이센이란 동사 우리 중요하다고 했었어요. 하이센 동사는요, 이름이 뭐뭐라고 불리다예요. 이름이 뭐뭐이다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 여기 선생님이 색깔 표시해놨잖아요. 여기가 예외이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어떻게 예외인지 우리 그 원칙을 볼게요. 동사의 어간이 치음으로 끝날 때, 치음, 치가 이빨이잖아. 치아 할때그 치이잖아. 이 이빨 소리로 끝날 때. 이 소리가 뭐냐면요. 이혀 끝이 앞니 뒤쪽으로 가서 스스 이렇게 나는 소리. 치, 치 이렇게 나는 소리. 요거 알파벳은 다스 소리가 나죠. 이렇게 스 소리가 나는 소리거나 치, 치 요거 다치 소리가 나죠. 스나 치로 날 때. 실제로 다섯 개의 조합이지만 발음은 스 아니면 츠두 개를 말해요. 쉽죠? 이제 쉬워졌어. 선생님이 두 개로 줄여줬어. 스 아니면 츠로 날 때는요. 이렇게 끝날 때는요. 어떻게 하냐면 두의 현재 인칭 변화가 태만 붙는데. 무슨 말이야? 원래는 두일 때 ST가 붙어야 되잖아. 요렇다면서. 근데 그렇지 않고 이 S를 지워버려. 그냥 지워버릴까? 이렇게. ST여야 되는데 태만 된다고요. 왜 태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봤어? 스스트, 스 소리가 나서 스스트가 되거나, 츠 소리가 나서 치스트가 되면, 스스트, 치스트. 뭔가 발음이 연속되잖아. 스스트, 치스트. 발음이 똑같은 위치에서 스스, 치스. 이렇게 나야 되니까 이게 발음이 뭔가 이상한 거지. 발음이 불편한 거지. 그래서 이 불편을 없애려고 이 스트를 그냥 트만 붙인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중요한 게 있어.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됐냐면, 원래 ST가 붙여야 하는데 태가 붙고, 원래 태가 붙어야 하는데도 이제 태가 붙고, 원래 태가 붙어야 하는데도 태가 붙고, 그러다 보니 이 하이센 같은 동사에서는 두일 때나, 에야지 S일 때나, 이어일 때 똑같은 형태가 된다는 그런 또 어떤 단점이 생겨버렸죠. 그래서 한번 봅시다. 라이젠이란 동사는요, S, 스로 끝났네. 스로 끝났네. 그러니까 태만 붙여. 에야지 S. 에야지 S 다 포함이야. 지금은 짧게 칸이 없어서 에야만 써놓은 거예요, 책에. 에야일 때도 원래 트를 붙여. 그러니까 결국, du reist, 에야 reist 형태가 똑같네. 마찬가지예요. 라센 동사도요. 이거 SS로 끝났잖아. 근데 두일 때 태가 붙으니까. 에야지 S일 때도 태가 붙어서 형태가 똑같네가 된 거고요. 쉴리센도요, 스로 끝났네, 요거네. 근데 두일 때 태가 붙고, 에야일 때는 원래 태가 붙어서 형태가 똑같네. 그 탄첸도요, 치로 끝났어. 요게 치로 끝났어. 두일 때 ST가 안 붙고, 그냥 태가 붙고, 에야지 S일 때도 태가 붙어서 형태가 똑같네. 지첸, 치로 끝났죠? 요거죠? 그러니까 그냥 태만 붙고 얘는 원래 태가 붙어. 그러니까 형태가 똑같다. 그래서 이게 S태가 원래 붙어야 하는데 S가 사라지니 에야지 S일 때랑 형태가 똑같더라라는 게이 말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주의할 거 있어요. 선생님이 시험에 저는 요거 되게 많이 냅니다. 쉬는 아니에요. S체 하는요. 쉬 소리잖아. 쉬는 치음이 아니에요. 이빨 가지고 내는 소리 아니고 쉬잖아. 쉬. 입모양 동그래지는 소리잖아요. 요건 치음 아닙니다. 요럴 때는요. 그냥 두시 스트. 두시트 원래 태고 이거는 스트 원래 살아남고. 그래서 얘는 다르다. 얘는 두시 스트. 스트 그대로 살려준다. 이거는 예외라고 보기보다는 주의해야 할 겁니다. 자, 다음도 볼게요. 어간이 드, 트, 푸, 느, 근으로 끝나는 동사는 두 에어 이어에서 발음상 어미 에를 삽입한다. 자, 이것도 무슨 말인지 한번 보자. 드, 트, 푸, 느, 근으. 요럴 때는요, 원래 두일 때 원래는 ST만 붙여야 되는데 에가 달라붙었네. 이거는 원래 태만 붙여야 되는데 에가 달라붙었네. 여기도 원래 태만 붙어야 되는데 에가 달라붙었네. 그렇기 때문에

0: 애가 들어가더라라는 거고요. 여러분 알아두시면 되고, 이 비가 온다라는 동사는요, 비인칭 주어 s만 사용 가능해서 do나 air일 때의 그 예시가 없어요. as, lignet 이렇게만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인칭되면서 2탄인데요. 여기는 쉬워요. 우리 그동안 했던 거에 어떻게 보면 반복입니다. 자, 삼격이랑 사격이 등장해요. 이격 어디 갔어요? 이격은 소유격인데, 소유격은 실제로 독일에선 소유관사, mein, dein, sein, 이런 걸로 쓰기 때문에 안 하고요. 삼사격을 한번 볼게요. 자, 독일어에서는요, 뭐뭐에게, 뭐뭐를, 이런 조사가 없기 때문에 인칭대명사가 형태를 바꿔버립니다. 나에게는 미어고요, 나를은 미시입니다. 여러분, 이 표는요, 여러분이 삼격, 사격 구분해서 안타깝지만 다 외우셔야 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지, 대문자 지는요, 삼격도 대문자, 사격도 대문자 쓰는 거 잊지 마셔야 합니다. 자, 넘어가서요, 인칭대명사, 아까도 말했죠? 명사를 대신하는 거고 성수격이 있더라. 방금 했던 말의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남성 대명사 에야, 여성 명사 지, 중성 명사 에스, 복수 명사 지는 우리가 그동안 했던 내용이죠. 미아는 여자니까 지, 파울은 남자니까 에야, 레온하고 노아는 복수니까 작은 지인데 첫 글자에 있어서 대문자예요. 아우토는 중성 명사니까 에스, 이렇게 받는다라는 거. 그거 정리하고요. Das ist 탄수, Das sind 복수해서 사람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누구다? 이 사람들은 누구다? 이런 표현이죠. 자, 다음 용법 볼게요. 일격은요, 문장의 주어라고 했어. 은는 이가가 붙는 거. 그래서 is 문장의 주어가 맞죠. 자, 삼격은요, 삼격집의 동사나 삼격집에 하는 전치사의 목적어가 됩니다. 예를 들면, helfen, 뭐뭐에게 도움을 주다. 삼격을 지배해서 이렇게 삼격이 오고요. Es geht, 누구에게 잘 지내다 라고 해서 이렇게 삼격이 온다는 거. 그래서 삼격 형태를 아셔야 하고요. 삼격집의 전치사는 뭐, aus, bei, mit, nach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나중에 우리 또 배우는 단원이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사격이에요. 사격은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타동사의 목적어가, 직접 목적어가 되는 거라고 했어. 타동사는 목적어가 반드시 필요로 하니까요. 아니면 사격집의 전치사, ohne, für, 이런 것들의 목적어가 되기도 하지요. 자, der Kugelschreiber. 여기서는 일격이지만, der 남성이니까 사격으로 in으로 받습니다. Hast du das Buch? 여기 사격이죠. Ja, ich habe es. 중성이니까 s로 받습니다. 그쵸? haben 동사는 목적어가 사격이 필요하니까요. Hast du die Fahrkarten? 너 차표 여러 장 있니? 역시 사격이고요. Ja, ich hab sie. 나 그것들 있어. 역시나 사격. haben 동사의 목적어니까 사격으로 쓰셔야 하고요. Kennst du die Leute? kennen 동사 여기 새로 나왔네. kennen은 알다예요. 너저 사람들을 알아? 뭐뭐를 알아? 역시 사격 복수 명사인데요. 사격 복수이기 때문에 지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중요한 거는요. 그 명사의 성을 일단 먼저 알고, 그리고 이 문맥에서 몇 격으로 쓰여야 될까? 요거를 정리하셔야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인칭 대명사까지 다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어떤 명사, 어떤 사물을 칭하는 명사를 했고, 그것의 움직임에 대해서 동사까지 배웠습니다. 우리 다음 단원에서는요, 또 문화 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다음 강에서 만나요. 츄스!
1: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단계와 관련된 내용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중에 첫 번째 단계인 태내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태내기는 인간 발달의 단계 중에서 굉장히 뚜렷하게 구분되는 시기이죠. 왜냐하면 엄마 뱃속에 있기 때문에 엄마 뱃속에 있다가 나오는 그 과정에서 단계가 완전히 확연히 구분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드러나지 않아서 이 엄마 뱃속에서 이 아기는 어떻게 잘 크고 있는지, 어떻게 자라나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한 시기인데요. 자,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는지 선생님과 오늘 하나씩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태내기에서 꼭 여러분 기억해야 할 내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만은 꼭 어떤 것들을 여러분이 태내기에서 알아야 할까요? 일단 뭐 이거 외에도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만날 수 있는 다른 다양한 내용들도 있지만, 이 내용들이 보통 기출 문제에서 여러분이 쉽게 만날 수 있는 주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태내기에서는 이 네 가지의 내용을 여러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태내 발달 단계 3단계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 3단계의 태내 발달 단계 반드시 기억해야겠고요. 그리고 임신부가 받아야 할 검사가 5가지 정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5가지 중에서도 유전자 이상을 알아내는 것과 관련된 검사 2가지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출산의 단계도 우리가 3단계로 나누고 있는데요. 출산의 단계 어렵지는 않아요. 하지만 출제되는 빈도가 높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억해 둘 필요가 있겠죠. 자, 그리고 분만 방법은 크게 2가지로 나눕니다. 엄마가 자연적으로 분만을 하는 방법과 자연적으로 분만할 수 없는 경우에 배를 가르고 태어나는 제왕절개 분만으로 나누는데요. 자연 분만과 관련해서 조금 더 엄마의 그 진통을 줄이고 아기의 그 어려움을 없애는 그런 방법은 없을까라고 해서 다양한 분만 방법들이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다양한 분만 방법에 대한 내용 우리 꼭 알아봐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생명의 시작, 임신의 준비부터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할까요? 자, 임신하는데 준비가 필요한가요? 라고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자, 건강한 아기를 출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의 신체적, 심리적 건강과 경제적인 여건, 그리고 주변 상황 등을 모두 다 고려해서 임신을 준비하고 임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아버지가 준비해야 할 것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 아버지가 준비해야 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이거예요. 정자가 만들어지는 데에는 약 3개월 정도가 소요된다라고 봅니다. 약 100일 정도의 시간이 되겠죠. 그죠? 자, 이런 100일 정도의 시간이 새로운 정자가 만들어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자, 내가 임신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면 적어도 임신 3개월 전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술, 담배, 약물과 같은 것들 피하고요. 그 다음에 규칙적인 식습관, 적절한 운동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정자는 차가운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고환이 열을 받지 않도록 좀 차가운 상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어머니가 준비해야 할 거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어머니는 이제 아기가 생기게 되면 10달간 아기의 건강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임신에 앞서서 나의 몸 상태를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전검사라고 하는데요. 건강검진을 해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자, 내가 어떤 질병에 걸리지 않았는지 확인하는 것과 더불어서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예방접종을 미리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 먼저 검사해야 할 항목 살펴보면 자궁경부암, 빈혈, 성병검사, 결핵, 간염, 그리고 풍진항체 검사 등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에서 풍진항체 검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임신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질병이거든요. 그런데 임신을 하게 되면, 임신 중에 풍진에 걸리게 되면 아기의 기형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질병이라서 풍진에 대한

안녕하세요, 여러분. 2017학년도 수능 특강 인간 발달의 계라쌤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과 교재의 4강이고요. 선생님과 만나는 7번째 시간, 태내기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인간 발달의

항체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검사를 하고요. 만약에 항체가 있다라고 하면 괜찮지만 항체가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항체를 만들기 위한 예방접종을 반드시 해야지 되겠죠. 자, 그리고 더불어서 엽산이라고 하는 영양제는 태아의 기형을 예방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형아 예방을 위해서 임신을 계획했다라고 하면 임신 전부터 엽산제를 복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풍진과 엽산에 대한 보조 설명 나와 있으니까요. EBS 플러스도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임신의 과정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임신의 과정은 여러분이 중학교 기술과정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좀 익숙하게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임신의 과정과 관련해서 여러분이 알아두어야 할 개념은 이네 가지입니다. 자, 배란, 사정, 그리고 수정, 착상입니다. 자, 배란이라는 건 어떤 현상을 얘기하죠? 난자가 성숙되어서 난소에서 배출되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난자가 배출되었다. 배란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현상일까요? 정자가 정관을 통해서 자, 배출되는 현상을 역시 사정이라고 합니다. 자, 난자가 배출이 되고 그리고 정자가 배출이 됐습니다. 자, 이 난자와 정자는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서로 만나려고 하겠죠? 자, 서로 만나서 하나로 합쳐지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할까요? 이것을 우리는 수정이라고 합니다. 자, 배란된 난자와 그 다음에 자, 사정된 정자가 만나게 됩니다. 어디에서 만나는지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데요. 난관에서 만나게 됩니다. 난관에서 만나서 하나로 합쳐지는 결합되는 현상을 수정이라고 한다. 라고 하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수정된 수정란은 요 상태로 혼자서 자라날 순 없거든요. 엄마와 결합해야만 10달 동안 영양분을 받으면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자, 엄마와 결합하는 현상을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착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수정에서부터 착상되기까지는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봅니다. 수정 후 7일에서 14일 정도 동안 난관을 이동해서 자궁에 도착을 해서 자궁에 내막을 뚫고 자리를 잡는 것, 엄마와 결합되는 것, 이것을 우리는 착상이라고 한다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 임신의 과정과 관련해서 그림이 나와 있는 것을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림을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이건 여성의 이제 생식기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난소입니다. 난소에서 성숙된 난자가 배출이 될 거예요. 자, 배출이 되는 현상을 우리는 배란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정자가 배출이 되는 것을 우리는 사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정자는 우리 이렇게 줄을 칠까요? 자, 사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배란된 난자와 사정이 된 정자는 난관에서 여러분 만나게 됩니다. 난관에서 만나는 이 현상은 우리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수정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난관에서 만난 이 난자와 정자는 수정이 돼서 수정란이 되었고요. 수정란은 계속해서 세포 분열을 하면서 난관을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난관을 이동을 해서 자궁까지 이르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자궁에 벽을 파고 들어가서 자리를 잡게 되는데 자리 잡는 현상을 우리는 착상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네 가지의 임신의 과정에 대한 내용 여러분 알아두시고 그리고 여성의 생식기관과 관련된 위치 정도 함께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난소 여기에 있고요. 난관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는 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자궁은 아기가 자리를 잡는 곳이고요. 질은 입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이와 더불어서 남성의 생식기관도 여러분 상식적으로 함께 살펴보시면 되겠는데요. 정자가 만들어지는 곳이 정소가 되겠고요. 정자가 이동하는 관, 정관이 됩니다. 그다음에 정자가 모여 있는 곳이 정낭이고요. 정낭에 모여 있다가 음경을 통해서 밖으로 배출이 되게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 피임의 방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PM은 우리가 이제 임신을 계획을 해서 계획이 되어 있을 때,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럼 준비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임신을 피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피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피임을 하기 위해서는 언제 임신이 가능한지 가임기를 반드시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가임기라고 하는 말은 어떤 말? 임신이 가능한 기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임신이 가능한 기간을 알아야 그 기간을 피해서 피임이 가능하겠죠. 자, 피임을 하는 방법과 관련해서 이제 보충 자료에 나와 있는데요. 자, 세 가지의 방법으로 여러분은 피임을 좀 구분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여성이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남성이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자연적인 피임 방법이 있고요. 인공적인 피임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방법은 임시적인 방법인데 반해서 어떤 방법들은 완전히 영구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세 가지의 기준으로 피임을 나누어서 구분해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여성이 하는 피임 방법부터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자연 피임 방법인데요. 어떤 인공적인 도구나 뭐 약이나 이런 것들의 도움을 받지 않고 그냥 가임기를 피해서 자연스럽게 피임하는 방법입니다. 월경 주기를 파악을 해서 배란기를 파악하는 방법, 월경 주기법이고요. 그다음에 기초 체온을 측정을 해서 기초 체온의 변화로 가임기를 측정하는 방법, 기초 체온법입니다. 자, 또는 점액 상태를 관찰을 해서 점액 상태의 변화에 따라서 배란기를 예측하고 피하는 방법, 점액 관찰법이라서 자,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배란기를 예측을 해서 배란기를 피하는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 살펴볼 수가 있죠. 자, 그런가 하면 인공적인 피임 방법이 있습니다. 인공적인 피임 방법은 자연적인 방법이 아니라 외부의 도움을 받는 방법이에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약을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약을 먹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 약으로 호르몬을 조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르몬을 조절해서 배란이 되지 못하도록 배란을 조절하는 방법, 먹는 피임약입니다. 자, 혹은 자궁 안에 장치를 넣을 수도 있습니다. 자궁 내에 장치를 넣게 되면 수정란이 착상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피임하는 방법이 있고요. 자, 영구적인 피임 방법 중에 하나인 난관 수술은 난관을 아예 묶고 절단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난관을 자르고 묶어버렸기 때문에 아예 난자가 그리고 혹은 정자가 이동하지 못하도록 하겠죠. 그래서 아예 만날 수 없도록 하는 방법, 난관 수술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응급 피임약의 인공 피임 방법도 있는데요. 이것도 피임약이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비슷하겠죠. 그런데 호르몬의 농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약 10배 정도나 호르몬의 함량이 높아서 이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방법이 아니라 긴급한 경우에 여기 써 있는 경우처럼 써 있는 것처럼 응급한 경우에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호르몬의 함량을 높여서 착상이 되지 못하도록 막는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남성이 하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남성이 하는 방법 중에서 자연스럽게 피임을 피하는 방법은 질외사정법이 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인공적인 기구의 도움을 받는 방법으로는 콘돔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자가 질내로 들어가는 것을 막는 방법이 있고요. 자, 난관 수술과 마찬가지로 정관, 정자가 이동하는 관인데요. 이 정관을 묶고 절단해서 영구적으로 아이를 갖지 못하도록 하는 정관 수술 방법도 있습니다. 자, 이런 다양한 피임 방법을 사용해서 임신을 우리 막을 수 있다. 내가 원하는 시기에 임신을 계획할 수 있다. 라는 거죠. 피임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태내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태내기라고 하는 것은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수정이 된 후부터 이미, 그러니까 생명이 자라난 후부터 자, 출산의 1위까지의 기간을 우리는 태내기라고 하는데 언제 정자와 난자가 만났는지 우리 뱃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마지막 월경을 기준으로 이 계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 월경 시작일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마지막 월경일을 시작으로 해서 약 2주 뒤에 배란이 될 거기 때문에 플러스 2주를 더해서 약 280일, 40주다 이렇게 보고요. 자, 수정이 된 순간부터 출산까지만을 따진다면 수정된 날로부터 약 266일, 38주간이 인간의 임신 기간, 태내기다라고 우리 이야기해 볼수 있겠습니다. 자, 이 기간을 우리가 뭐 연속적인 기간이기는 하지만 편의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일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세 단계로 나누게 됩니다. 그첫 번째 단계는 발아기라고 합니다. 자, 발아기는 여러분 뭐 밥을 먹을 때에도 발아현미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을 텐데요. 자, 발아 어떤 걸까요? 새싹이 나온 것을 우리가 발아라고 합니다. 자, 그런 것처럼 인간의 그 생명이 싹이 튼 시기, 이걸 우리는 발아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인간의 생명이 싹 텄다라고 하면 여러분 언제? 그러니까 이제 인간의 생명이 싹튼 시기라고 할수 있을까요? 일단 수정이 된 순간이 인간의 생명이 싹튼 시기라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이 수정란은 혼자서는 자라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만 이 수정란이 자라날 수가 있을까요? 이 수정란이 자궁벽에 착상해서 엄마에게 달라붙어야지만, 엄마와 결합돼야지만 생명으로서 자라날 수 있는 기반이 마련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수정란이 난관을 따라서 이동해서 자궁벽에 착상할 때까지, 아, 생명의 싹이 이제 텄구나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생명의 싹이 트는 이 2주간의 기간을 우리는 발아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발아기에 일어나는 일은 그래서 수정란이 빠르게 세포 분열을 하면서 대굴대굴대굴 굴러서 난관을 따라서 어디로 가겠죠? 자궁까지 갈 거고요. 자궁에 간 다음에 자궁 내막에 착상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자궁 내막에 착상하지 못하게 되면 밖으로 이제 배출이 되고 임신이 되지 않는 거고요. 혹시 잘못되는 경우에는 자궁에 착상하지 못하고 다른 곳에 착상이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 경우로 우리는 자궁의 임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발아기에는 아직까지 엄마랑 연결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외부의 환경에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시기, 배아기인데요. 배아기는 어떤 기간을 이야기를 할까요? 자, 배아기는 여러분이 3단계 중에서 조금 여러분 주의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배아기는 뭐 다른 시기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지만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자, 일단 배아기는 임신 2주 이후부터 임신 8주까지 6주에간의 기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착상이 된 2주부터 착상 이후에 8주까지 6주간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자, 이 시기 동안에는 세포 분열이 어마어마하게 빠르게 이루어지면서 내배엽과 중배엽과 외배엽의 기본적인 세 개 층으로 수정란의 분화가 일단 일어나게 되고요. 이렇게 일단 크게 크게 크게 내배엽, 중배엽, 외배엽으로 나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각종 기관으로 빠르게 분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각종 기관들이 만들어지는 시기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어떤 것들이 중요하죠? 심장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뇌 굉장히 중요하죠. 간, 폐, 자, 난소, 고환 등등등 우리 신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대부분의 장기가 만들어지는 시기가 바로 배아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자, 다른 시기도 물론 빠른 발달이 이루어지지만 이 시기는 인간 발달에 있어서 가장 빠른 발달이 일어나는 중요한 시기예요. 이렇게 가장 빠른 발달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조금 삐끗이라도 하게 되면 심장이 잘못 만들어졌어.
혹은 뇌가 잘못 만들어졌어 하는 일이 일어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외부의 환경에 따라서 굉장히 주요한 기관의 기형이 생기기 쉬운 시기이니까 그런 점에 주의해야 하는 시기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 시기에는 태아의 부속 기관인 태발, 태출, 양막, 양수도 발달을 하게 됩니다. 태아를 도와주는, 태아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을 우리는 태아의 부속 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기본적인 태아의 부속 기관이 자라나기 시작을 해요. 자, 어떤 기관들이 있는지 우리 살펴볼게요. 먼저 태반이 있습니다. 자, 태반은 태아에게 산소와 영양소를 전달을 해요. 그리고 태아의 노폐물은 배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런 역할을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관인데요. 임신 4개월경에 완성이 되게 됩니다. 태아에게 산소 영양소 전달하고 노폐물 배출하는 중요한 기관이라는 거 여러분 알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탯줄은 생각보다 그 중요도 하는 역할은 조금 미미하다고 할수 있어요. 태아와 태반을 연결하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그냥 이동하는 통로에 해당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태아가 우리 양수에 둘러싸여 있다. 양수에 이렇게 담겨져 있는 상태로 자라난다라고 하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텐데요. 이 양수를 담을 수 있어야지 되잖아요. 이 양수를 담을 수 있는 주머니, 자, 이게 양막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태아를 감싸고 있는 막을 이제 양막이라고 해요. 이 양막 안에는 양수가 가득 차 있는데요. 양수는 여러 가지 역할을 합니다. 자, 그냥 단순히 태아를 둘러싸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태아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으면서 충격으로부터 태아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따뜻한 물이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해주는 역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물이 차 있기 때문에 공간이 확보가 되거든요. 태아가. 그래서 이 공간 안에서 태아가 운동을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공간을 이렇게 확보해주는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분만할 때에는 이 양수가 터져 나오면서 이걸 우리는 파수라고 하는데 산도를 부드럽게 해줘서 분만을 도와주는 역할도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태아가 자라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기관들, 태아의 부속기관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시기에 언제죠? 이 시기가 여러분 배아기입니다. 배아기에 발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완성이 되는 것은 배아기에 완성되는 것은 아니고 완성되는 것은 태아기에 완성이 되니까 그것은 좀 구분해서 여러분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4주 무렵이 되면 심장이 뛰고요. 8주가 되면 얼굴, 손발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 가지 기관이 형성되는 중요한 시기라고 했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자, 외부에서 유입되는 유해물질에 쉽게 영향받기 때문에 이 시기에 적절하지 않은 태내 환경, 어때요? 아까 선생님 주의했던 것처럼 태아에게 큰 결함을 갖게 할수 있습니다. 기형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니까 이 시기 환경에 상당히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자, 수정란이 세 계층으로 분리된다라고 얘기했었는데요. 내배엽, 중배엽, 외배엽. 자, 내배엽은 가장 안쪽, 그다음에 중배엽은 골격근화, 근육, 순환기관 같은 우리 피부와 그 안쪽에 있는 기관과의 사이를 채우는 것을 살펴볼 수 있고요. 외배엽은 밖으로 드러난 피부와 같은 부분에 해당하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런 3계층으로의 구분도 여러분 배아기에 이루어진다라는 거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태아기를 살펴보면 태아기는 임신 8주 이후부터 출생까지의 기간을 이야기해요. 상당히 긴 기간이죠. 자, 이 상당히 긴 기간 중에서 3개월에는 성별 구분이 가능해지고 4개월에는 태반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5개월에는 태동을 느끼게 되는 이런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6, 7, 8, 9, 10개월에는 이제 인간의 모습을 점점 갖춰가면서 변화가 나타나는 거 살펴볼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이 나오면 자, 이건 태아기에 해당한다라고 구분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 그림은 뭘까요? 우리가 앞서 배운 발아기 그리고 배아기, 태아기의 태아가 자라나는 모습을 지금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이 그림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 둬야 할건 주요 구조적 이상이 일어나는 시기는 언제이다? 배아기다라고 하는 점을 여러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설명했던 내용을 그림에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자, 태내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첫 번째로는 임신부의 연령이 있습니다. 자, 임신부의 연령이 태내 발달에 영향을 미쳐요. 임신 정년기는 20에서 35세라고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어린 나이의 임신이나 고령의 임신인 경우에는 여러 가지 태아에게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신 정년기에 아이를 낳을 수 있도록 우리 임신을 계획하는 것이 좋겠죠. 35세 이상 고령 임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자, 고령 임신은 왜, 뭐가 안 좋은데요? 고령 임신일 경우에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자, 뭐, 그리고 이제 고령 임신으로 인해서 기형아 발생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그것을 예방하기 위한 다양한 주의사항이 나타나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고령 임신으로 인해서 훨씬 더 임신의 그 태내 환경이 안 좋아졌기 때문에 태내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우리가 임신 중에 나타날 수 있는 좀 이상 증세들이 옆에 있는 EBS 플러스에 여러분 확인할 수 있도록 제시되어 있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유산, 사산, 임신이 미리 종결되는 거. 그러니까 아이가 그 기간을 채우고 나오지 못하고 중간에 중단되는 것을 유산, 사산이라고 하고요. 임신 중독증은 임신 중에 나타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질병인데요. 임신과 합병이 된 고혈압성 질환입니다. 임신성 고혈압 증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임신 중독증이기 때문에 임신이 끝나게 되면 귀신같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런데 임신 중에 고혈압이 나타나면서 태아에게도 임신부에게도 위험할 수 있는 증상을 임신 중독증이라고 하죠. 자, 다운 증후군은 21번째 염색체에 이상이 있는 태아의 기형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고령 임신 시에 다운 증후군의 발생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고령 임신은 다양한 주의사항도 필요하고 그리고 고령 임신이 되지 않도록 좀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내용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임신에 영향을 주는 요인, 임신부의 영양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임신부가 먹는 것은 당연히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겠죠? 임신부가 잘 먹어야 태아가 잘 발달할 수 있습니다. 영양 공급이 적절하지 못할 경우에는 다양한 문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어떤 영양분들을 잘 먹어야 할까요? 필요한 영양소 우리 좀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필요한 영양소 중에서 첫 번째로는 단백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주요 영양소예요. 그래서 모든 단백질로부터 구성이 될 거기 때문에 임신 초반기에서부터 임신 말기까지 단백질은 신경을 써서 양질의 단백질을 먹을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철분 살펴보도록 할까요? 자, 철분은 임신 중기 약 5개월경부터 신경 써서 먹을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태아가 5개월경부터는 스스로 혈액을 만들기 시작을 하거든요. 그래서 혈액을 만들기 시작하기 때문에 더 많은 혈액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철분의 공급이 필수적입니다. 자, 철분의 공급이 필수적인데 이걸 음식만으로 먹기는 어렵기 때문에 영양제, 철분제로 보충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 세 번째 영양소인 엽산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엽산은 앞서 우리 잠깐 설명하기도 했었는데요. 엽산은 부족한 경우에 혈구에 이상을 초래해서 빈혈, 조산, 사산 등도 나타날 수 있지만 기형의 원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태아의 기형을 예방할 수 있도록 엽산을 복용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엽산 복용도 마찬가지 우리가 음식만으로 먹기는 어렵기 때문에 보충제로 복용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칼슘, 섬유질, 비타민, 미네랄 등도 신경 써서 섭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임신부가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각종 질병들이 태아에게 전달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임신부가 질병을 가지고 있지 않은지 미리 사전에 점검하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질병이 있다면 질병을 다 치료한 후에

때 임신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약물 복용 같은 경우에는 태아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특히 임신 초기에 복용한 약물은 태아에게 아주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약물 복용을 피하고 약물을 꼭 먹어야 한다면 의사와 상의를 해서 의사의 처방을 받아서 가능한 약물만을 섭취해야겠습니다. 자, 약물 복용과 마찬가지로 태아에게 안 좋은 영향을 주어서 우리 꼭 피해야 할 것들, 음주, 흡연, 카페인 섭취 등이 있습니다. 자, 음주는 태아 알코올 증후군을 유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흡연은 뇌결함, 그 구순 구개열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카페인은 뭐 아예 이게 어떤 질병을 유발한다라고 밝혀진 것은 없지만 카페인도 아기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 혈액순환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삼가하는 것이 좋겠죠. 카페인을 줄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태아 알코올 증후군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이처럼 약간의 그 외모적인 증상과 그 다음에 뇌적인 그 작은 머리 소두증이라고 해서 뇌 발달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증상을 우리 태아 알코올 증후군이라고 해요. 그래서 절대로 술을 마셔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알수 있죠? 자, 그리고 구순 구개열은 아기의 얼굴이 형성되는 시기에 입술이나 입 천장이 붓지 않고 갈라진 상태로 남은 얼굴 기형을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흡연의 결과로 나타나니까 흡연도 안 되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알수 있죠? 자, 그다음에 방사능, 환경 오염, 그리고 아버지의 그 근무 상황 등도 임신에 영향을 미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방사능과 환경 오염도 피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아버지도 음주, 흡연, 약물 섭취하지 않고, 그리고 근무 환경도 이렇게 아기의 그 정자에 영향을 주지 않는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태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태교라는 것은 임신부가 임신 중에 생각, 행동하는 것이 아기에게 전달된다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전통 가르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를 임신하고 있을 경우에는 태담이나 아니면 음악을 듣는 등을 통해서 아기의 건강한 발달을 할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겠고, 임신부도 마음을 건강하게, 이렇게 여유롭게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여러분 읽어보시면 알수 있겠습니다. 자, 태교와 관련해서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여러분이 기억해 두어야 할 내용은 사주당 이씨라고 하는 사람이 태교신기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자, 이 태교신기에 의하면 스승의 10년 가르침보다 엄마의 10달 가르침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달 이제 뱃속에 이렇게 데리고 있는 태교가 더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런 책이 있다. 태교신기다라고 하는 거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임산부가 받아야 할 검사,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임산부가 받아야 할 검사는 지금 한 5가지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요. 위에 있는 3가지 정도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편적으로 받아야 하는 검사라고 할수 있고요. 밑에 있는 2가지는, 태아에게 유전자 이상이 의심될 때, 이런 유전자의 이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받는 특별한 검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소변 검사로는 소변 안에 들어있는 당과 알부민 수치를 확인해서 당뇨가 있는지 혹은 임신 중독증을 보이지는 않는지 단백뇨가 나타나는지 등을 확인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혈액 검사 같은 경우에는 각종 뭐 혈액형이라든지 빈혈 그리고 혈당 등등등 여러 가지 건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일상적으로 하는 검사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다음 세 번째 초음파 검사는 여기에 보이는 것처럼 초음파 스캐너가 있거든요. 이 초음파 스캐너를 통해서 이 안을 비춰서 아기가 잘 자라고 있는지, 아기의 모습이 어떠한지, 뭐 손가락, 발가락은 다 있는지 등을 태아의 상태를 영상으로 알아보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세 가지 방법은 그냥 일상적인 건강할 때에도 누구나 하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거 알아두시고요. 요 밑에 있는 두 가지는 누구나 하지 않고 태아에게 문제가 있다라고 의심될 때 한다라고 하는 걸 구분해서 기억을 해두세요. 자, 먼저 양수 검사부터 볼까요? 자, 양수 검사는 양수를 채취하는 거예요. 이렇게 주사를 찔러서 양수를 일부 빼냅니다. 그래서 양수 안에 들어있는 태아의 유전자 정보를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자, 수정 후에 10일에서 14주 사이에 실시하고요. 검사 결과는 3주 뒤에 나오게 됩니다. 자, 언제 한다고요? 유전자 이상이 의심될 때 합니다. 그래서 주로 35세 이상의 임신부나 기형아 검사에서 위험도가 높게 나온 경우에 실시한다는 거 살펴볼 수가 있죠. 자, 육모막 검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쥐를 통해서 바늘을 집어넣어서 육모막을 떼내서 이 육모막 안에 있는 태아의 DNA를 검사하는 방법입니다. 유전자 검사 방법이고요. 자, 양수 검사에 비해서 조금 더 빠른 시기에 이 유전자 검사가 가능합니다. 수정 후 6, 내지 8주 사이에 가능한 방법이고요. 검사 결과는 그 다음날 24시간 뒤에 나오게 됩니다. 자, 양수 검사에 비해서 임신 초기에 실시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이거는 어느 시기에 유전자 이상이 의심되는지에 따라서 그 시기에 따라 실시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출산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출산과 관련해서 이제 출산이 시작되기 전에 나타나는 증상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출산 전에는 이제 뭐 배가 불러오고 그리고 아기가 이제 밖으로 나갈 준비를 마치게 되면 어떤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냐면 일단 아기도 밖으로 나갈 준비를 끝내기 때문에 태아가 아래쪽으로 머리를 아래로 하고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배가 아래로 처지게 되겠죠? 배가 아래로 처지게 되면서 소변이 자주 마려워지고요. 그다음에 허리 통증, 다리 당김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와 더불어서 이제 아기가 나올 준비를 하면서 본격적인 진통에 앞서서 가진통이라고 하는 것이 나타나는데요. 자, 진통이다라고 하는 건 이제 엄마의 자궁이 원래는 달걀만한 사이즈다가 아기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서 약 40배까지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기가 밖으로 나올 때가 되면 다시 원래 사이즈로 줄어들게 되면서 수축하면서 그 힘으로 아기를 밀어내게 됩니다. 이때 수축하는 것이 진통으로 느껴지게 되는 거죠. 자, 이 진통이 처음에는 왔다가 안 왔다가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잠시 진통이 수축하는 것 같이 나타났다가 안 왔다가라고 하는 증세로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의 진통을 가진통이라고 합니다. 자, 처음에는 이렇게 약하고 불규칙하지만 점차적으로 출산이 임박해지게 되면 강도도 강해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시간적으로도 규칙적으로 진통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진통이 이제 5분 간격으로 온다라고 하면 분만이 이제 임박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진통, 가진통의 증상이 출산 전에 나타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슬과 파수 현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슬은 끈적끈적한 점액 성분에 혈액이 섞여서 나타나는 것을 이야기하고요. 파수는 양수가 터져서 흘러나오는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슬과 파수가 출산 전에 나타나면, 아, 출산이 시작되었구나라고 생각해 볼수 있는 거죠. 자, 출산의 단계는 세 단계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아기가 나올 수 있도록 이 입구가 열리는 시기, 개구기입니다. 첫 번째 단계이고요. 입구가 열리게 되면 그 다음에 출산기에는 아기가 머리부터 밖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자궁구가 완전히 열리고 아기가 빠져나오는 시기, 출산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아기가 빠져나왔으니까 끝났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요. 아기를 둘러싸고 있었던 여기 태반이라거나 탯줄이라거나 이런 것들이 빠져나오는 시기를 우리는 후산기라고 합니다. 문이 열린다, 아기가 나온다, 아기의 부산물이 나온다. 이런 3단계로 출산의 단계가 진행이 되는 거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출산의 단계는 우리가 지금 살펴본 출산의 단계는
자연분만인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자, 자연분만이라는 건 수술하지 않고 엄마의 지를 통해서 아기가 빠져나오는 출산하는 방법

0: 이걸 이야기하는데요. 회복도 빠르고요. 엄마와 아기와의 심리적 유대감도 높은 이런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자연분만을 대체적으로 하지만 자연분만을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자, 태아에 비해서 산모의 골반이 너무 작거나 아기의 위치가 비정상적이거나 전치태반, 자, 전치태반은 뭐예요? 태반이 이렇게 자궁의 입구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나올 수 없는 경우를 얘기해요. 자, 그리고 분만이 계속해서 너무 지연되고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로 산모나 태아가 위험할 때에는 임신부의 복부와 자궁을 절개해서 출산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제왕절개 분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게 자연분만과 제왕절개 분만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자연분만을 하는 경우에 입구가 열리고 그리고 아기가 빠져나오는 자 개구기와 그리고 출산기에 진통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런 진통을 줄여보고자 다양한 출산 방법을 대안적으로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단 말이죠. 자, 어떤 다양한 출산 방법이 있는지 우리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 라마지 분만이 있습니다. 자, 라마지 분만 같은 경우에는 남편의 역할이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에요. 남편과 함께 교육을 받고 출산에 남편도 참여를 합니다. 자, 진통이 왔을 때 즐거운 기억을 떠올려 연상입니다. 근육을 이완시켜, 그 다음에 호흡을 후후 해 라고 하는 걸 연습을 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분만에 들어가서 연습했던 것처럼 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자, 그래서 아파 죽겠는데 이걸 한다고 이게 된다고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앞서 배웠던 고전적 조건 형성, 예, 원리를 이용을 해서 그래서 자극이 왔을 때 반응할 수 있도록 연습을 시켜놓으면 이렇게 이제 이 자극에 대해서 이와 같이 연상 이완 호흡하면서 통증을 줄일 거야 라고 하는 방법인 거죠. 자, 소프롤로지 분만을 두 번째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소프롤로지 분만은 서양의 근육 이완법, 동양의 요가,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 트레이닝을 위한 명상, 호흡 등을 결합을 해서 분만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출산을 긍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분만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자연주의 분만 있는데요. 자연주의 분만은 그냥 인간이 원래 동물처럼 아이를 낳는 것처럼 의료진이 개입을 최소화해서 낳는 방법을 자연주의 분만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르부아예 분만이 있어요. 르부아예 분만은 우리가 다른 말로는 폭력 없는 탄생이라고도 하는데요. 태아의 인권을 존중하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아기 중심 분만법이라고도 합니다. 자,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와 유사한 환경을 만들고 시끄럽지 않게 조용하게 분만을 하는 방법이에요. 자,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부터 우리가 막 탯줄을 자르고 아기 엉덩이 때리고 양수 뱉어내게 하고 이런 과정을 하지 않고 태어나면 엄마의 젖을 물리고 엄마의 가슴에 안겨주고 그리고 나서 조용히 양수와 비슷한 물에 담갔다가 탯줄 천천히 자르는 아기 중심의 분만 방법을 르부아예 분만법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 자, 그다음에 수중 분만이 있습니다. 자, 수중 분만은 물속에 앉아서 분만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물속에 들어가면 아기도 편안하고 엄마도 편안해서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분만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처럼 다양한 분만 방법을 통해서 통증을 줄이려고 하는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점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아이를 낳고 나면 끝! 시 아니라 엄마의 상태가 원래로 돌아가기 위한 시간이 있어야지 되겠죠? 그 시기를 우리는 산욕기라고 합니다. 자, 산욕기는 임신으로 인한 신체 변화가 임신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시기고요. 약 6주 정도의 시기가 소요된다라고 봅니다. 산욕기에는 산욕열, 그리고 오로, 후배아리 증세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중에서 오로는 이슬하고 여러분이 헷갈릴 수 있도록 많이 언급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슬은 출산의 전조 증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다음에 오로는 출산 후에 혈액이 분비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비교해서 여러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산용열, 오로, 후폐아리 등의 증세가 산후조리 기간에 나타날 수 있다는 점 기억해 두셔야겠어요. 자, 그리고 산후조리 기간 동안에 이제 우리가 미역국을 먹는데요. 이 미역국은 미역에 들어있는 요오드가 혈액순환과 오로배출, 유즙분비를 도와주는 역할을 해서 굉장히 좋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산후 우울증이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의 따뜻한 관심과 배려, 지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점도 여러분 함께 기억해 두셔야겠습니다. 자, 우리 문제 한 문항 정도 우리 함께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다음 대화를 통해 알 수 있는 산모 A, B, C 태아의 태내 발달 단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골라라. 이런 내용입니다. 자, 산모 A와 산모 B의 태아가 속한 태내 발달 단계를 우리 확인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산모 A가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저는 병원에서 임신 7주 진단을 받았어요. 라고 얘기하니까요. 이 시기는 배아기에 해당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산모 B가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제 아기가 몸속에서 움직이는 게 느껴져요.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자, 아기가 몸속에서 움직인다. 태동이죠. 이 태동을 느끼는 시기는 여러분 언제일까요? 이거는 태아기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배아기와 태아기 각각에 대한 설명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A씨의 태아가 속한 단계에서는 심장, 뇌, 간 등의 주요한 신체 구조가 대부분 형성된다. 그쵸? 맞죠? 그래서 우리가 배아기가 중요하다라고 얘기했어요. 그쵸? 자, A씨의 태아가 속한 단계에서는 태아의 부속기관인 태반, 탯줄, 양마, 양수 등도 발달한다. 자, 이 내용도 우리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B씨의 태아가 속한 단계에서는 내배엽, 중배엽, 외배엽의 이 3계층으로 분화될까요? 자, 이렇게 3계층으로 분화가 일어나는 것도 배아기였죠. 그래서 태아기 아닙니다. 자, A씨의 태아는 배아기 단계, B씨의 태아는 태아기 단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답은 기역과 니은과 리을로 묶인 자,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태내기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 엄마의 뱃속에 있는 태내기 여러분 뭐 그렇게 관심 가지지 않았을 텐데요. 굉장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 우리 확인할 수 있었죠. 내용도 그만큼 압축되어 있어서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선생님이 맨 처음에 이야기했던 내용들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엄마의 뱃속에서부터 나와서의 본격적인 인간의 삶이 시작되는 시기, 신생아기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1: 안녕하세요. EBS 국어 영역의 윤혜정입니다. 공부는 운동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잘 못해서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하다가도 이게 익숙해지면은 어느 순간 한 단계 한 단계 발전하는 자기 모습을 발견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하키라는 운동도 비슷하더라고요. 또 어렵긴 하지만 스케이팅과 드리블 연습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 슛은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열심히 연습을 해야지 근육이 생기고 자세가 잡히고 그리고 움직여야 할 방향이 보이는 거죠. 공부도 마찬가지로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은 같을 수 있지만 개념을 제대로 알고 공부하는 것과 모르고 공부하는 것은 정말 큰 차이가 있는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오자투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7 숨득강 저는 한성진입니다. 좀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 강의를 했는데 느낌이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별표 친거잘 꼼꼼하게 한번 보셨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오늘 이제 2강을 들어가 보도록 할 텐데요. 2강에는 숫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 힘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뭐 꼼꼼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 저와 같이 함께 또 주행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2강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2강은 이제 형용사가 나옵니다. 지난 시간에는 연음하고 명사를 봤잖아요. 지금은 이제 우리가 형용사라고 해서 품사가 바뀌었는데, 형용사는 프랑스에서 명사가 남성하고 여성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형용사도 그 명사를 기준으로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여성 형용사, 복수 형용사 이렇게 다 명사를 기준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이제 수 형용사는 숫자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불어를 시작을 했을 때 프랑스에서 첫 번째 고비가 이제 숫자에서 한번 옵니다. 굉장히 막 복잡하고 조금 그래요. 만드는 조합도 좀 그런데, 뭐, 그래도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따라 하시면 되고요. 약간의 그런 규칙도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힘들다라고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품절 형용사 보겠습니다. 여성형으로 만드는 것은 어떻게 만드느냐? 기본적으로 명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성 단수에 을을 붙이면 이제 여성이 됐잖아요. 형용사도 마찬가지로 남성 형용사에다가 을을 붙이면 여성 형용사가 됩니다. 발음도 달라져요. 이거는 그엉이라고 해서 끝자음 발음 안 나고, 이게 아, 엔이니까 앙 발음이 나서 그엉 이렇게 됐잖아요. 근데 여성형이 되면 얘가 끝자음이 더 이상 아니고 으로 되기 때문에 그엉, 드로 발음이 납니다. 발음이 달라져요. 남녀 동형이라고 하는 것은 남성 형용사가 으로 끝났을 때 그대로 똑같이 으를 씁니다. 이거 명사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mans, mans 이렇게 남녀 동형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근데 그 밖에 변화형 볼까요? 여성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단순히 으만 붙이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으에호로 되는 건요, 으를 하나 붙이고요, 앞에 악상을 하나 붙여요. 이렇게. 그래서 데르니에, 데르니에르 이렇게 되죠? 지금? 레제, 레제르 이렇게 악상이 붙어요. 악상 떼기가. 이런 것들은 이제 철자 문제에 출제가 될수 있습니다. 빈칸 뚫어놓고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그 단어 또는 그 단어의 뜻은 이렇게 해서 물어보는 걸로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철자를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형용사 특히 이런 거는. 그다음. x나 f는 s나 v로 바뀐다라고 했는데 요것도 요거 그대로 그냥 외우시면 안 돼요. 규칙을 그냥 수학 공식처럼 외우시면 안 돼요, 언어는. 왜냐하면 이렇게 예외라는 게 항상 늘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에겐 항상 여러분들이 예문을 통해서, 예시를 통해서 아셔야 됩니다. 자, delicieux 볼까요? delicieux는 x가 delicieuse 이렇게 바뀌고요. neuf는 neuve라고 해서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까지는 뭐 규칙이니까 괜찮아요. 그렇지만 vu 볼까요? 늙은 오래된이라고 하는 거는 vu, x가 이렇게 바뀌죠? 이상하게 바뀌어요. 그죠? 전혀 다른 철자로 바뀝니다. 두스라고 했는데 얘는 발음도 얘는 안 나요. 근데 얘는 세으가 붙으면서 두스라고 발음이 바뀝니다. 이런 예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단어를 통해서 연습하셔야 됩니다. 누베오 누벨 이것도 새로운 왼쪽이 남성이겠죠? 오른쪽이 여성입니다. 정띠 정띠유 이것도 발음이 많이 다르죠? 남성일 때는 정띠, 여성일 때는 정띠유라고 이렇게 발음하십니다. 이것도 한번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보벨 아름다운 이란 뜻이죠. 그래서 이렇게 안에 있는 예시로 기억하셔야 돼요. 이 보라색 칸으로 파란색 칸으로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또 볼까요? 으엔이 있는 것은 으엔은 으라고 해서 요거 1강에서 나왔죠. 한번 엔을 더 붙인다. 여기도 엔을 하나 더 붙여요. 이탈리앙, 이탈리엔느 발음도 바뀌죠. 이탈리앙이었지만 엔느로 이렇게 비음어가 풀어집니다. 봉, 본느 이런 식으로 되고 바, 바스, 고, 고스 얘는 철자가 하나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여기가 이렇게 S가 추가되는 거예요. 바스, 고, 고스 이렇게 추가가 됩니다. 블랑, 블랑시, 프레, 프레쉬 이렇게 되죠. 이것도 흰색을 나타내는 건데요. 이것도 보시면 이게 악상이 들어가죠? 신선한. 블랑시도 마찬가지로 아시, 으가 추가됩니다. 롱, 롱그, 긴 이란 뜻이에요. 이런 것들은 너무 시험에 나오기 너무 좋죠. 철자 문제 같은 걸로 나올 수 있어요.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남성 제2형이라고 나오죠. 또 이게 무슨 말이냐 이렇게 그러실 텐데 이거 조금 특이한 형용사예요. 이게 세 개는 조금 특이해가지고

그다음에 누보의 여성형은 좀 전에 했죠? 누벨이에요. 그다음에 비유의 여성형은 비에이예요.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여성형에서 끝에 엘, 을을 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빼잖아요. 이렇게 빼시면 남성 제2형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여성형에서 L, 을을 뺀다. 그러면 남성 제2형이 된다. 남성 제2형에는 모음이나 무음, 아쉬가 나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En bel arbre, nouvel appartement, un vieil hôtel. 이렇게 해서 나옵니다. 요거 벨 한번 나온 적 있어요. 벨. 여기에 보가 아니라 벨이다. 하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철자. 그러니까 형용사는 형용사의 기능을 물어보는 문제보다는 사실 철자 문제로 또 조금 더 빈도수가 많았어요, 여태까지. 자, 그다음에 복수형 넘어갈게요. 복수형은 원칙은 남성 단수에다가 s를 붙인다. 그렇죠? 그래서 그엉 그엉 이렇게 되는 거고, 여성 단수인 경우에는 남성 단수부터 시작을 해서요. 여성으로 만들죠? 이게 여성 단수죠? 그다음에 여성 복수가 되려면 s를 또 붙이면 돼요. 이게 여성 복수가 되는 거예요. 남성 그다음에 단수와 복수가 동일할 때는 끝에가 s나 x로 끝날 때는 또 다시 붙이지 않고 그대로 여성형도 똑같이 씁니다. 그레이 그레이 에르 에르 이렇게 쓰는 거죠. 그 밖에 변화형은 으아 으일 때는 x를 붙여가지고 이렇게 써요. 누보는 누보에다가 이렇게 s 붙이지 않아요. x를 붙여야지 됩니다. 여러분들이 선생님 뭐 이렇게 규칙이 많고 복잡하나요?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거는 자주 보시다 보면 자꾸 보다 보면 이렇게 이런 누보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S가 붙여요. 이게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불편하게 느껴지실 때가 와요. 조만간 너무 이상해. 아 이제 마음이 편안하다 이런 시기가 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성수일치 이제 기본적인 품질 형용사의 특징이죠. 모든 품질 형용사는 그것이 수식하는 명사 또는 대명사의 성수의 일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명사입니다, 항상. So, une fleur blanche. 하얀 꽃한 송이. 꽃이 여성형이니까 blanche라고 바꾸는 거겠죠. Mes chers élèves. 나의 친애하는 학생들이라고 해서 복수를 또 붙였죠. 그죠? 여기 보시면 가로 안에 대명사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대명사도 어쨌든 명사를 대신하는 거니까 그 기준이 명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성수일치 봤고요. 그 다음에는 위치를 볼게요. 품질 형사의 위치는 프랑스어는 영어랑 다르게 보통 일반적으로 명사 뒤에 위치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처음에는 조금 받아들이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원래는 뒤에 위치를 해요, 보통. 근데 반드시 명사 뒤에 오는 것도 있고 또 명사 앞에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예외도 많으니까 이거를 무조건 규칙을 막 이렇게 정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언어는 그렇게 규칙으로만 보시면 안 된다. 나올 때 이제 보시면 됩니다. 다음 사항을 유의해라. 이렇게 교재도 나오죠. 반드시 명사 뒤에 나와야 되는 거는요. 국적, 색깔, 모양이에요. 국적, 색깔, 모양을 나타내는 건요. 명사 뒤에 옵니다, 항상. 까나디앙, 블루, 블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명사 앞에 오는 거는 이렇게 짧고 자주 사용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 여기에 나와 있는 요 형용사 정도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셔도 됩니다. 보통 대꾸를 이루는 게 많아요. 좋은 거, 나쁜 거. 그죠? 그 다음에 젊은 거, 늙은 거, 작은 거, 큰 거. 이런 식으로 외우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정찌, 졸리 이런 것도 이제 기억하시면 됩니다. 요 정도 외우시면 돼요. 명사 앞뒤에 위치에 따라서 의미가 변화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의미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데, 앙생 엘레브는 이제 졸업생이에요. 예전에 이제 다녔던 학생이라는 거죠. 앙 리브는 오래된 책이에요. 메쉐르 자미는 앞에 명사가 나오게 되면 편지 같은 거쓸때 앞에 이렇게 쓰는 표현이거든요. 나의 사랑하는, 친애하는. 뒤로 나가게 되면 가격을 물어보는 비싼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거는 완전히 많이 바뀌죠, 뜻이. 그러니까 이것도 기억해 두시고. 그다음 뽀브거 온문은 뽀브거는 가난한이란 뜻도 있고 불쌍한이란 뜻도 있어요. 근데 앞에 오면 불쌍한, 뒤로 가면 가난한이란 뜻이에요. 썰도 앞에 오느냐 뒤에 오느냐에 따라 틀린데요. 뒤에 오게 되면 약간 외로운, 혼로인 이런 뜻이 돼요. 그래서 une voix seule 그러면 독창이 되는 거죠. 근데 앞으로 나가게 되면 전체의 하나의 그 목소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 뜻이 된다. 전원 일치라는 뜻이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품질 형용사였고요. 그 다음에 수형용사를 볼 거예요. 수형용사에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을 가다듬으시고 설명을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기수 먼저 나오는데요. 교재 1부터 100까지 나와요. 그래서 1부터 100까지는 이제 이렇게 생겼고, 0부터 19, 아니 0부터 20까지. 그죠? 여기 20은 다음 화면이니까 20까지는 여러분들이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별도의 단어가 다 있어요. 자기의 단어가 있어요. 고유의 단어가. 그래서 예호부터 시작해서요. 1, 2, 3, 4, 5, 6. 숫자는 또 발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크 발음을 하고요. 시스 단독으로 할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세트 발음 나요. 위트, 너프 다 발음이 납니다. 단독으로 할 때. 디스 우리 아까 봤죠? 네, 옹즈, 두즈, 트레즈, 꺄또고즈. 꺄또고즈는 이제 루이 14세 할 때, 루이 꺄또고즈가 그거, 이거예요. 깽즈, 세즈, 여기까지 이제 자기 단어가 있죠. 네, 17, 18, 19는요, 10 더하기 7, 8, 9예요, 단어가. 그래서 이 10하고 7이 따로따로의 단어가 아니에요. 얘는 10, 그리고 7이 아닙니다. 얘한 단어로 봐주세요. 얘는 17이에요. 라는 표시를 이렇게 트레이딩용으로 해주는 거예요. 한 단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다 붙어 있죠? 디세트, 디즈위트, 디즈네프. 그렇죠? 여기도 드예요. 18, 19는 디즈네프, 디즈위트, 디즈네프. 이렇게 바뀝니다. 여기까지는 단어를 외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부터 100까지가 있어요. 20부터 100까지는 보시면 이제 제가 10단위부터 할게요. 20, 30, 40, 50, 60까지는 자기 단어가 있어요. 뱅, 텅뜨, 깨헝뜨, 센깡뜨, 수아쌍뜨. 얘는 자기의 그 고유의 단어가 있어요. 근데 70부터는 단어를 조합해서 만드는 거예요. 70은 어떻게 되느냐? 수아쌍뜨, 디스죠. 60 더하기 10의 구조입니다. 되게 이상하지만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단어가 이렇게 생겼어요. 이것도 하나의 단어다라고 해서 트레이딩용을 넣으셔야 돼요. 그 70은 60 더하기 10으로 생겼고요. 80이 이제 히트라고 할수 있는데, 70, 80, 90 나오죠? 80은 꺄트 뱅이라고 해서 4 곱하기 20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0이 4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꺄트 뱅일 때는 여기 S가 들어가요. 80이라고만 할 때는. 4, 아니, 20이 4개. 90은 4 곱하기 20, 그 다음에 10의 구조예요. 그렇죠? 4, 20, 10이에요.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단어이기 때문에 이거가 온전히 딱 이렇게 모여야지 하나의 단어예요. 그래서 얘는 여기다 S를 붙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뒤에 10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4, 20, 10다 트레이딩용을 넣습니다. 이게 90이에요. 자, 요게 이런 단어가 이제 10단위였고요. 이제 1단위로 넘어가 볼게요. 자, 1단위는 21, 31, 41, 51, 61까지만 일단 볼게요. 그러면 여기까지를 보면요. 자, 21부터 61까지는요. 20, 30, 50, 60을 쓰고 그리고 1이라는 단어를 쓰면 돼요. 에엉. 에엉, 에엉. 에엉. 그다음 에엉 이렇게 쓰면 돼요. 그죠? 20 그리고 1, 30 그리고 1, 40 그리고 1. 그래서 60 그리고 1까지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1 시리즈고요. 71은요. 아까 70이 60을 기준으로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71도 60을 기준으로 항상 가는 거예요. 70이 60 더하기 10이었기 때문에 그 71부터 79까지도 이 60을 기준으로 만드는 거예요, 전부 다. 그래서 71은 수화성도 60 더하기 10 1이 되겠죠. 그쵸. 너무 좀 어렵죠. 요렇게 만듭니다. 71은 60 더하기 11. 60이 기준입니다. 71. 그래서 옹즈입니다. 얘는 옹즈예요. 11. 81은요. 80을 기준으로 그냥 꺄트뱅 쓰면 되는데 얘는 에를 쓰지 않아요. 그냥 엉 씁니다. 꺄트뱅 엉. 꺄트뱅 에엉 이렇게 쓰지 않아요. 81은 꺄트뱅 엉. 91. 꺄트뱅 옹즈 이렇게 씁니다. 얘도 에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81, 91, 71 조금 특이하죠. 이렇게 하시면 이제

일 시리즈들이 끝나는 거예요. 일단 백은 싸움이라고 하고요. 나머지 2, 3, 4, 5, 6, 7, 8, 9는 뒤에다가 그냥 2, 3, 4, 5, 6, 7, 8, 9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됩니다. 상당히 어렵죠, 이거를. 그런데 이제 숫자 자체에 대해서 이제 뭐 수능에서 여태까지 뭐 72를 올바르게 쓴 것은 뭐 요렇게는 잘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고 이게 숫자가 뭐다 기억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모르니까 이렇게 조합하는 방법이나, 그리고 애 같은 거는 어떤 거는 애를 쓰지만 어떤 건안 쓰고, 또 어떤 건 12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볼게요. 0부터 이제 100까지 나오죠. 자, 1번 이제 설명 들어갑니다. 명사 앞에 위치하면 with는 여성 명사 앞에서 ㄹ 대신에 사용된다라고 했어요. 숫자 1만 그 성의 변화가 있어요. 부정 관사이기도 하죠. 그래서 남성일 땐 ㄹ을 쓰고요. 여성일 땐 with를 써요. 그래서 여기 한 사람일 때 with로 바뀌죠. 근데 이제 하나의 뭐라 할까요? 하나의 뭐 still로. 그럼 여기는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게 있다. See, there, win, person, 한 사람, 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then, the, on, still로, pen 21자루라고 해서, 여기 나오네요. pen 바로 나오네요. 텅때 win. 여기는 토마토 31개인데, 토마토가 여성이기 때문에요. 31의 1이 win으로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pen 21자루는, pen이, 뭐죠? 남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0으로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징이 있다. 두 번째. 이거는 제가 1강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5, 6, 80이죠. 숫자 5, 6, 80. 플러스 자음이 나오는 경우에는요. 끝자음은 발음하지 않아요. 그래서 생리브, 시각송, 위빠쥐, 디빠쥐 이렇게 나옵니다. 자음이 나오는 경우에는 발음하지 않는다라는 규칙이 있고요. 3번 볼게요. When, 성은 복수인 경우에 S가 붙지만 다른 수형용사가 뒤따르면 S는 생략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다른 수형용사가 온거 대표적인 예가 이거죠. 아니, 그 90. 저 뒤에 숫자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When에 S가 없어지겠죠. 그렇죠? 네, 밀은 S가 붙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천이라고 하는 단어, 밀은 특이하게 이런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수여도 밀은 하나예요. 단수 형태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1, 100, 1, 천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렇게 엉을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뭐 1, 100, 100, 뭐 이런 식으로 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성, 그냥 밀, 이렇게 합니다. 예문이 있겠죠? 네. 보시면. 텅트 위트 38, 그죠? 텅트에다가 이제 여기다 트레이드용을 긋고 그냥 8을 쓰면 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 숫자 30, 40, 50뭐 이런 거는 그냥 트레이드용 긋고 2, 3, 4, 5, 6, 7, 8, 9 이렇게 쓰면 돼요. 1은 에 엉이고요. 80, 4 곱하기 20이라 그랬죠? 20이 4개. S. 91은 뒤에 숫자가 나오네요. 옹 숫자가 나오죠. 80 옹주에서 여기 S가 없어요.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투하쌍앙이라고 되어 있죠. 300년이라고 해서 여기는 S가 들어가요. 근데 보시면 선생님 뒤에 아까 뭐 나오면 S 붙이면 안 된다면서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앙은요. 수형용사가 아니에요. 앞에 뭐라 그랬어요? 다른 수형용사가 나오면 S가 생략되는 거죠. 근데 앙은 숫자 형용사가 아니라 해를 나타내는 이 300년에 이 연에 해당하는 단어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붙여야겠죠. 투하성은 붙여야 됩니다. 이때는 604유로 볼까요? 604유로라고 돼 있죠. 유로를 이렇게 끊어 보면 604잖아요. 얘는 성 다음에 숫자가 또 나오죠. 그래서 얘는 S를 쓰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다음에 많은 디밀이라고 하는데 천이 10개인데 왜 복수를 안 쓰나요? 그냥 안 써요. 그거 어떻게 뭐할 수가 없어요. 그냥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 S 쓰면 안 돼요. 복수가 없어요. 2040이라고 해서 2080이라고 할때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없죠? 계속? 성밀. 저 밀이 10개여도, 1000이, 아니 100개여도 쓰지 않아요. 이것도 S 없어요. 그냥 이렇게 쓰는 거예요. 뉴밀리용이라고 되는데, 밀리용은 조심하셔야 돼요. 밀리용은 명사예요. 명사고 얘는 S를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du million.

진행만 할 때는 여기는 S를 붙입니다. 명사예요, 명사. 명사고 반드시 얘는 따라서 붙인다.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4번. 모음이나 무, 마시로 시작하는 명사 앞에서 연음을 하지만 에나 에 다음이나 앙과 옹수 앞에서는 연음하지 않는다라고 했어요. 이거 앞에 1강에서 잠깐 봤었던 거죠. 그래서 토아좀 무 마시니까 얘는 연음을 하고요. 누 작대 두 명의 남자 배우들 이것도 연음을 합니다. 네베르 9시 연음하겠죠? 81 연음하지 않아요. 이게 연음 표시거든요. 에 다음에는 연음을 하지 않으니까 여기 표시가 없어요. 그쵸? 81 이것도 마찬가지고 91 마찬가지예요. 숫자 앞에서 연음하지 않는 거. 11 앞에서. 이런 것들이 있다. 기억하시고 이제 숫자 같은 거 조합하는 거잘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서술 넘어가 볼까요? 기수는 굉장히 복잡하죠. 막 이렇게 막 1도 막 왔다리 갔다리 하는 것 같고, 뭐 어떤 때는 애를 붙여다가 어떤 때 뺐다가 막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이제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계속 보시면서, 연습을 계속 하시면요. 나중에 굉장히 불편한 순간이 와요. 틀린 문장을 봤을 때. 그리고 숫자 같은 경우에는 그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그 1, 2, 3, 4, 5번 중에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집중적으로 보시면 아주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다음에 서술을 볼까요? 서술은 이제 순서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첫 번째, 두 번째, 뭐 이렇게 하는데 서술은 기수보다 훨씬 쉬워요. 굉장히 난이도가 낮습니다. 기수에 비해서는 보시면 가장 기본적으로 만드는 원칙이요. 기수에다가 em을 붙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다 em이 들어가 있죠. 그렇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em이 다 들어가요. em이 들어갑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래요. 그런데 지금 예외가 첫 번째랑 마지막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의 고유의 단어가 있어요. 그래서 퍼미에, 그다음에 데흔이에 이렇게 자기 단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 보면 퍼미에, 퍼미에, 흐 나오는데 첫 번째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 여성형도 있어요. 퍼미에, 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두 번째도 두지엠무랑 스공이라고 나오죠. 이걸 스공으로 발음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두 번째가 두 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두 개의 구분은 사실 첫 번째 거 두지엠무는 순서를 따질 때 보통 이제 이렇게 쓰고요. 스공은 어떤 등급을 나눌 때, 뭐 1등석이라고 할 때, 그런 등급의 차이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수공을 씁니다. 이제 그렇게까지는 구분하는 거를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았어요. 수능에서는. 그다음 이제 이런 기본적으로는 다 이제 이렇게 em을 붙이면 돼요. 어떠한 원칙이 있는지 이제부터 볼게요. 자, 1번을 보시면 기수 플러스 em으로 만들며 기수가 으로 끝나는 경우에는 을을 빼고 em을 붙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여기서 을을 뺐죠. 꺄트에서 을을 빼고 em을 붙인 걸볼 수가 있습니다. 예외적인 형태는 뭐냐면, 그러니까 그 em을 붙이는데 em 앞에 다른 철자가 들어가거나 아니면 빠지거나 아니면 철자가 바뀌는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예외적인 형태인데 숫자 5가 나오죠. 생크 5. 5는 여기에 을가 하나 들어가요. 이렇게. 네프는 ve로 바뀌어요. 자, 다섯 번째, 아홉 번째 이렇게 되고요. 80은 80dm라고 해서 S가 빠지죠. 이렇게 없어져요. 이런 형태가 있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이런 것도 이제 철자 문제로 어렵게 내면 낼 수가 있겠죠. 여기 들어가는 거 이렇게 구분해 가지고. 1의 서수는 퍼미에 퍼미에 흐이지만 두 자리 이상의 서수에서는 유니엠을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뭐 21번째라고 할 때는 뱅때 유니엠 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뱅때 퍼미에 이렇게 쓰지 않아요. 그래서 유니엠을 표현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날짜는 매달 1일만 서수를 사용합니다. 4월 1일, 5월 1일 할때 퍼미에 아브릴이라고 해서 그때만 서수를 사용합니다. 나머지는 그냥 다그 기수를 씁니다. 그래서 그런 서술의 내용이 있고요. 근데 세 번째로 이제 분수를 볼게요. 마지막으로 분수는 세 가지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기수 플러스 명사나 기수, sur 기수 또는 이제 기수 플러스 서수로 나타내는데요. 세 가지 중에 가장 쉬운 거는 2번이에요. 사실은. 뭐 1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보면은 1번은 단어가 있거든요. 따로 단어를 그냥 외우는 거예요. 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단어가 2분의 1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쓰시면 되고, 꺄흐는 우리가 그
4분의 1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15분을 나타내기도 하죠. 식계안에서는. 근데 4분의 1이 3개라는 거예요, 얘는. 그래서 토악갸흐에 S를 붙이고 여기에 그럼 4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단어 자체가 이렇게 분수화되어 있는 단어고 있고요. 두 번째 기수는 뭐냐? 두 번째는 뭐냐면 기수 수요가 기수잖아요. 수요가 뭐뭐 위에예요. 그러면은 5분의 1을 볼게요. 5 위에 1이 있는 거죠. 그럼 얘는 뭐예요? 5 위에 1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분수가 되는 거죠. 그죠? 1 수요가 sank. 이거는 뭐예요? 8 위에 지금 7이 있는 거죠. 8 위에 7이 있는 거. 8분의 7. set 수요가 with.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요는 그렇게 어렵지 않죠. 요거를 수요도 충분히 나올 만합니다. 여기 안에 들어가는 거. 수요가 분수로 쓰이는 수요가 있고 또 문장 안에서 뭐 수글라 W처럼 위치에서 어디 어디 위에라는 뜻으로도 쓸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공통으로 들어가는 단어 해가지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억해 두시고 기수하고 서수가 결합되어 있는 거는 뒤에 나와 있는 서수가 분모가 됩니다. 얘가 분모예요. 그래서 CGM은 그러면 얘가 숫자가 분모, 얘가 분자. 얘도 9가 밑으로 내려가고 8이 올라가는 거예요. 뒤에 나와 있는 서수가 밑으로 내려가면 돼요. 이런 식으로 분수를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셋 중에서 쉬우신 걸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1번은 2분의 1하고 4분의 1 정도로만 이제 한정이 되니까 조금 그럴 수가 있겠죠. 여기까지가 이제 숫자였어요. 힘드셨죠? 자, 그러면은 이제 본문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2강의 본문은요, 이름 및 출신지 묻고 답하기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안부를 묻는 알레 동사가 있었다면, 2강에서는 이름을 물어보는 표현이 나와요. 동사, 사플레라는 동사가 나옵니다. 이제 볼게요. 이제 가이드하고 이제 김 선생님의 대화입니다. 르기드가 얘기하죠. Bonjour, je suis votre guide aujourd'hui.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당신의 선생님의 가이드입니다. C'est un plaisir de vous rencontrer. 여러분들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것도 이제 관용적인 표현이죠. 뭐뭐 하는 것이 기쁘다. 기쁜 plaisir. Bienvenue au musée du Louvre. 루브르 박물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Bonjour, madame. Comment vous appelez-vous et d'où venez-vous? 라고 했어요. 이게 이름을 묻는 표현이면서 출신지를 묻는 표현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게 도치가 되어 있어서 조금 더 어려운데, 사플레라는 동사가 있어요. 이름이 불리우다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게 그, 뭐죠? 이렇게 의문문이 되면서 주어하고 이게 동사가, 이게 한꺼번에 동사거든요? 동사가 지금 도치된 거예요. 그래서 혼동하시면 안 되는 게 트레이딩용이 여기 있다라고 해서 얘가 동사고 얘가 주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얘가 한꺼번에 동사입니다. 요렇게. 요렇게가 동사고요. 제가 주어예요.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조금 있다가 표현 연구할 때 다시 알려드릴게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그리고 어디에서 오셨나요? venir de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venir de 그러면 어디 어디에서부터 오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어디 어디에서를 몰라 내가 어디라는 걸 몰라요. 그럴 때는 여기다가 이제 의문사 두를 쓰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오다가 되는 거예요. 제가 의문문을 바꿔서 누브네부 어디서 오셨나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다음에 주마벨 김, 제 이름은 김이에요. 김 뭐뭐예요? 이게 사플레 동사의 변화형이 되겠습니다. 인칭에 따라서 주비안 드 거에 나오죠. 한국에서부터 왔어요. 분위가 드 장소 어디 어디에서부터 오다라는 뜻이에요. 장소 어디 어디에서부터 오다고요. 분위 드 다음에 동사가 오는 경우가 있어요. 아이고. 동사가 오게 되면 얘는 근접 과거입니다. 막 뭐뭐 했다라는 뜻으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뒤에 나와 있는 거에 따라서 굉장히 뜻이 달라집니다. 저 한국에서 왔어요. C'est la première fois que je visite la France. 제가 프랑스를 방문한 게첫 번째네요. 처음이네요. 서수 나오죠? Première. Fois가 번, 횟수라는 건데 이거 여성형이에요. 그래서 première가 된 거예요. Et vous, monsieur, votre nom? 예, 선생님은요, 성함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Je m'appelle Sato. 제 이름은 사또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Enchanté, monsieur Sato. 반갑습니다. 사또 선생님. Vous venez aussi de Corée?
선생님도 또한 역

0: 혹시 서울에서 오셨나요?
1: 분이가트.
0: 농 뒤자뽕 아니요 저 일본에서 왔어요. 뒤자뽕 주시 자뽕에 저 일본 사람입니다. 그 분이가트 다음에 국가가 나올 때는요, 여성 국가일 때는 관사를 쓰지 않고 그냥 국가명을 쓰면 돼요. 근데 남성 국가일 때는요, 저렇게 관사를 씁니다. 뒤자뽕 남성 단수 국가일 때. 단수일 때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이건 뒤가 된 거예요. Mais vous parlez comment français? 그런데 선생님 프랑스 사람처럼 뭐뭐처럼이에요? 처럼 말씀하시네요. 사또가 Merci, 고맙습니다. Mon père est français. 제 아버지가 프랑스 사람이세요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표현 연구에서 다시 내용 볼게요. Comment vous appelez-vous?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고 나오는 건데, 동사가 되게 어려워요. 사플레라는 동사가 대명동사이기도 하면서 조금 어려워서 처음에 이제 이름 묻고 답할 때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당황을 합니다. 선생님, 이름을 뭐 이렇게 복잡하게 물어봐요? 막 이러는데, 뭐 이것도 금방 여러분들이 다 하시게 되더라고요. 볼게요. 이게 동사라고 했죠? 이게 주어예요. 이거를 보시면 이게 주어고 이게 동사. 그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평소문이 없을 때 vous vous appelez 꼬멍인데 요걸 의문문으로 바꾸면 꼬멍 이게 1번 꼬멍 vous appelez 2번 그다음에 vous가 3번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꼬멍 vous vous appelez 이렇게 해도 되고요. 회화체에서 quel est votre nom? 그냥 이거는 정말 직관적으로 물어보는 거죠. 당신의 이름 뭡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쓰셔도 됩니다. 꼬멍 따뺄띠 너 이름이 뭐니? 띠 따뺄 꼬멍 이름이 뭐니?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동사. 얘가 동사. 이렇게 됩니다. 얘가 주어. 그래서 꼬멍 띠따 뺄, 꼴레 똥농, 너의 이름이 뭐니? 내 이름은 클레르 마티아. 주마 뺄, 뭐뭐뭐.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고요. 몽농의 프레데릭 듀발. 제 이름은 듀발입니다. 이렇게 해도 됩니다. 주마 뺄, 뭐뭐. 또는 몽농의 뭐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편하신 걸로 쓰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이걸 딱 물어봤을 때, 지문에서 이게 나왔을 때, 이게 무슨 뜻인지는 당연히 아셔야겠죠? 자, 2번 볼게요. Je viens de Corée, 한국에서 왔어요. 출신지 묻고 답하기. Venir de, 국가명 도시며, être de도 써도 됩니다. Venir de나 être de. Mais vous venez de, 어디에서 오셨나요? 어디 출신인가요? Vous êtes de. 마찬가지로 똑같이 쓸수 있어요. Je viens de, 어디에서 왔니? 뒤에 de. 같은 표현이죠. Je viens de Seoul. 서울에서 왔어요. Je suis de Seoul. 서울에서 왔습니다. être, venir 다쓸수 있어요. 3번. C'est la première fois que je visite la France. 프랑스를 방문하는 건 처음이에요. C'est la première fois que 주어 동사. 주어가 동사한 것은 처음이다. 그래서 주어가 그가 여기에 온 것은 처음이에요. C'est la première fois. 이렇게 쓸수 있는 거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소개하기로 넘어가 볼게요. 소개하기는 이제 처음 만났을 때 이제 동사가 또 있어요. 소개하다. 누구누구에게 소개하다. 이제 볼게요. 지민이가 얘기하죠. 엄마, je te présente ma meilleure amie. 나오죠. présent 때 소개하다. 내가 엄마한테 나의 가장 친한 친구를 소개할게요. 엘사벨. 방금 또 나왔습니다. 그녀 이름은 뭐다? 클로에예요. 엘레 벨지. 벨지는 이제 벨기에의, 벨기에인의라는 뜻이거든요. 벨기에 사람이에요. 엘 parle un peu coréen. 근데 한국어 조금 할수 있어요. Bonjour, madame. 안녕하세요. 뭐, 어머니, 아주머니.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Bonjour, 클로에. 안녕, 클로에. 앙숑떼. 만나서 반갑다. 앙숑떼. 어머님이 여자분이시니까 여기 의가 들어간 거고요. Je suis heureuse de te rencontrer. 너를 만나서 기쁘다. Fais comme chez toi. 너의 집에 있는 것처럼 행동해. 편안하게 지내라. 뭐 이런 얘기죠. Chloé, tu viens d'où? Chloé, 너 어디서 왔니? 방금 전에 했던 거죠? 어디서 왔니? 그러니까, Je viens de Bruxelles. 저 브뤼셀에서 왔어요. Mais je vis à Séoul avec ma famille. 그런데 저의 가족과 함께 서울에서 살고 있어요. 위는 vivre 동사예요. 살다. 지민이가 elle apprend le coréen à l'école.

네, 클로에는 한국에서 한국어를 배워요. 학교에서 한국어를 배우고 있어요. Elle aime le coréen, mais aussi le plat coréen이라고 하죠. 한국어 좋아하고 그리고 한국 요리도 좋아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물어보죠. Tu as un plat coréen préféré라고 합니다. 좋아하는, 선호하는 préféré 한국 음식 un plat coréen이 있냐? 물어보니까 클로에가 네, j'adore le bibimbap이라고 하죠. 네, 저 비빔밥 좋아해요. 지민이가 moi aussi 나도 그런데 si tu veux 네가 원한다면 on peut en manger ensemble cette semaine 이번 주에 같이 먹자 먹을 수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가 들어보시면서 bonne idée 좋은 생각이다 je peux même vous en préparer 내가 너희들에게 그걸 준비해 줄수 있어 클로에가 c'est très gentil merci beaucoup 정말 친절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소개하기 표현, 이제 present 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앞에 여기에서 present 때 동사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분유르도 나왔고 나머지는 또 소개하기 동사가 그것만 나왔네요. 자, 이제 그러면 표현 연결 다시 볼게요. 자, 1번에서 Je te présente ma meilleure amie라고 돼 있죠. 가장 친한 친구를 소개할게요라고 했어요. 소개하기 present 때 누구누구를 소개하다. 깔끔쇼즈 또는 깰깽. 깔끔쇼즈는 사물이고요. 깰깽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에게 누구누구를 소개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앞으로 간접 목적으로 이렇게 넘어가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죠. 너에게 간접 목적어. 내가 너에게 소개할게. 내 딸들을. Je te présente mes filles. Voici, voilà, c'est. 사람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 있을 때 누가 이렇게 소개시켜 줄 때, 아, 이쪽은요 이렇게 할때쓸수 있는 표현들이에요. Voici, voilà, c'est. Voici mon cousin Paul. 이쪽은 내 사촌 Paul이야. Voici mon cousin Paul. 이렇게 할수 있는 거죠. 그럼 표현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2번은 Je suis heureuse de te rencontrer. 너를 만나서 기쁘구나. 소개받아 처음 만났을 때 인사다라고 해서 앙상 때 만나서 반갑습니다. 아까 나왔죠? 이렇게 의가 붙는 거 여성이면 Je suis enchantée de vous voir 당신을 보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라고 했는데 enchantée는 이제 보통 주어를 많이 생략하고 씁니다 주어 동사를 그래서 가로 안에 묶여져 있고요 그 다음에 content de vous rencontrer 알게 되어서 기쁩니다 이것도 기쁜 이란 뜻이죠 Faire plaisir à 사람 누구누구를 기쁘게 하다 라고 해서 Ça me fait plaisir 그것이 저를 기쁘게 하는군요 그게 뭐예요? 드부와 너를 만나게 돼서 드부와 너를 만나게 돼서 기쁘다라는 뜻이에요.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쫙 정리한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보겠습니다. 의사소통 기본 표현은 이광에서는 이제 사람을 정말 실제로 만났을 때할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죠. 이름 묻고 답하는 거 처음에 만났을 때 꼬몽 부자플레부 꼬몽 따뺄쥐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이름이 뭐니? 아까 말씀드렸죠? 여기가 동사. 그러니까 이 트레이딩용을 여러분들이 잘 구분하셔야 돼요. 여기에 붙는 거예요. 여기에 붙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부하고 앞플레 사이 여기에 붙는 게 아니고 여기에 붙는 거예요. 주마벨 파스칼 듀발. 제 이름은 파스칼 듀발입니다. 에부, 에투아. 당신은요? 너는 이렇게 되는 거죠. 맥켈레 똥농, 너 이름이 뭐니? 무아 세 파스칼 에투아. 나 파스칼이야, 너는. 이렇게 하고 있고요. 소개하기. 아까 방금 전에 했던 우리. 부알라. 나오죠? 누구누구입니다. 부알라 마담 블랑쉐. 블랑쉐 부인입니다. 이렇게 해도 되고요. Je vous présente.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Monsieur Dupont, le directeur de l'école. 이 학교 교장선생님이신 듀뽕 선생님을 소개해드립니다. 라고 했어요. 이때 이 세디유, 아니 세디유래. 콤마. 네, 비어길은 그 동격입니다. 인적 상황 출신 볼까요? Vous êtes français? Vous êtes française? 프랑스 사람입니까? 라고 하죠. 여성인 경우에는요, S를 붙이고, 이제 발음도 français, Z라고 하셔야 돼요. Vous venez de quel pays? 어느 나라에서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죠. Vous venez de. Pays는 국가라는 뜻인데요. 남성 단수예요. 단수지만 S가 달려 있어요, 항상. 얘는 원래 이렇게 생겼어요. 복수가 아니에요. 남성 복수랑 여성, 아니, 그, 단수랑 복수랑 형태가 똑같겠죠,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항상 이걸 그냥 그,
명호에 지불하다라고 하고도 많이 헷갈리시고.

또 단순데 이게 복수라고 생각을 하셔가지고 그냥 이렇게 쓰는 분도 있어요. 근데 아니에요. 국가라는 뜻이고 S가 달려 있습니다. 뒤에 두 어디 출신이니? 주씨꺼양 또는 꺼가 엔느 주씨 드 세울 서울에서 왔어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표현들 기본적으로 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화 넘어가 볼까요? 보었다니와 생말로라고 해서 그 지역 설명하고 있는 지역이 지금 저렇게 지도에 나와 있습니다. 볼게요. 보었다뉴는 과거 켈트족이 정착했던 지역이다라고 나오죠. 오늘날까지도 켈트 문화의 영향을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브르타뉴어의 경우에 과거에는 널리 사용됐지만 19세기 이후에 정부의 동화 정책으로 인해서 이제 언어를 통일해야 될거 아니에요? 점차 쇠퇴되어서 현재는 소수 언어로 남아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고단유 지역에서는 음악, 축제, 문학 작품 등을 통해서 지역 언어 전통을 보존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네 그 전통 언어를 좀 걔가 좀 유지하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노력이 계속 지속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또한 중세 성벽 도시인 생말로 항구마을 꽁까노가 유명하다라고 하는데 생말로는 여행 다큐 프로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곳이기도 합니다. 해산물 요리가 발달했으며 크레프와 갈레트 그리고 부고따니산 사과를 만든 사과주인 시드르가 유명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가 이제 그 포도가 재배가 안 되는 뭐 그런 지역이다라고 해가지고 사과주가 재배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시드르가 유명합니다. 여기서 지금 뭐 이거는 조금 문화랑 벗어난 얘기기도 하지만 이게 크랩이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발음이 크랩이어가지고 자꾸 그 게의 크랩 요리랑 헷갈리시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거랑 전혀 다른 겁니다. 자, 볼게요. 생말로가 나오죠. 생말로는 해적의 도시다라고 해서 그런 별명을 가진 역사적인 항구 도시다라고 돼 있어요. 중세 성벽과 조수 간만의 차가 매우 큰 것으로 유명하다. 생말로는 유럽에서 매년 가장 거센 조류가 흐르는 곳 중에 하나로 만조와 건조 사이 해수면 높이 차이가 최대 13m까지 나가고 한다라고 되어 있네요. 거센 파도를 막기 위해서 생말로 주민들이 세운 방파제는 오늘날 대표 도시를 대표하는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라고 합니다. 자, 요런 것들이 딱 나왔을 때 어떻게 문화로 출제가 되느냐? 요런 사진 나올 수 있죠. 문화는 사진이 또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조금 문제가 문항이 조금 생소하거나 어렵다라고 하는 거는 사진으로 이렇게 쓱 넣어가지고 이거를 말하는 거야 이렇게 힌트를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진이 딱 나오면서 생말로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앞에서 나왔던 그런 것들은 조금 이렇게 쉽게 섞어가지고 여기는 조금 어렵잖아요. 조수 간만의 차 이런 건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앞에 대표적인 음식이랑 이렇게 엮어가지고 프랑스어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고르는 문제. 보통 이런 문제는 다음 글을 올바르게 이해한 것, 뭐 이런 것으로 순수 독해 문제를 물어보는 것으로 출제가 될수 있겠죠. 그 다음에 페이들라 루아르라고 해서 루아르 도시를 이제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아까 지도에서 색깔 모양이 조금 달라졌죠?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프랑스의 지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육각형 모양이어가지고 육각형이라고 하면 프랑스 본토를 말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페이들라 루아르와 넝 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보시면 지금 빼에 여기 S가 붙어 있죠. 단수예요. 단수 원래 형태가 낭뜨는 또 이렇게 복수로 되어 있지만 얘도 낭뜨 도시가 되겠습니다. 페이들라 루아르는 프랑스의 북서부에 위치한 레지옹이다. 레지옹이라고 하는 말은요 프랑스의 행정구역 단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쪽으로는 비스케이만, 북서쪽으로는 부어단유, 북쪽으로는 노르망디 동쪽으로는 상트르발 드 루아르, 남쪽으로는 누베라키텐과 접한다라고 되어 있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런 거 용어 하나하나 다 여러분들이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나왔을 때 독해를 하실 수 있을 정도로만 이제 여러분들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루아르 강을 따라서 펼쳐져 있으며 중심 도시로는 낭뜨가 잘 알려져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낭뜨 같은 거는 여러분들 이게 불어로 나왔을 때 아, 이게 낭뜨 도시를 말하는 거였지? 라고 알수 있을 정도로 이제 익숙하게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이런 것들도 일단은 수특에 불어로 제시가 되어 있잖아요. 불어로 제시가 되어 있는 고유 명사나 지역명은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아, 이런 게 있구나라고,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좀 익숙하게 만드시는 게 필요해요. 그냥 문화는 어디에서 뭔가의 문제가 닥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불언지, 독언지 막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나오는 고유 명사들은 잘 기억해 두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낭띠를 볼까요? 이제 사진이 이렇게 나오죠. 보시면 낭뜨는 프랑스 북서부 페이들라 루아르 해지용의 중심 도시인 낭뜨는 과거 브르타뉴 공국의 수도로 역사적인 전통과 풍부한 문화 유산을 가지고 있다. 오늘날의 프랑스의 주요 경제, 산업, 문화의 중심지 중 하나이다라고 했는데 뭐 낭뜨 측령으로도 좀 유명한 곳이기도 하죠. 주요 명소로는 브르타뉴 공작의 성, 샤토 데듀드 브르타뉴, 폐공장에 방치된 부속품을 재료용에 조성한 기계, 테마파크, 레 마신 드 릴, 그리고 루아르 강변을 따라 여러 고성이 위치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진도 나와 있는데 이것도 한번 나올 수가 있겠죠. 이런 코끼리 같은 상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데 충분히 이렇게 사진에 실려가지고 함께 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아르 계곡의 포도밭과 가까워서 신선한 무스카데 와인을 즐길 수 있으며 무스카데 와인도 한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와인 중에 하나라고 알고 있습니다. 루아르강과 대서양이 맞닿는 입지 덕분에 해산물 요리도 풍부한 미식의 도시로 알려져 있다. 또한 중세 유산을 간직한 역사 지구와 함께 과학 산업 그리고 기술이 발달한 지역으로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것으로 불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도시에 대한 설명은 이거를 다 이제 프랑스어로 고지것대로 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여러분들이 수능 뒤에 나와 있는 문제를 한번 보시면은 어떻게 이제 풀어가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보통 이런 거는 이제 다음을 읽은 것으로 옳은 것은, 그리고 올바르게 이해한 것을 보기에서 고르시오, 뭐 이런 거.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걸 읽어보시고 한번 기사로 찾아보시면서 쉬운 불어로 되어 있는 기사를 이렇게 해서 보시면요. 훨씬 더 많은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내용은 다 이제 문학까지 봤는데요. 오늘은 형용사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강 끝나고 조금, 선생님 정말 너무 힘드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학생들이 좀 많은데, 그건 숫자 때문에 그러는데요. 제가 아까 그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숫자 자체를 물어보는 문제는 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하지만 철자라든지 이 숫자가 딱 봤을 때 이게 맞나?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곧그 구분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특히 밀 같은 거, 천이나 밀리용, 그러면 백성 이런 것들은 출제가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밀은 S가 붙은 거를 오를 찾아내는 문제로 굉장히 자주 나왔으니까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머지 품질 형용사는 명사를 기준으로 바뀌는 거니까 그런 거 포인트 집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강까지 이제 공부를 했는데 나머지 3강도 또 다른 품사 새로운 내용으로 만나 뵐 테니까 한번 책을 한번 쓱 보시고 만나 뵈면 좋겠네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울림과 떨림이 있는 지우과학, 지우과학 페이스메이커 용세입니다. 이번 시간은 32강이고요. 이번 시간 주제는 외부 문화, 그 다음에 우주 팽창입니다. 자, 우리 출제 포인트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필수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볼게요. 주요 출제 포인트입니다. 자, 외부 문화의 분류, 허블에 의한 외부 문화의 분류는 형태상 분류죠. 가시광선 영상에서의 형태상 분류고, 그걸로 분류가 안 되는 아주 특이한 특징도 있는 녀석들을 우리가 특이 은하로 재분류를 한다. 아셨죠? 특이 은하는 허블의 은하 분류 기준으로 분류한 게 아니에요. 특별한 어떠한 특징이 있는 녀석들을 특이 은하로 다시 구분한 겁니다. 아셨죠? 자, 이 허블은 이렇게 외부 은하를 분류한 것 뿐만 아니라 허블 법칙을 만들어냈죠. 멀리 있는 외부 은하의 스펙트럼에서 적색 편위를 관측을 했는데,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적색 편위가 더 크게 나타난다. 그래서 허블 법칙을 만들어냈는데, 그 허블 법칙의 결론은 뭐다? 우주 팽창이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허블 법칙과 우주 팽창이 나오는 거고, 그 이후에 우주론이 많이 정립을,

정립이 된 과정에서 이제 빅뱅 우주론이 등장을 하게 되고, 우리가 이 빅뱅 우주론에서 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우주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변하니? 그런데 여기서 이 우주를 약간 진화적 관점으로 본다는 거죠. 결정적 시기에 결정적 사건이 있어서 우주가 바뀌었고, 결정적 시기에 결정적 사건이 있어서 우주가 또 바뀌었고를 지금 있는 우주 구성 요소에 대한 여러 가지 이해를 하게 되었다. 보통 물질, 암흑 물질, 암흑 에너지. 이제 이런 부분들 신경을 써야 되는 거고요. 우주 모형에 따라서 우주의 미래가 어떻게 변하는지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된다. 아셨죠? 요 정도 하고요. 이제 필수 개념 좀더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하나씩 볼게요. 자, 허블의 은하 분류. 가시광선 영상을 가지고 가시광선에서의 어떤 형태상 분류다. 그래, 기본적으로 타원 은하, 나선 은하, 불규칙 은하,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고요. 타원 은하는 공모양으로 보이는 은하들을 우리가 타원 은하라고 하는데, 그 공모양의 정도에 따라서 진짜 공모양처럼 보이면 E0, 많이 납작한 공모양처럼 보이면 E7, 이렇게 아셨죠? 편평도에 따라라고 하는 건 납작한 정도에 따라, 납작할수록 숫자가 커지는 겁니다. 자, 나선 은하는 중심부가 동그란 정상 나선 은하, 중심부에 막대 모양의 구조가 있는 막대 나선 은하, 이렇게 구분하는 거고요. 불규칙 은하는 규칙적이지도 않고 비대칭적인 그런 은하를 우리가 불규칙 은하라고 한다. 요 기호까지도 우리가 조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이 은하의 특징을 봤더니, 자, 볼게요. 은하를 우리가 얘기할 때 별을 얘기한다고 하면 이 별은 은하에서는요, 우리가 주기열성을 생각하는 게 좋아요. 아셨죠? 우리가 밤하늘에 보는 별의 대부분이 주기열성이기 때문에 은하를 이루고 있는 별의 대부분도 주기열성이라고 생각하는 게 좋다. 그래서 타원 은하 같은 경우가 불규칙 은하에 비해서 나이가 많은 주기열성이 많다? 그 얘기는 수명이 긴 주기열성이 많다? 그 얘기는 질량이 작은 주기열성이 많다. 이렇게. 그래서 타원 은하는 질량이 작은 주기열성이 많다. 불규칙 은하는 상대적으로 질량이 큰 주기열성이 상대적으로 많다. 그러니까 뜨거운 주기열성이 상대적으로 많다. 상대적으로 푸른색으로 보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성관물질 불규칙 은하가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불규칙 은하는 다른 은하에 비해선 새로운 별이 많이 탄생을 할수 있겠네. 타원 은하는 다른 은하에 비해서는 새로운 별이 탄생하기 어렵겠네. 요 정도 꼭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더 얘기할 것은 이 중에서 이제 우리 은하 조금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데, 이 우리 은하를 얘기할 때 은하의 요 구조를 좀 많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은하는 나선 은하 중에서도 막대 나선 은하에 가깝다고 보고 있습니다. 막대 나선 은하 아셨죠? 자, 나선 은하는 기본적으로 은하 핵과 나선팔로 구분을 합니다. 자,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은하 핵이 있고 여기에 나선팔이 있다. 아셨죠? 만약에 막대 나선 은하라고 하면 여기에 막대 모양의 구조가 있고, 이렇게 그려볼까요? 핵, 막대 모양의 구조가 있고 여기서 나선팔이 나오는 이런 모습. 아셨죠? 이게 위에서 내려다봤을 때 그런 모습이고요. 얘를 잘라서 단면으로 구분을 하면 이제 이런 모습으로 보인다. 은하핵을 둘러싸고 있는 둥그런 중앙 팽대부, 나선팔이 있는 원판, 그 다음에 은하의 어떠한 중력 장대에 있는 이 물질이 이렇게 차 있는 헤일로,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각 영역의 특징을 얘기하라고 하면, 팽대부는 오래된 별이 많이 있고요. 팽대부는요, 성관물질의 함량이 굉장히 적다. 자, 은하 원반, 특히나 은하 원반에 있는 나선팔 부분은 젊은 별이 많이 있다. 여기서 이 별들은 다 주기열성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젊은 별이 많이 있고 성관물질이 많아서 새로운 변이 많이 탄생을 할 수가 있다. 우리 태양도 요 나선팔에 있는 겁니다. 우리 은하의 나선팔에. 아셨죠? 그 다음에 헤일로 요 영역은요, 오래된 별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질량이 작은 주기열성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특히나 요 헤일로 공간은 무엇이 많이 있냐면, 전자기파로 관측되지 않는 그러한 물질이 여기에 많이 있어요. 그러한 물질이 뭐냐면 암흑물질. 그래서 암흑물질이 헤일로 공간에 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일반 은하 구분, 그 다음에 우리 은하가 속해 있는 나선 은하에 대한 얘기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특이 은하 얘기해 볼게요. 특이 은하는 허블의 분류 체계로 분류하기 어려운 특징이 있는 은하. 무슨 얘기냐면, 가시광선 영역에서 봤을 때는 어떠한 형태가 있어서 그래서 그걸로 분류할 수 있는데, 다른 은하들과 비교해 봤을 때더 이상한 특징이 있는 거지. 남다른 특징이 있는 거지. 그래서 특이 은하라고 재분류한다고. 그러니까 나선 은하라고 보이는데 다른 나선 은하랑 다른 특징이 있는 거야. 그래서 특이 은하로 재분류한다고. 타원 은하로 보이는데 일반적인 타원 은하랑 다른 특징이 있는 거야. 그래서 특이 은하로 분류한다고. 이런 관점으로 가는 겁니다. 자, 우리가 특이 은하에서 제일 많이 다루는 건 전파 은하, 퀘이사, 세이퍼트 은하. 아셨죠? 특이 은하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하면요, 대체로 일반 은하에 비해 방출 에너지가 많다. 방출 에너지가 많다는 얘기는 지금 무엇인가 이 은하 중심부에 아주 강력한 활동을 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우리나라부터 비교적 거리에 먼 거리에 분포한 녀석들이 좀 많이 있다. 비교적. 아셨죠? 특히나 퀘이사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부터 굉장히 멀리 있어요. 굉장히 멀리 있다는 얘기는 얘는 굉장히 빠르게 멀어질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 빛이 오랜 시간을 걸쳐서 나에게 왔다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굉장히 과거에 만들어졌다. 퀘이사 같은 경우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요 특이 은하들 몇 가지만 좀 얘기할 건데, 선생님은 그림을 보고 간단하게 중요한 특징을 얘기할 거고요. 여러분들은 학습 자료 다운 받으셔서 거기에 있는 내용 체크해 가면서 보시는 겁니다. 아셨죠? 학습 자료는 조금 더 많은 내용을 담았어요. 자, 볼게요. 전파 은하입니다. 무엇이 전파 은하냐면 여기에 있는 요 동그란 녀석이 전파 은하예요. 그러니까 가시광선 영역에서 봤을 때는요, 타원 은하로 보여. 동그랗게 보이거든. 그런데 얘를 전파 영역에서 보면 어떻게 보이냐면, 전파 영역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보여요. 지금 여기 그림엔 없습니다. 그런데 선생님 표시를 하겠다는 겁니다. 전파 영역에서 보면 이쪽으로, 이쪽으로 이런 선이 발달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동그랗게, 여기에 이렇게 동그랗게 무엇인가가 발달을 해. 자,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Z라고 하는 거고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로브라고 해. 로브. 자, 전파 은하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가시광선 영역에서는, 가시광선 영상에서는 대부분 타원 은하로 보이는데, 전파 영상을 찰칵 찰칵 찍으면 전파 영상에서는 이렇게 중심에서부터 물질이, 고에너지 물질이 분출되는 Z가 나타나요. 그리고 그 Z가 아주 강한 전파를 방출하는 이 전파원과 연결되어 있는데, 이 녀석도 이제 로브라고 하는 거지. 전파 은하는 Z와 로브가 전파 영상에서 굉장히 잘 보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다른 그 어떤 은하에 비해서도 전파 영상에서는 굉장히 뚜렷한 특징을 보이는 게 전파 은하. 아셨죠? 그래서 전파 은하는 전파를 굉장히 강하게 방출을 하는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요. 특히나 이 Z는 고에너지 물질의 분출이라고 얘기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 Z 같은 경우는 뭐 X선이나 뭐 자외선에서도 보일 수가 있어요. 아셨죠? 요 정도로 우리가 전파 은하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자, 퀘이사. 퀘이사가 우리 특이 은하 중에서는 시험 문제 제일 많이 나온 녀석입니다. 이 퀘이사의 특징이라고 하면 다른 은하에 비해서 굉장히 작아 보여요. 여기 보면 십자선이 보이죠? 이렇게. 요 십자선의 교차점, 하나의 점이죠. 퀘이사는 점처럼 보여요. 어떤 은하처럼 형태가 보이는 게 아니라 점처럼 보인다고. 마치 별처럼 보여요. 별처럼. 그래서 우리가 과거 퀘이사를 뭐라고 불렀냐면 준항성체라고도 불렀어. 항성이라고 하는 건 별이에요. 그러니까 별처럼 보이는 천체. 아셨죠? 그렇게 불렀는데, 사실 이 퀘이사는 일반 은하에 비해서 수백 배 이상의 굉장히 강한 에너지를 방출하는 정말 초강력 은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초강력 은하가 점처럼 보인다. 그 얘기는 굉장히 멀리 있다. 굉장히 멀리 있다. 우주 팽창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타나서 적색 변이가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 아셨죠? 그 멀리 있는 빛이 지금 나에게 도달되어 있어요. 이걸 달리 얘기하자면 이 빛이 여기 나한테 오는 데까지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 거고, 얘는 우주 생성 초기에 굉장히 많이 만들어졌다. 아주 과거에 만들어진 은하다라는 얘기도 할수 있어요. 또 하나의 특징. 요 퀘이사에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영역의 크기는 보통 태양계 정도 그 수준밖에 안 돼. 무슨 얘기예요? 엄청나게 거대한 영역에서 거대한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는 게 아니라 에너지 방출 영역이 굉장히 작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은하의 수백 배 이상의 에너지를 방출한다? 정말 특이한 녀석이라는 거지. 아셨죠? 잘 작지만 굉장히 강한 녀석이다라고 하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퀘이사 정리하고요. 그 다음에 세이퍼트 은하. 세이퍼트 은하는 가시광선 영역에서 봤을 때는, 보세요. 약간의 이런 나선 형태가 보이죠? 그러니까 나선 은하로 보이는 경우가 많아요. 세이퍼트 은하는. 특히나 이 가시광선 영역에서 봤을 때는 세이퍼트 은하의 특징을 얘기하라고 하면, 다른 전체, 요 은하의 전체 영역에 비해서 중심부가 꽤나 밝게 보인다. 전체 영역에 비해서 중심부가 꽤나 밝게 보인다라고 하는 게 세이퍼트 은하의 좀 특징인 것이고, 이 세이퍼트 은하의 스펙트럼을 분석하면 방출선이 굉장히 특징적으로 나와요. 방출선이. 그런데 어떠한 방출선이 나오냐면 이런 식의 방출선이 잘 나와. 자, 우리가 예전에 별의 복사곡선을 공부를 할때 이런 식으로 복사곡선을 공부를 했고요. 안으로 들어가면 흡수선이에요. 위로 튀어나오면 방출선이에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튀어나오면 방출선이거든. 이렇게 세이퍼트나 아니면 퀘이사나 같이 에너지를 많이 방출하는 애들은 방출선을 잘 보여줘요. 그런데 방출선이 이렇게 뾰족 나온 게 아니라 굉장히 넓은 폭으로 나온다라고 하는 게이 세이퍼트나의 특징이에요. 아셨죠? 이렇게 넓은 폭으로 방출선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 거냐면, 어떤 효과 때문에 그런 거냐면,
원래는 이 중심 파장의 하나의 선이 나

나와야 되는데, 요러한 어떤 선의 효과가 나타난다? 얘는 청색 편의와 적색 편의 효과가 동시에 나타나기 때문에 요러한 넓은 방출선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요 중심부, 에너지를 많이 방출한 요 중심부에서 별이 굉장히 빠르게 접근, 별이 굉장히 빠르게 후퇴를 하다 보면 그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이렇게 선폭이 넓게 나타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세이퍼트 은하는 이런 특징이 있다. 아셨죠? 요 정도 우리가 특이 은하, 그 다음에 일반 은하 분류 마무리하고요. 이제 허블 법칙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허블 법칙의 포인트는 이거죠. 허블이 멀리 있는 은하들의 스펙트럼을 분석을 해봤더니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스펙트럼에서 흡수원의 파장이 이렇게 길게 측정이 되더라. 즉, 적색 편이가 크게 측정이 되더라. 지금 여기서 요 선을 우리가 람다 제로, 기준 파장, 또는 정지 파장, 또는 고유 파장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요걸 람다, 얘가 이제 관측 파장이 되는 거예요. 기준 파장에 대한 관측 파장의 요 파장 변화량을 우리가 이제 적색 편이량, 뭐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 거죠. 아셨죠? 요 파장 변화량이 지금 보면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크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할 수 있는 건, 자, 원래 요 정도로 보여진 녀석이 요만큼의 파장 변화량을 보이고 있어요. 곱하기 광속을 해주면 뭐가 나와요? 멀어지는 속도가 나와요. 후퇴 속도가. 됐죠? 원래 파장에 대한 파장 변화량을 곱하기 광속을 해주면 후퇴 속도가 나온다고. 무슨 얘기죠? 지금 원래 파장에 대하여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파장 변화량이 크게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후퇴 속도가 크다. 아, 멀리 있는 은하는 거리만 먼게 아니라 멀어지는 속도도 크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그래프를 그리면 이제 이런 식의 그래프가 나오는 거지. 자, 가로축에다가 지금 거리를 두고요. 세로축에다가 속도 글씨가 이상하네요. 자, 속도를 두면 후퇴 속도입니다. 두면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후퇴 속도가 크게 나타난다. 이러한 정비례 그래프가 나온다. 요걸 우리가 허블 법칙이라고 하는 거고, 요 그래프가 의미하는 건 우주가 팽창한다.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그 은하와 나 사이에 사이사이 공간이 많으니, 당연히 멀리 있는 은하일수록 시간당 그 사이사이 공간의 팽창 효과가 커지면 멀리 있는 은하가 더 빠르게 멀어질 수 있다. 라는 거고, 요 관측은 누구, 어떤 은하를 기준으로 해도 똑같이 적용이 된다. 왜냐면 사이사이 공간이 커져서 은하들이 멀어지는 거기 때문에. 아셨죠? 요 법칙을 가지고 우주는 팽창한다? 팽창 우주의 중심은 없다라고 하는 걸 밝혀낸 게 허블이라는 거죠. 아셨죠? 그래서 그러한 과학적 어떤 사실 잘 기억했으면 좋겠고, 실제로 요 허블 법칙과 관련해서 나오는 건 계산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아셨죠? 자, 어떤 게 계산 문제가 나오냐면, 파장 변화량을 줍니다. 그리고 광속을 줘요. 후퇴 속도가 얼마니? 이런 걸줄 수가 있고요. 후퇴 속도를 주고 거리를 줘요. 허블 상수는 얼마니? 이런 걸줄 수가 있죠. 자, 요 허블 상수라고 하는 것은 요 그래프로 얘기하자면, 자, 거리를 R, 후퇴 속도를 V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에서의 기울기, H는 R분의 V, 요 기울기가 지금 허블 상수가 되는 거죠. 요 허블 상수의 의미라고 한다면, 단위 거리가 얼마의 속도로 팽창하니? 단위 거리가 얼마의 속도로 팽창하니? 우주의 팽창에 대한 팽창률을 설명하는 게요 허블 상수. 그래서 허블 상수를 정확하게 측정하면 우주의 팽창률을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는 거고, 그걸 문제에서 해석하는 걸 이제 낸다라는 거지. 아셨죠? 자, 이 허블 법칙의 허블 상수를 우리가 조금 더 명확하게 좀 공부를 할수 있다, 측정할 수 있다고 하면 우주의 나이에 대한 추정도 어느 정도 가능하다. 자, 과정은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에 관측자가 있고요. 요만큼의 거리의 어떤 은하가 하나 있습니다. 요 은하가 V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어. 지금 이런 관점이지. 얘와 얘가 같이 붙어 있었는데 지금 T만큼의 시간이 지났더니 얘가 R만큼의 거리만큼 멀어졌어. V의 속도로 멀어졌어. V의 속도로 R만큼의 거리까지 간요 시간이 얘가 멀어진 시간. 그런데 은하들이 멀어졌다는 것은 우주가 팽창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멀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팽창의 시간과 똑같은 거. T라고 하는 것은 속력분의 거리죠. 속력분의 거리 하면 시간이 나오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은하가 멀어진 시간인 거고, 은하가 멀어진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 팽창의 시간. 이게 바로 우주의 나이가 된다는 거지. 아셨죠? 우주의 나이가 되는데, R, 지금 여기는 V고요. V고요. 얘가 지금 R입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선생님 글씨를 헷갈리게 썼네요. V분의 R입니다. 자, V분의 R면 우주의 나이를 계산할 수가 있는데, 보자고요. V분의 R이라고 하는 것은, 자, H는 R분의 V잖아요. 그럼 V분의 R은 H분의 1. 그쵸? 그러니까 허블 상수를 정확히 측정하면 우주의 나이에 대한 어떤 계산이 될 수가 있다.

라고 하는 거. 또 하나,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도 허블 상수를 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라고 하는 건 뭐죠? 시간이 지나면 우주가 팽창한다며? 그럼 시간이 오랫동안 지나면 우주가 더 많이 팽창했겠네? 그럼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도 더 커졌겠네? 이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주 팽창의 시간이 길면 길수록, 우주의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관측 가능한 우주의 크기도 커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셨죠? 그 이런 것들 우리가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실제로 시험 문제 나오는 포인트는 이제 이런 포인트. 계산하는 것들. 은하들의 상대적 위치를 표현할 수가 있느냐? 자, 은하들의 거리 P. 1대, 2대, 3대, 4대, 이러한 비율로 은하들이 분포해 있다고 하면 후퇴 속도 역시 1대, 2대, 3대, 4의 비율로 존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현 시점에서의 허블 상수는 일정하니까. 이제 이런 것들. 거리 B가 후퇴 속도의 B가 됩니다. 후퇴 속도의 B는 파장 변화의 B. 아셨죠? 적색 편의의 B로 표현이 된다라고 하는 것. 이런 것이 실제 출제 포인트가 된다. 됐나요? 이 정도 우리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우주 팽창에 대한 어느 정도, 우주는 팽창한다라고 하는 결정적 근거를 이 허블 법칙으로부터 찾게 되는 거고, 그 우주 팽창을 설명하는 이론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지금 우리가 정설로 받아들이고 있는 빅뱅 우주론. 자, 빅뱅 우주론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 온도가 매우 높고 밀도가 매우 큰 우주가 팽창하면서 서서히 서서히 냉각되어 현재와 같은 모습의 우주로 변했다는 이론이 빅뱅 우주론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주가 계속 커지잖아. 우주가 계속 커지면서 이 안에서 에너지가 소모되고 있죠. 그럼 온도는 떨어지겠죠. 그럼 과거의 우주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작고, 훨씬 더 밀도가 크고, 훨씬 더 뜨거웠겠지. 그러한 상태에서 우주가 팽창해서 이러한 모습이 되었지라고 설명하는 게 빅뱅 우주론이다. 그러다 보니 빅뱅 우주론에서 시간에 따라서 우주의 특성은 이런 식으로 변한다. 우주에 들어있는 총 물질의 질량은 일정합니다. 그런데 부피가 커져요. 부피가 커지니까 밀도는 감소하는 거. 아셨죠? 자, 우주 공간에 있는 에너지들은 우주 공간이 커짐에 따라서 에너지의 밀도가 줄어드니까 온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우주는 계속 커지면서 에너지의 밀도가 떨어지면서 온도가 내려가고, 물질의 총 질량은 일정하니까 물질의 밀도 역시 감소한다. 이게 지금 빅뱅 우주론에서 얘기하는 어떤 시간에 따른 특성의 변화. 자, 문제는 이제 이런 것들도 나옵니다. 빅뱅 우주론은 진화적 관점으로 우주를 보는 겁니다. 우주가 시작이 돼서 변화를 하게 되면서부터 결정적 시기에 결정적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우주의 모습이 확 변했고, 또 시간이 지납니다. 결정적 시기에 결정적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우주의 모습이 확 변했고, 그러면서 점점 변해가면서 현재의 모습이 됐다. 그래서 우리는 몇 가지 결정적 사건들을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빅뱅 이후에 급팽창이 있었다. 여기서 이 급팽창은 좀 밑줄을 그어보겠습니다. 요 급팽창은 초기 빅뱅 우주론에서는 주장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수정된 빅뱅 우주론에서는 요 급팽창까지 같이 인정을 한다라고 하는 거. 1초 이전에 급팽창이 있었다. 결정적 사건. 그 다음에 그 이후에 양성자와 중성자가 생기고요. 그러니까 물질이 생기고요. 그 이후에 헬륨 원자핵이 만들어졌다. 결정적 사건. 3분. 체크하십니다. 그 이후에 중성 원자가 생성이 됐다. 결정적 사건. 체크하셔야 돼요. 38만 년입니다. 우주의 온도가 약 3000K일 때. 그리고 그 당시에 우주 배경 복사가 만들어졌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별과 은하가 만들어졌고 현재가 되었다. 요 결정적 사건들 꼭 체크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 정도. 1대1은 달리 얘기하자면 14대2 이렇게 얘기해도 좋습니다. 요 비율인 상태에서 요 정도의 온도가 되었을 때전 우주에 쫙 깔려있던 양성자와 중성자가 결합을 합니다. 결합을 해서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가 결합을 해서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여기에 나와 있는 무엇을 만들어요?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요. 다시. 3분이 되었을 때전 우주에 쫙 깔려있던 양성자와 중성자의 지금 개수비가 이 정도 되는 겁니다. 요 상태에서 양성자 두 개, 중성자 두 개가 결합을 해서 무엇을 만든다? 헬륨 원자핵을 만든다. 그러면 나머지 양성자들 있죠? 그 나머지 양성자들이 수소 원자핵으로 안정화. 그게 딱 3분경에 전 우주에 세팅된 수소 원자핵과 헬륨 원자핵의 질량 비이자 개수비예요. 아셨죠? 그래서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요 중에, 이 양성자 12개 중에 2개, 14개 중에 2개, 나머지 12개, 요만큼이 헬륨 원자핵을 만들어내는 거고, 요만큼이 수소 원자핵으로 안정화. 수소 원자핵 총 12개, 헬륨 원자핵 1개. 그러면 12개의 입자가 12개 들어있는 거고요. 한 개의 입자가 4개 들어있는 거니까 질량비를 따지면 3대1. 이게 3분경에 딱 세팅된 값, 고정값, 전 우주에. 그래서 전 우주에 있는 어떤 은하, 아니면 어떤 천체의 물질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보통 물질 분석을 한다고 하면 요 비율이 딱 형성이 된다는 거야. 딱 맞는다는 거야. 이게 근거 하나. 아셨죠? 두 번째 근거는 뭐냐면 우주 배경 복사.

맞습니다. 우주비행 복사는 뭐냐면, 기억하실 거, 자, 38만 년. 기억하셔야 돼요. 38만 년. 그 다음에 기억하실 거, 우주의 온도는 3000K. 기억하실 거, 중성 원자가 만들어진다. 자, 이 이전의 우주는 너무 뜨거웠고요. 원자 핵과 전자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상태. 이 전자가 자유롭게 다 돌아다니면서 우주 공간에 있는 빛을 다 흡수해버려. 그러니까 빛이 진행을 못해. 그런데 요 시기 정도가 되면 전자들이 원자에게 달라붙으면서 중성 상태의 원자가 만들어져요. 중성 상태의 원자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이 전자가 이 빛과 반응을 안 하네? 그러니까 빛이 싱싱싱 공간을 빠져나갈 수 있는 상태가 돼요. 우주가 투명한 상태가 됩니다. 투명한 우주가 되면서 빛이 일제히 우주 공간에 쫙 자리 잡을 수 있는 상태. 그 빛을 우리가 우주 배경복사라고 한다. 아셨죠? 그 우주 배경복사가 최초에 약 30만, 38만 년경에 이런 식으로 만들어졌었고, 그 우주 배경복사가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파장이 길어지면서 세기가 약해지면서 현재는 이런 모습으로 보인다. 그래서 얘가 현재 값이고, 얘가 38만 년 값.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아셨죠? 그래서 우주배경복사가 전 우주 공간에 쫙 깔려 있다? 우리는 이거를 측정하면 과거 특정한 시기에 전 우주 공간에 일제히 우주배경복사가 쫙 나왔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할 수가 있다. 근데 그걸 관측했기 때문에 우리는 설명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관점. 아셨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빅뱅우주론의 근거를 얘기했고, 빅뱅우주론은 정설이다. 그래서 빅뱅우주론이 대부분의 어떤 우주에서 관측된 현상들을 설명을 하는데, 근데 문제는 몇 가지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빅뱅우주론의 한계로 얘기하는 거고, 그 한계가 바로 여기 나와 있는 지평선 문제, 평탄선 문제, 자기 홀곡의 문제. 요것 때문에 빅뱅우주론은 약간 좀 타격을 받아요. 아셨죠? 읽어볼게요. 지평선 문제라고 하는 건 우주 지평선 정반대 방향에서 오는 우주배경 복사가 거의 균일하다. 이는 두 지점이 과거에 정보 교환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빅뱅 우주론에서 두 지점은 정보 교환을 할수 없는 위치이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 우주는 빛의 속도로 멀어진다고 하면, 여기서 발생한 빛은 빛의 속도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올 수가 없어. 빛의 속도로 멀어지고 빛의 속도로 멀어지기 때문에 얘와 얘는 서로 교환을 할수 없다고, 정보 교환을. 근데 지금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정보 교환을 한것 같은데? 이상하다. 그게 지평선 문제예요. 자, 두 번째 문제. 평탄선 문제. 관측에 따르면 우주 공간은 완벽할 정도로 평탄하다. 우주의 곡률은 플러스 0, 마이너스 중 하나인데, 곡률이 0일 때 우주는 평탄하다. 빅뱅 우주론에서 우주의 곡률이 0일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지구도 곡률이 있고요. 은하도 곡률이 있고요. 별도 곡률이 있는데, 왜 우주는 정말 평탄해 보이지? 왜 우주만큼은 곡률이 없는 것처럼 0으로 보이지? 이상하다. 이거예요. 세 번째. 빅뱅 우주론에 따르면 그게 하나뿐인 자석인 자기 홀극이 존재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발견된 적은 없다. 자기 홀극의 문제. 초기 빅뱅 우주론에 의하면 우주는 굉장히 뜨거웠다는 거예요. 우주 초기에. 그러면 굉장히 이상한 입자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가 있어. 그 이상한 입자 중에 하나가 자기 홀극이야. N극이나 S극, 하나의 극을 가지고 있는 자석이야. 그 입자들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데 실제 발견되는 게 없어. 이상하다. 아셨죠? 그래서 이것들을 빅뱅 우주론의 한계로 설명을 하는 거고, 요걸 설명하기 위해, 요걸 보완하기 위해 등장한 게 누구다? 급팽창 이론이라는 거지. 그래서 급팽창 이론이 요걸 보완하기 위해서 무슨 아이디어를 냈냐면, 이런 아이디어를 낸 거예요. 빅뱅이 있었고, 빅뱅 초기에 우주가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하였어. 선생님, 빛보다 빠른 건 없잖아요. 물질 중에 빛보다 빠른 건 없죠. 그런데 공간이 빛보다 빠른 속도로 팽창했다고. 그렇게 하면 설명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면 우주의 지평선이란 표현이 나와 있죠. 우주의 지평선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관측 가능한 우주. 우주의 지평선 밖을 넘어가면 관측할 수가 없어. 지평선 안에만 우리가 관측할 수 있어. 이런 맥락. 또는 얘를 인식의 한계. 우리가 느끼고 볼수 있는 인식의 한계.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옵니다. 빅뱅 우주론은요, 우주가 처음 만들어지고 나서 일정하게 계속 커졌다고 봐요. 일정하게 계속 커졌다고 봐. 빅뱅 우주론. 초기 빅뱅 우주론.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우주의 한계도 일정하게 커졌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일정하게 커진다. 이렇게 보는 게 빅뱅 우주론이야. 근데 급팽창 이론은 그게 아니야. 아니야. 우주는 처음에 굉장히 작았어. 우주는 처음에 얼만큼 작았냐면, 우리가 볼수 있는 한계보다도 한참 작았어. 또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수준보다 한참 작았어. 그래서 한참 작았기 때문에 여기서 굉장히 많은 에너지

교환이 있었어. 그리고 나서 우주가 시작이 되고 나서 초기에 빛보다 빠른 속도로, 빛보다 빠른 속도로 급팽창을 했어. 빛의 속도를 넘는 속도로 우주가 빠른 속도로 팽창을 해버렸다고. 그리고 나서 현재의 결과치로 보면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은 요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은 요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전체 우주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고, 우리는 요만큼만 이해를 하고 있어.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수준에서 봤을 때요 우주는 과거에 이미 에너지 교환이 충분히 된 상태의 그 공간 중에 일부인 거야. 그러니까 어디를 봐도 균일해, 에너지 분포가. 서로 상호작용을 했었어. 설명이 되는 거고, 우리가 볼수 있는 건 요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내가 보는 이 우주 안에서는 평탄할 수가 있는 거지. 내가 볼수 있는 우주는 요만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자기 홀극이 어딘가에 있다 하더라도 요 안에는 없을 수가 있는 거야. 관측이 안될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는 거예요. 이게 급팽창 이론. 아셨죠? 그래서 우주 초기의 상태를 이렇게 설명하는 게 포인트. 됐죠? 자, 그래서 급팽창 이론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급팽창이 일어나기 전에 우주의 크기는 생각보다 많이 작았다는 거야. 얼만큼 작았냐면 우리가 볼수 있는,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그 한계보다도 한참 작았다고. 그래서 충분히 교환이 됐다고. 아셨죠? 급팽창 이유가 되면 우주의 크기가 너무 커진다는 거지.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서 너무 커진다고. 아셨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급팽창 이론을 설명할 수가 있는 거고, 요 그림을 요렇게도 볼수 있어요. 요렇게도 한번 봐볼게요. 선생님이 요 그림 하나 또 가지고 왔는데, 요렇게도. 자, 급팽창이 없는 상태의 우주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관측 가능한 우주가 일정하게 커요. 우주의 크기도 이런 식으로 일정하게 커진다고. 근데 급팽창이 일어났다고 하면 볼게요. 요 우주에서, 굉장히 작았던 우주에서 요 영역과 요 영역과 요 영역은 조금 어떤 물질 분포는 아닙니다. 에너지 분포가 좀 달라. 뭔가 좀 달라. 다르죠? 여긴 세모고 동그라미고 네모예요. 다른데 급팽창이 일어나고 나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요 우주라고 하는 것은 과거 요 영역, 요 조그만 영역이 지금 이 영역이 된 거야. 그러니까 내가 보는 요 영역에서는 굉장히 뭔가 에너지 분포도 균질할 수가 있는 거고, 요 영역에서는 굉장히 뭔가 평탄할 수도 있는 거고, 요 영역은 전체 우주 영역의 크기 요만큼밖에 되지 않으니까 여기선 자기 홀극이 안 보일 수도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고요. 아셨죠? 요 인식의 어떤 전환을 가져온 게 급팽창 이론 또는 인플레이션 이론. 아셨죠? 요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급팽창 이론까지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우주의 구성 요소, 우주의 모형에 대한 좀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자, 현재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크게 아주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이제 크게 나누면 물질과 에너지로 구분할 수 있어. 물질. 물질이라고 하면 암흑물질과 보통물질이고, 에너지라고 하면 암흑에너지. 우리가 알고 있는 요 복사에너지 있죠? 빛, 복사에너지. 복사에너지는 우주 공간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거의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우주에 차지하고 있는 꽤나 비율이 높은 녀석들은 요 물질과 요 에너지. 됐죠? 그래서 물질과 에너지로 구분을 할수 있는데,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요, 현 시점에서 우주는 암흑에너지가 물질들보다 훨씬 더 높은 비율로 있는 걸로 보여요. 우리가 요 값은 좀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자, 암흑물질 26.8, 보통물질 4.9, 암흑에너지 68.3인데, 얘를 대략적으로, 얘를 한5 정도. 그 다음에 얘를 27 정도. 그러면 32니까 얘는 68. 요 값은 좀 대략적으로 알아뒀으면 좋겠어요. 선생님이 이런 식으로 암기를 해도 좋아요. 자, 반찬 중에 오이지가 있죠? 오이지는 물질이다. 오이지는 물질이다. 얘는 5고요. 이지는 27이야. 오이지는 물질이다. 5는 보통 물질이고요. 이지는 이제 암흑 물질이고. 이 정도 비율. 오이지는 물질이다. 요거 기억했으면 좋겠고. 암기가 필요해요. 아셨죠? 시간에 따른 이 우주 구성 요소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물질은 모두 다 시간이 지나면 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밀도가 줄어든다. 역시 비율이 줄어든다. 양이 일정하기 때문에 밀도가 줄어든다. 비율이 줄어든다. 암흑에너지는요, 양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한다. 우주 공간이 팽창함에 따라 공간 자체에 존재하는 게 암흑에너지라고 보는 거예요. 공간이 팽창하면 팽창하는 것만큼 양이 증가한다. 팽창하는 것만큼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밀도는 일정하다. 아셨죠? 얘가 줄어드는데 얘는 일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암흑에너지의 비율은 갈수록 늘어난다. 이렇게 보는 관점. 아셨죠? 요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요 구성 요소들 조금 더 내용 설명을 해보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암흑물질. 전자기파로 관측이 되지 않는, 존재하지만 존재함을 확인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물질을 우리가 암흑물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암흑물질은 중력적인 방법을 통해서 추정을 합니다. 여기서 중력적인 방법이라고 하는 건 은하 회전곡선을 이용해서,
은하회전곡선을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 은하 바깥에 있는 암흑물질을 추정할 수 있어요. 특히나 우리 은하 바깥에 헤일로 공간에 암흑물질이 많이 있다고 얘기했었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은하 회전 곡선을 가지고 추정한다. 또 하나, 중력 렌즈를 이용합니다. 우리 외계행성 탐사할 때 미세 중력 렌즈 얘기했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떠한 은하의 질량에 의한 중력 렌즈 효과를 예상을 하는데 예상값보다 얘가 중력 렌즈 역할을 더 잘해. 그러면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무엇인가가 많이 있네. 이렇게 보는 거지. 그걸 암흑물질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중력적인 방법으로 암흑물질은 추정한다라고 하는 거. 전자기파로 관측되지 않습니다. 관측이 안 돼요. 추정만 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이 암흑물질은 보통 물질의 5배에서 6배 정도인데 우리가 대략적으로 5.5배 정도로 우리가 어느 정도 일단 좀 가늠을 해뒀으면 좋겠어요. 보통 물질보다 암흑물질이 약 5.5배 많다. 아셨죠? 보통 물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물질이에요. 우리가 많이 봤던 거. 항성을 이루고 있는 물질, 행성을 이루고 있는 물질, 우리 사람을 이루고 있는 그런 물질들을 보통 물질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이 보통 물질은 전자기파를 방출하기도 하고요. 그죠? 이런 것들. 자, 암흑에너지. 우주의 청력으로 작용하는 이 암흑에너지라고 하는 것은 과정이 이렇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우주의 팽창을 이해하는데,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현상이 있는 거야. 우주에 물질만 있다고 하면, 이 물질에 의한 인력에 의해서 우주 팽창이 잘안 돼야 되거든. 근데 생각보다 우주가 빨리빨리 팽창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이 우주가 빨리빨리 팽창하는 걸 설명을 해야 되거든. 그 설명을 위해서 도입한 게 암흑에너지예요. 그래서 우주에서 청력으로 작용한다. 우주 가속 팽창의 원인으로 우리가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 현재 우주는 약 4.9%의 보통 물질, 약 26.8%의 암흑물질, 약 68.3%의 암흑에너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구성 비율 알았으면 좋겠다고 얘기했었죠. OEG는 물질이다. 이거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암흑에너지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가속 팽창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우주 팽창과 함께 물질의 비율은 줄어든다. 암흑에너지의 비율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하시고, 이 중에서 우리는 암흑에너지를 조금 더 공부를 해야 된다. 많이 헷갈릴 수 있어서. 자, 암흑에너지.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우주 구성 요소의 비율이 어떻게 변하느냐? 암흑에너지 비율은 증가한다. 물질의 비율은 감소한다. 그다음에 또 밀도를 얘기해 볼까요? 물질의 밀도는 갈수록 감소한다. 암흑에너지의 밀도는 일정하다라고 하는 거. 이거 체크하시고요. 이걸 가지고 팽창 상태를 해석할 수 있느냐. 이게 포인트. 자, 암흑에너지와 우주 가속 팽창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과학자들은 물질들의 인력 때문에 우주가 감속 팽창할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인력만 있다고 하면 우주가 팽창하기가 어렵지. 잡아당긴 힘이 강하니까. 그러나 1A형 초신성 관측 자료를 통해 우주는 가속 팽창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가속 팽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물질들의 인력을 합친 것보다 더큰 어떠한 힘이 우주를 팽창시켜야 하는데 그 힘을 발생시키는 에너지를 암흑에너지라고 한다. 이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암흑에너지는 지금 우리가 관측을 하고 있는 이 우주가 빨리빨리 팽창하고 있는 이 원인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암흑에너지는 우주를 가속 팽창시키는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을 한다라는 거죠. 자, 요거 관련해서 우리가 또 많이 헷갈리는 자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자료 좀 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무슨 자료냐면 지금 A, B, C 우주 팽창 모델이 있는 겁니다. A는 팽창 속도가 증가하는 우주 모델이고 B는 팽창 속도가 일정한 모델, C는 팽창 속도가 감소하는 우주 모델이에요. 그리고 이 동그라미 점은 우리가 1A형 초신성을 관측한 자료야. 자, 여기서 요 자료 이제 해석하는 거 중요하기 때문에 좀 자세히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1A형 초신성이라고 하는 녀석의 특징은 뭐냐면 최대 밝기가 일정해요. 1A형 초신성은 백색혜성이 있고 그 옆에 거성이 있을 때 거성이 진화를 하는 과정에서 질량을 백색혜성에 공급을 해요. 그러다가 백색혜성이 질량을 계속 공급을 받다가 질량 한계에 다다르면 얘가 터져버리거든. 터져버릴 때 1A형 초신성이 만들어져요. 그때 얘가 확 밝아지는데 최대 밝기가 일정하다고. 최대 밝기가 일정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떠한 1A형 초신성이라고 하더라도 최대 광도가 일정하기 때문에, 절대 등급이 일정하기 때문에, 그 절대 등급이나 최대 밝기를 가지고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겉보기 밝기와 비교해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다는 거지. 최대 밝기가 똑같아. 광도가 똑같은데 어두워 보인다고? 그럼 멀리 있는 거야. 최대 밝기가 똑같은데 더 어두워 보인다고? 더 멀리 있는 거야. 그래서 1A형 초신성이 거리 측정의 도구로 활용이 된다. 아셨죠? 요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볼게요. 여기 보면 상대적인 빛의 색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은하에서 방출되어 있는 빛을 가지고 빛의 세기를 보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빛의 세기가 어두워지고 약해지고 있어요. 자, 여기서 빛의 색이라고 하는 것은 뭐랑 관련 있냐면

되면 거리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해요. 우리 밝기 거리의 제곱분의 1에 비례해요.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수록 거리가 멀다는 거예요. 거리가 멀 떨어져 있다. 아셨죠? 또 하나.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먼 거리의 은하에서 온 빛이 나에게 온다. 라고 가정하면 그먼 거리에서 출발한 빛이 나에게 온다라고 하면 그 빛을 우리가 분석을 했을 때알수 있는 건 굉장한 과거라는 거지. 과거 은하가 멀어진 속도에 대한 정보야. 과거의 정보야. 이 자료에서 이 빛의 세기가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약해진다라고 하는 건이 위에 있는 요 은하에서 출발한 빛이 나에게 온다. 그 은하는 나로부터 굉장히 멀리 떨어진 녀석이고 그 빛이 나에게 온 시간을 고려해봤을 때그 빛을 분석하면 굉장히 과거에 대한 정보를 알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적색 편의가 나와 있죠. 적색 편의라고 하는 것은요, 람다 제로에 델타 람다를 우리가 적색 편의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c를 곱하면 뭐가 나와요? 후퇴 속도가 나오는데, 아, 이 적색 편의는 결국에 후퇴 속도에 대한 정보를 주겠구나. 이쪽으로 갈수록 적색 편의가 크다라고 하는 건이 은하, 요 모델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의 후퇴 속도가 얼마인지에 대한 어떤 해석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보다. 그래서 요 그래프를 볼때 우리가 볼 것은 1A형 초신성은 어떠한 특징이 있니? 가로축에 있는 적색 편의는 후퇴 속도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야. 세로축의 빛의 세기는 거리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야. 또 시간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야. 아셨죠? 자, 볼게요. 그러면 여기 보겠습니다. A, B, C 모델 모두 다 가까운 은하에서 빛이 온다고 했을 때, 그 은하를 가지고 해석을 한다고 했을 때, 똑같은 거리에 떨어져 있는 녀석은 똑같은 속도로 멀어지고 있어. A, B, C 모델 모두 다. 그렇죠. 그런데 갑니다. 이쪽으로 가볼게요. 선을 좀잘 그려야 되겠네.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쭉 요쯤으로 가서 선을 그려보면 지금 여기는 A 모델, 여기는 B 모델, 여기는 C 모델이에요. 그러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은하를 분석을 해보겠다는 겁니다. A 모델에 따르면 후퇴 속도가 요만큼, B 모델에 따르면 후퇴 속도가 요만큼, C 모델에 따르면 후퇴 속도가 요만큼. 아주 멀리 있는 녀석을 가지고 후퇴 속도를 비교했더니 후퇴 속도가 A보다 B가 크고 B보다 C가 커. 아셨죠? 그런 의미예요. 후퇴 속도가 크다는 얘기는 뭐야? 은하가 후퇴를 빨리빨리 한다는 얘기는 우주가 빨리빨리 팽창한다는 거야. 그쵸? 그러면 이걸 가지고 이렇게 볼수 있는 거지. 어? 여기에서는 지금 속도가 A나 B나 C가 똑같은데? 멀어진 속도가 똑같은데? 아, 이런 거구나. A 모델에 따르면 과거에는 속도가 느렸는데 지금은 빨라진 거네. C 모델에 따르면 과거에는 속도가 빨랐는데 지금은 느려진 거네. 왜냐하면 B 모델이 뭐야? B 모델이 등속이거든. 얘는 일정한 속도로 우리가 보는 거기 때문에 A는 과거에는 느렸지만 요 정도 빨라진 거고 C는 과거에는 빨랐지만 요 정도 느려진 거네. 이렇게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A 모델은 팽창 속도가 증가하는 가속 모델이 되는 거고, C 모델은 팽창 속도가 감소하는 감속 모델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빨랐지만 지금은 느린 게 C, 감속. 과거에는 느렸지만 지금은 빨라진 게 A, 가속. 됐죠? 그래서 기준은 누구? 등속 팽창 모델로 기준을 삼아서 가속이냐, 감속이냐를 판단하는 건데, 우리가 실제로 1A형 초신성을 관측을 해봤더니 어때요? 요 아이들의 분포를 봤더니 요 아이들의 분포가 A 모델을 따라가더라. A 모델을 따라가고 있어? 아, 과거에는 생각보다 느렸지만 지금은 빨라진 거네. 가속 팽창.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 거고, 아, 그러면 지금 가속 팽창 모델이야? 그럼 우주가 가속 팽창을 하고 있어? 그 원인이 뭔데? 그 원인을 암흑 에너지로 찾는다고. 아셨죠? 그렇게 우리가 볼수 있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요한 자료 봤고요. 그럼 이제 우리 우주 모형에 대한 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주 모형. 그 다음에 우주 모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포인트는 이거예요. 우주 모형은 곡률을 가지고 해석을 한다. 곡률이 양수면 닫힌 우주예요. 곡률이 음수면 열린 우주. 곡률이 0이면 평탄면. 아셨죠? 이 곡률은 무엇을 가지고 판단하느냐? 우주의 밀도를 가지고 판단한다. 아셨죠? 우주의 밀도가 기준값보다 크면, 그러니까 이 우주 안에 무엇인가 많이 들어있어. 그 우주의 밀도가 무엇인가 많이 들어있어서 우주의 밀도가 커요. 기준값보다 크면 양의 곡률. 이 우주의 밀도가 기준값보다 작으면, 많이 안 들어있어. 그러면 음의 곡률. 그래서 음의 곡률이면 열린 우주, 양의 곡률이면 닫힌 우주. 얘가 기준값만큼 들어있어. 그러면 평탄면.
이 기준값이 뭐냐?

뭐냐면 임계밀도라고 하는 이 기준값이에요. 그래서 이 우주의 평균 밀도 또는 우주의 밀도가 기준값만큼 들어있으면 평탄면, 너무 많이 들어있으면 양의 곡률, 너무 적게 들어있으면 음의 곡률.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주 모형을 판단할 때는 밀도를 가지고 곡률을 판단해서 곡률로 열림, 평탄, 닫힘에 결정을 한다. 아셨죠? 약간 느낌적인 느낌으로 봤을 땐 이런 느낌이지. 이 닫힌 우주는 어떠한 공간 안에 뭔가가 많이 들어있는 거야. 뭔가가 많이 들어있으면 뭔가 빽빽하게 들어있는 모습이잖아요. 빽빽하게 들어있으면 뭔가 막 중력도 셀 거고 그렇잖아. 그럼 약간 이런 둥그런 공 모양, 그런 느낌이 될수 있다라고 보는 거지. 좀 적게 들어있으면 공 모양이 아니라 그 반대 방향으로 휘어진 어떤 그런 모양이라고 볼수 있는 거지. 그래서 이 모형들을 우리가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제 이런 모습이 되는 거예요. 기하학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볼게요. 자, 열린 우주는 이런 상태. 얘는 뭐죠? 곡률이 음의 값이고, 자, 닫힌 우주 얘는 곡률이 양의 값이고, 자, 곡률이 양의 값이라고 하는 건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큰 거야.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큰 거야. 뭔가 많이 들어있어. 그럼 우리가 느낌적인 그냥 느낌으로 봤을 때 뭔가 많이 들어있어? 뭔가 물질도 많이 들어있을 것 같아? 그러면 여기 중력이 셀것 같아? 그럼 이렇게 모여 있을 것 같아? 그런 느낌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지. 여기는 뭔가 적게 들어있는 거야. 우주의 밀도가 임계 밀도보다 작은 거라고요. 적게 들어있으면 이쪽이 아니라 반대 방향으로 휘어져 있는 모습이라는 거지. 적당히 들어있으면 얘가 평탄면. 이쪽도 아니고 반대 방향도 아닌 그런 모습. 아셨죠? 그 이러한 모습으로 이해하시면 되는 거고, 얘를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먹는 음식과 좀 비교를 한다고 하면, 얘는 약간 감자빵 느낌이에요, 감자빵. 우리 감자빵 잘 보면 감자빵 요 안에 감자가 굉장히 많이 밀도 높게 들어있다고. 그래서 감자빵처럼 이렇게 동그란 모양이야. 얘는 어떠한 느낌이냐면 감자칩 느낌이야. 감자칩. 감자칩을 잘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약간 이렇게 바람이 날리듯이 반대 방향으로 휘어져 있잖아. 그죠?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휘어져 있다는 거지. 뭔가 적게 들어있다. 뭔가 많이 들어있다. 아셨죠? 적당히 들어있으면 이런 평탄면인 상태고. 됐나요? 그래서 우주의 밀도에 따라서 곡률이 결정이 되고, 곡률에 따라서 이러한 우주 모형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게 일단 기본 포인트. 됐죠? 요꼭 기억하시고요.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숙제를 하나 내줄 건데,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얜 평탄 우주고, 얜 닫힌 우주고, 얜 열린 우주죠? 여기에다가 요 격자를 따라서 삼각형을 그려볼 거야, 이렇게. 삼각형을 그려볼 거야. 그렸습니다. 지금 평탄 우주에 삼각형을 그렸어요. 그러면 요 삼각형의 내각의 합은 얼마? 180도가 될 거야. 평탄 우주에서는. 맞죠? 그럼 닫힌 우주에서는 삼각형을 그리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지?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그럼 내각의 합이 어떻게 될 것인가? 자, 여기서 요 격자를 따라서 삼각형을 그려주면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각의 합이 어떻게 될 것인가? 비교해 봤을 때. 요거를 여러분이 비교해 보는 게 숙제. 아셨죠? 꼭 숙제 하시고요. 우리가 요 닫힌 우주를 이해할 때는 아까 얘기했죠? 이 안에 무엇인가가 많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그러면 느낌적으로 봤을 때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도 좋아요. 얘는 어떠한 지표면에서 물로켓을 빵 쐈을 때 물로켓이 날아가다가 다시 떨어지는 거야. 뭐 때문에? 중력 때문에 모이는 느낌. 아셨죠? 얘는 물로켓을 빵 쐈는데 얘가 지구를 떠나서 우주 탐사선이 돼서 우주를 여행하는 거야. 나가는 힘이 중력보다 더 세서 일단 나간 거야. 나가는데 뭔가 이끌어줄 힘은 없으니까 가속은 없어. 그런 느낌. 영원히 가는 거야. 얘는 물로켓을 쐈는데 얘가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지구를 뺑뺑뺑뺑 돌면서 인공위성이 돼버렸네. 그런 게 이런 느낌. 느낌적인 느낌으로 닫힌 우주는 뭔가 잡아당기는 힘이 세서 나가다가 떨어지는 거야. 열린 우주는 서서히 서서히 속도가 줄긴 하지만 영원히 나가는 거야. 영원히 나가는 거야. 계속 나가는 거야. 알겠죠? 얘는 나가다가 특정한 위치에서 일정한 폼을 계속 유지하는 거야. 이런 느낌. 그래서 이런 느낌까지도 우리가 좀 같이 가져갔으면 좋겠다. 됐죠? 그래서 열린 우주, 평탄 우주, 닫힌 우주 이런 식으로 밀도와 곡률과 그 다음에 요 안에서 그려지는 요한 삼각형의 표현, 그 다음에 요러한 표현들까지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실제로는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오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밀도라고 했잖아요. 밀도는 물질의 밀도와 암흑 에너지의 밀도를 우리가 보통 구분하는 거거든. 그래서 요 둘의 합, 요 값이 얼마니? 요 값이 얼마니를 주고, 그 다음에 임계 밀도를 줘. 그래서 우주의 밀도를 계산한 다음에 임계 밀도와 비교해서 어떤 우주 모형이니? 요걸 물어보는 거고. 그러면 이 우주 모형이라고 하면 앞으로 이 우주

0: 우주는 어떻게 될 거야? 지금은 커지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야? 수축하겠지, 이런 거. 지금은 커지는데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야? 수축을 서서히, 아니, 팽창을 하다가 팽창이 서서히 서서히 0에 수렴하겠지. 팽창을 하는데 영원히 팽창을 하겠지. 이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는 문제가 나오는 포인트. 그 포인트는 어디서 한다? 다음 시간에 한다. 다음 시간에 바로 연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 정도까지만 얘기를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우주 모형 연습부터 시작하고 이제 문제풀이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울림과 떨림 있는 질과 다음 시간에 만나요.
1: 이거 실화야?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3: 내 꿈은 선생님입니다.
4: 내 꿈은 의사입니다.
5: 내 꿈은 기술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수능특강 스페인어 안주희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자, 오늘은 드디어 교재 1강으로 들어가는 날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스페인어의 알파벳도 음절분해 강세 규칙 이런 것들을 배웠었는데요. 잘 복습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예습해 오는 것도 잊지 않으셨죠? 자, 그러면 우리 편안한 마음으로 오늘 학습 목표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교재 1강에 나와 있는 문법인데요. 일단 첫 번째로 주격, 인칭, 대명사에 대해서 같이 볼 겁니다. 자, 아주 간단한 거고요.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동사 하나를 볼 건데요. 이 에스타르 동사를 볼 겁니다. 자, 스페인어의 동사는 크게 비동사와 일반 동사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이 에스타르 동사는 비동사 중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교재 1, 2강을 통해서 스페인어의 비동사를 정리할 거거든요. 그 중에 첫 번째 에스타르 동사 오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내용이 아주 스페인어의 기본적인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요. 지난 시간 내용 간단하게 복습한 후에 주격 인칭 대명사 그리고 에스타르 동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난 시간에 스페인어의 알파벳도에 대해서 같이 봤었죠. 그래서 명칭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고 계시는지 제가 체크하려고 표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자, 저와 함께 하나씩 읽어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순서는 이렇게 가고요. 자, 스페인어의 알파벳도는 총몇 개라고 했습니까? 네, 27개입니다. 모음 5개, 자음 22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메, 세, 네, 에. 에페, 헤, 아체, 이, 호타, 까, 엘레, 에메, 에네, 에니에, 오, 베, 꾸, 에레, 에세, 떼, 우, 우베, 우베도블레. X, Y, Z. 네, 명칭은 이렇게 됩니다. 자, 그리고 제가 별표 치면서 이렇게 특징적인 철자 한번 정리했던 거 기억나시죠?

아시죠? 자, 그거 여러분 교재에 un poco más의 표가 나와 있습니다.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음에 있었는데요. 특징적인 철자. 자, 첫 번째로는 뭐가 있습니까? 세가 있었습니다. 자, 이 세는 뒤에 모음이 뭐가 오느냐에 따라서 발음이 다르게 났었죠. 예, 그래서 뒤에 모음, 아, 오, 우가 오는 경우에는 그때는 이제 여기 지금 발음은 다 발음 기호를 넣어 놓은 겁니다. 자, 무슨 발음 난다라고 했죠? 맞아요. 쌍기역 발음 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얘를 한번 같이 읽어보면, 자, 이제는 편안하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어떻게 읽을까요? 맞아요. casa, color, cuadro. 자, 이렇게 쌍기역 발음이 납니다. 자, 뒤에 모음 에, 이가 오는 경우, 자, 그때는 번데기 발음 혹은 S 발음 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둘 중에 더 편한 발음으로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떻게 읽으면 돼요? 맞아요. cerdo, cita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 특징적인 철자는 he가 있었는데요. he 같은 경우는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많습니다. 자, 먼저 기본적으로 뒤에 모음 아, 오, 우가 오는 경우, 자, 그 경우 발음 어떻게 된다라고 했죠? 맞아요. 가, 고, 구 해서 기역 발음 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읽어보면, 가또, 고라, 구스토 라고 읽어주시면 되죠. 자, 뒤에 모음 에, 이가 오는 경우, 자, 그 경우는 어떤 발음 난다라고 했어요? 맞아요. 그때는 강한 히읗 발음 난다라고 했습니다. 발음교로는 이렇게 쓰는데요. 예, 강한 히읗 발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읽어보면 어떻게? 맞아요. gente, gimnasio. 자, 이렇게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주의하세요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우에 우이를 만나는 경우 우 발음하지 않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읽어주시면 됐었죠? 자, 요거를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guerra 맞아요. 그리고 guia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우 위에 점두 개, dos puntos라고 표현을 하는데, dos puntos가 찍혀 있는 경우에는 그때 이제 우 발음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고의 고의로 돼서, 자, 어떻게 발음할까 하면 될까요? 맞아요. vergüenza라고 해주시면 되고, linguistica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넘어가기 전에 기억하시는지 한번 제가 체크해봐야겠어요. 자, 이 세, 씨 발음 있죠? 자, 이 발음 어떤 철자와 같은 발음이라고 했나요? 기억하세요? 맞습니다. 이거는 세타와 같은 발음이라고 했었어요. 그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있었는데 히히. 자, 이 발음. 이 발음은 또 어떤 철자와? 그렇죠. 호따와 발음이 같다. 강한 히읗 발음으로 같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자 세와 헤의 발음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별표 쳤던 게 뭐가 있었나요? 에레 있었죠? 에레. 자, 이 에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리을 발음이고, 그리고 이제 때에 따라서 르르 하고 이렇게 떨어주는 발음이 된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보시면, 자, 요거 어떻게 읽으시면 돼요? 그쵸? 오브라. 두 번째 단어, 바렛. 세 번째, 베르닷 하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합 진동음이 될 때, 르르 하고 떨 경우에는 단어의 첫 글자 혹은 단어 중간에 연속해서 이렇게 두번올 때는 이렇게 떨어준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읽어보시면 레세타, 로빠, 아로스, 까로. 자,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발음은요, 처음에는 잘 되지가 않아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거는 가장 쉽게 연습할 수 있는 것은 차라리 따르르 요 소리 있죠? 요거 이제 연습하다 보면 이 발음도 쉽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을 이렇게 보면은 한 6개월, 한 학기 정도 연습을 하면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안될 수도 있는데, 안 돼도 의사소통에는 문제가 없으니까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었냐면, 요 발음이 있었는데요. 이 발음은 개, 기와 마찬가지로, 우 발음하지 않아서 깨, 끼로 발음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죠? 요거? 자켓다 라고 읽어주시면 되고, 이거는 에스킨나 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 철자, 에키스에도 제가 별표를 쳤었던 것 같은데요. 자, 이거는 발음이 이제 세 개로 나뉘어진다라고 했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이제 크스 발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받침 기역, 자음 시옷 발음이라고 해서, 자, 가장 늘 예로 나오는 부분이에요. 자, 요거는 엑사멘. 자, 이렇게 읽어주시면 되고, 두 번째는 엑스트랑헤로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스 발음이 있고, 자, 그 다음에 일부 지명에서는 강한 히읗 발음이 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가 있을 거고요. 또 오아하카가 있습니다. 텍사스도 많이 나오는 단어니까 그것도 더불어서 알아두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S 발음 난다라고 했는데요. 이거는 이제 단어의 첫 글자로 쓰일 때 S 발음 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로포노라고 읽어주시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교재에 있는 특징 있는 철자들 다시 한번 발음 정리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저희가 자음 정리하면서 말씀드렸었던 건데 다시 한번 기억하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배와 우베를 써놨는데, 자, 이건 뭐죠? 스페인어에서 배와 우베는 발음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그쵸? 그 영어랑 다르죠? 비읍 발음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치입니다. 자, 아치는 처음에 많이 혼동을 한다라고 했는데, 영어에서는 히읗 발음이지만 스페인어에서는 묵음 발음되지 않는 철자가 됩니다. 자, 그리고 세시. 자, 이 발음은 모와 같다라고 했죠? 좀 전에 표정리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세따와 발음이 같아요. 번데기 발음 혹은 편하게 S 발음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헤히. 자, 이 발음은 맞아요. 호따와 발음이 같다라고 했습니다. 강한 히읗 발음이었어요. 자, 그다음에 꽃표 두 개가 있는데요. 자, 요거 제가 지난 시간에 설명은 해드렸습니다. 예전에는 독립된 철자였다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 편입이 됐다라고 했습니다. 원래 얘는 체라는 명칭을 갖고 있는 철자였어요. 근데 얘가 이제 어디로 들어갔다고요? 세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음가는 그대로 유지한다라고 했고요. 무슨 발음 갖고 있었어요? 네, 치읓과 유사한 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두 번째,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예전에는 에예라는 독립된 철자였으나, 이제는 어디에 편입됐다? 네, 앞철자인 엘레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대로 발음은 유지된다라고 해서, 야, 에, 예, 이, 요, 유로 발음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음과 만났을 때 그렇겠죠. 이렇게 발음을 해주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서 기억해야 되는 것들 다시 한번 정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어에서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강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강세를 넣어서 읽어줘야지 스페인어가 더욱 아름답게, 더욱 스페인어답게 구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강세 규칙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간단했습니다. 이렇게 스페인어에서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규칙은 매우 간단해서 자, 규칙 두 개가 있었는데 첫 번째 보시면 단어의 끝 철자가 모음, 그러니까 아에, 이, 오, 우 혹은 자음 중에 에, 네, 에세로 끝난다. 자, 그러면 이때 강세는 어디에 있었죠? 그렇죠.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왔었습니다. 기억하시죠? 좀더 정확히는 두 번째 음절 모음에 강세가 오게 되는 거죠.
제가 이제 여기 예시 단어 넣어놨는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음절 분해를 하고요. 그리고 강세.

단체 찍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단어 어떻게 될까요? 자, 음절분해 먼저 하자면 음절분해의 핵심은 뭐예요? 모음이 중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모멘 삼음절이 되고요. 자, 모음 세개 있으니까 삼음절의 단어가 되고, 자, 강세는 오로 끝났으니까 끝에서 두 번째 모음에 와서 모멘토라고 읽어주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단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단어는 모음 역시 세개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나눠지겠네요. 삼음절 단어고 끝 철자 확인합니다. 에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에서 두 번째 음절 모음인 아에 강세가 와서 엑사멘이라고 읽어주시면 돼요. 자, 마지막 단어 보겠습니다. 자, 이건 어떻게 될까요? 음절 분해가 요렇게, 요렇게, 요렇게. 네 음절로 분해가 될것 같아요. 자, 요거는 모음이 연속해서 왔지만 둘다 강모음이기 때문에 예, 독립된 음절을 이루는 겁니다. 자, 끝 철자 확인합니다. S니까 끝에서 두 번째 음절 모음에 와서 cumpleaños가 됩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모음은 독립된 음절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자, 강세 규칙 두 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어의 끝 철자가 NS를 제외한 그 밖의 자음으로 끝날 때. 자, 그럴 때 강세는 어디에 오죠? 맞아요. 맨 끝음절 모음에 강세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자, 예시 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절 분해할게요. 어떻게? 이렇게 되겠고요. 이음절이고요. 자, 셋다로 끝났으니까 아로스라고 읽어주시면 되고 두 번째 단어 이렇게 나눠지겠죠. 역시 엘레 그 밖의 자음으로 끝났으니까 오텔 하고 읽어주시면 되고 마지막 단어 역시 네. 이렇게 두 개, 이음절 단어가 되고, 호따로 끝났으니까, 렐로흐라고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강세 규칙 이두 개를 따르지 않는 단어들이 있을 거예요. 강세 불규칙 단어가 되겠는데요. 자, 이 단어들은 어떻게 해주냐면요. 아주 친절하게 단어 자체에 띨대라고 하죠. 강세 표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강하고 높게 읽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어떻게 읽으시면 될까요? lápiz, canción, cafetería, periódico. 자, 이런 식으로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발음과 또 강세 규칙에 대한 것 다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1강 수능 실전 문제 3번과 4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6페이지고요. 3번 문항입니다. 밑줄 친 부분과 발음이 같은 것은 자, 발음이고요. 발음 문항. 자, 밑줄은 어디에? 세따에 밑줄이 쳐져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제 세따가 무슨 발음이 나는 거 떠오르시면 되죠? 무슨 발음 나죠? 그쵸. 번데기 발음 혹은 S 발음 난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두 사람의 대화를 보면은 A가 qué desea tomar라고 물어보지요. 그래서 무엇을 마시시겠습니까? 무얼 마시길 원하세요?라고 물어보는 거지요. 그랬더니 B가 un zumo de tomate, por favor라고 하죠. Zumo는 주스란 뜻입니다. 그래서 토마토 주스 부탁합니다.라고 이제 B가 대답을 했습니다. 어찌됐던 세따의 발음은 번데기 혹은 S 발음입니다. 자, 선택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어떻게 될까요? 읽어보세요. 그렇죠. 후고. 해서 기역 발음. 이건 아니고요.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은 어떻게 읽을까요? 맞아요. 세르도. 해서 번데기 혹은 S 발음. 그래서 발음이 같은 것은 네, 2번이 되겠고요. 자,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 어떻게 읽을까요? 미야헤. 해서 강한 히읗 발음이 나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네, 꾸에요 해서 쌍기역 발음 납니다. 마지막으로 5번, 레갈로. 역시 기역 발음이 나게 되겠네요. 그래서 3번의 정답은 몇 번이다? 2번이다. 되고요. 자, 우리 강세 문항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항입니다. 밑줄 친 낱말과 강세의 위치가 다른 것은

자, 이낱말 먼저 살펴보면은 맨 끝철자 확인해야 되잖아요. 맨 끝철자가 모음으로 끝났습니다. 자, 모음으로 끝났을 경우에 강세의 위치는 맞아요.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떨어지죠. 자, 다른 거 찾는 겁니다. 자, 선택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1번은 뭐예요? 음절 문해 이렇게 하면서 해볼게요. 자, 5로 끝났습니다. 그러면 에끼뽀 가 되는 거죠. 자, 둘다 양모음이네요. 그러면 뒤에 있는 양모음에 강세를 넣어서 읽어준다라고 했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이제 갔고요. 2번. 2번은 음절분해 이렇게 될 거고요. 맨 끝철자는 NM입니다.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와서 오리헨 하고 읽어주시면 돼요. 역시 이글레시아와 강세 위치 같고요. 3번 보겠습니다. 자, 3번은 어떻게 될까요? 네, 요거는 이렇게 삼음절 단어가 될 거고요. 끝철자 확인하니까 에레로 끝났네요. 자, 에레는 그 밖의 자음에 해당이 되니까 어디에 강세가요? 맨 끝음절에 강세가 오게 됩니다. 자, 약강이 만났으니까 강모음 위에 강세를 넣어서 familiar라고 읽어주시면 되고요. 자, 4번 보겠습니다. 4번은 역시 삼음절 단어가 될 거고요. 맨 끝철자 확인하니까 에세로 끝나서 끝에서 두 번째 음절에 강세가 옵니다. 바라고아스. 그래서 강세 위치는 같고요.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은 distancia. 자, 이렇게 삼음절 단어가 되면서 끝에 확인하니까 모음으로 끝났죠? 끝에서 두 번째 음절 모음에 강세가 와서 distancia가 됩니다. 따라서 강세의 위치가 다른 것은 몇 번이 정답? 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지난 시간 내용 복습하고 또 관련 문항 두 문항 풀어보면서 정리해 봤네요. 자, 이제 오늘 학습 목표에 나왔었던 주격 인칭 대명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격 인칭 대명사니까요. 제가 아까 설명을 해드렸지만 인칭, 사람을 가리키는 대명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 표를 보고 있는데요. 1, 2, 3인칭, 그리고 단수, 복수로 지금 나뉘어 놨습니다. 자,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요. 1인칭 단수는 요입니다. 자, 1인칭이에요. 단수네요. 자, 그럼 요는 무슨 뜻이 될까요? 맞아요. 나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2인칭 단수 보겠습니다. 2인칭 단수는 뚜가 되고요. 뚜는 예상하시겠지만 너라는 뜻입니다. 자, 3인칭으로 가겠습니다. 3인칭 단수 L 하면은 이거는 그라는 뜻이고요. 남자를 가리키겠죠? 그리고 에이야는 그녀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우스텟이 있는데요. 우스텟은 당신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나 너, 그, 그녀, 당신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복수로 오겠습니다. 복수. 1인칭 복수 먼저 보시면 일단 형태는 두 개로 나뉘어지는데요. 그거는 잠시 후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nosotros 혹은 nosotras가 돼서 뜻은 한국말 해석은 우리들이란 뜻입니다. 자, 2인칭 복수 보시면 vosotros, vosotras에서 너희들이란 뜻이 되겠죠. 자, 3인칭 복수 가시면 에이오스 하면 아까 엘은 그였으면 에이오스는 그들이란 뜻이 거고요. 자, 에이아스는 아까 에이아가 그녀니까 에이아스는 그녀들이 되는 거고 마찬가지로 우스테데스는 당신들이라는 뜻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격 인칭 대명사는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암기를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언어의 기본은 암기입니다. 여러분들 암기 별로 안 좋아하시지만 언어의 기본은 암기라는 걸 잊지 마시고 틈틈이 암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눈에 익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주격 인칭 대명사는 굉장히 단순한 거지만 조금 부연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면 우스댓과 우스테데스가 지금 나와 있는데, 자, 요건 이제 두 가지를 설명하려고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는요, 아까 우스댓 뭐라고 해석했죠? 당신이라고 해석을 했고요.

Ustedes 하면은 당신들이라고 해석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은 의미를 살펴보면 당신이라는 것은 몇 인칭이에요? 2인칭이에요. 또 너에 대한 높임이 우스테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의미상은 2인칭이 맞습니다. 그런데, 자, 그런데, 이제 그렇지만 뒤에 오는 동사는 3인칭 변화를 합니다. 요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뒤에 오는 동사는 3인칭으로 변화를 한다. 자,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의미상은 2인칭이지만 뒤에 동사 변화는 3인칭 변화한다라는 거 요거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스테과 우스테데스는 약어로도 이제 표현을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우스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우스테데스. 자, 요렇게 약어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이제 복수, 1, 2인칭 복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은 건데요. 자, 형태가 두 개로 나뉘잖아요. 자, 이건 이제 복수니까 어떻게 조합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남성형 혹은 여성형으로 쓰인다라는 거를 설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만약에 여기서도 이제 두 가지 설명할 건데요. 남자들끼리만 모여 있는 복수거나 아니면 남녀 혼성으로 모여 있는 복수라면 그때는 어떻게 표현을 해주시냐면 이 남성형 형태로 표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nosotros 혹은 vosotros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우리들 너희들이 여자로만 되어 있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여성형입니다. nosotras, vosotras라고 표현해 주시면 돼요. 자, 그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자, 이제 또 하나는 이 보소드로스 보소드라스라는 표현은 사실 스페인에서 쓰는 표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라틴아메리카에서는 보소드로스 보소드라스 대신에 우스테데스라는 표현을 쓴다라고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주격인칭 대명사에서는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제 오늘 또 하나 배워야 되는 게 있었는데 뭔지 기억하세요? 맞아요. 스페인어의 비동사에 해당하는 에스타르 동사를 같이 볼 겁니다. 자, 우리가 동사를 이제 영어를 기반으로 기본적으로 이제 비동사 그리고 일반 동사로 나뉘잖아요. 그래서 참고적으로 먼저 이제 알려드리면 스페인어의 비동사는 두 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 오늘 배우게 되는 에스타르 동사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시간에 배우게 되는 세르 동사가 있습니다. 이두 가지가 스페인어의 비동사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에스타르 동사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에스타르 동사의 동사 변화형이 여섯 가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스페인어를 접하면 이 동사 변화형 때문에 많이 힘들어 하세요. 왜냐면은 스페인어 같은 경우에는 주어에 따라 이 동사의 형태가 다 바뀝니다. 그래서 스페인어는 주어 생략을 많이 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요거와 맞물려 있습니다. 주어에 따라서 어차피 동사 변화를 하기 때문에 주어를 굳이 써주지 않아도 동사만 봐도 주어를 유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주어를 써주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입니다. 하나는 이제 좀 강조하기 위해서 주어를 써주는 경우가 있고 또는 이제 3인칭에 보통 해당이 되는데요. 주어가 누구인지 명확하게 하고 싶을 때 그때 이제 주어를 명시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에스타르 동사도 이렇게 주어, 좀 전에 배웠었던 주격인칭 대명사를 지금 넣어놨는데요. 이 주어에 따라서 이렇게 여섯 가지 형태 변화를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저랑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Yo estoy, tú estás, usted está, él está, ella está, nosotros estamos, nosotras estamos. Vosotros estáis. Vosotras estáis. Ustedes están. Ellos están. Ellas están. 자, 이렇게
변화합니다. 자, 이거는 뭐 섞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 동사 변화형 잘 숙지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 에스타르 동사는 언제 쓰이느냐? 스페인어의 비동사라고 했는데 언제 이걸 쓰지? 자, 용법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를 보시면 주어의 일시적인 건강, 뭐 심리, 기능 등의 상태를 나타낼 때 에스타르 동사를 씁니다. 자, 그래서 밑줄을 어디다 쳐놓으시면 되냐면 에스타르 동사는 일시적인 그리고 상태를 표현할 때 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시적인 상태,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예문을 보시면 첫 번째 예문 보시겠습니다. Estamos muy bien 이라고 했습니다. 자, 주어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렇죠. Estamos만 봐도 주어가 누구인지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생략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매우, muy는 매우란 뜻이니까 매우 잘 지낸다 라는 뜻이 돼요. 두 번째 문장 보시면 Estamos muy mal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우리는 매우 잘 못 지낸다 라는 뜻이 되겠죠. 자, 이건 이제 일시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항상 잘 지내고 항상 잘 못 지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일시적인 상태를 나타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장 보시면 Estás resfriada 라고 했습니다. Resfriado, resfriada 하면은 감기에 걸린 이란 뜻입니다. 자, 지금 동사 변화를 보니까 주어는 누구예요? 또입니다. 너한테 묻는 거예요. 그래서 너 감기 걸렸니? Estás resfriada? 라고 물어보시면 되겠죠. 역시 일시적인 상태를 나타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Estas ventanas están muy limpias 라고 했어요. 자, 여기서 주어는 estas ventanas입니다. 자, ventana는 창문이란 뜻이거든요. 자, 이제 ventanas니까 창문들이란 뜻이 되고요. 이 창문들이 됩니다. 자, 이 창문들의 상태가 지금 어떠냐면요. Están muy limpias. 매우 깨끗하다가 됩니다. 자, 주어가 3인칭 복수이기 때문에 동사도 에스탄으로 지금 했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에스타르 동사는 어떤 일시적인 상태를 나타내는구나. 자, 이게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러분. 자, 그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자,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자면 2번입니다. 자, 상태니까, 일시적인 상태니까 당연히 안부 인사 또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안부라는 게 늘 변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형화된 안부 인사를 구성할 때도 역시 에스타르 동사를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개의 대화문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 대화문 보시면 Como estás? 라고 했어요. 사실은 이제 estás니까 주어는 또입니다. 우리 의문문의 문장 구성 지난 시간에 했었죠? 의문사, 동사, 주어 순으로 되어 있고요. 또는 생략하셔도 됩니다. 보통 생략을 많이 하죠. 그래서 ¿Cómo estás? 그럼 너 어떻게 지내니? 라는 뜻이에요. 그랬더니 B가 Estoy bien, gracias. ¿Y tú? 라고 물었어요. 자, Estoy, 나는 잘 지내, 고마워. ¿Y tú? 또는 너였죠? 너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Muy bien, gracias. 아주 잘 지내, 고마워. 라고 했어요. 이 muy bien 앞에는 사실 이제 estoy가 생략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안부 인사 구성을 하고 있네요. 자, 두 번째 대화문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또한테 묻는 게 아니라 usted한테 물어봅니다. usted은 의미상은 2인칭이라고 얘기했지만 문법적으로 뒤에 동사는 3인칭으로 쓴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ómo está usted? 하면 당신 어떻게 지내십니까? 라는 뜻이 되죠. 자, 누구한테 묻는 거예요? Professor Kim. 예요. 그러니까 김 선생님 어떻게 지내세요? 라고 묻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Estoy bien, gracias. 자, 잘 지냅니다. 감사합니다. ¿Y usted? 당신은요? 라고 다시 물었더니 Bien, gracias. 잘 지냅니다. 감사해요. 라고 대답을 했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형화된 안부 인사를 구성할 때 에스타르 동사 씁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오호라고 밑에 나와 있는데요.
자, 요거는 이제 또 주의하셔야 되는 건데, 에스라 동사가

이렇게 일시적인 상태나 안부 표현으로만 쓰이는 게 아니고요. 또뭐할때 쓰이냐면 위치를 표현할 때도 씁니다. 자, 위치 표현 시 에스타로 동사를 쓸수 있어서 자, A가 donde está Pablo? 라고 했죠. 자, 그러면 donde는 어디라는 의문사가 돼요. 그래서 Pablo는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위치를 묻고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위치를 말을 해줘야 되죠. Está en el baño. Baño는 욕실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욕실에 있습니다. 자, 주어는 Pablo가 될 거고요. 혹은 L이 될 건데 이제 생략하고 지금 표현을 한 겁니다. 되셨나요? 예, 그래서 Está로 동사에 대해서 같이 한번 봤습니다. 자, 우리 오늘 쉼 없이 너무 많은 내용을 했기 때문에 잠깐 이제 쉬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문화를 살짝 소개해 드릴까 해요. 여러분 교재에도 나와 있습니다. Notas Culturales에서 여러분들 이제 스페인은 어떤 나라인지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스페인은요, 일단, 이 지도를 보시면 위치부터 조금 설명을 해 드릴게요. 스페인은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스페인이 어디에 있는지, 어느 대륙에 있는지 잘 모르는 사람들도 많아요, 의외로. 자, 스페인은 유럽에 있습니다. 자, 유럽에, 어디에, 어느 쪽에 있을까요? 네, 남서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반도 국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 바다에 쌓여 있고요. 자, 어느 반도에 있을까요? 맞아요. 이베리아 반도에 위치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도는 누구랑 나눠 쓰고 있냐면 포르투갈이랑 나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스페인 영토가 되고요. 이쪽에 이제 포르투갈 과 국경을 맞대고 있고, 자, 북쪽으로 가시면 어느 나라와 국경을 맞대고 있어요? 프랑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피레네 산맥으로 프랑스와 국경을 나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스페인은 17개의 자치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또 다른 그림을 보면서 좀더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고요. 자, 그리고 또 하나 특징적인 게 있습니다. 스페인의 특징. 뭘까요? 맞아요. 스페인은 우리나라와 다르게 뭐가 있다? 왕이 있습니다. 입헌군주제입니다. 그래서 현재 스페인의 왕, 누굴까요? 펠리페 6세입니다. 네, 그래서 요 정도. 스페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한 개관을 해드리고요. 아, 스페인은 유럽의 남서쪽 이베리아 반도에 있구나. 그리고 17개의 자치주로 구성이 되어 있구나. 그리고 왕이 있는 국가구나로 정리를 하시고요. 자, 다음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스페인을 조금 더 자세하게 이렇게 나눠 봤습니다. 지금 보시면 자치주의 이름들이 이렇게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치주가 다 뭐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제일 좋은데, 그거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이제 특징적인 도시들 혹은 지방들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스페인의 수도부터 보도록 할게요. 자, 스페인의 수도는 어디예요? 네, 반도 중앙에 위치한 마드리드가 스페인의 수도가 되고요. 자, 당연히 수도니까 정치, 경제의 중심지가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했지만 왕이 있잖아요. 그래서 마드리드에는 왕궁도 있고요. 그리고 세계 3대 미술관이라고 일컬어지는 프라도 미술관이 이 마드리드에 있습니다. 스페인이 사실은 굉장한 예술 국가예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한테 또 마드리드 말고 또 익숙한 도시가 하나 있습니다. 스페인 하면 떠오르는 바로 바르셀로나입니다. 자, 바르셀로나는 여기 지중해로 가겠습니다. 이 카탈루냐 자치주의 주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르샤로도 유명하지만 가우디 건축가 가우디의 작품들이 이 바르셀로나 곳곳에 아름답게 수놓아 있습니다. 자, 그거를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스페인 하면 떠오르는 음식이 있습니다. 대표 음식 빠에야라는 노란색 볶음밥이라고 해야 되나요? 해산물 볶음밥 정도로 우리가 표현을 많이 하는데, 자, 그거의 본고장은 바로 이 발렌시아 지방이 됩니다.

좀 기억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스페인이 포도주도 굉장히 유명한 나라입니다. 네, 와인의 성지입니다. 자, 그래서 라 리오화 지방 것을 최상으로 칩니다. 그래서 이것도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우리 까미노에서 순례자의 길이라고 들어봤을 겁니다. 배낭 하나 메고 계속 이렇게 걸어가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종착지가 어디냐면 이 갈리시아의 주도 산티아고 데 콤포스텔라 대성당입니다. 자, 여기가 왜 순례자의 길의 종착역이냐? 이 대성당에 야곱의 유해가 묻혀 있다라고 해서 여기가 종착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순례자의 길 까미노는 루트가 많아요. 이쪽에서 오는 것도 있고 이쪽에서 오는 것도 있고 하나의 루트가 아니라 여러 개의 루트가 있으니 나중에 한번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안달루시아 지방을 보도록 할게요. 자, 안달루시아 지방은 스페인 반도에 아주 오래 머물렀던 이슬람의 흔적이 가장 많이 묻어 있는 곳이 바로 이 안달루시아 지방이 됩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알람브라 궁전이 있는 그라나다가 여기 있고요. 또 이제 세비야, 또 역시 안달루시아 지방의 주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 나중에 기회가 될때더 많은 얘기를 나누도록 하고요. 이 정도로 스페인 소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만 더 볼게요. 라틴 아메리카 혹은 히스패닉 아메리카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스페인이 여기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봤었던 유럽의 남서쪽 이베리아 반도죠. 자, 여기가 스페인이고, 예, 그리고 이제 이쪽으로 대서양이죠? 대서양을 이렇게 건너면 드디어 이제 여기 라틴 아메리카가 이렇게 크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미국이 되고요. 그죠? 이 위엔 또 캐나다가 될 거고. 자, 미국 밑에는 멕시코가 있습니다. 그래서 멕시코는 사실 행정학상으로 북미에 속하고요. 자,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가 중미가 되고, 자, 이큰 여기가 바로 남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라틴 아메리카. 혹은 히스패닉 아메리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다음 강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은 할 텐데요. 스페인어가 21개국의 공용어입니다. 그래서 스페인, 그리고 지금 여기 보이시죠? 아프리카입니다. 여기가 아프리카 대륙인데 아프리카의 적도 기니란 나라의 공용어이고요. 그리고 우리 라틴 아메리카 19개국의 공용어이기도 합니다. 요 나라는 이제 브라질인데, 브라질은 이제 포르투갈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 외에 대부분의 지역에서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많은 나라들이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멕시코 하면은 뭐가 생각나세요? 마야 문명의 피라미드, 유적지, 이런 것들 생각나실 거고, 또 음식으로 따지면 뭐, 따코, 부리또, 케사디아, 이런 거 전부 다 멕시코. 음식이 되고요. 그리고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솜브레로 챙이 있는 모자를 쓰고 이렇게 노래하는 악단이 있습니다. 전통 악단이 있는데 마리아치. 자, 이것도 이제 멕시코를 대표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밑으로 좀 내려오시면 뭐 코스타리카 있는데요. 코스타리카 같은 경우는 생태 관광으로 굉장히 유명한 나라가 되고요. 자연이 아주 잘 보존되어 있는 나라로 유명합니다. 자, 그리고 위쪽으로 오시면 페루가 보이시는데, 페루는 잉카 문명의 마추픽추. 자, 마추픽추가 바로 이 페루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칠레, 긴 나라 칠레가 있고요. 칠레는 우리나라와 FTA를 가장 먼저 맺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조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옆으로 가시면 아르헨티나 나오죠? 아르헨티나는 뭘로 유명해요? 대평원, 빰바스로 유명하고, 뭐, 아사도, 숯불 소고기 있잖아요. 그걸로도 유명한 그런 나라가 되겠습니다. 쭉 보시면 이제 콜롬비아 있고요. 콜롬비아 뭐 커피 유명한데, 콜롬비아만 커피를 생산하는 건 아닙니다. 다른 나라들도 지역과 기후에 맞게 아주 맛있는 커피를 생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베네수엘라 요즘 아주 안 좋죠? 네, 베네수엘라. 가 많이 위험하고 뭐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많은데요. 어찌됐든 베네수엘라는 석유 세계 최대 매장량 1위 국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 정도로 간단하게 스페인과

저희가 아메리카, 라틴 아메리카 소개해 드렸습니다. 잘 쉬셨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배웠었던 내용을 디알로고에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비에르와 아부엘라, 할머니에 대합니다. 자, 하비에르가 올라 아부엘라. 자, 올라는 때와 상관없이 쓸수 있는 인사라고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라고 얘기했더니, Hola, mi niño. 라고 했죠. 어이구, 우리 애기. 뭐,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하비에르가, ¿Cómo estás? 어떻게 지내세요? ¿Estás bien de salud? 자, salud은 건강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건강 좀 어떠시냐고 묻는 거죠. 건강은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así, así. 라고 했어요. 자, así, así는 그저 그렇다라는 뜻입니다. 그저 그렇다. 자, 왜요? Estoy resfriada. 내가 감기에 걸렸거든. Pero estoy bien. 그치만 괜찮아. ¿Y tú? ¿Cómo estás? 너는 어떠니?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하비에르가 Estoy perfectamente. 라고 하죠. 저는 완벽하게, 완벽하게 좋아요, 할머니.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이제 다른 사람의 안부들도 묻는 거죠. ¿Y tus padres? 너희 부모님은 어떻게 지내시니? Están bien. Como siempre. 잘 지내세요. 자, 여기서 como는 뭐뭐처럼이란 뜻이어서 siempre, 항상이란 뜻이거든요. 그래서 항상처럼, 늘 그랬던 것처럼 잘 지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Qué tal está tu hermana? 라고 묻죠. Tu hermana, 너희 누나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너희 누나는 어떻게 지내는데? 그랬더니 누나 이름이 세실리아인가 봐요. Cecilia últimamente está ocupada, pero está bien. 요즘이란 뜻이죠. 그래서 Cecilia는 요즘 바쁜데요. 그래도 잘 지내요. Todos estamos muy bien. 그래서 모두가 아주 잘 지내요. 라고 이제 할머니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 대화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안부. 표현을 하는 그런 대화였고요. 여러분들이 동사 변화, 그리고 이제 뭐, 동사 변화형도 다 확인하셨을 것 같고, 주어와 동사의 일치도 확인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간단한 대화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이번 강의 마무리는 의사소통 기본 표현 한번 같이 보는 걸로 마무리할게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인사, 만났을 때 하는 인사, 헤어질 때 하는 인사를 봤으면,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인사 중에 하나가 감사. 인사가 되겠죠? 자, 감사 표현 어떻게 하나요? 그렇죠. Gracias 하면은 감사합니다. 고마워. 란 뜻이 되고요. 뭐, 정말 고맙습니다. 혹은 뭐, 대단히 고마워. 라는 표현을 할 때는 Gracias 앞에다 이런 것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Muchas gracias 라고도 할수 있고요. 혹은 Mil gracias 라고도 할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단순히 고맙다라는 표현도 할수 있지만, 뭐뭐 때문에 고마워. 어떤 이유를 설명을 하고 싶으면, 그러면 이제 전치사 por를 써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gracias por 뒤에 이제 명사나 뭐 동사 원형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거 고마워. 라는 뜻이 돼요. 자, 근데 그때 왜 por를 쓰냐면, 이 전치사 por는 원인을 나타낼 때 쓰는 전치사이기 때문에 por와 연결을 합니다. 자, 어찌됐던 이제 감사 표현을 하게 되면 그 감사 표현에 대한 대답을 하게 될 텐데요. 우리나라 말로는 이제 천만에, 천만에요. 라는 뜻에 해당하는 표현은 두개 있습니다. De nada 혹은 No hay de qué. 예,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고요. 거기 밑에다가 요것도 하나 적어 놓으시면 될것 같아요. A ti 혹은 A usted. 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요. 감사합니다라고 했을 때, 아유, 제가 감사하죠. 아유, 내가 고맙지라는 표현을 할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a ti 혹은 a usted이라고 표현해 주시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마지막 첫 만남. 우리 처음 만났을 때 하는 인사. 만나서 반갑습니다라는 표현 어떻게 하냐면 mucho gusto 혹은 tanto gusto. 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만나서 반가워요 라고 했을 때, 역시 대답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해야겠죠? 자, 그랬을 때, encantado 라는 표현할 수 있는데, 여기 지금 표현이 두 개로 나와 있잖아요. 그 이유는
말하는 사람의 성에 따라서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Mucho gusto 같은 경우는 남녀 구별 없이 이렇게 표현하시면 되는데, encantado는 말하는 내가 남자면 encantado, 말하는 내가 여자면 encantada 라고 표현하시면 돼요. 자, 혹은 뭐, el gusto es mío 라고 표현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 정도로 마무리하는 걸로 할게요. 자, 우리 교재 1강 한번 쭉 해봤는데 어떠셨나요? 해볼만 하시죠? 예, 그렇다고 생각하고요. 자, 오늘 배운 내용 1강 복습 충실히 하시고 다음 시간에 이제 교재 2강으로 넘어가니까 예습하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 여러분. 네, 2027 수능특강 농업기초기술 이제 7번째 시간입니다. 7번째, 8번째, 9번째 시간은 이제 토양 비료하고 이제 작물 보호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 부분은 일단 7강은 좀 괜찮지만 이제 8강, 9강 내용은 문항이 굉장히 좀 어렵게 출제되는 내용들입니다. 물론 오늘 할 7강 내용도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그러니까 이 작물 토양 비료나 작물 보호 쪽은 조금 어렵다는 거. 농업 기초 기술 그 교과 내에서도 식물의 병 그리고 동물의 병 이쪽이 좀 고난이도로 출제가 되는데 앞으로 이제 같이 할 3시간 7, 8, 9가 좀 어려운 내용이 연달아서 좀 나올 예정입니다. 자,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 한번 보죠. 자, 오늘은 토양 시료의 채취 방법과 조제 방법을 설명할 수 있다. 이 부분은 1회 우리 그 실험 실습 기초 있죠. 이제 그 부분하고 연계해서 세트 문항으로 그동안 좀 출제되었던 경향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연장 및 염류 장애를 설명할 수 있다. 식물 자원을 지금 전공하고 있는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뭐랄까요, 좀 기본적인 요소인데 타 전공 친구들에게는 이제 이 부분도 좀 살짝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토양의 pH와 염류 농도를 설명하는 거 여기까지 해서 오늘 함께 학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보죠. 자, 일단 토양. 토양의 일반적인 구성입니다. 흙의 구성. 근데 일반적인 흙보다는 이제 그 농업을 하는데 이용되는 흙의 일반적인 토양의 일반적인 구성을 보면 일단 토양 3상에서 고상, 액상, 기상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어요. 고체, 액체, 기체가 무엇인지는 다 알 것이고 고체에 해당하는 고상. 일단 총 비율로 보면 고상이 절반 정도를 고상이 고상 형태로 있습니다. 그 고상에서도 45%가 무기물들, 광물이프가 45%, 그리고 5%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기물. 이렇게 해서 고상이 50%의 비율로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액상과 기상, 액체와 기체, 액상과 기상이 반반씩 해서 25% 정도를 보라고 있습니다. 자, 토양의 역할이에요. 지금 우리가 6강에서는 그 수경에 대해서 주로 했고, 이제 7강은 토양입니다. 토양. 작물을 재배할 때 토양의 역할은 일단 작물의 지상부를 지질래요. 뿌리가 박혀서 작물이 넘어지지 않도록, 도복하지 않도록 지상부를 지질라고 물, 그리고 양분, 무기양분, 유기양분 등을 저장을 했다가 그 작물이 흡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공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환경 순환계로서의 기능을 하고 있죠. 자, 토양의 성질을 보겠습니다. 성질, 일단 물리적

성질이에요. 토성, 경도, 배수성, 통기성, 보수성, 투수성 뭐 이런 지금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조금 이따가 한번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적 성질 pH 수소이온농도죠. EC 전기전도도고 CC 양이온 치환 이런 걸 화학적이고 미생물적 성질에서 유기물 분해 그리고 뿌리 홧균의 질소 고정 콩과 작물이죠. 그리고 질산균의 질산화 작용, 질산균에 의한 암모니아태 질소, 암모니아태 질소를 질산태 질소로 바꿔지는 질산균의 질산화 작용 등이 있습니다. 자, 방금 나왔던 용어들 보죠. 일단 토성, 토양의 특성이죠. 2mm 이하인 토기 무기 입자를 크기에 따라서 모래, 미사, 점토로 구분하였을 때이세 가지의 상대적 함량비가 토성입니다. 토양의 경도 얼마나 딱딱하냐죠. 땅의 굳은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점토와 유기물 함량, 그리고 구조의 발달, 수분 함량과 관계가 있어 건조하면 경도가 커진다. 건조하면 땅이 딱딱해진다. 통기성, 얼마나 기체가 잘 돌아다니고 있느냐. 흙 속에서 발생하는 CO2, 이산화탄소와 공기 중에 산소가 교환되는 정도예요. 통기가 불량하면 뿌리털의 발달이 나빠서 양분, 수분 흡수가 떨어져서 생육이 불량해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양이온 치환 용량 CEC라고 하죠. 토양이 흡착할 수 있는 교환성 양이온의 총량입니다. 부식. 우리 부식됐다 그러면 막 썩었다 그러는데 그 썩었다는 뭐랄까요? 너무 이제 쉬운 표현이고, 부식은 이렇습니다. 동식물의 유체, 사체. 즉, 유기물이 토양에 들어가면 미생물들에 의해서 분해가 되죠. 분해가 돼서 본래의 조직이 없어져요. 변질이 돼요. 그러면서 새로운 물질이 합성이 됩니다. 그 합성된 갈색 또는 암갈색의 일정한 형태가 없는 콜로이드 모양의 복잡한 물질, 부식입니다. 부식. 자, 토양 시료의 채취인데, 우리나라는 굉장히 집약적인 농업을 해왔어요. 왜냐하면 땅은 좁고, 인구는 많고, 거기다가 또 우리나라의 70%가 산지로 돼 있어서 그만큼 토지가 작기 때문에 작은 토지에서 최대한 많이 생산성을 하려면 굉장히 집약적, 노동도 집약, 약품도 집약, 종자도 집약. 그렇죠. 그러니까 땅에서 무언가를 많이 빼내기 위해서 많이 심고 필요한 양분이 자연적으로는 힘들기 때문에 비료 같은 거, 화학 비료도 많이 쓰고, 뭐 유기질도 많이 쓰지만 화학 비료 사용량도 많았고, 그렇기 때문에 토양이, 뭐랄까요, 많이 지금, 양분 자체가 좀 부족하다 그래야 되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대부분 농사를 지을 때 비료를 많이 사용을 하죠. 물론 화학 비료가 될 수도 있고, 뭐 퇴비 같은 이런 유기물이 될 수도 있는데, 그런데 그한 땅에 계속해서 어떤 이제 비료 성분이 들어가고, 같은 작물을 기르다 보면, 토양에 어떤 양분은 많이 쌓이고, 어떤 양분은 좀 부족하고, 그 부족한 양분을 또 채우기 위해서 복합비료나 뭐 비료를 쓰다 보면 어떻게 좀 많아지고 그렇죠, 양분들이. 그러니까 양분이 균형되지 못하고 불균형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토양은 어떤 작물을 기를 것인데, 이 작물은 어느 양분을 좋아한다. 그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거고, 그러면 그 토양에서 어떤 양분이 얼만큼 부족한지, 그걸 알아서 그게 너무 많지 않도록 이제 양분을 주는데, 그거 첫 번째가 뭐냐면 그 토양에 뭐가 얼만큼 부족한지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토양을 채취를 해서 검사를 하게 되죠. 자, 토양 시료의 채취 목적은 토양 상태를 진단해서 작물 재배의 적합성과 개선점을 파악하기 위해서 토양 시료를 채취해서 검사를 합니다. 토양의 진단 대상은 그 토양의 물리성, 화학성, 그리고 중금속 및 농약 등의 오염 정도를 알아보는 거죠. 자, 채취 방법 보죠. 일단 채취 지점, 밭에서 또는 논에서, 하여튼 농지에서 대상 지역의 토양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있는 20개에서 30개의 토양 위치를 선정을 해요. 그런데 땅 자체가 비옥도가 대부분 균일하다. 대부분 비슷한 비옥도를 가지고 있다. 비옥도가 균일하면 균일할수록 채취 지점은 작아도 돼. 작아도 돼. 그런데 어디는 같은 땅이라도 어디는 거름기가 많고 어디가 적다 그러면 세세하게 많이 해야겠죠. 그래서 비옥도가 균일할 경우에는 채취 지점을 좀 줄여서 채취를 해야 된다는 거. 자, 토양 시료 채취할 때 지점 선정 방법입니다. 가나다. 물론 굉장히 좁게 해서 토양 시료를 채취해서 여기를 검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정확한 결과가 나오겠으나 이거 검사 자체도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공을 들여야 되고 인력도 필요하고 노력도 필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적은 샘플로 최대한 뭐랄까요? 어디에 뭔가 부족한지를 잘 알아내야겠죠. 그래서 채취 지점을 이렇게 가나 다 이렇게 하는데 보통 다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대학생 방법. 그리고 어디에서 어느 땅을 할 것인가? 어느 땅을 땅에도 위치가 있고 그렇죠? 위치가 있고 깊이별 위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땅을 취할 것인가? 이건 그 작물이 뿌리가 주로 있는 곳, 뿌리가 있는 곳에서 양분을 뽑아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채취 지점은 뿌리가 있는 부분에 토양을 채취를 합니다. 자, 채취 방법은 일단 표토 표면에 있는 흙, 이걸 좀 긁어내요. 어차피 이건 그 못, 그러니까 그 식물 자체가 이용할 작물 자체가 이용을 하지 않은 땅이니까 그 긁어내서 제거 후에 위에 있는 1~2cm를 제거한 후에 0에서 20cm 깊이까지를 채취를 합니다. 이거 표토고 그거보다 더 깊은 이제 20에서 40cm를 심토라고 합니다. 심토. 그리고 시료 양은 1에서 2kg 정도입니다. 자, 보관 및 기록은 비닐봉투에 담고 다시 질긴 봉투에 넣고 시료 내역 언제 어디서 얼만큼에서 채취를 했는지 그 시료 내역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자, 시료 채취의 정보 기록하고요. 자, 그 시료를 일단 건조를 시켜요. 건조를 시켜서 온도 20에서 30도, 상대 습도 60% 깨끗한 장소에서 시료 건조하고 분쇄를 합니다. 근데 분쇄할 때막 쇠나 이런 걸로 세게 해서 아예 그 토양 자체가 변화가 없게끔, 그러니까 이런 걸 너무 세게 하면 그 압력 때문에도 변화가 생기겠죠. 그래서 성분이 파괴되지 않도록 나름 좀 부드러운 고무 롤러 또는 나무 방망이 아니면 전용 토양 분쇄기를 사용해서 토양을 분쇄하고 체질을 해요. 체질. 채. 그래서 2mm 채 0.5mm 이렇게 해서 그 크기별로 알갱이 크기별로 이렇게 나누게 되죠. 그 다음에 관리는 혼합 후에 300g 정도씩 해서 시료를 보관하게 되겠습니다. 자, 또 이제 몇 가지 단어 알고 가죠. 토층이에요. 토층. 토층은 토양의 층이에요. 우리 아파트 봐도 1층 있고 3층, 2층, 3층 이렇게 있죠. 근데 토양도 어느 정도 두꺼운 토양인 이게 토양이 위쪽하고 아래쪽하고 약간 색깔도 다르고, 그리고 그 토양의 모재, 그리고 그게 이제 어느, 그러니까 토양 자체도 단면을 보면 이게 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걸 토양 단면 또는 토층이라 그래요. 자, 표토는 표면에 있는 흙, 지표면을 이루고 있는 토양이에요. 풍화가 진행되고 부식이 많아져서 흑색 또는 암갈색을 주로 띠고 있습니다. 표토, 그리고 심토, 깊게 있는 거죠. 표토층 하층에 풍화가 거의 되지 않고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지 않은 밀도가 높은 토양, 표토. 보통 이제 표토를 채취할 때는 20cm 밑부터 들어가죠. 그러니까 표층에서 20cm까지, 보통 표층에서 이제 1~2cm 긁어 난 다음에 20cm까지가 표토가 되는 거고 그 20cm부터 그 아래가 이제 심토가 되는 거겠습니다. 그리고 작도층. 작물의 뿌리가 실제로 분포하는 흙에 대한 그 표층 흙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연작장입니다. 연작장에는 말 그대로 연작. 연속해서 작물을 길을 넣어서, 그러니까 재배함으로써 나타나는 장해예요. 장해. 연속적으로.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땅이 좁기 때문에 한해 쉬고, 그러니까 한해 짓고 몇년 놀리고 이럴 수가 없어요. 계속 지어야죠. 그렇죠? 자, 정의는 같은 과, 같은 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과, 뭐 수박, 호박 이렇게 한다든지. 그러니까 같은 과거나 아니면 동일한 품종의 작물을 2년 이상 연작, 2년 이상 연속해서 재배함으로써 발생하는 토양 내의 염류집적 또는 작물의 성장장애나 병해충 등에 의해 병해충 등에 취약해지는 현상이 연작장애예요. 연작장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같은 식물을 올해도 기르고 같은 땅에 내년에도 그리고 뭐 작년에도 길렀고 그러다 보면 그 작물을 좋아하는 해충들은 언제 가도 그 작물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작물이 그 작물의 단점, 그 작물에서 나타나는 좋지 않은 게 계속 쌓이기 때문에 이런 거에 쌓임으로써 나타내, 그런 쌓임이 작물의 생장에 악영향을 주는 현상이 연작장애가 되겠습니다. 자, 작물별 대책을 보면 휴작기간이에요, 휴작기간. 그러니까 이 작물을 하고 나서는 거기다 뭔그 작물을 다시 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당구, 양파, 양배추, 먼저 한해살이 보통 바로바로 한해살 작물들이죠. 자, 거의 휴작 기간은 없습니다. 자, 1년 이상 파, 시금치, 콩 등은 1년 이상의 휴작 기간을 둬야 되고요. 2년 이상은 참깨, 감자, 오이, 땅콩 등은 2년 이상 둬야 됩니다. 쭉 가서 보면 10년 이상 볼까요? 인삼이나 아마 등을 수확한 그 땅에는 10년 이상 이제 다른 작물들로 재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원인에 따른 대책 보겠습니다. 연작장애에 대한. 연작장애가 왜 나타나냐? 일단 토양 병해충이 많아져요. 반사 같은 과나 같은 작물을 오래도록 심으면. 그리고 특정 양분의 불균형. 같은 작물을 오래도 심고 내년에도 심는데 그 작물은 그 작물이 좋아하는 영양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계속 사용을 해. 그러면 그걸 보충하기 위해서 또 비료 성분을 또 추가해주면 그 작물이 흡수하는 것 말고는 나머지가 계속 쌓이겠죠. 그래서 특정 양분의 불균형이 나타나고 유해 물질이 축적되고 토양의 물리성, 화학성 등이 약화되고 잡초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어떤 대책이 있어요? 연작장애는 윤작, 객토, 토양 소독 또는 내병성 품종, 경쟁적 방법으로 내병성 품종 또는 접목류를 이용을 한다거나 무기물이 아니라 유기물을 추가한다거나 토양 검정 후에 조금 아까 토양 시료 채취해서 아 여기는 어떠한 문제가 있구나 뭐가 부족하구나 그걸 안 다음에 부족한 것만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연작을 하게 되면 토양이 산성화될 수 있습니다. 그때 석회수 추가해서 그 pH를 조정을 해 준다든지 이러한 대책이 있겠습니다. 자, 연작장애 염류집적과 비슷한 현상이지만 다른 증상이에요. 염류집적이란 무기 양분들이 같은 곳에서 같은 작물을 계속 기르다 보면 무기 비료들이 계속 들어가겠죠. 그런데 그 무기 비료 성분 중에서도 그 작물이 좋아하는 건 계속 뽑아 쓸 거고 좋아하지 않은 건 계속 거기가 농축이 될 거예요. 그렇죠. 계속 그 농축된 것들이 이제 서로 합쳐져서 염을 지릅니다. 염. 그게 염류가 집적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염류 집적과 비슷한 현상이지만 다른 현상이에요. 연작 장애에 염류 집적이 들어가요. 연작 장애 종류 중에 염류 집적이 들어가. 그러니까 염류 집적이 더 낮은 겁니다. 자, 연작 장애는 특정 약물의 불균형, 병원균 및 해충, 특히 토양 선충의 서식 밀도 상승 그리고 잡초, 번성, 그리고 각종 양분의 특히 미량 요소의 결핍, 그리고 작물의 뿌리로부터 분비 또는 토양 중에 잔류해서 뿌리의 피층에 각종 탐합 물질 등의 집적 등이 원인이 되어서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토양 검증을 하고 시비를 내립니다. 연작장애. 아마 염류집적은 다음에 잠시 후에 다시 나올 거예요. 자, 토양의 pH와 염류 농도 측정. 토양의 pH, 보통 많은 작물들이 약산성의 토양을 좋아합니다. 자, 토양의 pH 기적 보면 pH가 낮으면, 산성이면, 토양

식량이 산성이면 칼슘이나 마그네슘, 붕소, 황, 몰리브덴 등이 흡수가 억제가 돼요. 그에 비해서 알루미늄, 구리, 아연, 망간 등은 잘 녹아서 흡수가 과잉이 됩니다. 과잉. 그리고 pH가 높으면 철 등은 용해로 감소해서 용해도가 감소돼서 작물 생육이 부진해집니다. 자, 토양 미생물 관계 보면 토양 유기물 분해 세균은 토양 유기물 분해하는 세균은 중성 부근의 토양에서 활동이 가장 왕성해. 중성 부근에서. 자, 병원성 곰팡이는 어디서? 산성 토양에서 활동이 왕성해져요. 그러니까 토양이 산성 고미로 가면 갈수록 병원성 곰팡이의 활동이 증가돼요. 그러니까 작물의 생육에 좋을 리가 없겠죠. 그렇죠? 자, 측정기구, 뭐에 대한 특정기구, 토양 pH를 되는데, pH를 뭘로 측정할 거냐 이거죠. 뭘로 측정해요? pH 미터로 측정을 하지. 자, pH 미터는 일단 센서 pH를 직접 측정하는 그 센서 세척, 사용 후에 직시해야 되고, 비스듬히 들고 중심으로 세척을 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흡습시켜서 물기를 제거하고요. 측정 용액을 교환할 때마다 센서를 세척하고 건조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센서 보관은 산물에 염화칼륨 용액에 담아서 보관을 하고요. 센서 보정은 중성에서부터 산성으로 보정을 하게 됩니다. 자, 작물별 적정 pH. 이 문항은, 그러니까 이 내용은 한 번씩 나와요. 내산성 작물이 무엇인가? 라고 해서. 자, 작물의 대부분, 그러니까 많은 작물들이 보통 약산성, pH 6에서 7 정도의 토양에서 잘 자랍니다. 그런데 몇몇 작물들은 이제 산성의, 내산성 작물이라고 그래요. 우리 이거 2강에서 같이 한번 공부를 했었어요. 산성의 굉장히 강한 작물들. 감자, 벼, 귀리, 토란, 아마 땅콩, 수박 등이 있는데 특히 감자, 벼가 그동안 내산성 작물로 한 번씩 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산성 토양에서 제법 살수 있는 메밀, 당근, 옥수수, 목화, 오이, 뭐 포도, 완두 이런 작물들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산성 토양에 약해요. 보리, 클로버, 양배추, 가지, 고추 등의 작물이 있고요. 산성 토양에 매우 취약한 작물들, 알팔파, 자원형, 콩파, 시금치, 부추, 양파 등이 있겠습니다. 자, 다음 토양 산성화. 토양 산성화. 토양 자체가 약간 산성화를 띠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저 공해 문제죠. 공해 문제. 지구온난화 가면서 탄소가 이제 올라가서 산성기로 해서 또 하늘에서 내리기 때문에 토양이 점점 산성화 되어 가고 있어요. 자, 토양 산성화. 모재 흙의 그원 자체가 산성이고요. 빗물, 산성빛 때문에 염기성이 용탈이 됩니다. 그러니까 빠져나가죠. 생리적 산성 비료를 계속 사용하면서 토양 산성화가 지속되고 있고, 산성 비료로 인해서 또 토양 산성화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영향은 토양화 산성화되면서 알루미늄, 구리, 아연, 망간이즈, 망간. 네. 망간을 요즘에 망간이즈라 그러죠. 철 등의 용해도 증가를 해서 과잉으로 흡수가 됩니다. 과잉장애. 그리고 인산의 불용화, 알칼성 성분 결핍장애. 그리고 유효 미생물, 그러니까 좋은 미생물에 감소가 되고 병원성 미생물이 번성합니다. 산성화되니까. 그리고 토양의 물리성이 악화됩니다. 대책은 산성화된 토양을 어떻게 좀 pH를 끌어올려야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석회, 칼슘질 비료, 석회 시용하고 무기물보다는 유기 비료 시용하고요. 염기 보충하고 인산질 비료 시용하고 생리적 산성 비료의 사용을 자제를 해야 됩니다. 자, 토양의 염류 농도 보겠습니다. 토양의 염류. 자, 토양 염류는 토양 속에 들어있는 나트륨, 칼슘, 황, 질소 등 여러 이온이 결합한 염입니다. 염. 자, 염류 농도는 토양에 존재하는 이온 농도에 합인데 뭘로 이 염류 농도를 측정을 하냐? EC미터로 측정을 합니다. 전기 전도도계.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염이 많은 거죠. 자, 사용 방법은 pH미터랑 얼추 비슷합니다. pH미터가 같이 측정할 수 있도록 일체형으로 구성된 것도 있습니다. 자, 토양의 염류 직접 연작 장애에
연작장

장의 하나의 연작장의 일부분이에요. 자, 작물이 흡수하는 양보다 뭘? 무기 양분. 작물이 흡수하는 무기 양분보다 공급하는 무기 양분이 많아서 작물이 다 흡수해서 없애면 좋은데 남아. 그 남은 게 집적돼서 쌓이는 게 토양의 염류집적이 되겠습니다. 자, 용액 중에서 수소 이온을 만드는 산, 수산화 이온을 만드는 염기가 결합하면서 염을 만드는데 이러한 화합물을 총칭한 게 염류입니다. 염류. 나중에 이제 염류가 이제 그 식물이 자라는 토양에 염류가 집적이 되면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소금은 아닌데 소금을 생각해 봅시다. 삼투압. 삼투압에 의해서 소금의 농도가 많아지면 물을 뺐죠. 뺏어내요. 그러니까 땅 자체가 염류가 많아지면 수분이 흡수하는, 그러니까 뿌리가 흡수하는 흡수력보다 염이 흡수하려는 흡수력이 더 세죠. 그러니까 뿌리가 흡수하는, 그러니까 물을 흡수하려는 능력이 그만큼 떨어져 버리죠. 그래서 수분 흡수에 좀 문제가 되기도 하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자, 염류 집적의 현상 보겠습니다. 염류는 논이나 노지 토양보다 밭이나 시설 내 토양에서 집적량이 많아요. 무슨 말이에요? 염류가 집적이 됐다고 쳐요. 염류가 집적이 됐다고 쳐. 그럼 이게 물과 같이 있으면 물에 그 염류가 녹아서 지하수로 빠져버리면 돼. 빠져버리면. 그래서 논이나 노지 토양, 장마철이라든지 비가 올때 염류들을 다 녹여서 용탈시키면 돼. 그런데 시설 내, 비닐하우스가 됐던 유리온실이 됐던, 이건 바깥에서 물이 들어오지 않죠. 그러니까 물 자체가 자연 강수로서 염을 녹여서 없애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논이나 노지 토양보다 어디에가 염류집적이 많이 생긴다? 시설 내 토양에서 염류집적이 많이 생겨요. 자, 토양의 표층, 토양의 윗부분, 표면 표층에 염류가 집적되면 물대기 물을 줘도 물이 흡수가 잘 되지 않아요. 토양 표면을 따라 옆으로 흐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염류가 집적된 토양, 염류가 많은 토양은 작물을 재배하지 않고 방치하면 표토에 흰 가루가 생겨요. 흰 가루. 그 가루는 질소나 칼륨 또는 질소나 칼슘. 흰 가루가 나타나거나 푸른 곰팡이 또는 붉은 곰팡이가 생기는데 붉은 곰팡이 발생할 때가 염류 농도가 더 높이 나타나는 경우입니다. 자, 염류 장애 보죠. 염류 장애 이제 그 염들이 토양 중에 나트륨이나 칼슘이나 황, 뭐 질소, 인산 등의 염류가 집적돼서 작물에게 나타나는 피해 현상의 염류 장애, 연작 장애의 하나의 다른 그러니까 연작 장애 중에 한 장애예요. 자, 증상 일단 수분 흡수 저해. 염류가 수분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기 때문에 토양의 삼투압이 높아져서 뿌리에서 수분을 흡수하려는 걸 저해를 내요. 특정 성분이 결핍 현상이 나타납니다. 결핍 현상. 질소나 칼륨 과다로 인해서 칼슘이나 붕소 흡수가 저해됩니다. 자, 염류장의 대책. 염류장의 대책. 염류가 집적이 되면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첫 번째, 담수. 담수에 의한 제염. 물을 줘서 염류를 녹여요. 녹여서 빠질 수 있게끔. 녹여서 수용액 상태로 빠질 수 있게끔. 또는 휴황기에 옥수수, 귀리, 수수, 제염 작물. 염분을 많이 이용하는 작물들을 재배해서 염분을 좀 빼주는 거죠. 다음, 탄질비가 높은 유기물 시용. 유기물. 무기물 아니고 유기물이에요. 그리고 객토, 환토, 땅을 바꾸거나 아니면 외부 흙을 좀 섞어주거나 또는 이제 토양 개량 또는 이제 윤작이나 기피갈이, 석회시비 등을 통해서 염류장애를 조금 낮출 수가 있습니다. 자, 문항 같이, 7강 문항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항 보죠. 다음 수업 장면에서 알수 있는 토양의 구성 성분, 가, 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자 고상이네요. 고상 액상 기상인데 가가 고상에서 45% 있는 거 뭡니까? 무기물이죠. 무기물 광물질들 무기물 나는 유기물이고 무기와 유기물

무기질은 무기질은 나 가보다 나를 유기질을 식물이 더잘 흡수를 합니다. 자, 가나는 가나의 합을 공극률이라고 그래요. 공극률. 비어있는 부분. 고상 상태에 비어있는 토양 자체를 보면 토양 자체가 붙여져 있게 비어있는 부분을 공극이라고 그러는데 이 공극은 액상과 기상으로 나타나죠. 액상과 기상. 그래서 틀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번은 니은과 리을로 된 4번, 아니죠. 기엽과 디귿이죠. 기엽과 디귿으로 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까요? 다음 수업 장면에서 알수 있는 토양의 구성물질이네요. 기능으로. 구성물질의 기능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교사.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서 완성되는 토양 구성물질이 있어요. 세포가 살아있는 유기물이네요. 미숙 유기물 또는 부숙, 분해 중인 유기물이에요. 그리고 다당류, 단백질, 지질, 아미노산 등으로 분해된 물질이네. 갈색에서 흑갈색 범위 색깔 때는 유기교질물 뭡니까? 이거 좀 설명하는 거. 부식이죠, 부식. 부식. 자, 부식은 동식물의 유체, 사체. 즉, 유기물이 토양에 들어가면서 미생물이 분해를 해서 그러니까 원래 조직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물질이 합성돼서 갈색 또는 암갈색 일정한 형태가 없는 콜로이드 상태의 물질, 부식이에요. 자, 이 부식은 물리적 효과 일단 입단 구조, 때알 구조, 토양의 호달 구조가 아닌 때알 구조를 형성을 하고 보수력, 수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보수력을 증진하고 통기성 향상하고 지온 상승 그리고 토양 침식 방지 등의 물리적 효과가 있어요. 화학적 효과를 보면 유기물 분해 축제하죠, 부식. 그리고 양분 공급하고 CC 양이온 교환 용량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pH에 대한 완충 능력을 증대시킬 수 있고 염류장애 해소할 수 있고 생물적으로부터 미생물 번식 촉진 항균 작용 등을 들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부식에 대한 기능, 지온을 높이고 CEC 양이온 교환 능력을 높일 수 있어요. 그리고 미생물 번식을 촉진하고 호달 구조가 아니죠. 때알 구조, 입단 구조, 토양의 입단 구조를 촉진하죠. 이게 틀렸네요. pH에 대한 완충 능력을 높이기도 합니다. 네, 2번은 부식에 대한 기능으로 틀린 거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서 알수 있는 성분, 가나를 직접 공급할 수 있는 비료로 옳은 것은? 이 문제는 꽤 어렵죠. 이게 식물을 전공하는 친구들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다른 뭐 동물자원 전공이라든지 아니면 농기계, 식품, 이 친구들을 보면 굉장히 어려운, 네, 그런 문항이 되겠습니다. 일단, 질소고정균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질소고정균. 질소고정균, 어디에 있죠? 보통 그 콩가작물, 뿌리옥 박테리아 얘기하죠.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인 가로 변환해. 질소고정균은 질소를 잡아다가 이 형태로 고정을 해. 자,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일단 이거 봐. 질소질비료. 질소질비료는 일단 요소의 형태로 생긴 요소태. 그리고 암모니아 형태로 생긴 암모늄태. 그리고 질산 형태로 생긴 질산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죠. 자, 일단 요소로 공급을 해도 요소 자체로 식물이 이용을 하는 게 아니고 요소를 분해를 해요. 우레아제라는 효소로 분해가 되면서 암모니아태로 되면서 암모니아태 질소가 식물이 이용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암모니아태 질소는 또 질산화균을 통해서 질산태 질소로 바뀌면서 또 식물이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토양 자체가 원래 음이온이에요, 음이온. 그런데 암모니아태 질소는 양이온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는 붙으려고 그러죠. 그래서 얘는 잘 붙어 있어요, 토양에. 잘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붙어 있으면 붙어 있는 그 붙었으려는

성분이 좀 강해요. 그래서 벽과작물 물에 넣어놔도 토양에 잘 붙어서 벽과작물 잘 이용을 됩니다. 그런데 일반 작물들은 질산 태 질소를 주로 이용을 하는데 얘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마이너스 마이너스 쓰면 떨어지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얘는 잘 녹아요. 물에 잘 없어져. 그러니까 잘 붙어있는 성질이 없지. 그래서 보통 질소질비료는 요소태나 아니면 유기질에서 암모니아 태 질소로 바뀌고, 암모니아 태 질소는 질산화균을 통해서 다시 질산 태 질소로 바꿔서 이렇게 식물에 이용이 되게 됩니다. 자, 요소는 물에 잘 녹고 석회성이고요. 암모늄 태, 이 태라는 건그 모양이에요. 암모니아 형태인 질소질비료는 황산 암모늄, 염화 암모늄 등이 있습니다. 논시비에 유리해요. 그리고 토양 산성화 우려가 있어요. 토양을 산성화시킬 수 있어. 토양 부착 능력이 있어 효과가 오래도록 지속이 됩니다. 이런 특징이 있고요. 질산태는 질산칼륨, 질산칼슘 등의 비료가 있습니다. 밭작물이 유리해요. 논에서는 유실이 많고. 그리고 토양에 잘 부착하지 못하므로 분산 시용을 해야 됩니다. 자, 다시 문항으로 돌아와서요. 자, 식물이 흡수할 수 있도록 질소 고정기는 대기 중에 있는 질소를 식물이 흡수할 수 있도록 가 형태로 변환을 해요. 그러다가 그가 형태로 변하는 것을 다시 질산화세균이 나로 변해요. 그러면 가가 암모늄태고 나가 질산태인 걸알수 있네요. 자, 식물이 흡수하게 되면 이 와중에 일부는 탈질균에서 다시 공기 중에 있는 질소로 되돌아가요. 이들을 흡수한 식물은 이후 사체가 돼서 분해 과정을 거쳐 다시 가, 암모늄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자, 모식도를 보면 이렇게 생겼죠. 자, 공기, 대기 중에 질소를 질소교정균이 어떠한 형태로? 암모니아 형태의 질소 비료를 다시 질화세균이 어떤 식으로 질산 형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가는 황산 암모늄, 나는 질산 칼륨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문항입니다. 자, 다음 4번 문항 보도록 하죠. 다음 사례에서 지렁이 분변토, 지렁이가 흙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쌓은 분변토 예, 기능 분석표 가나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학생 A는 지렁이 분변토에 대한 보고서의 일부 내용으로 기능을 분석한 표를 작성을 했어. 지렁이 분변토는 물리적으로 가 기능이 있고, 화학적으로 나 기능이 있고, 생물적으로 유형 유생물의 다량 서식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자, 그럼 일단 가를 볼까요? CEC, 양이온 취연 용량이 늘었다? 이건 화학적으로 봐야겠죠, 이건. 화학적. 통기성은 물리적으로 봐야겠고, pH 완충 이것도 화학적으로 봐야 되겠고, 때알 구조의 형성, 이것도 물리적으로 봐야겠죠. 염류 장애가 경감이 됐다? 이건 생물학적으로 봐야 되나요? 하여튼, 가의 물리적 기능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통기성과 때알 구조 형성이 있네요. 나는 화학적이죠. 때알 구조 형성은 물리적. CEC는 화학적. 통기성이 물리적. 유해균 발생은 생물학적으로 보면 되겠네요. pH 완충력은 화학적으로 보면 되겠고. 그래서 물리적에 해당되는 게 통기성과 때알 구조. 나의 화학적에 해당되는 게 CEC 정도? 요것도 화학적으로 볼수 있겠네요. 그래서 가나에 들어갈 수 있는 물리적 화학적 요소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이건 뭐랄까요? 지렁이 분변토가 뭐 어떠한 효과를 주냐 뭐 이런 걸 물어보기보다는 CEC 증대, 통기성, pH 원 이걸 물리적, 화학적, 생물적으로 나눌 수 있냐 지금 이걸 물어보는 문항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물리적이 해당되는 것, 통기성 그리고 화학적에 해당되는 CEC 증대로 이루어진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지렁이 분부터. 지렁이가 흙과 유기물을 먹고 배출한 것으로 유기물이 풍부한 흙입니다. 물리적 기능으로 토성, 경도, 배수성, 통기성 등의 영향을 주고요. 화학적으로 pH, CEC 등의 영향을 주고 생물학적 기능

으로 토양 미생물 활동에 영향을 주는 그런 흙이 되겠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에서 작물 재배를 준비하는 농가가 취할 행동 가에 들어갈 내용이네요. 자, 작물을 재배하면서 땅에 비료를 줄때그 작물이 어떤 비료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어떤 비료를 얼마나 필요하는지, 지금 땅속에는 그 비료가 얼만큼 들어있는지, 작물이 필요로 하는 양에서 얼마나 부족한지를 꼼꼼히 따져보고 비료를 주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죠. 그렇죠. 비료를 필요 이상으로 주면 염류집적이 생길 것이고, 필요 이하로 주면 생육에 문제가 생길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땅에 비료가 얼마나 남아있고 또한 무슨 문제가 없는지, 건강한지를 알아보는 검사를 해봐야 돼요. 무슨 검사예요, 이게? 무슨 검사? 토양을 검사를 해봐야겠죠. 이런 검사를 농가에서 원할 경우 저희 기관에서 해드리고 있어요. 토양의 시료를 채취해서 의뢰하면 재배하는 작물에 알맞은 토양 계량 방법과 뭐가 얼만큼 부족한지, 그러니까 나오면 뭘 얼만큼 더 넣어야 될지, 이 토양 계량 방법과 시비량을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농가에 당부할 점은 토양 시료를 잘 채취를 해달라는 내용이에요. 잘못하면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에 들어갈 내용.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거죠. 그러니까, 토양 채취하는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자, 첫 번째 뭐죠? 비료를 준 직후에 채취를 하게 되면, 토양에 벌써 이 비료 성분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정확한 값이 나오기가 힘들지요. 그러니까 옳지 않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니은 식물의 뿌리가 분포하는 곳에서 채취를 해야 정말 그 작물이 이용할 수 있는 정말 그 작물에게 필요한 그 영양소의 종류 또는 필요한 영양소의 양을 정확히 측정할 수가 있겠죠. 자, 균일도가 다를 경우에 땅에서 균일도가 다를 경우에 채취 지점은 균일도가 다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많이 채취를 해야죠. 균일도가 비슷할 때는 채취 지점을 줄여야 되는데, 균일도가 다를 경우는 채취 지점을 늘려야겠죠. 자, 그리고 겉흙 1, 2, 1에서 2cm를 제거한 후에 작도층에 흙을 채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니은과 리을로 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토양시료 채취할 때 대상 지역 토양 특성을 대표할 수 있는 20, 30개인데 토양 비옥도가 균일할 때는 5개에서 10개 지점. 깊이는 표토는 표층 긁어내고 20cm, 심토는 그 20cm 밑에서부터 40cm, 20cm에서 다시 20cm. 그렇죠? 20에서 40cm. 그리고 뿌리가 분포한 곳에서 그 토양을 채취하겠습니다. 자, 다음 6번만 보죠. 다음 글에 나타난 작물 재배에 장애가 되는 현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부영양화는, 일단 여기 답지를 한번 보죠. 부영양화는 영양소가 많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건 그 수질 오염에서 갑자기 영양소가 많아졌을 때뭐 플랑크톤이 갑자기 증식한다든가 이렇게 할때 나타나는 문제고, 연작장애는 같은 과나 동일한 작물을 여러 해 계속 심었을 때 나타나는 그런 장애. 염류장애는 연작장애의 하나의 장애인데, 염류들이 직접돼서 나타나는 장애. 중금속 오염은 뭐 토양이 됐던 일인데, 중금속이 계속 축적되면서 나타나는 오염. 토양 산성화는 뭐 산성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토양이 점점 산성화되는 그런 장애가 되겠네요. 자, 제시 한번 보겠습니다. 경영 규모가 큰 농가는 수익성이 높은 채소로 집중하고 있어요. 환경 제어가 잘 되는 시설 재배로 연간 수확 횟수를 늘리기도 합니다.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기보다는 같은 작물을 계속해서 재배하네요. 그런데 같은 작물을 계속해서 재배하면 뿌리에 침입할 수 있는 균이 뿌리에서 증식해요. 그리고 잔근 위에서 살아남아 새로운 뿌리를 감염을 시켜. 이런 악순환이 반복돼요.
그래서 병원

평균이 집적이 돼요. 토양 중에 생존율이 토양 중에서는 생존율이 낮은 균이라도 사멸되기 전에 같은 그러니까 토양에서 오래 살기 힘든 균이라도 같은 작물의 뿌리가 접근한다면 생존율이 높아지게 되는데 수확에서 다음 잡기까지의 기간이 짧은 채소는 잔근이 병원균을 계속 나타나게 계속 살수 있는 그런 집적이 가속화되고 있어요. 선충도 마찬가지야. 시설 재배에서 같은 작물을 계속 재배할 때 병원균이 집적되는 장애 뭐예요? 연작장애죠. 연작장애. 자, 6번 연작장애입니다. 자, 특정 양분의 불균형 연작장애. 해충 특히 토양의 선충의 서식률도 상승, 잡초의 번성 그리고 각종 양분 특히 미량요소 결핍 작물의 뿌리로부터 분비되는 또는 토양 중에 잔류해서 뿌리의 피층 각종 타간물질 등의 집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장애가 되겠습니다. 연작장애죠. 자, 7번, 8번 보겠습니다. 다음 A인, 학생 A는 재배 시간에 배운 토양 오염 현상에 대해 조사한 내용을 다음과 같이 보고서를 작성을 했어요. 가예요. 토양의 pH가 낮아지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토양의 뭐예요, 지금? 산성화네, 산성화. 그렇죠. 토양의 pH가 낮아지고 있어. 토양이 산성화되고 있어요. 토양의 모함에 자연적으로 보면 토양의 모함인 산성인 화강암이나 화강 편마암의 비중이 크고 잦은 강으로 염기가 용탈이 돼요. 암모늄의 질산화, 유기물 분해 과정에서 발생하는 유기산이 집적이 돼요. 그리고 인위적으로 보면 생리적 산성 비료를 계속 쓰고 있어. 공장에서 배출되는 앙상가스 그리고 질소 산화물 등이 포함된 강우 산성 비가 내리고 있어. 증상을 보니까 뿌리에 단백질이 응고가 돼요. 염기성 결핍되고 중금성에 독작용이 생기고 각종 무기양분의 과잉 또는 결핍장애가 생깁니다. 인상의 불용화 그리고 병원성 미생물의 번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토양의 산성화. 자, 7번 위 사례에서 가로 인해서 흡수가 증가하는 성분으로 오른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토양이 산성화됐을 때 녹아서 흡수가 많아지는 그래서 흡수가 증가하는 거 뭐예요? 이건 그냥 외울 수밖에 없습니다. 외울 수밖에. 기억과 ㄷ이죠. 자, 토양 pH가 낮아지면 산성화되면 위에는 칼슘이나 마그네슘, 붕소 등은 결핍 증상이 나타나요. 그런데 아래에 있는 망간, 아연, 구리, 알루미늄은 과잉 흡수됩니다. 과잉 흡수. 토양 기장. 문제가 굉장히 심플하고 쉬워 보이는데 알고 있어야 쉬운 문제죠. 이건 외워야 됩니다. 기억과 ㄷ. 산성화됐을 때 많이 용해돼서 흡수가 과잉 흡수되는 거. 망간하고 아연.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8번 위 사례에서 가에 대한 해결책이에요. 가가 토양에 산성화했어요. 토양이 산성화되는 걸 방지하려면 산도를 높여야겠네요. 그렇죠. 토양 산도를 높일 때뭐 해야 돼요? 석회 10이 해야죠. 석회 12. 토양 소독을 한다 그래서 산성화된 토양이 염기성, 그러니까 중성화될 수 없고 인산을 보충한다 그래서 중성화시킬 수 없고 유기물 사용을 중지를 하면 오히려 더 산성화가 되죠. 산성에 강한 재배 작물을 키우는 건 해결책으로 볼 수는 없죠. 그래서 8번의 정답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8번까지 같이 문항을 풀어봤는데요. 어때요? 7번, 이 7강의 문항이 조금씩 어려워지기 시작하고 있어요. 이 다음은 8회, 9회는 조금 더 어려울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자, 8회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0: 오늘의 주제는 마지막 주제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평생 마음에 품고 사는 한마디 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질문은 사실 저는 제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 네.
0: 내 인생을 이끄는 질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얄밉게도 톨스토이 작가가 먼저 얘기를 해버렸어요.
1: 뺏어가셨네요.
0: 이게 늦게 태어난 자의 비애입니다. 내가 하려고 했어요. 내가 말하고 싶었어요. 톨스토이가 후기에는 러시아의 그 민화, 그러니까 민담 쪽으로 가요. 더 소박해지고,
1: 네.
0: 더 낮아진 자세, 더 그리고 쉬운, 막 되게 어려운 거 말고 쉬운 이야기로 가거든요. 그 중에 대표적인 작품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거는 톨스토이 타이틀 안 붙이면요. 그러니까 저자의 톨스토이 표기를 안 하면 민담 같아요. 그냥 러시아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누가 해주는 것 같아요. 네. 되게 구수해요. 이 이야기는요. 어떤 가난한 구두장의 이야기예요. 구두장의 시몬이 외투 살 돈이 없어 수금하러 갔는데 허탕치고 와요.
1: 네.
0: 자, 날은 추워요. 외투는 마련하지 못했어요. 돈도 없어요. 자, 그리고 나서 집에 가면 아내한테 잔소리를 잔뜩 들을 거예요. 기분이 나빠요. 교회 앞을 지나는데 한 청년이 벌거벗고 웅크리고 있는 거예요. 러시아의 겨울이 얼마나 춥습니까? 네. 얼어 죽을 거예요. 그냥 지나치려고 했는데 생각이 난 거예요. 아, 도와줘야지. 도와주는 게 신의 뜻이라고 했어. 도와줍니다. 낡은 외투 하나밖에 없어요. 외투 하나 갖고 아내하고 자기하고 번갈아가면서 입어요.
1: 네.
0: 그 외투를 이 청년한테 덮어서 데리고 옵니다. 데리고 오니까 아내가 화가 났어. 왜 군식을 데리고 오냔 말이야. 우리 먹을 것도 없는데. 화가 나는데 그때 시몬이 당신 마음속엔 하느님이 없어? 라고 하니까 와이프가 아내가 내려놓고 아 마지막 남은 빵을 줘요. 이때 이 청년이 한번 웃습니다. 한번 웃어요. 이 청년은 사실은 날개 잃은 천사예요. 하나님한테 벌을 받아갖고 너 그 신의 뜻을 세 가지를 알아와라 라고 지상에 날개를 잃고 떨어진 천사인 거예요. 자, 구두장이 시몬이 이 청년을 데리고 왔으니 구두 만드는 법을 가르칩니다.

0: 그래서 이 청년이 열심히 만들어요. 한 부자가 와서 가장 값비싼 가죽을 주면서 말해요. 1년 내내 닳지 않는 장화를 만들어라. 그런데 그 부자 뒤에 죽음의 천사가 서 있었던 거예요. 그거를 이 청년, 날개 잃은 천사만 알아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한테 신길 그 신발을 만들기 시작해요. 시몬이라는 구주자가 깜짝 놀라거든요. 야, 그거 아니잖아, 아니잖아 하는데 좀 있다가 연락이 와요. 그 구두를 맡긴 부자가 사망했으니 죽은 자에게 신길 신발로 바꿔달라. 이렇게 옵니다. 이때 두 번째 미소를 지어요. 왜? 인간의 삶이란 덧없구나. 인간의 삶이란 덧없고 유한하구나를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참 뒤에 또두 명의 쌍둥이를 데리고 한 여자가 찾아와요. 이 아이들 신발을 지어주세요. 알고 보니까 그 아이들이 바로 이 날개 잃은 천사가 날개를 잃게끔 만들었던 원인이 됐던 거예요. 두 갓난아이가 너무 가여워서 그 아이들의 엄마의 영혼을 거두지 못했던 거죠, 이 천사가. 결국 엄마는 죽었어요. 이 아이들은 사실 이웃집 아주머니가 잘 키워주고 있더래요. 아, 인간의 공동체는 신뢰할 만한 것이구나. 인간은 제법 공동체를 이루어 잘 살고 있구나. 이때 새로운 깨달음, 세 번째 깨달음으로 미소를 짓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배 여기서 막 빛이 확 나면서 세 가지 깨달음을 얻어서 승천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인간은 덧없고, 인간의 인생은 덧없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잘 살아간다. 우리가 믿고 살아갈 것은 신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좀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의외로 되게 덜 교과서적이에요. 이런 주제만 들으면 뭐지? 나를 지금 전도하려는 셈인가? 나를 지금 부흥회로 이끌려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읽다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고 재밌어요. 왜? 민담 같아서. 그런데 톨스토이의 이 모든 시몬이든 이 날개 잃은 천사든 세 번의 미소든 깨달음이든 다 까먹어도 세월이 지나도 남는 건딱그 제목이에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 짧은 단편은 정말 한 30분이면 읽을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결론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어도 돼요. 나는 어떤 사랑? 나는 어떤 무엇? 이런 명사를 한번 찾아보는, 가치를 찾아보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죽기 직전에 내가 그때 미슐랭을 못 가서 나는 너무 후회돼. 이런 걸로 후회할 것 같진 않거든요. 나는 근데 의미를 못 찾았어. 무엇 때문에 사는지 나는 그거를 너무 소홀히 했던 것 같아. 라면 후회가 좀 될지도 모른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한번 찾아와 봤거든요. 첫 번째는 또 수용소예요. 수용소 얘기인데, 아, 나 진짜 수용소에 관련된 책들이 되게 강렬한 게좀 많아요.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1: 아니요, 처음 들어봐요.
0: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은 이건 2차 세계대전 수용소예요. 이 사람이 그 악명 높은 아우슈비츠에 수용이 됐었던 사람입니다. 그 수용소가 여성, 어린아이들, 뭐 남성, 뭐 이런 다 나눠져 있었나 봐요. 근데 끌려가서 가족들하고 헤어져요. 거기서 부모님, 형제, 아내 다 죽어요. 근데 죽는 줄 모르고 자기 혼자 이제 수용소에서 굉장히 고생스럽게 지내죠. 이 사람이 원래 의사였거든요. 정신분석학 의사. 그러니까 오은영 선생님 같은 그런 정신분석에 정통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들을 항상 상담을 해주고 그 정신에 이제 병을 고쳐주려고 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수용소에 본인이 딱 들어와 보니까 이곳이야말로 가장 극한의 상황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아주 다양한 양태와 또 의외로 공통된 양태를 보입니다. 똑같이 절망하다가, 똑같이 분노하다가, 똑같이 포기하다가 이런 수순을 겪는 거를 봐요. 그래서 이런 극한 상황에서 사람들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무엇일까를 연구하기 시작해요. 다행히 이 사람은 살아서 돌아오는데, 여기서 건진 어떤 큰 깨달음이 있어서 돌아와서 그거를 밑바탕 삼아서 실제로 현대 사회에서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을 치료하는 그런 이론.

0: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게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이론이거든요.
1: 네.
0: 근데 사실은 이 책을 보면 로고테라피라고 하는 어떤 정신치료라는 그런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인간이 극한의 상황, 몰리고 몰려서 아주 힘든 상황에서도 살아남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거 하나를 전달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독일어로 나왔어요. 독일어가 제목이 그럼에도 삶의 예라고 대답하라. 한 심리학자의 수용소 체험 이렇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독일어판이 이제 영문판으로 다시 나왔는데 이 영문판 제목을 작가가 제일 좋아한대요. 영문판 제목은 Man's Search for Meaning이에요. 미닝, 의미를 찾는, 의미에 대한 인간의 탐구,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1: 네.
0: 이 사람이 강조하는 게 바로 의미예요, 미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극한의 상황에서 누가 살아남는가, 어떤 걸 붙잡는 사람이 살아남는가, 그거를 대답을, 정답을 이렇게 얘기해요. 의미의 의지다. 이게 뭐를 빗댄 거냐면요, 니체. 권력의 의지라고 하는 단어를 약간 차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의미를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산다라는 거죠. 이게 저는 되게 지금도 읽어볼만 하다는 게 아우슈비츠를 잊지 마, 역사적 실패를 잊지 마 이런 얘기가 아니고 지금 현대사회를 사는 사람들도 사실은 다 겪고 있는 문제가 내가 왜 살지? 나 왜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생각이에요. 그거를 이 작가는 실존적 공허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안에가 텅 비어 있는 거예요. 저는 잘 때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일 아침을 어떻게 맞이해야 될까? 내가 살 힘이 없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자면서. 근데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숱하게 나와요. 숱하게 나와요. 이 사람이 메시지는 삶의 의미가 인간을 살아가게 한다. 그 의미를 찾으라. 이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 그 의미 중에 강력한 하나는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수용소에서 이렇게 봤대요. 더 이상 난 살 의미가 없어, 살 힘이 없어가 아니에요. 살 의미가 없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냥 누워만 있는데요. 와서 그 병사들이 와서 때리든 발로 차든 뭐 고문을 하든 그래도 가만히 모든 의지를 잃고 누워만 있더래요. 그런 사람들은 100% 다 죽었답니다. 근데 아, 저 사람 얼굴에 너무 병색이 완연한데 눈이 살아있어. 그 사람은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미가 있어서 사는 게 아니라 살기 위해서 의미를 찾아라. 그거는 본인이 어떻게든 찾아야 된다 이런 거예요. 빅터 프랭클이 실제로 수용소에서 자기의 살 이유의 첫 번째는 아내였대요. 아내였어서 친구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가 만약 살고 내가 여기서 죽으면 너 내 아내를 만나서 꼭 이 얘기를 해줘. 나는 당신을 만나고 사랑했던 게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의미였어. 라는 걸 꼭 해줘. 그리고 순간순간 이제 강제 노역을 하면 너무너무 힘들고 막 신발에 물집 생기고 막 발에 물집 생기고 온몸이 아프고 막 앙상해지고 막 이러는데도 한삽 풀 때마다 아내한테 계속 말을 걸었대요. 여보, 잘 지내고 있어? 이미 그때는 아내가 죽었을 때였을 거예요. 근데 여보, 당신 사랑해. 나 이거 하고 당신을 만나려고 난 버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냈다는 거죠. 근데 본인만 그런 게 아니더래요. 거긴 모든 남성 수용자들이 다 자기 아내, 애인, 자식, 가족, 사랑한 사람을 적어도 한 명은 가슴에 품고 살았다. 그게 없는 사람은 아침에 나가서 돌아올 데 없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곰곰이 생각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아침에 집을 나갈 때는 일을 생각하면서 나가거든요.
1: 네.
0: 근데 저녁에 돌아올 때는 항상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돌아오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그게 없으면 하루의 끝맺음이 너무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빅터 프랭클은 그때도 옳았고 지금도 옳구나. 의미라는 건 정말 중요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톨스토이가 던졌고 우리 모두가 품고 있는 그 질문,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에 대한 한 대답으로서 저는 힘들 때 이 책을 읽어요. 박완서 선생님의 한 말씀만 하소서. 오늘 소개할 이 한 말씀만 하소서는 정말 정말 괴로운 힘든 일을 닥친 분들에게 소개해주고 싶어요. 박원서 작가님은 이거를 이렇게 소개를 해요. 이건 소설도 아니고 수필도 아니고 일기입니다. 훗날 활자가 될 것을 염두에 두거나 누가 읽게 될지도 모른다는 염려 같은 것을 할 만한 처지가 아닌 극한 상황에서 통곡 대신 쓴 것입니다. 88년 여름 아들을 잃었습니다. 다섯 자식 중에 하나였지만 아들로서는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었습니다. 그 최초의 충격을 어떻게 넘기고 아직도 목숨을 부지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맨 앞에 실린 거예요. 자, 박원 선생님이 아드님이 서울대 의대를 들어가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본과 졸업하고 인턴인가 레지던트를 하고 있었을 거예요. 88년도 네. 서울올림픽으로 전국이 떠들썩하던 그 시점에 아드님이 교통사고로 사망해요. 네, 그 자식 잃은 슬픔을 참척이라고 하거든요. 네. 참혹한 슬픔인 거예요. 누가 와서 위로를 해도 듣고 싶지도 않은. 본인은 세상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막 고통스러워해. 고통스러워하는데 이 엄마가 잘못될까 봐 이제 큰 따님이 부산으로 모시고 내려가요. 근데 거기서도 밥이 안 넘어가. 먹을 자격이 없다 나는. 내 아들이 죽었는데 밥을 어떻게 먹냐. 그래서 밥을 못 드셔요. 무토해 밥을. 그다음에 베란다만 내려다봐요. 뛰어내릴까? 죽고 싶은 거야. 아들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사냐. 그리고 이제 신자셨거든요. 근데 하느님을 저주래요. 하느님 같은 건 있지도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내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런 벌을 받아야 되고 내 아들은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왜 죽어야만 했는지 악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느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한 말씀만 해라. 한 말씀만 해라. 내가 무슨 죄를 지었냐. 우리 아들은 무슨 죄를 지었냐 이거거든요. 이 구절 중에 제가 이거를 막 붙잡고 한번 통곡을 했던 적이 있는데 이렇게 나와요. 원태야 원태야 우리 원태야 내 아들아 이 세상에 네가 없다니 그게 정말이냐. 하느님도 너무하십니다. 그 아이는 이 세상에 태어난 지 25년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엄마들이 보통 아기를 개월수로 따지거든요. 네. 우리 애기 9개월 됐어요.
1: 맞아요.
0: 우리 애기 30개월 됐어요. 이렇게 따지거든요. 근데 이 박원 선생님한테 아들은 25년 5개월밖에 안 된 애기인 거예요. 그 애기가 누구 잘못도 아닌데 죽은 거죠. 그러면은 이 뻥 뚫린 가슴을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떼굴떼굴 굴렀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이분이 동굴을 찾아가세요. 상처 입은 짐승이 곡기를 끊고 동굴로 들어가는 것처럼 부산에 있는 한 수녀원으로 가세요. 거기가 이혜인 수녀님이 계시던 곳이에요. 수녀원 가서 거기서 괴로워하고 위로받고 원망하고 울고 기도하고 토하고 그러면서 차츰 회복을 해나가요. 그래서 이 전체를 보면 박완서 선생님도 마찬가지고 다른 고통을 가진 사람한테도 아마 적용이 될 세 가지 사람을 살리는 게 나옵니다. 첫 번째는 글쓰기예요. 이거를 안 쓰셨으면 이분은 회복이 더디되거나 회복이 잘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네. 글쓰기. 사실 박완서 선생님한테 글쓰기는 자기 상처를 치유하는 효과적인 방법이었어요. 본인이 아마 그걸 알고 계셨을 거예요. 첫 번째 등단작, 그러니까 박완서 선생님이 소설가가 될 수 있었던 등단작이 남옥이라는 작품이거든요. 네. 남옥은 전쟁 문학이에요. 전후에 미군 PX 부대에서 일하던 여자 주인공이 오키도라고 하는 남자 화가를 만나서 뭔가 전쟁의 상처를 조금 치유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왜 남옥이냐면 나는 죽어가고 있는 것 같아. 그런데 내가 죽어간다면 나는 고목이잖아. 근데 나는 자세히 보니까 죽은 듯 보이지만 살 희망이 있어. 나는 아예 죽은 고목이 아니라 지금 겨울이어서 잎을 떨구고 죽은 것처럼 기다리는 남옥일 뿐이야. 나는 겨울나무네. 이렇게 깨달음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을 고목이 아니라 나목으로 규정을 하는 소설을 쓰면서 살 수 있었던 거거든요. 이분도 전쟁에서 오빠를 잃고 이제 상처가 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이야기를 안 썼으면 살아도 내가 마음은 죽어간다라고 느끼셨을 거예요. 글쓰기. 자, 두 번째는 사람입니다. 사람이 싫었다고 하셔요. 네. 사람, 내가 아들이 죽었는데 사람들 위로해. 제일 싫은 말이 시간이 지나면 괜찮을 거야. 이 말이 너무너무 듣기가 싫었다는 거예요. 나 그냥 내버려 둬라. 그런데 따님이 계속 먹을 걸 차려줘요. 먹으라, 드시라. 그리고 신부님, 수녀님 이런 옆에 있는 명랑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주고 이야기를 들어주고 교류를 하면서 살림을 줘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밥. 밥이 되게 중요하게 나옵니다. 밥을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밥이 어떤 의미인지.
1: 네. 탁자 위에 놓인 백자 필통에 눈에 띄었다. 거기 쓰인 밥이 되어라 라는 글귀 때문이었다. 신부님이 손수 쓰신 건지 아니면 어떤 주교님이나 추기경님이 쓰신 건지 그건 분명치 않았다. 누가 썼건 실상 그건 그닥 중요하지 않았다. 밥이 되어라, 밥이 되어라를 입속으로 되뇌이면서 나는 분도 수녀원에서 맡은 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밥냄새를 떠올렸고 어쩌면 주님이 그때 나에게 밥이 되어 오셨던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났다.
0: 네. 네. 여기서의 밥은 정말 그 쌀밥 이 아니라 더 큰 의미의 밥 같아요. 네. 밥이 되어라. 누구한테 이게 사람한테. 사람아 너 밥이 되어라. 남한테 가서 채우는 사람이 되어라. 이런 뜻인 것 같거든요. 이분 주변에서 이분에게 계속 밥이 되어줬던 인연들이 있고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누군가 정말 헛헛할 때는 뜨끈한 국물이나 갓한 정성스러운 밥이 정말 물리적으로 배가 찼는데 마음이 좀 차기도 하거든요. 그 밥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사실 이 밥이 사람을 살리는 모든 말과 행동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깨달음을 얻으세요. 회복을 했다라는 증거거든요. 하나 더 있어요. 한번 읽어보실래요?
1: 주여, 저에게 다시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여, 너무 집착하게는 마옵소서.
0: 본인이 이제 회복됐다라고 하는 그런 상징적인 구절이에요. 이 세상을 다시 사랑할 수 있게 됐다. 맨 처음에 저주를 했거든요. 내 아들이 없는 세상을 내가 살아서 뭐하냐. 나한테 희망이라는 것은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뿐이다. 난 얼른 죽어서 아들 따라가야지. 이 생각을 했는데 세상을 다시 사랑할 수가 있게 됐다. 참 이 마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힘든 거죠. 힘든 거예요. 저는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양에 국한되지 말고 기독교에만 국한되지 말고 동양 것도 한번 어떤 지혜나 의미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자 해서 가져온 게 헤르만 헤세의 시타르타라는 작품입니다. 시타르타는 이제 되게 묘한 작품이에요. 서양 소설가가 쓴 동양의 부처님 이야기인데 솔직히 말해서 이 시타르타는 부처의 이야기가 메인은 아니에요. 헤르만 헤세 본인의 이야기가 메인이에요. 헤르만 헤세의 주력은 주된 주무기는 뭐냐? 자기 자신에게로 이르는 길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가 헤르만 헤세의 영원한 화두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평생을 바쳐서 연구한 사람이거든요. 네. 그래서 시타르타는 데미안의 부처님 버전이에요. 데미안 읽고 시타르타 읽어보면 뭔가 되게 느낌이 비슷해요. 배경은 다르거든요. 데미안은 서양, 시타르타는 동양. 근데 왠지 데미안에게서 시타르타가 보이고 시타르타한테 데미안이 보여요. 이게 연달아 나오거든요. 본인이 전쟁 때문에 쓴 두 작품이에요. 1차 세계대전이 시작됐을 때 유럽에 있는 많은 지식인들이 엄청난 혼란과 회의감에 빠져요.

자, 보세요. 우리는 근대를 시작을 했잖아요. 이성의 눈으로 바라보란 말이야. 이성의 눈으로 할수 있는 것만 얘기하란 말이야. 나머지 말할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침묵하란 말이야. 그래서 이성이 진두지휘하는 근대의 배를 런칭을 했어요. 진보, 이성, 합리성, 이세 가지를 믿고 떠나온 배예요. 그런데 이거에 대한 직격타가 1차 세계대전이었어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네. 이성으로도, 합리로도, 진보로도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야만으로 복귀해요. 그래서 근대 그 모든 지식인들이 다 당황한 거야. 오, 이런 일이 생겨? 우리가 이성을 중시하기로 했잖아.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고 했잖아. 근데 왜 죽여? 이렇게 된 거죠. 데미안 쓸때 헤르만 헤세가 그일 때문에 되게 괴로웠다고 해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곳으로 가고 있다. 그래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찾아야 돼. 이렇게 함께 데미안하고 시타르타. 완전히 쌍둥이 같은 이야기입니다. 시타르타는 상위계층 바라몬의 아들이에요. 귀족이라는 거죠. 바라몬의 아들인데 이렇게 나와요. 모두가 시타르타를 사랑했대요. 시타르타는 그들에게 사랑이었고 사랑을 주었고 기쁨을 주었대. 아주 잘 자란 아들인 거예요. 귀족 집에 잘 자란 도련님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시타르타를 사랑했어. 근데 시타르타는 전혀 기쁘지 않았어. 즐겁지 않았어. 자기 자신에게 이르는 길을 찾으려고 했어. 그래서 나는 나 자신을 배워야지. 나 자신을 공부해야지. 시타르타라는 책을 배우고자 떠납니다. 아버지한테 인사하고, 아버지 저 떠날게요. 아버지가 잡아. 지식을 알려줄게. 더 있으려? 아니야, 나 괜찮아요. 난 떠납니다. 자, 첫 번째. 사문의 집단에 들어가요. 돌을 찾고 돌을 닦는 사람들, 사문이라고 하거든요. 사문에 들어가요. 이걸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학교에 들어갑니다. 학교에 들어가요. 사문에서, 이제 나는 배울 게 없네? 라는 생각이 들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기생을 만나요. 가장 아름다운 여성을 만나요. 이게 쾌락을 배우는 거예요. 인간으로서의 쾌락을 배워요. 그런데 이게 완전히 나의 자식이 자신에게 이르는 길은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사를 배웁니다. 돈을 배워요. 돈을 버는 방법. 그다음 돈을 썼더니 너무너무 좋네. 돈을 썼더니 막 침대도 좋아지고, 옷도 좋아지고, 사람도 깔끔해지고, 돈이라는 건참 좋은 거구나. 돈과 욕망을 배워요. 근데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이도저도 다 아니네? 근데 우연히 어떤 강에 가게 돼요. 뱃사공을 만나요. 뱃사공이 자기가 찾던 현자였던 거예요. 현자가 얘기해요. 강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라. 강이 모든 것을 얘기해 준다. 그래서 현자랑 같이 계속 강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이렇게 뱃사공 해주면서 강의 소리를 듣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본인 스스로 득도를 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시타르타가 이 이야기를 깨닫지 못한 자기 친구한테 얘기를 해주고, 그 다음에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야 라고 말하는 결정적인 한 장면이 있어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나에게는 이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것, 이 세상을 업신여기지 않는 것, 이 세상과 나를 미워하지 않는 것. 이거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미워하지 않는 것. 이 세상과 나와 모든 존재를 사랑과 경탄하는 마음과 외경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것. 오직 이것만이 중요할 뿐이야. 저는 여기 이 말이 정말 이거는 부처의 설법만큼 저게 중요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 그 사랑하기까지 못 가더라도 이 세상을 미워하지 않는 거, 저주하지 않는 거, 그리고 나를 미워하지 않는 거. 이세 가지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근데 왜 댓글들 같은 데 보면은 막 조롱하고, 막 그런 세상에 뭘 하든지 간에, 뭐 이렇게 뭐 전문가 납수였네, 막 이러고, 막 이런 댓글 너무너무 많잖아요. 좋은 마음으로선 따뜻하게 바라보는 게 먼저인 것 같아요. 시타르타가 학교 갔다가 학교도 박차고 나오고, 그 아름다운 여인의 유혹도 이제 극복하고, 돈의 유혹도 극복하고, 다 관문을 넘어서 이제 부처가 되기 직전이거든요. 근데 자식이 생겼다는 걸 알아요. 옛날에 사귀던 기생이 시타르타의 아들을 데리고 나타납니다. 보는 순간 알아요. 아, 내 아들이다. 근데 시타르타가 모든 건다 극복했어요. 다 놔버리고, 해탈하고, 다 무념무상이 되고, 극복을 했는데, 가장 어려워했던 관문이 바로 자식이에요. 자식을 막 끌어안으려고 해요. 내 품으로 이제 내 자식으로 만들려고 그래요. 아버지가 굉장히 잘해줘요. 아버지가 인내하고 기다려주는데, 이 아들은 거의 뭐 중2병 우리 사춘기 같아요. 막 아버지 싫어! 막, 넌 아버지도 아니야! 막 욕하고 막 도망 다녀요. 시타르타가 계속 쫓아다닙니다. 왜? 못 끊어서, 못 끊어서. 그래서, 부처님도 자식을 이기는 건 이렇게 어려운 일이구나. 그래서 전국의 모든

0: 모든 사춘기 어머니를요. 지금 우리가 못하고 있는 것은 부처님도 못하신 일입니다. 자식 쫓아다니면서 잔소리하는 거는 부처님도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춘기 아이한테서 모든 뭔가 해탈한 경지에 이르는 것은 부처가 되는 것만큼 어려운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타르타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는지 몰라요. 지금까지 우리가 몇 개의 책을 같이 읽은 거야 지금?
1: 거의
0: 30권 가까이 돼요.
1: 네, 가까이 된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지금 이거 보시는 분들은 영상만으로도 지금 30권을 그냥 한 큐에 농축 액기스로 드시는 효과인데 맞아요. 어떤 작품이 좀 기억에 남아요? 내가 책장 서재에 한번 놓고 싶다. 장바구니에 담아보고 싶다.
1: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프랑켄슈타인.
0: 프랑켄슈타인.
1: 내용도 그랬지만 창조자와 피조물의 관계가 되게 그날 집에 가서도 기억에 많이 남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하게 되는 계기도 됐던 것 같아서 우선 프랑켄슈타인이 되게 많이 기억에 남고 사실은 뭐 올 때마다 항상 너무너무 재밌는 이야기와 책들이 막 이렇게 섞이고 또 그런 책 단순히 책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책이 뭐 영화로도 나가고 뭐 여러 가지 문화와 합쳐지는 모습을 보면서 되게 즐거웠거든요. 한동안 잊고 있었던 독서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즐거움이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었던 기회였던 것 같고요. 사실은 저와 같은 분이 되게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독서보다 중요한 게 훨씬 많은 것 같잖아요. 돈 버는 것도 그렇고요. 저도 지금 취업을 해야 할 나이니까 취업 준비도 그렇고 뭐 이제 경쟁 분위기가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유가 좀 없이 사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마음속의 여유도 그렇고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틈 사이에 이제 문학이나 이런 게 파고 들어갈 틈이 없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건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자기 자신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질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 능력이 혼자 핸드폰 하거나 유튜브보거나로서는 별로 그렇게 키워지지 않는 것 같아요. 저는 교수님이 해주신 여러 번의 수업, 여러 권의 책들을 들으면서 제 스스로가 조금 더 커지고 다른 사람과 조금 더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걸 보고 계신 시청자분들도 꼭 그런 기분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0: 좋은 거는 이유가 있는 법일 경우가 많은데 그거 사실 입문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초 체력. 예를 들어 운동할 때도 뭐 코어가 있어야 된다 그러고 뭐 기초 체력이 좀 부족하면 좀 달릴 때 다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입문을 조금 쉽게 하는 방법으로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고 솔직히 말해서 저도 이 모든 작품을 원래부터 다 알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다 읽어본 적 없고 돈키호테도 저도 요약본을 봤지 이렇게 두꺼운 거를 와 1500년대 이런 걸 썼다고 막 그러니까요. 이렇게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사실은 간과했던 부분이 되게 많구나. 그래서 나는 어딘가를 뿌옇던 렌즈를 조금 맑게 닦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나 그거 읽어봤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자신감이 좀 있고 그리고 뿌듯하더라고요. 그리고 30%의 법칙이 실제로 있구나라는 걸 실감했어요. 초반 30%를 넘기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30%만 넘기면 가속도가 붙어서 끝까지 정주행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30% 버티면 우리 지금 얘기했던 거 대부분 다 한 권의 장편이에요. 네. 장편 섭렵할 수 있다. 읽고 나면 굉장히 뿌듯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저는 입시도 끝났고 사실 제가 이제 어디 가서 면접 볼 일도 없고 그런데 읽고 나니까 채워진 느낌?
1: 네.
0: 채워진 이 감각은 남는 것 같아요. 열 번의 수업 동안 같이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1: 아닙니다. 좋은 수업이었습니다.
0: 같이 이야기하면서 제가 훨씬 더 많이 좋은 시각을 좀 가질 수 있었어요. 그리고 코멘트 너무너무 정말로 꼭 자막 달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정보도 사전에 주지 않고 왔는데 이렇게 코멘트를 해줬다라고 하는 거 사전 꼭 알려줬으면 좋겠어요. 너무 고마웠어요.
1: 네. 정말 즐거웠습니다.
0: 네. 자, 그러면 대장정의 끝을 이렇게 마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어른이 된다는 것. 제가 잘은 모르지만 한창 힘들 때겠어요. 적어도 저는 그랬거든요. 사랑이든 진로든 경제적 문제든 어느 한 가지쯤은 마음처럼 되지 않았죠. 아니면 모든 것이 마음처럼 되지 않거나. 그런데 나이를 한참 먹다가 생각한 것인데 원래 삶은 마음처럼 되는 것이 아니겠더라고요. 다만 점점 내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안녕하세요. 저는 시인 박준이라고 합니다. 시를 쓰면서 살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시인이라고 하면 뭐 베레모, 중절모 이런 모자 쓰고 긴 코트 입고 뭔가 바람 냄새도 나고 약속 시간 안 지킬 것 같고 생활력 없을 것 같고 또 자유로운 영혼답게 휙 떠날 것 같고 그런 이미지를 상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 시인들은 그냥 일상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제 소개를 조금 더 드리자면 제가 시인이지만 시만 쓰면서 살진 않습니다. 직업은 출판사에서 책 만드는 일을 오래 해왔습니다. 편집자라고 하는데요. 얼마 전에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했는데 한강 작가의 소설을 비롯해서 문학책을 만드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동안은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 라디오 음악방송 진행자로 살았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는 전국을 오가면서 고등학생 혹은 많은 청년분들을 만나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 의문이 드는 게 시인은 시만 쓰면서 사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루가 24시간이라는 물리적인 시간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잖아요. 근데 저도 시인이지만 시를 쓰는 시간은 정작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제가 출근하는 날에는 많은 직장인들이 그렇듯이 9시간, 10시간 정도 일을 하는 거고요. 또 집에서도 일을 하죠. 가사노동이라고 불리는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고 빨래도 개야 되고요. 네. 그리고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뭐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좋은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 때도 많지만 우리가 살면서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밥도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고요. 잠도 자기 싫어도 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다음날 일을 나가야 되는데 자야죠. 또 그뿐만 아닙니다. 제가 하루에 2시간씩 할애하고 사는 일이 있는데요. 이게 뭔가 싶으시겠지만 뭘까요? 강아지들이 배변했을 때 수거하는 배변 봉투입니다. 친환경 소재예요. 제가 함께 사는, 저와 함께 사는 두 마리의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일입니다. 강아지랑 산책하면 좋은데 하기 싫은 날도 있어요. 근데 하기 싫다라고 해서 안 할 수 없습니다. 야근하고 피곤한데 강아지들이 산책하지 않으면 불만에 휩싸이거든요. 또 이 두 마리가 한 번에 나가서 산책을 하면 좋은데 동시에 두 마리가 나가면 사나워져요. 막 짖고. 한 마리씩 나가면 완전히 온순하고요. 그래서 제가 한 마리와 함께 한 시간 동안 산책을 하고 간단하게 씻기고 너무 피곤하지만 다시 두 번째 강아지와 산책길을 나서서 또 한 시간 정도 산책을 하고 그렇게 생각해보면 제 하루의 대부분의 시간은 내가 꼭 좋아하진 않지만 하기 싫을 때도 많지만

안 하면 안 되는 일을 하면서, 다시 얘기해서 강제성이 따르는 일을 하면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냅니다. 그러면 시는 언제 쓰냐? 제가 한번 통계를 내봤어요. 나는 시인인데 하루 중에 얼마나 시를 쓰면서 살까? 한 달, 두 달, 세 달 정도 쭉 기록을 이렇게 재보니까 하루 평균 20분 정도를 시를 쓰면서 살았습니다. 너무 미약하지 않습니까? 누군가에게 저를 소개할 때 제 삶의 비중으로만 소개한다면 안녕하세요, 전 출판사에서 일하는 누구입니다라고 소개하거나, 하루에 2시간은 그래도 산책을 하니까 강아지 산책자 박준입니다라고 소개하거나, 잠자는 박준입니다, 밥 먹는 박준입니다라고 소개해야 될 텐데, 가장 할애하는 시간이 적은 시를 쓰는 것을 내세우고 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마음이 조금씩 찔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무슨 서류를 작성할 일이 있었는데 거기에 뭐 생년월일도 적고요, 주소도 적고요, 그냥 행정적인 서류입니다. 직업을 적는 난이 있었는데 한 번도 시인을 직업이라고 적어본 적이 없다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20살 때부터 시를 쓰면서 왜 시인을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이 물음을 뒤늦게야 하게 되었어요. 일단 시인이 직업이 아닌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수많은 일, 제가 하루에 대부분을 하고 살아야 하는 일들은 강제성이 따른다 그랬잖아요. 안 하면 안 되는 일, 혹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일. 근데 이것과 다르게 시는 안 해도 되는 일입니다. 시 쓰기는. 그러니까 제가 당장 시를 쓰지 않는다고 해서 제 삶에 큰 일이 생기지 않아요. 안 써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럼 왜 쓰냐? 누가 시키는 것도 아닌데. 시는 좋아서 씁니다. 자발적으로 써요. 쓰고 싶어서 씁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을 하는데 이거를 노동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이것이 노동이 아니니까 시인도 직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그러면 시는 뭐냐? 시는 취미이고요. 평생 죽을 때까지 제가 가장 좋아할 그런 취미 생활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좋아서 하는 일이니까.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면 혹은 노동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돈을 목표로 합니다. 돈을 잘 벌든 못 벌든 돈을 목표로 일을 할 때, 또 정정당당한 대가를 받을 때 직업이라고 하죠. 시인은 직업일까? 그렇다면 돈을 목표로 할까? 번다면 얼마를 벌까? 대한민국의 시인이 시를 쓰면 얼마를 벌까? 갑자기 궁금해지지 않으십니까? 실제로 제가 고등학생 친구들을 만나면 아저씨가 시인인데 궁금한 거 물어보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장 먼저 물어보는 질문이 첫사랑에 대한 이런 낭만적인 질문이 아니에요. 대뜸 연봉 얼마예요? 이거 물어봅니다. 제가 시를 쓰면 얼마를 버는가? 올해 들어서 5편의 시를 썼는데요. 이 5편의 시로 벌어든 돈은 5만 원입니다. 그러면 한 편에 만 원인가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한 편에 만 원은 아니고요. 또 당연히 돈을 누가 주냐라는 생각도 해봐야죠. 시인이 시를 썼다고 국민의 세금을 걷어서 어떤 문화체육관광부 같은 기관에서 돈을 주나? 그러진 않습니다. 서점에 가도 있고요. 도서관에 가도 있는데 다양한 분야의 매거진 잡지가 발행되는데 의외로 시가 여러 분야의 잡지에 실려 있어요. 그러니까 잡지사에서 시인에게 시 써서 보내줘요 라고 부탁할 때도 있고요. 또 신문사, 뭐 아침에 읽는 한 편 혹은 한 주에 읽는 시, 이렇게 신문의 문화면에 보면 시인들의 시가 실려 있습니다. 시를 써서 보내줬을 때 보통 한 편에 주는 원고료가 일반적으로 5만 원 정도 합니다. 그럼 여기서 약간 계산에 오류가 생기죠. 너 올해 들어서 5편 썼다면서 5만 원 벌었다면서. 이건 무슨 얘기냐? 한 편은 운 좋게 어떤 매체에서 시인님 저희한테 작품을 보내주시죠 라고 해서 제가 보내서 원고료 5만 원을 받았는데, 나머지 4편은 어떤 매체에서도 저한테 시를 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제 책상에 그냥 쌓여 있는 거죠. 그래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건 돈 벌려고 쓰는 게 아니니까, 좋아서 쓰는 거니까 어디에서 부탁을 하든 말든 돈을 주든 말든 좋아서 쓰는 시가 뭐 한 달에 한 편꼴로 이렇게 쌓이는 거죠. 근데 가끔은 억울할 때도 있어요. 왜? 사람이 치사해지는 순간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돈 계산할 텐데요. 내가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친구와 선물을 주고받았는데 나는

4만 원짜리 선물을 친구에게 사줬는데 친구에게 받은 선물은 어쩐지 2만 원이 아니랄 것 같아. 그래서 찾아봅니다, 굳이. 찾아보고 괴로워지죠. 근데 이게 관계가 끝난다는 증거예요. 돈 계산이 들어온 순간. 근데 저도 한 번은 내가 시를 쓰는데 돈이 드는데 왜 돈이 드는가? 주로 늦은 밤 혹은 이른 새벽 시간에 시를 쓰는데 졸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시쓸때 의지하는 게 커피입니다. 커피 값이 무시 못하죠. 그래서 제가 한번 또 통계를 내봤어요. 내가 시한 편을 쓰기 위해서 커피를 얼마나 마시나. 전 주로 이제 원두를 사다가 집에서 이렇게 손으로 갈아 마시는데 시한편 쓰는데 원두 800g이 들어갑니다. 원두 800g이라고 하면 요즘 시세로 그냥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 한 8만 원 정도 들어요. 그러면 시 쓰면 5만 원을 버는데 원두 값이 8만 원이 든단 말이죠. 원두 값만 드나? 새벽에 라면 안 끓여 먹어? 야식 값도 들고요. 시가 안 써지면 장비 탓을 합니다. 노트북을 바꿀 때가 됐는데 이런 생각을 하죠. 키보드의 타격감이라고 하나? 타자감이 별로 좋지 않은데 그러면 시를 쓸땐 돈이 듭니다. 그러니까 결국 마이너스죠. 시를 쓰는 일은 돈으로만 따지면 왜 쓰냐? 마이너스인데 다시 원론적으로 돌아와요. 좋아서 쓴다고, 쓰고 싶어서 쓴다고. 이건 나의 취미 생활이라고. 취미 생활을 하는데 당연히 돈이 들죠. 뭐 돈이 많이 드는 세상에 숱한 취미도 있고. 비교적 이런 것들을 떠올리면 쓰기는 저에게 좋은 취미입니다. 돈이 덜 드니까요. 원고료를 받지 못할 때도 있는데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게 좋아서 쓰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시한 편을 쓰고, 아, 내가 또 영원을 벌었구나라고 정신승리를 합니다. 영원. 아무도 돈을 주지 않았으니까 영원. 근데 이 영원은 한글로 쓰면 멋있어져요. 여에다가 이응, 원. 시한편 쓰고, 내가 영원을 벌었네? 라고. 멋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길게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다들 시인이 되어서 시 열심히 쓴 다음에 돈못 벌어봐라 라고 악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취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취미. 제가 스무 살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 당연히 시인이 되어서 돈을 벌 거라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할수 있는, 혹은 잘할 수 있는, 혹은 하고 싶은 일을 꾸준히 찾아서, 혹은 그 직업이나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를 악물고 노력을 해야 되고요. 또그 일을 하게 되었다고 해서 마냥 행복하진 않습니다. 하기 싫어질 때가 있으니까. 그래도 내가 꾸준하게, 성실하게, 심지어 그 일을 효과적으로 성취를 내어서 잘 해내야 되니까. 노동을 하면서 너무 힘들지만 하루 20분이라도 시를 쓰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혹은 기타 연주를 배우면서 이런 일들을 할때 오히려 삶의 행복이 가까이 오는 것이 아닌가. 아, 내가 지금 바빠 죽겠는데 혹은 이렇게 삶에 여유가 없고 찌들어 사는데 무슨 좋아하는 일을 하냐. 그건 나중에 여유 생기면 하지. 이게 온당치 않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도 그렇게 길지 않더라도 이악 물고 사수하고 살아야 된다. 제가 한 번은 책을 읽다가 소설가 김훈 선생의 산문 중에 이렇게 무릎을 쳤어요. 아,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고 사시는구나. 뭐 이런 문장이 있었는데요. 나는 일할 때도 있었고, 놀 때도 있었지만, 놀때 인간이 온전해지고 깊어지는 걸 느꼈다. 그래서 나에게 주어진 꼭 해야 하는 일을 잘하고 살아도 그것만으로 어렵고 대단한 일이지만, 인간의 온전함과 깊이는 결국 꼭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 안 해도 되는 일을 할 때, 좋아서 하는 일을 할 때, 취미 생활을 할때 생긴다. 그래야 우리가 누군가를 만났는데, 낯선 곳에서 만났는데, 야, 이 사람 뭐 하는 사람이겠구나라고 사람이 뻔히 들여다보이면 재미없잖아요. 만나면 만날수록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일까? 뭐해 먹고 사는 사람일까라고 궁금함이 들 때, 그 인간이 온전하다. 그래서 다들 뭐해 먹고 사는지 모르는 온전한 인간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가 끝으로 창의적인 일을 하는 분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조언이 있어요. 이 창의적인 일이라고 하면 제가 하고 있는 뭐 글쓰기나 작가나 예술일 수도 있고요. 요리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뭐 디자인 혹은 헤어 디자인일 수도 있고요. 근데 이게 어려운 점은 뭐냐면 내가 하는 일을 누군가가 정확하게 판단해 주지 않습니다. 점수를 이렇게 매겨주지 않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하고 있는지 못하고 있는지 가늠이 가지 않습니다. 제가 스무 살 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했는데요. 처음 시를 쓸때 너무 잘 쓰는 거예요. 천재인데? 어떻게 이렇게 쓰지? 제가 읽은 어떤 시집보다 시를 잘 써요. 그런데 공모전에 낼 때마다 떨어지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뭐다 못 쓰는 사람이 왜 자꾸 공모전에서 당선이 되지? 뭔가 짜고 치는 거 아니야? 불신합니다. 그래도 난 너무 잘하고 있어. 내가 제일 잘했어.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을 뿐이지. 그래서 이렇게 한 5년의 세월을 보냈어요. 근데 세상은 날 인정해주지 않아. 그러다가 그냥 특별한 계기가 없었는데 어느 하루 아침에 제가 시를 썼는데 너무 못쓴 거예요. 너무너무 못쓴 거예요. 깜짝 놀라서 5년 동안 썼던 제 시들을 쭉 들춰봤는데 하나같이 다못쓴 거예요. 그래서 전기야 미안해, 나무야 미안해, 내가 허송 세월을 보냈구나. 그때부터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데 제게못써 보이니까 남들이 잘써 보입니다. 아, 이게 무시할 게 아니었구나. 이것도 어떤 의도가 있었구나. 저는 이게 창의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가져야 되는 두 가지 태도라고 생각하는데요. 세상이 날 알아주지 않을 때는 내가 나에게 무한 긍정해야 됩니다. 가뜩이나 세상도 날 알아주지 않는데 나조차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이 일을 계속해 나갈 동력이 사라지거든요. 이럴 때는 나를 믿고 비록 내가 지금은 두각을 나타내지 못하지만 잘하고 있어 스스로 토닥여줘야 되고요. 어느 순간에는 나를 긍정하기만 해서 어떤 성과를 낼 수는 없습니다. 내가 나한테 정말 냉혹한 비평가가 될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럴 때 실력이 늘어납니다. 남들에게서 배울 것을 스스로 찾을 수 있을 때 그때 어떤 실력이 는다. 삶이 내 마음 같지 않을 때가 있어요. 뭔가 이 세계가 나를 위해서 조직된 곳이 아니구나라고 뼈저리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심지어 나와 가까운 사람조차, 나를 사랑하는 내 주변 사람조차 내 편이 안될 때가 많아요. 으이그, 네가 그럼 그렇지. 라고 비난의 화살을 나에게 돌릴 때가 있습니다. 이때 뭐 해야 되냐면 내가 나한테 잘해줘야 돼요. 채찍을 들어서 안 됩니다. 아니, 세상 사람들도, 주변 사람들도 다 나에게 채찍을 들고 있는데 나조차 나에게 채찍을 들면 나 어디로 도망갑니까? 이때는 당근을 오도구독 씹어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언제 채찍을 들어야 되냐? 주변 사람들이 당근을 들고 있을 때. 어? 내 인생 왜 이렇게 잘 풀리지? 내가 하는 말이, 내가 판단하는 것이 왜 이렇게 잘 들어맞지? 뭔가 살만한데? 이럴 때는 채찍을 들고 내가 반드시 틀릴 수 있어, 잘못 생각할 수 있어라고 하는 이 잣대를 나에게 들이대야 악당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악당들의 공통점은 이 자기 비평의 능력이 사라졌거든요. 거기다가 내가 돈도 있고 권력도 생기면 주변에서 나에게 반기를 들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잖아요. 그러다 보면 진짜 악당이 된다. 두 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취미를 통해서, 좋아하는 일을 통해서, 안 해도 되는 일을 통해서, 뭘 해먹고 사는지 모르겠는 그런, 매혹적인 사람이 되자. 그리고, 나를 긍정할 때는 긍정하고, 부정할 때는, 비평할 때는, 비판할 때는 스스로 비판해서 악당이 되지 말자. 이렇게 두 가지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악당이 안된 상태로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이를 한참 먹다가 생각한 것인데 원래 삶은 마음처럼 되는 것이 아니겠더라고요. 다만 점점 내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내 감정을 누군가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잘못 전달하는 건 쉬워요. 손에 있는 거 그냥 던지면 되죠. 퇴고의 시간인데요. 뭐가 달라지냐? 내가 달라져요. 적어도 패배주의자는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당당해져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땐 그게 최선이었다고.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팽톡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단어, 말하기 실력 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 볼까요?
1: What do you do after school?
2: I have after school classes.
1: What do you learn?
2: I take three classes. I have a piano class, an art class, and a magic class.
1: That's a lot. I only have a dance class on Friday.
0: 오늘의 대화 잘 들었나요? 대화 속에 숨어있는 단어들도 잘 봤죠? 오늘의 단어는 after, classes, learn a lot only. 이렇게 다섯 개네요. 하나씩 배워볼게요. 첫 번째 단어는 after. after예요. after, 아마 우리 친구들 afternoon에서 들어봤을 거예요. after는요, 뭐뭐 후에, 뭐뭐 뒤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알고 있는 afternoon, 오후도 noon, 12시 after, 지나서라서 지난 시간이기 때문에 afternoon이 오후가 되는 거거든요. after는 뭐뭐 후에라는 뜻 기억하고요. class도 우리 배운 적 있죠. 수업도 될 수 있고 1반, 2반 하는 반이 될 수도 있어요. class. learn. 요거 발음 조금 어렵다고 느끼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L 소리 O에다가 E-A-R 만나서 R 그리고 마지막에 N 소리 음을 마무리해 주는 거예요. learn. 배우다 라는 뜻. A lot. 한 단어는 아니지만 둘이 워낙 같이 자주 쓰여요. A lot 하면 많은. Only는 겨우, 단지, 다만, 뭐뭐만 이런 말 할 때 only 쓸 수 있어요. 자, 그럼 대화 볼게요. 여자애가 물어보네요. What do you do after school? 우리 친구들 이제 What do you do는 너무 익숙하죠? What do you do? 너는 뭐 하니? 언제요? After school. 학교가 끝나면 너 뭐 하니? I have after school classes. 남자의 대답이 나는 있어, 갖고 있대요. After school classes. 여기에 after는 위에는 after랑 조금 달라요. 위에는 after school. 학교 마친 뒤에 이런 뜻이고요. 여기는 after school classes를 한 덩어리로 봐야 돼요. After school은 방과 후, classes는 수업이죠. 친구들도 학교 수업 마치고 학교에서 방과 후 수업 듣죠. 그걸 after school classes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after school 이렇게 물어보고 after school classes 이렇게 붙여서 얘기한다. 너는 방과 후 수업 들어. What do you learn? 너 뭐 배우는데? I take three classes. 나는 세 개 수업을 듣거든. I have a piano class, 피아노 수업, an art class, 미술 수업, and a magic class, 마술 수업. 이렇게 세 개를 들어. That's a lot. 와, 많다. I only have a dance class on Friday. 나는 only have래요. 나는 뭐뭐만 이런 뜻이죠. Have a dance class. 나는 춤추는 수업, 춤 수업만 듣는데. 언제요? On Friday. 금요일에 춤 수업밖에 없는데. 요런 뜻이 되겠죠. Only가 어떤 뜻인지 알겠죠? 자, 그럼 우리 배운 단어랑 대화 있는 문장들 앱으로 함께 체크해 볼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좋아요. 친구들도 앱 준비됐죠? 오늘은 Topic World 3, Topic 58, 그리고 518 들어가서 한번 해볼게요. 자, 잘 듣고 문장 순서를 맞춰보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3: What do you do on Friday?
0: 이건 할 수 있지. What do you do? Oops. What do you do on Friday? 친구들도 헷갈리지 않게 조심해요. 당신은 금요일에 무엇을 하나요?
3: I have a music class.
0: 그렇지. I have a music class. 나는

0: 음악 수업이 있어요?
1: I have a sports class.
0: I have a sports class. 나는 스포츠 운동이겠죠? 수업이 있어요?
1: I have a cooking class.
0: I have a cooking class. 나는 요리 수업이 있어요?
1: We have an art class today.
0: 이제는 we로 바뀌었어요. We have, 우리는 있는데, an art class today. 우리는 오늘 미술 수업이 있어요.
1: We have a magic class today.
0: 수업 이름만 바뀌었어요. We have a magic class today. 무슨 수업? 우리는 오늘 마술 수업이 있어요. 이렇게. 어렵지 않죠? 자, 이제는 친구들, 우리 펭수와 대화하기 위해서 오늘의 대화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저는 수업이 3개가 있어요. 저는 피아노 수업이 있어요. 저는 금요일에 춤 수업이 있어요. 자, 우리 친구들 Let's Talk을 켜고 Step 2, Episode 32, 32 눌러서 대화해 볼게요. 빙수랑 인사할 준비? 인사할까?
2: How many classes do you take after school?
0: 바로 질문했죠. How many classes do you take after school? 방과후 수업 몇 개나 듣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해야 되는 대답은 저는 수업이 3개가 있어요. 수업 듣는 거를 take라고 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해볼게요. I take, 수업 3개면 3 classes. I take 3 classes. 성공. 좋아요, 좋아요.
2: Oh, you do.
0: I do.
2: What lesson do you have today?
0: 오늘은 어떤 수업인지 물어봤는데 피아노 수업이 있어요. I have a piano class도 되고 lesson도 괜찮아요. I have a piano lesson. 성공.
2: I see.
0: Mm-hmm.
2: You have a piano lesson.
0: Yes.
2: How about Friday?
0: 금요일 물어보네요. How about Friday? 저는 금요일에는 춤 수업이 있어요. 그러면 I have a dance class 아니면 dance lesson 금요일에. 그렇죠. On Friday. I have a dance class on Friday.
2: Oh my gosh.
0: Wow.
2: You're so busy.
0: 아, 맞아. 수업 많이 들으면 이제 바쁘니까. 형수가 놀라면서 대화가 마무리됐어요. 잘했어요, 친구들. 자, 이제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after, 뭐뭐 후에 배웠으니까 뭐뭐 전에, 뭐뭐 후에 요거 한번 물어볼게요. Hi, AI Nicole. 뭐뭐 전에, 뭐뭐 후에 이렇게 표현하는 법 알려줄래? 전, before, before lunch, 점심시간 전에, before the test, 시험 전에, who, after, after breakfast, 아침 식사 후에, after school, 학교 마치고. 좋아, 좋아. 일단 전, 뭐뭐 전에 할 때는 before. before 이라는 단어가 있네요. 그러면 before lunch 하면 점심시간 전에, before the test 시험치기 전에 이런 뜻이 될 수 있고, 오늘 배운 after는 뭐뭐 후에잖아요. after breakfast 아침 식사 후에, after school 학교 마친 후에 이런 뜻이 될 수 있네요. before, after 잘 기억해요. 이번 시간에는 방과 후에 하는 일, 방과 후 수업 배워봤어요. What do you do after school? 우리 친구들도 내가 방과 후에 하는 일 영어로 말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하세요. EBS 수능특강 베트남어 1강입니다. 오늘은 강의 7강이죠. 우리 교재는 6강이에요. 시간과 숫자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죠. 시간을 묻고 답할 수 있다. 야, 지금 몇 시냐? 몇 시야? 몇시몇 분이야? 또는 오전 몇시몇 분이야? 뭐 이렇게. 자, 그러려면 숫자를 알아야 돼. 그렇지? 뭐 1시, 2시, 40분, 또 15분 이렇게. 자, 들어가 볼게요.

자, 단어부터 봐야죠. 이 단어 설명을 잘 들으면 어떻게 조합이 돼서 어떤 표현이 된다 이렇게 설명할 테니까 그러면 이제 그 다음 회화문이 쉽게 이해됩니다. 자, 보시죠. 벌써 하면은 한 단어로 지금이란 뜻이에요. 지금, 지금 몇 시냐 할때 나오겠지. 자, 그 다음에 머이가 나왔어. 이거 뭐 우리가 몇 얼마 앞에서 한번 나왔어. 이런 의문사야. 자, 그 다음에 저야 저. 이거는 1시, 2시 할때그 단위야. 자, 예를 들어서 1시야. 그러면 자, 못저. 그렇지? 2시야. 하이저. 응? 그런데 지금 시간을 몰라. 그러니까 물어보겠지. 몇 시야? 그러니까 그 자리에다가 뭐이라고 하는 몇 시야 이렇게 지금 넣으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런 질문을 받았을 때 이제 내가 답을 알아. 지금 1시야. 그러면 이거 빼고 그 자리에다가 1시 이렇게 넣어주면 된다라는 거야. 베트남어는 의문사 그대로 유지하고, 원래 있는 그 자리, 그리고 의문사 자리에다가 그 답, 단어만 넣어주고, 어순은 그대로 유지한다고 그랬죠? 바로 그거야.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후시인데, 이것은 몇 시, 몇분할때분 단위야. 그러니까, 10분, 이렇게 쓰는 거야. 지금 1시 10분이야. 이렇게 쓰면 된다는 거야. 이렇게, 예. 자, 그리고, 무언 하면은, 늦다. 나 늦었어 할 때, 늦다. 저희는 뭐뭐 했다라고 하는 완료형이야. 자, 형은 먹는다라고 하는 평이한 문장 뒤에 형이 먹다. 저희 하면은 형은 먹었다 하는 완료형을 의미한다는 거야. 이렇게. 자, 무언 늦다란 뜻이야. 근데 무언 저희 하면 뭐예요? 늦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맞다우 하면은 시작하다라고 하는 한 단어예요. 동사인데, 자, 우리 이한 단어 한 단어가 의미가 있어. 맛은 뭔가를 잡다란 뜻이야. 붙잡다. 경찰이 도둑을 잡았다, 체포하다, 잡다 하는 것도 맛이야. 러우는 우리 신체 중에서 머리 부분을 러우라고 합니다. 러우. 어차피 이제 나와요. 그래서 지금 하나씩 다 설명하는 거야. 자, 그러면 봐봐. 베트남어는 타동사 목적어지 머리를 잡다야. 머리를 잡다 시작하다. 단순 암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언어는 이해를 하는 거야. 이해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실마리를 잡고 추정해서 계속 들어가는 거야. 그렇게 해서 우리 역량을 길러야 돼. 자, 머리를 잡다에서 나온 거야. 시작하다.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때 보면 어떤 날은 내가 이 길을 찾았어. 뭐 실마리를 잡았어. 찾았어. 이런 때가 와요. 그걸 잘 잡아가지고 이제 가는 거야. 자, 그리고 that이 나왔지? 이것은 that는 영어의 so의 뜻이야. 자,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그렇다라고 그걸 내용을 받는 거야. 그리고 이 t는 뭐뭐이면 그런 뜻이야. 조건을 나타내는 거야. 자, 그러니까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어? 그러면 그렇다면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따 이렇게 나왔죠? 우리라고 하는 뜻인데 여기 지금 가로 열고 청자 포함 듣는 사람을 포함한 우리야. 그러면 듣는 사람을 제외한 우리 야너 너희 어디 가냐? 우리들 질문한 사람 빼고 우리들 그때 우리는 따로 있다는 거야. 자 어차피 나올 거니까 중또이라고 해. 중따가 있고 중또이가 있어. 이것은 듣는 사람을 뺀 이쪽 편 우리들이야. 말하는 편. 이거는 듣는 사람까지 다 포함한 우리. 응? 짝짠 한 단어예요. 확실하다. 틀림없다. 그런 뜻이에요. 틀림없이 뭐뭐하다라고 할때 쓰는 말. 자, 쌤은 보다란 뜻이야. 자, 그러면 쌤, 영화. 그러면 뭐가? 영화 보다. 쌤, TV, 텔레비전. 그럼 텔레비전을 보다. 이런 말이 된다는 거야. 그리고 이 드럭은 가능하다, 할수 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사실 이 드럭은 앞에 2강에서 나왔어. 너를 만나게 되어서 매우 기쁘다. 이런 말 있었죠? 그랬을 때 우리 만나다, 갑이라고 하는 게 있었지. 갑, 만나다, 엠, 예를 들어서 동생을 만났다고 쳐봐. 동생을 만나다. 그런데 이 드럭이 앞에 붙는다고. 서술어 앞에. 그래서 뭐뭐 하게 되다라고 하는 뜻이야. 동생을 만나게 되다. 그때는 뭐뭐하게 되다. 그런데 원래 이 대역은 가능하다. 할수 있다는 뜻이야. 자, 그래서 이때는 동사가 이 앞에 나와. 서술어가. 그래서 뭐뭐할 수 있다는 뜻이야. 뭐뭐가 가능하다는 뜻이야.
이 능은 하지 말라라고 하는 부정 명령형이에요. 자, 여기 보세요. 러가 나왔지? 걱정하다야? 그러면 능러 하면 뭐가 되겠어? 걱정하지 마.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상대에게, 2인칭 상대에게, 상대 당신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응? 자, 얘는 뭐뭐 해? 응? 부드러운, 친밀한 표현인데, 그래서 우리 친근한 관계에서 뭐뭐 해? 응? 이런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동생이 있어. 동생, 얘, 너, 안, 먹다. 안, 먹다야. 엠, 안, 동생은 먹는다라고 하는 평이한 말이지? 근데, 엠, 안, 얘, 이런다고. 그러면, 얘, 먹어. 이런 얘기. 또, 만약에 여기에 지금 상대 2인칭인데, 만약에 우리가 들어갔어. 우리. 그러면, 우리는 먹는다라고 하는 평이한 말이 되겠지? 거기에 얘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 우리 먹자 이런 말이 되는 거야. 주어가 1인칭 복수니까 청유형이 되는 거야. 청유형이.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본문을 한번 볼게요. 지금 두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가면서 하는 대화야. 리어이, 자, 우리 어이는 누구누구야? 사람 부를 때, 그러니까 리야, 이름이. 리야, 지금 몇시 됐어? 에일라 비지? 에이는 비이다. 지금이 몇 시야? 이런 얘기야. 지금 모르기 때문에 알면 여기다 1시, 2시 이렇게 넣는다고 그랬어. 지금은 1시야. 지금은 2시야. 이렇게 모르니까 그 자리에다가 의문사를 넣은 거야. 의문사 도치 안 되고 원래 있는 그 자리. 자, 그러면 똑같이 온다고 그랬어. 똑같이. 똑같이. 그 자리에다가. 그렇지? 지금은 7시야. 이렇게. 아니까 그 자리에다, 머이 자리에다가 7시고 45분까지 이제 분 단위까지 알려줬어. 45분. 그러면서 무언, 우리 늦다 그런 뜻이지? 조이, 완료형이 붙었네? 늦었어. 이런 얘기야. 늦었어. 자, 그리고 fine come 이렇게 돼 있지? fine은 맞다, 옳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어디서 나왔지? 우리 라가 있는 문장에 의문문을 만들 때, 예를 들어서 A는 B이다. A는 B이다. 그리고 이게 평서문이면, 평서문 뒤에 우리가 come을 넣어주면 의문문이 된다고 그랬잖아. 그렇지? A는 B이니, 그런데 라가 있는 문장은 이렇게 만들지 않는다고 했어요. file을 써서. file을 써서 A가 B인 것이 맞아? 이렇게. 이것을 의문문으로 물어본다고 그랬어. 맞아? 바로 이게 그거야. file가. 우리 늦은 것이 맞아?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빠, 형, 이런 거지. 자, 여기 지금 남성, 여성이라고 봤을 때, 이제 여성이 하는 얘기겠지? 이 남성을 이제 손이 오빠라고 지금 부른 거야. 그랬더니, 이제 오빠가 얘기를 해야 되겠지? 뭐이저, 몇 시에, 바로 이몇 시에, 몇 시에, 필름에서 왔다고 그랬지? 영화란 뜻이에요, 영화. 영화가 맞다오, 시작해. 이런 얘기야. 자, 우리 이 니는 독백형으로 질문할 때, 또는 질문을 하면서 상대의 동의를 간접적으로 구할 때, 예를 들어서 밖에 나가는데, 와, 오늘 날씨 좋다. 이렇게 이제 독백형으로 말할 수 있지? 또는, 아, 오늘 날씨 참 좋네.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다는 거야. 단순하게, 오늘 날씨 좋다. 이게 아니라, 옆에 사람이 같이 있잖아? 아, 그래서 오늘 날씨 참 좋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독백형으로 상대의 동의를 간접적으로 구할 때. 바로 이게 그런 질문이야. 영화가 몇 시에 시작하지? 혼잣말로 하지만, 옆에 사람이 이제 듣는 거야. 자, 그랬을 때, 8시 20분. 역시 형식이 똑같지? 그리고 정중하게. 대티, 그러면 지금 8시 20분에 영화가 시작하고, 지금 우리가 7시 45분이라면 앞에 있는 내용을 받은 거야. 그렇다면, 우리 조건이라고 그랬어? 그렇다면, 그런 조건이라면, 중따, 우리, 지금 오빠와 동생이지? 가, 짝짠, 틀림없이, 쎄? 우리 쎄는 서술어 앞에 쓰여서, 시제 중에 미래형이었지? 미래, 뭐뭐 할 것이다야. 일반 미래. 쌤, 본다는 거지. 영화를 볼 거야. 틀림없이 볼 거야. 자, 근데 동사 뒤에 뭐가 왔어? 득, 할수 있다. 그렇지? 응. 볼수 있을 거야. 틀림없이 우리 영화 볼수 있어. M, 동생 너. 맞네, 호칭이. 오빠가 지금 동생한테. 동생 너, 능러. 걱정하지 마. 응. 이런 얘기. 이런 얘기. 자, 지금 여기서 I'm M이죠? 자, M, 동생. 그리고 오빠라고 불렀어. 오빠.

자, 그러면 친동생, 친오빠일 수도 있어. 또 연인 관계일 수도 있고. 남자친구, 여자친구. 우리 이제 베트남에서는 이 호칭이 이게 참 묘해요. 묘해. 사실 우리도 뭐 비슷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여러분들 내년에 대학교 가. 그러면 97학번, 아니, 죄송합니다. 제 생각만 해가지고, 27학번이 되는 거죠. 27학번. 그러면 이제 27학번 가면은 우리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 신입생이야. 그러면 선배들이 있어. 남자 선배도 있고 여자 선배도 있어. 그럼 처음에 형, 누나 이렇게 하고 다니겠죠? 그렇지? 그렇게 시간을 지내다가 어느 날, 누나라고 했던 선배랑, 이렇게 이제 서로 마음이 통한 거야. 남녀 관계가 이제 생길 수 있겠지? 그러면 베트남에서는 호칭이 변한다라는 거야. 처음에는 누나였지, 누나지. 그치? 그리고 남자 후배, 이건 성별을 안 가리고 남자 동생, 여동생 다 M이야. 그래서 동생과 후배와 누나 관계였어. 선배님이야. 그런데 남녀 관계가 되면 이 사람이 아잉이 되는 거야. 오빠가 돼. 이 사람이 M이 되는 거야. 이것이 보통 일반적인 베트남에서 하는 그 남녀 관계의 변화예요. 그러니까 호칭이라는 게참 묘해요. 그 상황에 따라서, 관계에 따라서 변화가 되는 거야. 단순하게 처음에 이제 나이에 대해서 하다가 점점 관계가 변하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는 거야. 아무튼 선생님이 지금 말하고 싶은 건 이 M하고 아잉은 단순한 집안에서만이 아니라 학교에서의 선후배, 그렇지? 또뭐 동네에서의 선후배, 다 이런 호칭을 쓴다. 이런 얘기. 자, 이제 문법 표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문법 표현 정리. 머이하고 마오니에우. 두 개가 다몇 얼마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두개다 그런 의문사야. 그런데 이 마오니에우는 보통 정확히 모르니까 물어보지만 대체로 10 이상, 두 자릿수 이상 되는 것을 물어볼 때, 그런 단위의 수를 물어볼 때 사용하고, 머이는 10 미만의 수, 한 자릿수로 물어볼 때 했어. 그래서 우리 나이를 물어볼 때, 어린아이, 딱 봐도 한 7, 8살 많아봐야, 그렇게 되면은, 머이 살이야? 이렇게 물어봤다고. 그렇지? 너몇 살이니? 머이 뚜오이니? 이렇게. 어른한테, 성인한테는, 마오니우 뚜오이. 몇 살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자, 이 다양한 단위명사와 결합해서, 이 머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다양한 단위명사와 결합하여 수량 의문사 역할을 한다. 자, 보세요. 머이저. 자, 저라고 하는 단위명사와 결합해서, 몇 시? 두오이, 나이 몇 살? 또, 이거 킬로미터지? 그래서 몇 킬로미터? 야, 우리 집에서 학교까지 몇 킬로미터 정도냐? 이렇게 할 때, 예를 들어 수십 킬로다, 수백 킬로다. 그러면 머이를 사용하지 않겠지? 그때는 정확히 모른다 하더라도 마오니에우를 쓴다 이거야. 그런데 그냥 한 4, 5킬로 이 정도 될것 같아. 그렇지? 그 정도 할때 머이 킬로미터라고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건이라고 하는 건 우리 한근 두근 할때 거기서 나왔어요. 우리는 우리 육류 고기 살때 한근은 600g이죠. 그런데 베트남은 그렇지 않아요. 과일이든 고기든 어떤 것이든 간에 한근은 못 건, 건은 킬로미터, 킬로그램이야. 그래서 1, 한 건이, 한근이 1킬로그램이 되는 거야. 자, 그래서 몇 건이냐, 뭐이 건이냐 하면 몇 킬로그램이니 이런 의미고. 자, 예문 보세요. 우리, 쎄, 뭐뭐 할 거야. 티가 시험 치르다. 시험 보드라는 거야. 몇, 뭐는 과목이야. 그러니까, 몇 과목 시험 볼까? 시험 봐. 이런 얘기야. 그랬더니, 우리는 쎄, 시험 볼 거야. 쎄 과목을 시험 볼 거야. 자, 모르니까 뭐이를 썼고, 그 자리에다 그대로 단어만 넣어주면 그게 단문장이 된다는 거. 그 3인칭이지? 그 애는, 그 동생은 몇 살이니? 그 애는 16살이야.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게 10대인 거야. 한 자릿수는 아니야. 그래서 마우니어를 쓴 거야. 16살이야. 자, 이렇게. 이제 1인칭 복수 표현이요. 중따, 듣는 사람을 포함한 우리 다 같이. 그리고 중또이, 우리 이쪽 편, 우리. 듣는 사람을 제외한 우리. 예문 보세요. 우리는 fine. 이 fine은 맞다, 옳다 그런 뜻이 있었지? 그런데 스스로 앞에서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하는 당위의 의미가 있어. 뭐뭐 해야만 한다. 자, lamb.

뭐뭐 하다, 일하다. 그렇지? 일해야만 해. 자, 그 다음에 서술어 다음에 썸이 오면 끝마치다. 그거를 완료하다라는 뜻이 있어. 그러니까 일하는 걸 끝마쳐야만 해. 뭘요? 바이텁. 자, 이 바이텁이 한 단어인데 이 바이가 바로 우리 지금 1강, 2강 하죠? 그런 단위예요. 교재에서도 1강, 2강 하는 그런 단위. 그래서 바이 1 하면 1강, 바이 2 하면 2강, 12강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더블은 한자어에서 온 건데 연습하다 할때 습자야. 습자. 자, 그러면 연습강? 그런 뜻이야. 한강 내에 베트남의 교과서를 보면 한 강이 있고 그 강의 뒷부분에 이제 앞부분엔 개념이 있죠? 개념이 있고 뒷부분에는 그 개념을 알았으면 이제 뭐야? 연습 문제를 풀어야 되겠지? 그래서 연습 문제가 있는 란이 있어요. 그런 칸이. 거기에 칸 이름이 바로 바이더비야. 연습광이야. 연습강. 연습하는 부분. 그래서 보통 이 바이더비는 학교에서 선생님들이 앞에 개념을 설명하고 그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풀이를 해주고 집에 가서 이 바이더비를 숙제로 내줍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과제, 숙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시사거든. 이 바이더비 숙제를 하다, 숙제하다라고 하는 동사로 람을 쓴 거야. 그리고 그것을 끝마치다가 있어야 되니까 이 썸이 와서 붙은 거야. 이 바이더비를 끝마치다. 그런데 그걸 해야만 해. 그렇지? 이 파인은 동사 앞에 쓰여서 우리는 이 과제를 끝마쳐야만 해. 이런 얘기. 깍은 우리 복수였죠? 뭐뭐들. 깍 다음에 호칭이 와서. 그래서 형들, 오빠들이. 당, 현재 진행형. 니, 가다. 몰라. 어딜 가는지. 그래서 너, 어디. 어디를 가고 있어요? 중또이는 듣는 사람 뺀 우리들. 우리들은 당, 니, 가고 있어요. 샘, 휨. 영화를 보러 가다. 그렇지? 베트남어는 동사가 연이어 나온다고 그랬어. 가다, 보다. 그리고 목적어. 동사를, 휨을 보러 가는 중이다. 나열하면 된다고 그랬지? 의미에 맞게. 자, 이제 드억이요. 드억은 서술어 앞에서 뭐뭐하게 되다. 그렇지? 그리고 뒤에서는 할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 그러니까 이제 어떤 내용이 앞에 나왔겠지? 주어도 나오고 동사도 나와. 그다음에 드어컴 하면은 할수 있어? 주어가 서술어 하는 거할수 있어? 가능해? 이런 말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긍정 대답은 우리 드어기 할수 있다는 뜻이니까 드어컴하면 할수 있어. 돼. 이런 얘기. 자, 그다음에 드어긴데 앞에 컴이 붙었네. 컴이 앞에 붙으면 뭐라고? 부정이라고 그랬지. 할수 없어. 불가능해. 안 돼. 이런 얘기. 자, 나는 친구 사이에 나는 매우 우위해. 기뻐. 친구 너를 만나게 되어서. 그렇지? 동사 앞에 쓰일 때 뭐뭐 하게 되다. 그 언니는 그 누나는 너의 말하다라는 뜻이야. 근데 말할 수 있다는 거네. 그렇지? 동사 뒤에 나와서 뭘요? 띵 뒤에. 띵이 소리란 뜻이어서 사전을 찾아보면 제일 처음 소리, 제일 처음 의미가 소리야, 소리. 뒤에 나라 이름이 붙는다고 그랬지? 그럼 그 나라의 소리, 그 나라 언어, 베트남어를 말할 수 있다. 자, 나는 무어 사다 뭘요? 바잉 나이. 자, 이 바잉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단어야, 사실은. 베트남 가본 사람들 아침에 뭐 먹었어요? 식사. 바게트 빵에다가 이렇게 고기 다진 거 넣고 야채 먹고 그래서 이게 먹었지? 그러면은 이렇게 약간 딱딱한 게 느껴지다가도 이게 맛있죠? 그거 우리가 뭐라 그랬어? 반미, 반미 그랬지? 그 반이 바로 바잉이야. 자, 바잉이 빵, 떡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잉을 산다라는 거야. 그걸 할수 있니? 이런 얘기지. 그렇지? 너컴. 그러니까 내가 이 빵을 살수 있어요? 이런 얘기. 자, 네, 느어가 할수 있어요. 가능해요. 이런 얘기. 긍정일 때. 자, 여기 셀로이는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그런 뜻이었지? 아이, 죄송해요. 가능하지 않아요. 할수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 자, 여기 지금 이 자가 나왔어요. 이 자는 이거 자체로는 긍정, 부정이 아니에요. 말을 그냥 정중하게 일단 받는 거야. 네, 이런 뜻이야. 우리말로. 야, 너 이거 먹을래? 아, 네, 아니요. 우리 네한 다음에 아니요라고 할 수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거기에 하는 말이야. 이 자는 네, 자 다음에 컴이 올 수도 있고 자 다음에 긍정이 올 수도 있어요. 이거 자체는 긍정, 부정은 아니야.

이런 얘기죠. 이 예는 문장 끝에서 친밀하게 제안할 때 뭐뭐 해. 또 1인칭 복수일 때 주어가 1인칭 복수일 때는 뭐뭐 하자. 동생 너 왜? 이 왜는 어디로 볼일 보러 갈땐 니라고 그랬지? 그 볼일을 다 보고 원래 있는 곳으로 되돌아오는 게 바로 왜야. 그래서 왜 집이 나오면 귀가하다라는 뜻이 되겠지. 만약에 왜 그리고 자기 나라 조국이 나오면 어떤 해외에 나가서 일 보고 뭐 유학을 한다든지 하고 나서 자기 원래 살던 고국으로 귀국하는 거겠지. 그렇지? 원래 있는 곳으로 되돌아갈 때 왜를 쓰는 거야? 자, 찌역은 뭐예요? 먼저 그런 뜻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에서 뭐 공부를 했어 또는 회사에서 일을 했어. 그러고 얘, 너 먼저 가. 너 먼저 퇴근해. 너 먼저 집에 가. 이런 의미로 지금 쓰는 말이야. 너 먼저 있는 곳으로 돌아가. 응? 이렇게. 나이마이 한 단어예요. 내일이란 뜻이야. 내일 우리 영화를 보러 가자. 응? 이런 얘기. 자,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회화문의 단어 볼게요. 이 트엉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우리 평상시 할때그 상자에서 온 거야. 평상 할때 상자에서. 그래서 보통 주어가 보통 뭐뭐 한다라고 할 때. 자, 뜨는 뭐뭐부터고 렌은 어디 어디까지야? 동사로 사용할 땐 도착하다고. 그래서 뜨 A, 렌 B의 구문이 나와요. 상관없고 A부터 B까지, 1시부터 2시까지. 한국에서 베트남까지 시간 공간 다 돼요. 이 부호인은 시간 단위로 우리 아침나절, 저녁나절 이런 표현 있지? 바로 그 단위야. 하루의 그 시간대의 단위야. 그래서 자, 쌍이 나왔어요. 아침 또는 오전이야. 그래서 부호이 쌍 하면은 이게 아침나절, 오전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 표시는 뭔가? 선생님이 우리 수능특강 홈페이지 자료실에 기본 어휘표하고 의사소통 기본 표현을 올렸습니다. 그걸 보고 그 기본 어휘표와 의사소통 기본 표현에 있는 단어들만 가지고 수능 시험 문제를 내요. 이 출제하는 선생님들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수능 특강도 그걸 가지고 이런 교재를 만든 거예요. 그런데 이 표시가 있는 단어는 뭐겠어요? 아, 그 기본 어휘표 밖에 있는 단어라는 거야. 기본 어휘표 밖에. 그래서 기본 어휘표 외부 밖에 있는 단어에는 이렇게 표시를 주고 문항을 낼 때, 그리고 이렇게 해석을 써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우리가 몰라도 돼요. 하지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아, 이렇게 쓸수 있구나. 부호의상 이렇게 아침나절 하면 이렇게 아침나절이라는 의미가 되는구나라고 이해해두면 좋겠지. 저이라고 하는 것은 단위의 절반이야. 그러니까 단위와 함께 쓰이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쓴다는 거야. 우리 아까 1시 이런 거 배웠지? 1시 그리고 저희가 나와. 그러면 앞에 지금 단위의 절반인 거야. 1시, 시의 1시, 2시, 시의 절반이 뭐야? 반이 되죠. 1시 반, 30분. 그래서 못 들어 저희 하면 1시 반이 되는 거야. 1시 반. 자, 그리고 사우는 시간이나 장소의 뒤나 후. 그리고 위치상의 뒤. 시간상으로 후 이런 뜻이 되는 거고, 휘는 뭐뭐할 때라는 뜻인데, 이 휘는 절을 이끌어요. 자, 무슨 얘기냐? 주어와 서술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즉, 주어가 서술어 할 때라는 의미예요. 자, 예를 들어서 동생이 안 먹을 때, 동생이 먹을 때 이런 식으로 주어 서술어가 나온다는 거야. 띠엥은 시간. 그래서 우리 이 띠엥이 시간이란 뜻이 있어요. 우리 이 저는 1시, 2시 하는 그 시간 단위였지? 그 시의 단위. 이것은 1시간, 2시간이야. 1시간, 2시간. 이렇게. 그리고 안 하면은 먹다라고 하는 동사. 찌어는 아까 이 상이 아침, 오전이었는데 이 찌어는 낮, 정오를 얘기하는 거야. 정오. 그래서 점심. 이렇게. 의는 쉬다라고 하는 동사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 못줏은 한 단어야. 못이 우리 숫자 하나지? 못 하이바 할때못 하나야. 줏은 조금 그런 뜻이야. 그래서 못줏 한 단어가 돼서 조금, 양도 조금, 시간상으로 조금, 약간, 잠시 그런 뜻이 돼요. 양적으로도 시간상으로도 됩니다. 싸우러 이렇게 돼 있어. 이 너가 그 그런 뜻이야. 3인칭 나타낼 때그 그런 뜻인데,

싸우. 여기 지금 뒤란 말이지? 뒤. 그래서 그 후, 그 다음에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태, 우리 앞에 한번 나왔어. 영어의 so의 뜻이라고 했어.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고, 그걸 받는 거야. 그래서 아까는 우리 태, 티 이렇게 나왔는데, 이 티가 조건이었잖아. 그렇다면, 근데 태 하나만 가지고도 그러면이란 의미가 돼요. 회화에서 할 때. 또이라고 하는 거 보세요. 자, 성조가 위로 올라가는 성조가 있어. 없는 또이는 뭐였어? 1인칭 나지? 우리 관계성이 없는 그냥 나야. 근데 위로 올라가는 성조가 찍히면 이게 저녁이란 뜻이 돼. 자, 지금 하루에 그 나절 단위와 함께 쓰이는 거 쌍. 그리고 쯔어, 정오, 그리고 또이 저녁이 나왔어. 컴은 부정, 아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황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죠? 대략, 약. 자, 그러면 이 다음에 보통 숫자가 나와. 대략 10개? 그치? 이런 식으로. 대략 10, 대략 10 정도. 이렇게 쓰는 거예요. 왜? 돌아가다. 어디 갔다가 볼일 보고 돌아가는 거, 돌아가는 거, 돌아오는 거. 다 왜야? 니아가 집이죠? 그래서 왜냐 하면은 귀가하다라는 말이 된다는 거죠. 자, 이 정도, 이 정도 하고. 자, 지금. 뭐, 할아버지하고 어떤, 아이하고의 대화인 것 같아. 자, 보세요. 짜우라고 하네요. 짜우는 뭔데요? 조카 또는 손주죠? 지금 사파를 보니까 이해해. 이해가 돼요. 자, 짜우 너 보통, 뭐뭐 하다. 주어, 보통, 뭐뭐 하다. 예, 너는 보통 헙, 공부해. 우리 배울 학자에서 나왔다고 그랬어? 그래서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헙생 이런 표현했었지? 헙생, 학생. 어디 어디에서? 지영이 학교란 뜻이에요. 학교에서 공부하는데, 뜨, 뭐이서? 자, 1시, 2시. 모르기 때문에 뭐이를 썼어? 몇 시부터? 뜨, A, then B. 그렇지? A부터 B까지. 여기 좀 시간이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보통 학교에서 공부하니? 지금 이렇게 물어본 거야. 그랬더니, 오전에는요, 오전에 짜오 저는요 손주 저 조카 저는요 보통 바로 시작해요. 머리를 잡는다고 그랬어. 시작해. 혹 공부하기 시작해. 몇 시부터? 7시 저희가 나왔네. 그치? 시 단위의 절반 7시 반부터 시작해요. 아침에 오전에. 자, 싸우 키가 나왔어요. 우리 키 다음에는 주어 동사가 나온다고 그랬지? 절이 온다고 그랬어. 동사가 나왔어요. 헉. 그리고 몇 시간? 4시간을 공부할 때라는 거지. 자, 근데 뭐와 같이 나왔어요? 싸우라는 게 나왔지. 그래서 이 싸우는 키와 같이 결합해서 주어가 서술로 할 때인데 싸우가 함께 붙으면 주어가 서술로 하고 난 후에 이런 뜻이에요. 한 후에. 그러니까 4시간을 공부한 후에. 자, 여기 주어가 왜 생략이 됐죠? 바로 동사만 나왔지? 왜? 짜오기 때문에. 겹치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도 짜오가 나오고, 여기서도 짜오가 나오면 비효율적이야. 두 번이나. 손주 제가 4시간을 공부한 후에 손주 제가 점심을 먹어요. 이렇게 말할 필요 없다는 거지? 바로 4시간 공부한 후에, 아침에 7시 반부터 시작해서 4시간 공부한 후에, 저는요, 안 찌어. 찌어는 낮 정오를 얘기한다고 그랬어. 점심 먹어요. 원래는, 껌, 여기 밥이 들어가야지. 점심밥 먹는 거잖아. 점심밥 먹는 거잖아. 근데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침 먹는다, 점심 먹는다, 저녁 이렇게 표현하지.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표현한다는 거야. 점심을 먹어요. 그리고 와, 그리고 쉬다. 못쭉 잠시 쉬어요. 베트남은 열대 국가이기 때문에 이 점심시간이 조금 길어요. 상대적으로 아침에 일찍 시작하고, 덥기 전에 일찍 시작하고 점심때 식사를 하고 잠깐 쉬는 시간을 갖습니다. 자, 그 후에 짜오 저는요 헙 공부해요. 뜨 A, then B. 이제 오후 2시부터가 되겠지. 그리고 4시 반까지. 역시 똑같이 나왔어. 4시 반까지 공부합니다. 정중하게. 자, 그러면 부어이 또이 저녁 나절에 저녁 시간대에 짜오 너는 공부하다. 근데 이것을 지금 꼭헌 의문문으로 물어본 거지? 공부하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침에 7시 반부터 시작해서 오후에 이렇게 공부하면 넌 저녁에도 공부하냐? 이런 걸 지금 물어보는 의미인 것 같아. 그랬더니
아니요. 정중하게 부정했어. 약, 대략 5시에 짜오 제가 왜냐? 귀가합니다. 정중하게. 그러니까 저녁 때까지 학교에서 공부하는 건 아니라는 거야. 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베트남어의 특징이 어순이 단순하기 때문에 단어만 알면 나열하면 된다고 그랬죠? 이게 딱딱 맞아떨어져요. 자, 그러면 이제 문법 표현 정리해 볼게요. 뜨 A, 렌, B 이렇게 돼 있지? A부터 B까지 시간과 공간 모두 가능하다고 했어. 자, 마이는 사람 이름이야. 보통 베트남 여성 이름인데 보통 람 휘엑, 휘엑 명사 일 하다 동사 일하는 거예요. 뜨 A 1시부터 된 남서 5시까지. 자, 그런데 찌우가 나왔네. 찌우는 하루 중에 오후를 얘기하는 거예요. 오후. 그러니까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보통 일을 합니다. 이렇게. 또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이제 우리 조금 이제 벌써 교재의 6강까지 하니까 단어가 좀 많이 나와요. 그리고 그만큼 우리가 문장도 많이 쉽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어. 그만큼 단어를 많이 아니까. 자,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꼬컴 의문문으로 물어본 거지? 싸하냐 이거야. 싸는 뭔데? 거리가 먼 그런 뜻이에요. 만약에 이 꼬하고 컴이 없으면 집에서부터 학교까지 싸하다, 멀다 이런 뜻인데 이것을 지금 질문을 한 거야. 뭔가 멀어요? 자, 그 다음에 이 부호인은 시간대에 다니고 그거 다음에 아침, 오전, 정오, 낮, 지, 오후, 또의 저녁 이렇게 붙는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런 표현이 되고 이제 구체적인 시간은 어떻게 표현하냐?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몇 시, 몇 분. 이렇게 할때 숫자 나와서 1시, 10, 1시. 자, 그렇지. 오전 얘기할 때 오전 1시, 낮 12시. 그렇지. 정오, 또 오후 3시.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야. 또의 저녁 7시. 이런 식으로 쓴다는 거야. 자, 이 램은 뭔가 처음 나왔는데 밤이란 뜻이에요. 밤. 밤, 뭐, 밤. 11시, 10시. 이렇게. 그러니까 적절한 시간에 맞게 붙여서 쓰면 되는 거예요. 또, 만약에 아침 10시 10분. 그러면 10시 그리고 10분. 이렇게 쓰면 되겠지? 우리 풋 배웠잖아. 10분, 오전. 이렇게. 그러면 되겠지? 이 반이라고 하는 단어가 새로 나왔는데 역시 기본 어휘가 아니라는 거지. 이 반은 뭐냐? 낮과 밤으로 나누는 시간대의 단위야. 아까 우리는 한 나절로 나눴을 때 오전, 정오, 오후, 저녁으로 나눴을 때이 단위가 이 단위 한 단위 한 단위가 부호이야. 부호이. 그래서 오후에, 저녁에, 오전에 이렇게 할 때. 자, 그런데 우리 하루를 우리말도 그런 게 있죠. 밤낮, 밤낮으로 이런 표현 있지? 하루를 밤과 낮으로 나눌 때 어두운 시간대의 밤이 바로 램이란 말이야. 그렇지? 램. 그 다음에 낮. 밝을 동안 그 낮을 뭐라고 하느냐? 나이라고 해요. 이 나이. 이렇게 두 단어로 나눌 수 있어. 하루를. 그때의 단위가 반이야. 반. 그래서 이것은 지금 기본 어휘가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표시를 준 거야. 이것은 이제 기본 어휘이지만 이 반이 기본 어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혹시나 이렇게 나오면 물론 이걸 줄 거야. 이렇게 주석을 주지만, 아, 이 시간대의 단위구나. 라고 바로 이해하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구체적인 시간 표현을 한번 예시로 넣어봤어요. 여기 지금 부호위가 다 붙어져 있어. 렘만 우리 낮과 밤을 나눌 때 반이 단위가 되고. 자, 1시. 그렇지? 1시. 그리고 뭐니? 4고 12. 12죠? 40분 오전 이런 거야. 우리가 그냥 10까지 배웠을 때 1, 2, 3, 4, 5, 6, 7, 8, 9, 10까지 했을 때는 내려가는 성조가 있어. 그런데 20부터 20, 30, 40할 때는 성조가 없어져요. 없어져. 이런 예외 사항이 있어. 숫자. 이제 우리 뒤에 수능 따라잡기에 있는데 이그 부분은 자세하게 우리 강의 10강에서 모아서 강의하니까 그때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그다음에 12시지? 이때 이게 있지. 10이니까. 12시. 낮 12시. 정오. 그리고
오후죠? 오후 2시 반.

그리고 G는 9, 9이지, 9시 20분 저녁.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밤 12시. 이렇게 되는 거. 자, 여기 지금은 저희가 나왔어요. 절반이라고 하는 뜻이 있어. 숫자, 단위명사 저희가 쓰면 이 단위명사의 절반의 의미라고 그랬어. 자, 이게 하나가 있고 또 뜻은 같지만 쓰임이 다른 느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거야. 자, 여기 보세요. 물음표시 성조야. 이 느어는 차이가 뭐냐? 단위명사의 앞에 써. 아까 이 저희는 단위명사 뒤에 썼지? 이건 앞에 써. 이것도 의미는 절반이란 뜻이야. 단위명사의 절반. 자, 예문을 보면 확실합니다. 그 형, 그 오빠는 너희 기다려. 여기에서 기다려서 과거형 약 1시간 반을. 단위명사 뒤에 쓰였어. 시간 반을. 자, 동생 저는 샀어요. 이미 샀어. 건 근이지? 반근을 샀어요. 반근을. 됐고 이 티시 육류고기야. 그 다음에 육류고기가 결정이 되겠지. 여기에 소가 오냐 돼지가 오냐 닭이 오냐에 따라서 이게 소가 뭐 소. 소, 이 뭐가 소예요. 그래서 소고기 반근을 샀다. 이렇게 단위명사 앞에 온다고 했어. 자, 그 다음에 주어가 서술한 후에 뒤니까 이렇게 된다고 했어. 자, 이 싸우의 반대말이 찌역이야. 앞이야. 앞전. 그러니까 주어가 서술하기 전에. 자, 점은요. 동안이야. 그 내. 주어가 서술을 하는 동안에 이런 말이 된다는 거예요. 키가 나오면 절을 이끈다는 거. 자, 만약에 이것만 나와. 키가 안 붙고 이것들만 나왔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명사가 온다는 거야. 명사구, 명사. 자, 예문을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점심을 먹고 나서 나는 보통 커피를 마신다. 그렇지? 똑같이 점심을 먹고 커피를 마시는 게 나기 때문에 생략한 거야. 너, 스즘, 사용하다라는 동사야. 한자어지? 사용하지 말아라. 부정명령. 멀려. 니엔트와이. 전화. 역시 한자어에서 왔어. 점키, 뭐뭐 하는 동안. 네가 차를 운전하다라는 뜻이거든. 주어가 지금 갔기 때문에 생략한 거야. 여기는. 차를 운전하는 동안에는. 그렇지? 지옥키니까 뭐뭐하기 전에지. 왜냐? 귀가하다라고 그랬어. 귀가하기 전에 얘, 저 동생은 마이를 만났다 이런 얘기죠. 여기서 자기가 스스로 말하기 때문에 동생 저는 마이를 만났어요. 제가 집에 가기 전에. 마이는 영화를 보는데 누구와 함께? 엄마와 함께. 자, 여기에는 지금 키가 없죠? 키가 없으니까 바로 싸워놨으니까 여기에 명사가 온다는 거야. 무어 안, 우리 안 먹다지? 우리 무어가 명사로 식사, 끼니란 뜻이야. 그러니까 식사, 저녁 식사 후에 이런 말이 되는 거지. 의미는 똑같아. 후. 근데 키가 오면 주어, 동사. 주어는 같으니까 생략할 수 있고 동사가 바로 오는 경우 많이 있고. 하지만 싸우 다음에 키가 없으면 명사가 온다라는 거.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의미는 같고. 자, 그 다음에 나는 뭐뭐 해야만 해? 학교에 도착해야만 해. 오전 9시 전에. 역시 여기도 키가 없지? 그래서 명사가 바로 온 거야. 자, 동생 저는요, 무, 잠을 잤어요. 점, 역시 키가 없어. 더 이상은 시간이야. 한자어. 영화 보는 시간 동안 잠을 잤어요. 그런 의미. 키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동사가 오느냐, 아니면 명사가 오느냐, 달라진다는 거.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수능 실전 문항 볼게요. 지금 1번, 2번, 12번 세 문항은 수능 따라잡기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강의 10강에서 한 번에 할게요. 이제 3번부터. 밑줄 친 부분에 쓰임이 옳은 것만 고른 것. 자, 바로 나왔죠? 싸우 다음에는 이 람비에 일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나왔지? 그러니까 키가 나와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틀린 거야. 이 부분이. 자, 그 다음에, 자, 동생이 지 마이, 마이 언니를, 마이 누나를 만났어요. 뜨. 지금 2시, 오후 2시부터. 그렇지? 의미상 맞는 말이 되겠지. 자, 형은 오빠는 책을 읽어요. 여기에서. 점.
뭐뭐 동안, 느어 띵, 시간이지, 반 시간 동안. 오, 이것도 맞는데. 자, 지, 언니는, 누나는 도서관이, 도서관이란 뜻이에요. 트비엔이 도서관에 도착해, 이르러 오전 10시. 자, 근데 퀴가 붙었네. 퀴가 보면은 주어 서술어가 와야 된다고 그랬죠? 절이. 그런데 뭐가 왔어요? 명사가 왔지. 틀린다는 거야. 이게 없어야 돼. 그래서 이두 개가 틀렸어. 자, B, C가 되겠지?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빈칸 A, B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 자, 짜오는 학교에서 공부해. 우리 the A, 그렇지? then B였지? 구문이.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랬더니 저는요, 보통 7시 반부터 오후 4시까지 공부해요. 이런 얘기. 자, 그래서 여기 있네요. 3번이 정답. 자, 이 나머지들도 기본 어휘 안에 있는 단어들을 사용해서 상관어구를 만들었어요. 앞으로 이제 자주 나올 거니까 이제 미리 알아두면 문제를 푸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5번 볼게요. 빈칸 AB에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자, 지금은 2시 뭐야? 우리 다시 만나, 서로 몇 시에 다시 만날까? 자, 여기 지금 들어갈 거. 자, 그러면 싸우는 뒤죠? 몇 시간 후에, 그러니까 만나, 어디에서? 도서관에서. 응? 이런 얘기야. 여기 지금 들어갈 말이 뭐냐 이거야. 지금 보니까 이거 보세요. 반이죠. 반, 절반. 이거는 느어는 더. 자, 성조가 좀 달라. 이건 더란 뜻이고 이거는 절반. 자, 그 다음에 여기 쓰어 있죠. 이것도 절반이지. 다만 용법이 달랐어. 지금 단위명사 뒤에 올게 뭐예요? 쓰어이지. 절반. 2시 반인데 우리 언제 다시 만날까? 반 시간 후에. 자, 여기 보세요. 여기 있지. 느어. 느어는 단위명사 앞에 온다고 해서 절반이라고 그랬지?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이 되겠지. 4번. 명사, 단위명사 뒤에, 단위명사 앞에. 그래서 절반의 의미는 같아. 이 느어는 더라고 하는 의미. 이건 다른 의미죠. 자, 이제 6번이에요. 우리 16개의 의사소통 의사소통 문항 중에서 이렇게 빈칸이 3개 있는 것이 한 문항에 꼭 나온다고 그랬어, 형식이. 자, 볼게. 자, 리아, 뭐뭐냐? 했을 때, 지금 7시 45분이고 늦었어요. 우리 본문에 있는 거지? 자, 영화가 몇 시에 시작하지? 몇 시요? 이런 말이 되겠지? 자, 여기 들어갈 거 한번 볼까요? 아, 여기 지금 질문을 했는데 여기에 지금 7시 45분이라고 했네. 아, 그러니까 C가 오겠죠. 지금 몇 시지? 지금 7시 45분이에요. 영화 몇 시에 시작하지? 그럼 몇 시요? 라고 하는 말이 와야 되겠지? B. 8시 반. 그랬을 때, 아, 우리 틀림없이 볼수 있어. 하고, 걱정하지 마. A. 그러니까 CBA, CBA. 5번이 정답. 자, 그러면 이제 7번. 대화 내용으로 보아서 A와 B가 만나기로 한 시각이에요. 자, 이게 내일 우리 같이 이게 나보고 축구하다지? 축구하자. 그래, 몇 시에 만날까? 오후에 약간 더우니까 우리 서로 만나는데 9시, 오전, 자, 9시에요. 9시에 만나자. 응? 이렇게 돼 있지? 자, 그러니까 오전 9시에 만나는 거죠. 오전 9시에. 자, 이제 8번. 자, 대화의 내용으로 봐서 현재 시각. 몇 시에 영어가 시작하지요, 오빠? 자, 6시, 그리고 10분, 5분. 이렇게 돼 있죠? 자, 반 시간이 더 남았어. 그래서, 자, 그러면 우리 음료수를 사러 가요. 자, 지금, 6시 15분이에요. 그런데 반 시간이 더 남았다고 그랬지. 그러면 지금 몇 시예요? 5시 45분이 되겠죠. 5시 45분. 그러면 2번이 되겠죠. 2번. 자, 이제 9번, 10번. 이한 지문으로 9번과 10번을 이제 두 문항을 준 거예요. 자, 대화를 읽고 물음에 답하시죠. 오늘 너 동생이 아침을 먹었어. 그리고 뭐라고 해? 근데 거기에 대한 대답이 저는요, 6시에 아침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몇 시에 밥을 먹었어? 이런 말이 되겠지. 자, 그거 먼저 볼까? 어디에서? 누구와
무얼 하기 위해서? 몇 시에? 유력하지? 그리고 집에서, 맞아? 집에서 밥 먹은 거 맞아? 그러면 이런 대답이 오지 않겠죠? 몇 시에? 4번이 정답이겠지. 9번은 4번이고. 자, 이제 10번. 10번을 풀기 위해서 한번 계속 볼게요. 자, 찌역히니까 뭐뭐 하기 전에, 학교에 오기 전에, 너는 무엇을 하니 보통? 그랬더니, 6시 반부터 7시까지. 그렇지? The A, then B. 저는 보통 운동을 해요. 그렇지? 연습해요. 체육을. 그리고 씻어요. 목욕해요. 그 후에 공부하러 가요. 등교하는 거지? 버스를 타고. 세부시 버스야. 자, 그러면 B의 아침 일과에 해당하지 않는 거. 자, 선택지 2번부터 볼게요. 운동하고, 샤워, 목욕하고, 식사하고, 버스를 타네. 그렇지? 가방을 메고 책을 본다거나 공부한다는 말은 없어. 그렇지? 그러니까 하지 않는 거 1번이 되겠죠. 1번. 자, 이제 11번 마지막 문항. 하루 일과를 이해한 내용. 알맞은 거. 자, 나의 하루예요. 오전에 7시에 나는 운동을 해. 누구와? 엄마와. 그 후에 나는 아침을 먹어요. 누구와 함께? 온 가족과 함께. 자, 9시 반에 나는 도서관에 가서 뭐 하기 위해서? 베트남어를 공부하기 위해서. 자, 그리고 낮에 12시에 나는 누구를 만나요? 투를. 대문자로 써서 사람 이름. 그리고 그 친구와 함께 밥을 먹어. 투가 친구야. 자, 그 후에 점심을 먹고 나와 투는 무엇삼 한 단어예요. 쇼핑하러 간다는 거예요. 자, 하루 일과를 이해한 내용을 알맞지 않은 거. 도서관에 가. 했잖아. 그치? 베트남어를 공부했어? 베트남어를 공부하러 간 거야? 여기 지금 나와 있죠? 베트남어를 공부하러 간 거야. 자, 아침 식사 후에 운동을 했다. 지금 여기 운동을 했어, 엄마와. 그 후에 아침 식사를 한 거야. 지금 이게 3번이 이게 틀린 거야. 자, 4번. 친구와 함께 점심을 먹고 엄마와 함께 운동하러 갔어. 그치? 그러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3번. 자, 여기까지. 자, 우리 이제 여기까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은 교재 7과예요. 우리 교재 7과 날짜하고 요일을 미리 한번 보고 오시면, 보다 강의를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개념완성 지구과학의 서인혜입니다. 자, 이번 시간 24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에 대한 내용들 같이 공부하면서 문제풀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에 있는 내신 기초 문제부터 쉬운 문제부터 하나하나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5번 문항부터 같이 보도록 할게요. 지질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질시대에 대한 그 일반적인 내용들을 묻고 있는데요. 명왕누대는 시생누대보다 지속시간이 길다라고 했습니다. 길이를 물어보고 있는데 우리가 46억 년 전부터 대략 40억 년 전까지를 명왕누대라고 하고 시생누대는 40억 년 전부터 약 25억 년 전까지를 시생누대라고 하죠. 그러니까 명왕누대가 더 지속기간이 짧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틀린 보기 판단하면 되겠고요. 생물계의 큰 변화는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얘기지. 생물계의 큰 변화, 살다가 멸종한 생물들, 뭐 공룡이라든지 그다음에 삼엽충이 번성하다가 멸종했다. 이런 것들,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맞는 얘기고요. 가장 큰 구분 단위는 대가 아니고 누대 단위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명왕누대, 시생누대, 원생누대, 현생누대 이렇게 나눈 다음에 이제 현생누대 같은 경우는 대수준으로 세분화하는 거 했었잖아요. 요거 틀렸고 성칸브리아 시대는 요거를 포함한다라고 했는데 요 현생누대의 첫 시작이 고생대, 고생대의 첫 시작이 캄브리아기. 이거 이전이에요. 선이 먼저 선자입니다. 이거 이전 시대이기 때문에 얘는 포함되지 않아요. 얘는 포함되고요. 그쵸? 그리고 명왕누대, 시생누대, 원생누대 세 개를 합쳐가지고 성칸브리아 시대다라고 했습니다. 틀렸고 시생누대와 원생누대는 현생누대보다 지속기간이 길고 화석이 풍부하게 산출된다. 길고까진 맞아요. 그치? 둘 다 이제 현생누대보다 긴 건 맞는데 화석이 풍부하게 산출될까? 그 시대에는 살았던 생물 자체가 별로 없거든. 그래서 남아있는 그런 자료들도 별로 없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할 내용도 별로 없어요 라고 얘기했잖아요. 풍부하다고 볼 순 없습니다. 화석이 풍부하게 산출되는 거는 당연히 현생누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생누대를 좀 자세하게 대수준으로 그 다음에 기수준까지 나눠가지고 살펴봤던 거예요. 그래서 이건 틀린 보기. 정답은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6번으로 가겠습니다. 화석에 대한 설명. 화성암에서 주로 산출된다. 여러분, 화성암이 뭐지? 마그마가 굳어지는 거. 땅속 깊은 곳에 마그마가 굳어지는 거. 또는 바깥으로 분출한 용암이 굳어지는 게 화성암이에요. 근데 그 뜨거운 마그마나 용암에서 그 생물의 그 화석 흔적이 남을까? 안 남겠지. 그지? 그래서 화성암에서 주로 산출된다고 보긴 어렵고요. 퇴적암에서 주로 산출된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고. 대부분 생물체의 원래 성분이 그대로 보존된다? 그대로 보존되진 않죠. 당연히 오랜 시간이 흘렀기 때문에 화석화 과정을 거쳐가지고 보존되는 거니까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는 아닙니다. 그쵸? 생물의 발자국 등의 활동 흔적도 화석이 될 수 있다. 이런 거 뭐라 그랬지? 생은화석. 생은화석이, 요런. 화석 종류로 구분해 볼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생물의 유해가 화석화된 것을 생은화석이라고 한다. 생물의 유해 자체가 화석화된 거는 그 몸체 자체가 화석이 된 거니까 체화석이다라고 했었고요. 죽은 후에 느리게 퇴적물 속에 매몰될수록 화석으로 만들어지기 쉽다. 자, 요거는 이제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느리게 매몰된다? 그러면 매우 매우 천천히 매몰됐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러면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생물의 유해가 많이 썩어버리지 않겠어요? 그 모습이 그대로 보존이 되려면 비교적 빠른 시간 안에 매몰이 된 다음에 그냥 묻혀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흔적이 남기가 쉽지. 그러니까 느리게 매몰될수록이 아니고 빠르게 매몰될수록 남을 확률이 높습니다. 화석으로 만들어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 이렇게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초 문제 15번, 16번은 어렵지 않게 풀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17번 가보겠습니다. 자, 쉬운 문제는 좀 빨리 넘어갈게요. 자, 17번도 이거 너무 쉬운데 가와 나는 각각 무엇인지 쓰시오. 가는 어떤 화석이에요? 그냥 사진 보고 아 이게 그 화석의 모습이구나 이렇게 알면 되는데 중생대의 대표적인 표준화석인 암모나이트 화석입니다. 해양 생물이에요.
원래는 여기에 이렇게 오징어 다리 같은 거 이렇게 막 달려 있어요. 그래서 두 종류 뭐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생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단단한 부분들이 이제 화석으로 남게 된 거고요. 부드러운 부분은 이제 사라지고 그렇게 남은 모습입니다. 나의 경우는 삼엽충 모습이죠. 삼엽충은 고생대의 대표적인 표준 화석이죠. 이름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요. 가와 나의 생물이 각각 번성한 지질 시대를 쓰시오. 이거 뭐예요? 중생대. 그치? 중생대 바다에는 암모나이트. 고생대 바다에는 삼엽충이 번성했다. 그래서 표준 화석이다. 표준 화석. 그 시대를 대표하는. 굉장히 분포 면적이 넓고, 그 다음에 생존 기간은 짧고, 비교적 짧은 거죠, 사실은. 전체 지질 시대의 길이에 비교했을 때 짧다는 거고요. 그런 아이들을 우리는 표준화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술하면 되겠고요. 18번 가보겠습니다. 기후에 대한 얘기인데. 오래된 나무의 나이테를 연구한다. 오래된 나무의 나이테? 이와는 방법으로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했어요. 나이테 연구해가지고도 기후 알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나이테의 그 간격이라든지, 폭, 간격, 폭 같은 얘기죠? 어쨌든 요 폭이라든지, 뭐 개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해에 비가 많이 왔는지, 따뜻했는지, 요런 기후를 추정하는 데 사용하고요. 나이테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빙하에 포함된 공기방울 분석해서 그 공기방울의 성분이 뭐가 있는지, 지금과 같이 뭐 질소, 산소, 이산화탄소, 요런 대기 성분들 있잖아요. 걔네들이 비율이 현재와 같은지, 어떻게 다른지, 그런 것들을 통해서도 분석해가지고 기후를 어느 정도 추정할 수 있고, 꽃가루 화석을 이용해서도 알아낼 수 있습니다. 꽃가루 화석이 좀 크기가 작고, 보존이 좀잘 되는 편이래요. 그래서 이 꽃가루 화석이 뭐 침엽수인지 화렵수인지에 따라

가서 뭐 이쪽 이때는 좀 한랭했구나, 뭐좀 온난했구나 이런 것도 알수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공용화석의 분포를 조사한다. 공용화석의 분포랑 기후랑 무슨 상관이지? 공용은 어떤 기후에서도 어쨌든 살긴 살았잖아요. 이게 기후를 알려주진 않지. 그냥 공용화석의 분포? 그러면 공룡이 뭐 육지에 살았냐, 그 다음에 이 시대에 살았냐, 이거는 표준화석으로 구분하는 화석이기 때문에 이걸로 기후를 추정하기엔 좀 무리가 있죠. 4번이 좀 관련이 없네. 그 다음 5번. 석회 동굴의 석순 속에 들어있는 산소 동위 원소비를 분석한다. 요 산소 동위 원소비를 통해서 요 무거운 산소가 가벼운 산소에 비해 얼만큼 있냐를 가지고 기온이 높았는지 낮았는지를 비교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선지입니다. 정답은 4번. 공용화석으로 어떻게 기후를 알지? 요거는 틀린 설명. 거리가 먼 것으로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9번 볼게요. 자, 지질 시대에 가나다가 나와 있고 각각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중 하나이다라고 했습니다. 공룡이 번성하였고 시조새가 출현하였다. 이거 중생대지? 중생대? 특히 쥐라기인 것 같고요. 매머드가 번성하였다가 멸종하였고 여러 차례 빙하기가 존재하였다. 이거 신생대. 신생대고요. 이거는 제4기 때 설명을 나타낸 것이고, 그 다음에 최초의 척추동물인 어류가 출현하였다. 이거 고생대죠? 그 다음에 기수중까지 본다면 오르도비스기.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다. 가나다에 해당하는 지질시대 이렇게 적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 가나다 중에 말기에 현생유대 중에 가장 큰 규모의 생물 대멸종, 고생대 말기, 중생대 말기 다 생물 대멸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대를 구분하게 된 거잖아요. 그런데 가장 큰 규모의 생물 대멸종이라 함은 기존에 있던 생물들 중에 한몇 퍼센트가 사라졌는지를 가지고 가장 크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상당 부분, 전체 해양 생물의 뭐 80%, 90% 이상이 사라졌던 그 생물 대멸종이 고생대 말기에 있었어요. 그 판게아가 형성되던 시기. 가장 큰 멸종, 페름기 말의 멸종이 가장 큰 멸종으로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 일어난 지질 시대는 다 고생대 말기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 관련해서 선생님이 추가 자료로 그 생물 대멸종 5번의 멸종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지질시대 동안요, 5번의 큰 멸종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면 6의 멸종, 6번째 대멸종은 언제 오는가? 이게 이제 학자들의 또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 하나입니다. 연구하는 주제 중 하나인데, 여기 지금 현재를 기준으로 과거로 가는 거고요. 생물과의 멸종 비율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그냥 생물의 종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명과학에서 그 생물을 분류할 때 쓰는 하나의 용어인데요. 얘는 종류가, 많이, 여기 지금 A에는 뭐20% 멸종했고, 그 다음에 B는 한요 정도, 그 다음 C는 한요 정도, 요런 식으로 지금 비율을 나타낸 거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 요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A 시기가 지금 언제냐면 오르도비스기, 고생대의 오르도비스기를 나타낸 거고요. 그리고 이때가 고생대 대본기쯤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제 고생대 끝, 페름기. 그 다음에 트라이아스기 말에도 한번 대멸종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거는 백악기. 그래서 5대 페트백 이렇게 5번의 대멸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물과의 멸종 비율은 A가 B보다 높다라고 했는데 B가 제일 높지, 그치? 요때가 가장 큰 멸종이 있었던 시기고요. A와 B 사이에 최초 양서류 출현하였다, 그치? 요 사이에 양서류 번성했던 시기가 석탄기잖아요. 그래서 출현했던 시기 그 사이에 맞는 얘기고요. B와 C 사이에 히말라야 산맥이 형성되었다. 히말라야 산맥은 그 인도 대륙이 유라시아 대륙이랑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지구의 지붕이라고 불리죠. 지금도 높아지고 있는 높은 산맥인데, 요거는 신생대에 형성되었기 때문에 C 이후에 형성되었습니다. B와 C 중생대가 아니고요, 신생대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요런 식으로 고르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요 다섯 번에 대멸종이 있었다. 그 부분만 체크를 좀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문제 가볼게요. 우리 교재로 다시 가서 20번. 자, 주요 사건들 나와 있고. 속시 식물이 번성했다.

시기는 언제예요? 양치식물, 거시식물, 속시식물. 그래서 거시식물이 중생되었고 속시식물이 신생되었어요. 그쵸? 요 신생대에 번성했고 양서류가 출현했던 시기는 언제야? 이거 고생되지. 그치? 여기 지금 양서류, 그러니까 물이 있는 데서 이제 육지로 슬금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다음에 암모나이트가 번성했던 시기는 중생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겨서 실제 생물의 모습은. 근데 화석으로는 얘가 이제 안 남는 거지. 부드러운 몸체 부분은 안 남고 여기만 남은 겁니다. 바다에서 지금 수영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시대를 나눠볼 수 있습니다. 가는 신생대에 해당한다. 맞고요. 나시기의 바다에는 화폐석이 번성하였다. 화폐석은 신생대에 번성했었죠. 신생대 고진기, 신진기에 번성했던 아이기 때문에 이때 번성하였다는 요건 틀린 설명이고, 주요 사건의 발생 순서는 그 다음 마지막이 3번. 그러니까 나, 다, 가순이다. 맞네요. 정답 기억 디귿 되겠습니다. 답은 3번. 그래서 20번 문제는 3번 이렇게 체크하면 되겠고요. 21번 보겠습니다. 어느 지지시대 환경에 대한 얘기고, 빙하기가 없었대요. 그리고 거시식물이 번성했고, 대서양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제가 언제일까? 이거 중생대지. 선생님이 중생대는 빙하기 없이 온난한 기후였다. 그래서 공룡이 살던 시절은 따뜻하고 살기 좋았다. 이렇게 연상하라고 했잖아요. 빙하기가 없던 시절. 그리고 거시식물 번성했던 시절도 중생대. 그리고 대서양이 형성됐다는 얘기는 판게아가 형성이 되었다가 큰 대륙이 있다가 이제 얘가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그 남미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사이가 벌어지면서 대서양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대서양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도 중생대입니다. 이때의 표준화석은 누구지? 공룡이지. 그치? 그래서 정답 2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대서양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관련해가지고 여러분이 그 대륙 분포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보면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형성이 되지. 그리고 중생대부터 이제 트라이아스기쯤부터 이제 분리되기 시작하는데 여기 지금 한 덩어리로 있던 아이들이 분리되는 모습이거든요. 이게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남극 대륙, 호주 대륙, 인도 대륙이에요. 그리고 여기가 지금 남미, 아프리카 그쪽이거든. 근데 이게 이렇게 갈라지면서 요두 대륙이 갈라지면서 이렇게 된 거야. 여기가 지금 대서양이에요. 그쵸? 대서양. 그리고 인도 대륙은 저 밑에서 여기까지 올라왔네. 올라오다가 얘랑 꽝 부딪히면 여기서 히말라야 산맥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신생대에 와서야 이제 히말라야 산맥 생깁니다. 그래서 요런 대륙 분포의 변화도 지질시대에서 가끔 언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체크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판게아가 형성됐다가 분리되면서 갈라지면서 현재와 같은 그 세계지도의 모습을 이루었다라는 것까지 같이 챙겨가시면 좋겠고요. 우리 22번 문제에서도 그래서 대륙 분포에 대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가와 나는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중에 어느 지질시대에 서로 다른 기의 대륙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고요. 지금 보니까 일단 어느 게 먼저인 것 같아요. 가와 나 중에. 지금 나 그림에서는 얘네가 좀 많이 붙어 있고, 그치? 가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어. 그럼 일단 얘가 먼저인 것 같아. 얘가 나중이야. 그 선후 관계는 여러분 판단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지금 인도 대륙이 올라가는 중이야. 아직 부딪히진 않았어. 아직 신생대까지는 안온것 같아. 그래서 요거는 중생대에 지금 판게아가 분리되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중생대. 그래서 서로 다른 기라고 했으니까 얘는 중생대 좀 초반일 거고 얘는 좀 후반이지 않을까? 뭐그 정도의 생각 해볼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가시기의 바다에는 암모나이트가 번성하였다. 지금 중생대 바다잖아요. 중생대 바다에는 암모나이트 번성. 맞고요. 나시기 이전에 초대륙 판게아가 형성되었다. 이거보다 이전에 이거 다시 시간을 거꾸로 돌리면 얘네들 한 덩어리로 붙어 있던 판게아가 존재했겠지. 이거 맞네. 그다음 디귿. 가와 나시기의 사이에 방추층이 멸종하였다라고 했는데 조금 헷갈릴 수 있겠어요. 두 시기 사이라고 했어. 근데 방추층이 멸종한 건 언제예요? 고생대 말기. 페름기지. 페름기 생물 대멸종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판게아가 형성됐던 시기가 고생대 말이거든요. 그 이후가 지금 나야. 근데 가와 나 사이라고 있으니까 이건 틀린 선지입니다. 이게 조금 시기적으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 출제자의 의도는 이게 중생대라는 걸 일단 찾았냐. 중생대 서로 다른 기라고 했으니까 트즈백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추춘은 그 이전에 멸종했기 때문에 사이라고 얘기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정답 기억 니. 답은 3번. 이렇게 고르면 되겠습니다. 이 문제 좀 실수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의해서 푸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 문제 가보겠습니다. 자, 7번 문제고요. 네, 실력 향상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금 가는 지질 단면의 일부가 나와 있고요. 나는 방사성 동위원소 X의 붕괴곡선이다 라고 했고, 화성은 P와 Q에 포함되어 있는 X의 양은 각각 P의 경우는 50% 포함이 되어 있고, Q는 25% 포함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얘가 더 나이가 많겠구나라는 것도 추정해 볼수 있고요. 상대 연령으로 봤을 때도 Q가 먼저고 P가 나중이죠. 그렇게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 값을 알기 때문에 우린 절대 연령도 계산할 수 있어요. X의 함량이 반으로 줄어드는 데 걸리는 시간이 지금 7천만 년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반감기가 7천만 년이라는 뜻이고요. 그러면 P의 나이가 얼마라는 얘기야? 얘의 나이가 즉 7천만 년이란 뜻이고요. 그 다음에 Q의 나이는 반감기가 두번 지났기 때문에 약 1.4억 년 전에 형성된 게 Q일 것이다. 요렇게 우리가 절대 연령을 계산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기 기억 볼게요. 셰일층에서 화폐석 화석이 산출될 수 있다라고 있어요. 셰일층이 지금 여기거든요. 셰일층은 Q가 관입하고, 그 다음에 부정합 하나 나타나죠. 그리고 나서 셰일이 퇴적된 다음에, 그 다음에 P가 관입을 했단 말이지. 즉, Q와 셰일층, P, 요렇게 상대 연령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시기 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때가 어느 시대인지를 판단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이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의 절대 연령을 알아야 된다라고 했던 거예요. 5.4억 년. 2.5억 년, 6,600만 년. 그래서 이때가 고생대, 이때가 중생대, 이때가 신생대다. 그러면 1.4억 년 전에서 7천만 년전 사이면 어디쯤이겠어요? 여기겠지. 중생대겠네. 그치? 그러면 중생대에는 화석이 산출될 수 있다. 화폐석은 신생대의 표준화석입니다. 중생대에는 번성하지 않았어요. 그쵸? 그래서 기억은 틀린 복이다. 이렇게 찾으면 되고요. 화성암에 포함된 X 함량분의 X의 자원소의 함량은 Q가 P의 3배이다라고 했어요. 화성암에 포함된 X 함량 Q 같은 경우는 지금 남아있는 모원소의 양이 25%래매. 그러면 자원소는 얼마라는 얘기야? 여기가 25면 75라는 얘기지. 그치? 그러면 Q는 요거분의 요 값이 지금 3인 상황이고, 그 다음에 P는 50이지. 그러면 자원소의 함량도 50이지. 그러면 얘가 50이면 여기도 50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1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Q가 P의 3배이다. 맞는 얘기지. 그치? 이 지역은 최소 2회 이상 수면 위로 노출된 적이 있다라고 했는데, 부정한 면의 개수를 보면 됩니다. 부정한 면이 지금 여기 하나 보이고, 여기 하나 보이고, 지표에 드러나 있어요. 선생님 뭐라 그랬지? 부정한 면의 개수에다가 지표로 드러나 있으면, 2 플러스 1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최소 3번. 3번은 윤기에서 노출됐단 얘기거든. 그치? 그러니까 최소 2회 이상이 아니고 3회라고 해줘야 됩니다. 3회 이상. 왜냐면 여기가 지금 지표면이니까 잔디랑 지금 나무 나타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육지가 드러나, 그러니까 해수면 밖으로 드러난 상황이니까 마지막에 윤기 한번더 있었던 거예요. 얘가 퇴적될 때는 해수면 아래에서 퇴적이 되다가 올라온 거야. 그렇기 때문에 한번더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건 틀린 복입니다. 정답은 니은. 답은 2번. 그래서 이런 문제의 그 전형적인 형태의 상대 연령, 절대 연령, 그리고 화석까지 3종 세트로 다 출제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내신에서도 이런 형태의 문제 무조건 나올 거예요. 굉장히 많은 확률로 나오는 빈출 유형입니다. 이 문제 잘 풀어뒀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넘어가 볼게요. 우리 13번 문제로 가보겠습니다. 자, 지질

시대의 그 상대적인 길이를 확인해 볼수 있는 그림 자료가 있고요. 성칸브리아 시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로 나눠서 상대적인 넓이로 나타낸 것이다. 제일 긴게 성칸브리아 시대겠지. 요게. 그죠? 그 다음에 고, 중, 신중에서는 고생대가 제일 길고요. 그 다음이 중생대고요. 제일 짧은 게 신생대입니다. 그냥 순서대로예요. 순서대로. 과거, 고생대일수록 길어요. 과거로 갈수록 길어. AN에 고진기와 신진기가 포함된다. 신생대에는 두 시기가 포함됩니다. 지질시대의 지속기간은 B가 C보다 길다라고 있어요. C가 더 길어요. 고생대가 더 길어요. D는 전체 지질시대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사실 요선지는 선생님은 썩 마음에 들진 않았는데, 90% 이상? 88%래요. 그래서 틀린 보기였습니다. 사실 88%나 90%나 그냥 상당 부분 차지한다, 라는 의미로만 알아도 선생님 충분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뭐 내신이라면 이런 수치 가지고도 좀 정확하게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대비해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88%이기 때문에 90% 이하여서 틀린 선지, 정답은 기역 1번. 요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14번. 이번에는 그 화석을 구분해 보는 자료고요.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이 될수 있는 생물의 특징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추론을 해야 되는데, 가의 경우는 분포 면적이 좁고요. 개체수 많고 생존 기간 좀긴 편이고, 나의 경우는 기간은 짧아. 근데 면적도 넓고 개체수도 많아. 어떤 게 표준화석일까? 요게 표준화석이겠지. 시대를 대표하는. 그치? 그다음에 환경을 알려주는 시상화석은 가의 조건에 해당하는 화석이겠죠. 고생대 생물 중에 가의 특징이 나타나는 생물에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한 가지만 쓰시오. 고생대 생물 중에 시상화석의 대표적인 예시는 고사리 화석 들수 있겠죠. 그래서 고사리 양치식물의 대표적인 예시이기 때문에 뭐 고사리 정도 적으면 되겠고. 왜한 가지만 쓰라 그러지? 보통 내신에서는 항상 이런 조건이 붙죠. 답을 여러 개 쓸까봐. 그중에서 하나 맞는 거 걸려라 하는 마음으로 쓰는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한 가지만 이런 조건을 붙입니다. 그리고 맨 앞에 것만 채점한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럼 그 조건에 맞게 여러분 쓰는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확한 거한 가지만 써보면 뭐 고사리 요 정도 예시로 들수 있겠고요. 가와 나중에 표준화석이 될수 있는 생물의 특징은 무엇인지 쓰고, 나죠? 그 이유는 뭐예요? 생존 기간이 짧고 특정 시대에만 살았고, 그 다음에 그 시대의 표준이 돼야 되니까, 번성했던 굉장히 넓은 분포 면적에 개체수도 굉장히 많은, 그 정도는 돼야 표준화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 맥락으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14번 서술형 연습해봤고요. 15번 보겠습니다. 자, 15번. 자, 이 사진은 여러분, 이게 꽃가루 화석의 모습이에요. 이런 꽃가루 지금 굉장히 확대한 그런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나는 어느 시기에 지구 평균 기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지구 평균 기온이 뭐 이런 식으로 감소했다가 뭐 이렇게 증가했다가 그런 자료를 일부 확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를 분석하면 식생의 분포와 변화를 알수 있다. 꽃가루 화석을 분석해가지고 과거의 기후를 알아낼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기후를 알면 그 지역에 뭐 식생은 어떠했고, 뭐 어떤 변화를 가졌는지 뭐 이런 것도 추론해 볼수 있겠죠. 그런 자료가 됩니다. 기역 시기의 기후는 가를 이용해서 추정할 수 있다. 기역 시기가 지금 한요 시기인데, 2.5억 년전 이때가 이제 중생대의 시작이죠. 그러면 요 시기는 지금 고생대란 얘기거든. 근데 고생대의 기후를 꽃가루로 알수 있냐? 아니에요. 꽃가루 화석으로는 아주 맥스로 잡아봐야 신생대 정도까지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고생대는 너무 오래전이라 이거는 적절하지 않고, 꽃가루 화석 같은 경우는 수만 년에서 수십만 년전 정도까지래요. 그래서 비교적 가까운 최근에 그런 기후만 분석할 수 있다. 그런 한계가 있다고 하니까 얘를 이용해서 알아보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요거는 틀린 선지. 왜냐면 꽃가루가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변형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근거로 쓰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디귿, 니은 시기는 현재보다 대체로 온난하였다라고 했는데 지금 22도 이상이 됐어요. 근데 이 얘기는 그럼 현재 지구의 평균 기온을 어느 정도 알아야 된다는 뜻인데, 여기 좀 그래프가 좀 잘려 있어. 현재 지구의 평균 기온은 대략 15도 정도.
라고 합니다. 그래서 온실효과 잘 일어나서 요 정도 온도를

지구가 유지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때보다 좀 따뜻했다라고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맞는 보기. 기역티그 정답 되겠습니다. 답은 4번. 그래서 이 문제도 이렇게 살펴봤고요. 16번 가보겠습니다. 자, 16번은 주요 생물의 출현 시기를 순서대로 나타낸 것이다. 아마 이거 좀 어려웠을 것 같은데. 선생님이 번성 위주로 일단 공부하라고 했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출현 시기 공부해야 되는데, 출현 시기는 그 생물의 번성 시기보다 조금 앞서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살을 붙이는 과정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는데, 필석은 고생대, 카모실, 대석패 이렇게 가게 되는데, 오르도비스기에가 필석의 시대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보다 앞선 시기, 고생대 캄브리아기에 출현했고요. 그다음에 양치식물은 석탄기에 번성했잖아요. 그래서 그거보다 앞선 시기, 카모실, 대석패 할때 얘는 오르도비스기에 출현했다라고 하고, 실루리아기, 카모실, 대석패 이렇게 되잖아요. 그쵸? 실루리아기에 출현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룡이 출현한 시기는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그래서 이제 쥐라기에 번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기 기억 보면 어류는 기역으로 적절하다라고 했어. 그러면 순서상으로 봤을 때 카모실, 대석패, 트쥐백 이렇게 가는 거잖아. 그럼 이 사이에 올수 있는 게 오르도비스기인데 요때 뭐가 출현했냐? 어류가 오르도비스기에 출현한 거 맞거든요. 기역 보기 맞는 보기입니다. A 기간은 고생대에 포함된다. 그치? 이거 다 고생대입니다. B 기간에 해양에서 방추충이 번성한 시기가 있다. 요 사이가 이제 고생대 후반이 포함이 되잖아요. 그래서 고생대 후기, 석탄기, 페름기, 요때 가게 되면 방추충이 번성했기 때문에 그런 시기가 있다. 이것도 맞는 보기입니다. 기역, 니은티그 모두 정답. 5번. 그러니까 요런 문제는, 좀 어느 정도, 공부가 되고, 그다음에 살도 좀 붙여가지고 암기도 좀 어느 정도 기반이 되어야지 요 문제가 좀 풀렸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현 시기도 공부해야 된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17번 넘어가 볼게요. 자, 생물 멸종 비율이 나와 있고요. 그림은 지질 시대 어느 기간 동안 생물 과의 멸종 비율과 그다음에 대멸종 시기 A, B, C를 나타낸 것이고, 그다음에 나는 고중신 중에 어느 지질 시대 말기의 대륙 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 요거 지금 대륙 분포 보니까 지금 인도 대륙 여기 남극 근처에 붙어 있어요. 인도 대륙 지금 어디 있어요? 적도 부근에 있습니다. 더운 나라잖아요. 인도 하면 생각나는 거 무더운 날씨 생각나잖아요. 근데 여기 있었어. 과거에. 이게 언제냐? 한 덩어리 붙어 있습니다. 고생대 말기예요. 판게아입니다. 고생대 말의 판게아예요. 보기 기억. 생물 과의 멸종 비율은 A가 B보다 낮다라고 했어요. A와 B를 비교했을 때 얘가 수치가 조금 낮네. 맞고요. 나는 C 시기 이후의 대륙 분포이다라고 했어. C 시기가 지금 2억 년 전이거든요. 근데 고생대 말기가 언제야? 약 5억 4천만 년 전부터 약 2억 5천만 년 전까지. 요때가 고생대예요. 그쵸? 그다음에 요때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약 2억 5천만 년 전에서 6,600만 년 전까지가 중생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C 시기 이후가 아니고 C보다 이전 시기일 거야. 그치? 니은 틀렸고요. 나 시기의 육지에는 거시식물이 번성하였다라고 했는데 고생대에 거시식물이 번성했나? 중생대가 거시식물 번성이죠. 그래서 고, 중, 신 식물의 관점에서 흐름을 좀 이해해 보면 이때 양치식물, 거시식물, 속시식물. 그래서 진화하는 과정에 맞춰가지고 각 시대에 번성했던 식물들 이렇게 연결시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거시식물이 번성하였다? 아니, 뭐 출현 정도는 했겠지. 그치? 정답은 기역입니다. 답은 1번. 그래서 여기까지가 네, 실력 향상 문제. 모두 풀어봤고요. 오늘 풀어볼 문제가 조금 많습니다. 이제 1등급 실력 완성 문제 풀어볼 건데요. 여기 조금 어려운 문제들이 있어요. 같이 한번 볼게요. 자, 요 3번 문제도 시간이 꽤 걸리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예전 그 수능 문제를 변형한 문항으로 보여지는데, 예전 수능에서요, 요거 나올 때, 그 경우의 수 문제처럼 좀 많이 나왔었어요. 그래서 약간 그 시간을 끄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한 시간 안에 그 20문항을 풀어내야 되는 그런

다른 한 종류의 방사성 동위원소만 포함이 되어 있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P에 X가 포함이 되면 Q는 Y가 포함이 되고 P가 Y를 포함하면 Q는 X를 포함한다는 얘기예요. 경우의 수가 지금 두 가지가 나온 거예요. 되시죠? 경우의 수두 가지가 나왔어. 그 다음에 P와 Q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 함량이 각각 40%와 50% 중 서로 다른 하나래요. 또 여기서 경우의 수가 두 개가 나온 거예요. 그럼 케이스가 몇 개? 네 종류가 나오는 거야. 그네 가지의 케이스 중에 어느 게 적절한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풀어야 되는 문항이었어요. 그리고 또한 가지. 50%는 익숙한 숫자야. 근데 40%는 익숙하지가 않아. 요걸 좀 생각해야 되는데, 선생님이 방사성 동위원소 요 그래프에서, 감소하는 요 그래프에서 하나 강조했던 게 있어요. 모원소의 양이 처음 양의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이 반감기였죠? 그쵸? 반감기 한 번. 그런데 여기가 처음에는 100%였어. 근데 요 둘의 중간값이 얼마예요? 75%지. 그치? 요 75%가 되는 요 시간은 반감기의 절반보다 짧다고 했어요. 요 기억나세요? 느낌상 선생님, 이거 50%가 되는데 요만큼이 걸리면 요 중간값이면 요 가운데 아니에요? 그건 이제 직선일 때지. 근데 이건 곡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많이 감소하고 점점 기울기가 완만해진단 말이지. 그러니까 요 중간값은 얘 절반보다 짧게 걸려요. 요게 중요해. 그러니까 요 40%도 이거예요. 자, 요게 또 25%까지 되는데 반감기 두 번입니다. 25예요. 그쵸? 그러면 40%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봐봐. 이 둘의 또 중간값이 얼마야? 37.5죠. 응? 요 중간값이 37.5인데, 그거는 두 반감기의 중간값, 즉, 1.5 반감기. 이거보다 짧아요. 되세요? 근데 이거보다 큰 숫자인 40이잖아. 그러면 무조건 얘보다는 짧다는 얘기지. 이거를 활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래서 어려웠어. 선생님 봤을 때 이건 고난도 문항이었어요. 이걸 활용해야 돼. 1.5 반감기보다 짧다는 걸 이용해야 돼요. 40%가. 요걸 이용해야 됩니다. 그럼 한번 경우에서 따져볼게요. 만약에 P에 X가 있고, Q에 Y가 있다라고 해보자. Q에 Y가 있고, 그 다음에 또 경우의 수는 두 가지예요. P가 요 X가 50%면 Y는 40%야. 그치? 또는 X가 40%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Y는 50%야. 자, 일단 경우의 수두개 이렇게 따져볼게요. 그럼 나이를 한번 계산해 볼게. X가 반감기 한 번이니까 여기서 X의 반감기가 2억 년이래. 그럼 얘는 절대 연령이 2억 년이야. 그치? 그 다음에 Y가 40%라는 얘기는 Y의 반감기가 3억 년이에요. 근데 40%니까 1.5에 3을 곱하면 4.5억 년이거든? 그러니까 40%라는 얘기는 일단 반감기 한 번은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3억 년은 지났고, 그 다음에 4.5억 년보다는 안 지났을 거야. 이렇게 범위로 일단 알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X가 40%라는 얘기는 반감기 한번 지났잖아. 그러니까 2억 년보다는 나이가 많을 거고, 그 다음에 1.5 반감기, 그러니까 3억 년보다는 나이가 더 적을 거예요. Y가 50%일 때는 3억 년이겠지. 그치? 요렇게 우리가 절대 연령을 계산해 볼수 있고요. 그 다음에 P가 만약에 Y를 포함하고, 이 반대인 케이스도 있잖아. 그치?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 P가 Y를 포함하고 Q가 X를 포함한다 라고 해서 또 똑같이 가정을 해볼게요. 요게, 여기는 Y를 적자. Y가 50%. 그 다음에 X가 40%. 그 다음에 여기도 Y가 40%. 그 다음에 X가 50%. 그래서 총 경우의 수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나오는 거예요. 각 경우의 수의 절대 연령을 비교해 보면, 지금 Y가 50%니까 3억 년이지. 그 다음에 X가 40%면은 2에서 3억 년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Y가 40%면 3에서 4.5억 년이 되고, X가 50%면 2억 년이 돼요. 자, 이거 왜 했냐면, 지금 우리 저기 그래프에서 연령 계산에서 Q가 더 나이가 많게,

절대 연령이 Q가 더 나이가 많아야 돼. Q가 더 많아야 돼. 그럼 무조건 Q가 많이 나오는 케이스를 찾아야 돼요. 응? 그러면 요첫 번째 케이스 보세요. 2학년 3에서 4.5학년. 이게 해당되는 거지. 이거는 안될 수도 있고, 얘도 보세요. 얘는 3학년, 얘가 더 어리지. 얘보다 얘가 더 어리지. 다안 돼. 다안 돼. 이건 세모야. 그러니까 얘만 일단 정확하게 얘가 나이가 훨씬 차이가 지금 또 많이 나고 있잖아. 얘는 좀 겹친단 말이지. 그런데 그래프상에서 봤을 때는 명확하게 얘가 더 나이가 여기랑 여기 비교해보면 많지.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A는 중생대에 퇴적되었다라고 했는데 A는 지금 요 퇴적된 시기를 봤을 때 Q보다 나이가 더 많습니다. 그쵸? 근데 Q의 나이가 얼마였어요? Q의 나이가 지금 3학년에서 4.5학년 사이였어. 그러면 시대로 따졌을 때는 5.4학년, 2.5학년, 0.66학년. 그러니까 여기 고생대에 해당하는 거거든. 그치? 그러니까 중생대에 퇴적되었다? A가 Q보다 나이가 더 많아야 돼. 그럼 더 과거로 가야 돼. 중생대일 수는 없는 거지. Q가 고생대니까. 그죠? C와 Q의 경계에는 Q의 침식물이 존재한다라고 했는데 얘와 얘의 경계면에는 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지금 보면 얘는 퇴적암이고 퇴적암이야. 그리고 얘가 나중에 관입해가지고 굳어졌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가 더 어려요. 근데 어떻게 Q의 침식물이 존재하겠어? Q의 침식물이 존재하려면 얘가 더 나중에 생겨가지고 부정하면 생기고 뭐 그래야 되거든. 근데 이것만 보고서 이거 불연속적이니까 부정암인가? Q에 침식물이 생기고 융기가 일어나고 침식이 일어나고 그러다가 C가 다시 쌓인 건가? 그게 아니지. Q는 그냥 나중에 관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는 거고. 그치? 만약에 이게 맞으려면 Q가 나이가 더 많아야 돼. C보다. 그치? 나이가 더 많아야 이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더 적기 때문에 안 됩니다. 니은도 틀렸고. 디귿. 현재로부터 1학년 동안 화성암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 함량의 감소율은 P가 Q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지금 P에 X 포함돼 있죠? Q에는 Y가 포함됩니다. 반감기가 얘가 더 짧아요. 그 얘기는 더 짧은 시간 동안 많이 감소한다는 얘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 감소율은 얘가 더큰 거지. P가. 그치? 그러니까 P가 Q보다 크다. 이건 맞네. 반감기가 더 짧으니까. 그쵸? 2학년으로. 그래서 정답은 디귿만 정답 되겠습니다. 답은 2번. 고르시면 되겠어요. 자, 요 문제 좀 어려웠어요. 그래서 요 지금 반감기 요 그래프에서 여러분들이 잘 해석을 해야 요 40%를 잘 해석해야 하는 문제였기 때문에 조금 어려웠을 겁니다. 수학적으로 연습 여러 번 했으면 좋겠고요. 다음 문제 가볼게요. 7번. 자, 7번 문제는 이거 마찬가지로 또 출현 시기가 나와 있네요. 번성이 아니고 지금 출현 시기 나와 있고 보겠습니다. 남조류가 출현했던 시기, 우리 이거는 시생류대죠? 시생류대. 그다음에 양치식물이 출현했던 시기, 고생대 실누리학이고요. 그다음에 거시식물이 출현했던 시기, 고생대 페름기. 그래서 이제 중생대에 번성하게 되는 거고, 속시식물은 이제 중생대 말에 출현했겠지. 그래서 중생대 백악기에 출현했습니다. 척추동물은 A 기간에 출현하였다. 척추동물은 A 기간, 척추동물 최초의 척추동물이 어류잖아요. 실누리하기 이전. 고생대 카모실 대석패. 오르도비스기. 그러니까 이거 맞네. 오르도비스기. B 기간에 판기아가 분리된 시기가 있다라고 했어요. 고생대 말기에 판기아가 형성되었다가 이제 중생대에 분리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얘기네. 디귿. 삼엽충은 거시의 식물이 출현하기 이전에 멸종하였다라고 했어요. 삼엽충이 거시식물 출현하기 이전에 이때가 지금 고생대 페름기거든. 그러니까 이 이후에 페름기 말에 멸종했기 때문에 이거 좀 디테일하게 묻고 있네요. 페름기 전이냐 후냐? 페름기 마지막 그 말기에 멸종했으니까 이전이라는 표현이 좀 틀렸다. 좀 요거는 함정 같긴 하지만 어쨌든 틀린 선지. 그 정답은 기역 니은. 답은 3번. 요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8번 볼게요. 자, 요 8번 문제는 4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 변화를 나타낸 것이고요. 그다음에 빙하가 분포한 지역의 위도 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현재는 우리 빙하 어디 있어요? 북극 남극에 있잖아. 그치? 그래서 그 범위가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과거에 좀 그럼 따뜻했나 보다. 이렇게 해석해 볼수 있고.

요 시기쯤에는 약 2억 5천만 년 전쯤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시대를 나누게 되는데, 여기는 지금 남극 부근에 빙하가 많이 분포했다. 여기에 좀 대륙도 뭉쳐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겠죠. 보기 기억. A 기간의 기온 변화는 주로 빙하 시춤을 연구를 통해서 알아낸다. 이거는 여러분 지금 여기가 신생대, 여기가 중생대, 여기 고생대거든? 고생대까지는 빙하 시춤으로 알기 어려워요. 고생대는 화석을 통해서 봐야 됩니다. 빙하 시춤은 아무리 얼음 갖고 우리가 분석을 한다 해도 이먼 과거까지는 알기 어려워요. 그래서 기온 틀렸고. B 기간에는 생물 대멸종이 일어나지 않았다? 중생대 말에 생물 대멸종 있었잖아요. 물론 이게 내내 온난했으니까 기후 변화가 크지 않았으니까 멸종이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다른 외부 요인으로 멸종했잖아요. 니은 틀렸고요. 디귿, C 기간에는 빙하기가 존재하였다. 신생대 말기에 여기 지금 보면 빙하기, 간빙기 여러 번 반복되었다라고 했잖아요. 빙하기가 존재하였다. 디귿은 맞았고, 그치? 그래서 정답은 디귿만 정답. 그래서 요 그래프, 나 그래프 정도 해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요 고생대 말기에, 그리고 여기가 지금 중생대, 신생대니까 고생대 말기에 빙하가 왜 남반구에만 있었을까? 요런 생각 한번 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답 2번, 요렇게 고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 9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9번 문제. 고생대와 중생대 중에 어느 한 지질시대의 대륙 분포이다라고 했고, 이런 식으로 대륙이 분포했던 시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주요 동물군의 생존 시간을 상대적 길이로 나타낸 것이다. 기역과 니은은 각각 포유류랑 양서류 중 하나이다라고 했어요. 이거는 그 진화 계통을 알면은 여러분 좀 맞출 수 있는데, 무척수 동물이 가장 과거부터 이제 등장했던 거고, 현재까지 있는 거고, 그 다음이 어류, 그래서 파충류, 요런 순서인 거예요. 근데 생존 기간을 봤을 때 그러면 둘 중에 누가 더 길까? 양서류와 포유류 중에. 양서류가 당연히 먼저 등장했으니까 생존 기간이 더 길겠지. 그러면 얘가 포유류겠지. 그치? 그렇게 보면 되겠고요. 가는 고생대의 대륙 분포에 해당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여러분 지금 현재 지도랑 너무 다르지. 현재 지도는 이제 신생대의 분포와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중생대는 그래도 신생대의 분포가 비슷해지려고 하고 있거든. 근데 전혀 엉뚱한 지도가 나왔다. 이거일수록 이제 과거인 거예요. 고생대에 여기 좀 이렇게 뭉쳐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고생대 대륙 분포. 맞는 얘기고요. 셋 중에 고르자면. 기역은 가의 지질시대에 출현하였다라고 했어요. 양서류는 고생대에 출현하였다. 맞는 얘기죠. 니은은 양서류이다. 아니지, 포유류지. 포유류는 중생대 트라이아스기에 출현해가지고 이제 신생대에 번성했던 그런 생물이죠. 그래서 출현 시기가 조금 앞서기 때문에 얘가 지금 생존 기간이 조류보다 좀 길게 이렇게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기역, 니은. 답은 3번.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우리 지질 시대 환경과 생물에 대한 내용들 정리해 봤고요. 이 단원에서 중요한 거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 단원은 지질 시대로 구분을 먼저 해야 되고요. 특히 요 절대 연대들 외워야 될 숫자들이 좀 있죠. 그래서 선생님은 그냥 5.4억 년, 2.5억 년, 그다음에 0.66 이렇게 해서 6,600만 년 전, 요세 개의 숫자 기억하시면 되겠고, 지금 현재 교육 과정에서는 요것도 물어보긴 하죠. 25억 년 전, 그다음에 40억 년 전. 그 이전, 명왕누대는 46억 년 전부터. 지금 요 그림에는 앞에가 좀 잘려 있네요. 그래서 요 절대 연대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기후는 뭐 이런 식으로, 변화해 왔다. 중생대에는 내내 온난했다. 요 정도 보시면 되고, 각 시대별로 만들어졌던 산맥도 정리해 두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히말라야 산맥은 이때 생겼어요. 그러니까, 그 인도 대륙이 북상해가지고 적도 부근까지 오게 되면서 유라시아 대륙이랑 충돌하면서 만들어진 산맥이거든요. 그래서 그 산맥도 이제 여러분 학교 선생님들에 따라서 이제 강조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각 시대별로 만들어지는 산맥, 기후, 요런 환경들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물들. 생물들은 조금 더 디테일하게. 기수준까지. 카모실 대석패, 투지배, 고진기, 신진기, 사기까지. 그래서 번성했던 생물들 쫙 공부하고, 그 다음에 출현한 생물들도, 그 다음에, 여기 겹쳐가지고 여러분들 색깔 다르게 필기해 가면서 정리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 단어는, 요렇게 한판 정리로 복습해보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습이 중요한 단원이라고 볼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지구의 역사 단원이 끝났어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 전체 이 지구과학 교육 과정의 절반, 아마 여러분 첫 번째 중간고사 시험 범위, 1차 지필평가가 요 범위까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학교마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요 우리 공부한 범위까지 해서 이제 연습을 좀 해볼 수 있는, 중간고사 대비해 볼수 있는 그런 문항들도 풀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도 정말 수고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플러스원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플러스원은 수험생들을 위한 최고의 수능 강의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교육을 보완하고 평등 교육을 실현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EBS 플러스원은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 요령 집중도.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팽창주민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창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영어는 1등급 영어는 자인 영자 이자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의 영자 이슈는 바로 입시입니다. 아니 뭐니 뭐니 해도 너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입시잖아. 그래서 내가 입시 지도를 하면서 되게 많이 받았던 질문 하나를 정리해 주려고 해. 요즘 자유전공, 무전공 선발을 많이 한다고 하잖아요. 자, 근데 그게 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자, 자유전공, 무전공이라고 부르는 거는 예전처럼 학과를 선택해서 입학하는 게 아니라 일단 입학을 하고 그 다음에 전공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자, 되게 모집 인원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나한테 되게 기회가 될 수도 있거든요. 자, 그런데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이름이 자유전공, 무전공이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진짜 모든 학과를 다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그건 안 돼요. 자, 여기 보시면 의치약,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메디컬이라던가 선생님 되고 싶을 때 가는 사범 계열은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니까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유전공, 무전공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사실은 그 안에서도 약간씩 차이가 있거든요.

1류형이 있고 2류형이 있는데, 자, 1류형 같은 경우는 정말로 이 많은 전공 중에서 자유롭게 보다 선택이 가능하다면, 2류형 같은 경우에는 뭐 공과 계열 안에서, 인문 계열 안에서, 자연 계열 안에서 이렇게 약간은 제약을 두고 있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내가 원서를 쓸 때, 내가 쓰는 전형, 내가 쓰는 대학이 이 중에 어떤 것에 속하고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입시에 대해서도 배워봤으니까, 이제 문제풀이 하러 가볼게요. 자, 그럼 우리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몇 번부터 풀 차례였지? 24번부터 한번 다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글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목 문제는 23번 문제랑 되게 비슷하죠. 이 글의 대의를 파악하는 거야. 이 글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뭔지를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이라이트 있는 부분 특히나 집중하면서 나랑 같이 읽어볼게요. 자, 첫 번째 문장입니다. Over the past decade. 자, decade 하면 10년이잖아.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there have been major changes. 뭐가 있었답니까? Major changes.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 근데 그 변화가 어디에 있었던 거냐면 in the media landscape. 미디어 풍경, 미디어 광경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 that are impacting the traditional mass media. 자, 영향을 끼친답니다. 어디에 영향을 끼치냐면 the traditional mass media, 전통적인 매스 미디어에 영향을 끼치고요. And 그리고 또 어디에도 영향을 끼치냐면 the economic model, 자, 경제적인 모델인데 that has supported them, 그것들을 지지했었던 것이래요. 그러니까 전통적인 매스 미디어에도 영향을 끼치고 전통적인 매스 미디어를 지지하고 있었던 경제 모델에도 영향을 끼치는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 첫 번째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changes. 자, 매스미디어. 우리 매스미디어, 미디어에서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라는 것까지 챙기고 다음 문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그런데 there has been an evolution to micro marketing. 자, 무엇이 있었냐면 혁신이 있었대요. 혁신이 있었다는 건 되게 큰 변화가 있었다는 거죠. 어디에 변화가 있었냐면 to micro marketing. 자, 마이크로 하면 되게 작은이라는 뜻이거든. 마이크로 마케팅의 혁신이, 마이크로 마케팅으로의 혁신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엇을 함에 따라서 as a mass audience assembled by network television and augmented by other mass media. 자, 문장이 좀 긴데요. 자, 이거 보시면은 자, mass audience. 그러니까 대중들인데 어떤 대중들이냐면 assembled by network television. 자, 우리 TV 네트워크에 의해서 모이고 그다음에 augmented. augmented 하면은 증가되다라는 뜻이거든요. 증가가 되었대요. 뭐 때문에 증가가 되었냐면 by other mass media. 다른 미디어, TV 말고 다른 미디어, 뭐 라디오도 있고 신문도 있고 할거 아니야. 그런 미디어에 의해서 점점 더 커졌던 이런 매스 미디어를 이용하는 대중들 is fragmenting. 자, 어떠한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냐면 fragmenting 하고 있대요. fragment가 무슨 뜻이야? 이렇게 조각조각이 나다, 분열이 되다 라는 거를 fragmenting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떠한 속도로 하냐면 at an accelerating rate, 엄청나게 가속화되는 빠른 속도로 분열이 되고 있다라는 것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 볼게요. 지금 대중들이 이렇게 있었어. 대중들이 뭐 TV도 보고 라디오도 보고 뉴스페이퍼도 보고 하면서 대중들이 점점 커졌어. 자, 그런데 지금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야. 어떤 식으로 변화가 일어나? Fragmenting 한대요. 자, 이것들이 이렇게 쪼개지는 거예요. 대중들이 그 잘게 마이크로하게 쪼개지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변화의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자, 그러면 다음으로 가볼게요. 자, viewing audiences are moving from traditional broadcast networks to more narrowly targeted programs on cable networks as well as to other forms of entertainment. 자, 그러면 지금 이 viewing audiences, 시청을 하는 대중들을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시청을 하는 대중들은 are moving, 지금 옮겨가고 있대요. 근데 어떻게 옮겨가냐면 from, 그리고
to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from A to B라고 하면 A에서 B로 옮겨가는 거잖아. 그래서 원래는 from traditional broadcasting network. 자, 이런 전통적인 broadcast networks. 자, 방송국. 그냥 우리가 TV를 틀었을 때 나오는 그 공중파 방송국 이런 거를 상상하면 될 것 같은데 K로 시작하는 방송국도 있고 M으로 시작하는 방송국, S로 시작하는 방송국 이런 거 있잖아. 자, 거기에서 이제는 무엇으로 옮겨가냐면 more narrowly targeted programs, 더 작게 타겟팅이 된 프로그램으로 옮겨간다라는 거야. 어디에서? On cable networks, cable.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as to other forms of entertainment, 다른 종류의 오락거리들. 예를 들어서 DVD라던가, 자, VOD라던가, 인터넷이라던가, 비디오 게임스라던가 등등등등 예시의 나열이지. 자, 그러니까 자 예전에는 자 그냥 하나에 몇 개 안 되는 채널들을 그냥 봤다면 자 요즘은 어떤 케이블 채널 보면은 영화만 나오기도 하고 어떤 케이블 채널 보면은 스포츠만 나오기도 하고 막 되게 이 시청자들의 취향을 반영한 여러 가지 형태의 비디오들이 있잖아. 그런 것들이 케이블에서 구현이 되기도 하고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DVD나 VOD나 비디오 게임이나 이런 식으로 훨씬 더 타겟이 정교하게 되어서 나타나고 있다. 그것으로 이 독자들이 아니죠. 시청자들이 옮겨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the internet, 인터넷은요, is rapidly coming of age. 자, come of age라고 하면은 성숙하다라는 뜻인데 성숙해지고 있어요. 무엇으로서? As an important advertising medium. 중요한 홍보의 매개로서 지금 성숙해지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인터넷이 뭐 다들 예상했겠지만 인터넷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홍보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 자, 근데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냐면 with online versions of nearly every television station, newspaper and magazine in the country. 자, 우리 나라에 있는 자, 모든 TV 방송국이라던가 뉴스페이퍼이라던가 아니면 잡지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어떻게 나오냐면 온라인 버전으로 나오거든. 자, TV에서 하는 프로그램을 꼭 TV로만 볼 수 있는 게 아니죠. 인터넷으로 볼 수 있잖아요. 신문 기사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다 온라인 버전이 생기면서 지금 뭐가 엄청나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인터넷이 아주 중요한 홍보 매체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 라고 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파트 보겠습니다. The web offers marketers tremendous opportunities. 자, 여기에서 이 웹, 인터넷이라는 것은 제공을 한대요. 누구에게? 마케터들에게. 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을 한대. 뭐를 제공을 하냐면 tremendous opportunities. 엄청난 기회를 제공을 한다라는 거야. 자, 뭐에 대해서? For targeting based on numerous dimensions. 자, 타겟팅을 할 수 있는 엄청난 기회를 제공한다는 거야. 나는 20대 여성에게 이 물건을 팔고 싶어. 나는 50대 남성에게 이 물건을 팔고 싶어.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타겟층이 있을 텐데 그걸 타겟팅을 잘 할 수 있는 기회를 웹이 제공을 해주더라라는 거죠. Based on numerous dimensions. 여러 가지 요소들을 고려를 해서. 여러 가지 차원들을 고려를 해서. 그래서 the crude banners and pop-up ads. 자, crude라고 하면은 좀 조잡한 이런 거거든요. 그 배너 광고들. 인터넷 뉴스 같은 거 보면 옆에 이렇게 배너들 있는 거 막 되게 안 예쁜 배너들 있는 거 본 적 있죠? 그런 배너들이나 아니면 팝업 ads. 자, 이런 광고 팝업으로 빵 뜨는 거 어디 처음에 클릭했을 때 그런 것들은 that initially defined internet. 자, 처음에 인터넷 광고라는 것을 인터넷 advertising까지 하고 끊을게요. 자, 인터넷 광고를 처음에 정의했던 것인데 그것이 are 이제 어떻게 하고 있냐면 giving way to 하고 있답니다. 자, give way to, 길을 내어준다라는 것은 다시 말해서 이제 바뀌고 있다라는 거야. 무엇으로 바뀌고 있냐면 more refined formats, 더 refined, 더 이렇게 정제되어 있는 포맷으로요. 세련된 포맷으로. 예를 들어서 such as paid search,
유료 검색 광고라던가 Which is the fastest growing form of online advertising? 자, 그것은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광고의 형태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리 이 글의 제목을 골라보는 게 되겠어요. 자 우리 이 글의 포인트가 뭔것 같아요? 일단 미디어, 매스미디어를 소비하는 대중들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죠. 어떻게 됐어요? 옛날에 똑같은 거다 봤는데 그게 다 조각조각 fragmented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인터넷 등을 통해서 광고를 할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게이 글에서 하고 싶은 얘기잖아. 자, 그러면 우리 그거를 잘 담고 있는 선택지가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보겠습니다. The risks of targeting the wrong audience in marketing이라고 합니다. 자, risk래요. 위험이랍니다. 자, 어떤 위험이냐면 targeting the wrong audience, 잘못된 대중을 선택했을 때의 리스크, 위험성, 마케팅에 있어서. 자, 내가 얼마나 잘 타겟을 잘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아니었잖아요. 1번 아니고요. 자, 2번 볼게요. How divided audiences. 자, 어떻게 이렇게 분열되어 있는, 그러니까 나뉘어져 있는 대중이 are reshaping online advertising. 자, 이 온라인 광고를 어떻게 reshaping하는가, 다시 만드는가, 바꾸는가라는 내용 어때요? 이거지. 정답 2번 이렇게 고를 수 있겠습니다. 자, 3번도 볼게요. Social media marketing trends. 자, social media의 마케팅 트렌드. What's hot and what's not. 자, 어떤 게 핫하고 어떤 게 핫하지 않은가. 그런 거 아니었고요. Social media랑 상관없었어요. 4번. Marketing strategies for competing in the global economy라고 합니다. 자, marketing strategies, 전략들. 뭐까진 좋은데, 뭐에 있어서? 세계 경제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필요한 뭐 전략들? 어떻게 하면 잘 경쟁을 할수 있는가? 글로벌 이코노미 이런 거랑은 상관이 없고요. 자, 5번 볼게요. From traditional to online media. 전통에서 온라인 미디어로. 여기까진 괜찮다? 근데 뒤에 보면은 easier access to information. 정보에의 쉬운 접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정보에 어떻게 더 쉽게 접근하냐랑은 상관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답 2번이구나. 이렇게 풀어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제 이렇게 풀어봤고요. 자, 다음은 25번. 우리 가볍게 풀어볼 수 있는 문제죠. 도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실전에서는 도표 문제 딱 만났을 때, 자, 이거 맨 처음에 나오는 설명들, 요첫 번째 문장, 1번이 나오기 전까지의 문장을 그렇게 열심히 읽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쓱 하고 보시면 되고요. 자, 바로 1번부터 읽기 시작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빠르게 해석하고 넘어갈게요. The graph above, 위에 있는 그래프는 shows, 보여줍니다. 무엇을? The global average and the life satisfaction scores of the top and bottom countries on a scale of 0 to 10 for the years of 2022 to 2024이라고 합니다. 자, 위에 있는 것은 세계 평균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the life satisfaction score, 삶의 만족도 점수를 보여준다라고 해요. 탑에서 마름까지. 자, 0점에서 10점의 스케일로 보여주고 있고요. 2022년에서 2024년까지의 자료를 보고 보여주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볼게요. The four countries with the highest life satisfaction. 자, 4개의 country인데 가장 높은 삶의 만족도 점수를 보여주는 국가는 무엇이었냐면 were Finland, Denmark, Iceland, and Sweden. 요 4개의 국가였대요. 핀란드, 덴마크, 아이슬란드, 스웨덴 맞죠? 그리고 그것은 all in the 7-point range. 몇 점대? 7점대의 점수를 기록을 했더라라고 합니다. 다 7점대인 것도 맞아요. 그러니까 1번 선택지는 맞는 선택지라고 보시면 되죠. 자, 2번 볼게요. 핀란드는요, recorded the highest life satisfaction score. 자, 핀란드가 the highest래요. 가장 높은 점수를 기록을 했답니다. 맞죠? 그리고 덴마크랑 아이슬란드가 followed closely behind, 바로 뒤에 밀접하게 쫓아갔대요. 바로 뒤에 덴마크랑 아이슬란드가 있는 게 맞고요. Time for second place, 공동 2위였습니다. 7.5점으로. 맞죠? 7.5점?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보죠. The four countries, 네 개의 국가인데 with the lowest scores, 가장 낮은 네 개의 국가는 말라위, 레바논, 시에라리온 그리고 아프가니스탄이었습니다. 네 개의 국가 일치하고요. 그 다음에 그것은 below the global average, 세계 평균인 5.3보다 아래에 있었습니다라는 것도 맞아요.

자, 그 다음에 ranging from 1.4 to 3.3. 1.4에서 3.3의 range를 보였습니다. 맞죠? 3번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자, 4번 보겠습니다. The Afghans reported the lowest life satisfaction. 자, 아프가니스탄이 가장 낮았대요. 1.4로 가장 낮았죠. With a score that was less than half. 자, 그것은 시에라리온의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시에라리온이 얼마야? 3.0인데 절반도 되지 않았던 것도 맞고요. 근데 그 시에라리온은 second lowest score 이래요. 밑에서 두 번째랍니다. 어? 이것도? 맞네요. 그러면 정답 5번이겠죠? 5번 한번 볼게요. 자, the gap이랍니다. gap이 뭐야? 차이. 차이잖아요. 그래서 뭐랑 뭐의 차이냐면은 highest life satisfaction 그리고 one with the lowest 가장 높은 거랑 가장 낮은 것의 차이가 exceeded 7 points 7포인트가 넘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 얘 빼기 이게 7.7 빼기 1.4가 7이 넘지는 않잖아요. 이 부분이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 5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맞아야 되는 문제다. 알았지? 좋아요. 자, 그 다음에 26번도 가보겠습니다. 자, 26번 같은 경우에는요. 요거 일치하지 않는 거 고르는 거잖아. 야, 어떻게 생겼어? 보면은 이렇게 한국어로 해석이 다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해석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내용이 어딨지? 하고 앞으로 가고 이 내용이 어딨지? 하고 앞으로 가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푸는 게 가장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봅시다. 3살 때 서핑을 배우기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처음부터 한번 보죠. 자, 이 사람은요. 태어났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냐면 하와이, 카우아이에서 태어났고요. 1990년에 태어났습니다. 다른 두 명의 오빠와 함께. 자, 그런데 she learned to surf at the age of 3. 여기 나오네. 그녀는 뭐를 배우기 시작을 했냐면 서핑하는 걸 배우기 시작을 했답니다. 근데 몇 살에? 그지? 3살에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1번 선택지. 맞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체크하고. 자, 그럼 2번 볼게요. 13살에 전국선수권대회에서 2위를 차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자, 이거를 서핑을 8살에 시작을 했는데 컴페티션에서 그러니까 경쟁대회 8살부터 나가기 시작을 한 거죠. 자, 그리고 at the age of 13, 13살이 되었을 때 2위를 했습니다. 어디에서? Open Women's Division of the National Scholastic Surfing Association. 이런 거 다 읽고 있으면 안 되지. 그냥 어떤 대회에서 2등을 차지를 했구나. 아, 맞구나. 라고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상어의 공격을 받아서 왼팔을 잃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어디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that same year, however. 그러나 그 해. She lost her left arm. 뭐를 잃었어요? 왼쪽 발을 잃었습니다. After being attacked by a shark. 뭐 때문에? 상어의 공격을 받은 이후로 왼팔을 잃었습니다. 라는 얘기가 여기 나오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선택지구나. 3번 맞고요. 자, 그러면 4번으로 가보죠. 4번 뭐래요? 사고 이후 처음 출전한 주요 대회에서 우승했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 봅시다. Despite the trauma and major injury. 자, 뭐에도 불구하고 트라우마. 상어한테 공격을 받아서 왼팔을 잃었으니까 당연히 트라우마가 있을 거 아닙니까? 트라우마 그리고 엄청난 부상에도 불구하고 해밀턴은요 was determined to continue surfing. 뭐를 하기로 결정을 했냐면 계속해서 서핑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only 26 days after the shark attack. 자, 26일밖에 지나지 않았을 때 공격을 받은 후에 she courageously 아주 용감하게도 뭐를 했냐면 got back on her board. 자, 보드로 다시 돌아왔고요. Soon afterward, 그 후에 해밀턴은 return to competition, 대회에 다시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to the amazement of many,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2004년 1월에 she placed 5th in her first major competition. 그녀가 몇 등을 했대요? 5등을 했다라고 하죠. 처음으로 나간 주요 대회에서요. 아, 그러면 여기 봐봐. 아이고. 사고 이후 출전한 주요 대회에서 우승을 한 게 아니라 5위를 차지했다라고 하니까
4번이 일치하지 않는 선택지가 되겠네요. 자, 5번 한번 볼게요. 상어의 공격과 서핑에 대한 결의를 담은 책을 출간했다라고 하는데, 자, 나머지 내용을 보시면, 자, 여기에서 5위를 차지를 했고, 이 문장 봅시다. 2004년에 she received the ESPY Award for Best Comeback Athlete. 자, 이런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release her book, 뭐래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책의 이름은 Soul Surfer라는 것이었고요. 그거는 그녀의 공격당했던 스토리, 그리고 determination, 결의에 대한 것이었어요. 뭐를 하기로? 서핑을 계속하기로. against all odds 라고 하면은 이 모든 역경에도 불구하고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5번 선택지도 여기에 등장을 한 걸 볼 수가 있죠. 정답 4번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27번, 28번. 아마도 가장 쉬운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이번 파이널 교재에 실려있는 요 두 개의 문제는요, 사실은 실전보다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게 나왔어요. 실전보다 조금 더 텍스트가 많아가지고, 여러분들 너무 방심하지 말라고, 너 그냥, 이런 문제는 그냥 껌이지 라고 하지 말라고, 조금 더 난이도 있게 출제를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자, 요거 일치하지 않는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그냥 쭉 읽고 마지막에 체크 해볼게요. 자, if you love animals and would like to make a meaningful difference. 자, 동물을 사랑하신다면, 그리고 어떠한 의미 있는 차이를 그들의 삶에서 만들어내고 싶으시다면, we invite you to volunteer with our team of dedicated employees. 자, 당신을 초대를 합니다. 뭐를 하도록? To volunteer. 뭐를 하도록 초대를 한대요? Volunteer. 그치? 봉사를 하도록 초대를 합니다. 우리의 팀과 이렇게 헌신적인 직원들과 함께 volunteer를 하도록 초대를 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the solo volunteers must be adults aged 18 or older. 자, 혼자서 volunteer를 하려면 18세 이상이어야 되고요. 나이 제한이 있어요. 두 번째, junior volunteer teams. 주니어. 그러니까 청소년 얘기하는 거겠죠. 청소년들은 consists of one parent. 자, 한 명의 부모님 또는 법적인 보호자가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one teen between the ages of 13 and 17. 13세 그리고 17세 사이의 청소년 한 명과 팀을 이뤄야 합니다.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한번 잠깐만 볼까?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청소년은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 한 명을 동반해야 한다라는 선택지가 맞는 선택지라고 볼 수가 있죠. 자, 두 번째. All volunteers are required to attend an orientation and commit to a minimum of 4 hours of volunteering per month.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매달 최소 4시간의 자원봉사를 해야 된다. 이게 2번 선택지인데, 보시면, 자, 모든 자원봉사자는 오리엔테이션에 참석을 해야 되고, a minimum of 4 hours of volunteering per month. 여기 있네. 한 달에 몇 시간? 4시간의 봉사활동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라는 내용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보시면, 자원봉사자 오리엔테이션은 사전 등록이 필요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 보시면, advance registration. 뭐요? 뭐? 사전 등록.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냥 오는 거는 허용되지 않아요. 라고 하니까 이것도 맞는 거지? 네, 그리고요. 다음 볼게요. 자, 오리엔테이션 날짜는 등록 후 바꿀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once registration is completed. 자, 이게 등록이 완료가 되면 취소할 수 없고요. 그 다음에 transfer to another orientation date도 안 돼요. 날짜를 바꾸는 것도 안 됩니다. 라고 할 수 있네요. 그러니까 4번도 맞는 거지.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자, 오리엔테이션 등록은 매월 1일에 마감이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 registration이 opens on the first day. 첫날에, 각각의 매달의 첫날에 오픈이 되고요. 그 다음에 and remains open until the class is full. 클래스가 완전 다 찰 때까지 계속 열려 있다. 마감이 되는 게 아니라 그날 열리는 거네요. 그러니까 정답 몇 번? 5번. 일치하지 않는 것 5번이다. 이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어? 좋아요. 자, 이제 28번으로 가보죠. 안내문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일치하는 것. 요거 항상 주의해야 되죠.
7번은 일치하지 않는 거고 28번은 일치하는 거 골라야 되는 거 알죠? 네, 이거 볼게요. 자, 그러면 1번 대학생은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봅시다. Cooking without fire at Northfield 라는 것이고 불 없이 요리하는 그런 프로그램인가 봐요. 자, 그래서 이 혁신적인 쿠킹 컴페티션 프로그램은 참여자들로 하여금 그들의 culinary skills, 요리 스킬을 보여주게 합니다. 뭐를 사용해서? 불을 사용하지 않고요. without이니까. 그리고 다른 열을 사용하지 않고 라고 하는 거고 자 이것은 모든 Northfield University students한테 열려 있습니다. 라고 했어. 대학생은 누구나가 아니라 이 대학교 학생들만 참여할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1번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볼게요. 자, 대회에 필요한 모든 원재료와 장비는 행사 운영진이 제공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저희 보시면 행사 운영진이 제공을 한다. 뭐를? 원재료, 장비. 이 내용 어디 있는지 봅시다. 자, 각각의 팀은 최대 2명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참여자들은 bring their own raw ingredients and equipment. 자기의 원재료랑 장비를 가지고 와야 한다. 라고 하네요. 운영진이 제공해 주는 게 아니라 스스로 가지고 와야 된다. 라고 했으니까 2번도 일치하지 않는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3번. 요리에 사용할 채소와 과일은 미리 손질해 와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자, pre-cut vegetables. 미리 손질해 놓는 거. 손질한 채소. 그리고 fruits. 과일은 are not allowed. 뭐래요? 허락이 되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미리 해와야 된다는 틀린 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볼게요. 자, each team will have a maximum of one hour for the cooking session. 자, 최대 1시간 동안 요리를 할 수 있고요. At least 2 dishes. 최소한 2개의 요리를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자, by the end of 1 hour time limit. 한 시간의 시간 제한 안에 두 개의 요리를 플레이팅을 해야 돼요. 볼까요? 한 시간 안에 최소 두 가지 요리를 완성해야 한다. 아, 드디어 맞는 거 나왔네. 정답 4번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participants may use only one electric appliance. 자, 마지막으로 보시면은 자, 한 개의 전기 장치만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여러 개를 사용하는 것은 will result in disqualification, 실격이 된다라고 하는데 5번 선택지 보시면 기구를 사용할 수 없다는 아니죠. 한 개를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정답은 4번 이렇게 고르면 된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문제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자, 29번 영자 시크릿픽입니다. 어법도 해석을 해라. 이 문제 들어가기 전에 이 얘기를 꼭 해야겠어요. 자, 29번 무슨 유형의 문제지? 어법 문제잖아요. 자, 어법 문제 옛날에는 그냥 기술적으로 풀어내기가 가능했어요. 그냥 문장만 딱딱딱딱 보고 해석 안 하고 아 얘가 틀렸네 하는 게 가능했다. 근데 요즘 평가원 문제는 점점 그걸 못하게 하려고 가진 애를 쓰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것이냐? 똑같이 해석을 해야 돼요. 해석을 하면서 내용상 흐름을 보면서 어법적으로 틀린 것을 확인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뭔 말이냐? 자, 우리 기출문제 보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2024학년도 6월에 출제되었던 문제고 아주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입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자, 학생들이 아무런 단서 없이 기억나는 것을 최대한 떠올려야 하는 자유회상시험이라는 것은 자, 영어 보지 말고 지금 한국어만 볼게. 자, 이런 시험은 학생들에게 기억해야 할 것에 대해서 힌트가 주어지는 단서회상 시험보다라는 내용으로 이어졌어요. 자, 그러면 이 글을 읽었다면, 전체적인 맥락을 읽었다면 우리는 이 부분에 들어갈 단어가 힌트를 주는이 아니라 힌트를 받는 단서 시험이라고 해석할 수 있었어야 됐어, 그때. 당연히 지금 못하지. 왜냐면 지금 전체 글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근데 이런 부분이 있었어. 그러면 그 상황에서 이 문제를 제대로 해석해낸 사람은 여기가 능동자리가 아닌데? 수동이 와야지 문법적으로 맞는데? 라는 걸 판단할 수 있었어야 됐고 그래서 정답이 2번이고
비기분으로 바꾸어줘야지 올바른 문장이다 라고 판단할 필요가 있었어요.

엄청나게 많이 들렸어. 왜냐하면 이런 게 훈련이 잘안 되어 있었거든요. 정확한 의미 해석이 되어야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그러한 트렌드가 요즘 보이고 있다. 자, 그러면 오늘 풀이 29번 문제가 그런 평가원의 트렌드, 영자의 시크릿픽을 잘 드러내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냥 기술적으로 푸는 것도 필요하지만 해석을 잘 하면서 뭐가 이상한지를 찾아내는 연습을 지금부터 같이 해볼게요. 봅시다. 자, in many cases로 시작을 합니다. 자, 많은 경우에 있어서 the nature of processes leading to order in space and time is evident라고 해요. 자, 많은 경우에 있어서 the nature of processes. 자, 어떤 과정의 본질이라는 거야. 근데 그 과정이라는 건 어떤 과정이냐면 leading to. 자, 이어진답니다. 질서로 어디에서 시간과 공간에서 질서로 이어지는 이 과정의 본질이라는 것은 is evident, 명백합니다라는 문장이에요.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자, leading의 밑줄이 쳐져 있었어요. 자, 얘는 뭐예요? 얘는 현재 분사죠. 이 문장의 분석이 아니라 분사. 그쵸? 자, 이 문장의 구조를 분석을 해보면은 the nature 이 주어고 자, nature인데 processes, nature of processes인데 시공간의 질서로 이어지는 그러한 process nature는 명백합니다라고 할 수가 있어. 그래서 이 문장의 동사가 is이기 때문에 이 leading 부분은 준동사가 들어가야 되고 이어지는 이라는 의미에서 현재 분사가 오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a planet, 자, 행성, 얘는 might be formed from small rocks by the following process. 자, 이 행성은요, 어떻게 되냐면은 형성이 될수 있어요. 작은 돌들로부터 이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라고 해. 자, 지금 어떤 행성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글인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자, two rocks collide by chance. 자, 두 개의 바위가 collide. 자, 이렇게 충돌을 해요. 우연히. 그러면 under the heat of the impact. 자, 그 충돌을 하면서 생긴 열 때문에 they melt together. 그들은 녹아버립니다. 자, 지금 어떤 행성, 바위가 하나 있고요. 또 바위가 하나 있어요. 근데 얘네 둘이 충돌을 했네? 그러면 충돌을 하면서 엄청나게 큰 열이 발생하는 거야. 그래서 요두 개가 합쳐지는 거죠. 이렇게 하나의 바위로 합쳐지는 겁니다. Then another rock collides with the newly formed bigger one. 자, 그러고 나면은 또 다른 바위가 어떻게 되냐면 collides 또 충돌을 해요. With the 새롭게 형성된 더큰 바위와 함께라고 해요. 자, 그러면 자, 여기에 있는데 또 다른 바위가 이렇게 와가지고 충돌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2번 볼게요. 2번, 원의 밑줄을 쳐 있는데, 자, 이것도요, 대명사예요. 자, 대명사의 밑줄이 쳐져 있으면 우리는 뭐를 판단을 해야 되냐면, 이 대명사가 가리키는 대상이 뭔지 찾아야 돼요. 가리키는 대상이 단수인지 복수인지를 찾아서, 단수라면 단수대명사, 복수라면 복수 대명사를 사용하는 게 필요하단 말이야. 자, 그러면, 자, 얘 볼게요. 자, 원이 가리키는 거는 뭡니까? rock, rock이죠. 자, 더큰 바위와 새로운 바위가 충돌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 자, 바위를 가리키기 때문에, 자, 이것은 단수죠. 단수니까, 원이 제대로 쓰였구나라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자, 중요한 거라서 다시 한번 짚고 갈게요. 자, 영자의 퀵 체크입니다. 자, 우리 어법 문제에서 뭐가 보이면? 대명사가 보이면 이 대명사가 원래 대신하고 있는 명사에 뭐를 확인해야 된다? 그게 이것인지 이것인지 확인을 해야 된다. 입니다. 자, 요거 체크 하고 갈게요. 나중에 수강후기 게시판에 써주는 거야. 알았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갈게요. 자, 여기 다음 문장으로 가봅시다. The size of the rock. 자, 그러니까 이 바위의 사이즈는 이제 충분해지는 거예요. 뭐를 하기에 충분하냐면은 자, 여기 괄호로 묶을 거야. By gravitational attraction. 자, 이런 중력의 끌어당김에 의해서
the smaller rocks wandering around. 자, 이렇게 돌아다니는 작은 바위들을 끌어내기에, 끌어당기기에 충분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니까 지금 바위가 이렇게 부딪혀요. 자, 그러면 얘가 또 바위가 부딪히면은 더 큰 바위가 될 거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돼? 그 사이즈가 점점 더 커져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충분해지는 거야. 뭐를 하기에 있어서 그 주변에 돌아다니는 조그만 이런 바위들을 끌어당기기에 충분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 문장 잘 봐봐. 이 뒤에 by gravitational attraction 요거 때문에 헷갈리기 굉장히 좋은데 이것 때문에 난이도가 되게 높았어. 자, 그런데 보면은 여기 뒤에 있는 이 smaller rocks가 목적어가 되고 자, 이 부분이 attract 능동이 되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이 rocks의 사이즈가 충분해진다. 뭐를 하기에 돌아다니는 작은 바위들을 끌어당기기에 충분해진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해석을 좀 했어야 돼. 해석을 통해서 이게 수동의 위치가 아니라 능동의 형태가 들어갔어야 된다라는 거를 꼭 알아내야 되는 그런 문제였어요. 내가 아까 보여줬던 2024학년도 6월 평가 문제 있죠. 거기서도 해석을 통해서 능수동을 판단을 했어야 되는 거잖아. 그거랑 동형의 문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봤고 자, 이제 나머지 부분들도 맞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뒤에도 공부할 게 꽤 많아. 자, 보시면 the resulting mass. 자,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이 mass라는 것, 이 질량은요. attract bigger and bigger rocks. 점점 더 큰 바위들을 끌어당길 수 있게 돼요. 자, 이제 이게 더 커지는 거야. 그러면 얘가 더 크니까 더 큰 바위들. 이거를 다 끌어당길 수 있게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after every impact. 자, 이렇게 충돌을 할 때마다 the temperature increases. 자, 뭐가 어떻게 되냐면은 기온이 올라가. 왜냐하면 because of the transformation. 변형 때문에. 무엇의 변형? kinetic energy. kinetic energy라고 하면 운동 에너지 말하는 거거든. 자, 운동 에너지를 heat, 열로 바꾸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서 이 안에 기온이 올라가요. 그리고 until at last, 언제까지? 자, 마침내 all the rocks wandering near enough to the big roundish cluster of fused rocks. 자, 모든 바위들인데 어떤 바위들이냐면은 자, wandering, 돌아다니는 거야. 충분히 가깝게. 어디에? To the big roundish cluster of fused rocks. 자, 이 크고 이 둥그런 이렇게 녹아가지고 합쳐져 버린 그러한 바위의 덩어리들에 충분히 가깝게 돌아다니고 있었던 그런 모든 바위들이 근데 그거는 that is the newborn planet 새로 생겨난 행성인데 그것이 have been collected 다 모이고 and melted together 같이 녹을 때까지 라고 할 수가 있어. 자, 그래서 여기 4번 보시면은 4번 아까 3번은 능수동 동사 찾는 거였고 4번 보시면은 have인데 자 얘가 동사 자리가 맞는지 다시 한번 보면 되는데 얘의 주어는 무엇이냐면 all the rocks죠. rocks가 주어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는 have라는 형태가 오는 게 동사 자리에 맞죠. 얘는 복수니까 복수로 have를 써주는 게 맞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요. 자 마지막 Then, because of the high temperature, which keeps everything liquid and lives inside the planet. 자, 그리고 뭐 때문에? 이 높은 온도 때문에. 그것은 모든 것들을 최소한 안에서는 다 liquid로 만들어버려요. 액체로 만들어버려요. 자, 이 안에 온도가 너무 높으니까 그 안에가 다 액체가 되어버리는데 자, 이것 때문에 the metals and metal salt. 자, 메탈. 금속, 그리고 금속염. 근데 그것은 present in the original rocks. 원래의 바위 안에 있었던 이에요. 자, 원래의 바위가 이렇게 하나 있었을 거야. 근데 거기에 하나 합쳐지고 또 합쳐진 형태가 지금 되는 거잖아. 그래서 이 원래 바위에 들어가 있었던 metal salt는 migrate, 움직입니다. 뭐에 따라서 농도와 density, 밀도와 fluidity, 유동성에 따라서. 그리고 finally, no memory of the original rocks. 자, 원래 바위에 있었던 그러한 흔적은 다 사라지게 되고
자, 재사용된, 재활용된

유혹적일 수 있어요. 막 그렇게 하고 싶을 수 있어요. 뭐가 유혹적일 수 있냐면, to simply apply goods pricing models. 자, goods라고 하면은 상품이잖아. 상품의 가격을 책정하는 모델을 서비스에도 그대로 적용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들 수가 있대요. 자, 지금 뭐 상품이라고 하면은 그냥 물건 그 자체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뭐 책상이라던가 아니면 뭐 사과라던가 분필이라던가 이런 걸 갖다 상품이라고 하는데, 상품의 가격을 매기는 방법을 서비스에도, 서비스는 사람이 하는 행위를 얘기하는 거잖아. 서비스에도 그대로 적용을 하고 싶은 그러한 유혹이 들수 있는데요. As it turns out, 근데 그게 어떻게 드러났냐면, it this often does not work. 어떻대요?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 잘안 돼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30번 문제 풀 때, 이 1번 선택지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에 있기 때문에 답으로 나올 확률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앞에서 읽다가 너무 이상하지 않다면, 아, 이거는 맞는 선택지다.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 자, 그러면 지금 이 글의 주제, 중심 내용이 뭐냐면, 상품을 프라이싱 하는 거를 서비스에 적용을 하면 안 돼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좀더 읽어볼게. For example. 아,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죠. Consider a seat on an airline. 자, airline. 비행기, 항공사에서 seat, 자리를 예약하는 걸 생각을 해보래요. 자, far in advance. 자, 엄청 일찍 예약을 하면은요, the airline may perceive significant demand uncertainty. 자, 이 항공사는 뭐를 받아들일 수 있냐면, 상당한 요구의 uncertainty. 자, 불확실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비행기가 뜨기 한 6개월 남았어. 그러면은 좌석이 아직 다 비어 있을 거 아닙니까? 6개월 후에 얘가 찰지 안 찰지 정확히 몰라. 항공사 입장에서. 그러니까, uncertainty, 수요의 불확실성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도 괜찮아요. And therefore, price low. 자, 그러니까 가격을 낮춰서 판매를 하는 거야. 자, 처음에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니까 그냥 한 50만 원 정도로 가격을 낮춰가지고 꽤 싸게 판매를 한다라고 볼수 있어요. 자, 그런데 if the flight starts to fill up, 어떻게 되냐면은 이 비행기가 점점 차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여기도 찼고 여기도 찼고 여기도 찼어요. 그러면 the airline will probably raise the price. 항공사는 아, 이제 좀더 비싸게 팔아도 될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가격을 올리기 시작합니다 라고 할수 있죠. 자, 그 다음에 if the flight date is fast approaching. 자, 근데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flight date, 항공 비행기가 뜨는 날짜가 빠르게 다가오는 거예요. 아, 3일 후로 다가왔어. 그런데 The plane is still isn't full. 여전히 비행기 좌석이 다 차지 않았어. 그러면 the airline may wish to drop the price again. 자,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을 거냐면 항공사는 다시 가격을 낮추고 싶을 것입니다라고 해. 자, 지금 50만 원으로 팔다가 어잉? 이제 100만 원으로 팔아도 될것 같은데라고 해서 비싸게 팔았어요. 근데 이제 3일밖에 안 남았는데 아직도 빈 좌석이 있네? 어떡하지? 아, 이거 30만 원에라도 빨리 팔아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거라고요. 이해 되지? 자, 그러면 in other words, 다시 말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service is often available. 서비스라는 것은, 이 서비스라는 개념은 종종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게 뭐지? 잠깐만. 자, 그 다음 문장까지 읽어볼게. A seat not sold at flight time cannot ever be sold. 자, 좌석은 좌석인데요. Not sold at flight time. 자, 딱그 비행기 뜨는 날짜, 그 시간에 팔리지 않은 좌석은 cannot ever be sold. 절대로 팔릴 수가 없습니다. 라고 하는 거야. 다시 말해서 서비스는 어떤 시간을 벗어나면, 딱그 시공간을 벗어나면, 사용이 불가능해진다. 라는 내용이지. 그러니까 그 앞에 나오는 게 available이 아니라 반대말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뭐라고 쓰면 맞을까? 앞에. 뭐 붙이면 돼? 그래, unavailable. unavailable 이라는 단어가 들어갔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뭐 너는 수치화 문제 풀때 이거 막 고치고 있을 필요는 없지. 그냥, 이용이 가능한 게 아니라, 시공간이 넘어가면 이용이 안 되는 거 아니야? 라고 반대말로 한국어로 생각할 수 있으면 충분해. 그죠?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야. 그리고 also, customers may be strategic. 자, 심지어 그러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냐. 소비자도 똑똑해.

하잖아. 소비자가 may be strategic, 전략적일 수 있고 try to consciously choose the right time to buy. 자, 의식적으로 선택하려고 할 수 있어. 이 티켓을 언제 사야 되는지. 자, 이걸 보고 있는 거야. 아, 3일 전에 사면 30만 원까지 내려가니까 아, 미뤘다가 사야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요. 의식적으로 일부러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는 것도 맞고요. 자, 그 다음에 the best bargains. 자, 그러니까 가장 싸게 사는 것은 last minute에 일어날 수 있어요. 가장 마지막에. Which has led to aggregator website. 자, 그것은요. aggregator이라고 하면은 뭐 땡처리 이런 거거든요. 땡처리 웹사이트가 최고로 싼 그러한 판매처를 찾아놓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프로바이더는요, know this, 이것을 알기 때문에, of course, so they are careful not to sell their last minute inventory. 자, 그러니까 이 항공사는 또 이렇게 마지막에 막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걸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마지막 남은 그들의 재고를 너무 싸게도 팔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that may produce expectations about the future. 미래에 대한 잘못된 어떠한 기대를 만들어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하고 단순하지 않더라라는 내용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30번 문제는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었던 문제였던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영자의 퀵체크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29번 문제가 굉장히 어려웠잖아? 자, 이 문제 복습하면서 마칠게요. 해석에 맞게 위에 있는 표현을 고쳐주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수강후기 게시판에 올려주면 돼요. 오케이? 오늘 고생 많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

자, 반갑습니다. 내신 만점 수능특강 물리학 도구 장희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 10강입니다. 벌써 이제 3분의 2까지 왔고요. 여기까지 이 강의를 수강하고 있다라는 학생들은 상당히 내신의 만점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친구들이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고, 아마 여러분들 소개의 성과를 충분히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정말 그 귀한 시간을 쪼개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나름대로 내용 정리하고 또 복습하고 여러분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들이 정말 정말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텐데, 그래도 잘 하고 계시고요. 끝까지 완강하시면서 내신 만점 꼭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10강에서는 축전기 공부를 할 겁니다. 축전기는 물리학2에만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조금 까다로운 공식들 많고요.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전기를 우리가 좀 공식 같은 걸로 정리하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릴 테고, 여러분께 좀 꼭 암기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내용들까지 설명드릴 테니까 잘 체크하시면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자, 맨 먼저 우리 핵심 정리 가겠습니다. 일단 축전기가 나왔으니까 축전기의 원리에 대해서 함께 정리를 좀 해봐야겠죠. 축전기는 말 그대로 전기를 저축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활 속에서도 살다가 내 월급이나 어떤 것들을 돈을 저축해서 나중에 필요할 때 그 돈을 빼서 필요한 게 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전기가 있으면 그 전기를 잘 모아요. 모은 다음에 우리가 필요할 때 쓰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축자는 쌓을 축 자 또는 저장한다라는 개념이 있는데, 일단 전기라는 것은 에너지의 형태로 저장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 있는 요 짝대기 두 개 있는 요게 바로 축전기인데, 이 축전기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한 후에 우리가 필요할 때 쓰려고 이런 식으로 기기를 만든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또 하나, 지금 여기 있는 요 선이 보이는데, 이 선은 그냥 선이 아니라 원래는 이런 판이에요. 판을 여러분 옆에서 이렇게 보면 선처럼 보이겠죠? 결국에는 지금 여기 있는 축전기는 이렇게 두 개의 금속판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자. 그 얘기는 물을 담을 때는 어떤 통이 필요하고 또 그릇에 다양한 것들을 담을 수 있는데, 전기라고 하는 것은 지금처럼 이렇게 얇은 금속판 두 개를 서로 마주보게 하면 여기에 전기가 담기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요게 이렇게 판인데, 우리는 회로에선 편의상 이렇게 직선으로 두 개를 그리게 되죠. 하나의 선이 길고 짧으면 이런 식으로 전지예요. 전지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근데 이렇게 길이가 같다, 아 이건 축전기구나, 전기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우리가 필요할 때 쓰는 것이구나 라는 겁니다. 자, 지금은 이제 충전 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 요거 많이 듣던 표현이다. 우리가 스마트 기기 같은 걸 사용할 때 전기를 충전해야 사용할 수 있잖아요. 방전되고 나면 못 쓰잖아. 그죠? 그런 식으로 충전이란 말이 나오고, 이제 그 에너지를 쓰는 걸 우린 방전이라고 부르는데, 이건 충전하기 전이래요. 충전 전이면 여러분 뭐예요? 한 개도 전기가 모여 있지 않은 경우죠. 왜냐하면 스위치가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전지가 있지만 오른쪽에 있는 A급판과 B급판에는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스위치를 닫을 겁니다. 스위치를 닫게 되면 회로가 구성되겠죠. 그런데 여기는 지금 A판과 B판이 떨어져 있어. 떨어져 있다는 얘기는 전류가 이렇게는 흐를 수 없다는 뜻인데, 여러분 위에 있는 A판은요, 판이에요. 판에는 플러스도 있고 마이너스도 있고, 물론 그 개수가 처음에는 같아서 전기적으로 중성이겠죠. 여기는 A도 마찬가지, 여기는 B도 마찬가지. 그런데 스위치를 딱 닫는 순간 위에 있는 A급판에는 왼쪽에 있는 전지의 플러스극이 연결됩니다. 플러스극이 연결됐다는 얘기는 이 판에 있던 마이너스가 플러스 쪽으로 끌려가요. 저기 플러스가 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에 전자의 이동이라고 이렇게 화살표로 표시해놨는데, 이쪽에 있는 전지의 플러스가 A급판에 있는 마이너스를 가져간다 라고 생각하셔도 되고, 그때는 전류가 흐릅니다. 처음에 충전 전에는 이 A급판은 전기적으로 중성이야. 플러스도 마이너스도 같은 개수만큼 있었는데,
마이너스가 저쪽으로 빠져나가면 이번에는 누가 많아요? 그쵸? 플러스가 많게 되니까 A 급판은 플러스로 충전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합니다. 여기 있는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에서는 전자가 이렇게 가게 돼가지고 이쪽에 B 쪽에 더 많이 쌓여요. 처음에는 원래 B에도 플러스와 마이너스 개수가 같아서 전기적으로 중성이었는데 이쪽에서 넘어온 마이너스가 더 많아지니까 이번에 B판은 마이너스로 충전됩니다. 계속 충전이 되죠? 여러분, 전자의 이동 방향의 어느 쪽이, 그지? 반대쪽이 전류의 방향이고요. 충전 중에는 아직까지 전자가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 중에 완전히 충전된 다음의 문제들 속에서는 전류가 흐르는 걸 생각하지 않지만 충전하고 있는 중에는 아직도 전자가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전류가 흐른다라는 걸좀 이해를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때는 요 방향으로 전류 흐르는 거고, 이때는 전자 움직임의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른다라는 것이죠. 언제? 충전이 되는 중간에는. 자, 이제 충전이 다 됐습니다. 우린 그걸 뭐라면 완전히 충전되었다라고 얘기해서 더 이상 A에는 더 이상 이제 전하가 오지 않아요. 마이너스가 빠져나가지 않아요. 언제? 바로 왼쪽에 전위차, 전압의 그 전지의 전위차가 V잖아요? 따라서 여기에 전위차도 똑같이 V가 될 때까지만 충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V가 되면 이젠 스탑 하면서 완전히 충전되었다라는 말을 쓴다는 얘기죠. 자, 그때 충전이 된 다음에 스위치를 이렇게 열었습니다. 여러분, 스위치를 닫았을 때 충전이 되니까 스위치를 열고 나면 이제

방전이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플러스와 마이너스는 서로 전기적인 인력이 있어요. 딱 끌어당긴단 말이야. 서로서로 못 가게. 결국에는 충전되고 난 다음에도 이쪽에 있던 충전되었던 전하들은 도망가지 않고 지금처럼 그대로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건 언제 도망가요? 그죠? 우리가 스마트폰을 이제 전원을 켜서 쓸 때, 전기 에너지를 소비할 때에는 여기 있던 이 전하들이 또 다시 회로에 움직이면서 이제 에너지를 공급하니까 그때는 방전이 되겠죠. 근데 이 상태로 이런 식으로 충전이 되고 스위치를 열어도 충전 후에는 플러스와 마이너스 전기적 인력 때문에 도망가지 않는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 위에는 보면 A판에는 플러스가 전하가 뭐였죠? 우리 그때 모인 전하를 플러스 Q라고 합시다. 전하량이에요. B에는 마이너스 극이니까 마이너스 Q만큼 모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때 이 축전기에 충전된 전하량은 얼마냐? 그렇게 하면 Q라고 써야 합니다. 지금 여기도 Q고요. 여기도 Q인데 EQ 아닌가요? 아니면 여기 플러스 Q고 여기 마이너스 Q가 0 아닌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에 플러스 Q와 마이너스 Q가 이렇게 충전되었을 때 우리는 이 축전기에 충전된 전하량이 Q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것도 우리 약속이니까 같이 함께 좀 이해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전하들의 움직임으로 아, 축전기가 저런 식으로 충전되는구나라는 것을 익혔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그래? 축전기는 전기를 저축하는 거야? 그런데 얼마나 저축하지? 그 축전기를 좀더 전기를 많이 담거나 적게 담거나 할 수는 없을까? 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는 것이 바로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에요. 여러분 많이 보던 표현 있죠? 용량. 우리 생수병을 사게 되면 아주 작은 거막 200ml짜리도 있고 큰 거는 막 1리터, 2리터 이렇게 용량이 다르죠. 그러면 통이 다르면 그 안에 담을 수 있는 물의 양도 달라지듯이 전기 용량에 따라서 축전기에 충전되는 전하량도 달라지는 것이다. 우린 그걸 전기 용량이라는데 이 전기 용량은 축전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서 반드시 나올 거고요. 아주 다양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수능에서는 축전기 문제가 한 문제 나와요. 하지만 내신 문제에서는 축전기가 시험 범위라면 상당히 여러 개의 다양한 개념들을 묻는 그런 문제들이 많이 나올 테니까 여러분 학교에서 배웠던 내용들과 선생님이 지금 안내해드린 내용들을 잘 접목해서 함께 한번 정리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그림이 있어요. 왼쪽에는 전지, 전압이 V구나. 전압이 V란 얘기는 이쪽에 있는 위쪽에 있는 급판은 플러스랑 연결됐네? 플러스 급판이 된다는 얘기고요. 마이너스 전지에 연결되어 있는 급판은 마이너스로 충전됩니다. 그리고 이때 플러스 Q, 마이너스 Q니까, 아, 이 축전기에는 충전되는 전하량이 Q만큼이야.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아까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지금 여기에 있는 이 전기의 양은 사실은 이쪽에 있는 전지의 전압이 결정해요. 좀더 쉽게 말하면, 전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이렇게 물통과 물의 비유를 많이 하거든요. 자, 물통이 있었어요. 물을 부을 거예요. 물을 붓게 되면 점점 물이 꽉 차면서 수위가 올라가겠죠, 그죠? 그래서 물을 붓게 되면 이렇게 높이가 생기게 됩니다. 물을 많이 부으면 더 높을 것이고 물을 적게 부으면 요보다 낮을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런 식으로 부어준 물의 양을 우리는 전기에서는 전하량으로 비유할 수 있고요. 또이 물의 높이는 전위차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을 많이 부으면 부을수록 높이가 높아지듯이 여기 있는 Q하고 여기 있는 V하고는 서로 비례합니다. 자, 개념 잘 잡읍시다. 물을 많이 부으면 부을수록 V, 물의 높이가 높아지겠지. 그래서 전하량과 전위차는 서로 비례 관계가 있습니다. 이렇게 대응해서 기억하면 조금 기억이 오래 가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좀 쉬워요. 근데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비례 표시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는으로 바꿉니다. 그럼 뭐가 들어가지? 그죠? 바로 비례 상수가 들어갑니다. 그 비례 상수를 바로 C라고 쓰고 저 C는 똑바로 세워서 쓰면 단위인 쿨롱이에요. 쿨롱인데 눕혀 썼거든. 바로 전기 용량의 물리량입니다.
콘덴서 들어본 적 있죠, 그죠? 그래서 이 C를 우리는 전기 용량의 C라고 해서 이렇게 비례 상수를 씁니다. 이 C는 물통에 있는 이 민넓이 있죠? 이 민넓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축전기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물통에 비유하게 되고, 그러면 좀더 직관적으로 머릿속으로 생각하기에 좀 쉽겠구나라는 것이고요. 바로 요 식이 매우 중요한 식입니다. Q는 CV, 전하량, 전기용량, 전위차 또는 전압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전하량은 단위가 쿨롱이고, 여기 있는 전위차는 우리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똑바로 세워 쓴 부위, 바로 볼트가 되죠. 그렇게 쓰고, 이번에는 새로 나온 요거, 전기용량 C의 단위입니다. 바로 똑바로 세워 쓰는 F입니다. 우리가 눕혀 쓰는 F는 FMA에서 힘 F예요, 그죠? 근데 이건 단위의 F야. 읽을 때 어떻게 읽냐면, 쓸 때는 Farad이라고 쓰지만, Faraday, 여러분 전자기 유도에서 배웠던 Faraday 아시죠? 그 Faraday를 줄여서 Farad이라고 부릅니다. Farad. 근데 이 Farad이라는 단위는 굉장히 큰 단위야.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거보다 좀더 작은 마이크로페럿 이걸 많이 씁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제곱입니다. 그래서 이쪽 걸더 많이 써요. 물론 이제 그보다 더 작은 거 피코페럿 이런 것도 많이 쓰는데, 이런 식으로 아 페럿이라는 단위를 쓰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이것도 처음 나온 개념과 용어니까 잘좀 정리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요게 첫 번째 축전기와 연관된 공식이고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축전기의 구조와 관련된 식입니다. 일명 축전기 구조식이라고 부르는데, 축전기는 전기를 저장하는 장치입니다. 전기를 저장할 때는 물 담을 때 이렇게 통을 쓰지만, 전기를 저장할 때는 이런 판을 쓴단 말이죠. 여러분, 판의 면적을 S라고 했습니다. 두판 사이의 간격을 D라고 합니다. 그때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 용량, 이 축전기의 전기 용량은 다음과 같이 판의 면적에 비례해요. 당연하죠. 면적이 작으면 조금밖에 저장을 못해. 면적이 크면 더 많은 전하를 저장할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면적과 전기 용량은 서로 비례 관계 있다라고 우리가 얘기하고요. D는 판과 판 사이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서로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당기는 전기적인 인력이 작아집니다. 전기적인 인력이 작아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많이 모을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따라서 D가 이렇게 분모로 그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C와 반비례 관계가 있어요. 판사의 간격이 크면 클수록 C는 오히려 줄어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구조식 같은 것들을 암기할 때에는 먼저 각각의 물리량 용어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전기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를 생각한 후에, 나중에 이제 이해가 되면 그 다음에 암기를 해두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비례 표시는 는으로 바꿔서 상수를 집어넣게 되는데, 자, 모양도 약간 이상하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쓰고요. 바로 입실론이라고 있습니다. 이게 숫자 3을 거꾸로 이렇게 대칭되게 뒤집은 겁니다. 그리스어고요. 입실론이라 부르는데, 요건 우리말로는 유전율이라고 해요. 유전율. 유전율은 뭐냐면, 이 판과 판 사이에 무언가를 집어넣어요. 뭔가를 집어넣어서 더 많은 전하가 모일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구조입니다. 지금 보면 여기 있는 요 C랑 입실론은 비례 관계죠, 그죠? 그래서 모든 그런 어떤 물질들은 요게 1보다 큰 값이기 때문에 무언가를 집어넣게 되면 C 값이 원래보다 커집니다. 그런 관계들 잘 봐주시고, 아마 학교에서 이 유전율을 좀더 깊숙이 다룬 친구들은 유전율은 카파의 진공 유전율. 이렇게 10까지 정리했을 겁니다. 요거는 지금 진공일 때, 아무것도 없을 때, 진공일 때의 유전율이고요. 여기 있는 건 K가 아니고 그리스어, 카파라고 있는데, 요게 바로 유전 상수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냥 저 사이에 종이를 넣을래? 세라믹을 넣을래? 뭘 넣을래? 그 넣는 물질에 따라서 달라지는 값입니다.
그래도 여기 있는 카파도 여기 있는 C랑 비례하기 때문에 무언가를 집어넣게 되면 1보다 큰 값을 갖고 있는 카파 때문에 여기 있는 전기용량이 유전체를

집어넣게 되면 더큰 전기용량으로 변한다라는 내용까지 알아두면 되겠습니다. 자, 위에 있는 Q는 CV식은 좀 그래도 이해가 돼요, 그죠? 그런데 아래에 있는 이 구조식은 상당히 생소하고 많이 어려운 그런 기호들이 많이 나와서 이 부분은 조금 더 여러분이 집중적으로 반복해서 좀 이해하고 암기를 해둬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 정리해 드렸으니까 잘 한번 여러분 것이 될수 있게끔 반복하셔야죠. 선생님, 만약에 여러분 학교의 선생님이라면 여기서만 벌써 몇 문제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물리2에서 처음 나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를 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우리 학교 시험에도 그대로 많이 출제될 것이다 라고 생각한 다음에 정리를 좀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유전체의 역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 유전체, 요거, 엡실론, 유전체. 근데 이 유전체는 다시 쓰면 엡실론은 카파의 엡실론 제로다라는 요 내용까지 좀 알아두면 좋겠다는 욕심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유전 상수. 요건 진공, 이렇게 진공일 때의 유전율, 입실론 제로라고 읽고요. 입실론 제로에 카파를 넣은 유전체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는 유전체를 넣지 않았을 경우, 여기는 유전체를 넣었을 경우, 딱 이렇게 그림을 주면 우리 학생들이 아, 왼쪽은 유전체가 없어, 오른쪽은 유전체가 있어, 거기에 초점을 둡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문제의 초점은 여기가 아니에요. 물론 유전체가 없고 있고의 차이도 있지. 그런데 정말 이 문제가 중요한 것은 바로 전지가 계속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축전기에서 전기는 어떤 역할을 합니까? 그지? 이 전지의 전위차가 예를 들면 V라고 할게. V면 왼쪽에 있는 이 극판의 전위차가 V가 될 때까지 전하가 충전되는 겁니다. 처음에 가만히 중성이었어. 근데 위에는 플러스판이 돼야 돼. 그러면 높아지죠. 전위가. 여기는 마이너스판이에요. 그러면 전위가 낮아지죠. 점점 이렇게 벌어진단 말이야. 근데 하염없이 쫙 벌어지는 거 아니야? 얼만큼 여기는 전지의 전위차만큼만 딱 벌어지는 겁니다. 만약에 이게 V라면 여기도 요 차이가 V만큼 벌어지게 전하가 쫙 모이면 돼요. 그죠? 근데 오른쪽에 똑같은 전지가 있네. V가. 그러면 여기에도 유전체를 넣든 말든 상관없이 요 극판 사이의 전위차도 얼마입니까? 바로 V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상황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여러분, 물리학을 공부하다 보면 공식이 막 나오잖아요. 공식이 막 나올 때, 뭐, 예를 들면 F는 MA. 문자가 3개 있습니다. 문자가 3개 있을 때, 그래? 질량이 일정해. 그러면 우리는 힘과 가속도의 관계를 알수 있죠. 아니면 힘이 일정해. 그러면 질량과 가속도가 반비례하는구나 라는 관계를 알수 있듯이 지금 왼쪽과 오른쪽에서 유전체가 없고 있고는 변화의 어떤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변하지 않는 것도 있다 라는 걸 찾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나머지 물리량들의 관계를 알수 있거든요. 자, 그럼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처음에 여기는 전압이 V예요. 그 다음에 이때 모인 전하량을 Q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전기용량을 C라고 합시다. 그런데 오른쪽에는 전지가 전압이 V죠. 그럼 V가 일정합니다. 그러면 이때 충전된 전하량을 Q'. 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C는 그냥 식을 그냥 원래대로 쓸게요. Q는 CV, 우리 좀 전에 배웠던 식이잖아. 왼쪽과 오른쪽에서 변하지 않는 건 바로 여기 있는 전압이에요. 전압이 일정하고, 바로 Q하고 C는 이렇게 있으면 무슨 관계? 비례 관계입니다. 유전체가 없을 때보다 유전체를 쓱 집어넣게 되면 여기 있는 전기용량이 증가하거든요. 전기용량이 증가했어. 그러면 Q도 증가하니까, 여러분 보이나요? 왼쪽에는 4개, 여기는 8개. Q가 증가한 걸 이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식을 적용하는 과정들이 매우 중요하다. 이 부분 꼭 놓치지 말고 잘

정리를 해둘 수 있어야 하고요. 자, 또 하나. 지금 이쪽에 있는 오른쪽 상황에서 전기장 세기의 변화를 봅시다. 여러분, 전기장 세기는요, 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Q분의 F가 있고요. D분의 V라는 식이 있어요. 아, 굉장히 어려운 식이죠. 물1에서는 전혀 다루지 않고 물2에서만 배웠고, 이제 수능으로 물2를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은 수능으로 물2를 준비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좀 복습이 부족하고 많이 좀 암기해야 될 공식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미 우리 앞에서 이걸 배웠단 말이야. 전기장의 세기를 구할 때 어떤 단위 전하가 있을 때에는 왼쪽에 있는 식을 쓰지만 지금처럼 축전기와 같은 이런 평행판이 나올 때에는 오른쪽식 D분의 V를 이용해서 전기장의 세기를 구하게 되고 여기에다가 그 D분의 V를 적용을 하게 되면 자, V 왼쪽의 경우나 오른쪽 경우나 변하지 않죠. 일정합니다. D 판사의 간격입니다. 판사의 간격 D 판사의 간격 D 일정합니다. 전압이 일정하고 판사의 간격도 일정해? 그러면 그 일정한 부분들로 되어 있는 이 전기장도 어때요? 이것도 일정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플러스가 많아지고 마이너스가 많아지니까 뭔가 전기장이 세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죠? 하지만 이때 전기장의 세기는 왼쪽의 경우나 오른쪽의 경우나 같더라라는 겁니다. 이것도 시험에 나오면 정말 많이 실수를 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항상 물리적인 공식으로 물리량 대 변화를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식들을 잘 활용해야 한다. 식을 잘 활용하려면 일단 식을 잘 외워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식을 외우려면 이 식들이 갖고 있는 물리적인 의미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 의미를 알고 있어야 지금과 같은 상황 또는 문제 속에 적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어렵고 힘들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목표한 바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꼭 넘어야 할 산이니까 충분히 여러분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지금 이 10강까지 쌤하고 같이 얼굴을 마주보고 있다는 건 여러분 충분히 할수 있으니까 그 부분들 놓치지 말고 자꾸 반복해 주세요. 우리가 좀 모르는 건좀 암기가 부족했거나 반복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우리가 막 어려워서 그런 건 아니니까. 지금부터 쉽게 설명을 잘 해드렸으니까 그 부분도 놓치지 말고 꼭 복습을 통해서 시험 문제 풀수 있을 그런 실력만큼을 좀 완비를 해두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갑시다. 이번에는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입니다. 축전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예요. 왜? 우리가 은행에 돈을 저축해 놓은 다음에 필요할 때 쓰려고. 좀 이따 이제 우리가 이걸 어디에 쓰는지도 활용 방법을 배우겠지만, 아, 축전기는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주요한 임무야. 그러려면 우리가 축전기의 전기 용량이나 걸리는 전압과 전압 사이에 어떤 관계식도 알수 있어야 하고, 또 축전기의 급판이 얼마나 넓은지, 또는 급판 사이의 간격이 얼마나 되는지 그런 걸 가지고도 전기 용량을 생각할 수 있어야 하고 그 사이에 유전체를 집어넣었을 때 어떤 변화가 있는지 이런 것까지 우리가 확대해서 정리한단 말이죠. 따라서 결론입니다. 축전기의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는 얼만큼일까라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 Y축은 누구냐면 전위차 V축이고요. X축은 전하량 축입니다. 한번 기억해 볼까? 공식은 Q는 CV예요. 근데 지금 Y축이 전위차 V축이고요. 그 다음에 X축이 전하량 축입니다. 그럼 우리가 Y는 뭐 X 하면 여기 있는 C가 넘어가면 되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Y는 뭐 X 이런 식으로 우리가 식을 쓸수 있죠. 이게 Y축, X축이니까. 근데 여기 기울기가 일정한 직선이네. 기울기가 일정해. 아, 요거 10분의 1이 기울기구나. 아, 요 기울기는 전기 용량의 역수야. 요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두면 됩니다. 요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수능에서는 지금처럼 전위차와 전하량인 VQ 그래프뿐만 아니라 왼쪽에 한번 그려볼게요. Y축을 Q로, X축을 V로 두고 요렇게 된 그림도 수능에서 기출되었었죠. 이건 쉬워. 왜?

항상 Y는 뭐 X니까 이때는 기울기 자체가 전기용량 똑바로 쓰면 쿨롱이니까 눕혔어야죠. 전기용량 C가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기울기는 전기용량 역수. 이렇게 큐브일 때는 전기용량이 기울기. 그두 가지도 구별을 해줘야 합니다. 이것도 시험에 참잘 나오는 부분이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도 이렇게 공식을 이용해서 쓰는 방법. 자, 그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그래프의 넓이로 봅시다. 그래프의 민넓이에요. 그래프의 민넓이는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그리고 V와 Q로 곱한 2분의 1 QV라고 쓸수 있다라는 거죠. 처음에 스위치가 열려있을 때는 아무런 그런 일이 없잖아요. 전하가 충전되지 않는다고요. 전기 에너지 빵! 그런데 스위치를 닫게 되면 전류가 흐르면서 충전이 되고 여기 있는 축전기에 전기 에너지가 저장된다. 그때 이런 식으로 이렇게 Q하고 어차피 V는 비례하니까 이렇게 기울기 일정한 직선이 나오게 되고 이 아래 넓이가 바로 전기 에너지가 되는데 삼각형이니까 2분의 1 QV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기 에너지 U는 2분의 1 QV가 되거든요. 스님, 전기 에너지면 여기를 에너지니까 W라고 쓸 수는 없나요? 그래도 되죠. 그런데 W보다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U라고 쓰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U라고 쓰고 에너지라고 해석합니다. 그다음 Q 자리에는 CV가 들어가니까 이렇게 쓰게 되면 V가 두번 있네. 2분의 1 CV 제곱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요 V 자리에 C분의 Q를 집어넣어서 제곱하게 되면 20분의 Q 제곱 이런 식으로 정말 긴 식이 나오는데 이 식이 바로 축전기에 저장된 전기 에너지를 구하는 식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중에 필요한 것몇개 있어요. 요거요.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요. 요거요. 반드시 외우셔야 되고 요거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따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 U는 2분의 1 QV. 또 2분의 1 CV 제곱. 또 20분의 Q 제곱. 너무 어렵다. 그죠? 하지만 우리 학교 시험에서 그 축전기의 가장 마지막이라고 할수 있는 전기 에너지까지를 정리해 놔야 여러분이 원하는 성적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이게 어려운 이유가 똑같은 식이 equal, equal, equal 무려 몇 개예요? 세 개입니다. 같은 식이 세 개라는 건 우리가 앞에서 구심력이나 구심가속도 이제 공부할 때 봤던 것처럼 셋 중에 하나를 써야 되거든. 셋다 쓰면 안 돼요. 그럼 이 문제는 어떤 걸 쓰지? 라는 걸 골라내는 게 상당히 많이 어렵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니까 전기용량 C가 없고요. 여기에는 Q가 없고 여기에는 V가 없죠. 그래서 그 각각의 식마다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을 잘 살려서 정리를 해둬야 하고 우리 이따 이제 문제를 확인할 때도 그런 부분들 여러분 잘 정리하면서 점검해두면 되겠습니다. 축전기는 저렇게 전기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축전기에 저장되는 전기 에너지까지 여러분이 잘 점검하고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은 이 축전기가 회로 속에 이렇게 혼자 있는 것보다 두 개, 세 개? 그렇게 연결되는 그 축전기의 연결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일 흔한 연결, 바로 직렬 연결이죠. 직렬 연결은 축전기 두 개를 연달아 연결시킨 거고, 다음과 같이 이렇게 축전기 두 개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시킨 것입니다. 축전기는 기호를 쓸때 우리가 C라고 쓰는데, C가 두 개야? 그럼 넌 C1 해, 넌 C2라고 쓸게. 그리고 여기 있는 전지는 전압이 V라고 하죠. 자, 왼쪽에 축전기 하나, 오른쪽에 축전기가 이렇게 양쪽으로 있기 때문에, 그래? 그럼 여기에는 전기가 뭐였네? Q1. 여기에는 Q2만큼의 전기가 모였다고 하자. 그 다음, 여기 있는 C1에는 전압이 걸리는데 V1만큼 걸렸다 하고요. 여기는 V2만큼 걸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왼쪽은 다 1, 1, 1, 오른쪽은 2, 2, 2 이렇게 쓸수 있겠죠? 자, 그때 여러분 보세요. 하나만 있을 때에는

지가 플러스 마이너스였으면 여기가 플러스 급판이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급판이 됩니다. 이렇게. 그죠? 근데 지금 그 사이에 있는 급판도 금속. 요 연결되어 있는 도선도 금속이기 때문에 정전기 유도 현상이 생기고 이쪽에는 마이너스, 여기에는 플러스 이렇게 우리가 쓸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양쪽 왼쪽 끝과 오른쪽 끝에 있는 급판에만 딱 전지가 연결됐지만 그 사이사이에도 이런 식으로 다 전하가 충전되어서 C1에도 전하가, C2에도 전하가 충전되는데 왼쪽에 있는 C1과 오른쪽 C2에는 같은 전하가 충전된다라는 것이 바로 직렬 연결의 핵심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정전 유도로 왼쪽과 오른쪽 급판의 같은 전하량만큼 부호는 반대지만 있다면 요 사이에도 똑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아, 이쪽과 이쪽은 전하량이 같아야 돼. 충전된 전하량이 같아야 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수 있다라는 겁니다. Q는 CV예요. CV니까 이렇게 Q를 CV라고 쓰면 여긴 C1, V1. 그다음에 여기도 C1, V1. 그런데 지금 이 경우는 Q니까 전압으로 먼저 봅시다. 자, Q는 같지만 전압의 경우에는 여기가 플러스고 마이너스면 왼쪽에 걸린 전압 V1과 오른쪽에 걸린 전압 V2를 다 더한 것이 전체 전압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리량은 다 같지만 어떤 물리량은 또 그렇지 않은 관계가 있고 그두 가지를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잘 이해하면서 정리를 해두면 되죠. Q는 CV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요 V는 C분의 Q가 되고요. V1은 C1분의 Q1, 그 다음에 V2는 C2분의 Q2가 되는데, Q는 모두 같다며?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지워집니다. 그리고 남는 것이 뭐만 남는다? C분의 1은 C1분의 1 플러스 C2분의 1, 이런 식으로 쓰고, 우린 요걸 합성 전기용량이라고 불러서 두개 이상의 축전기가 나올 때 하나로 합체하는 효과를 얻는다? 바로 합성 전기용량. 역수를 썼네요? 여러분, 역수를 썼다는 얘기 무슨 말입니까? 우리 전기 저항에서 공부했죠? 아, 원래 값보다 더 작아지는구나. 당연하죠, 여러분. 왼쪽에 있는 C1과 오른쪽에 있는 C2를 합체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서 원래 있던 요 급판 사이의 간격보다 급판 사이의 간격이 더 멀어집니다. 급판 사이의 간격이 멀어지면 전기용량은 작아져야죠. 그렇게 작아지게 만드는 방법이 이렇게 역수를 취하는 방법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최종 얻어야 되는 값은 바로 여기 있는 합성 전기용량이에요. 그래서 지금 같이 역수로 되어 있을 때에는 그 전기용량 구할 때 둘을 더하기 분에 곱하기의 형태로 딱 암기해서 문제를 풀때 합성 전기용량을 좀더 편리하고 간편하게 구해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직렬 연결의 경우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가겠습니다. 두 번째는 병렬 연결입니다. 병렬 연결의 경우에는 회로가 다음과 같이 하나, 또두 개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이 연결을 우리는 병렬 연결이 할수 있고 왼쪽 건 C1, 오른쪽 건 C2, 여기 있는 건 전이차 V의 전압이라고 합시다. 저항과 똑같이 위에 있는 축전기는 나만 연결돼 있나 봐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전압이 똑같이 V가 걸려요. 그다음 여기 있는 C2는요. 나만 연결됐나 봐라고 착각하면서 여기에도 이렇게 V가 걸립니다. 항상 병렬 연결일 때는 여기에 있는 이 전압이 여기에 있는 이 전압과 어때요? 다 같습니다. 학생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이 지금처럼 전압을 V1 플러스 V2 해야 V라고 하니까 VV, EV. 근데 병렬일 땐 아니다라는 거 명쾌하게 잘 이해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 V, V구나. 이렇게 쓸수 있고, 지금 이쪽에 전하량 Q1만큼 충전됐다고요? 여기는 Q2만큼 충전됐다고 합시다. 이때는 전체 전압이 V1에 걸린 전압과 V2에 걸린 전압이 같고, 대신에 전체 충전된 전하량은 Q1과
Q2를 더해야만, 여기 충전된 거, 여기 충전된 거.

Q를 더하면 전체 전하량이 되는데 Q는 CV야. C1, V1이야. C2, V2야. 근데 V가 같다고 했죠. V, V, V가 지워지게 되면 남는 것이 다음과 같이 C는 C1 플러스 C2 요 부분만 남게 되고 요게 바로 병렬로 연결된 축전기의 전체 합성 전기 용량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때는 그냥 더하는 거네요? 그러면 더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더 커지잖아요. 그죠? 당연하지. 지금 이쪽에 있는 축전기와 여기 있는 축전기를 합체해보자. 합체하면 길이가 더 어때요? 길어지는 효과가 있다. 그러면 급판에 면적이 커진 효과가 있죠. 급판에 면적이 커졌어? 아, 전기 용량이 증가하는구나. 전기 용량이 증가하게 하는 방법은 그냥 두 개를 더하면 되는구나. 1 더하기 2는 3 하면 둘 중에 큰 것보다 더 커지는 효과가 있죠. 그런 식으로 우리가 병렬 연결의 합성 전기 용량까지 구해낼 수 있다. 물론 시험 문제에서는 진짜 많이 나오는 것은 직렬과 병렬이 혼합되어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직렬과 병렬이 혼합되어 있는 부분은 쌤이 문제로 준비해 왔으니까 쌤하고 그냥 간단하게 문제를 살펴보도록 하고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문제를 풀어본 다음에 잘안 풀리는 경우에는 그 코드 입력하고 가서 쌤의 해설 강의를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죠, 그죠? 근데 보면 저항의 연결과 거의 유사한 것도 있고 또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도 있어서 저항의 연결이 잘 머릿속으로 정리가 되어 있다면 축전기의 연결도 여러분이 어렵지 않게 풀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복습을 해두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축전기를 활용하는 몇 가지 사례를 함께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 그 사례를 통해서 어떤 식으로 우리 축전기를 연결하는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카메라 내부의 축전기예요. 아, 카메라 내부에는 이렇게 생긴 원통형으로 되어 있는 축전기가 있어서 전기를 쫙 저장하는구나. 특히 여러분, 카메라 DSLR 같은 경우에 플래시가 있죠, 그죠? 여기 있는 이 플래시 같은 경우에 축전기로 굉장히 많은 전화를 한꺼번에 막 저장해놨다가 셔터를 탁 누를 때 팍! 번쩍하면서 빛을 탁 냅니다. 방전되는 거죠, 방전. 그런 다음에 다시 전화를 쭉 충전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DSLR에 있는 그런 카메라 플래시 같은 경우에 한번 셔터를 누른 다음에 다시 그 플래시를 쓰려면 조금 시간이 걸려요. 왜? 전화가 충전되는 시간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지금 요게 나와 있지 않지만 자동 재세동기 일명 AED라고 해서 아마 여러분이 관심 있게 학교에 이제 오르락내리락 하다 보면 이걸 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사람이 아주 많이 다니는 부분 예를 들면 중앙현관 1층 중앙현관에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 요게 있죠. 이게 뭡니까? 심장 충격기. 재세동 할때 요게 재세동 기계는 이제 기는 기계라는 뜻이죠. 세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 심장 박동 있죠. 박동. 심장이 쿵쿵 쿵쿵, 쿵쿵, 이렇게 푹 해줘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를 쫙쫙 보내줘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인지 모르지만 심장이 약간 이상 증상이 생겨서 세동, 아주 미세하게 두두두두두두두 이렇게 박동을 하는 거야. 원래 심장은 쿵뚱, 쿵뚱, 쿵뚱 해줘야 되는데 두두두두두두 하게 되면 피가 온몸을 가지 못해요. 그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제 뇌졸중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기겠죠. 심장마비 걸리거나. 그걸 제거해주는 장치입니다. 그 자동 재세동기를 보면 거기에 굉장히 대용량의 축전기가 있어서 심장 위에 패드를 하나 붙이고 심장 반대쪽에 이렇게 패드를 하나 붙여서 여기에 전류가 굉장히 큰 전류가 흘러가게 만들어서 심장을 리셋시키는 거야. 우리 컴퓨터를 막 쓰다가 먹통되면 파워를 그냥 띠리리링 껐다가 켜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런 식으로 심장을 리셋하는 장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위에 있는 카메라 내부의 축전기나 아래에 있는 자동 재세동기에는 굉장히 많은 전하를 충전한 다음에 한꺼번에 방전을 시키는 그런 특징이 있다라고 여러분이 생각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나와 있는 활용법 바로 키보드 자판입니다. 여러분, 키보드 자판을 보면 지금 기역 자판인데요. 우리가 요걸 딱 눌러요. 누르면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오죠. 그죠? 이제 스프링이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아래쪽에는 여기 요 아래쪽에는 요 판은 고정판이에요. 고정돼 있는 거야. 그리고 위에 있는 판은 요 글자

판하고 같이 누르면 얘도 움직여요. 얘가 움직이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하나는 고정돼 있고 하나가 움직이면 이렇게 간단 얘기예요, 그죠? 그럼 뭐가 변합니까, 여러분? 그지? 급판 사이에 간격이 변합니다. 급판 사이에 간격이 변하면 전기용량 C가 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전해량 Q가 변하면서, 우리 주인님이 글자판 기억을 누르셨네? 모니터에 기억이 딱 나오게끔 만든 장치입니다. 따라서 모든 자판들이 다 이와 같이 축전기로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누르면 급판 사이의 간격이 미세하게 이렇게 움직이면서 전류의 변화를 만들고, 기억을 쳤네? 니은이네? 그래서 화면에 모니터에 이렇게 표시가 되게끔 만든 거. 이것도 축전기구나 라는 거고요. 자, 요거는 뭐냐면 콘덴서 마이크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마이크 중에 조금 가격이 있는 그런 마이크인데, 여기도 보면 고정되어 있는 전극판이 있고요. 진동하는 판이 있습니다. 아까 키보드 자판과 똑같아요. 하나는 고정돼 있고 하나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극판 사이에 간격이 변화되겠지. 마찬가지로 우리가 소리를 아 하고 내면 소리 에너지가 전파되면서 여기 있는 진동판을 떨게 만듭니다. 떨게 만든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고정판 위에 있는 진동판이 막 떠는 거지. 그러면서 간격이 변해요. 간격이 변하면 그 간격이 변한 만큼 전기용량이 변하고, 전기용량이 변한 만큼 Q값이 변하기 때문에 전류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 아주 미세한 전류의 변화까지 잡아서 아주 그런 품질 좋은 그런 소리를 만드는 것이 바로 여기 있는 콘덴서 마이크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아까 있던 두 가지는 한꺼번에 많은 양의 전하를 충전해놨다가 방전시키는 그런 방식이지만, 뭐, 키보드라든가 아니면 지금 같은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급한 사이에 간격을 조절해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전류의 변화를 만들고, 그걸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아마 그런 내용들을 서술형 평가로, 분명히 서술형 평가로 쭉 쓰게끔 만드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축전기의 원리에 있는 전기용량 또는 전하량, 전지의 전압, 판사의 간격, 막 이런 것들을 용어를 써가면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죠. 그런 부분들만 좀 체크를 해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내용은 여기까지 하면 우리 핵심 정리 끝났고요. 이제 문제를 몇개 가져왔는데 간편하게 한번 살펴보고 간략하게 살펴보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면 우리 115 쪽에 있는 3점 테스트 5번인데요. 보니까 이렇게 연결되면 축전기가 직렬 연결이죠? 밑으로 이렇게 연결되어도 직렬 연결입니다. 스위치를 모두 다 닫게 되면 여기도 닫히고 여기도 닫히면 여기 있는 건 하나 있지만 이렇게 병렬이잖아요? 그리고 이 병렬과 이건 직렬. 아, 직병렬 혼합이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축전기의 가장 전형적인 그런 모습이에요. 스위치를 두개준 다음에 S1만 닫아서 AB가 직렬되게, AC, 요, S2를 닫아서 AC가 직렬되게, 아니면 S1과 S2를 모두 닫아서 직렬과 병렬이 혼합되게 만들어서 그때 각각의 왼쪽에 있는 A에 충전되는 전하량 얼마고 전기 에너지 얼마인지도 우리 나와 있습니다. 전기 에너지가 나온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아까 우리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식이 무려 세 가지가 있는데 그세 가지 중에서 어떤 물리량들을 활용해야 이 값을 얻을 수 있을지, 이제 그런 것들도 여러분이 좀 생각하면서 보기를 한번 정리해봤으면 좋겠고요. 자, 다음 문제는 3점 테스트 6번 가져왔습니다. 굉장히 복잡한 그림이 있죠. 그 복잡한 그림의 순서와 단계만 여러분이 잘 생각하시면 돼요. 맨 왼쪽에 가을 봅시다. 스위치가 두개 있는데, 가운데 있는 S2는 열렸네. 요게 열렸다는 얘기는 이 축전기는 여기선 생각하지 말라라는 뜻이고요. 여기 있는 전지랑 이렇게 A만 연결돼 있고, 요 전지에 있는 전위차 V만큼이 여기에 충전되기 때문에 전하가 여기에 전기 에너지로 저장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에서 스위치를 열어요. 스위치를 열었지만 아까 충전되어 있던 전하는 도망가지 않는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 있는 스위치를 열게 되면 이 전지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지만 지금 여기에 있는 축전기에 여기 아래쪽에 있는 B가 다음과 같이 연결되기 때문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이쪽이 플러스예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가 끌려갑니다. 여기도 플러스가 되고 이쪽에 있는 마이너스가 넘어오면서 이쪽에 마이너스 급판이 되니 플러스와 플러스가 서로 마주보고 있고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마주보고 있다. 아, 이건 병렬 연결이야. 매우 중요합니다. 병렬 연결. 이렇게. 요걸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어려워합니다. 병렬 연결을. 그죠? 직렬 연결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직렬이지? 그러면 여기가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면 지금 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급판이 다른 부호예요. 마이너스, 플러스. 그럼 이건 직렬이야. 근데 얘는 플러스는 플러스끼리, 마이너스는 마이너스끼리 있다. 이건 병렬 연결이다라는 것이고, 여기는 전하가 없지만 여기는 전하가 있었으니까 이 전하를 여기에 나눠주게 됩니다. 그 나눠주는 것은 전기용량에 따라서 그 값이 결정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연구를 좀 해둬야겠죠. 자, 마지막 달을 보면 S1과 S2 다 연결됐죠, 그죠? 모두 다 연결되었으니까 여기 있는 전압이 여기에도 걸리고 여기에도 걸리는 그런 케이스가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고 각각의 물리량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가지고 보기를 구하는 그런 부분인데 상당히 많이 까다롭습니다. 하지만 매우 중요한 부분이니만큼 정리를 좀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것까지 한번 좀 연습을 해보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준비한 문제는 요거거든요. 우리 7번 문제인데 되게 복잡한 회로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쪽엔 스위치가 열려 있어요. 스위치가 오른쪽엔 열려 있기 때문에 여기는 아무 일도 생기지 않고 요렇게 두 개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는 케이스이죠. 이번에는 여기를 열었어요. 열게 되면 이거 의미 없고, 이거 의미 없고, 요렇게 두 개가 병렬로 연결된 케이스예요. 그래서, 아, 직렬 연결이구나. 요건 병렬 연결이구나. 그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아래에 있는 보기를, 아, 물음을 답을 하는 케이스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서 풀어보되, 아마 처음에는 되게 어려울 겁니다.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들이지만, 그래도 신중하게, 그리고 깊숙하게 공부하면서 답도 한번 맞춰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서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올림퍼스 유형편 미적분 1의 심수학입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좀 되게 빨리 한 감이 제 느낌인데 좀 막 서두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강의를 가급적 딱 맞춰드리고 오늘 이 시간에 함수의 연속 딱 들어가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하고 내신 수능 고난도 도전 두 문제를 지금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1단원의 절반이 끝났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우리가 지금 하는 게 수능에 대한 대비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내신을 대비하는 거고 거기에서의 일부가 수능으로 가거든요.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함수의 극한과 연속에서 수능을 보면 두 문항? 함수의 극한에서 한 문항? 함수의 연속에서 한 문항? 근데 함수의 극한은 사실 그래프 주고 좌극한 우극한 읽어내는 정도의 문제. 그럼 그걸로 끝나는 거냐? 아니요. 나중에 이제 미분이나 뭐 적분으로 가더라도 함수의 극한에 대한 개념을 어느 정도 알고 조건에 사용해야 되는 그런 거는 많이 담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능 입장에서는 실제 내가 문제 푸는 함수의 극한 문제는 몇 개 안 되더라도 문제 미분이나 적분에서 사용할 때 함수의 극한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지 조건으로 뭔가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과정의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뭐 내신에서는 대비를 할 때는 정말 엄청나게 많은 걸 하십시오. 예. 그리고 그거를 체에 싹 걸러지면 그게 수능으로 갈 수 있는 데이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시더라도 지금 우리 1단원의 절반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복습하시면서 완벽하게 자기 걸로 소화할 수 있도록 그냥 딱 뭐를 보면 아 내가 이거 이렇게 풀었었어. 딱 이런 형태는 이렇게 했었어. 근데 되게 낯설어. 비슷한 거 뭐 없나? 내가 어떻게 했던 적 없나? 이런 생각하면서 자꾸 생각하는 연습. 우리 뇌

함수의 극한이라는 개념을 자꾸 꺼내봐야 돼요. 자꾸. 아, 0분의 0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꼴. 꺼내다 보면, 문제를 보면 그게 딱 떠오르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고, 어쩌다 한번 딱 만나? 어? 뭐지? 집에 가위 없는 거랑 똑같다. 라는 점으로 제가 비유를 극단적으로 들어드렸지만, 어쨌든 자주 복습을 해라. 그리고 외워야 될 거 미적분 1의 9구단처럼 암기해라 라는 점도 여러분들이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신 수능 고난도 도전 두 문제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뭔가 이거는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고 표현이 어려워. 표현이. 도대체 이 함수는 뭘까요? 마이너스 1이 아니고요. 0도 아니고 1도 아니야. 절대값이 포함된 함수를 그리는 방식은 일단 절대값 안에 있는 것부터 그리세요. 그러면 절대값 안에 있는 것을 보면 절대값 x가 이거야. V자 그래프 알 겁니다. 원래는 x를 그리는 거고 x축 아래에 있는 거를 꺾어 올려버리면 되는 거지. 얘는 마이너스 x, 얘는 x. 근데 얘를 y축으로 1만큼 내려. 그러니까 이런 그래프가 되겠지. 이런 그래프가. 여기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 그리고 이거의 절대값이니까 얘에다가 X축 아래에 있는 거를 꺾어 올리면 되는 거고 여기가 1이 되는 겁니다. 이런 함수야. 그런데 뭐는 아니야? 마이너스 1은 아니고 0일 때도 얘가 뚫려 있는 거고 1일 때도 뚫려 있는 거다. 이 뜻이야. 그리고 마이너스 1, 0, 1일 때는 그 함수값이 전부 얼마야? 얘가 4다. 너도 4다. 너도 얼마다? 너도 4다. 이렇게 돼 있는 이 그래프. 이 그래프가 지금 fx입니다. 이 그래프가. 그러니까 fx를 못 그려버리면 안 되는 거죠. 여기가 y축이 되는 거고요. 여기가 4가 될 거고요. x축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죠. 가능하겠죠? 자, 그때 p라는 집합은 fx들을 모아놓은 집합이야. fx를 보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 다 나와. 얘도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고 0보다 크거나 같은 값, 0보다 크거나. 그래서 이 fx는 0보다 큰 실수가 되는 거야. 이게 p집합이야. 이게 p집합이야. 근데 q집합은 t가 x로 가까이 갈 때 이게 ft의 그래프라고 생각을 해요. x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이야. 그러면 이런 대로 간다라고 하면 이런 값. 뭐 이런 값 다 같지. 중요한 값은 이 리미트 t가 x로 가까이 갈 때 ft 이 값은 당연히 0보다 크고 0도 있지.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가면 0이지. 0으로 가까이 가면 1이지. 1로 가까이 가면 0이지. 그러니까 0도 포함된다라는 게 이 문제의 핵심이야. 극한값은 0 이상. 함수값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집합에서 이 집합을 빼보라 이거야. 그럼 0보다 큰 실수 다 빠지니까 뭐만 남겠어? 0만 남겠죠. 0. 그래서 P집합에서 Q집합, 차집합은 얘가 된다. 원소의 개수 몇 개밖에 없다? 한 개밖에 없다. 이렇게 끝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FX 그래프 그릴 줄 아니? 그 다음에 극한값의 범위를 읽어낼 수 있겠니? 이런 문제가 바로 2번 문제였다. 그렇게 어렵지는 않죠? 자, 마지막 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원, 중심이 0,0이고 반지름이 1인 1이 있어. X좌표가 T야. T, X는 T라는 직선이 있어서 만나는 두 점을 A, B라고 잡았어. 그리고 마이너스 1,0, C라고 했어. 그래서 요 AC의 길이, 그 다음 AB 길이의 제곱, 이거를 볼 거다. 근데 앞에서 원도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여기를 반원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Y좌표가 항상 양수만 나올 거잖아. 그거는 1 마이너, 여기다 1 마이너스 얘 넘기면 X제곱에다가 루트를 씌워준 거야. 양변 제곱해보세요. 그럼 나와.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식이 너. 요 밑에 있는 식이, 요 밑에 있는 식이, 요 값에다가, 값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준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 좌표

T는 X좌표를 T라고 그러면 Y좌표 여기다 T 넣어주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고 얘도 마찬가지죠. T, 요 X에다가 T를 넣어버리면 끝나는 거죠. 요게 Y좌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먼저 분모, 이 길이의 제곱이라는 건 이거에서 이거를 뺀 거에 제곱이 되겠네요. 그죠? 이 길이의 두 배가 바로 AB의 길이가 되고 그거의 제곱이니까 4의 1-T제곱 이렇게 돼버릴 거고요. 분해. 이 길이의 이 길이를 지금 구하라고 그랬죠? 길이. 그럼 길이라는 건 X, 얘는 마이너스 1,0이 될 거니까 X좌표 빼준 것. T 플러스 1. 플러스 X좌표 뺀 거에 제곱 더하기 Y좌표 빼주면 그대로 너가 될 거고 그거의 제곱 1-T제곱 그거에다가 루트 씌워버리면 되는 거죠. 이게 AC의 길이가 되는 거죠. AC의 길이.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T제곱은 없어지고 여기가 2T 플러스 2에다가 루트 씌워준 너가 됩니다. 이렇게 나온다. 예. 그래서 여기가 2t 플러스 2에다가 루트 씌워줄 거고 마이너스 2 리미트 t가 1로 가까이 갈 때 1보다 작은 쪽에서 가는 거예요. 1보다 작은 쪽에서 t가 1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까이 간다라는 얘기는 아 1보다 큰 쪽은 의미가 없잖아. 교점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 1로 가니까 0이야. 1로 가면 0이야. 0분의 0꼴 나오죠. 그러니까 근호가 있는 쪽을 유리화해 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식 만들었으니까 그냥 풀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4에 1-t, 1 플러스 t 이렇게 돼 버릴 거고 이거는 여기다 뭘 곱해 줘야 돼요? 루트 2t 플러스 2 플러스 2를 곱해 주면 되죠. 앞에 거 제곱하면 2t 플러스 2, 뒤에 거 제곱하면 4 빼줄 거니까 아 2t 마이너스 2, 2로 묶어 버리면 t-1 이렇게 되겠네요. 가능하겠죠? 자, 그래서 0으로 가고 0으로 가는 거야. 그럼 너 약분하면 마이너스 나가겠죠. 얘를 보면 얘가 마이너스 두 배에 1-t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거 약분해 준 거라고. 그럼 여기 남는 거 4분의 마이너스 2. 네, 2분의 마이너스 1 곱하기 t가 1로 가면 여기 2 곱하기 t가 1로 가까이 가면 여기는 루트 4니까 2 더하기 2 하면 4분의 1 이렇게 나온다라는 사실 알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전체 부호는 마이너스고요. 2, 2, 4 곱할 거니까 4, 4, 16분의 1. 그래서 마이너스 16분의 1이라는 최종적인 결과를 확인해 주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AC의 길이 찾아줬죠? AB 길이의 제곱. 이것만 완벽하게 찾고 나면 이 극한값에 대한 식이 세워지는 거고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0분의 0꼴 근호를 포함한 식 유리화. 유리화해서 인수분해 약분하고 나니까 그리고 대입하면 극한값 나온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1단원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 다 마무리 지어 봤습니다. 네. 자, 이제 저하고는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함수의 연속. 연속은 가장 중요한 게 저는 정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거의 정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함수 y는 fx가 y는 fx 이게 있는데 그 모든 실수 a에서 함수 fx가 실수 a에 대해서 첫 번째 x equal a에서 fx가 정의되어져 있어야 돼. 정의되어져 있어. 이런 말뜻. 두 번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이게 존재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이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가 FA

랑 같았을 때이세 가지를 다 만족시키면 x는 a에서 함수 fx는 x equal a에서 연속이다라고 얘기할 거야. 이게 정의예요. 함수가 연속이다라는 거에 정의야. 그러니까 직관적인 개념은 연속이라는 거는 끊어지지 않고 이어져 있다. 이게 직관적인 개념이야. 근데 직관적인 개념으로 문제를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많은 게 아니죠. 그냥 아, 연속이네. 뭐 이런 느낌인 것뿐이죠. 문제를 풀 때는 식이라는 게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 식이라는 거는 이 정의에서 만들어진다라는 거. 이게 식이야. 이게 식. 그럼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x equal a에서 fx가 정의되어져 있다라는 얘기는 이게 함수 값이 존재한다라는 뜻이야. 다시 말하면 fa 값이 있는 거야. fa 값. 이건 우리 극한 값이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그 극한 값과 함수 값이 같으면 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얘가 연속이면 이거를 식으로 간주할 겁니다. 이걸 식으로 간주하는 거야. 함수 fx가 x equal a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하면 되는 거야. 자, 이 안에 1번, 2번, 3번이 다 있는 거죠. 어디? 얘가 1번이었죠. 함수가 x equal a에서 정의되어져 있다. 함수 값이 존재해야 되는 거야. 이게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연속 아니야. 극한 값이 존재한다? 2번이잖아. 근데 그 1번과 2번이 같아야 된다라는 게 3번이었잖아. 그러니까 1번, 2번, 3번이 다 있는 식, 얘가 바로 연속의 정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함수의 연속에 대한 문제가 함수식이 복잡하고 정말 어렵게 나왔으면 좋겠어. 근데 아무리 어렵게 나오더라도 우리가 어디에서 연속이다 그러면 이 식을 만족하는지 여러분들이 식을 적으면 끝나는 거야. 얘가 존재하지 않아? 그러면 연속 아니야. 얘가 존재하지 않아? 존재한다라는 말뜻은 뭐야? 좌극한 우극한이 같아야 되잖아. 그게 존재한 거지. 그런데 그거랑 함수값이 일치해야 돼? 이거지. 그럼 예를 들면 직관적인 걸 그림으로 그려주면 여기가 A야. fx가 이렇게 있었어. 자, 요런 함수. 아니면 이렇게 돼 있고, 여기에서 이렇게 가는 함수. 요런 거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 얘는 x equal a에서 연속이 아니야? 직관적인 개념으로 이어져 있지 않으니까 불연속이야. 연속이 아닌 거를 우리는 불연속이라고 얘기합니다. 불연속이라고. 뭐 때문에? 극한값 존재하지 않잖아. 여기가 채워져 있었다라고 해도 이게 존재하지 않잖아. 아니면 함수를 바꿔서 아까 제가 이어져 나갔어. 그런데 여기가 칠해져 있어. 이게 함수값이지. 극한값은 얘가 돼버리겠지. 극한값. 같지 않잖아. 그러니까 얘는 몇 번에 의해서 1번 돼. 2번 극한값 존재해. 하지만 얘랑 얘가 달라. 3번이 안 되기 때문에 연속이 아니야. 그럼 연속이려면 얘가 쪼르르륵 와가지고 얘가 어디로 가버리면 여기를 채워버리면 이어져 있잖아. 그러면 연속이야. 직관적인 개념을 제가 설명드린 것뿐입니다. 그러면 얘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함수 fx가 이런 함수가 있었다라고 한번 가정해 봅시다. 네, fx가 케이스가 나눠지고 있는데 x 플러스 2,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플러스 a. x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x가 1보다 클 때, 이렇게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x는 1에서 fx가 연속이라고 해볼게요. 연속이라고. 그럼 여러분들, 아니 이런 문제에서 fx 연속이야? F1 값 존재합니까? 여기다 1 넣어주면 F1의 값이 얼마야? 3이잖아. 1 넣어줄 수 있잖아. 그럼 리미트.

연속의 정의가 1로 가까이 갈 때, 그 fx가 f1이 되면 된다. 이게 식 아닙니까? 이게 식이잖아. 그래서 f1이 3이야. 그럼 극한 값을 보면 좌극한일 때 너를 따라가는 거지. 좌극한. 우극한은 여기에다가 일러주면 되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a가 되는 거지. f1도 3이었지. 그래서 너를 풀면 끝나는 거야. a 값 얼마? 4이면 된다 이거지. a 값 4. 뭐 그림을 그려본다라고 해도 마찬가지죠. 1, 2, 기울기가 1로 가. 그래서 1일 때 여기가 얼마? 3.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예. 그다음 너를 보면 여기 a 값이 4가 된다라는 얘기는 4에서 예. 이렇게 가는 함수가 되겠지. 거기에서 1보다 큰 쪽에서만 가니까 이렇게. 그리고 아까 여기 구멍 채워져 있는 거지.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이런 거. 1에서 이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연속이다라고 얘기해 줄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연속의 정의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니면 다른 하나 또 다른 예로 fx가 이렇게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ex 플러스 5. 나 a. x가 1이 아닐 때, x가 1일 때. 그래서 x는 1에서 연속이라고 한번 해보자 이거야. x는 1에서 fx가 연속이야. 그럼 극한값은 식을 적으면 된다 그랬죠. x가 1로 가까이 갈때 fx equal f1. 이게 식이야. 근데 f1이 얼마야? 너가 a잖아. a잖아. 그럼 1로 가까이 가는 거지 1은 아니잖아. 그때 fx가 뭐야? ex 플러스 5잖아. 그럼 극한값은 얼마? 일러주면 대입했을 때 이상 없으면 극한값이라고 그랬지. 우리가 앞에서 이거 했던 거야. 극한값 7. 그게 뭐랑 같으면 돼? A랑 같으면 돼. A값 구한 거지. A값. 아니 극한값 구하라는 게 A야. 극한값을 구하면 A가 나오지요? 그 A를 구한 게 결국은 뭐한 거야? 연속이기 위한 예, A값. 이걸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예를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다. 정의예요, 정의. 정의를 바탕으로 해서 결국 이 식을 써주면 끝나버리는 거다. 예. 그래서 그런 개념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는 거고. 자, 이제 연속의 정의를 했으니까 이런 연속의 성질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질. 첫 번째. 예. 이거를 이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교육 과정 내에서 막 구체적으로 막 설명하진 않지만 여러분들 이런 거 알아야 돼. 다항함수. 다항함수. 그러니까 다항함수가 뭔지 알죠? 뭐 1차 함수, 2차 함수, 3차 함수, 뭐 4차 함수 막 이런 함수들. 이런 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야. 수에서 연속. 아니, 선생님. 그럼 이 다항함수가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는 말뜻 그게 도대체 뭘 나타내는 건데요? 아니, 예를 들어서 2x 세제곱 플러스 3x 이거의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때 극한값 구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항함수잖아. 그럼 다항함수는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라며. 그럼 1에서도 연속이겠네? 그러면 f1의 값, 이게 fx였다라고 이야기하면 f1의 값은 얼마야? 5야. 이게 성립한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우리가 함수 값을 찾아야 되는 상황이면, 다항함수면, 함수 값 대신 뭘 찾아도 되는 거야? 극한값을 찾아도 되는 거라고. 왜? 연속이니까 그 극한값이 뭐랑 같을 거야? 함수 값과 같을 거니까. 이게 연속의 어떤 의미를 활용하는 방식이에요. 이걸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우리가 배웠던 유리함수 있잖아요. 유리함수. 유리함수. 그래서 y는 fx분의 gx라고 이렇게 잡을게요. gx. 뭐 다음 성질에서도 뭐 연관되는 거지만 어쨌든 우리가 연속을 보장받으려면 분모는 0이 되면 안 돼. 그래서 fx가 0이 아닌 데에서 연속이야. 분모는 0이 되면 안 된다고요. 네. 연속을 보장받는다. 이걸 증명하지는 않거든요. 그래도 이런 것들을 좀 알고 계시면

있었으면 좋겠어. 무리함수의 경우 y는 루트 fx라고 이야기하면 이 fx는 0보다 크거나 같은 데에서 연속이야. fx가 0보다 크거나 같게 되는 그런 x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거기에서 연속이야. fx가 0이 아닌 그런 x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데에서 연속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이런 성질들이 있다. 예. 예. 그럼 좋은 점이 뭐라고요? 아니, 이 함수에 대해서 만약에 극한값을 구하라고 했어. 근데 분모가 0이 아니야. 그러면 그냥 대입하면 그게 함수값이 극한값이라고. 이것도 마찬가지라고. 극한값 구하라는 문제야. 그런데 얘가 fx가 0보다 크거나 같아. 그 값에서. 그럼 극한값은 뭘로 계산한다고? 함수값으로서 계산한다고. 그러니까 대입했을 때 이상이 없었던 거 있잖아. 그게 연속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한번 잘 생각해봐. 리미트 우리가 x가 a로 가까이 갈 때 fx 극한값을 찾으라고 그럴 때 제일 먼저 뭐 하라고 그랬지? 대입해보라고 그랬잖아. 근데 대입을 해봤어. 근데 이상이 없어. 대입을 한 게 뭐야? fa잖아. 이 뜻이 뭐야? 연속이잖아. 연속이잖아. 아, 연속일 때는 극한값 구하는 게 함수값 구하라고 그러면 극한값을 구해버리면 된다 이거야. 이런 의미가 극한, 그 다음에 연속을 배우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 두 번째는 이런 성질이 있어. 이 fx가 x=a에서 연속이면 거기다가 k를 곱해줘도 연속이야. fx가 만약에 연속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연속이면 실수배 해줘도 연속이라고. 만약에 gx가 연속이면, 너가 연속이면, 연속이면 거기다 실수배 해줘도 너도 연속이라고. 연속인 함수와 연속인 함수, 너 연속이 됐죠 이제? 너 연속이죠? 라고 한다면 그 연속인 함수와 연속인 함수를 더해도 연속이야. 연속과 연속을 빼도 연속이야. 연속과 연속을 곱해도 연속이야. 연속과 연속을 0이 아닌 걸로 나눠줬을 때도 연속을 보장받는다. 이 함수가 얘가 연속이 된다고. 연속. 조심하세요. 앞에서랑 상당히 비슷하지. 함수 극한값이 존재하고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을 때 실수배하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0이 아닌 걸로 나눈 거에 대한 새로운 함수의 극한값은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fx 거기다 실수배 m gx 실수배 더하고 빼고 곱하고 0이 아닌 걸로 나눈 거에 대한 이거에 대한 리미트 x가 a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은 자 fx가 연속이랬으니까 fa가 됐겠지 gx가 연속이니까 ga가 되겠지 거기다 실수배해주고 더하고 빼고 곱하고 0이 아닌 걸로 나눈 게 극한값이다. 다시 말하면 얘가 뭐야? 함수값이라는 얘기지. 이게 함수값이지. 이게 연속을 보장받으니까. 그러니까 얘가 연속이 됐으니까 극한값은 뭐랑 같다? 함수값과 같잖아. 이런 이야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질 여러분들이 꼭 챙겨주셔야 된다라는 점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성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fx 전제 조건은 fx가 x=a에서 연속이고 gx가 x=a에서 연속이면 실수배하거나 그 두 식을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걸로 나눈 이 전체의 함수가 뭘 보장받아? 연속을 보장받아. 연속을 보장받으면 좋은 점이 뭐야? 극한값을 구하라는 거를 뭘로 구해버린다? 예, 함수값으로 구하면 된다. 극한값 그냥 대입하면 답이 나오는 거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성질에 대해서 해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최대 최소의 정리야. 최소의 정리라는 게 있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 예를 들어서 A부터 B까지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

함수 fx는 반드시 최대값과 최소값을 갖는다 라는 성질이 있는 겁니다. 예. 네. 그래서 고등학교에서 여러분들이 들어오면 이런 문제 풀어본 적이 있을 거야. 그래서 fx가 x제곱 마이너스 2x 뭐 플러스 3 뭐 이랬다라고 해봅시다. 예. 그리고 뭐 0부터 0부터 얼마까지 잡아볼까요? 3까지 뭐 이렇게 잡아볼게요. 그럼 여러분들 이 함수 그릴 수 알죠? 대칭축 얼마? 예, 1. x equal 1. 그 다음에 1 넣어주니까 얼마가 나오죠? 1 넣어주면 2, 1, 2. 요 점. 그리고 아래로 볼록인 이런 그래프가 될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범위가 0부터, 아, 여기서부터 0부터 어디까지? 3까지. 여기가 3. 아무래도 이 대칭축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올라갈 거 아니야. 아, 그래서 너가 최대값, 너가 최소값. 이렇게 따지지 않습니까? 근데 보면 0부터 3까지 해서 이 함수 fx가 다함수 이어져 있잖아? 연속이잖아. 그러니까 반드시 존재해. 제일 작은 값이 있고 제일 큰 값이 있어. 그래서 찾아봐. 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라고. 이게 연속의 하나의 성질이죠. 그래, 최소값은 1 넣어주면 되니까 여기가 2였고, 예. 그 다음에 3 넣어주면 되니까 3 넣어주면 여기가 6이라는 값. 6이 최대값, 2가 최소값.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그 나중에 이제 미분가도 마찬가지야. 2차 함수나 다항함수가 나오면 이걸 극소값이라고 그럴 거고, 이걸 좌경계값, 우경계의 함수값, 뭐 그 다음에 극대값, 이런 것 중에 제일 작은 게 최소값, 제일 큰 게 최대값. 그래프 안 그리고 이런 식으로 따져버린다고요. 그래서 지금 성질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런 얘기 한번 해보는 거고, 그 다음 네 번째는 사이값의 정리라는 거야. 값의 정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이값의 정리라는 거, 일단 닫힌 구간 AB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어. 함수 fx가 있어서요. fa 값과 예, fb의 값이 달라. 이 값이 달라. 이거이면 뭐 fa 값하고 fb 값, fa와 이 값과 fb의 값, 이거의 사이값 k에 대하여 예, fc equal k를 만족하는 c가 열린 구간 ab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또 하나 존재한다. 이게 사이값의 정리야. 이게 말로 적으면, 아니, 닫힌 구간에서 연속인 함수가 있어. 근데 fa와 fb의 함수값이 달라. 그럼 그 사이에 있는 어떤 값을 만족시키는 그 열린 구간 안에 c가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 이 말 뜻이 도대체 뭐냐?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야. 여기가 a고 여기를 b로 잡아보겠습니다. 그럼 fa값, 제가 여기 fb값 여기라고 잡아볼게요. 이게 fa, 이게 fb. 근데 얘가 연속함수래. 연속함수니까 어떻게 되고 있다는 얘기지? 이어져 있다는 얘기잖아. 이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면 fa, fb라고 할 때,거기에 있는 어떤 사이값 k에 대하여 이 값이 나오게끔 해주는 c가 이 열린 구간에 적어도 하나 존재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이게 직관적으로 얘기하면 이거예요. 여기 y는 k라는 직선이 있지. 그런데 이 값과 이 값이 서로 달라. 그러면 연속이 되게 하려면 얘를 이을 거 아닙니까? 그 얘를 이어보란 얘기야. 이어졌죠?

잖아. 이게 연속이잖아. 그럼 그런 C가 몇개 나오는 거야? 세개 나오는 거지, 이거는. 그러니까 연속이 되게 얘를 이으려면 적어도 한 번은 얘를 만나는 점이 있다. 이 뜻이 바로 사이값의 정리야. 근데 사실 이 사이값의 정리보다는 이거의 응용 버전이 훨씬 많이 나오는 거야. 응용 버전. 응용 버전. 똑같아. 닫힌 관에서 연속인 함수 fx가 있었어. 그런데 fa와 fb를 곱한 게 음수야. 음수. 이거이면 fxc가 0이 되는 c가 이거인 c가 열린 구간 AB에서 적어도 하나 존재야. 이말뜻 한번 봐보세요. 그럼 여기가 축이 있어. 여기가 A, 여기가 B. 근데 이 함수값과 이 함수값을 곱한 게 음수란 얘기는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잖아. 그럼 너에서 너를 연결시켜봐. 연결시키면 얘가 0이 된다라는 건요 X축을 얘기하는 걸 거야. 얘를 적어도 한번 뚫고 지나가야 된다는 뜻이야. 여기가 C란 얘기야. 여기가 C. 그럼 이 말뜻이 뭐냐면 fx equal 0를 만족시키는 이거의 실근이 적어도 하나 존재한다는 거지. 하나 존재. 방정식의 실근이 존재한다는 뜻이야. 그러니까 얘가 축과 지나가는 요점, 요게 방정식의 실근이 되는 거잖아. 이 실근이 C를 나타내 주는 거지. 예. 그래서 우리가 하는 작업이 어떤 작업 보았을 때 얘가 부호를 따져. 양수냐, 음수냐. 여기서도 양수냐, 음수냐. 그럼 이어 연속이라는 걸 보장받아? 그러면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갖는다라는 거를 찾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인 어떤 예를 하나 들어드린다면 뭐 이런 거야. fx, x제곱 마이너스 3x, 뭐 플러스 3x 플러스 뭐10, 마이너스 10, 뭐 이래볼까요? 물론 당연히 얘 인수분해하면 x 마이너스 5, x 플러스 2라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와 여기 5에서 아래로 볼록인 그래프라는 사실 알겠지. 근데 얘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 마이너스 3을 한번 넣어봐. 마이너스 3 넣으면 얼마예요? 9. 그 다음 플러스 9. 마이너스 10 하면 여기일 때 8이야. 8. 그 다음 마이너스 1을 한번 넣어볼게. 1 플러스 3 마이너스 10 하면 마이너스 6이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1로 이렇게 지나갈 거 아니야? 그럼 적어도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 사이에서 적어도 하나의 실근을 가지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고. 왜? 양수에서 음수로 연속으로 이어지고 있으니까. 물론 당연히 인수분해하면 그게 마이너스 2라는 거 알겠지만 뭔가 모르는 식이어도. 모르는 식이다. 아니면 여기다가 뭐 아무거나 넣어봐. 그냥 제가 이거는 인수분해가 되는 형태였으니까 너무 쉽다면 인수분해가 안 되는 형태 만들어 볼게요. 마이너스 3x 플러스 1. 뭐 이래 봅시다. 이 실근이 어디 있는지 한번 찾아본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그냥 0일 때 함수값 봐봐. 양수야, 1. 2일 때 함수값 봐볼게. 2 넣어주면 4 마이너스 6 플러스 1에. 예. 0 넣어주면 양수. 1 넣어줘봐. 1 마이너스 3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야, 1일 때. 마이너스 1. 그럼 여기만 보더라도 여러분들, 이거. 얘를 이렇게 뚫고 지나갈 거 아니야. 양수에서 음수로 갔을 거 아니야, 분명히. 아, 0과 1 사이에 실근이 있다고. 이걸 찾아버린다고요. 물론 이거 대칭축 여기 2분의 3입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갈 테니까 또 여기에도 실근이 있다라는 거 알겠지. 여기가 2고 여기가 3이라면 2와 3 사이에서. 2 넣어볼까요? 2 넣어보면 4 마이너스 6 플러스 1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3 넣어볼까요? 9에서 9 빼면 없어지고 1.
음수에서 양수로 지나가고 있으니까 너가 실.

사익은 이렇게 되는 거라고. 그래서 이 사익값의 정리가 무엇인지와 그거를 응용한 버전, 요거는 우리 유형에서도 만나게 될 겁니다. 유형에서도. 그래서 요런 식으로 우리가 변형된 이게 출제가 되어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죠. 일단 교과서에서 말하는 함수의 연속에 대한 거는 딱 이거밖에 없습니다. 되게 심플하지 않습니까? 정의와 성질들이야. 함수의 연속에 대한 성질. 함수값 존재하고 극한값 존재해서 같으면 돼. 식을 쓰는 건 이걸 쓰면 되는 거예요. 이걸 풀면 연속에 대한 정의를, 이 연속에 대한 문제 상황을 식으로 적어, 그리고 얘를 풀면 답이 나오는 거야. 예. 그래요. 연속에 대한 성질. 당함수, 모든 실수에서 연속이다. 유리함수, 분모가 0이 아닌 곳에서 연속이다. 그러니까 얘가 다항식, 다항식분의 다항식이라고 해. 다항식분의 다항식이라고 한다면, 얘 모든 실수에서 연속, 모든 실수에서 연속. 근데 연속을 연속으로 나눠? 아니, 0이 아닌 걸로 나눴을 때 얘가 연속을 보장받는다. 무리함수는 루트 안에 게 0보다 큰 데에서 연속을 보장받는다. 연속에다 실수배하거나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0이 아닌 걸로 나눈 이 함수 자체가 뭐다? 연속이다. 연속이면 도대체 뭔데? 연속이면 극한값을 함수값으로 구해버릴 수가 있다. 저 연속의 정의를 써먹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최대 최소의 정리, 사익값의 정리, 이런 성질이 있다라는 걸로 우리가 이 정의를, 이 함수의 연속에 대해서 내용을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근데 실제 이걸로만 우리가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아니, 앞으로 봐보세요. 여러분들이 유형을 풀어나가시면서 이 개념만 가지고도 일단 다 풀릴 거야. 하지만 우리가 기본 개념만 다 가지고 가는 건 아니니까 여기에서 약간 이제 심화적인 개념을 할 거고, 사실 이 연속에서 변별력 있는 문제라는 거는 전부 여기에 해당되는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잘 생각해 주시는 게 좋아. 자, 그냥 여기에서는 우리가 일반적이지 않은 케이스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돼. 이 어떤 fx가 x equal a에서 불연속, 연속이야. 연속이면 절대값 fx는 x equal a에서 연속일까? 에서 연속일까? true and false. 맞는 말? 틀린 말? 이거? 맞는 말. 예. 네. 아니, 어떤 함수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함수가 있었어. 근데 절대값을 씌워? 그러면 x축 아래에 있는 거를 꺾어 올리란 얘기잖아. 그래도 연속이지. 직관적으로 봐. 다 이어져 있잖아. 그런데 이게 핵심이 아니고 이런 거 생각해 봅시다. x equal a에서 불연속이야. 불연속이면 너도 불연속일까? 불연속일까? 일까? 아니면 이런 표현 어때? fx가 x equal a에서 불연속이면 절대값 fx는 x equal a에서 무조건 불연속이 된다. 이런 말이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틀린 말일 수도 있다. 그러니까 불연속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볼게. 함수가 이런 거야. 뚫렸어? 올라가. 마이너스 1. 여기가 1이야. 자, x equal 0에서 이 함수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불연속이지. 함수값 있었어. 극한값 있어. 그런데 같지 않잖아. 불연속이야. 근데 절대값 씌워버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라면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돼버리잖아. 절대값 씌우면 이렇게 되잖아. 절대값 씌웠더니 어떻게 됐지? 연속이 돼버리고 있지. 이게 아니고. 아, fx가 불연속일지라도 절대값을 씌워가지고 일반적으로는 불연속이 되겠지. 함수가 예를 들어서 아까처럼 이렇게 돼 있는데 함수값이 여기야 뭐 3이야. 그럼 거꾸로 올리더라도

이렇게 될 거니까 불연속이야. 그런데 뭐가 되게 만들 수도 있다? 연속이 되게 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런 거 조심하시라는 거야. 가능할까요? 네. 자, 이런 케이스는 어떨까요? 어떤 불연속인 함수가 있어. x=a에서 불연속인 함수가 있어. 또 불연속인 함수가 있어. 그럼 불연속인 함수에다 불연속인 함수를 더하면 뭐가 될까? 불연속이 일반적으로 되는 게 맞아. 그런데 연속이 될 수도 있다. 연속이 될 수도 있다. 아니, x=a에서 불연속인 함수가 있었어. fx가 불연속이야. gx가 x=a에서 불연속이야. 그런데 두 개를 더한 함수는 연속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납득이 안 되는데요? 함수 만들어 볼게요. fx가 1로 가다가 마이너스 1로 쭉 가보겠습니다. 마이너스 1. 이게 fx야. gx는 마이너스 1로 쭉 가다가 1로 쭉 가보겠습니다. 자, 두 함수를 더해 보실까요? 그럼 0보다 작을 때는 1에다가 마이너스 1 더하니까 얼마가 되죠? 함수, 더한 함수 잘 봐보세요. 0이 되지 않습니까? 0? 근데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마이너스 1에다 1 더하면 얼마죠? 0 아닙니까? 예. 자, 얘 x=0에서 불연속입니다. 얘도 x=0에서 불연속입니다. 하지만 두 개를 더한 함수는 x=0에서 뭐예요? 연속입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특별한 사례들을 여러분들이 조금 인지를 하셔야 된다는 거야. 그럼 불연속에다가 불연속을 곱하면 어떻게 될까? 일반적으로 불연속이 나와. 일반적으로. 아니, 불연속이라 했으니까 예를 들어서 뭐 너가 1이고 좌극한이 1이고 우극한이 뭐 3이고 함수값도 3이었다라고 해봐. 그리고 여기는 2고 여기는 1이고 얘가 1이었어. 뭐 함수값이. 그럼 두 개를 곱해? 곱해봐. 너 2, 너 3, 너 3. 그러면 아니 우극한과 함수값은 같지만 좌극한 다르니까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아니 그러면 불연속이잖아요. 그런데 이두 가지 샘플로 봐보세요. 곱해봐. 곱해봐. 아니 1에다 마이너스 1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다음 마이너스 1에다 1 곱하면 얼마야? 마이너스 1. 이렇게 가잖아. 얘는 분명히 0에서 불연속이고 얘도 0에서 불연속이었지만 불연속과 불연속을 곱해서 뭐를 만들어냈어? 0에서 연속을 만들어내고 있잖아. 이런 게 포인트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물론 이건 쉬운 거야. 이제 더 중요한 거. 정말 중요한 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야. 이게. 이 불연속이 있어. 불연속. 그러니까 이게 fx인데 x=a에서 불연속이야. x=a에서 불연속이야. 그리고 gx가 있는데 얘는 연속이야. 연속이야. 그 얘를 곱해서 일반적으로 곱하면 아니 얘는 불연속이니까 좌극한, 우극한 뭐 극한값이 있든 뭐가 됐든 우리 극한의 정의에 이거에 맞지 않는 게 있는 거잖아. 한쪽이라도 fx equal fa가 얘가 존재하지 않든 이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든 존재하고 존재했는데 같지 않든 뭔가 어긋나는 게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연속을 곱한다라고 했을 때 일반적으로는 불연속이 나올 수 있어. 일반적으로는. 그런데 이게 연속이 되려면 어떤 조건이 있으면 될까라는 얘기야. 어떤 조건? 자, 너 x=a에서 연속이라고 할 거예요. 네. x=a에서 불연속, x=a에서 연속. 근데 곱한 게 연속이면 어떤 걸 만족시켜야 되는지 봐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상상을 해보세요. 얘가 불연속이야. 근데 얘는 연속이야. 일반적으로 불연속이 나오는데 이게 곱해서 연속이 되는 상황이 도대체 뭘까? 그럼 얘가 타 서로 뭐 좌극한, 뭐 우극한, 뭐 함수값이 다 달랐다고 해.
그런데 연속이니까 똑같은 값이 곱해질 거잖아. 그런데 서로 다른 값에다가 똑같은 값을 곱해서 그 값들이 다 같아져야 된다고. 그러면 연속이지. 그러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걸까? 그래서 이런 사고의 개념이 사실 시험 문제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케이스가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특히 내신에서는 더 많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수한 사례가 우리는 필요한 거야. 일반적으로는 이래. 얘두개 곱하면 불연속이 나와. 그런데 연속이 되게 만들려면 어떤 조건이 있으면 되는 거냐? 이런 거를 찾아볼래? 이런 게 핵심이 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조금 더 제가 부연 설명을 하면서 다음 시간에 요 함수의 극한 연속에 대한 심화 개념까지 마무리 지어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교과서의 개념과 요 심화 개념, 아, 특별한 케이스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하고 있는 거구나. 그게 문제로 연결되는구나. 요 정도만 인지하시고 다음 시간에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서 그 다음에 유형 연습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순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항상 개념 열심히 복습하면서 따라와 주시길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림포스 유형편 확률과 통계의 김현준입니다. 자, 가끔 펜을 내려놓는 게좀 죄책감을 느끼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음악을 듣거나 좀 창밖을 멍하니 보는 그런 시간들이 아깝다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칼도 계속 쓰면 무뎌지기 때문에 칼도 갈수 있는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가끔은 어떤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것이 나중에 팍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는 걸 위한 그런 시간일 수도 있겠거든요. 그러니까 가끔은 좀 공부를 접고서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건 안 돼. 막 계속 끊임없이 막 영상을 보거나 아니면 노는 것들은 뇌가 쉬는 것이 아니라 또 뇌가 일을 하는 거이기 때문에 뇌가 좀 완전히 쉴수 있는 5분, 10분의 휴식이 좀 중요하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난도 문제 5번으로 시작할게요. 자, 시작부터 좀 부담스럽지만 그만큼 배울 것도 많습니다. 자,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음이 아닌 정수. 이런 조건 참 좋죠. 0 또는 자연수니까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있는 조건이다. 이때 순서쌍의 개수는 가조건은 합이 7이고요. 나조건은 곱했을 때 0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0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자, 나조건을 좀 정리해보면 이런 거죠. 지금 A가 이 B다 또는 A는 4C다. 이거 집합 A 또는 B, 그러니까 AB의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 구하는 문제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각각의 경우의 수를 더하면 어때요? 중복되는 부분이 더블 카운팅 되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을 나중에 빼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풀 거예요. 처음에는 A는 2B인 경우를 구하고요. 그다음에는 A가 4C인 경우, A가 4C인 경우의 수를 구하고요. 그리고 빼줄 거야. 어떤 걸 빼주냐면 교집합. A가 2B면서 동시에 A가 4C인 경우의 수를 이렇게 빼주는 전략을 쓰겠습니다.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각각의 경우를 더하다 보면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이 두번 세지기 때문에 한 번을 빼줘야만 전체를 제대로 세는 거다라고 말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뭐냐면 A가 2B일 때. 여기다 2B를 대입할게요. 그러면 A는 2B.

자, 요게 A였고요. 그럼 뒤에는 그대로 써줄게요.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가 되죠. 자, 이게 7이 돼야 돼요. 7. 이렇게. 이때 보니까 B의 개수가 1보다 크잖아요. 그럴 때는 경우를 나누면 돼요. 일단 두 개를 합쳐줄게. 자, 3B가 되고, 그리고 C 플러스 D 플러스 E가 되죠. 얘는 B가 0일 때 괜찮고, 1일 때 괜찮고, 2여도 괜찮은데, B가 3이 되면 될까? B가 3이 됐을 때 9가 되니까 7을 넘어서잖아요. 그럼 나머지 친구들의 합이 음수가 돼야 되는데, 음이 아닌 정수란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에 B는 어때요? B는 0이거나 1이거나 2까지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또세 가지로 세분화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B가 0일 때. 두 번째, B가 1일 때. 세 번째, 자, B가 2일 때. 이렇게 나눌 수가 있겠다. 자, B에 0을 대입해보자고, 실제로. B에 0을 대입했을 때 날아가니까 결국 C 플러스 D 플러스 E가 뭐다? 7이다. 근데 CD는 음이 아닌 정수니까 중복조합을 바로 적용할 수 있다. 자, B에다가 1을 대입해보자. B를 대입하면 3이 되니까 넘기면 결국 C 플러스 D 플러스 E는 4. 자, B에 1을 대입했을 때 6이니까 6을 넘기면 C 플러스 D 플러스 E는 뭐가 된다? 1이 되죠. 3씩 작아졌죠. 이제 여기다 이제 중복조합을 적용하면 3H7, 여기는 3H4가 되고요. 3H1이 돼서 6을 더했을 때 뭐가 되냐면 바로 A와 B가 같은 경우가 되겠죠. 실제로 계산해 볼게요. 3C7은 뭐예요? 이거는 9C7, 9C2와 똑같고요. 3C4는 6C4, 6C2고요. 얘는 사실 뭐 그냥 구해도 괜찮지만 굳이 중복조합을 써보면 3C1이 되죠. 그래서 이걸 잘 풀어보면 36. 얘를 잘 구해보면 15가 되고 얘는 3이 되니까 달 더하면 51, 54. 맞죠? 그래서 첫 번째는 54, 54. 이렇게 경우의 수가 많다. 이렇게. 됐지? 자, 그 다음 케이스. 두 번째. 자, 두 번째는 A와 4C가 같을 때. A는 4C일 때. 그래서 A 대신에 4C를 쓰고요. 뒤에 있는 B, C, D를 쓸게요. 자, 총합은 7이에요. 7. 그리고 C가 지금 총 5개가 있으니까 앞에다가 써주면 OC 플러스 B 플러스 D 플러스 E는 7이 되고요. 이번엔 C가 어떤 값을 가질 수 있을까요? 0에서 출발하되 최대 1밖에 안 되겠네. 그래서 C는 0이거나 1이 되죠. 그럼 요 안에서도 세 가지로 나눌 수 있겠네. 자, 두 가지죠. C가 0일 때, 그리고 두 번째는 C가 1일 때. C가 0이면 어때요? C가 0이면 바로 P 플러스 D 플러스 E가 7인 거죠. 7. 자, C가 1이면 이 친구가 5가 되니까 5를 넘겼을 때 2죠. 그래서 P 플러스 D 플러스 E가 2가 되죠. 그럼 요거의 경우의 수는 뭐냐? 중복조합 3H7이 되고요. 얘는 3H2가 되죠. 조합으로 바꿨을 때 9C7, 9C2가 되고요. 얘는 4C이니까 잘 계산해 보면 36까지, 얘는 6가지가 돼서 42가지.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는 42가지가 되겠다. 이렇게. 자, 그래서 54와 42를 지금 확보한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54가지. 54가지. 두 번째는 42가지. 이렇게. 자, 여기서 이제 중복되는 경우를 빼면 되잖아요. A는 2B면서 동시에 4C일 때. 자, 한번 가볼게요. 자, 일단 요걸 일단 지우고서. 자. 자, 뭐. 다 지워보면 A는 2B이면서 동시에 4C인 경우 세 번째 케이스가 되죠. A는 2B이면서 A는 4C니까 결과적으로 이세 값이 다 똑같은 거예요. 보통 이럴 때는 하나의 문자를 통일하면 좋잖아요. 그래서 A는 이렇게 4C인 걸 이용하고 두 값이 같으니까 B를 2C로 표현할 수 있겠다. 그래서 A는 4C, B는 그대로 B고,
자, B를 EC로 쓸게요. B는 EC고, C는 C고, 뒤에는 D와 E가 있다. 요게 7. 그 C가 무려 몇 개나 있냐면, 7C나 있네. 그리고 뒤에는 D 플러스 E는 7. 이렇게. 그럼 C는 어떤 값을 가질 수 있을까? 일단 0은 괜찮고, C가 1일 때는 뭐 00 되면 되니까, C는 0도 되고, 1도 되죠. 그래서 첫 번째, C가 0일 때. C에 0을 대입하면 D 플러스 E는 7. 이렇게. 두 번째, C가 1일 때, C에 1을 대입하면 7이니까 D 플러스 E는 0. 이렇게. 자, 뭐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둘다 중복조합으로 표현해 볼게. EH7. EH 0이니까 얘는 8C7. 8C이 되고요. 얘는 1C 0이니까 이렇게 한 가지, 여덟 가지 더하면 아홉 가지가 되죠. 그래서 여기다가 9를 빼는 거예요. 9. 이렇게. 9. 그럼 두 녀석 더했을 때 96이니까 9를 뺐을 때는 어떻게 된다? 87. 답은 87이 되겠죠. 예전에 우리 몇 강인지는 모르겠지만 A 또는 B, 사건 A 또는 B의 경우의 수 구할 때 썼던 방법이죠.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하고요. 동시에 만족하는 경우를 빼서 구했던 방법 기억날 겁니다. 이 문제가 뭐 크게 부담스럽지 않았던 것은 음이 아닌 정수란 조건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변형을 통해서 중복조합을 바꿀 필요가 없었다. 이렇게 해서 생각보다 좀 양은 많지만 어렵진 않았다. 이렇게 해서 5번을 풀었습니다. 자, 이제 고난도가 6, 7, 8, 3개만 끝나면 또 다음 단원 벌써 넘어가네요. 자, 이제 6번 볼게요. 자, 5개 상자가 있는데요.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자, 똑같은 공이죠? 같은 종류의 공을 10개를 자, 남김없이 주겠다. 남김없이 나눠 넣는 경우의 수. 자, A에 넣는 공의 개수는 9의 약수이다. 1일 때, 3일 때, 9일 때. 자, 4개 상자에는 각각 적어도 한 개의 공을 넣는다. 이건 뭐예요? 이때 중복조합을 곧바로 적용할 수는 없잖아요. 중복조합은 하나도 안 집어넣는 경우를 포함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거지. 뭐 엄마가 사과배 감을 사오라고 했을 때, 뭐 먹기 싫은 걸안 사도 괜찮아. 그런 조건이 있을 때만 곧바로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있는데 한개 이상이라는 것은 뭐예요? 방정식의 해가 자연수다. 이럴 때는 추가적인 개수를 채워넣는다라는 조건으로 바꿔서 풀면 되죠. 자, 보면 일단 상자가 몇개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그리고 다섯 개가 있죠. 자, 각각의 상자에 넣는 공의 개수를 small a, b, c, d 이라고 할게. 그러면 a가 가질 수 있는 값은 뭐가 있을까요? a는 9의 약수잖아요. 넣을 수 있는 공이. 그래서 한 개일 때, 세 개일 때, 아홉 개일 때. 일단 이렇게 세 가지로 분할할 수 있겠다. 일단 a에 한 개를 넣는 것이 특정됐죠. 그러면 b, c, d, e에는 총몇 개를 넣으면 될까? 10개 중에 1개가 들어갔으니까 나머지 친구들에게는 9개를 분배하면 되겠죠. 물론 빠짐없이, 그리고 적어도 하나씩 집어넣는 방법을 이용해서. 그래서 A에 3개가 이미 들어갔으니까 이제 공은 몇개 남았어요? 10개 중에서 7개가 남았고요. 이때는 9개가 들어갔으니까 10개 중에서 1개가 남았는데 이세 가지 케이스 중에서 한 가지 케이스는 안 된다. 뭐가 안 될까? 자, 문제에선 적어도 한 개의 공을 넣는다며 지금 더했을 때 1이 된다는 얘기는 얘네가 하나씩만 받아도 벌써 4개잖아요. 1을 초과하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케이스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케이스는 두 가지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케이스를 하나, 둘, 셋, 넷, 1번, 하나, 둘, 셋, 넷, 2번이라고 해서 1번과 2번의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더하면 되겠죠. 가볼까? 1번. A는 이제 잊어버려. B, C, D, E한테 남겨주는 경우만 생각하면 되고, 요게 이제 9가 되죠. 근데 아쉽게도 B, C, D는 어떤 친구예요? 자연수잖아. 적어도 한 개는 줘야 되니까. 여기서는 곧바로 중복조합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한 개씩 나눠줬다고 치자. 이거 많이 써봤던 방법이죠. 그럼 프라임은 뭐냐? 이미 하나씩 집어넣고 추가로 집어넣는 개수라고 하자. 그 하나씩 집어넣었으니까 9개 중에서

때는 뚝딱 하면 되지, 그냥. 여기서 점프하는 거지. 일로 점프하고 곧바로 점프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이제 설명하는 거니까 자세하게 쓰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미 세 개를 A한테 넣었으니까 나머지 B, C, D, E의 합이 B 플러스 C 플러스 D 플러스 E 합이 추가적으로 7개만 넣으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되죠. 그런데 여기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B, C, D도 하나 이상 넣어야 돼. 1 이상이라고요. 현재로서는 중복 조합을 적용할 수 없잖아. 그래서 하나씩 넣었다고 치자. 앞에 있는 프라임과 구분하기 위해서 2 프라임 쓸게. B 2 프라임, C 2 프라임, D 2 프라임, 그리고 E 2 프라임. 추가적으로 넣는 개수는 몇 개일까요? 한 개씩 넣기 때문에 이제 세 개만 추가적으로 나눠주면 되고, 이미 하나씩 넣기 때문에 추가로 넣는 친구들은 어때요? 0부터 출발해도 괜찮아? 부담이 없다고. 그럼 4H3이 되지. 그래서 4H3 조합으로 바꿔보면 6C3이 되고요. 잘 풀어보면 20까지가 되죠. 20까지. 그러면 하나는 56이고 하나는 20이니까 이걸 더했을 때 뭐가 될까? 답은 76. 답은 76이 된다. 이거 많이 연습해봤지. 이거보다 더 어려운 건 그거죠, 뭐. 짝수계일 때, 홀수계일 때. 그럴 때는 뭐 A를 2A 프라임 플러스 2로 바꾸고 B를 뭐 2B 프라임 플러스 1꼴로 바꿔가지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새롭게 생기는 문자가 0 또는 자연수가 되게끔 이렇게 0을 포함하게끔 변형하는 것이 핵심이 됐었다. 이런 것들은 많이 연습해 왔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잘풀 때는 적절히 문자를 도입하는 것도 중요해요. 여기는 뭐 small a, b, c, d, e는 문제 어디에도 없지만 어쨌든 상자에 넣는 개수 우리가 도입한 거잖아. 이렇게 문자를 잘 도입하는 순간 이런 추상적인 복잡한 문제들은 그 문자에 대한 단순한 방정식 문제로 바뀌게 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중복조합은 정말 질리게 연습했어. 응? 근데 어떤 공부든 질리게 해야 돼. 그래야지 그 문제를 푸는 과정이 내 안에 내면화가 돼서 뇌를 거치지 않고서도 빠르게 신속하게 풀수 있거든. 그 정도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이제 7번. 자, 집합 X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일단 정의역과 공역이 일치한다. 가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어요? 등호가 있기 때문에 중복을 허용하네. 자, 순서를 정해줬기 때문에 뽑고 나서 배열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럼 중복을 허용하니까 중복. 배열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조합. 중복 조합. 이렇게 풀면 되죠. 총 대상은 6개니까 6개 중에서 중복을 포함해서 3개를 뽑는 거니까 사실 그냥 바로 6H3이 나와야 돼. 가사건은. 그리고 나사건은 더했을 때 15니까 각각의 경우를 좀 따져야겠다. 자, 그래서 가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해 볼게. 자, 가란 사건과 나란 사건은 자, 동시에 발생하는 두 사건이라고 볼수 있기 때문에 어떤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 곱의 법칙. 따라서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곱하면 된다. 자, 가란 친구는 여기다 한번 써볼게요. F2. 순서가 정해져 있어. 뽑고 나면 배열할 필요가 없는 거다. 자, 진짜 화살을 쏘되 어디를 쏜다? X로 쏘는 거죠. 만약에 여기가 4면, 4보다 크거나 같은 녀석들이 이렇게 오면 되죠. 아니면 다 똑같아도 괜찮고, 이렇게. 그리고 뭐, 1, 2, 5,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배열하는 경우의 수라는 것은 선택지가 몇 개예요? 6개죠? 6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3개를 뽑는 경우의 수. 6H3이 가사건의 경우의 수다. 자, 이번엔 나로 갈게. 자, 나는 더 했을 때 15래. F1, F3, 그리고 F5인데, 일단 합을 쓰지 말까? 얘네들의 합이 이렇게 쓰자. 합이 15가 된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일단 이런 문제, 합에 관한 문제 풀 때는 늘 얘기하지만, 가장 큰 숫자가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갈까? 이렇게 생각하면 되거든요. 지금 가장 큰 숫자가 뭐예요? 6이잖아요. 6은 최대 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다?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10이고요. 그 다음에는 3이 정해지죠. 6이 하나만 들어갔다고 칠까? 그럼 6을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 중에서 생각하면 되잖아요. 자, 6이 이미 하나 있기 때문에 나머지 친구는 9가 돼야 되죠. 9가 되려면 뭐가 있어? 6안 쓰고. 4, 5. 4, 5 이렇게 있겠네. 4, 5. 요거 말고 없잖아. 그 다음 6이 하나도 안 들어갔다 칠까? 6이 하나도 안 들어갔을 때 3개 더해서 15가 되려면

오오오 요거밖에 없다. 그래서 경우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663을 여기 안에서 배열하는 거지. 663, 636, 366 이런 식으로. 그래서 좀 배열해 보면 결국에는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 그래서 총 3개가 있는데 같은 것이 2개가 있다. 아니면 선생님이 좋아하는 조합으로 풀어도 괜찮죠. 3개 자리 중에서 3이 위치할 1개 자리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라고 풀면 되잖아. 3의 위치가 정해지는 순간 6의 위치는 자동적으로 결정돼서 고려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때는 4, 5, 6 어때요? 서로 다른 세 친구를 배열한 거니까 3팩토리얼. 그래서 6이 되고요. 이때는 5, 5, 5니까 바로 한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3 플러스 6 플러스 1이니까 이총 합이보다 합이 10이다. 끝이에요? 아니죠. 지금 가사건이 있잖아. 바로 246의 함수값을 결정하는 사건이 있고요. 나사건이 있잖아요. 135의 함수값을 결정하는 사건이야. 자, 두 사건은 동시에 발생하니까 곱의 법칙을 쓰면 되죠.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이렇게 곱할 건데, 자, 첫 번째 사건은 뭐예요? 6의 치 3이었다. 두 번째 사건은 10이었다. 그러면 6의 치 3이 뭐냐? 자, 조합으로 바꿨을 때 8, C3이 되고요. 자, 8C3을 잘 구하면 뭘까? 요 정도는 알고 있으면 좋고, 자, 몰랐다면 계산해서 구하면 돼요. 답은 560. 답은 560이 된다. 자, 문제 정리할게요. 자, 지금 정의역과 공역이 어떤 관계다? 똑같다. 그리고 1, 2, 3, 4, 5, 6이라는 자, 6개의 X값의 원소를 어디에 대응시킬지를 고민하면 되죠. 근데 조건이 있잖아. 2, 4, 6은 순서가 어때요? 정해져 있으니까 순서를 배치할 필요가 없다. 조합. 자, 등호가 있기 때문에 중복을 허용한다. 중복. 그래서 중복조합. 이게 풀면 되고요. 자, 나 같은 경우는 세수의 합이 지금 15잖아요. 이럴 때는 자, 최대값이 6일 때몇 개까지 들어갈 수 있을까? 3개는 안 되니까 2개일 때, 1개일 때. 그리고 6이 안 들어가면 그 다음 큰 거는 5잖아요. 5가 들어갈 때. 그 다음 없고. 이렇게 해서 빠짐없이 중복 없이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곱의 법칙까지 해가지고 7번을 풀어봤다. 어때? 고난도가 좀 어려웠는데 뒤로 갈수록 왠지 좀 힘이 빠지는 느낌이 들지 않아? 그래서 편하다. 처음에 편하면 나중에 힘들고, 나중에 힘들면 처음이 힘들면 나중에 편하고. 자, 드디어 고난도 문제 마지막 거예요. 근데 이거는 사실 어렵지가 않아. 왜냐면 우리가 앞에서 배웠었던 이항계수의 성질을 이용하면 되잖아요. 자, 타항식의 전개식에서 x제곱의 계수는, 자, 각각의 x제곱들이 들어있겠지, 전개했을 때. 그걸 싹다 더했을 때 계수가 뭐냐? 그걸 물어본 거죠. 일단 각각의 친구들은 어떤 꼴을 갖고 있어요? 1 플러스 x의 n제곱 꼴을 갖고 있잖아요. 그럼 이 친구 일반항이 뭐냐고? ncr이고 x의 r제곱이죠. 그리고 r은 0부터 출발해서 n까지 가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0부터 n까지 차례대로 r에 대입해서 더하면 돼요. 그래서 잘 정리해보면 nc0 플러스 nc1x 플러스 그리고 nc2x의 제곱 플러스 자 마지막은 ncx의 n제곱이 되죠. 근데 우리의 관심이 뭐냐고. 우리의 관심이 x제곱에 관심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요 친구는 n이 뭘 때예요? 2일 때. 얘는 n이 3일 때. n이 4일 때. n이 10일 때. 이미 x제곱은 정해져 있으니까 n값만 제대로 대입해서 더하면 되죠. 자, 여기는 지수가 2가 돼야 되니까 아래는 2를 대입하고요. 여기도 2를 대입하면 되죠. 그래서 2를 대입한 게 어떤 꼴이냐면 이런 거지 뭐. nc2 그리고 x의 제곱이죠. 그러니까 지금 n만 정해주면 돼요. 근데 지금 n이 1일 때, n이 3일 때, n이 4일 때, 그리고 n이 10일 때가 있으니까 그걸 잘 써보면 첫 번째 친구를 전개했을 때 x제곱은 뭐예요? 바로 n이 1일 때니까 2, c2의 x제곱이 되고요. 자, 두 번째는 n이 3일 때잖아. 자, 나머진 건들지 말고 n에 3만 대입하는 거 이렇게. 그 다음에는 4cx제곱이 되고, 자, 마지막은 n이 10일 때니까 10cx제곱이 되겠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죠? 자, 이제 x제곱을 좀 제외하고 계수들끼리 좀 더해볼게요. 그게 답이잖아요. 그래서 2c2 플러스 3c 그리고 4c. 자, 마지막은 10c이죠.

자, 이거는 파스칼 삼각형을 적용할 수 있을까? 응? 첫 번째 두 항을 잘 더해서 파스칼 삼각형을 적용할 수 있을까? 현재로서는 없죠. 왜냐하면 왼쪽 수가 같고 오른쪽 수가 1만큼의 차이가 있을 때만 적용할 수 있는데 바꿀 수 있잖아. 왜냐하면 이 C는 뭐랑 똑같으냐면 3C3과 같잖아요. 그러면 3C2와 만났을 때, 자, 보다시피 왼쪽 수가 같잖아요. 그리고 오른쪽 수가 어때? 1만큼의 차이가 있으니까 합칠 수가 있겠다. 자, 나머지를 그대로 써줄게요. 플러스 4C, 땡땡땡, 10C2가 되는데, 이걸 잘 정리해보면 4C3이 되죠? 이렇게. 자, 뒤에는 4C가 대기하고 있어. 그리고 여기는 10C가 있고요. 자, 한번더 파스칼의 삼각형의 성질을 적용해보면, 자, 왼쪽 수가 같으니까 1만큼 더하고요. 둘 중에서 큰 친구를 더하고, 뒤에는 이렇게 5C가 대기하고 있잖아요. 자, 이걸 일일이 하지 말고, 이제 좀 추세를 관찰해 보면, 나중에는 10C2 이전에, 10C2 이전에 어떤 수가 앞에 위치할까? 예측할 수 있겠어? 계속 합쳐질 때마다 3이 되잖아. 3이 되고. 그리고 뒤에 있는 친구와 왼쪽 수가 같아져 버리니까, 이제 이런 과정을 좀 하다 보면, 10C 직전에 어떤 수가 오냐면, 왼쪽 수는 같고요. 오른쪽 수는 1큰 3이 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잖아. 자, 그럼 파스칼의 삼각형의 성질을 적용해 보면 왼쪽 수보다 1큰 수를 쓰고요. 오른쪽 수 중에서 큰 친구를 쓰면 결국 11C3이 돼서 11 곱하기 10 곱하기 9를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나누면 되겠다. 자, 간단히 해볼까? 자, 사라지고 지워지면 3, 없어지고 날아가면 5여서 자, 535. 11을 곱했을 때 뭐냐면 165. 답은 165가 된다. 자, 문제 정리할게요. 자, 고난도 마지막 문제였고요. 자, 파스칼의 삼각형의 성질, 뭐 이항 정리 이런 것들이 나왔죠. 자, 1 플러스 x n제곱은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n과 x의 적절한 수를 잘 대입해서 우리가 원하는 꼴을 얻을 수도 있고 아니면 문제에서 복잡한 꼴을 줬을 때 n과 x에 어떤 값을 넣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추론할 수도 있어야 되거든요. 이 문제는 좀 특별한 게 여러 항들을 더했는데 x제곱의 개수만 물어봤잖아요. 그럼 지금 변수가 몇 개가 있어요? n과 r이라는 변수가 두 개가 있지만 일단 r이 2인 것은 특정이 된 거죠. 얘를 고정시켜 놓고서 각각의 친구들의 n값이 뭔지를 생각하면 이렇게 전체를 전개했을 때 x제곱의 개수를 알 수가 있다. 근데 처음부터 파스칼의 삼각형의 성질을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왼쪽 수를 맞춰주기 위해서 3C3으로 맞췄고요. 몇 번의 과정을 반복하면서 규칙이 발견돼서 일일이 하지 말고 이렇게 점프해서 마지막을 예측할 수도 있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르게 푸는 것도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빠르게 풀었을 때 저축된 시간이 나중에 시험 볼때 고난도 문제 풀때 할애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얼마나 빨리 푸느냐가 결국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수 있느냐로 연결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우의 수가 끝났고요. 이제 확률로 넘어갈게요. 자, 표본 공간이 뭐냐?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 시행을 뭐라고 할까? 주사위 던져. 던져서 눈금을 확인하자. 주사위를 던졌을 때 눈금을 확인해 보면 가능한 경우가 몇 가지가 있을까? 1, 2, 3, 4, 그리고 5와 6이 있겠죠. 이런 하나하나의 원소들이 사건이에요. 그리고 이런 짜잘한 사건들, 근원 사건이라고 하는데요. 모든 경우를 모아놓은 것을 바로 하나의 표본 공간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게 바로 표본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우의 수 구할 때, 확률을 구할 때는 어떤 사건을 집합으로 바꿔서 생각하면 좀 좋더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사건은 이제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죠. 대표적인 사건 뭐가 있겠어요? 뭐, 2의 배수. 2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이 있을 거 아니에요? 2의 배수에는 2도 있고요, 4도 있고요, 6도 있는데, 결과적으로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 되죠. 사건으로 볼 수도 있고,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으로도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두 사건 A, B에 대해서 A 또는 B가 일어나는 사건. 자, 또는이 붙으면

합집합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두 사건에 이렇게 합집합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하고요. AB가 동시에 일어난다. 이때는 교집합 기호를 사용해서 사건을 표시해요. 이거 사건이에요, 사건? 집합으로 볼 수도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사건이고요. AB가 배반 사건, 이거 뭐예요? 배반 사건이라는 얘기는 AB가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얘기죠. 소위 말하면 A 교집합, B는 이렇게 공집합인데 사건으로 말했을 때는 배반 사건 관계다. 그러니까 관계를 얘기하는 거야. 음? A, B가 서로 배반 사건 관계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확해 보이고요. 그리고 이 서로서 관계라고도 하잖아요. 두 집합에. 이걸 표현하는 방법은 이것도 있어요. A에서 B를 뺐을 때, 그러니까 A에 대한 B의 차집합, A의 원소 중에서 B에도 속하는 원소를 제거하면 그대로 자기 자신이잖아요. 왜냐면 A의 원소 중에서 B에 속하는 원소가 없으니까. 자, 반대로 B에 대한 A의 차집합은 또 자기 자신이기도 하죠. 이렇게 서로서 관계, 어떤 배반 사건을 표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걸 잘 기억하고요. A가 일어나지 않는 사건, 이걸 뭐라 그래요? A에 대한 여사건이라고 하죠. 자, 집합에서는 여집합이지만 사건에서는 여사건이 되죠. 예를 들어서 사건 A가 주사위를 던졌을 때 짝수가 나오는 사건이라 하면 A의 여사건은 뭘까요? 짝수의 반대인 홀수가 나오는 사건이 되죠. 그리고 두 사건은 겹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서로 배반 사건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과 사건. 자. 자, 문제를 보면, 자, 한 개의 주사위를 한 번만 던질 때, 자, 주사위를 한 번만 던졌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경우들은 이렇게 숫자로 나타나죠. 이게 표본 공간이야. 이렇게, 이렇게. 여기 있는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들이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사의 약수가 나오는 사건을 A. 그러니까 사건을 하나의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사의 약수는 뭐가 있을까? 1, 2, 4가 있잖아요. 이렇게. 집합처럼 보이지만 사건처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때 이 친구들을 좀, B는 뭐예요? 6의 약수? 사건이 하나 더 있었네. B는 1, 2, 3, 6 있죠? 이렇게. 자, 여기 있는 사건들을 하나의 벤다이그램으로 그려보면, 자, A가 있고요. B가 있는데, 자, 공통운수는 1도 있고, 그리고 2도 있으니까 중간에 1과 2를 쓰고, 나머지 친구는 4가 있고요. 여기는 3과 6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 답해 볼까? 자, 교집합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예요? 따단, 두 개가 있잖아요. 두 개. 자, 합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예요? 다섯 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답은 뭐다? 10가지. 아, 너무 쉽죠? 자, 고난도 풀다가 이제 요거 푸니까 좀 어떻게 몸둘 바를 모르겠는데, 어쨌든 1번 문제는 답이 10이 되겠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다. 자, 이제 2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1부터 10까지의 자연수가 하나씩 적혀 있는 10개 공이 들어 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공 10개가 있는 거죠. 자, 임의로 공을 한 개씩 두번 꺼냈대요. 자, 임의로 공을 한 개씩 두번 꺼냈대요. 그런데 꺼낸 공은 주머니에 넣지 않겠대.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이 두 번째 사건에 영향을 주잖아요. 이때 시행의 표본 공간을 S라 하고, 꺼낸 두개 공에 적힌 두 수의 곱이, 자, 곱이 소수인 사건, A라고 한대. 이때 표본 공간의 크기와 사건 A의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근데 한번 답해 볼까? 자, 두 친구를 곱했어요. 근데 소수가 됐대. 그럼 어떻게 구성돼야지 곱했을 때 소수가 돼요? 한 명은 그냥 1인 거고요. 한 명은 소수가 되는 거죠. 소수 곱하기 1만이 소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건은 공 간에 선후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 First, 처음에 꺼낸 공. Second, 두 번째 꺼낸 공. 근데 두 사건 사이에는 시간적 순서가 있다고요. 이 사건을 순서상으로 표현해 보면, 자, 첫 번째 꺼낸 공을 small a라고 하자. 두 번째 꺼낸 공을 small b라고 하자. 각각의 사건들은 하나의 순서상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사건의 경우의 수를 묻는 것은 결국 순서상의 개수를 묻는 것과 같다. 그럼 답해 봐. 첫 번째 공을 꺼낼 가짓수가 몇 가지야? 지금 공이 10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꺼낸 공을 주머니에 다시 넣지 않기 때문에 두 번째 사건은 영향을 받잖아. 하나를 뺐으니까 나머지는 9개가 되고요. 그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90이

되고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다시 말하면 표본 공간의 크기가 되는 거죠. 이제 사건 A로 가볼까? 사건 A라는 것은 어때요? 사건 A라는 것은 고비소수니까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잖아요. 처음 일이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소수가 나온 사건이 있고요. 처음부터 소수가 나왔고 그 다음에는 일이 나온 거죠. 자, 왼쪽 친구는 고정됐기 때문에 오른쪽 친구만 결정하면 돼요. 근데 소수의 선택지가 몇 개야? 10 안에는 2, 3, 5, 7. 네 가지 소수가 있어서 네개 소수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그리고 여기 친구는 어때요? 이 친구도 마찬가지야. 네개 소수 중에서 한 개를 선택하는 경우의 수. 하지만 조심할 것은 여기서 3을 선택한 거랑 여기서 3을 선택한 것은 다르다. 왜냐하면 나중에 3을 선택한 것과 처음에 3을 선택한 것은 다른 경우로 카운팅해야지. 왜냐면 선후 관계가 있으니까. 어쨌든 사건 A라는 것은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분할할 수 있고요. 이걸 잘 더하면 뭐다? 8이 되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건 A의 경우의 수가 되겠죠. 자, 정리할게요. 자, 문제에서 물어본 건 뭐다? 바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와 사건 A의 경우의 수를 더한 거잖아요. 근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뭐냐면 90가지가 되고요. 사건 A의 경우의 수는 8가지가 되니까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그리던, 우리가 기다리던 답은 뭐냐면 98이 되겠다. 됐죠? 자, 앞으로 어떤 사건의 경우에서 물어볼 때는 이런 식으로 뭐 순서상, 이런 식으로 사건을 좀 단순화시켜서 이런 것들 수학적 모델링이라고 하죠. 적당한 문자를 도입해서 이렇게 간단하게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풀 수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두 번째 문제, 2번을 풀어봤다. 자. 짠. 자, 표본 공간에 대하여 사건 A가 홀수일 때, 홀수들을 모아놓은 집합일 때, 자, 표본 공간 S의 사건 X 중에서 사건 여사건이라 하죠. A의 여사건과 배반 사건인 사건 X의 개수를 구하시오. 자, 잠깐만 좀 개념 정리할게. 이건 뭐잘 알겠지만 그래도 한번 짚고 넘어가자. 자, 지금 집합 X가 있는데요. 부분 집합이야. 누구의? S에. 자, 요 문제와 지금 상관은 있지만 다른 문제예요. 지금 원소가 뭐 1, 1번을 시켜볼까? A1, A2, AN이 있다고요. 일반적으로 가능한 부분집합 X의 개수는 몇 개예요? 일반적으로. 2에 지금 원소의 개수가, 자, 원소의 개수가 N개니까 2의 N제곱 가지만큼의 부분집합이 있다는 거야. 조심해. 집합 X의 원소의 개수가 아니라 여기 있는 집합 S의 부분 집합은 총 2의 n제곱까지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제 뭐가 추가되냐면 이런 조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A2, A4는 반드시 X에 포함돼야 돼. 그리고 A3는 포함되면 안 돼, X에. 이 조건이 추가됐어. 그러면 가능한 자. 부분 집합 X의 개수는 몇 개일까? 처음대로 생각해 보면 일단 2의 n제곱계가 있을 텐데 여기서 빼줘야 돼. 뭘 빼주면 돼요?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원소의 개수 두 개와 반드시 배제해야 되는 원소의 개수 한 개를 딱 빼주면 이것이 바로 가능한 부분 집합 X의 개수가 되는 거죠? 이걸 활용하는 문제예요. 자, 가보자고. 일단 A는 홀수인데, 그러면 여사건은 뭐야? 여사건. A의 여사건은 X, 바. X는 홀수의 반대는 자연수 안에서는 짝수잖아요. 자, 그래서 벤다그램을 그려보자. 이런 추상적인 문제를 어떤 벤다그램 같은 구체적인 대상으로 좀 표현해 보면 문제 난이도가 내려가. 자, 1부터 10, 1부터 9까지가 지금 전체 집합이죠. 그 안에 짝수는 2도 있고요, 4도 있고요, 6도 있고요, 8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여사건 A와 A의 여사건과 X라는 집합이 배반 사건이야. 배반 사건이라는 얘기는 두 집합의 공통된 부분이 없다는 거지. 자, 기호를 써보면 A의 여집합, X라는 친구는 교집합을 했을 때 공집합이 되는 거죠. 아, 그런데 출제자가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
출제자가 진짜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림 보면 알겠지만 2와 4와 6과 8은 X의 원소가 되면 안 돼! 이 얘기지. 그러니까 반드시 포함하지 말아야 되는 원소를 알려준 거예요. 그럼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원소를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요? 그건 안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쓸수 있지. 지금 X는 또 동시에 S라는 집합의 부분 집합이죠? 그러면 가능한 집합 X의 개수 뭐가 있겠어요? 일단 2의 거듭제곱인데요. S라는 친구는 원소가 몇 개예요? 9개가 있잖아. 조건이 하나도 없었다면 2의 9제곱만큼의 가능한 X가 있었겠지만 지금 반드시 포함해야 되는 원소가 없잖아요. 0을 쓰되 반드시 제외해야 되는 원소가 몇 개나 있어? 4개나 있으니까 이렇게 4를 빼면 되잖아요. 이렇게. 결과적으로 이건 뭐냐면 2의 5제곱이 되고요. 결국에는 32. 답은 32가 되겠다. 이해되죠? 이렇게 해서 3번 문제를 풀었다. 자. 고난도 끝나고 새로운 유형으로 오니까, 단원으로 오니까 좀 상쾌하죠? 잘 진도가 나가고. 자, 수학적 확률. 자, 사건 A가 일어날 수 있는 수학적 확률.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쓸때 이렇게 쓰죠? PA. 사건 A의 확률. 이걸 어떻게 구하냐면 집합으로 구해요. ns분의 na가 되죠. ns가 뭐냐? 표본 공간이죠. 표본 공간의 정의가 뭐야? 좀 쓰려면 되게 긴데. 일, 날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집합 A가 아니라 이건 사건 A의 어떤 경우의 수죠. 자, 이제 경우의 수에서 본격적인 확률의 세계로 넘어온 거야. 이걸 구하면 되죠. 결국 확률이라는 것은 집합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어떤 시행이 있어요. 시행. 자꾸 뭐 주사위만 들고 있는데 가장 간단한 시행이야. 주사위 던져. 눈금 확인. 이게 시행이고요. 그러고 사건은 어떻게 할 거냐면 뭐 소수랄까? 소수의 눈이 나오는 사건이에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얘기했었잖아. 표본 공간은 뭐예요? 1, 2, 3, 4, 5, 6 눈금들로 구성된 집합으로 볼 수가 있겠고 사건 A는 뭐예요? 소수니까 2와 3과 5가 있겠죠? 그럼 이제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을 구해봐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몇 개예요? 6가지. 다시 말하면 집합 S의 원소의 개수에서 사건이자 집합인 A의 원소의 개수인 바로 6분의 3. 2분의 1이 확률이 되겠다. 그러니까 확률 2분의 1은 어떤 의미냐면 두 번의 시행을 했을 때한 번쯤은 사건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이 된다. 늘 그렇지는 않지만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를 좀 볼게요. 짠. 자, 한개 주사위를 던졌을 때한 번도 아니고 두번 던졌대요. 이럴 때는 중요하죠. 사건의 선후 관계가 중요하죠. 첫 번째 눈이 뭐가 나왔는지, 두 번째 눈이 뭐가 나왔는지가 중요하고요. 주사위를 던질 때는 앞의 사건이 뒤의 사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이것도 중요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온 눈의 수와 두 번째 나온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일 확률을 구하시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일단 이렇게 한번 써볼까? First. 첫 번째 던졌을 때 나온 눈. Second. 두 번째 던졌을 때 나온 눈. 이런 사건 하나에 이렇게 순서상으로 만들 수가 있잖아요. 사실 뭐 아까 했던 얘기인데. 자, 여기에 눈금을 이제 A와 B라고 하자고, 이렇게. 그러면, 눈금 A가 이제 가질 수 있는 가짓수는 6개 눈금 중에서 한 가지가 되고요. B가 가질 수 있는 것도 한 가지가 되겠죠. 6개 중에서. 그래서 이렇게 구한 36이 뭐냐면, 바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S라는 친구는 뭐 굳이 써보면, S라는 친구는 순서상인데, 첫 번째, 두 번째 다 1이 나왔을 때, 첫 번째는 1인데, 두 번째는 2가 나왔을 때, 뭐, 1, 3 있을 때, 이런 식의 순서상을 뭐 하는 것이

바로 몇 개가 있다? 36개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것은 눈의 수의 합이 5의 배수가 된대요. 지금 눈이 A와 B인데요. A 플러스 B는 최댓값이 뭘까요? 그러니까 66이 나왔을 때가 제일 큰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댓값은 12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5의 배수라고 다 가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A, B는 더했을 때 최소한 어떤 값은 돼야 돼? 11이 나왔을 때 2는 돼야 되죠. 2부터 12까지의 합을 가질 수 있는데 그중에 5의 배수래. 그래서 A 플러스 B의 5의 배수로서 가질 수 있는 값은 5이거나 또는 10인 거죠. 그럼 각각은 중복되지 않는 케이스니까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의 수를 이렇게 더하면 되겠다. 가보자. 첫 번째. A 플러스 B가 5가 될 때. 그러니까 순서상으로 써야 되죠? 자. 순서상 AB가 이렇게 합하니까 5가 될 때. 어떤 케이스가 있냐면, 1, 4가 있고요. 2, 3이 있고요. 3이가 있고요. 4, 1 있죠. 1, 4와 4, 1은 순서를 바꿨지만 사실 다른 사건이죠. 첫 번째 어떤 눈이 나왔는지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경우는 몇 가지다? 네 가지가 있겠다.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자, 마지막 케이스. 이때는 A, B 합이 뭐다? 10가지일 때. 이때는 1, 9부터 출발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눈의 값은 최대 6이니까 그 점을 고려해서 써보면 출발은 4, 6이에요. 4, 6. 4, 6일 때, 5, 5일 때, 6, 4가 돼서 이렇게 3가지가 되죠.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는 4가지예요. 두 번째 케이스는 3가지가 돼서 7이 되죠. 지금 뭐 구한 거야?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것은 어떤 사건의 경우의 수죠. 끝났지 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36가지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구한 사건의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7가지잖아. 그걸 정리해 보자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사건 A의 확률이다. 그러면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36이 되고요. 그 다음에 바로 사건의 경우의 수는 7이 돼서 답은 36분의 7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해되죠? 자, 이렇게 해서 4번을 풀어봤고요. 자, 끝나기 전에 오늘 풀었었던 고난도 문제 중에서 좀 문제들이 의미가 있었잖아요. 간단히 좀 의미를 짚어보고서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오늘 처음에 풀었었던 고난도 문제 5번이죠. 이 문제의 특징은 뭐였어요? 일단 뭐 음이 아닌 정수니까 곧바로 중복조합으로 적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나조건이 좀 특별했죠. 나조건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A는 2B거나 A는 4C였죠. 하지만 두 조건을 반드시 동시에 만족할 필요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합집합이었어. 합집합일 때는 어떻게 하자? 각각의 경우의 수를 구해서 중복되는 가운데 부분을 빼주자. 이게 중요했고요. 옛날에 이런 거 풀었던 거 기억나요? 이거 좀 중요한데. 어떤 가사건과 나사건이 있는데, 이 가운데를 물어봤어.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는 풀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어떻게 썼어요? 그냥 풀기 쉬웠던 가 부분을 구한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을 빼는 거야. 그러면 가는 만족하는데 나의 반대되는 부분을 이렇게 빼서 풀었던 기억나? 이 전략도 쓸 수가 있어야 돼. 그래서 이 문제는 합집합의 원소율 개수를 구하는 일반적인 방법을 사용했다면 방금 전에 얘기했었던 다른 방법도 사용할 수가 있어야겠다. 자, 그 다음에 6번. 자, 6번의 특징이 뭐였어요? 6번 같은 경우는 9의 약수니까 1, 3, 9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어때요? 9일 때는 나머지 B, C, D, E가 조건에 부합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바로 A에 넣는 공의 개수가 1일 때와 3일 때로 분할해서 각각의 개수를 더했으면 됐죠. 하지만 이 문제가 약간 좀 까다로웠던 이유가 뭐예요? 이 문제는 바로 적어도 한개 공을 넣었잖아요. 이럴 때는 바로 중복조합으로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추가로 넣는 공의 개수를 묻는 문제로 변환해서 푸는 것이 중요했다. 그 다음에 7번. 자, 7번에서 중요했던 것은 바로 나죠. 가 같은 경우는 중복조합으로 쉽게 해결될 수 있는데, 나 같은 경우는 이세값 중에서 제일 큰 값이 뭐, 6일 때, 5일 때 이렇게 하나씩 내려가면서 중복하지 않고 빠짐없이 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8번은 뭐, 우리가 많이 연습했었죠? 이거는 이항계수의 성질, 이항정리였고요.
결과적으로 파스칼의 상한 상황...

0: 도 적용됐으니까 총체적인 그런 종합적인 문제였다 이렇게 평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고난도 문제 맞췄고요. 새로운 단원으로 들어갔는데 어땠어요? 좀 힘들었죠? 자, 다음 시간에 좀더 편안한 강의로 여러분과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았습니다.
1: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여러분들의 눈높이에서 개념부터 문제 해결에 이르는 길까지 차근차근 짚어드리겠습니다. EBS 수학 영역의 서영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상용 로그에 대해서 학습을 할 건데요. 이름이 상용 로그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로그의 성질, 로그의 의미들을 그대로 가지고 가되 앞에 상용만 붙었기 때문에 아, 로그들 중에서 하나의 종류인가 보다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성질들을 다 그대로 적용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기억해주고 출발해보면 되겠습니다. 우선 상용 로그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상용 로그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양수 n에 대하여 로그 10의 n과 같이 미시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한대요. 네, 엄청 간단하죠. 왜 미시 10인 로그를 상용 로그로 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우리가 쓰는 이 숫자들은 10진법으로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아, 밑을 10으로 해서 하는 로그를 상용 로그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이제 많이 쓰이는 상용화된 로그다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밑 10을 생략해서 그냥 로그 n과 같이 나타낸다 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밑이 없는 거 아닌가요 생각하는 게 아니고 아 이건 상용 로그구나 밑이 10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상용 로그는 왜 만들었고 굳이 왜 이걸 쓰는 걸까요? 네, 우리 보통 이 로그 값들을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게 나오는 게 아니고 막 소수점으로 나오거나 해서 근사값으로 다 계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용 로그로 기준을 정해서 이 로그 값들을 표로 정리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상용 로그 표예요. 그래서 밑이 막 다 다른 거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하면은 너무 복잡하니까 그냥 밑을 10으로 고정해놓고 이렇게 상용 로그 표를 만들어서 로그의 근사값들을 정리해놓은 것을 상용 로그 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상용 로그 표는요. 0.01 간격으로 1.00에서 9.99까지의 수에 대한 상용 로그 값을 소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소수 넷째 자리까지 구한 근사값을 나타낸 것이다 라고 했는데 이 표를 기준으로 설명을 해드리냐면 로그 2.34 상용 로그 표에 2.3하고 끝자리 수 4로 가게 되면은 나타나는 요 숫자 있잖아요. 이것이 이 상용 로그 2.34에 대한 근사값이 되겠습니다. 0.3692 네. 그러면 여기에서 하나 추가로 로그 23.4는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네, 로그 2.34에다가 플러스 로그 10을 해주면 되겠죠. 우리 로그의 성질에서 밑이 같은 로그들끼리 합은 얘네들의 진수를 서로 곱해준다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럼 이걸 구해놨으니까 아 로그 10은 뭐냐? 사실은 이 밑에 상용 로그는 밑이 생략된 거죠. 밑이 10이기 때문에 밑과 진수가 값이 서로 같아서 이 로그 값은 1이 됩니다. 그래서 1에다가 0.3692를 더한 1.3692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관찰할 수 있는 거는 234, 234 숫자 배열이 같으면 이 뒤에 붙어 있는 소수가 서로 같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요거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 내용 토대로 해서

여기 있는 문제들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6번 대표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2의 값하고요, 로그 3의 값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상황에서 얘네를 이용해서 로그 5분의 12의 값을 구하라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2와 3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좋겠네 하고 봤더니 이 12라는 숫자가 2의 제곱 곱하기 3이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리고 나누기 지금 현재 5로 되어 있으니까 진수의 나눗셈 형태는 뭐였지라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우리는 로그의 성질 중에서 이런 성질들을 배웠습니다. 몇 가지 좀 정리를 해볼게요. 첫 번째, 로그들끼리 더하면은 진수의 곱으로 나타낸다. 그 다음 로그들끼리 빼면 진수는 나눗셈의 형태로 나타난다. 그럼 이제 저는 이첫 번째 개념과 두 번째 개념을 활용해서 얘를 풀어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로그 5분의 12. 자, 나누기 형태로 되어 있으니까 두 번째 개념을 쓰면 얘는 풀어서 써줬을 때 로그 12 마이너스 로그 5가 되겠죠. 우리 이 12는요, 아까 소인수분해 해놨어요. 2의 제곱 곱하기 3이다라고 했죠. 그러면 곱하기 형태로 되어 있다. 첫 번째 개념을 쓰면 되겠죠. 아, 얘는 첫 번째 개념을 쓰게 되면 로그 2의 제곱 플러스 로그 3으로 풀어 쓸수 있구나라는 생각. 근데 여기서 좀 조심해야 될게 하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료는 로그 2와 3이잖아요. 근데 5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죠. 아, 그럼 이 5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2와 3을 활용해서 뭔가 5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얘가 밑이 10이기 때문에 5는 2분의 10으로 표현할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얘를 이용하면 또 정리를 한번더할수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로그 2의 제곱 플러스 로그 3. 얘는 다시 풀어서 쓰면 로그 10 마이너스 로그 2로 표현할 수 있고, 밑이 10이기 때문에 로그 10의 값은 어차피 밑과 진수가 같아서 1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쓴 성질은요, 또두 번째 성질을 썼죠? 그래서 두 번째 성질을 썼구나. 자, 그럼 여기서 한번더 정리를 할수 있는데, 사실은 세 번째 개념 하나가 더 필요해요. 로그의 실수 배, 로그 진수 m의 k제곱은 k의 로그 m으로 풀어 쓸수 있죠.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2가 밑으로 뿅 하고 내려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로그의 성질 중에서 세 번째 성질을 쓰게 되면 2 로그 2에 플러스 로그 3. 분배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이너스 만나면 플러스에서 플러스 로그 2. 이렇게 정리가 될 거예요. 자, 그러면 로그 2가 총몇개 있는 거냐면, 하나, 둘, 세개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얘 측을 최종 정리하면, 3 로그 2. 거기에다가 로그 3이 하나 더 있죠. 로그 3. 거기에 마지막으로 누가 있습니까? 마이너스 1이 있네요. 네. 우리는 이제 요것만 계산해주면 답이 되겠네요. 네. 자, 그럼 계산해봅시다. 로그 2에다가 3배를 하래요. 그러면 0.30 10에다가 3배를 하면은 0.9030. 거기에다가 로그 3을 추가로 더하면 0.4771. 거기에다가 1을 빼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요거 두 개만 계산을 먼저 하고 나서 1 나중에 빼주면 될것 같아요. 요거 두개 미리 계산하면은 1, 0 더해서 1. 그 다음 3, 7 더해서 0 해서 하나 올라갈 거고요. 그럼 요 자리가 얼마? 8이 되겠네요. 그래서 8. 그리고 4랑 9 해서 하나 더 올라갈 거예요. 그래서 1.380 하나가 될 거고요. 거기다가 1을 뺄 거니까 정답은 0.380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하는 것만 연습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로그 성질들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 기반으로 해서 모든 문제들을 풀 거라는 거 여러분들이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를 또 넘어가 볼게요. 76번 지나가서 77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하고 물어봤어요. 제가 초반에 그 로그, 상용 로그 표를 가지고, 네, 계산하는 거를 예시로 하나 보여드렸는데, 그것에 대한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고요. 로그의 성질 총세 가지, 얘네들을 잘 응용해서 활용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얘는 323이에요. 32.3이에요. 숫자 배열이 서로 같습니다. 얘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323이라는 녀석은요, 32.3에다가 10을 곱한 값이죠. 진수의 곱으로 나타난다. 로그의 성질을 생각해 보면 되는데, 우선 아까 써드렸던 개념, 로그 첫 번째, 로그 mm은 로그 m 더하기 로그 n과 같다라는 내용. 요거를 써서 문제를 풀면 되겠네요. 자, 그럼 이건 첫 번째 개념에 의해서 로그 323은 어떻게 되냐면, 로그 32.3 더하기 로그 10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그죠? 요거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 그러면 로그 10은 어차피 1이잖아. 그리고 로그 32.3은 문제 조건에 1.5092로 제시돼 있으니까 거기에 1만 추가하면은 2.5092가 되겠습니다. 맞네. 네, 옳지 않은 거 구해야 되죠. 자, 그다음 두 번째 거 보도록 할게요. 로그 3230. 근데 우리 1번에서 우리 이거 맞다라는 거 계산해 놨잖아요. 걔를 이용해서 또 계산을 해 볼게요. 그럼 얘는 323에다가 곱하기 10이잖아요. 그럼 다시 첫 번째 개념에 의해서 얘는 로그 323 더하기 로그 10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로그 323은요, 우리가 계산해 놨고, 로그 10은 1이에요. 아, 이 값에다가 1만 추가하면 되겠네? 3.5092. 얘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예요. 세 번째는 가만히 보니까 루트가 있습니다. 루트. 우리는 어떤 개념을 또 추가로 알아야 되냐면, 개념 중에 n제곱근 a는 a의 n분의 1제곱으로 표기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루트 3.23의 경우는 3.23에다가 2분의 1제곱으로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여기서 또 알아야 되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 있었습니까? 아, 진수에 이 거듭제곱의 형태로 나와 있으면은 실수배 형태로 꺼내어 줄수 있다라는 거. 로그의 성질 중에 이런 내용이 있었죠. 그래서 로그 루트 3.23의 경우는요, 2분의 1에 로그 3.23으로 계산이 될 겁니다. 지금 무슨 성질 썼다고요? 네, 로그의 성질, 두 번째 성질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럼 3.23에 대한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3.23이라는 녀석은요, 100분의 323이잖아요. 분수로 나타내면. 그럼 우리 로그의 성질 중에서 또뭘쓸수 있으니까? 로그 m 나누기 n은 로그 m 마이너스 로그 n 이걸 활용할 수 있잖아요. 네. 바로 첫 문제에서도 요거 세 개의 로그의 성질들 계속 활용했던 거 기억하시죠? 그 한번 또 써드렸어요. 그럼 얘는 2분의 1에 괄호 열고 로그 323 마이너스 로그 100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고, 로그 323의 경우는요, 우리 아까 구해놨어요. 2.5092. 그래서 얘는 2.5092라는 거 알고, 로그 100은 뭡니까? 100이 뭐죠? 네, 10의 제곱이잖아요. 자, 로그 10의 제곱은 다시 쓰면은 2 로그 10이 되죠. 두 번째 성질에 의해서. 그죠? 얘가 2 로그 10. 그럼 결과적으로 얘는 2가 되겠네요. 아, 그래서 얘는 0.5092에다가 2분의 1을 곱한 거구나. 그죠? 2.5092에서 2를 뺐으니까. 그러면 0.5092의 정확히 절반이 되겠죠?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은, 아, 얘는 0.2546이 되겠습니다. 얘는 0.2546. 그럼 3번도 맞는 내용이 되겠죠? 자, 이제 이 77번의 네 번째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거. 얘는 어떻게 계산해야 될까요? 마찬가지예요. 0.323이니까 얘는 1000분의 323이죠. 323 나누기 1000. 네, 여기다 쓸게요.
그러면 이 로그의 성질 중에서 세 번째 성질을 활용해서 얘는 풀어서 써주면은 로그 323 마이너스 로그 1000이 되겠네요. 근데 로그 1000은요, 10의 세제곱이니까, 아, 얘는 로그 10의 세제곱으로 쓸수 있고요. 이 로그 성질 중에 두 번째 성질을 이용해서 3을 앞으로 꺼내서 쓸수 있으니까, 마이너스 3로그 10으로 쓸수 있는 거죠. 3로그 10. 근데 로그 10의 경우는 우리 값이 1이라는 거 알죠? 아, 그럼 얘는 어차피 1이니까. 로그 323에다가 3을 빼주면 되겠구나. 근데 로그 323, 우리 미리 계산해놨잖아요. 계산하는 과정에서 요 1번에 있었죠? 아, 1번에서 내가 구한 값을 쓰면 2.5092에서 빼기 3을 해주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나서 저는 사실 이걸 계산할 때 어떻게 할 거냐면 2를 먼저 빼줄 거예요. 그러면 0.5092에다가 1을 다시 나중에 빼주면 결과적으로 3을 뺀 것과 같죠? 그럼 퍼즐 맞추기만 하면 되겠다. 얘는 0.4908인데 마이너스 세력이 더 크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얘는 마이너스 0.4908이 되겠습니다. 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마이너스 0.509이라고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옳지 않은 거 구해야 되니까 정답은 4번이 되겠네요. 네. 자, 이제 5번 선택지도 한번 볼게요. 자, 루트로 나와 있습니다. 얘는 이 숫자에 결과적으로 2분의 1 제곱한 거를 찾으란 얘기죠. 이 루트 벗겨지면서요. 그럼 5번도 마찬가지로 계산해 볼게요. 5번만 밑에 따로 쓰겠습니다. 그럼 2분의 1에 로그 0.0323이 되는 거죠. 근데 로그 0.0323이라는 거는 만분의 323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만분의 323. 그러면 얘는 로그의 성질 중에서 요세 번째 성질에 의해서 2분의 1에 로그 323에다가 만은 10의 4제곱이잖아요. 빼기 로그 10의 4제곱 해서 계산을 해주면 되고, 요 4라는 거는 앞으로 뿅 하고 실수배 처리돼서 나갈 수 있잖아요. 아, 그럼 얘는 마이너스 4 로그 10이 되는 건데, 그죠? 앞에 마이너스 있었으니까요. 그럼 로그 10은 1이니까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4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우리 로그 3.23을 계산을 해놨습니다. 아, 로그 323을요. 그럼 로그 323은 2.509가 되죠? 그래서 얘는 2분의 1에 2.5092에다가 얼마 뺀 거? 4를 뺀 거. 에다가 2분의 1 나중에 곱해주기만 하면 됩니다. 그럼 이거 계산 결과를 구해보면 얼마가 나오냐? 마이너스 0.7454가 나와요. 네. 그래서 5번은 맞는 내용이고 4번만 틀린 내용이어서 77번에 대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자, 지금 저는 얘네들을 다 여러분들 헷갈릴까봐 분수 형태로 구해놨는데 사실상 얘는 요 값에서 얼마를 더 추가로 뺀 거냐면은 1만 더 추가로 뺀 거예요. 그죠? 네. 그래서 요 괄호 부분은요, 사실은 위에 걸 이용해서 훨씬 더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1.4908. 거기다가 2분의 1이니까 더 빨리 계산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요런 부분들도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77번 쭉 한번 풀어봤고요. 이제 7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수 x에 대하여 로그 루트 x가 1.44일 때 얘네들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문제를 쭉다 풀어보면서 결과적으로 기초 개념으로 로그의 성질 알아야 되고요. 그죠? 요 루트로 표현되어 있는 건 어떻게 표현한다고요? 네. x의 2분의 1 제곱이다. 이런 내용들이 다 있어야 돼요. 문제를 풀기 위해서요. 왜냐면, 지금 보시면은, 얘는 미시 루트 10이고, 얘는 생략되어 있으니까 미시 사실은 10이잖아요. 로그들끼리 더하려면은 미스를 일치시켜줘야 돼요. 우리 미스를 일치시켜주려면 로그의 성질들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우선 로그의 성질 중에서 네, 밑변환 공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밑변환 공식이 뭐였냐면, 우리 로그 a에 b가 있는데, 미시 c인 로그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로그 c의 a분의 로그 c의 b. 네. 이 개념을 왜 가장 먼저 알려주냐면요. 로그들끼리 연산을 하고 싶은데, 미시 같아야지만 연산을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스를 같게 만들어주려면,

주려고 얘가 미시 10인 룩으로 먼저 바꾸어 주려고 합니다. 얘를 미스를 10으로 통일시켜 주자. 제일 첫 단계. 자, 그럼 먼저 쟤를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지금 쓴 개념에 의해서 로그 10의 루트 10. 네, 아이고, 요거 다시 쓸게요. 로그 10의 루트 10인데, 미시 10인 경우는 생략해서 쓰니까, 로그 루트 10분의 로그 10x,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 우리 루트 10이라는 거는 어떻게 표기를 할수 있냐면은, 아, 10의 2분의 1 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x는 10 곱하기 x죠. 그럼 여기에 이제 로그의 성질들 그세 가지를 써야 돼요. 그래서 로그의 성질도 뭐가 있었습니까? 진수들이 있어요. 진수의 곱으로 나타냈다? 그러면 로그의 합으로 뜯어낼 수가 있다. 그 다음, 진수의 거듭제곱의 형태가 있다? 얘를 앞으로 끌어다 쓸수 있다. 2분의 1의 로그 10. 그래서 로그 성질들이 지금 총두 가지가 쓰인 겁니다. 자, 거기에 로그 10의 값은요, 밑과 진수가 같은 값으로 일치하는 상황이니까 전부 다 1이 되죠? 얘도 1, 얘도 1. 그럼 분자분모에 2를 곱해주면은, 아, 얘는 2 더하기 2 로그 x. 그리고 2에 2분의 1 곱하면 1이니까 얘는 1분의 2 더하기 2 로그 x가 돼서 결과적으로 2 더하기 2 로그 x가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됐죠? 자, 그 다음에 얘까지 추가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얘는 개념 한번더 써야 되겠죠? 어떤 걸쓸 거냐? n제곱근 a가 a에 n분의 1제곱으로 표기된다라는 거. 그러면 이 부분은, 아, x의 3분의 1제곱이 되겠구나. 그러면 진수의 거듭제곱의 형태는 실수별로 앞으로 꺼내서 써줄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만 따로 정리를 해보면, 이 부분만 따로 정리를 해보면은 3분의 1의 로그 x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얘네 두 개를 더할 거죠? 그래서 더한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 2 더하기 2 로그 x에 플러스 3분의 1의 로그 x다. 그럼 이 식을 최종 정리하면은 얘는 3분의 6, 3분의 1 추가하면 3분의 7 로그 x 플러스 2가 되는 거죠. 그럼 내가 찾아야 되는 목표가 보여요. 아, 난 얘가 뭔지만 알면 되겠네. 근데 가지고 있는 재료는 뭐예요? 루트 x로 돼 있죠. 얘도 마찬가지로 이 개념에 의해서 x의 2분의 1제곱으로 바꿔주면 2분의 1이 앞으로 통 튀어나와서 식이 어떻게 정리된다? 이 부분만 따로 정리를 하면 2분의 1의 로그 x가 됩니다. 그 값이 1.44라고 했으니까 로그 x의 값을 구할 수 있죠. 양쪽에 어떻게 하면 되니까? 2만 곱해주면 되니까, 로그 x의 값은 2.88이 돼요. 그 2.88을 요 네모친 박스에 대입을 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2.88, 3으로 먼저 나누겠습니다. 3으로 나누게 되면 얘는 0.9, 그리고 6이 될 거예요. 0.96에다 7 곱하고 2만 더하면 되는데, 0.96에 7을 곱하면 7, 6, 42, 7, 9, 63, 6, 7이네요. 6.72. 네. 거기에다가 2를 추가로 더할 거니까 정답은 8.72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8.72. 네. 그래서 정답은 8.72가 되겠습니다. 좀 소수 계산이 있어서 부담스럽기는 하지만, 네. 이런 거 기본적으로 곱셈, 덧셈, 뺄셈은 할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78번까지 마무리해봤고요. 79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79번. 자, 로그 5.71이 0.7566이 된다고 하는데요. 로그 571하고, 그 다음, 로그 B가 마이너스 1.2434가 되는데,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래요. 조금 난도가 올라갔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할 거냐? 사실은 얘를 가지고 얘를 구하는 거는요, 지금까지 풀었던 문제 유형이 거의 다 비슷했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 있는데, 요거 추론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얘를 일단 어떻게 해야 될지 먼저 생각을 해봅시다. 자, 우선 요 앞에 있는 거는 금방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 내가 갖고 있는 재료는 5.71, 근데 571을 만들어내고 싶으면 100을 곱하면 되겠죠? 그래서 얘는 5.71에다가

이 로그 571의 값을 계산을 하려면 지금 쓴요첫 번째 성질에 의하여 로그 5.71에다가 플러스 로그 100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5.71의 경우는 0.7566이라고 계산 결과 값이 나와 있어요. 얘는 0.7566. 나는 로그 100만 계산해주면 되겠네요. 로그 100. 바로 계산이 되면은 연습이 충분히 된 친구들. 근데 난잘안 돼. 그러면 요 100이라는 숫자를요, 어떻게 바꿔주면 될까요? 10의 제곱으로 바꿔주세요. 그러면 요거 위에 있는 거를 우리가 앞으로 꺼내서 쓸수 있다고 했죠. 세 번째 성질에 의해서 얘는 다시 풀어서 써주면은 2 로그 15로 바꿔치기 할수 있죠. 그래서 얘는 요 과정에서 세 번째 성질이 사용됐다. 그러면 로그 10은 뭐예요? 사실은 이 미시 생략되어 있다는 거는 상용 로그, 우리가 십진법을 쓰기 때문에 10이 생략되어 있는 거고, 밑과 진수가 서로 같으니까 이 값은 네, 1이죠. 그래서 아, 얘는 어차피 이 값이 1이구나. 네, 그러면 2 곱하기 1이 됩니다. 그럼 2를 추가로 더하는 거죠. 아, 2를 얘한테 더해주기만 하면 되겠구나 해서 얘는 2.7566이 됩니다. 이 값이 뭐였다고요? A였다고요. 정답의 일부분이죠. 정답의 일부분. 이게 A구나 해서 답의 일부분을 지금 현재 찾아놓은 상태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이제 두 번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B가 이제 관건이에요. 마이너스 1.2434. 아니, 0.7566이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는 2434예요. 어떡할까요? 네. 얘를 유심히 관찰하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관찰력을 잘 발휘를 해보면, 7566 2434만 더해보세요. 6, 4 만나서 0 해서 하나 올라갈 거고, 6, 3 해서 군데 하나 받아서 하나 더 올라갈 거고, 여기 5, 4 해서 하나 더 받아서 올라가면은, 네. 얘네들의 퍼즐이 맞춰지죠. 얘가 되게 신기하게도, 0.2434랑 0.7566을 더하면 신기하게 1이 나오네. 네. 이걸 여러분들이 관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0.7566을 내가 써먹기 위해서 얘가 그걸 나오게 하려면 난 어떻게 처리해야 되지? 하고 요 식을 살펴보면 얘는 마이너스 1 더하기 마이너스 0.2434잖아요. 근데 마이너스 0.2434라는 녀석은요, 요 식에서 얘를 오른쪽으로 이항하고, 얘를 뒤쪽으로 이항해서, 아, 얘는 0.7566에 1을 뺀 거구나, 라는 걸알수 있어요. 그럼 이제, 0.7566이 드러나게 바꿀 수 있는 거죠. 아, 그래서 로그 b는 마이너스 1에다가 지금 쓴 0.7566에다 마이너스 1한 거구나. 그러면 정수는 정수들끼리 한번 모아볼게요. 모아보면 마이너스 2 더하기 0.7566이 됩니다. 근데 0.7566은요, 알고 있죠? 로그 5.71이잖아요.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2에다가 더하기 로그 5.71이 돼요. 자, 이제 마이너스입니다, 여러분. 마이너스는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마이너스 2 곱하기 로그 10 해도 똑같은 값이죠? 아, 그럼 얘는 이렇게 바꿔보자. 마이너스 2, 로그 10. 어차피 로그 11이니까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하면은 미시 같은 로그들끼리의 합으로 나타내서 하나의 로그로 정리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아마 이게 제일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쵸? 자, 그럼 이제 이 부분 한번 볼게요. 그래. 그러면은 요거 지금 요세 번째 성질에 의해서 이 마이너스 1을요, 위로 올리자. 로그의 성질 중에 세 번째 성질을 활용해서 로그 10에 마이너스 2제곱 플러스 로그 5.71. 로그 10의 마이너스 2제곱이라는 건요, 로그 100분의 1이죠. 아, 얘는 로그 100분의 1이다.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더하는 거는

진수를 서로 곱해주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아, 로그에. 얘는 100분의 1이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0.01이니까. 두칸 앞으로 튀어나오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두 칸이 앞으로 나오면 0.0571이 되겠네요. 아, 0.00.057이라고 누구랑 같겠구나? B랑 서로 같겠구나 해서 B의 값을 찾아준 겁니다. 이게 B. 그럼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플러스 B의 값은 뭐가 되나? 정답. A 더하기 B는 2.7566에다가, 7566. 거기에다가 0.0571을 더한 거예요. 0.0571. 제가 일부러 이렇게 세로세모로 해놨습니다. 그럼 더하면 답이 어떻게 될 거냐? 61 더해서 7. 76 더해서 13인데 3에서 하나 올라가고 그러면 11이고요. 하나 더 올라가면은 8. 그래서 2.8137이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9번의 문제의 경우는요, A는 찾는 게 지금까지 했던 유형들하고 거의 흡사하기 때문에 어렵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 B 찾는 과정에서 이러한 노력을 해야 된다 관찰을 해봤더니 2434랑 7566이랑 더해서 하필이면 딱 1로 맞아떨어지네. 그러면 2434, 7566한게 1이니까 얘를 풀어서 쓰면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0.2434. 그러면 마이너스 0.2434 만들려면 넘기고 넘겨서 0.7566-1이니까 식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구나 해서 가지고 있는 재료인 로그 5.71까지 활용해서 이 문제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자, 실은 옛날 교육 과정에서는 들어갔었지만, 이번 교육 과정에서는 빠진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좀 추가적으로 알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한번 볼게요. 자, 571. 얘도 지금 보시면, B라는 녀석이 0.0571이잖아요. 네, 숫자 배열이 다 같아요. 로그에서 상용 로그에서 이렇게 수의 배열이 같잖아요. 수의 배열이 같으면 0과 1 사이에 있는 양의 그 소수 부분이 있어요. 그 소수 부분인 7566. 여기서 보시면은 7566이 서로 일치합니다. 얘를 사실은 이전 교육 과정 용어로 가수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근데 어쨌든 그런 용어는 이제 없어졌고 배우지도 않을 거니까, 아, 얘네들의 특징이 숫자 배열이 같으면 0과 1 사이에 있는 그 소수 부분의 배열이 아예 똑같구나라는 걸 관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요 앞에 붙어 있는 요 정수들의 역할은 무엇이냐라고 보시면, 지금 보면은 로그 5.71의 경우는요, 정수 부분이 0이에요. 근데 로그 57.1의 경우는요, 여기다가 로그 10을 양쪽에 더해준 거고, 결과적으로 로그 10은 1이니까 1.7566이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딱 봤을 때, 아, 굳이 한 자리수 이 부분만 본다고 하면은 한 자리수일 때는요, 정수 부분이 0이구나라는 걸알수 있고요. 얘는 요 숫자, 이 소수 부분 날리고 요 부분만 본다면은 두 자릿수인 경우는 1이 된다라는 거볼수 있고요. 지금 보시면 세 자리의 경우는요, 2가 된다라는 거볼수 있어요. 그래서 로그에서 이 진수의 값에서 소수 부분은 날리고 그 앞에 있는 정수 부분, 자연수 부분만 본다고 했을 때 얘네들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얘네들의 자릿수를 알려주게 됩니다. 지금 보시면 두 자릿수인데 1, 세 자릿수인데 2 나오는 거 알고 있고, 그죠? 여기 2 나오죠? 그래서 아, 얘네들이 나온 자릿수에다가 1을 빼면은 요 앞에 정수 파트가 나오는구나라는 걸알수 있어요. 근데 보세요, 여러분. 지금 보시면 소수의 경우는요, 0.0571인 경우에는 요 부분이 마이너스 2가 나와요, 그죠? 네, 마이너스 2. 그러면 하나 더 생각해 봅시다. 0.00571의 경우는요, 여기에서 0.1씩 로그를 더해준 거기 때문에 여기에 마이너스 1이 하나 추가돼서 마이너스 3 더하기 로그 5.71인 0.7566이 되죠. 그럼 얘네들을 관찰해 보면, 소수가 시작되는데 얘는 소수 시작되는 0 아닌 숫자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부분이 여기 두 번째죠. 거기다 마이너스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자, 소수가 시작되죠?
영하는 숫자가 처음으로 시작되는 부분이 한 자리, 두 자리, 세 자리, 세 번째 자리죠. 여기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상징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참고로 알아두시면 문제 풀 때, 아, 571로 시작되네. 근데 이렇게 소수로 시작되니까 음의 정수 더하기 로그 571 해서 따라 붙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문제 풀때 슥슥슥슥 그 부분 이용해서 해결할 수 있어요. 옛날 교육 과정에서는 배웠었다. 좀 많이 옛날이긴 한데, 이제 그 부분이 용어가 사라지고 이러한 특성을 탐구하는 게 사라지다 보니 문제가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알면 조금 편하겠죠? 자, 이제 80번 보도록 할게요. 로그 0.144가 마이너스 0.8416일 때두 양수 AB에 대하여 얘네들의 값이 이렇게 된대요. 그럴 때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아까 제가 정리하는 과정에서 0과 1 사이에 있는 소수 부분이다라는 표현을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저라면 얘를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할것 같아요. 이 부분을 정리하면은 로그 0.144 얘한테 어쨌건 마이너스 1 추가를 하고 플러스 얼마만큼 추가해주면 마이너스 0.8416이 나올까요? 네, 플러스 0.1584 하는 순간 요 부분이 요 부분하고 일치하죠. 아, 얘는 지금 보니까 2 더하기 0.1584잖아요. 그래서 0과 1 사이에 있는 소수 부분이 서로 일치하니까 얘랑 얘의 숫자 배열은 서로 같을 거다. 그래서 A는 어쩌고저쩌고 144 이런 식으로 될 거고요. 아니면 144하고 뒤에 숫자 붙거나 하는 방식으로 갈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볼게요. 내가 여기서 여기를 유도하기 위해서는요, 양변에 얼마를 추가해주면 돼요? 똑같은 숫자니까 뒤에는 플러스 3만큼만 추가해주시면 돼요. 플러스 3 추가할 거다. 근데 플러스 3의 경우는 뭐랑 같죠? 로그 1000이랑 같죠? 로그 10의 세제곱이랑 같아요. 왜냐? 3 앞으로 꺼내면, 아, 로그 10에다가 3 곱하는 거니까 3이구나라는 게 나올 거고요. 이두 식을 어떻게 할 거다? 더할 겁니다. 이거 두 개를 더하자. 더하면 내가 원하는 2 더하기 0.1584 나오잖아요. 2.1584. 그럼 두개 더할게요. 두개 더한다는 것은 로그 성질에 의해서 1000분의 144에다가 두개 곱해야 되는 거죠. 1000. 10의 세제곱은 1000이니까요. 그게 얼마? 2.1584.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A가 되는 거죠. 아, 이 부분이 A가 되는구나. A 바로 나왔습니다. 1000, 1000. 요거 두개 날리고 나면은 A 값이 얼마? 144라는 걸 얻어낼 수 있어요. 어렵지 않죠? 아니면 얘를 이렇게도 풀어볼 수 있어요. 로그 1000분의 144가 로그 144 마이너스 로그 1000. 근데 로그 1000은 얼마예요? 3이잖아요, 3. 그게 마이너스 0.8416. 한쪽으로 이항해서 정리하면 로그 144가, 아, 얘는 2.1584가 되는구나 해서, 2.1584 이거였으니까 A의 값은 144. 이렇게 추론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식을 정리를 해가지고 문제를 풀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번에는 B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B. 로그 B는 2.0792이다. 로그 B는 2.2 더하기 0.0792라고 쓸게요.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0792. 근데 내가 갖고 있는 거는 현재 8416, 1584. 1584거든요. 그러면 1584랑 0792랑 비교했을 때 얘네들은 합쳐가지고 뭔가 1이만 떨어지고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가만히 봤더니 4, 2 끝자리 숫자만 봐도 절반이 되는구나. 그럼 실제로 0.1584에다가 곱하기 2분의 1 하면 이 숫자 나오나? 하고 봤더니 나와요. 0.0792. 얘는 이걸 이용해서 푸시면 됩니다. 그래? 그러면은 얘는
로그 B인데, 로그 B에다가 나는 0.0792만 따로 나오게 하고 싶은데, 이 0.0792는 얘한테 2분의 1을 곱한 거다. 그래서 2 더하기 2분의 1에 0.1584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나는 이 0.1584를 구해주면 되는데, 우리 0.1584 구할 수 있습니다. 0.1584는요, 한쪽으로 이항하면은 이 부분은 로그 1.0.144에다가 얼마 추가한 거예요? 네, 1을 더한 것과 같죠. 내가 저 주황색에서 정리해둔 식에 의해서 0.1584는 마이너스 1을 좌측으로 이항을 해서 로그 0.144에다가 1을 더한 것과 같습니다. 근데 1이라는 건 뭐예요? 로그 10이랑 같죠. 그러면 얘네 두 개를 더했다라는 것은? 진수들을 곱했다는 얘기고, 0.144에다가 10을 곱했다는 거는 1만큼 코수점 자리가 하나 한칸 뒤로 밀린 거죠. 아, 그럼 얘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구나. 2 더하기 2분의 1에 곱하기 로그 1.44. 근데 이 2분의 1이라는 거는 로그의 진수의 지수로 올라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는 2 더하기 로그 1.44에 2분의 1제곱. 그리고 나서, 그래? 그러면은 얘는 로그 1.44에 2분의 1제곱인데, 요 부분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1.44다. 근데 144는 뭐의 제곱이죠? 네, 12의 제곱이에요. 그래서 1.44는요, 1.2의 제곱이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럼 제곱에 2분의 1제곱하면 서로 사라지고 남는 것은 2 더하기 로그 얼마? 12가 아니고 1.2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로그 로그 서로 비교하고 싶으니까 2라는 녀석도 로그로 바꿔주고 싶어요. 로그 10의 제곱, 즉 로그 100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로그 100에 더하기 로그 1.2고,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100을 곱했으니까 두칸 뒤로 밀려나면 로그 120이 됩니다. 따라서 내가 구하고자 하는 b의 값이 나왔죠? b는 120이 돼요. 그래서 a는 144, b는 120. 두 개를 더하면 얼마? 네, 264가 이 문제에 대한 정답이 되겠습니다. 할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거 퍼즐 맞추기가 좀 필요했던 문항이에요. 자, 80번 지나가고 나서 81번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 상향 로그 표를 이용해서 루트 493의 근사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어요. 그럼 493이니까 493으로 배열된 걸 일단 먼저 찾아야 될 거예요. 아, 상향 로그 표에서 로그 4.93을 찾자. 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거, 얘의 숫자 배열이 그대로 가 있는 걸 보자. 숫자 배열. 그럼 4.93을 찾았고요. 4.93의 경우는 여기에서 표를 따라가 보니까 0.6928이에요. 자, 내가 찾고 싶은 거 뭐라고요? 네, 493에다가 루트 붙인 거니까 여기에 두 칸을 뒤로 미루고 싶어서 로그 100을 추가로 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그 100은 2죠. 자, 그럼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로그의 성질에 의해서 진수는 서로 곱해진다. 그래서 우리는 로그 493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2.6928. 근데 나는 루트 493을 구하고 싶은 거잖아요. 얘는 다시 쓰면 493의 2분의 1제곱이죠. 네. 그래서, 아, 493의 2분의 1제곱을 구하고 싶어서 양쪽에 2분의 1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럼 절반으로 나눈 거니까 1.3464가 되겠죠. 그래서 1.3464가 되고 2분의 1을 이렇게 진수의 지수 형태로 슝 하고 올려주면은, 아, 로그의 493의 2분의 1제곱, 그것이 1.3464가 되는데, 493의 2분의 1제곱이 내가 원하는 뭐였어요? 루트 493이었죠.
자, 이제 내가 찾아야 되는 거. 얘의 근사값을 찾아야 되는데 1.3464랑 일치한 게 어디 있을까 하고 보는 거예요. 3464 찾아봅시다. 3464는 어디 숨어 있나 하고 봤더니 3464가 여기 숨어 있네.